하면 되죠. 그러면 2의 지수 법칙에 의해서 5분의 6 더하기 5분의 19니까 얘는 5분의 25, 그래서 5가 되고 2의 5제곱 정답은 32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74번이 까다로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네. 마지막 나 조건을 먼저 정리해서 계산을 해주면 얘가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5분의 자연수꼴로 나와야 된다. 근데 5분의 자연수꼴의 범위를 제한을 시켜줬죠. 가족권에서 5분의 5와 5분의 20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최소는 5분의 6, 최대는 5분의 19일 때다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74번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75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값이 1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이게 또 포인트죠. 아까도 어떤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10 이하에 좀더더 제한을 해줬어요. 1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모든 n의 값의 곱입니다. 이때 이 n도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10 이하의 자연수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시 자연수 m이라고 둘라고요. 네, 근데 뭐 이하인? 10 이하인. 그래서 얘를 이렇게 구체화를 시켜두면은 2분의 3의 로그 3의 n 플러스 1이 뭐다? m이다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뭐할 거냐면 분수로 되어 있는 게좀 보기 싫어서요. 저는 3의 로그 3의 n 플러스 1이 2m입니다라고 정리를 할 거고요. 얘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모든 n의 값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3 로그 3의 n은 2m-1입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줬냐면, 그래? 그럼 이제 3을 여기다가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로 얹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3을 나눠버릴게요. 그럼 3 나누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우리는 n을 끄집어내고 싶잖아요. 진수. 네, 진짜 수를 꺼내고 싶으니까, 로그의 뭐에 의해서 정의. 한번 밋은 영원한 밋이니까, 3의 3분의 2n-1이 뭐랑 같다? n이랑 같다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n은 뭐겠어요? n은 그냥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얘는 문제 조건에 의한 자연수. 근데 이 자연수가 3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3의 지수에 해당하는 것이 뭘로 나와야 돼요? 네. 0을 포함한 자연수꼴로 나와야 되는데 0을 포함한 자연수꼴로 나오려면은 2n-1이 0 또는 3배수가 돼야 돼요. 근데 m이 1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자연수 대입하는 순간 계속해서 2배하고 1배 쓰니까 홀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숫자는 홀수이면서 3의 배수여야 돼요. 네. 이두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지 자연수 n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끝났어요. 홀수인 것 중에서 3배수인 거, 그리고 그 값이 m이 10 이하가 되는 것들을 찾아주면 되는데, 그래, 홀수이면서 3배수인 거 일단 나열을 해보자. 그럼 일단은 1, 3, 5, 7, 9, 11, 12쭉 나열을 한 다음에 3배수인 거 픽을 해주면 3배수인 거는 3, 그다음에 9, 그다음에 12는 아니죠. 홀수니까. 13,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13, 15. 3배수인 거15 하나 나왔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이때 m은 얼마냐? 2m 빼기 1이 3이어야 되니까 m은 1. 9가 돼야 되니까 이때 9가 되려면 m에 해당하는 것은 5. 15, 그러면 m에 해당하는 것은 8. 그 다음 것도 하나 찾아주면 되겠죠. 3배수이면서 홀수인 거. 18안 되고 21 되겠죠. 21이 되면 m 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 얘가 22가 돼야 되니까 m이 11이 돼야 되겠죠. 근데 m은 10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사실 볼 필요가 없고 이때 여기서 딱 결정이 됐죠. 그럼 끝났습니다. 이때 n의 값이 얼마냐? 이때 n의 값은요. m이 1이니까 3이 m이 1이 아니죠? 2죠. 죄송합니다. m이 2가 될 때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3. 3분의 3은 1이니까 n은 3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9가 되는 거,

0: 즉, n이 5가 되는 상황인데, 얘가 9 되는 순간 3으로 나눠서 3. 그래서 얘는 3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이때 n의 값은 m이 8일 때니까, 8 대입하면 여기가 15, 15를 3으로 나누면 5. 그래서 3의 5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몽땅 다 찾아서 n의 값에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5제곱은 지수들을 몽땅 다 더하면 1, 3, 5 더해서 3의 9제곱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5번에 대한 정답은 3의 9제곱이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2n-1이 3의 배수여야 돼요. 근데 3의 배수여야 되는데 2 곱하고 1 뺐으니까 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배수 중에서 홀수인 것들을 걷어낸 다음에 n이 10 이하가 되는 케이스들만 따져주면 이렇게 딱세 가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75번까지 쭉 마무리를 해봤고요. 우리는 그 다음 강에서 서술형 완성하기랑 고난도 도전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환영합니다. 내신 만점 쓰는 특강 윤리와 사상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12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서양 철학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현대의 사상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키야, 하, 그렇지,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사상 같이 공부했고요. 오늘 마지막 실존주의 사상가 사, 그렇죠, 사르트르까지 살펴보면서 키야, 하, 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현대의 대표적인 서양 철학이죠. 우리 실용주의 사상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충분히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잖아. 따라서 현대사회에 등장한 이런 사상들, 실존주의, 실용주의, 크게 어렵지 않게 친구들 조금만 집중해서 이해하면 사상가들의 맥을 따라가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실용주의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 드디어 이제 윤리와 사상의 마지막 4대단원, 마지막 대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들어가 봐야 되겠죠? 사회사상과 이상사의 파트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면서 4대단원의 또 도입부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실존주의부터 한번 맥을 잡고 가보겠습니다. 자, 사르트르의 사상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르트르는요,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쵸, 키야 하사, 그러니까 하이데거랑 사르트를 묶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무신론적 실존주의 사상가다라고 이미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대표자가 키르케고르라면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대표자가 사르트르야. 그래서 그냥 시작하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우리 내신 문제에서도 그런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는데요.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가 같이 갑과 을로 묶여서 공통점과 차이점 묻는 문항들, 혹은 두 사상가의 어떤 입장을 잘 비교하는 문항들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키르케고르는 유신론적 실존주의,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대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사르트르는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신론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실존주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질, 인간의 목적, 이런 것들을 정해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걸 정해줄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서용 필기 도구라고 하는 본질이나 목적을 미리 가지고, 아, 그렇게 이미 정해진 본질을 미리 설정해 놓고요. 그 본질에 맞춰서 뚝딱뚝딱 제작자가 제작함으로써 분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하게 된 거야? 존재하게 된 거야. 이건 얘들아, 사물의 존재 방식이야. 모든 사물은 다 이렇지. 가위를 생각해 보자. 종이를 잘라야 한다. 종이를 자를 도구가 필요하다. 종이를 자르는 도구라고 하는 본질이 미리 있었고요. 그거에 맞춰서 제작자가 뚝딱뚝딱 제작함으로써 가위가 실제로 존재하게 된 거야. 그런데, 누구는 달라. 인간은 완전 다릅니다. 자, 인간은 애초에 미리 주어진 본질이나 실현해야 될 정해진 목적 같은 건 있어, 없어? 없었어. 그냥 마치 우연히 던져지듯이 응애, 그냥 태어남으로써 먼저 무엇하게 됐어? 실존하게 됐어요. 자, 먼저 이렇게 태어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때? 스스로의 주체적인 선택과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구성해감으로써, 아, 자신의 본질을 실현해가는 존재로 성장해 간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오직 인간만이 무엇이, 그렇죠, 실존이 무엇의 본질에 앞서는 유일한 존재인 거야. 사르트르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그 유명한 한마디의 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말로, 네, 표현해 내고 있죠. 천천히 정리해 보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좀 정제된 표현으로 다시 한번 보고 있어요. 사르트르가 보기에 인간은 우연히 이 세상에 어떤 존재, 던져진 존재. 이걸 피투성이라고 불러. 투, 던지는 거잖아. 던져진 존재, 피투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먼저 존재해요. 자, 이렇게 먼저 응애 태어남으로써 실존한 거야. 이렇게 실존한 다음에 누구의, 그렇지, 자신의. 다시 누구의, 그렇지,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스스로를 무엇해가는 존재야? 형성해가는 존재, 스스로를 구상해가는 존재,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 스스로를 구성해가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사르트르는 생각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실존은 본질에 앞서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 누구는 그래, 인간은 그래. 하지만 다른 사물들은 달랐다. 다른 사물과 인간의 존재 방식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얘들아 잘 보자. 인간은 이렇게 먼저 실존하고요. 그 실존한 이후에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이잖아. 그런 점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그렇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단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야. 심지어는 사르트르는 이걸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인간은 자유롭도록 무엇 지어진 존재, 운명 지어진 존재다라고까지도 표현했어요. 얘들아, 번역에 따라서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다. 심지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다. 땅땅땅.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라고도 표현되기도 해요. 인간은 그만큼 자유로운 존재야. 얘들아, 그러니까 잘 봐봐. 사르트르가 보기에 인간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분명한 뭘 가지고 있어? 자유를 가지고 있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야. 하지만 삐뽀 삐뽀,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문제 풀어봐. 사르트르 문제 10문제 중에 7, 8문제는 다 여기서 출제가 되거든. 잘 보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인 건 맞아. 하지만 자유 자체를 선택하거나 혹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유롭지 않음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야. 말이 길게 써 있지만 짧게 줄여볼까? 인간은 자유롭지만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어. 즉, 나 자유로울지 자유롭지 않을지 둘 중에서 나 그냥 안 자유로운 거 선택할래. 나 자유롭지 않은 거 선택할래.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왜? 인간은 반드시 자유로워야만 하는, 자유롭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 자유 자체는 선택하는 게 아니야.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어. 혹은 자유롭지 않음을 선택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만큼 사르트르는요, 인간의 주체성과 무엇을 강조했다? 그렇죠, 책임을 강조했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인간은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선택에 따른 무엇까지도, 그렇지, 책임까지도 전적으로 오롯이 져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해. 얘들아, 선택을 그만큼 중시했다는 건그 선택에 따른 책임의 무게도 감당해야 한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유, 책임, 이런 것들을 포함한 실존의 상황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그래, 또 나왔다. 불안하게 만들잖아. 얘들아, 그렇게 이러한 불안한, 실존의 불안에 빠진 인간은, 그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어.

급하지 않아. 나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나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자유로운 선택으로부터 때로는 인간은 어떻게도 해.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야. 나 그냥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되나 하면서 도망치고자 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사르트르는 그것은 인간의 무엇이다. 불성실함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주체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불성실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무엇저라 책임지는 삶을 살아라.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질 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그렇죠, 다른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얘들아, 정리해보자. 사르트르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져야 해. 그렇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책임지는 삶을 강조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그런 자유로운 선택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데 그것을 사르트르는 무엇이라고 비판했다? 불성실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러지 말아라. 자유롭게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실존이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삶이야말로 그런 주체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 바탕으로 같이 한번 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22페이지에 1번 문항입니다. 현대서양사상가 갑과를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이나 천사였다면 불안해지는 일은 없다. 불안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험인데 불안을 바르게 배운 사람은 최고의 것을 배운 것이다.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는데 그건 무엇이냐? 즉, 특정한 단독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앞에서 홀로 서는 이 인간, 이 단독적인 인간은 많은 노력과 책임을 지면서 오로지 홀로 선다. 신 앞에선 단독자로 오롯이 서서 신을 받아들이기로 주체적으로 결단을 내림으로써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수 있고 절망, 불안과 같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극복할 수 있다. 누구였어? 키키키. 잘했어. 키르케고르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유력한 증명자일지라도 사람 자신 말고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제는 신의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재발견해야 한다.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야 하는 존재이므로 인간을 불변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절대적으로 우러러볼 보편적인 인간성이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보편적인 본질, 이런 건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실존이 있고 그 다음에 본질을 스스로가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누구야? 그렇죠.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사르트르가 되겠네요. 유신론적 실존주의인 키르케고르와 무신론적 실존주의인 사르트르가 함께 묶였습니다. 신앙이 아닌 보편적 이성을 통해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 아니죠. 키르케고르는 오히려 보편적인 이성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키아하사. 실존주의 사상가들은 공통적으로 보편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러한 것으로는 실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개개인의 주체적인 결단을 강조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진리가 아닌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아니지, 키르케고르. 주체성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진리를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진 목적을 부여받은 존재. 사르트르는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죠. 따라서 신에 의해 미리 정해진 목적 인정하지 않았네요. 인간은 자유 자체를 거부하고 자유롭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다. 맨날 나온다고 했지. 아니죠.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라고까지 표현하고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자유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다. 자유 자체를 거부하거나 자유롭지 않음을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참된 자신을 찾을 수 있다. 네,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실존주의 사상가라면 누구나 다 인정할 법한 키야하사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 사르트르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넘어가서 실용주의 살펴보겠습니다. 실용주의는요, 우리 19세기 20세기 초 미국에서 굉장히 널리 퍼졌고 지금은 전 세계로 막 확장돼서 이제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인데요. 그 실용주의 사상 간단하게 또 핵심적인 내용들 하지만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임스의 사상입니다. 제임스는요, 현금가치라고 하는 딱 봐도 정말 실용적인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실용주의 사상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마치 현금처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용성을 가진 그런 가치를 강조하면서 지식도 결국은

스트레스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즉,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얘들아, 천천히 보자. 지식도 얘들아,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 아니야. 우리 공리주의 공부할 때도, 벤담과 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실용주의 사상가들도 막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 심지어 벤담하고 밀드요. 어때?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거 인정하지 않죠. 결과적 유용성이 있을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기여할 때 가치를 인정하잖아. 그것처럼 실용주의 사상가들도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지식,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식은 언제 가치를 갖냐? 현실의 문제를, 그렇죠, 해결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향상하는 실용적인 역할을 할때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 그럴 때 지식도 현금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얘들 오해하지 마. 현금가치라고 하니까, 현금가치라고 하는 이말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그런 가치만 제임스가 중시한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현금가치라고 하는 게꼭 경제적인 유용성, 경제적인 가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용적인 학문뿐만 아니라, 문학, 철학과 같은 학문, 또 신학, 신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도요, 사람들이 어떤 삶,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분명히 현금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요런 부분이 포인트구나. 중요한 포인트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제임스에게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건 확고부동하거나 절대적인 그런 불변의 것이 아니야. 확고부동.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인. 변치 않는 것 아닙니다. 현실 생활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 생활을 이롭게 만드는 진리도 어때? 현실에 맞춰서 계속해서 수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그러한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용주의 공부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사상가는 지금 공부하는 뒤가 되겠죠? 자, 뒤의 사상 반드시 잘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 뒤는요, 우리 뒤. 듀부터 시작해서 선생님 누누이 언제나 맨날 주장하는 바야. 여러분 듀이 딱 보면 듀부터 시작해서 듀듀듀듀듀듀듀 노까지 와야 돼. 자, 듀에서부터 도까지 와야 돼. 자, 듀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 듀듀듀듀듀까지 와야 돼. 도구주의입니다. 도구? 와, 딱 봐도 실용적이지. 어떤 문제 해결에 유용한 수단, 이게 도구잖아. 아,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 사상가구나. 그런 관점에서 가치와 사상과 학문과 윤리를 이야기한 사상가겠구나. 실용적인 애, 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뒤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문제 상황에 직면해. 그리고 그런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습득합니다. 그 경험을 쌓고 쌓아서 이론, 학문과 같은 지식을 형성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뒤가 보기에는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뭐그 자체가 소중한 목적 그런 거 아니야. 뭐그 자체가 가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지식도 인간이 직면한 좋아요. 문제를 무엇하는데, 그렇지, 해결하는데 어떤 유용한 수단이나 도구다라고 바라봤다는 거야. 앞서서 본 제임스랑 어때? 그렇지, 큰 맥에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큰 맥락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죠. 아, 유용한 어떤 실용적인 그런 가치를 중시했다는 것, 역시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얘들아 생각해봐. 이렇게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나 도구로서 지식을 바라봤잖아. 그런데 얘들아 생각해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도구를 잘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할까? 지성이 필요하겠다, 얘들아. 지성. 생각해보자. 우리가 나무를 썰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 어때? 어떤 도구를 갖고 와야 돼? 아, 톱이라고 하는 도구를 갖고 와서 나무를 열심히 잘 썰어야 되겠지? 그런데 문제 상황은 시시각각 바뀌잖아. 이번에는 못을, 그렇지, 벽에다가 박아야 된다, 못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 상황이 바뀌었어. 근데 여전히 우리 아까 전에 이 톱이 되게 유용했으니까 계속 톱을 적용하자. 얘들아, 톱으로 못질을 하려고 생각해봐. 어때? 그렇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지. 그럴 때는 톱을 내려놓고 망치 갖고 와봐. 망치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를 꺼낼 수 있는 그러한 뭐가 필요한 거야? 지성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주인은요, 지성 강조합니다. 지성이란 무엇이냐? 과학적인 탐구 과정에서 얻은 실험적이며 실천적인 지적 태도야. 얘들아 보자. 주인은 실용주의 사상가지. 얘들아,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유용성, 이런 것들 강조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과학적인 탐구 과정에서 얻은 실험적이며 실천적인 지적 태도인 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성은요, 문제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선택은 결국은 어떤 선택이지?
그래, 유용한 선택을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지희는 이런 지성적인 탐구를 통해서

상황에 맞게 지식이나 이론도 무엇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렇지. 수정하고 발전시켜서 문제 상황을 교정하려고 노력할 때 개인의 삶도 개선되고 사회도 무엇할 수 있어? 성장하고 친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얘들아,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거 어렵지 않아? 다시 한번 보자. 주의에 따르면 결국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무엇이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야. 그런데 우리가 문제 상황을 직면하는 이 사회, 우리 사회라고 하는 건 어때? 그 모습 그대로니 계속해서 바뀌니? 바뀌지. 우리가 처한 여러 사회적인 상황들, 혹은 사회적인 상황, 혹은 우리가 처한 다양한 문제 상황, 이런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잖아. 시대가 흐르면서 자꾸만 어때? 그렇지, 변화하잖아. 따라서 이렇게 사회 상황과 문제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도구도 어때? 고정불변하는 것이어선 안 된다라고 주인은 생각하겠지? 이 도구도 상황에 따라서 무엇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야. 그런데 방금 살펴봤잖아. 결국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 도구잖아. 그러니까 지식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겠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야? 그래, 유용한 결론이 예상되는 하나의 어떤 가설이야. 이렇게 하면 결국은 유용한 결과가 올 거야 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하나의 가설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 해결의 도구야. 그러니까 이런 도덕도 시대가 흐르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지, 변화되어야 한다 라고 누구는 실용주의 사상가인 주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더안 좋게 퇴보하는 걸까? 아니겠지. 당연히 더 좋게, 더 그렇지, 발전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런 변화는 어떤 방식이어야 해? 개선, 성장, 진보의 방식이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주위의 글을 읽다 보면 유달리 개선, 성장, 진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요. 그중에서 주위는 이 성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쭉 문제 풀다 보면 제시문이나 선제, 성장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어요. 얘들아, 뒤는 이렇게 지성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정치 제도로서 민주주의를 강조했어. 그러면서 그는 창조적인 지성을 갖춘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라고 보면서 실용주의의 이런 사상을요, 정치에도 적용하고 교육에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실용주의적인 관점을 적용했던 그런 사상가로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도덕에 대해서도요, 뒤는요, 기본적으로 어때? 그렇지, 실용주의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뒤는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절대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보편타당하게 언제 어디서나 고정불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생각해봐. 문제 상황이 계속 바뀌는데 톱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구를 언제 어디서나 고정불변하게 절대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잖아. 따라서 도덕이나 윤리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 무엇하고 그렇지 변화하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장. 아, 주인은 성장을 진짜 좋아했네. 이렇게 도덕이나 윤리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어요.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 소크라테스 기억나니? 서양 철학 처음 공부했을 때 등장했던 소크라테스는 언제 어디서나 보편타당한 그러한 옳음, 언제 어디서나 보편타당한 그러한 진리, 그러한 윤리, 이런 거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잖아. 따라서 소크라테스 갑으로 출제가 되고요. 을, 주의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서 두 사상가의 차이점? 우리 골라봐라. 그럼 고를 수 있죠? 소크라테스는 언제 어디서나 보편타당한 옳음이 존재한다라고 보았지만, 주의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보편타당한 그런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자, 주의는 도덕적인 인간이란 어떤 인간이냐? 역시 도덕적으로 무엇하는 과정? 그래, 또 나왔네. 성장.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야. 현재 진행형 ING를 생각하면 제일 이해하기 쉬워.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 능동적인 과정, 그 자체를 주인은 강조하면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도덕적인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리해볼까? 도덕적인 인간은 도덕적인 문제 상황에서 지성을 잘 발휘해서 자신의 삶을 개선하거나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는 그런 판단과 행위를 할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고정불변하는 최고선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맨날 나와. 다시 한번 봐. 제임스도 마찬가지야. 주의도 마찬가지야. 실용주의 사상가들은요, 고정불변하는 최고선. 언제 어디서나 절대적으로 고정불변하는 최고선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그런 고정불변하는 최고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현재 더 나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도덕적인 인간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도덕의 유일한 목적은 성장 그 자체이다라고까지 표현해요. 다시 정리해보자. 뒤는 도덕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다? 성장 그 자체이다. 아, 도덕의 유일한 목적은 성장 그 자체이다. 굉장히 대표적인 뒤의 워딩이기 때문에, 표현이기 때문에 제시문이나 선제 단골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더, 도덕의 유일한 목적은 성장 그 자체이다라고 보았다는 것. 즉,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고정불변하는 그러한 가치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들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와 현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신이 동물의 쾌락을 온전히 보장받는다고 해서 인간 이하의 하등 동물로 변신하는데 동의할 사람은 없다. 쾌락의 양과 질을 똑같이 잘 알고 평가하고 즐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더 높은 존재 방식을 뚜렷하게 선호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 쾌락의 양적 차이와 질적 차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니까 일단 밀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양과 질을 똑같이 잘 알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즉 경란이 쾌락의 전문가, 그 쾌락의 질적 차이를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존재 방식, 다시 말하면 지성, 감정, 그렇죠? 상상력, 도덕 감정과 같은 고등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러한 정신적인 쾌락, 그러한 질이 높은 쾌락을 보다 더 선호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다. 즉, 질적으로 보다 더 높은 쾌락을 더 가치 있는 쾌락으로 여겼던 밀이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도덕은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경험과 실천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거부되거나 수정되거나 확장되는 무엇일 뿐이다. 가설일 뿐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 도덕이라고 하는 걸 어때?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가설이라고 보면서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성을 이야기하고 있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실험적인 지성을 얘기합니다. 지성. 기억나니더라. 지성적 탐구, 지성적 창조적 지성 이런 거 강조한 듀이 떠올라야 되겠죠? 지성은 지성인 이성은 관습 속에 뿌리박힌 무지와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더 나은 미래, 성장하는 미래, 개선하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 우리 실용주의 사상가 듀이라고 하는 게 뚜렷해졌습니다. 공리주의 사상가 질적 공리주의 밀과 실용주의 사상가 듀이가 출제가 됐습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따르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맨날 나와. 얘들아, 봐봐. 기억 같은 이런 진술은요, 지금 공부하는 밀, 그리고 같은 공리주의 사상가 벤담, 그리고 심지어는 칸트도 모두가 다 인정할 법한 표현이지. 왜냐하면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 그렇지. 밀과 벤담과 칸트 모두가 다 인정할 법한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 우리가 이제 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밀이 맞는지부터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얘들아, 밀은 공리주의자야. 공리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뭐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지. 공리의 원리는 언제 어디서나 다 적용되어야 하는, 즉 도덕과 입법에 다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입니다. 그것에 따른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네, 밀은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하겠네요. 모든 지식은 잠정적인 것이며 오류 가능성을 내포한다. 삐뽀 삐뽀. 지금 기억도 너무 좋고요. 니은도 너무 좋아. 요런 선지 가져가려고 지금 보라쌤이랑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뒤의 입장 맞는지 보자. 뒤는요, 모든 지식 혹은 모든 도덕 이런 거는 그 자체로 확고부동한 진리?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건 어디까지나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하나의 가설이야.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예상되는 하나의 가설입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거야. 그리고 오류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 따라서 모든 지식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고요. 그 지식을 적용했을 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유용성을 입증해야지 비로소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어떤 지식을 적용했는데 문제 해결이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거야. 게다가 모든 지식은 어때?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적용해서 실제적인 유용성이 산출이 되어야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근데 하나 더 생각해 보자. 우리가 주희가 실용주의자잖아. 근데 만약에 실패요. 선생님 실패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희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얘들아 잘 봐봐. 주희는 실용주의자잖아. 그래서 실패 또한 실용적으로 유용성 있게 해석해. 실패는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거야? 그렇지, 교훈을 가져다 준다.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교훈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실패와 실수 이런 것들도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교훈을 준다면 실패, 실수 이런 것들도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정말 실용주의 사상가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 다 맞는 진술이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최고선은 행위가 지니는 유용성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왜 틀렸어? 행복이라고 하는 최고선이라고 하는 자체를 주의가 인정하지 않죠? 주의는 블라블라라는 최고선, 고정불변하는 최고선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여 행위의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공리주의 사상가. 당연히 밀은요, 결과적 유용성을 바탕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했느냐에 따라서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실용주의자, 당연히 주의도요. 행위의 결과, 그 유용성을 고려해서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우리는 이상사회 파트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은요, 동서양의 다양한 이상사회를 제시한 사상가들 입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동양의 이상사회입니다. 자, 유교 사상가 공자가 꿈꿨던 이상사회는 대동사회.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거야. 큰 도가 이루어지면 천하가 모두의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되는 대동사회입니다. 자, 능력과 덕성을 갖춘 그런 성인이 다스리죠. 어떤 이상적인 인격을 갖춘 그런 성인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 즉 현자, 즉 어때? 그렇지? 이런 현자,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구성원들이 가족들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요. 서로 조화롭게 도덕적으로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공자는요,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재화의 많고 적음을 걱정하지 말고 재화의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라고 보았어요. 결국 대동사회는 도덕적인 이상사회인데 빈부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면 도덕적인 이상사회인 대동사회를 구현하기 어렵잖아. 따라서 재화가 고르게 분배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가 보호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재물을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도덕, 인간의 윤리, 이런 도덕이 구현되는 도덕 공동체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반면에 도가 사상가인 노자는요, 작은 나라의 적은 백성으로 이루어진 소국가민 사회를 이상적인 공동체로 제시했죠. 자, 말 그대로 영토가 작고 구성원의 수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노자는 어떤 인과 의를 강조하는 그러한 유교식의 도덕 규범, 그리고 법, 혹은 발달된 문명, 이런 것들은 다 인위적인 것이다 라고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토가 크고 구성원의 수가 많으면 그런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토가 작고 구성원의 수가 적어야 한다라고 보았어요.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강조하면서 그런 자유로운 삶을 제약하는 인위적인 규범과 문명의 발달된 이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러한 소박한 이상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별적인 지식과 욕심이 없는 분별적으로 인, 의, 예, 지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고 시비, 선악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구별하는 그런 분별적인 지식이 없고요. 욕심이 없는 그러한 구성원들이 자연스러운 본성,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서 어떻게 소박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이런 소극감인 사회에서 어때? 구성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분별적인 지식과 욕심이 없어. 그래서 무지와 무욕의 덕을 갖추면서 소박하고 평화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자, 넘어가서 서양의 이상사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 한번 볼게요. 우리 플라톤 공부할 때다 나왔던 내용이니까 가볍게 복습해 본다. 하지만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정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라톤은요,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을 이야기했죠.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그리고 이러한 세 계층이 각각에게 어울리는 덕을 갖추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수행하고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룬 나라, 그렇죠. 조화를 이룬 나라가 정의로운 국가다라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한번 떠올려 보자. 생산자가 갖추어야 하는 덕은 무엇이었어? 좋아요. 절제였죠? 방위자가 갖추어야 하는 덕은? 잘했다. 절제와 용기까지 들어가겠네요. 그럼 통치자가 갖추어야 하는 덕은 어떤 게 있었어? 절제는 기본으로 갖추고 있고요. 용기도 갖추고 있고, 심지어는, 그래, 지혜까지도 갖추고 있어야 되겠네요. 지혜와 용기와 절제, 이것이 조화를 이룬 상태가 정의이기 때문에, 통치자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지용절정, 사주덕을 모두 다, 그렇지, 갖추고 있는 자들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세 계층 모두가 다 절제는 공통적으로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절제라고 하는 공통의 덕도 필요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건 통치자였습니다. 플라톤은요. 오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선의 이데아, 최고의 이데아죠.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갖춘 누가, 그렇죠. 철학자, 즉 철인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를 철인 통치 국가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통치자는 타고난 자질. 타고난 자질도 어때? 지혜의 덕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자질도 필요한데, 타고난 자질만 가지고 통치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오랜 교육과 훈련, 뭐 실무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서 통치자가 된다. 그런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통치자와 방위자를요, 플라톤은 국가의 일에 관여하는 사람이다.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수호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통치자와 방위자, 즉 수호자는요, 국가 일에 관여하는 공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산을 공유하고 공동 식사, 공동 생활을 하는 등 생활 방식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그러니까 수호자는 사유 재산 가질 수 없어. 삐뽀, 삐뽀. 맨날 나와, 맨날 나와. 수호자는 뭘 가질 수 없어? 그렇죠. 사유 재산 가질 수 없습니다. 반면에. 누구는, 그래서 생산자. 생산자는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우리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베이컨 언제 배웠어? 우리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영국의 경험주의 같이 공부할 때 공부했었죠? 베이컨은요,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 이런 걸 강조했고요. 그 자신이 철학자이기도 했고, 과학자이기도 했다라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었죠. 자, 그 베이컨도요, 뉴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이상사회를 꿈꿨습니다.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했던 그의 면모답게, 뉴 아틀란티스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인간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복지가 증진되는 이상사회였어요. 인간의 지식과 기술, 특히 과학 문명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춘 그러한 이상적인 사회 모습이었어. 쉽게 말하면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런 이상적인 사회, 그것을 베이컨이 꿈꿨는데 뉴 아틀란티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이상사회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파트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토머스 모의 유토피아예요.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상사회를 뜻하는 말로 오늘날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토머스 모어야. 이 모어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공상소설 속에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 모습을 마음껏 펼쳐놨거든요. 유토피아란 말 자체를 모어가 처음 만들었구나. 이 유토피아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고, 그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그렇지,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그 유토피아의 대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많이 나오는 자료예요. 자, 초승달 모양의 섬 유토피아에는 같은 말과 비슷한 풍습, 같은 비슷한 시설, 비슷한 법률을 가진 54개 마을이 있대. 일단 첫 번째, 법이 있구나. 이상사회이긴 한데 법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법은 괜히 많을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모어에 따르면 유토피아의 법은 최소한 꼭 필요한 법만 있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법이 있다는 거야. 규범이 있구나. 규범, 지켜야 되는 규범이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첫 번째 특징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 시민에게는 무엇도 없고, 그렇지, 빈곤도 없고, 한마디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가난이 없어. 하지만 동시에 사치나 낭비도 없구나.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사람들이 사치하거나 낭비하진 않는데요.
성인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한대. 아, 귀족은 일안 하고, 뭐, 평민과 노예만 일하고 이런 거 없는 거야? 아, 누구나 다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하는구나. 아, 생산에 있어서.

평등이 실현됐네. 그런데 노동은 매일 6시간으로 딱 제한된대. 아, 꼭 필요한 노동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이 막 잔업하고 초과 근무 달고 야근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8시간 잠도 잡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정신적인 오락이나 교육, 연구에 사용된대. 집마다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거는 일이 절대로 없대. 왜냐하면 집 안에 들어가도 어느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 얘들아, 집 안에 들어가도 뭐가 없대?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없대. 아, 한마디로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마다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거는 일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곳의 시민들은 10년마다 무엇을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집을 교환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없다. 그렇지, 사적 소유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수 있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의 어떤 모습들 같이 한번 정제된 표현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생산과 소유에 있어서 무엇이 실현됐어? 그래, 평등이 실현됐다. 그러니까 뭐 누구는 생산적으로 노동하고 누구는 놀고 먹고 이런 거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생산에 있어서 평등이 실현됐어요? 게다가 얘들아,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거야. 아, 소유에 있어서도 뭐가 실현됐구나? 평등이 실현됐구나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죠. 뭐에? 유토피아는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 인정될까, 인정 안 될까? 그렇죠.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어는 서술했어. 그 유토피아에는 어떤 공동의 창고가 있어. 그 공동의 창고에는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가장들은 어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그 공동 창고에 가서 필요한 만큼 가져오면 되는 거야.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때? 쓸데없이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 그냥 필요한 만큼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실현됩니다. 따라서 아, 생산과 소유의 평등이 실현됐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둘수 있고요. 사유재산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얘들아,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판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잉여 생산에 대한 욕망이 없어요. 아, 내가 늦게까지 야근해 가지고 초과 근무해서 돈더 벌어야지. 이런 쓸데없는 욕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고 노동은 매일 6시간으로 딱 필요한 만큼만 합니다. 6시간으로 딱 제한되는 거야. 그리고 남는 시간은 어때? 그래, 정신적인 이런 자유와 문화생활을 누리잖아. 아, 저녁이 있는 삶,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삶이에요. 정리해보자. 경제적으로 풍요롭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도덕적인 사회입니다. 누구나 다 가치 있는 일에 종사하면서 불필요한 노동을 강요받지 않는 그러한 이상적인 모습을 모어는 유토피아로 그렸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수 있었어요. 자, 넘어가서 이제 마르크스의 공산사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르크스는요, 자본주의를 비판했던 그런 사상가입니다. 자본주의를 비판한 사회주의를 발전시킨 사상가인데, 그 마르크스가 정말 그렸던 이상적인 사회를 우리는 공산사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공산사회에서는 노동분업에 예속됐던 개인의 노예 상태가 사라진다. 얘들아, 천천히 보자. 일단 노동분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최단 시간,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노동의 과정을 잘게 나누어서 분업하게 되죠.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런 분업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보기에 분업의 어떤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야. 자, 이런 분업화된 노동은요, 그 노동의 본질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방해해. 자, 마르크스가 보기에 노동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다움을 실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거야. 얘들아,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인 것도 맞지만, 그것 생계수단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다움을 실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업화된 노동은 그런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분업을 통해서 어때? 노동자들은 노동소외, 인간소외로 고통당하게 된다라고 마르크스는 진단하면서, 이런 분업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노동소외, 인간소외 뭘까? 그래,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본인의 인간다움과 정체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계 부속품처럼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강요된 노동을 하게 된다는 거야. 따라서 마르크스는 분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분업이 야기하는 노동소외와 인간소외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꿈꾸는 이상사회인 공산사회에서는 분업, 노동분업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노동이 생활을 위한, 생계를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됩니다. 노동의 진정한 가치가 회복되는구나. 나 정말 일하고 싶어. 라고 하는 노동의 진정한 가치가 회복되면서, 아, 노동이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된대. 이렇게 정말 내가 원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그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는 노동의 본질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와, 생산력 또한 함께 증가하되,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과 함께 생산력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집단적인 부가 풍요로워진대. 아,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냐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어떤 만큼 필요한 만큼 분배받을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인 부가 풍요로워져. 다시 해보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거야? 아, 분배는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구나. 일은 능력껏 하지만 받는 건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상사회가, 아, 마르크스가 꿈꿨던 공산사회라는 것알수 있어요? 자,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의 대표적인 특징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르크스가 이제 자본주의에서 제일 맹렬하게 비판했던 게 뭐였냐면, 사유재산을 가장 맹렬하게 비판하거든. 사유재산 때문에 어때?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민이 생겨나면서, 아하, 왜곡된 사회가 펼쳐진다라고 사유재산을 비판했기 때문에 공산사회는요, 사유재산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생산수단은 어때? 공유되는 거야. 아, 생산수단을 공유하고요, 사유재산에 예속되지 않는 사적 소유가 사라진 사회입니다.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해서 경제적으로 어때? 풍요로운 사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따라서 구성원들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얘들아, 생산수단이 공유가 됐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지배계급, 가지지 못한 피지배계급이라고 하는 계급이라고 하는 구분 자체가 사라져. 계급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수단이었던 국가까지도 사라진다고 봤어. 그러니까 잘 봐봐. 마르크스의 공산사회는 세 가지가 없는 산무사회야. 첫 번째, 사유재산이 없는 사회. 두 번째, 계급이 없는 사회. 세 번째, 계급 착취 수단이 국가까지 사라진 사회입니다. 따라서 억압과 착취 소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국가가 사라지면 어떤 공동체가 국가를 대체할까?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이 되는 그런 조건이 형성돼서 누구나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회가 국가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자유로운 그런 시민들의 연합이 국가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마르크스는 보았다는 것들 공산사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상가는요, 미국의, 그치, 하버드대 교수님이셨던 이제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자, 롤스는 정의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본인이 꿈꿨던 그런 이상적인 사회, 정의로운 사회의 질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정의로운 사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해 주면서도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규제가 된다는 거야. 자, 그 공공의 정의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다음 슬라이드에 쭉 살펴볼 텐데요. 일단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잘 보장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회에서 제일 적은 몫을 가져가는 어떤 약자에 해당하겠죠? 이런 최소수의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그러한 따뜻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의관, 그러한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규제가 되면서도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해주는 정의로운 사회를 롤스는 이상적인 사회로 꿈꿨어요. 자, 롤스의 이런 정의로운 사회랑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했죠? 정의로운 사회 조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려 볼까? 우선 모두가 같은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사회의 기본 제도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잘 충족하고 있고요. 그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롤스가 제시한 정의 원칙이 뭔지 두 원칙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원칙은요, 우리가 말 그대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천천히 보자. 모든 사람은 어떤 평등한, 즉 동등한 무엇을 기본적인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는 거야. 아, 기본적인 자유의 권리, 기본적인 자유, 기본적인 권리,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그렇지,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각종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시험에 주로 자주 선생님들이 출제하시는 기본적인 자유는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 즉 사유재산권,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참정권, 이런 것들을 기본적 자유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이 원칙은요,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불평등이 언제 허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형태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일어날 때는 그런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어. 즉,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불평등은 허용됩니다. 차등의 원칙이 되겠네요. 그리고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책이나 지위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될 때, 그럴 때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기회균등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윤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만 윤사에서는 이 정도의 내용들 완벽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롤스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허용될 수 있다는 걸 인정했어. 언제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준다면. 그리고 언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이러한 불평등도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꼼꼼하게 복습하면서 완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 주세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깨언급하나 정종영입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우리 1회차 모의고사의 수학 1, 2 이제 세 번째 시간 마지막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이제 수학 1, 수학 2에서 객관식 문항 1번부터 15번까지 함께 했고요. 이번 시간에 단답형 16번부터 22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회차 모의고사 전반적으로 문항의 퀄리티 굉장히 높고요. 굉장히 문항의 이 난이도들 그리고 배치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1, 수학 2 문제들 풀면서 사실 1회차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수학 2에서 최고난도 문항이 다 출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15번과 22번 문항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1등급이 되려고 하면 혹은 만점에 가까워지려고 하면 귀하디 귀한 이런 문제들 15번, 22번이 수학 2 최고난도 문항 중에서 퀄리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귀하디 귀한 이런 문제들을 두 번, 세 번, 여러분 될 때까지 계속 곱씹으면서 발상노트 적어놓고 보고 문제 또 보고 여기에서 어떤 아이디어들, 어떤 발상들, 어떤 사고 과정들 여러분들의 무기들로 다 전부 다 꼭꼭 씹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단답형 우리 16번부터 시작이에요. 16번 뭐 가볍게 시작하죠. 다친 구간 마이너스 1,2에서 함수 f(x)는 지금 지수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우선 나한테 불하고 한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고요. 근데 지수함수의 그래프 생각하니까 점근선 먼저 찾아주셔야 되겠죠? 점근선 어디 있어요? y는 5예요. 근데 f(x)가 5 플러스 4분의 1의 x-1제곱이니까 미체 크기 1보다 작은 양수죠? 따라서 fx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기형을 생각해 보면 x, y는 5보다 위에서 감소하는 그래프 기형이 쫙 그려지겠죠. 이제는 주어진 범위에서 잘라줍니다. x는 마이너스 1에서 자르고 또 x는 2에서 잘라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f-1 그리고 x는 2에서 최소값 f2 되겠습니다. 나한테 구하라고 한건 최대값이죠? 따라서 최대값은 f-1이고요. 대입하면 5 더하기 4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자, 5에다가 더하는 거야. 누구를? 역수치에서 제곱하는 거니까 4의 제곱 16을 더하는 거죠. 정답 21 되네요. 지수함수의 그래프 기형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럼 점근선 찾고 증가감소 판단하는 거예요. 미치 1보다 큰 지수함수, 미치 0과 1 사이인 지수함수 그래프 기형을 이해하고 있다면 왼쪽 끝, 오른쪽 끝 따져가면서 최대 최소들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17번으로 가시죠. 어떤 문제예요?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도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함수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뭘 구하라는 거야? 부정적분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f'x

FX로부터 FX를 찾으면 112씩 나오고 뒤에 적분상수 C 붙을 텐데 이 적분상수 C를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F1 함수값 하나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함수와 함수값을 가지고 부정적분을 이제 유일하게 찾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갑시다. FX는. 자, 미분에서 6x 제곱 나와야 하니까 2x의 세제곱 되고요. 미분에서 10x 되도록 뒤에 5x의 제곱 붙여줍니다. 뒤에 적분상수 땅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에 C 있어요. 근데 F1이 3이래. F1은 2 더하기 5 더하기 C인데 얘가 3이야. C는 얼마야? C가 4 되죠. 이제는 FX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F2는 16 더하기 20 더하기 4. 어우, 실수. C는 마이너스 4죠. 여기에서 이제 4를 빼야 되겠죠. 정답 32 되네요. 자, 다시 도함수로부터 fx 찾으면 뒤에 적분상수. 얘 몰라요. 얘를 찾아줘야 되잖아. x자리에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3이라는 사실로부터 c의 값이 마이너스 4인 걸 찾습니다. 자, fx 완성되었고요. x자리에 2 넣는 순간 16 더하기 20, 36에서 4를 빼면 되겠죠. 자, 17번이었습니다. 18번. 지금 fx가 몇차 함수예요? 3차 함수예요. 최고차항의 계수의 부호가 음수입니다. 최고차항의 계수의 부호가 음수. 그런 3차 함수에서 극소값 알려줄 테니까 극대값 구해봐, 이런 거야. 근데 얘는 보면 1차 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는 fx가 1차 항이 없으니 마이너스 2x제곱 묶어주고 x-3 더하기 a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그럼 원래 뒤에 더하기 a가 없었다면 뭐야? x축이랑 0에서 접하고 3에서 뚫고 지나가는 모습이잖아요. 그걸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y는 a. 가로줄에 x가 0일 때 뚫고 지나, 여기 접할 거고요. x가 3일 때 뚫고 지나갑니다. 근데 최고차항이 계속 음수니까 내려옵니다. 접하고 뚫고 지나가요. 얘가 y는 fx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프 경영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값, 극소값이죠? 극소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A 값은 주어지는 거고요. 그럼 극대값, 얘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구할 수 있나요? 우리 3차 함수의 성질처럼 3차 함수의 비율관계 이야기를 했었잖아. 극값, 극값, 그리고 여기 교점 있으니 비율관계. 2대 1 생각을 하면 여기 X는 2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극대값은 F2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x자리 2대 2 뺐습니다. 16 더하기 24. 여기에 A를 더하는 거야. 그럼 A를, 여기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더하기 24 플러스 A 되니까 8 더하기 3 해서 11이 정답 되겠네요. 근데 이건 3차 함수의 비율관계를 이용한 거고요. 그래도 그래프를 그릴 때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1차 항의 계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수, 다시, 이렇게 교점들을 생각하면서 찾아주는 모습들이 되고요.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것들이 나중에 고난도 문항에서는 가끔, 종종 그래도 유용한 경우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요. 3차 함수의 그래프 경영을 그리고 싶습니다. 뭘 할까요? 미분에서 도함수를 인수분해하죠. 자, f'x는 불러보세요.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2x입니다. 마이너스 6x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 되고요. 이제는 그릴 수 있잖아요. 도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0에서 만나요? 2에서 만나요? 얘가 y는 f'x야. 그러니 x는 0과 x는 2를 기준으로 fx는 증가 감소가 바뀌면서 극값이 짜잔 생기겠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얘가 y는 fx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의 과정은 똑같죠. 극소값 f0 그리고 극대값 f2 f0 2 극소값 3입니다. 이때 f2는 얼마야? 계산해 보면 11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내는 두 가지 방법 설명을 드렸어요. 일반적인 이제 도함수를 가지고 fx의 증가 감소 판단하면서 그래프 그리는 거 당연히 할수 있어야 하고요. 오히려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잘안 되는 친구들이 많죠. 자, 이제 19번으로 갑니다. 단답형에서 3점짜리 마지막 문항이에요. 3점짜리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조건들, 표현들을 보면 사실 4점짜리 문항에서 자주 등장하는 수준의 표현들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상수 A에 대하여 A가 0과 6 사이고요. 그때 이제 곡선이 두 개가 있어요. 둘다 로그 함수죠. 하나는 밑이 2인 로그 함수, 하나는 밑이 2분의 1인 로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밑이 2인 로그 함수는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고요. 밑이 2분의 1인 로그 함수는 그래프가 이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2분의 1, 밑이 2인 애가 있고 또 밑이 4인 애가 있고, 로그 함수가 3개나 있네요. 그쵸? 그때 교점이 A, B, 그리고 C, D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 이 문제의 포인트. 3분의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얘는 y축 위에 있다 이랬잖아. y축 위에 있다. 그때 점 a의 x좌표를 마이너스 k라고 하자. 점 a의 x좌표를 마이너스 k라고 하자. k가 양수. 자, 사각형 AD, BC의 넓이가 얘가 3k입니다. 그때 a 곱하기 k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3분의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어디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 이렇게 Y축이 있어요. 생각해봐. 여기 왼쪽에 점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1대2로 내분한다는 건 이런 거잖아. 여기 3분의 AB를 땅, 땅, 3등분을 했더니, 3등분을 했더니 여기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둘 조금 더 갈까요? 여기에서 아니 좀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러면 왼쪽의 길이 L라고 하고 오른쪽에 여기 길이를 2L라고 하면 얘가 1대2라는 거잖아. 근데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분점, 외분점에서 그 내분점과 외분점 좌표로 가는 공식들을 교과서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우고 공식을 적용하는 거에 너무 기계적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선분의 길이를 분할한다는 관점이지 그 내분점의 좌표를 구한다는 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필요하다면 내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선분의 길이를 분할한다는 그 길이 비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1대2 보이지? 근데 여기 y축 있잖아요. 그러니까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런 식으로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이 길이도 1대2겠지. 왜? 왜? 닮았으니까. 닮은 비가 1대2라는 거잖아요. 내분점에서 선분의 길이 비로, 그리고 나니까 닮음인 삼각형의 닮은 비로 오는 이러한 사고 과정. 그럼 만약에 왼쪽 점 A에서 Y축에 수선의 발 내린 여기에서 이 길이가 K라고 하면, 여기 Y축에서 점 B까지 얘는 길이가 2K 되는 이런 모습들 1대2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얘만 되면 문제는 간단해질 텐데. 오케이, 갑시다. 자, 그래프를 봤어요. 자, 밑이 2분의 1 로그 함수, 밑이 2인 로그 함수, 밑이 4인 로그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점 A와 점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여기를 L 대 2L이라고 하면 수선의 발을 짝짝 내렸잖아요. 점 AX 좌표가 마이너스 K입니다. 그러니까 AC의 길이가 K라는 거고요. 당연히 선분 BD의 길이 여기가 2K라는 거죠. 점 B의 X좌표는 2K가 되는 거야. 자, 스텝 1.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넘어왔습니다. 선분 AC의 길이가 K야. 그러면 선분 BD의 길이는 2K가 되는 요 과정이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사각형의 넓이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사각형의 넓이 스텝 2입니다. 사각형이 있어요. 누군데? ADBC요. ADBC. ADBC는
얘 넓이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KKK. 딱 이렇게. 자, 이렇게 K랑 K를 날리고 나면 결국에는 2분의, 아, 여기 2K죠, 여기는. 여기는 2K. 자, 이렇게 날리고 나면 이제 2분의 3 곱하기 선분 CD의 길이가, 얘가 3이 되는 거니까, 선분 CD의 길이는 얼마야? 얘는 2야. 이런 것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선분 CD의 길이가 2라는 거야. 이건 뭔데? 점 A의 Y좌표에서 점 B의 Y좌표를 뺀 거잖아. 위에 있는 점의 Y좌표에서 아래에 있는 점의 Y좌표, 아, 선분 CD의 길이가 점 A의 Y좌표에서 점 B의 Y좌표를 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 K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플러스 2K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누구에다가? 여기. 모르는 애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되지. 자, 이제 스텝 3로 갑니다. 스텝 3. 점 A의 Y좌표, log 2의 마이너스 K 플러스 6, 빼기 2분의 1에서 빼요. 이번에는 2K를 대입합니다. log 2분의 1 뽑아낼까요? 2분의 1 뽑아내고 log의 2를 밑으로 하는 2K. 여기에서 2분의 3을 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얼마라는 거야? 얘가 2라는 거야. 아, 그냥 여기 4로 그대로 둘게요. 여기 밑이 4인 이렇게 둡시다. 자, 이렇게 이제 모양을 바꾸고 나니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3 가지고 1 되니까 넘어가는 건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얘가 6-K라고 쓸게요. 여기에서 빼기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2K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1인 거야. 그럼 로그 2, 얘 위치 4잖아. 그럼 얘도 위치를 4로 바꿔. 어떻게? 여기에 밑과 진수에 둘다 제곱하면 되죠. 제곱해주면 K-6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K-6의 제곱 되고요. 여기 분모에 2K 오겠지. 얘가 1인 거잖아. 그럼 도대체 진수가 얼마이길래 얘가 1이 되는 걸까? 밑진수가 같아요. K-6의 제곱을 2K로 나눈 것은 얼마? 3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는 K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얘는 K의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6이 누구랑 같아요? 8K랑 같아요. 그러니까 K의 제곱 마이너스 20K 플러스 36이 0이 되고요. 자, K가 얼마이거나 이거나 혹은 K가 얼마야? 18인 거야. 선생님, 누구와 돼야 돼요? 에이, 그래프 자체가 지금 A가 0과 6 사이잖아. 그러니까 그래프의 정근선 찾아보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6인 거야. 여기가 X는 마이너스 6. 이 정근선 보이지? 그쵸? 그럼 얘는 이제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A인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K는 6보다는 크기가 작은 양수겠죠. 오케이! 그래서 K가 2인 걸 찾았습니다. K는 2예요. 자, K가 2인 걸 아니까 이제는 A값만 구하면 되잖아요. 아, 여기 있는 얘는 K가 2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똑같은 모습이 되면 되니까, 이제 마지막 스텝 4로 갑니다. 자, 마이너스 2 대입해요.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 더하기 2분의 5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4. 빼기 2분의 1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넘어가면 얘는 뭐야? 2분의 3에서 2분의 5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되겠지. 마이너스 2 더하기 A. 여기 있는 진수. 얘가 누구라는 거예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거예요. 얼마? 2라는 거지. 따라서 A는 얼마일까? A는 4가 되네요. A 곱하기 K의 값을 구하세요. A는 4야, K는 2야. 정답 8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지금 3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쉬운 4점 정도의 난도예요. 표현 자체도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3개나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로그 함수의 교점, 그리고 두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입니다. 근데 교점 가지고 뭔가 계산하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에서 중요한 키포인트. 3분의 AB를

2대2로 내분하는 점 E 어디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 그럼 점 A의 X좌표로부터 점 B의 X좌표가 찾아져. 스텝 1,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사각형의 넓이를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선분 CD의 길을 표현하고요. 선분 CD의 길을 알아. 뭔데? 점 A의 Y좌표. 점 B의 Y좌표. 빼! 그 빼는 순간 이제 K의 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대입하는 순간 A의 값이 결정되는 19번이었습니다. 문제 좋죠? 자, 잘 짜여진 로그 함수의 그래프 문제. 사실 4점 문항 난이도였고요. 이제 20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4점짜리 문항이잖아요. 수열이에요. 근데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모든 항이 다 양수예요. 라고 했고. J1항부터 JN항까지 합이니까 누가 주어진 거예요? SN이 주어진 거예요. 나는 SN이 주어졌을 때 사고, 과정, 행동, 강령은 압니다. SN으로부터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N에 1을 대입을 해서 A1을 찾고요. 그리고 두 번째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은 SN, 빼기 SN-1, 얘를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SN으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 강령. 수열 AN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건 문제에서 친절하게 사후과정을 다 설명해 줬으니까 따라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그냥 단순히 얘만 띡 물어봤으면 문제는 훨씬 까다로웠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 SN 플러스 1에서 SN을 빼면 AN 플러스 1이 돼. 그랬더니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모습이 저렇게 나온다고 했는 건데 이게 N에 대한 식인가 가가? 뭐야? 이런 게 센스야. 가는 어떤 술에, 다도 어떤 술에, 나만 어떤 식인 거지. 그러니까 가가 어떤 상수야. 무슨 말이야? AN 등차수열이라는 거지. 그러면 AN에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나오겠죠. 아, 등차수열의 과의 콜라보레이션. 이건 뭐야? 부분분수 이야기야. 그림이 그려져요? 오케이. 가가 상수라는 것을 보고 왔더니 그림이 보여집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야? 등차수열, 등차수열, 부분수열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가봅시다. 스텝 1.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AK가 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SN 플러스 1이고 얘는 SN인 거예요. 그럼 위에서 아래 걸 빼는 순간 AN이 나온다는 거죠. AN 플러스 1이 나온다는 거지. 그대로 써보세요. 얘는 누구야? 8분의 1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AN 플러스 1 여기 빼기 8분의 45고요. 아래에 있는 건 8분의 1 곱하기 AN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AN 마이너스 8분의 45입니다. 근데 위에서 아래를 어떻게 한다고? 뺀다고요. 빼면 뒤에 있는 상수항은 없어질 거고. 앞에서 똑같은 모양, 오, 묶이는 거 보이지? 8분의 1 묶어내면 A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N의 제곱 되고요.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AN 플러스 1 빼기 AN이에요. 근데 내가 수열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었다면 여기에서 뭘 어떻게 하라고 막힐 수 있지만 지금 문제에서 뭘 하라고 했어요? AN 플러스 1 빼기 AN 얘들 뒤에 있는 항과 앞에 있는 항 사이에 이웃한 항 사이에 차를 이야기하라고 한 거잖아. 근데 이게 분수니까 싫지. 그래서 양변에 8배를 하는 거야. 8배를 하면 8배의 AN 플러스 1은 누가 돼요? AN 플러스 1 더하기 AN AN 플러스 1 빼기 AN 인수분해 되고요. 플러스 4배의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됐습니다. 선생님 오른쪽에 있는 얘를 톡 하고 넘겨주는 순간 오 4배의 AN 플러스 1 더하기 AN 와우!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선생님 굳이 얘들을 전부 다 한 덩어리로 묶지 않아도 모으지 않아도 어차피 모든 항이 전부 다 양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들 더한 애가 양수라는 건 맞잖아. 그러면 이제 양변을 am 플러스 1, a 더하기 an 얘로 딱 나누는 순간 찾았습니다. am 플러스 1 빼기 an.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뺀건 사로 일정해. 얘가 가에 알맞은 식이죠. 공차가 사라는 걸 찾았습니다. 자, 가에 알맞은 식을 찾았습니다. 이제 일반 항을 구하러 가면 돼요. 가에 알맞은 식은 누구야? 얘는 A. 가에 알맞은 식은 4야. 이제 나에 알맞은 걸 구하러 가려고 하는데 등차수열에서 얘는 공차잖아요. 근데 일반 항을 구하려고 하니까 제1항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제 스텝 2. n의 1을 넣어 봅시다. S1. 아, A1은 얘는 8분의 1 곱하기 A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A1 마이너스 8분의 45야. 느낌 와요? 8배하면 되겠죠. 자, 8배하는 순간 A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1 마이너스 45는 0입니다. 그러니까 A1이 9거나 혹은 A1은 얼마?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건데. 모든 항이 양수잖아요. 짜잔. 되겠죠? 이제 공차를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A1이 9라는 것도 알아요. 자, 이제 조건 나에 알맞은 식을 압니다. AN은 누구야? 얘는 4N 플러스 5예요. 자, AN이 뭔지 알았습니다. 마지막. 이제 저 부분만 해결하면 되죠? 다에 알맞은 것만 찾으면 돼요. 이 스텝 3로 갑니다. 스텝 3.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얘는 AK 곱하기 AK 플러스 1이 분모에 있어요. 그럼 분자에 누가 가야 돼? 당연히 둘에 차가 가야 되겠지. 여기에 AK 플러스 1 빼기 AK가 가요. 근데 분자에 얘가 누구냐? 그러면 4잖아. 그러니까 앞에다가 9를 곱해주면 얘가 17분의 14보다 커!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럼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을 찢습니다. 9배에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찢어주세요.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에이, 이건 할수 있지. 제1항분의 1 빼기 제2항분의 1. 제2항분의 1 빼기 제3항분의 1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잖아. 그럼 결국 앞에서는 제1항분의 1부터 제m항분의 1까지고요. 뒤에선 제2항분의 1부터 제m플러스 1항분의 2까지. 오, 그렇지. 이 정도는 되죠. 앞에 1 넣고 뒤에 m 넣어서 얘는 9 곱하기 a1분의 1 빼기 am플러스 1분의 1 되겠습니다. 근데 A1이 9자, 9분의 A1이 9잖아요. 그럼 얘는 9 곱하기 9분의 1 빼기 AM 플러스 1분의 1 얘가 17분의 14보다 크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앞에서 1 나옵니다. 그럼 1 빼기 AM 플러스 1분의 9가 얘가 17분의 14보다 크니까 여기 넘어가면 AM 플러스 1분의 9가 작습니다. 누구보다? 17분의 3보다. 그럼 결국에 AM 플러스 1분의 1이 누구보다? 51분의 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AM 플러스 1이 51보다 커져야 돼요. 누군데? 얘는 4M 플러스 9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4M이 누구보다? 42보다 큰 그런 자연수 m 중에 최소값을 찾는 거죠. 아, 이제 다에 알맞은 것도 찾았어요. 11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계산. p 플러스 q. p, q. 9 더하기 11분의. 자, 55 넣어주세요. 그럼 220 더하기 5 되네요. 맞나요? 여기에 아, 4죠? 4 더하기 11분의. 그러니까 15분의 225가 되고요. 정답 15입니다.
뭐 마지막 계산 정도야 이제 산수니까요. 결국에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포인트는 나한테 그냥 처음부터 다 찾아가라고 하면 쉽지 않았을 거야. 근데 조건 가, 빈칸 가, 상자 가에 알맞은 건 상수야 라는 걸 보니까 아 등차수열이구나. 그럼 공차 찾고 제이랑 찾고 어쨌든 SN을 보는 순간 해야 되는 행동강령은 정해져 있잖아요. SN으로부터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야? N에 1 넣어서 A1 찾자. 그리고 N이 2 이상일 때는 SN 빼기 SN-1에서 AN 찾아가는 그 과정이잖아. 공차합니다. 첫째항합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할 수 있고요. 부분분수와의 콜라보레이션. 호흡은 상당히 길지만 각각을 떼서 보면 내가 상당히 많이 연습했던 유형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21번으로 갑니다. 제가 이번 1회차 모의고사에 마지막 이제 10번 쪽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10번 이제 제일 끝에 이제 첫 번째 시간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때의 선분의 기울기와 직선의 기울기와 그리고 선분의 길이 사이의 관계 이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에서 많이 나오고요. 얘는 이제 도형에 다시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인데도 여기 두 개가 이제 같이 묶여서 가는 거죠. 자, 우선 이 상황을 천천히 생각을 해봅니다. 스텝 1.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가 있어요. fx는 ax의 4제곱 쭉쭉쭉쭉 갑니다. 뒤에 있는 3차항, 2차항, 1차항은 모르지만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직선 y는 3x에 서로 다른 두 점, a와 b. 여기 a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b라는 점이 있어서 여기에 접하고 있대요. 4차함수가 직선에 두번 접하고 있는 거죠. 얘가 y는 fx입니다. 됐지? 뭐 왼쪽이 a인지 오른쪽이 a인지 이런 건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임의로 그냥 왼쪽으로 a라고 이제 네이밍을 했어요. 근데 선분의 2배의 길이 얘가 지금 이루트 10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을 보고 할수 있는 첫 번째 생각. 점 a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점 b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아, fx랑 3x가 만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x는 알파, x는 베타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둘다 무슨 근? 중근이라는 거죠. 그러면 fx 빼기 3x를 어떻게 할수 있어요? 얘는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지만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이게 기본이지. 그래서 fx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얘는 a배의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하고 뒤에 플러스 3x를 달아주는 요런 것이 함수의 그래프 개형에서부터 함수식을 표현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그치?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 그릴 수 있니? 그러면 이제 인수들을 찾아가면서 함수식을 표현하는 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되겠죠? 이제는 조건 가를 한번 봅니다. 스텝 2. 조건 가를 보니까 얘가 y는 3x야. 근데 여기 위에 두 점이 있어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에서 강의에서 설명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5회차까지 하면서 몇 번이고 더 나올 겁니다. 자, 기울기가 3인 걸 보니까 비율이 1대 3이야. 그럼 1대 3대 루트 10이 되는데 얘가 얼마라는 거야? 2루트 10이라는 거야. 그래서 뭘알수 있어요? K가 2라는 걸알수 있어요. 어? K가 2입니다. 요거 아는 거 맞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2만큼 위로 6만큼 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알파라는 애랑 베타라는 애랑 둘 사이 관계 찾았습니다. 베타는 말이야. 알파 더하기 2야. 여기까지 괜찮고. 자, 그 다음. 조건 나를 봤어요. 조건 나를 봤더니, 이건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잖아? limit.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x분의 fx가 존재한다. 얼마인지 몰라도 이런 극한값이 있다는 거잖아. 이런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했는데, x에 0 넣어봐.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당연히 분자도 어디로? 0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알수 있는 건 뭐야? fx가 연속함수니까요. 당연히 f0이 0이라는 거죠. 아, f0이 0이야? f0이 0이야. 그럼 0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뭐야? 얘도 0,0을 지나네. 근데 얘도 0,0을 지나잖아. 아, 둘 사이에 교점이 원점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교점이 두 개라는 거죠. 점 A, 얘가 원점일까? 점 B, 얘가 원점일까? 오케이! 거기에서 케이스를 나누어 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필요한 조건들 전부 다 찾았습니다. 마지막 스텝 4, 그래프 개형으로 갑니다. 스텝 4. 자, 첫 번째 케이스 1. 얘는 y는 3x랑 그리고 y는 fx 가만 나는데 자, 왼쪽의 교점 얘가 x는 0이고요. 오른쪽의 교점 얘가 x는 2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번에는 케이스 2. 또 마찬가지로 여기 y는 3x 있고 이번에는 두번 접하는데 오른쪽의 x는 0인 거죠? 원점. 왼쪽에 있는 얘가 x는 마이너스 2인 거야. 자, 이 상황을 식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fx 빼기 3x는 말이야. 최고차항의 계수는 몰라. 근데 여기 x제곱에 x-2의 제곱. 요렇게. 첫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 fx 빼기 3x는 이번에 a의 x제곱 그리고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는 거죠. 자, 조건 가와 조건 나는 잘 써먹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산 과정 별로 없어요. 제가 굉장히 천천히 설명드린다고 한 거지. 사실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오! 기울기 주어졌어. 선분의 길이 주어졌어. 이거 이만큼 차이 나는구나. 찾고, F0이 0이구나. 라는 거 찾으면 바로 여기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스텝 4까지 넘어오는데 이 과정이 사실은 1분 안에 나오는 사이즈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조건 다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계산이 없어요. 그래프 개형 추론하는 문제고요.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관찰하는 문제고요. 굉장히 간단하고 깔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 나는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도함수의 부호에 대해서,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과 인수 정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연습이 더 많이 필요하구나. 21번이지만 계산 과정 없어요. 사후 과정 깔끔합니다. 꼭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조건 다로 갑니다. 얘가 f 프라임 x가 항상 3보다 크대. 3x가 0보다 클때 오른쪽으로 봤는데 기울기 항상 3보다 크대. 얘는 안될것 같네요. 감소하는 구간이 있으니까 이거 안될 거야, 그치? 선생님 x는 0을 오른쪽으로 봤더니 얘는 되네요. 근데 이 상황이 조금 내가 잘 아리송하다 싶으면 여기 얘를 gx라고 해봐. 그러면 g 프라임 x는 얘는 f 프라임 x 빼기 3이잖아요. 근데 x가 0보다 클때 f 프라임 x가 3보다 크니까 얘가 항상 양수라는 거죠. 계속 증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gx는 누구야? 뺐잖아. 뺐잖아. 얘라며. x가 0에서 x가 2에서 x축과 두둥두둥 접하는 얘가 y는 gx예요. 이해가 돼? 자, 오른쪽의 경우는 여기 x축 있어요. 왼쪽 마이너스 2, 오른쪽 0에서 두둥 두둥 접하는 얘가 y는 gx예요. 근데 어떻다는 거야? x가 0보다 클때 도함수가 양수입니다. 니까 아, gx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x가 0보다 클때 봤는데 감소하는 구간 있지. x가 0보다 클때 봤는데 얘는 계속 증가하지. 됐네요. 찾았습니다. fx는 바로 얘였어. 자, fx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아래에 있는 gx의 그래프 그리면 명확해지고요. 그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 정도는 사고할 수 있고요. 자, 이제 f1은 a 곱하기 1 곱하기 9 넘어가 플러스 3x니까 플러스 3, 얘가 6이야. 그래서 9a가 3 되고요.

얼마야? A는 3분의 1입니다. 자, fx는 끝. 3분의 1 곱하기 x제곱, x 더하기 2의 제곱, 여기에 플러스 3x이고요. 따라서 f4의 값을 구하세요. f4는 3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36 플러스 12 이렇게 되네요. 자, 3으로 약분합니다. 앞에서 얼마? 192 나오고요. 뒤에서 얼마? 12 나오죠? 정답 204 되겠네요. 그래프 기형 두 개를 추론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설명드렸지만 지금 y는 3x라는 직선에 두번 접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포인트들 조건 가를 해석하면서 두 교점의 x좌표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이걸 찾으셔야 하고요. 근데 f0이 0이야. 얘도 원점 지나는데? 얘도 원점 지나네? 교점 하나는 원점이라는 거지. 그럼 점 A가 원점일까? 점 B가 원점일까? 두 가지 경우 다 따져봐야지. 21번인데. 0과 2. 마이너스 2와 0.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조건 다 해서 땅 떨어지고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좋죠? 연습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21번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 할 마지막 문제, 우리 1회차 모의고사의 마지막 문제, 22번으로 갑니다. 지금 fx가 3차 함수예요. 깔끔하잖아요? 근데 실수연체 집합에서 연속 함수 gx가 새로 등장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곱하면 0이다. 되어 있고요. 얘는 최대값이, 얘는 m보다 작네?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양의 무한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지는 못한다는 거지, 함수 값이. 이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정적분을 정의되는 함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서 어느 하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문제 해석 못하겠죠. 이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근데 각각의 개념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15번보다 훨씬 생각하기 수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여러 가지 고난도 기출 문제에서 아이디어들을 따와서 새롭게 만든 합친 고난도 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1회차 모의고사에서 15번과 22번과 같은 이 수학2에서의 최고난도 문항 너무 귀하디귀한 문제라고 했어요. 꼭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개념 설명을 드립니다. y는 fx가 있어요. 그냥 2차 함수로 그릴까요? y는 fx가 있어요. 그리고 y는 gx가 있습니다. 근데 hx라는 애가 얘가 fx이거나 혹은 hx가 gx인데 hx가 연속함수입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hx가 계속 fx이거나 fx가 계속 gx이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여기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는 환승. 있죠. 갈아타기 함수. 교점에서 갈아탈 수 있다. X는 알파, X는 베타를 경계로. 지금 X는 알파가 있어요. X는 베타가 있어요. 그럼 알파보다 왼쪽에서는 F나 G, 가운데서도 F 또는 G, 오른쪽에서도 F 또는 G 하니까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총 8개의 HX가 H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FFF 타고 갈 수도 있고요. FGG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GGG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긴 하겠지만, 연속인 함수라고 하니까 얘는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다는 거지. 흰색 타고 오다가 노란색 타고 가다가 다시 흰색. 이런 거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갈아타기 함수, 환승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두 번째. 선생님, 두 번째 개념은 이게 3차 함수가 있어요. X축이 있습니다. 여기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이거 Y는 FX와 X축이 만나 생긴 이 도형의 넓이, 이런 걸 구할 수 있냐 이거죠. 선생님, 구할 수 있죠. S1은 어떻게 구한대? S1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S2는 어떻게 하면 돼요? S2는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베타부터 감마까지 누구를? 마이너스 FX를 얘를 적분하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 정적분 계산하는 게 적분범 구간이 혹은 함수식이 지저분하다면 이게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능 개념에서도 수능 특강에서도 얘들 넓이를 구하는 공식들 정도는 가르쳤습니다. S1 어떻게 구해요? 얘가 위로 불러가는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6분의 얘가 3차 함수 AX의 세제곱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6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크기 하고 나서 여기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하면 이게 2차 함수에서 넓이 구하는 공식. 근데 이게 2차 함수가 아니니까 둘의 대칭축 보정을 하자 이랬잖아. 여기에 감마 빼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대칭축까지의 거리. 땅 곱해주면 된다고 했지. 원래 2차 함수가 아니지만 2차 함수인 것처럼 생각을 했으니까 둘의 평균값. 얘를 대칭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보정이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럼 S2는 어떻게 구해요? 얘도 똑같이 6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크기 곱하기. 이번엔 감마 빼기 베타의 세제곱하고 나서. 얘도 알파에서부터 베타와 감마의 평균까지. 그럼 여기에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빼기 알파 이렇게 이제 하면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자, 넓이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이제 개념 3. 만약에 GX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느냐? 첫 번째, G'X가 누구야? FX라는 것 알죠? 자, 두 번째, GA가 얼마? 0이라는 거 압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잖아. 그치? 그럼 생각해봐. 요렇게 Y는 FX가 있어요. 이렇게 Y는 FX가 있어. 그럼 결국에 Y는 GX는 누구라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얘가 y는 gx라는 거죠. 이 괜찮지? 근데 물론 a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ga가 0입니다라고 했으니까 x축의 위치도 결정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정적분이라는 건 말이야. 여기에서 이 넓이가 도함수에서 정적분은 원래 함수에서 높이차를 의미하잖아요. 넓이만큼 증가하는 거야. 넓이만큼 감소하는 거야. 넓이만큼 올라가고, 넓이만큼 내려가고. 오케이. 자, 이제 이 문제에 필요한 모든 개념들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혹시라도 22번 문제를 풀지 못해서 해설 강의를 함께 보고 있는 친구들은 필요한 개념 다 설명해 줬으니 먼저 한번 고민하고 오세요. 풀어볼까요? 갑시다. 스텝 1. 자,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 마이너스 1, 0, 2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얘가 y는 fx입니다. 근데 조건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이랬잖아. 나는 gx가 궁금한 거거든. fx는 이미 알잖아. f랑 g가 같거나 gx가 fx랑 같거나 또는 gx가 누구랑 같다는 거야? 마이너스 fx랑 같다는 거야. 선생님, 마이너스 fx는 누구입니까? 대칭이동.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얘가 Y는 마이너스 FX죠. 이렇게 된 거야. 됐지? 근데 조건 가, 여기 GX는 무슨 함수예요? 그럼 연속 함수인 거예요. F 아니면 마이너스 F인데? 흰색 아니면 노란색인데? 얘가 연속 함수구나! 와우! 환승 함수. 갈아타기 함수. 생각! X는 마이너스 1이나 X는 0, X는 2. 환승 포인트는 최대 3군데.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앞에서 F 또는 마이너스 F. F 또는 마이너스

F 또는 마이너스 F, F 또는 마이너스 F. 아,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가능한 GX는 16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온 거죠. 가능한 GX는 16가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스텝 2. 조건 나가 등장을 합니다. 모든 실수x에 대하여 gx는 m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그런 m이 존재한다 이런 거야. 이건 무슨 말이야? g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는 없다는 거지. 땅 어떤 경계를 끊어 오면 이걸 상한이라고 하는데 위쪽 경계입니다. 얘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얘보다 아래에서 놀고 있어요 이런 거야. 얘보다 아래 놀고 있어요. gx보다 더큰 애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을 경계로 노란색에는 안 되지. 쫙 올라가고 있으니 x는 1을 경계로 흰색 안 되죠. 그러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노란색 안 돼. x는 2의 오른쪽에서 흰색 안 돼. 그러면 이건 결정된 거네. 얘를 타고 오다가 얘를 타고 간다는 건 결정된 거네. 그러면 가능한 GX는 이제는 몇 개라는 거예요? 가능한 GX는 이제 조건 나로부터 16개가 아니라 이제는 4개가 되었다는 거죠. 됐지? 근데 이제 조건 다가 등장합니다. 이건 뭐예요? 좌미분 계수고요. 얘는 X 내에서 우미분 계수예요. 근데 이게 0과 작대. 스텝 3. 스텝 3. 이렇게 써볼게요. G의 A-랑 G 프라임이죠. 프라임에 A 플러스. 얘가 이제 0과 작대.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 얘하고 곱했더니 0과 작대. 선생님, 조금 이상한데? 뭐가? 만약에 G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좌미분 계수도 G 프라임 A고 우미분 계수도 G 프라임 A니까 얘는 G 프라임 A를 제곱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죠? 이런 거야. 맞잖아. 좌우미분 계수 이거 미분과는 원래 똑같은 거잖아. 근데 얘는 음수야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아 다른 부호라는 거네. 아 GX가 X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거네. 근데 그런 A가 하나야. GX가 미분이 불가. 좌우 미분 계수, 좌 미분 계수, 우 미분 계수. 얘가 부호가 반대인 경우가 딱 오직 하나 있다는 거야. 그럼 그게 누군데? 될수 있는 거세 개밖에 없잖아. 마이너스 1이거나, 혹은 0이거나, 이거나, 이런 거지. 됐네요. 자, 이제 갑니다. 마지막 스텝4예요. 얘좀 지워볼게요. 이제 경우는 다 나왔습니다. 가능한 그래프 개형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케이스 1, A가 마이너스 1일 때 있고요. 케이스 2, 이번에는 A가 얼마일 때? 0일 때 있고요. 케이스 3, 이번에는 A가 2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져야 되는 경우가 세 가지 있는 거야. 갈까? X축, 마이너스 1, 0, 2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처음에 타고 와?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미분 불가. 그리고 나머지는 미분이 가능. 얘가 Y는 GX죠. 한번 완성한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완성한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이건 마이너스 1, 0입니다. 이거 0에서 완성을 하는 거죠? 요렇게. 얘가 y는 gx. 마지막 세 번째. 마이너스 1, 0, 2예요. 그럼 얘는 2에서 완성 포인트. 2에서 요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찾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 조건이 뭐였냐? 그럼 hx라는 애가 등장하는데 얘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t dt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건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h의 도함수가 gx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h0이 0이구나. 이런 거야. 도함수를 보고 hx를 찾아줍니다. hx를 찾아줍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1, x는 0, x는 2를 경계로 감소하다가 또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얘가 y는 hx죠. 됐나요? 근데 h 0이 0이니까 이렇게 x축이 있어요. 자, 이때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거, 오, 극값 갖는 순간들. 극값 갖는 순간, 극값 갖는 순간, 바로 이때. 극값 갖는 순간들이잖아. 그럼 얘는 H0과 H2를 생각할 수 있는데, H0은 뭡니까? 그럼 얘는 당연히 0이고요. 여기가 0이니까. H2는 뭡니까? 그럼 H2는 여기 넓이 S1, 넓이 S2라고 하면 얘가 이제 S2만큼 이렇게 올라간 거죠. 얘가 S2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찾는 건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S2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경우 갑니다. 두 번째 경우 얘 그려봐. 그럼 그래프 어떻게 돼요?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 또 증가, 요렇게. 얘가 Y는 HX. 그리고 X축이 여기 있죠. 자, H-1, H2를 구해야 하고요. 그럼 얘는 넓이 S1, 넓이 S2, 이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S1과 S2입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이번에는 0, 빼기 S1, 플러스 S2,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경우입니다. 마이너스 1과 0과 2를 기준으로 이번에는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또 감소하다가 감소하는 얘가 Y는 HX고요. 자, X축이 여기 있네요. 자, 이번에 이제 극값들 생각하니까 넓이 S1, S2 가지고 첫 번째 극값 H-1 얘가 마이너스 S1 되죠. 그다음 두 번째 극값 H0 이건 0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건2 빼기 S1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기 0이죠. 그럼 S1과 S2를 구하는 건할수 있잖아요. S1, S2 구하는 건 넓이 공식 사용하셔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얘는 6분의 1 곱하기 1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5. 익숙해지면 이거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6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12분의 5와 3분의 8 됐어요. 자, 이제 케이스 세 가지 나왔잖아요. 첫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8 하니까 3분의 5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5 더하기 3분의 8 하니까 이건 12분의 27 나오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2 빼기 12분의 5 해서 이번에는 12분의 19가 나오는 것까지.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있습니다. 나한테 가장 큰 최댓값 K, win 얘네요. K는 4분의 9죠. 자, 따라서 12K의 값을 구하세요. 정답 27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들어있었고요. 지금 가능한 Y는 GX 함수의 그래프 기형을 찾는 것까지 사실 계산 과정이 없어요. 빨리 와야 돼. 그래서 GX라는 애는 F 아니면 마이너스 F야. 근데 얘가 연속함수가 되려고 하면 환승 포인트는 세 군데밖에 없지. 근데 이제 최댓값이 딱 갇혀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럼 위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 못하고. 그리고 미분불가능한 점이 1번. 환승 포인트는 딱 하나. 마이너스 1일까? 0일까? 2일까? 그래프 기형만 찾아낸다면 그때 도함수로부터 원래 함수의 그래프 기형을 추론하는 것. 함수값이 넓이만큼 변화하고 있는 것. 이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마지막 따져야 되는 경우들은 많지만 막상 계산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던 22번입니다. 자,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15번, 22번. 굉장히 좋습니다. 꼭 복습, 복습 또 해주세요. 자, 다음 우리 2회차 모의고사에서 좀더 기분 좋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연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학 공통 과목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저는 EBS 수학 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우리 오늘 파이널 실무 우리 1회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세 번째 강의로 찾아뵙는데요. 이제 오늘 정말 그 1회차 이제 우리 모의고사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다 응집되어 있는 회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만흥문항을 좀 푼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서 딱 이런 키포인트들을 좀잘 찾아가면서 정말 정답지에 쫙 이렇게 스트링 치즈처럼 늘어져 있는 그 풀이 많이 정말 내가 실천해서 할수 있는 마지막 방법일까? 선생님, 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고민이 들었던 친구들은 이번 강의를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들의 좀 신중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right into it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9페이지에 있는 18번 문제, 극대극소에 관련된 문제까지 풀고 선생님이 19번 3점짜리 문제이긴 하지만 이상하다. 이거 4점짜리 문제에 거의 준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문제부터 오늘 한번 출발해 보고, 이제 마지막 문제와 지난 시간에 못 풀었던 15번 문제까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여러분들의 그 밑에 지수함수가 아니라 로그 함수죠. 로그 함수로 이제 이렇게 범벅여져 있는 이런 그래프를 일단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0하고 6 사이에 있는 A 값에 대해서 요 그래프가, 그럼 요 그래프가 어디 있냐 봤더니 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그래프가 아마도 요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A, 요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아마 요렇게 이렇게 아이디어가 설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하자. 그 다음에 그 AB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D라 하자 그랬으니까 C, D, 뭐 기억납니다.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죠? A의 y좌표는 C가 되겠고, 그러니까 C의 y좌표가 똑같고, B의 y좌표는 D의 y좌표가 똑같겠죠.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여러분, 여기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니까 저는 안칠 거거든요. 1대2로 내분하는 점 2가 y축 위의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점이 A와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의 x좌표를 마이너스 k, 그리고 k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걸 진짜 음수로 읽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요거 하나만 써보도록 할게요. 사각형 ADBC의 넓이가 3k이다. 나보고 a 곱하기 k를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는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3점짜리 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내가 이 문제를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 봐봐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k래요. 그러면 봐요. 이제 선생님 봐. 여기 보세요. 1대2라고 했기 때문에 이 B의 X좌표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2K가 나와야 된다. 이거 오래 걸리면 안 돼요. Got it? 이해됐어요? 왜? 1대2여야 되니까. X도 1대2로 해야 되고 Y도 1대2로 내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분점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B가 2K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나그 다음에 뭐 있는지 아세요? 이 A점이라고 하는 점이 여기 위에도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 위에도 있으니까 나 빨리 얼른 집어넣어봐야 될것 같아요. 누구를? 마이너스 K를. 그럼 보세요. 저는 여기가 미지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K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이 얘기죠. 봐봐요. 로그, 그러니까 점 A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알고리즘을 잡는 거예요. 로그 2의 6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럼 여기다가도 우리는 마이너스 K를 넣었을 때 갖다가 돼야 되는 거니까

로그 2분의 1에 그 다음에 저기다가 넣게 되면 a-k 플러스 2분의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계산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여기 2분의 1을 내가 뭘로 바꿀 거냐면 2로 바꾸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한번 바꿔보고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보고 얘를 왼쪽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로그의 연산에 의해서 로그 2에 6-k 곱하기 a-k가 될 건데 그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3이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식이냐면 6-k 곱하기 a-k의 값이 얼마다? 8이다. 일단 요걸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선생님 맞게 찾았는지 볼게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이론을 마찬가지로 b라고 하는 지점에서도 우리가 그 행동을 똑같이 할수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그래프와 그 다음에 내려가는 요 그래프와의 만남이거든요. 선생님 말 맞죠? 그럼 2K를 또 거기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게 되면 로그 4에 2K 마이너스 2분의 3E 이거는 이제 우리는 점 B의 y좌표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넣은 거고 저기 동그라미 친 거, 왼쪽에 동그라미 친저 함수에다가도 2K를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선생님 마이너스로 할게요. 로그 2에 결론적으로는 A 플러스 2K 플러스 2분의 5와 똑같다. 이렇게 일단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로그 4의 2K이기 때문에 어차피 K는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 우리가 조금 다운그레이드 해주면 여기가 2의 루트 2K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서 결론적으로 이쪽은 로그 2의 루트 2K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 진수 자리에 요게 들어가는 거죠. A 플러스 2K가 요렇게 곱해지고 이게 넘어가면서 2분의 8이 되는 거니까 4가 되니까 요렇게 되는 요런 상황이거든요. 아, 따라서 내가 여기서 관계식을 구하게 되면 여기서 루트 2K 곱하기 A 플러스 2K가 2의 4제곱인 16이 나오겠다. 요런 이제 관계식을 하나 더 얻게 됩니다. 선생님 맞는지 한번 볼게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놓고 나는 이제 뭘 이용해야 되는 거냐면 ADBC의 그 사각형의 넓이가 3K라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각형의 넓이가 요 사각형의 넓이거든요. 요 사각형. 근데 이 사각형이 지금 무슨 사각형이냐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사다리꼴이거든요. 사다리꼴은 넓이 구하는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이쪽으로 와보실까요? 그럼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3K니까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에요. 감독님, 잠깐만 이쪽으로 한 번만 가볼게요. 윗변은 K고요. 그 다음에 밑변은 2K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요거 두 개를 더해주시게 되면 3K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제 윗변 더하기 아랫변의 그 높이인데, 감독님 한 번만 더 갈게요. 여기 높이가 요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C의 Y좌표에서 D의 Y좌표를 빼면 돼요. 근데 여러분, C의 Y좌표가 어디냐면, 요게 C의 Y좌표예요. 왜냐면 A의 Y좌표랑 공유하니까. 거기에서 또 제가 얘를 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의 Y좌표냐면 B의 Y좌표면서 동시에 D의 Y좌표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요 노란색에서 요 노란색을 뺀 걸로 가주면 되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로그 2에 6-K에서 저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 루트 2K분의 그 다음에 여기가 6-K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2분의 3을 해주게 되면은 2분의 2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1이 되거든. 요렇게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여야 되냐면 이게 3K다.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라?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3K가 되는 거니까 3K가 없어지기 때문에 요 값이 2여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요 값이 1이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요 값이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냐면 요 값이 2여야 된다는 걸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식을 이렇게 바로바로 갖고 갈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K가 루트 2K 곱하기 2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됐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요거를 우리가 양변을 제곱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6은 4 곱하기 2K니까 여기가 8K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0K가 되면서 2차 방정식이 풀리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럼 여기가 18에 여기다가 2를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K 값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런데 K가 만약에 18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6-K도 지금 여기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18이라고 하는 값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바로 K가 2라는 거를 금방 찾으실 수가 있어요. 금방까지는 아니지만. 연산만 해주면 되니까. 왜 선생님이 이렇게 속도전을 붙였냐면, 아니, 기껏해요. 이게 지금 3점짜리 문제인데, 나 이거 못 풀면 지금 끝나거든요. 3점이니까. 그나마 이 문제를 조금 우리가 비벼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맞추는 데 있어서. 그럼 여러분, K가 2라고 하는 거를 들고, 여기에 가든 아무거나 한번 가보세요. 그럼 여기가 4가 될 거니까 여기에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K가 2라고 했으니까 A는 4잖아요. 끝났네요. 이렇게. 감독님, 여기 화면 한 번만 비춰주시겠어요? 우리 결국에는 뭐 구하는 문제였냐면요. 라스트 퀘스천, A 곱하기 K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A 곱하기 K의 값은 얼마? 최종적인 정답은 8이 되겠다. 그렇구나. 이게 보기 선택지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고도 조금 헤비하니까 이게 맞췄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산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연산만. 요런 거 빨리빨리. 지금 선생님 실제 속도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요런 것만 조금만 연습을 하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다. 그렇지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알고 있냐면, 이게 3점짜리 문제 중에서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프 보고, 아, 여기서 2K다. 여기서 이거 찾아내야 된다. 그럼 제가 이거 분석하는 거 보이셨죠? 그거를 여러분들 좀잘 카피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좀 만드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고요. 근데 이제 3점짜리 문제가 좀 이렇게 헤비한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또 그거는 수능에 이제 실제 치러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구나라고 교훈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른쪽에 박스 채우기 문제인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뭐 생각보다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시키는 대로 좀 하면 되는 문제여서 또 어떻게 보면 또할 만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모든 항은 0보다 크다고 했고, 요거를 만족한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지만 일단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예에서 예를 빼면 예임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라고는 요게 요거라는 것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뭐죠? 요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잠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ak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나의 지시문에다가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8분의 1 a의 n 플러스 1의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의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8분의 4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k는 1부터 n까지,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하는 거는 또다시 여기다가 n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 자리에. 그러니까 8분의 1 an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45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위에서 아래를 뺐더니 A의 n 플러스 1이 다시 나오더라. 이게 지금 여기에 제시문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볼 수밖에 없냐면은 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정리하면 왠지 딱 가처럼 나오나 봐요. 해보면 되죠. 그러면 8분의 1로 한번 빼보게 되면은 여기가 a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n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빼면 플러스 2분의 1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될 거고, 여기는 빼면서 없어지고, 그러면 뺀 것이 a의 n 플러스 1이랑 똑같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게 정리하면 가가 되나 보죠? 곱하기 8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n 플러스 1? 근데 뭔가 저기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꼴이 나오려면 얘를 인수분해해야 될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고, 저는 여기서 그러면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8을 곱하게 되면 오른쪽이 4an 플러스 1 마이너스 4an이고 오른쪽에는 뭐가 남는 상황이냐면 8an 플러스 1이 남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건 지울게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8 빼기 4가 돼서 4배로 묶어주게 되면 4로 묶어주게 되면 아, 이거네.

1N을 구해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4가 공차라는 걸 아니까 첫째 항이 뭔지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에다가 그냥 1을 넣으면 되죠. 그러면 왼쪽은 그냥 A1이 나오니까 A1은 8분의 1 A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A1 마이너스 8분의 45라고 하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고 여기서 A1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 요거 2차 방정식 푸는 것만 시간 관계상 생략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A1을 구해봤더니 그 A1이 마이너스 5 또는 9가 나오는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1이 9라는 것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째 항은 9고 공차가 4다 이랬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AN이 선생님의 스킬을 조금만 적용해 보면 4N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5만큼을 더해야겠다. 그래야 1을 넣었을 때 9가 나오고 N의 계수인 4가 바로 공차가 되겠구나. 바로 이게 지금 감독님 잠깐만 가보면 이게 나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게 돼요. 이게 나구나. 그리고 이 나에 들어가는 식을 출제자가 FN이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선생님이 조금만 이쪽만 지워볼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거라고는 한번 여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요것만 풀어주면 되는 건데 얘를 어떻게 풀까 봤을 때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부분 분수 처리를 해서 소거형으로 우리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니까 36을 앞으로 꺼낸 상태에서 AK 플러스 1에서 AK를 빼준 그 공차가 4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4분의 1을 앞으로 해준 다음에 시그마 해주고 K는 1부터 M까지 여기가 바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의 K분의 1 마이너 A의 K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 요렇게 우리가 소급 적용하는 것도 많이 연습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가 9가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요런 식을 우리가 정리한 것이 17분의 14보다 커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A1분의 1 빼기 A2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빼기 A3분의 1이면 줄줄이 비엔나 바로바로 옆에 있는 것이 소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조금 더 줄인다는 차원에서 결국에 남는 것은 뭐만 남게 되냐면 A1분의 1 마이너스 A의 M 플러스 1분의 1만 남게 됩니다. 요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A1이 9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선생님이 구한 것처럼 그럼 여기는 9가 되겠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1 마이너스 A의 M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고 이 값이 얼마보다 커야 된다고 했냐면 17분의 14보다 값 크다. 요 이제 관계식을 풀어주는 M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되셨어요? 됐다. 그럼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7분의 3이 되는 거죠? 맞죠? 선생님, 9. 아, 여기가 9다.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7분의 3보다 A의 M 플러스 1분의 9가 더 작다가 되는 거고, 우리 이거는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뒤집어주게 되면은 A의 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보다 17 곱하기 3이니까 51인가요? 51보다 크다가 되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A의 M 플러스 1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AN이 구해져 있으니까 요 자리에다가 M 플러스 1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4M 플러스 9가 되는 거죠? 가 51보다 더 크다가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은 51에서 9를 빼주게 되면 42인가요? 요거! 선생님 혹시 맞게 했는지만 한 번만 볼게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요걸 만족시키는 M 자연수의 최소값이 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최소값 M 미니멈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요 값은 11이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에서 다에 들어가는 식이고 이걸 Q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감독님 이쪽으로 잠깐만 와 보실까요? 그럼 여기가 11이고, 그러면 두개 더하면 15고, F에다가 55를 넣으라고 했네요. 여기다가 55 넣으면 얼마죠? 225인가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서 최종적인 정답은 1515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요거는 조금 할 만해요? 근데 어떻게 선생님이 좀 빨리 넘어가는 게 요런 것들이 조금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요소인데. 얼마나 내가 수학원 선생님과 함께 수능 특강 수학원을 열심히 공부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요 정도의 사이즈 문제, 연산만 잘 끌고 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박스 채우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때그때마다 문제의 디렉션을 보고 내가 넣어주고 빼줘야겠다, 넣어주고 빼줘야겠다, 요런 것들만 좀 잘해주면 되는 거고, 중간에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늘어지지만 않는다면, 눌러붙어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좀 슬기롭게 잘 풀었기를 바라고요. 선생님이랑 넘어가서 이제 우리 결국에는 21번, 그다음에 22번, 그다음에 15번 이렇게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할 만한 문제가 얘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런 문제였습니다. 모든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것도 결국에는 이게 접선이 된다라는 거여가지고 선생님이 아마 1강 때 접선 해방 정식이 뒤에 가서 한번 더 나와 이랬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좀 빨리 이제 줄여서 효율적으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선생님 한번 좀잘 따라와 보도록 해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 fx의 그래프와 y는 3x라고 하는 이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있는데, 그게 a와 b에서 접하고 바로 right away 바로 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3x입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의 개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W가 일반적인데, 그게 이 3X라고 하는 이 직선과 서로 다른 두점 AB에서 접해? 접해?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될 수밖에는 없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렇게 붙을 수도 있죠.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는 미궁의 미지수긴 한데, 요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저는 요런 거를 느꼈습니다. 아, 이런 모양이 됐구나. 됐어요? 그리고 AB의 길이가 2루트 10이래요. 이건 나한테 뭘 말해주는 거냐? 여러분 봐봐요. 지금 이게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1대 3대 루트 10이에요. 어때, 괜찮아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1대, 요 정도는 이제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실전 파이널 모의고사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아장아장 풀 수는 없고. 2루트 10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1대 3대 루트 10인데, 요 길이가 정확하게 2루트 10이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이 길이가 2였다는 걸 말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A의 X좌표와 B의 X좌표의 차가 정확하게 2만큼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나 이거 해결했어. 나를 봤더니 fx 나누기 x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값이 뭔가 되게 뭉뚱그려가지고 존재한다 이랬어요. 그럼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더니, 지금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이 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그냥 직독직해만 하면은 f0도 0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여기서 어떻게 적용하지라고 봤더니 대박 사건. 이것도 원점을 지나요. 이 노란 색깔이 지금 뭐냐면은 y는 fx거든요. 근데 y는 fx도 원점을 지나는데 동시에 y는 3x도 원점을 지난다? 그게 바로 교점 아닌가요? 나 지금 교점이 a 아니면 b인데,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 너구나. 너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였거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였거나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요두개 중에 이 옵션을 조건 다가 확 해결해 주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전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실전에서는. Right? 그럼 봐봐요. 나 나까지 해석 다 했어요. 더갈 것도 없어요.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근데 우리 친구들이 오히려 이두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이건 잘해요. 허공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이걸 찾아라. 이건 못하는데, 있는 것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건 좋아하거든요. 자, 따져보겠습니다.

대안이면 얘인데 0보다 큰 오른쪽 부분에서 프라임이 3보다 크다.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주어졌겠어요? 지금 3인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있죠. 이 직선보다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얘입니다. 밑에 겁니다. 왜요? 여러분, 위에 거면요. 3보다 커요. 근데 여기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면서 3보다 작은 기울기가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론적으로만 봐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0이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왜냐면 2로 가면서 한 번은 누워야 돼요. 왜냐면 3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누워서 붙어야죠. 이렇게. 뭐, 얼마만큼 눕는지는 모르겠으나. 얘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스코어. fx와 3x의 교점이 마이너스 2하고 0인데, 이건 접하니까 따닥, 따닥 이렇게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fx equal 3x라고 뒀을 때의 근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0. 거의 선생님이 숙이미 수학 2 이후로 처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계식이 나오게끔 제가 식을 디자인하려면 fx가 최고차항 계계수가 양수의 4차함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fx-3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형태가 최고차항의 계수를 몰라 선생님이 k라고 두고 x equal 0에서 중근 갖고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나 분명히 이 k를 찾아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k가 0보다 큰 것만 알수 있습니다. 감독님, 잠깐만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나 그럼 다까지도 해석 다 했네요. 그리고 f1이 6인 걸 봤습니다. 아하, 그거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정말 f1이 6이다라는 거를 1만 넣어주면 되네. 그러면 F1은 6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갈까? 그러면 600이 3이 되는 거니까, 3은 K 곱하기 6이라고 했, 아니, 1이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여기는 9니까, 이렇게 되니까, K가 3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네. 끝났다. 그리고 양수인 것도 너무 딱 맞고, 선생님 맞게 했는지만 한번 볼까? 맞아요. 3분의 1인 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최종적인 정답이 F4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여기다 4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요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해보시게 되면은 최종적인 정답은 204가 나온다. 요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21번 문제가 오히려 이 회차에서 이제 15번과 22번이 조금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까지 해비해지면 우리 친구들이 시간 내에 못풀 거라는 것에 대한 조금은 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좀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충분히 풀수 있었던 그런 접선의 방정식 n 4차함수의 그래프 추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선생님의 풀이를 좀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좀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때,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우리 좀 어려웠던 21번 문제도 뭐 그렇게 또 아주 어렵지는 않게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넘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옆에 있는 대망이 이제 2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좀 기초 체력이 조금 있지 않고서는 좀이 문제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어디서 어떤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건지 선생님이랑 조금만 좀 보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조목조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얘는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얼마나 내가 기출문제를 좀잘 정리했느냐가 어느 정도 좀 들어있는 문제라고 봤는데, 일단 하나씩 한번 좀 해석해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보니까 fx는 0, 마이너스 1, 2라고 하는 수학2에서 나온 아주 기본적인 세 개의 근을 주는 3차 함수의 형태의 fx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아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동그라미 연속인 함수 GX가 가나다 조건을 만족시킨다. 일단 여기 밑에를 읽기 전에 일단 여기를 먼저 해석해 보도록 하죠. 제가 가를 보고 해석을 했더니 가가 무슨 뜻이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0이다 이랬으니까 이걸 해석을 하면
GX가 FX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FX다 이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때에 따라서는 GX가 FX를 따라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마이너스 FX를 따라가기도 한다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수학 2 수업을 할 때, GX는 선택적 함수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확정적으로 FX, 항상 확정적으로 마이너스 FX가 아니라, 어쩔 땐 FX, 어쩔 땐 마이너스 FX.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연속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지면 안 되고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고, 나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large m보다 같거나 작은 m이 존재한다. 이런 m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최대값이라고 하죠. 어떤 m보다 항상 작거나 같게끔 하는 그 m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물론 뭐 이게 딱 만족하는 함수값이 있어야지 최대값이긴 한데, 그냥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붕떠 있을 리는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gx가 어떤 값보다는 좀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우리 뭐 완벽하게 최대값,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m이 있고 GX가 이렇게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 M은 최대값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같거나 작다라는 게 붙어 있으니까 왠지 얘가 최대값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위에가 지금 막혀 있다라는 뜻이에요, GX 입장에서. 그건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달을 봤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만약에 요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G'A죠. 근데 그거의 왼쪽 부분이라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좌미분계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미분계수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이거를 너무 이렇게 식으로 크게 들고 가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제가 그냥 약식으로 조금만 줄여서 얘기하자면 x equal a에서의 좌미분계수를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건 다소 아주 100% 수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러니까 왼쪽 좌미분계수와, 근데 많은 선생님들을 보통 이렇게 표시하시거든요. 우미분 계수의 곱이 0보다 작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양 아니면 양음이란 얘기잖아요. 뾰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첨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첨점의 a 계수가 하나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뾰족점이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G라고 하는 함수의 개형을 내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잠깐만. 일단 G는 F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는 맞아요.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보실까요, 감독님? 마이너스 1, 0, 2라고 하는 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2. 간격이 이렇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함수가, 3차 함수가 최고점에서 양수니까 여기는 조금 올라가고 여기는 좀 많이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fx고요. 선생님, f라고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y는 마이너스 f예요. 그러면 잘 봐봐요. 이 g는 연속성을 잃지 않으면서 핑크 색깔을 따라가거나 흰 색깔을 따라가거나 그리고 가끔은 스위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핑크 색깔 따라가다가 갑자기 흰 색깔. 근데 이러면 여기가 뚝 끊기게 되니까, 아, 뭔가 갈아타려면, 갈아탔는지 안 갈아탔는지는 모르지만, 갈아타려면 이런 곳이나 이런 곳이나 이런 곳에서만 갈아타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핑크색 아니면 흰색? 여기서도 흰색 아니면 핑크색? 여기도 핑크색 아니면 흰색? 아니면 여기도 흰색 아니면 핑크색이니까 이론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그냥 경우의 수를 돌려봤더니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니까 16개의 그래프의 개형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안될것 같은데, 그러면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니까 최대값이 있으려면 뭔가 맨 위에 막혀 있으려면 요런 곳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여기는 요걸 선택해야 돼요. 옷 무슨 색깔로 할까? 주황색으로 할까? 여기를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여기를. 여기. 그리고 가운데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가 가능하죠. 근데 맨 마지막인 요렇게, 요렇게는 뾰족하지

시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중에서 뾰족점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이건 한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총 그래프가 세 가지로 단출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칠판에 그려볼 테니까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가능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좀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0, 여기가 2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그래프는 위로, 위로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케이. 아, 위로, 위로. 아, 그럼 오케이. 아니, 뭐 잘못 그리는 줄 알았어. 오케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죠. 자, 이런 모양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양이, 제가 위, 위 선택했으니까 위, 아래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위. 여기서는 위를 선택하는데, 여기는 아래를 선택하면서 이렇게 꺾이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하나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여기 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면, 아까 전에 아래, 아래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아래, 위, 위, 위, 위, 아래, 아래, 위, 아래, 위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아래고, 요렇게 위가, 요런 모양의.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는 요런 모양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왜냐면 아래 아래는 이렇게 되면은 뾰족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되면서 지금 여기 뾰족점 하나, 여기 뾰족점 하나, 여기 뾰족점 하나 이래가지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다조건까지도 지금 만족하는 케이스거든요.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가 됐다. 어때?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제 잠깐만 이쪽으로 제시문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래프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hx가 0부터 x까지 gt인데 그게 b하고 c에서만 그 값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b하고 c에서만 그 값을 갖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그럼 요거 잠깐만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지워보도록 하면 그러면은 이 b하고 c에서만 그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기 또 여러분들 들어가 있는 개념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일단 얘를 미분하면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h 프라임 x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gx가 되는 건데 이거가 x 이퀄 b와 x 이퀄 c에서만 그 값을 갖는다 이랬으니까 여기여서 0이 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여기에서만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거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한 번만 볼게요.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0이 되는 게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있고요. 여기랑 여기가 0이 되는 게 있으니까 지금 0이 되는 게 3개씩 있어요. 지금 모두 다. 요렇게. 근데 부호가 바뀌는 거가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는 뿔 0뿔이기 때문에 상관없거든요. 지금 이게 GX의 그래프니까. 지금 이거 GX를 그린 거죠. 지금 전부 다. GX의 개형.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우가 된다라고 한다면 B보다 C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첨점이 A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첨점이 A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B는 여기가 되는 거고, 그럼 C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 값을 갖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이 경우에 따라 그랬으면 첨점 A가 여기가 되는 거고, B가 여기가 되는 거고, C가 여기가 되는, 이러면, 그러니까 B, C 두 개밖에 안 갖는 거는 세개다 모두 다 통과해요. 결격 사유는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그랬을 때 질문이 뭐냐면, 질문이, A 더하기 HB라고 했으니까 B가 뭐냐면 0부터 B까지 GT DT 더하기 그 다음에 HC는 0부터 C까지죠? 0부터 C까지 GT DT 이거의 최댓값을 한번 구해봐라. 요거의 최댓값을 구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최댓값을 내가 K라고 했을 때 12K의 값을 구해봐라. 쉽지 않네. 그러면 일단 볼게요. 여기서는 A 값이 0이잖아요. 응? A 값이 0이잖아요. 그럼 끝났어요. 저기는 없어져요. 그럼 요거는 무슨 얘기냐?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GT DT 더하기 0부터 C까지? 그러면 0부터 C까지는 2예요. 그러면 0부터 2까지 GT DT 이 값을 계산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A가 2니까 2 더하기. 0부터 B까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GT, DT. 아, 이거 계산을 3개나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0부터 2까지. 아, 0부터 어? 아니다. 여기 0부터 C까지인데 어? 그럼 얘는 하나 사라지네요. 여기는 사라지네. 오, 좋네. 여기까지. 그러면은 저는 여기하고 여기 중에 최댓값을 비교해야 된다 그러면 요 값이 2보다 큰지를 좀 비교하면 되는 그런 상황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0부터 B까지니까 그럼 B가 없어지네. 여기는 없어지는 거고. 오케이 됐고. 그럼 0부터 C까지니까 여기까지. 요게 되겠네요. 아, 됐다.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이세 개의 값을 비교해 주면 되겠네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여기서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였으면 여기 넓이가 됐을 텐데. 그럼 이제 우리는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잠깐만 다시 이쪽으로 와서 요거 지워볼게요, 이제. 선생님 맞게 구하는 건지 맞죠? 두 개? 두 개? 두 개. 오케이. 그러면 아까 전에 저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가 0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만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저기 식을 적분을 한 번만 해보시겠어요? 이것만? 시간 관계상? 요 fx가 저기 지금 다 식이 있기 때문에 요걸 선생님이 계산을 해봤더니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12분의 5가 나와요. 요 부분의 넓이가.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fx dx를 하게 되면은 넓이는 안 나오고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여기는 음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넓이가 12분의 5가 여기가 12분의 5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오니까 여기의 넓이는 3분의 8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왜 제가 이 넓이를 구하는 거냐면, 감독님 이제 저거 잠깐만 이쪽으로 보여준 상태에서 여기 잠깐 스탑. 그럼 봐봐요.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넓이긴 한데 이게 여기서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라서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0부터 2까지는 저 넓이가 그대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여기가 3분의 8이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분의 5는 여기 똑같이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만큼 더 있고 여기는 3분의 8이 더 있으니까 일단 2번은 탈락이네요. 최댓값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요거 두개 중에서는 얘가 이겼으니까. 그러면 요게 얼마냐 일단은. 그러면 12분의 4, 8, 4, 32에서 5를 뺐으니까 여기가 27이 되나요? 요런 지금 상황이에요. 뭐 약분이 가능하지만 내비 둬볼게요. 그리고 0부터 2까지가 아까 전에 3분의 8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여기니까 3분의 8이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3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12분의 20이니까 아, 요게 최댓값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3, 4, 12, 5, 4, 20이니까. 이게 K네요. 이게 K. 또 눈물 흘려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파이널 퀘스천. 그래서 문제에서 잠깐만 감독님 쪽으로 가볼게요. 최댓값을 K라고 했을 때 12K를 구해라. 왜 12K를 구하라고 했을까? 지금 이게 딱 12분의 27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분을 안한 거예요. 파이널 퀘스천 정답은 27이 되겠다. 고른 문제였습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죠? 중간에 계산도 조금 많고. 예. 네. 근데 아웃라인들을 조금 잡으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결국에는 최종적인 나의 이제 최고난도 문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 개형을 하나씩 좀 따져보는 거. 그러니까 그러려면 앞에서 시간 세이브를 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좀 정당성이 부여가 되면서 여러분들 좀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됐죠? 한번 돌려보세요.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2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지금 가나다의 요세 가지 정보만 여러분들이 잘 찾았다면, 그쵸? 그리고 결국엔 이게 최댓값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았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해결할 수는 있었을 건데 계산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요 문제입니다. 비장한 각오를 함께. 제가 근데 줄여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답안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풀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디서 좀 영특한 생각을 했는지를 한 번만 느껴주시겠어요? 그리고 잘 몰라도 예일 것이다 라고까지 하는 것 정도까지 가볼게요. 일단 거기까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을 다했어, 진짜. 할수 있어. 자, 한번 화이팅. 자, 경훈아 화이팅. 자,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15번으로 돌아가서. 최고장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냥 최고차항의 계수가 단순하게 1이래. 근데 gx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건데 문제는 굉장히 단출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fx가 0보다 같거나 크거나 하면, 그러니까 0보다 같거나 크면 이걸 그릴 거야.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이걸 그릴 거야. 근데 당연히 fx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 없으면서 말은 되죠. 하지만 굉장히 해괴망측하게 생겼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그리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이것 자체 도함수를 구했고 4x를 뺐어요. 얘? 연속이 아닐 리가 없어요. 이거? 비록 나누긴 했지만 나누는 게 0이 되지 않으면 연속을 제곱했기 때문에 fx가 연속인데 4-x를 집어넣었다고 갑자기 불연속이 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이 함수도 이 자체로는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지점이 아마 fx 이퀄 0일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서 일단 포인트가 이게 연속이 안 되는 지점이라고는 fx가 0인 곳이었을 것이다. 일단 이걸 먼저 조금 눈치를 채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을 찾아라요, 이 문제는 일단은. 그러면 제가 아, 근데 근이 뭐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저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아무리 이렇게 조건이 좀 복잡해 보여도 분명히 답을 찾고 나면은 굉장히 그 함수가 좀 독특한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특수한 경우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렇지는 않을 테네라는 느낌은 들었는데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여기에 근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근을 A, B, C라고 한번 제가 둬볼게요. 그냥. 그냥. 이렇게. 뭐, 물론 근이 세 개인지도 몰라요. 두 개일 수도 있죠. 하나가 뭉개져서 중근일 수도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가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두 개가 그냥 위에 붕떠 있으면서 그냥 근이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근데 최대한 많아봤자 세 개니까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0 이상인 부분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연속이 문제가 없고 0보다 작은 부분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왼쪽 오른쪽, 여기에 왼쪽 오른쪽, 여기에 왼쪽 오른쪽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근이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생길까라고 봤더니 여기에서 만약에 연속이려고 한다면, x equal a에서 연속이려고 한다면, 제가 이 a를 오른쪽 부분에서는 여기를 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오른쪽 부분에서는 f' a-4a라는 값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값인지 몰라도. 얘가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올 때의 요 극한 값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라고 제가 괄호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제곱을 할게요. 편하게 하라고 이렇게. 근데 fx 자체는 연속이기 때문에 fx 자체는 연속이기 때문에 a의 왼쪽이나 그냥 a로의 극한값이나 사실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 다 연속이거든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요 극한값이 성립을 해야 요 식이 성립을 해야지 우리는 일단은 이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게 또 얘랑도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만약에 B로 바뀐다 그러면 B, B, B, C, C, C. 그러니까 A, B, C가 모두 다이 조건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조건에 만족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봤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얘가 0이에요. 아, 그러네. 왜? 내가 그 근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FA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반드시 0으로 가주는 애가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여기다가 A를 넣었을 때 0이거든요. 그러면 A가 0이거나 혹은 F
4-A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거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이냐? 잘 들어봐요. A가 F의 근이면 그 근은 0이거나 혹은 4-A가 또 다른 근.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A가 F의 근이라고 한다면 A가 0이거나 혹은 4-A가 근이어야 된다 이랬으니까 그냥 제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근이 3개가 있으려면 얘가 0이고 예를 들어서 얘가 0이고 얘가 만약에 근이었다 그랬으면 얘는 더 이상 0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 근이라고 한다면 B가 근이면 B가 0일 수가 없기 때문에 4-B가 또 다른 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B하고 4-B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X 이퀄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저 이거 한 적이 있죠. 4-A를 넣는 이유. 그러니까 분명히 B하고 C 또 다른 요런 근 사이에 그냥 제가 이제 임의로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2라고 하는 이 근이 이렇게 있어야지 FE가 0보다 작다라는 것도 맞아 떨어지는 거죠. 어때? 이해됐어요? 만약에 B가 0이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A와 C가 이렇게 대칭인 근이 만들어져야 된다. 뭐 요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런 상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또다시 F의 근이면 4-B가 0이 되든지 혹은 근데 얘가 지금 이미 0이니까 얘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4-B가 0이 되든지 아니면 4-B의 X 이퀄 2에다 대칭시킨 B가 또 다른 근이 되든 요런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걸 지금 만족하는 케이스가 일단 뭐가 근이면 0이 근이면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서 특수한 케이스가 여기서 어떻게 되면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서 바로 알았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여기서 특수한 경우를 만든다고 한다면 여기 2의 왼쪽 부분에서 뭉개져진 아 혹시 얘네 둘이가 중근으로 0이고 여기가 4인가 보다. 0에서 따닥하고 4인가 보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대충 보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fx가 이건 굉장히 성급한 일반화예요. 요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솔직히 선생님은 오랜 경험에 의해. 근데 이제 이게 될 수밖에는 없더라고요. 답이 요거 맞거든요. 근데 요게 왜될 수밖에 없는지 일단 여기서 한번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요, fx를 일단 이제 우리는 요식에 만족하게끔 이제 우리가 넣어봐야 되거든요.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x를 우리가 구해보면 0, b, 4-b에서 근을 가지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x 근, 그 다음에 x-b 이게 b가 근이라는 얘기고 x-4 플러스 b 이게 4-b가 근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x는 2에다가 대칭을 시키게 되면 이게 1위로 가고 이게 1위로 가기 때문에 이두 개는 그대로 근이 똑같은데 0만 4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4가 또 다른 근이 돼요. 그러니까 f4-x라고 하는 것은 x 이퀄 2에 대해서 대칭시킨 그래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4 그 다음에 x-b, 그 다음에 x-4 플러스 b, 아마 요렇게 이제 그 4-x가 펼쳐질 거예요. 됐다. 그럼 이제 내가 이걸 들고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극한식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걸로. 그럼 얘가 분모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가 x-b. 한번 해보는 거예요.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이게 fx고 여기 x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이니까 x-4의 제곱이고 x-b의 제곱이고 x-4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없어지고 이게 이렇게 하나씩 없어지고 아 여기도 제곱이니까 이게 이렇게 없어지면서 지금 왼쪽에 극한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리. 그럼 왼쪽이 리미트 x가 일단 이제 근으로 갈 건데 여기 아까 전에 정리한 게 뭐였냐면요. 선생님 정리한 거왜 지워버렸네. 너무 많이 지워버렸네. 그럼 여기 어떻게 될 거냐면 x-4의 제곱이 남고요. 그 다음에 요거 사라졌고 맞죠? 요거 사라졌고 요거 남고 x-b 그 다음에 x-4 플러스 b 요게 일단은 여기 극한식을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무슨 값이랑 똑같아야 되냐면 f'a-4i랑 똑같아야 되는데 그 a 자리에다가 a를 넣을 수도 있고 b를 넣을 수도 있고 4-b라고 하는 또 다른 근을 다 넣었을 때 모두 다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일단 들어가는 식은 f

0: 프라임 x 마이너스 아까 전에 4x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f 프라임 x를 빨리 구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f 프라임 x라고 하는 거는 얘를 미분한 거니까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4 플러스 b 앞에 거 미분 더하기 중간 거 미분하게 되면 x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미분하게 되면은 플러스 x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요게 이제 f 프라임 x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저는 지금 근이 뭐뭐뭐뭐라고 얘기했냐면 0도 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b도 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4-b도 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씩 넣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0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16 곱하기 그다음에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이 0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0이 되고 0, 0이 없다.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b 곱하기 여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근데 일단 보세요. x가 0이 근이라고 한다면 이 등식이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15 곱하기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b가 0 아니면 4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b가 0 아니면 4인데 여러분 잠깐만 감독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2보다 b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b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뭉개져라라는 뜻이니까 여기서도 b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b를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0이 돼요. 그럼 0은 그러면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b를 넣으면 여기 b 없어지고 여기다가 b를 넣게 되면은 b 곱하기 2b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b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4b가 0이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도 b로 묶어주게 되면은 2b 마이너스 8이 되면서 b가 0이거나 4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다시 여기서 b가 0이라는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4-b를 여기다 넣는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0이 나오고. 그럼 4-b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를 0을 만들고 0을 만들니까 여기가 4-b니까 4-b, 4-2b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4배 여기다가도 4-b를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여기도 결론적으로 4-b로 묶어주게 되면은 4-b 곱하기 여기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b가 되면서 여기도 b가 0 아니면 4가 나오기 때문에 b가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0이 근이라고 한번 해봤을 때 잠깐만 선생님 맨 마지막에 4-b가 맞는지 한번만 볼게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가 b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가정을 가지고서 이루가 이렇게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뭉개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의 fx가 이런 형태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선생님은 일단 문제를 풀었고요. b가 0이 되면 당연히 4-b는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떤 걸 생각을 해봤냐면 만약에 이 b하고 4-b가 둘다 0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중근을 갖고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다시 b가 0이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G3이라고 하는 값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답만 구해주면 되는데 그럼 여기가 F 이제 X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G3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그럼 이 그래프가 여기 0 그다음에 여기가 그 얼마가 되는 거죠? 4가 되면서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가 3이 있을 거니까 G3의 값은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G6의 값은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G3의 값 그냥 계산만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맡겨볼게요. 시간 관계상. 그러면 G3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G6은 36이 나와서 토탈 값은 33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결국에는 특수한 케이스가 이 문제의 정답을 만들어냈다. 그렇게만 조금 기억하시고 넘어가셔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정도면 충분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2회차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4: 안전운전
2: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막 내가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불편한 일도 생기고 또 짜증나는 일도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사실은 수험생 때는 굉장히 좀 예민한 상황이다 보니까 막 그게 더 화가 더 많이 나고 막 더 힘들고 아니면 더 우울해지고 막 이런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일들이 자꾸만 더 증폭되면 그만큼 우리가 공부할 시간도 뺏기고 또 오히려 되게 에너지 소모도 많거든요. 제가 요즘 학생들한테 물론 이게 사람이 감정적인 이런 사람 감정을 가진 동물이라서 물론 우리가 감정을 아예 배제하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 목표를 달성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을 조금씩 이렇게 잊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슬프긴 하지만 너는 AI라고 생각하고 자 뭔가 좀 짜증나는 일 있고 좀 힘든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수능 치고 생각하면 나중에 수능 치고 나서 그 일을 생각해 보잖아. 그게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좀 힘들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뭔가 외부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공부할 시간을 잃는다는 게 사실은 되게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로봇처럼 아 그거 나중에 생각해야지. 우선 이거부터 하자. 이렇게 하면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여러분 공부량도 쌓이고 그럼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해 나가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또 긍정적으로 37번 문제부터 해결해 볼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37번 문제가 참 긍정적이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쩌라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양의 상수 M1, M2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M1, X 위에 있는 제1사분면 위의 점 P와 직선 Y는 M2, X 위에 있는 제1사분면 위의 점 Q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주어진 것이라고는 M1이 양수야. M2가 양수야. 그리고 이 직선들은 다 뭐예요? 지금 그러면 Y는 M1, X, Y는 M2, X니까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일 거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와 그리고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 Q에 대해서 P와 Q 사이의 거리가 3. 즉, 3분 PQ의 거리가 3이라고 되어 있고, OP도 아니고 OP의 최대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OP의 최대값이 5일 때, 코사인의 각 P, O, Q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나는 얘를 구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야. 얘가 Y는 M1X고 얘가 Y는 M2X고 여기 1사분면 위에 P와 Q라는 점이 이렇게 딱 놓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사분면에서만 생각을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이가 얼마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냐면 3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인 거야. 이 길이가 3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OP의 최대값이 5라고 했어. OP가 바뀌나 보네. 근데 OP가 최대값이 5야. 그럴 때 최대값이 5일 때의 이 각에 대해서 코사인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OP가 언제 최대가 되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언제가 최대일까라는 거야. 얘가 최대한 길어져야 돼. 그런데 문제는 이 PQ의 길이는 뭐예요? 정해져 있는 상황이야. 자, 얘는 정해져 있어. 얘가 최대가 되고 싶어. 그게 뭐지?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아는 게 몇 개 없어서 얘가 3이라는 것밖에 몰라.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얘는 뭐예요? 삼각형이 될 것이고 지금 보니까 각 P, O, Q라는 건 얘란 말이야. 얘가 세타라고 했을 때 얘가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삼각형 입장에서 PQ의 길이만 정해져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이 길이는 가장 길어질 때가 있을 거고 뭔가 짧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생긴 상황인 거야.

얘가 세타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3이라는 길이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맞죠? 그래서 여기가 3일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어떻게 생겨질 수도 있는 거냐면 이렇게 생겨져가지고 여기가 3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얘가 가장 길게 가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값으로 가야 돼.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언제가 최대야? 라는 겁니다. 언제가 최대일까? 얘가 3으로 정해져 있는데 언제가 가장 OP의 길이가 길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봤더니 세타와 3만 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 세타랑 3이랑 뭐 하고 있어? 마주 보고 있어. 마주 보고 있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 하나만 생각해 볼까? 마주 보고 있을 때 내가 할수 있는 건 사인 세타 분의 3은 뭐라고 쓸수 있어?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잖아. 그런데 얘가 지금 어떤 거예요? 세타도 정해져 있고 3도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 말의 의미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일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한 거야. 그러면 어떤 삼각형이 여러 개가 만들어질 건데, 자, 지금 여기가 3이면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야? 뭐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맞죠? 여기가 3이면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안 예쁘지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근데 얼마로 정해져 있는 거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정해져 있는 거야. 2로 나눈 값으로. 즉,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뭐 써보자면 2 사인 세타 분의 3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는 정해져 있어. 그런데 이 길이가 최대가 되고 싶어. 반지름의 길이가 정해져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정해져 있는 어떤 삼각형이, 반지름의 길이가 정해져 있는 어떤 원 위에 삼각형이 놓일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도 놓이고, 이렇게도 놓이고, 놓일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이 길이가 3인 거는 유지가 된채 놓일 거야. 그러면 OP의 길이가 최대가 됐대. 원에서 길이가 최대라는 건 무조건 뭐라는 거야? 지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O와 여기 있는 P에 대해서 여기가 얼마였다라는 거야? 온데, 얘는 뭐였다? 지름이었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세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얘가 직각이고 여기가 세타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여기가 Q인 거야. 이걸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야. 얘도 일정하고 얘도 일정할 때 누가 일정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한 거야.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어떤 원에 대해서 삼각형에서 가장 OP의 길이가 길어지려면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 가장 긴 변. 지름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 게 나왔네. 얘가 5야. 근데 여기는 얼마라고 정해져 있어? 3.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POQ가 뭐야? 요거죠. 이때에 대해서 코사인의 각 POQ는 어렵게 할 필요도 없죠. 얘가 직각이니까 바로 5분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거는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사고 과정이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일정하다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이 계속 쳐다보면서, 아, 이럴 때 이렇게 생겨지는구나. 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가장 긴 변은 지름이잖아. 그래서 OP가 지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37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 봤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봤더니 AB의 길이가 3이고요. BC의 길이가 2고요. 코사인의 각 ABC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자, 얘가 지금 뭐예요? 음의 값을 가지니까 각 B는, 각 ABC는 둔각이었어. 둔각 삼각형에 대해서 각의 이등분선과 삼각형의 외접원이 만나는 점중 B가 아닌 점을 D라고 할때 선분 BD의 길이를 구하는 게내 목표야. 자, 선분 BD의 길이를 나는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건 AB의 길이가 3이고요. BC의 길이가 2고요. 코사인의 각 ABC야.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ABC의 이등분선이 나올 것이고 이때 삼각형의 외접원이 만나는 점이 있어서 그 중에서 B가 아닌 점을 D라고 했습니다. 그림 가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길이가 3입니다. 이 길이가 2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의 각 ABC야. 코사인의 각 ABC. 이 전체를 우리가 세타라고 둔다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죠. 자, 써볼게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BD예요. 요거. 자, 얘를 내가 어떻게 구할까라는 겁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첫 번째는 AC의 길이는 당연히

당연히 구해낼 수 있겠지. A씨의 길이는 내가 구해낼 수 있는 상황이야. 자, A씨의 길이를 구했어.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물론 A씨의 길이를 구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 길이 대이 길이가 몇대 몇이야? 2대 3인 걸 구할 수는 있어요. 자, 이 길이도 구할 수 있고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BD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BD라는 아이를 구하려면 반드시 이 BD를 갖고 있는 삼각형이 하나 있어야 될거 아니야. BD를 갖고 있는 삼각형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러면 이 상태로는 삼각형을 찾아내기가 힘드니, 당연히 여러분, 얘를 갖고 있는 삼각형은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아는 걸 먼저 다 표시하고 갈게요. 자, 여기에 있는 호 AD에 대해서 얘가 원주각이고, 여기에 있는 호 CD에 대해서 얘가 원주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AD라는 호에 대해서 얘가 원주각이니까 얘도 원주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거야. CD라는 I에 대해서 얘가 원주각이면 얘도 원주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들이 다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등장하면서 얘가 세타니까 얘는 뭐가 된다?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우선은 나는 AC는 구할 수 있어라는 걸 알면, AC를 구해놨더니 여기에 파이 빼기 세타가 있어서 세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 나는 얘에 대한 정보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좋은 건 뭐예요?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아. 그러면 얘랑 얘랑 뭐야? 같아.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면 얘의 길이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죠. 왜? 이 길이 알고. 이 각의 정보 아니까 이 길이 같으니까 구해낼 수 있어. 그러면 이 길이 구했어. 얘 알고 있어.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제 BD의 길이만 어떻게든 구해내면 될것 같은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넘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부터 먼저 해결해 봐야 돼? AC의 길이부터 해결을 해 봐야 될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선문 AC의 길이를 우리가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루트에 3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에다가 코사인 세타입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야. 그래서 우리 계산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2, 2는 4 사라졌습니다. 13에다가 3을 더하면 16이야. 루트 16이니까 AC의 길이가 얼마가 됐다? 굉장히 간단하게 4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구하기로 했냐면 이 길이나 이 길이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를 X라고 둔다면 우선은 필요한 건뭔것 같아?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라는 값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코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아서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야. 4분의 1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AC의 길이를 가지고 AD의 길이나 DC의 길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즉,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4분의 1이거든. 얘는 그러면 얘를 X라고 둡시다.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6이고 2 곱하기 X 곱하기 X였던 거야. 그래서 우선 얘네들 하나 약분돼서 사라질 것이고 X제곱이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2x제곱 마이너스 16인데 2랑 곱하면 얘는 4x제곱 마이너스 32가 되어서 3x제곱이 32가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죠. 따라서 x제곱은 3분의 32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따라서 x의 값은 루트의 3분의 32가 됩니다. 맞아요? 자, x의 값을 우리가 찾아냈어. 자, 이제 우리가 뭐를 해결을 해야 되냐면 이 BD의 길이를 찾아내야 되거든?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아는 상황이야.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잘 보세요. 이 BD의 길이를 찾아내야 되는데, BD를 갖고 있는 삼각형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왕이면, 여기 있는 이 각에 대해서 사인이나 코사인의 값을 알거나, 여기 있는 이 각에 대해서 사인이나 코사인의 값을 알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모르는 상황이잖아? 하지만,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건 똑같아. 그리고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파이 빼기 알파가 되지.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각의 크기를 모른다 하더라도 BD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가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선생님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이야. x제곱은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면 9 플러스 얘 제곱하면 아까 여기 있었어. 3분의 32. 맞죠?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4 루트 6에다가 코사인의 파이 빼기 알파입니다. 맞죠? 근데 같은 이 x제곱을 바라보면 얘는 2의 제곱 4죠. 얘는 제곱하면 얼마야? 3분의 32야. 그죠? 3분의 32고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4 루트 6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그냥 알파입니다. 그런데 코사인의 파이 빼기 알파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랑 똑같아져서 우리 살짝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같아져서 얘랑 얘랑 하면 얘는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얘랑 얘가 어떤 상황이야? 같은 상황이야.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은 상황이야. 그럼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막 급하게 계산을 막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으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에서 이거를 뺄 거야. 둘다 x제곱이잖아. 그러면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x제곱, x제곱 사라져서 0이 됩니다. 잘 보세요. 9에서 4를 빼면 얼마? 5가 됩니다. 여기서 이거 빼면 사라져요. 여기서 이걸 뺄 거야. 그런데 항상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똑같은 게다 들어있어. 2, 3분의 4 루트 6, 코사인 알파가 다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뺀다 그랬잖아? 3 빼기 빼기 2 하면 얼마야? 5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2 곱하기 5 곱하기 3분의 4 루트 6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이렇게 우리가 바로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계산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는데 그냥 막 계산하지 말고 누구누구가 똑같을까를 잘 보면은 여기에서 또 누가 사라져? 또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코사인 알파는 얼마가 됩니까? 헷갈려요? 자, 얘네들 사라졌지. 그러면 선생님이 다 써줄게. 자, 우선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3분의 8 루트 6의 코사인 알파가 1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코사인 알파는 그래서 마이너스의 8 루트 6분의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나는 x의 값이 궁금했거든. 여기나 여기 아무 데나 여러분이 넣고 싶은데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다가 넣을게요. x제곱은 자, 그대로 갈게요. 지금 4 더하기 3분의 32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너무 했다, 그지? 3분의 4 루트 6에다가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8 루트 6분의 3.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어서 선생님이 왜 유리알을 마지막에 하라고 했는지 볼수 있을 거야. 우선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3도 사라지고 루트 6도 그냥 사라집니다. 그럼 2, 4, 8 얘도 사라져요. 그래서 사실은 요것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통분해서 쓰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지? 3분의 얘는 6318 더하기 32가 되어서 3분의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구했어? 50이 된다. 즉, 우리는 x제곱의 값이 3분의 50이었고 나는 이 x가 bd였어. 그래서 3분 bd의 값 길이는 루트의 3분의 50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루트 50이 실제로 얼마입니까? 5 루트 2란 말이야. 그래서 분모 분자의 루트 3을 곱하면 분모는 3이고 5 루트 6이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등분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등분선의 성질인 요거 요거는 사용하나 안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건이 이등분선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낸 거야? 원주각을 갖다라는 걸 만들어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등변 삼각형이 생겼는데 그게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한게 아니라 목표가 뭐였기 때문이에요. BD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항상 목표가 뭔지를 보고 뭐를 보조선을 그어주는 연습들을 해야지만 문제 풀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38번째 문항 해결해 봤습니다. 이제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도 조금 다소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요. 이 문제 자체가 여러분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표시를 해두고 다음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디어가 쉽게 떠오를 수 있겠지.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선분 BD의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5. 그 다음에 CD의 길이가 루트 19인 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이 주어져 있는 것이 되게 좋아. 얘는 특수각이야. 30도예요. 또 특수각이 하나 더 주어져 있어서 얘는 60도입니다. 근데 직선 AB 위의 점피에 대해서 갑자기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CP에다가 DP를 더하래. 의 가장 짧은 거리,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각 B, C, D가 뭐라는 조건도 하나 있냐면 예각이라는 조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말고 얘를 왜 써놨을까? 얘가 언제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자, 지금 보니까 너무 복잡하지? BD의 길이가 5예요. 그 다음에 CD의 길이가 루트 19야. 그리고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야. 자, 이거는 다 이제 표시가 되었으니까 선생님 살짝 지우고 각 BC, D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각 BC, D. 여기가 예각이래요. 여기다 써놓을게요. 각 BC, D가 예각. 그 다음에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을 해볼게. CP와 DP의 합입니다. CP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에요. 이 길이랑 뭐를 더할 거냐면 이 길이를 더할 거야. 그래서 언제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야 최소가 될까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최소가 될까를 바라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내가 알수 있는 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 우선 첫 번째입니다. 여기가 5고요. 여기가 루트 19야.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각의 크기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 첫 번째 드는 생각으로는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 삼각형에 대해서 굳이 얘도 예각이라고 했고 여기가 60도, 여기가 5, 여기가 루트 19니까 뭐부터 구해보자? BC의 길이부터 구해보자 라는 거야. BC의 길이를 구해놓고 나서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또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BC의 길이를 D랑 마주, 얘를 그냥 X라고 둘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X라고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얘가 60도란 말이야. 그럼 코사인 법칙 쓸수 있겠죠. 루트 19의 제곱은 19야. 5의 제곱 25.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X에다가 코사인 얼마를 해주면 돼? 60도를 해주면 돼요. 코사인 60도 매우 예쁜 값이죠.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사라져요.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6은 0이 되어서 X 빼기 2에 X 빼기 3이 0이 됩니다. X가 얼마이거나 2이거나 X가 3이야. 이 길이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각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X가 얼마일 때가 이 각이 예각이 될까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겠지. 실제로 여러분 직각이 딱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X제곱에다가 루트 19의 제곱을 합한 거랑 같으면 직각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각이냐 둔각이냐를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럴 때는 항상 뭐예요?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과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을 비교해 주시면 돼요. 5가 길어요? 루트 19가 길어요? 2가 길어요? 5가 제일 길지? 그럼 5의 제곱은 25야. 루트 19의 제곱은 19고요. 2의 제곱은 4예요. 그럼 얘는 23이란 말이야. 누가 길어요? 25가 23보다 커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둔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커. 그럼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둔각. 같아졌어. 직각이야. 그러면 얘는 아닌가 봐. 그러면 x가 3일 때또 해보자. 25랑 19에다가 3의 제곱은 9야.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28이 되죠. 누가 더 커요? 짧은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더 길어요. 누구보다?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보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첫 번째에서 x의 값이 얼마라는 걸 구했냐면 3이라는 걸 구했습니다. 됐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거야. 그래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최소값이 뭘까요? 라는 거야. 선생님 지금 어떤 표현을 썼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쪽으로 보니까 여기에도 직각이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돼. 어디서 많이 봤는데. 두 개의 합의 최소값이야. 그러면 이 보라색과 똑같은 길이를 가진 아이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왜? 여기가 지금 수직인 상황이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PD를 얘를 우리가 축이라고 두는 거야. Y축이라고 두면 어떻게 해버리면 돼? 축에 대해서 대칭을 좀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봐. 이렇게 선생님 이제 연결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거야. 얘를 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거냐면 D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맞아요? 그렇게 간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거냐면 얘도 이쪽으로 갈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 길이랑 이제 같을 것이고 어디에 보라색이 생길 거야? 이렇게 생겨서 요 길이랑 같게끔 우리가 대칭이동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아는 것들을 다 대칭이동을 시켜줘야 되겠지?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여기 길이, 이 길이도 얼마가 되겠구나? 똑같이 대칭이동 됐으니까 얘가 5가 된 거야. 그러면서 여기도 대칭이동이니까 30도가 된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초록색에서 보라색까지 가야 되잖아? 어떻게 가면 최단거리야?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면 최단거리죠. 그러니까 초록색이 사실 여기에 있었던 거야. 보라색이 이렇게 간 거야.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결국은 CP 더하기 PD의 최소값이라는 건 C에서부터 얘를 선생님이 D'이라고 하면 C에서부터 D'까지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알고 이 각의 크기가 얼마냐면 30, 30, 60이라서 120도야. 특수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해낼 수 있죠. 3과 5와 120도를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최소값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3의 제곱은 9, 5의 제곱은 25,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에다가 코사인에 얼마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120도를 해주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코사인의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될 거고 얘네들이 사라지면 15에다가 25 더하면 40에다가 9를 더하면 49. 따라서 최소값은 아이고 49, 루트 49.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7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익숙치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많이 봤었냐면 예전에 대칭이동할 때 굉장히 많이 봤던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칭성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랜만이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하나 더 표시해 두고, 아,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둔각, 직각, 예각, 삼각형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한번더 여러분이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과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관계를 가지고 직각 삼각형만 이제는 생각하지 마시고 예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의 성질도 함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번 문항이었고요. 이제 우리 4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4고 BC의 길이가 6이고 CD의 길이가 3인데 코사인의 값이 얼마로 똑같아요? 8분의 1로 똑같습니다. 인 사각형 ABCD가 있어서 CE의 길이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변의 길이는 주어져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코사인 CAB야. 코사인 CAB가 어디 있냐면 CAB야. 여기에 하나가 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주어져 있냐면, 아이고, 아이고, 앞으로 갈게요. 코사인 CDB입니다. CDB가 어디야? CDB예요. 여기에 있는 이 각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의 코사인의 값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의 코사인의 값이 같다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지금 변의 길이들이 주어져 있고, 이제 봐. 문제는, CE의 값을 구해야 돼. 자, 다시. 코사인의 값이 같고, 그때 CE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CE가 어디니? CE가 어디야? C고, E, 여기야. 나는 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요. 이건 어디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삼각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삼각형에서는 항상 어떤 각이 0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거든요. 맞죠? 그런데 0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을 때의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잘 보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래서 1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서는 여기가 파이 180도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이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딱 보면 얘는 뭐예요? 1대1 함수인 상황이야. 그래서 만약에 코사인 세타의 값이 만약에 코사인의 세타 1과 코사인의 세타 2가 같아. 코사인의 값이 같으면 하나의 값에 대해서 이 세타는 어떻게 나타나? 무조건 하나씩만 나타나는 거야. 1대1 함수라서. 그러니까 코사인의 값이 같아.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 삼각형에서 일어나? 그러면 세타 1과 세타 2는 무조건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요거를 앞으로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코사인 값이 두 개가 같다고? 그러면 얘랑 얘랑 각의 크기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세타라고 두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죠? 8분의 1이 되는 거고 우리는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라고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됐나요? 자, 그러면 결국 이건 뭔거 같아? 얘 원주각인 거야. 원주각인 거야. 원 위에 있는 사각형이야. 원의 내접하는 사각형이었구나라는 것까지 알수 있는 거예요. 무슨 생긴지 알겠죠? 얘랑 얘랑 같잖아. 그러면 이 각이 지금 이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었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 그 선생님이 원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거야. 이해됐어요? 조금 안 예쁘다.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예뻐질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봐봐. 여기서 나는 이 길이를 구해야 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AD라는 홀을 가지는 아이를 보면은요. 얘가 원주각, 얘도 원주각이야. 이해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다시 쳐다보면 얘를 우리가 집중해서 쳐다봐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는 게 얘를 가진 삼각형이 하나 있어. 그런데 이각 이각 같아. 이각 이각 같아. 그리고 얘는 뭐로 같아요? 막국지각으로 같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하나 찾아낼 수 있게 됐냐면 드디어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이 빨강색을 갖고 있는 이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걸 찾아버린 거야. 닮음입니다. 닮음인데 닮음 B마저 알게 되어버렸어. 얘가 4고 얘가 3이야. 몇 대면? 4대 3입니다. 4대 3이라 나는 이 길이가 궁금하잖아? 그럼 얘를 뭐라고 둘까? 3K. 그럼 얘는 뭐가 될까? 4K. 이렇게 우리가 둘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닮은 B를 뭔가 찾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아직까지 코사인 세타를 하나도 안 썼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이 길이가 4야. 이 길이가 6이야. 그럼 나 뭐고 할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를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AC의 길이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AC는 B랑 마주보고 있으니 선생님이 소문자 B라고 둔다면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쓸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는 4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에다가 2 곱하기 4 곱하기 X인데 얘가 8분의 1인 거야. B죠, B. B라고 두기로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2, 4, 8 사라집니다.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22 얼마예요? 얘가 올라가면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0은 0이 되어서 B 마이너스 5에 B 플러스 4가 0인 거야. B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B의 값은 얼마가 돼? 5.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구해낼 수 있어? 5가 된다라는 것까지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주어진 것을 가지고 뭔가를 찾아내야 될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4K, 3K라는 것만 알고 있고 내가 얘를 알아내야 되는 상황이야. 그리고 이 길이랑 이 길이의 합이 얼마인 건 알고 있는 상황이야. 5인 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 알아내야 될게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내가 5라는 아이는 알아냈어.
오라나인 알았는데 내가 얘를 알아내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각을 가지고 정보를 찾아내야 되고,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 대한 길이를 알고 있잖아. 맞죠? 얘랑 얘랑 얘를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각들 중에서 뭔가 하나를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각들 중에 누구를 찾아내야 돼?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건 얘밖에 없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러면 이 알파에 대한 뭐를 구하는 거야? 코사인의 값을 구하는 거야. 누구 입장에서? 커다란 삼각형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를 가지고 우리가 선분 AC의 길이를 구했다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똑같은 삼각형에 대해서 뭐를 구할 거야? 코사인 알파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알파는 그러면 어떻게 생겨지냐면 6의 제곱 36, 5의 제곱 25, 빼기 4의 제곱이야. 2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 계산하면 20이라 분자는 45가 될 거고, 여기는 5, 9, 45, 3, 2는 6, 3, 3은 9 해서 코사인 알파가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이제 알아낸 거야. 4분의 3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K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입니다. 선생님이 그려놓고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겨서 얘가 4K다. 얘가 3K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얼마야? 6이었던 거야. 그러면 코사인 알파라는 i를 우리가 그대로 다시 연결해서 써보면 6의 제곱 36, 3K 몽땅의 제곱 9K 제곱 마이너스 4K 몽땅의 제곱에 2 곱하기 6 곱하기 3K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죠. 4는 약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3, 3은 9, 3, 27K가 되고 얘는 얼마예요? 36 마이너스 7K 제곱이 되어서 7K 제곱 플러스 27K 마이너스 36이 0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가 왜 실수한지 알아요? 진짜 당황했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안 그랬어요? 아, 이게 36이 진짜 많잖아. 2 곱하기 18도 있고, 3 곱하기 12도 있고, 4 곱하기. 안 돼. 그래서 뭐지? 틀렸나? 아니죠. 뭘 해봐야 돼? 근의 공식에 넣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되게 슬프지만 K의 값이 근의 공식으로 우리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근의 공식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너무 슬펐어. 짝수도 아니야. 2 곱하기 7하면 14, 마이너스 27입니다. 풀마, 루트에 27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4 곱하기 7 곱하기 마이너스 3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제 K라는 i 자체는 양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둘다 마이너스일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K는 여기서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근호 안에 있는 값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27의 제곱을 다 계산하는 거 사실은 너무 어렵잖아.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가세요. 27의 제곱은 27 곱하기 27인 거고, 4 곱하기 7이잖아. 그러면 36이라는 i를 잘 보잖아요. 그러면 4 곱하기 9라고 우리가 쓸수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9를 인수로 가진다라는 건 알아. 그래서 9가 됐어. 그러면 3 곱하기 2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7 곱하기 16. 요렇게는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래서 그나마 조금 편하게 여기를 이제 남은 애들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9가 될 것이고요. 얘가 얼마야? 3, 7, 21, 3, 2는 6, 71이죠. 7, 6, 42, 7은 7. 요렇게 되잖아. 그래서 183이 되는 거야. 그래서 9 곱하기 183이었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14분의 마이너스 27 플러스 3 루트 183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요거 76 42 7은 110 4 81이죠. 이상하다고 했어. 자, 81이야. 그래서 얘가 193이 되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았어요? 저도 너무했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K의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안 되겠지?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또 웃었죠. 마무리는 누구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냐면 3K를 구하는 게 목표거든.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여기다 3배를 다시 하래요. 그래서 분모는 14가 될 거고 3 곱하면 마이너스 81이야. 3 곱하면 9 루트 193. 이게 변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고요. 자, 빨리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진짜 적잖이 놀랬는데, 아, 계산 여기까지 나오다니. 고난도 문항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적인 요소는 여러분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은 세타 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사각형이 어디에 원에 내접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원에 내접

복잡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특징들을 사용할 수 있어? 원주각의 특징들을 사용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충분히 삼각형의 뭐를 찾아낼 수 있어요? 닮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번 문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4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AB의 길이 대 BC의 길이가 5대 9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AB의 길이랑 BC의 길이가 5대 9라고?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야? AB의 길이를 5K, BC의 길이를 9K라고 놓고 가셔야 돼요. 그게 훨씬 편할 거고요. 코사인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건 A가 둔각이라는 거고, 삼각형 ABC가 중심이 5인 원에 내접한대. 그러니까 원이 외접원이야. 5에서 3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3분 OH의 길이가 3루트 2고, 내 목표는 뭐냐면 삼각형 OCA의 넓이. 요렇게 우리가 쓰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에서 그림을 하나 그려줘야 될것 같은데, 지금 한번 보자. AB의 길이 대 BC의 길이가 5대 9라고 주어져 있고, 한 변의 길이가 각각 5K, 9K라고 주어져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었어요. 걔가 뭐냐면, A가 둔각이라는 거야. 그런데 외접원이 있었거든. 자, 외접원이 하나 있고, 얘가 둔각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A를 둔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A랑 B랑 C가 있을 건데요. AB 대 BC가 5대 9니까 좀더 짧은 애를 5라고 한번 둬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면 얘가 A가 있으면 AB가 있고 BC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겠지? 얘가 5, 얘가 9.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각에 대해서 코사인의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뭐를 먼저 구하고 넘어갈 수 있냐면 AC의 길이는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AC의 길이를 우리가 B라고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코사인이라는 아이를 생각을 할 때는 선생님이 어차피 비율 관계니까 얘를 5라고 두고 얘를 9라고 두고 얘를 우선 B라고 두고 문제를 해결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보니까 자, 5의 제곱은 25야. 그 다음에 B의 제곱, 마이너스 81이고요. 2 곱하기 5 곱하기 얼마로 둬도 돼? B로 둬도 되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10B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B 제곱이고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56이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B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56이라 한쪽으로 넘기면 3b 제곱 플러스 10b 마이너스 3 곱하기 56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죠? 자, 인수분해를 하려고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그냥 냅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 얼마예요? 3, 1이죠. 3이랑 56으로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아니야. 그럼 여기서 숫자들을 조금씩 빼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2 빼면 6이잖아. 그쵸? 6이랑 그리고 2를 빼면 20 28이 남네. 그죠? 되네. 28, 마이너스 6이 되겠다. 2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8, 28인 거야. 그러면 3b 플러스 28에 b 마이너스 6은 0이 되면서 b는 양의 값을 가지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즉, 6이라는 게 아니라 5k, 9k 얼마가 되는 거죠? 6k.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의 길이의 비율 관계를 찾아냈고 여기에 중심이 있었어.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 거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이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냐면 3루트 2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주어진 걸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보조선을 어떻게 긋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리면 얘네들이 다 뭐예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게 이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잖아. 얘랑 누구랑 마주보고 있어? 9K랑 마주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코사인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다는 건 여기서 우리는 사인 A는 얼마가 되는 거죠? 루트에 1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어서 얘가 얼마예요? 9분의 8이야. 따라서 사인 A는 3분의 2루트 2가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K에 관한

식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얼마입니까? 3분의 2 루트 2랑 누구랑 마주봐? 국회의랑 마주보는데 얘가 두 배에 외자본의 반지름의 길이잖아. 그래서 2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R이라는 값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 4루트 2분의 27K가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외자본의 반지름의 길이도 K에 대한 식으로 알아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봐. 여기 와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는 외자본의 반지름의 길이도 알고 있고, 이 길이가 얼마인 것도 알고 있어? 3루트 2인 것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를 구해볼 수 있겠구나. K에 관한 값을 구해볼 수 있겠구나. 왜? 여러분 잘 봐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얘네들이 다 반지름의 길이로 같아.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지게 되어서, 무조건 뭐가 하나 생기는 거야?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생겨. 그럼 이 길이는 9K의 반이니까 2분의 9K가 되고, 외자본의 반지름의 길이가 4 루트 2분의 얼마였어요? 27K였고, 이 길이는 3 루트 2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뭐를 생각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누구의 값을 구할 수 있어? K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의 제곱은 예의 제곱 더하기 3루트 2 몽땅의 제곱인 걸 이용하면 뭐가 나올까? K제곱의 값이 여러분 요거는 계산을 해보세요. 9분의 64라는 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와요. 그러면 K의 값이 얼마가 된다? 3분의 8이 된다라는 것까지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K의 값을 이제 구해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OCA의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 그림이 조금 예쁘지 않지만 얘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그려드릴게요. 얘가 OC, 얘가 OA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외자본의 반지름의 길이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런데 K가 3분의 8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죠. 6 곱하기 3분의 8 하면 얼마예요? 6 곱하기 3분의 8을 하면 얘가 16이었던 거야. 그리고 외자본의 반지름의 길이가 요거였는데 여기다가 또다시 얼마를 곱해? 3분의 8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9루트 2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럼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돼? 또다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산의 발을 내리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8이 되죠.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거야. 그러면 높이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루트 98이라는 게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마무리하면 바로 답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 16이고요. 자, 루트 98입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 7루트 2가 되겠지. 따라서 얘네들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56루트 2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계속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고요. 계산 자체가 조금 복잡했지만 여러분이 요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꼭 K의 값 구해서 문제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41번 문항까지 이번 시간에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먼저 문제 풀어보고 저랑 같이 강의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에 대한 문항들을 좀 풀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 파트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문항들이 좀 계산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하고 차근차근히 한번 맞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꿈 바로 시작할게요. 요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약학과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죠. 분자 수준에서 질병을 분석하고 열쇠를 만드는 연금술사 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약을 개발할 때에는요, 제가 찾아봤더니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약이 정말 그 병을 치료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임상 실험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임상 실험을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런 계획 없이 통계적으로만 딱 조사해서 끝을 내면 어쩌면 이제 이 약이 되게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는 이제 새로운 확률과 통계 기법을 이용해서 진짜 이 약이 정말 그 필요한 지점에 가서 치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석하는 도구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확률과 통계 기법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편하게 먹고 있는 그런 약들, 이런 것들이 그냥, 약간 통계적으로 이걸 먹다 보니까 나았어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조사도 했겠지만 그 과정에는 어떤 이런 뭔가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수학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약을 드실 때에는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갖고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학과를 희망하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은 요즘은 이제 신약 개발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이제 맞춤형으로 약을 개발하는 게또 트렌드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 기질에 따라서 이 약이 그 기질에는 또 맞고 어떤 좀 다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또그 약이 안 맞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또 세밀하게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신약 개발 쪽으로 희망하는 친구들도 이 약학과 쪽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희망하는 친구들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21번부터 들어가 볼 겁니다. 계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기본적으로 막 뭔가 대수나 아니면 미적분 이런 파트들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소확률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6까지라고 합니다. 일단 연소확률변수는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 요 범위 안에 있는 면적의 넓이가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죠? 1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도형이 있으면 그 정의역 구간을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그 안에 있는 면적이 1이구나라는 어떤 관계식을 무조건 하나 꺼내셔야 돼요. 그게 시작이야. 자, 어쨌든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밑변의 길이는 얼마?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에 대한 건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밑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이 높이에 대한 걸 계산을 하면 이 면적의 넓이가 나올 텐데 그 면적의 넓이가 얼마여야 된다고요? 1이어야 된다고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제가 이걸 H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6 곱하기 H를 하고 2분의 1을 해야 실제 넓이가 되겠죠? 이게 얼마야? 1이 될 거야. 됐나요? 따라서 H의 값이 쉽게 나옵니다. 얼마요?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먼저 찾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얘에 대한 관계식이 좀 복잡하게 나왔어요. 그쵸? 잘 봐. 0부터 A까지 이 부분이고요. 근데 이 면적은 A부터 2분의 A 더하기 3.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면적. 그리고 더하기 36분의 1이더라. 그니까 이걸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얘는 여기고, 요 36분의 1이 여기이지 않을까라고 착각한 친구도 있을 거야. 왜? 우리가 그런 유형들의 문제들을 가끔 봤거든요. 근데 그건 전혀 이풀이랑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을 어떤 뭐 도형이나 아니면 뭐 면적에 대한 것들을 문자로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넓이를 제가 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T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36분의 1을 더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넓이를 뭐에 대한 걸로 표현할 수 있죠? t에 대한 걸로. 따라서 얘는 t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3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직관? 직관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그 식을 전개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풀어갈 때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뭔가 느낌 있잖아요. 뭐, 그걸
단순하게 그냥 이건 운이야 이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쌓이는 거니까. 여기 A와 6에 대한 걸잘 보면요, 요 A와 6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A 더하기 6이 되죠. 근데 그걸 2로 나누게 되면 2분의 A 더하기 3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값을 보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야. 저 지점에 대한 게 뭔가 느낌적으로, 아니면 요 값에 대한 특징이, A를 갖다 2로 나눴기 때문에 내가 요두 개를 더한 다음에 절반으로 나눠볼까 해서 나왔을 수 있고요. 아니면 대부분의 확률밀도함수의 문제에서는요, 밑변의 길이를 절반으로 자른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특징이 요만큼의 길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얘 길이가 같잖아요? 그러면 삼각형에서는 이렇게 잘리죠. 요렇게, 요렇게. 이게 뭐야? 같은 면적의 넓이가 요렇게 네 개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흰색 부분 있죠?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은 아무것도 색칠 안 되어 있는 부분. 요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는 이 t라고 하는 부분을 뭘로 나눈 것과 똑같죠? 그렇지. 3으로 나눈 것과 똑같아. 그래서 여기에는 요 부분의 넓이를 3분의 t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 나왔어요. 왜? t에 대한 식으로 다 표현이 되잖아. 맞나요?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거 t 더하기 36분의 1이고요. 더하기 요거 얼마? t가 될 거고요. 더하기 얘 얼마예요? 3분의 t가 되겠다.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그렇죠.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t, 그 다음에 3분의 t가 될 거니까 2t니까 3분의 7t가 될 거고요. 요 t는 이제 같은 표현으로 할까? 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36분의 1이죠? 넘겨요. 얼마야? 36분의 35가 될 겁니다. 괜찮죠? 따라서 t는 36분의 35에 곱하기 얼마? 7분의 3이 되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약분을 해요.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12분의 5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뭐가요? 여기가요, 여기가. 따라서 t는 12분의 5라고 하는 면적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요 부분을 이용해서 내가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기 t라고 하는 데에다가 36분의 1만 더하면 여기에 있는 이 가로의 길이의 높이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금방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 t 자체를 구하긴 했지만 이 왼쪽에 있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얼마예요? 그러면 36분의 3을 곱할 거니까 15가 되겠죠? 15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괜찮아?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는 a 곱하기 3분의 1을 할 거고요. 곱하기 얼마?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괜찮죠? 그럼 여기 얼마예요? 36분의 16이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6분의 A가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약분을 해요. 괜찮아? 그러면 A라고 하는 값은 또한번 약분하면 되니까 얼마? 3분의 8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A의 값은 얼마다? 3분의 8이더라.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기본적으로 확률밀도함수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실제 수능이라는 체제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계산들은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올림포스 고난도에 나와 있는 뒤에 풀게 되는 문제들이 쉽사리 이렇게 편한 계산이 되는 문제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좀 이렇게 좀 복잡해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거쳐가야지만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21번. 이렇게 해결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22번으로 갑니다. 이것도 또 복잡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원래 확률밀도함수는 대부분 그냥 도형의 닮음이나 아니면 뭐 합동 요 정도의 기하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도형의 특성을 이용해서 닮음을 이용해서 하다 보면 계산값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의 풀이인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높이를 구하고 그 높이와 다른 한쪽에 있는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용한 형태들로 많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A가 1보다 크고요. B가 0보다 크더라. 이건 이제 나중에 어떤 A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좀 제한을 걸어둘 때 사용이 될 거니까 지금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AB에 대하여 연속확률변수 X가 가는 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더라. 자, 정의역부터 확인하라고 했죠?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럼 얘를 도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여기가 0이 될 거고요. 여기 A가 될 거고요. 여기 얼마까지? 2A까지 갈 거야. 이렇게.
됐어요. 자, 0을 먼저 대입해 볼게요.

넣게 되면 여기 A가 약분될 거니까 값은 얼마예요? B야. 근데 B가 양수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에 올 겁니다. 이렇게. 했나요? 자, 마이너스 A를 넣게 되면 요 영역에서 넣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A면 0이야. 그러니까 요 영역이 다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0이 될 거니까 이런 직선의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 얘도 2A를 넣어볼까요? 그럼 2A 빼기 2A니까 0이에요. 따라서 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게 확률 밀도 함수야.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 자, 첫 번째 1부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럼 이 영역의 넓이가 이제 힌트로 나왔는데 봐봐요. 아까 전에 A라고 하는 거는 뭐보다 크다고 했지? 1보다 크다고 했죠. 이것 때문에 A에 대한 범위를 좀준 거예요. 그러니까 1은 어디에 있겠다? 요 정도에 있겠다. 요 정도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에 대한 요 면적 두 영역을 합하면 요게 얼마가 돼야 된다? 그렇지. A분의 1이 돼야 되겠다. 했습니까? 근데 우리 아까 전체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왔을 때 면적의 넓이가 1이 되는 걸로 어떤 관계식 하나를 꺼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통해 힌트를 얻어야 되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요만큼의 가로의 길이 얼마예요? 밑변의 길이? 3a가 될 거야. 그러면 3a 곱하기 요 높이는 b가 될 거니까 b가 될 거고요. 곱하기 얼마? 2분의 1을 하면 결과 1이 될 겁니다. 따라서 a, b라고 하는 것은 얼마라고 하시면 돼요? 3분의 2가 될 거야. 자, 그럼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A, B에 대한 어떤 관계식이 나왔을 때 3분의 2로 대체해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 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요, 문자를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렇지. 하나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B라고 하는 걸한 문자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 A가 지금 많잖아. 여기도 A고, 여기도 A고, 여기도 A고, 여기도 A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B를 A에 관한 걸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럼 여기 B는 3A분의 2라고 넣을 수 있겠다. 그러면 요거를요, 여기다가 다 넣어요. 알겠지? 그래서 완전히 X에 대한 이 FX를 B를 없애고요, A에 대한 걸로만 다 표현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B는 3A분의 2라고 했기 때문에 요걸 여기다가 넣어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 3A제곱분의, 자, 이건 두 가지로 나눠질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3A제곱분의 2가 될 거고요. X 더하기 A가 되겠다. 괜찮아요? 두 번째, 여기 3A분의 2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또 넣습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6A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6A제곱분의 2가 될 건데, 요거 약분 그냥 바로 해줄게요. 얼마야, 그러면? 3분의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X 빼기 얼마? 2A.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됐어? 자, 그래서 이제 한 문자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꿨을 때 이점이 뭐냐?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요 높이 있죠? 요 높이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A에 대한 걸로 다 표현이 되는 거야. 맞아요? 한번 해보자. 자, 여기에 있는 이 값을 마이너스 1을 넣으려면 여기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에 넣어볼게요. 얼마 나와요? 3A 제곱분의 2에 마이너스 1 더하기 A라고 하는 값이 여기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B는 한 번에 표현을 하자. B 아까 얼마라고 했죠? 3A분의 2라고 했습니다. 됐어? 그럼 이 왼쪽에 있는 면적의 넓이를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쟤는 어떻게 돼? 물론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의 중점이라면 닮음을 이용해서 하면 돼. 그치? 근데 얘는 그런 걸알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일이 다 식을 전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바로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첫 번째, 3a 제곱 분의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a 빼기 1로 이렇게 바꿔주고 더하기 요것부터 들어갑니다. 3a 분의 2 돼요? 두개 더한 다음에 높이가 얼마야? 요렇게 두개 더하고 요 높이 얼마? 1.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2분의 1을 하게 되면 요 왼쪽에 있는 넓이가 되겠다. 괜찮니? 그 다음, 1을 집어넣어서 요만큼의 높이를 또 구할 거예요. 그럼 1 여기다 집어넣어보자. 마이너스 3a 제곱분의 1, 그리고 1 마이너스 2a라는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할 거예요. 마이너스 3a 제곱분의 1에 1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요. 더하기, 요만큼을 또 해야 되겠지, 요만큼? 요게 얼마야? 3a분의 1. 돼요? 그리고 높이 얘도 여전히 얼마? 1이 될 거야.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겠다. 자,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된대요? 그 결과값이 A분의 1이 돼야 된대. 따라서 요거 두개 더한 다음에 결과를 빼면 얘가

a분의 1이니까 여기다 a분의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최대한 정리한 다음에 식을 보는 게 편해요. 2 이렇게 분배하면 없어질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도 2분의 1이 되겠지만 여기 때문에 아직 처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좀 이따가 놔두고요. 요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3a제곱 분의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빼기 1이 될 거고요. 더하기 3a분의 1이 될 겁니다. 괜찮아?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이따가 이제 처리하면 될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요거부터 한번 처리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1 한번 곱해보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6a제곱분의, 그 다음에 요거 할 거니까 1-2a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곱하니까 얼마가 돼요? 3a분의 1이 될 거야. 그 다음 요 결과값이 얼마가 된다? 얘는 a분의 1이 되더라. 했니? 그러면 분모에 다 지금 뭐가 있죠? a가 있잖아. a를 다 없애. 이렇게. 그럼 a 있는 것만 놔둬요. 그럼 3a분의 a 빼기 1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3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6a분의 1-2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더하기 얼마? 3분의 1이 될 거고, 이 친구는 1이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요거 두개 더하면 넘겨. 그럼 얼마야? 3분의 1이 될 거야. 1에서 3분의 2를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왼쪽에 있는 요두 개만 한번 처리를 해주자. 요거 2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6으로 바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2로 이렇게 통분을 하기 위해. 그럼 얘는 6a분의 2a 빼기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처리할 거예요. 마이너스 1, 그 다음 얼마? 더하기 2a가 되겠다. 괜찮지? 그리고 나서 얘 결과값이 얼마? 3분의 1이 나오면 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3일 거고, 4a 마이너스 3에 6a고요. 여기 있는 거 3분의 1입니다. 그럼 너 옮겨요. 12a 빼기 9는 6a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니? 그럼 넘겨. 6a는 9가 될 거니까 a는 얼마 나와요? 2분의 3이 나올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오래 걸린다는 거야. 문제가 막 엄청 대단하게 어렵고 이런 건 아닌데요. 내가 어떤 미지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표현하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 중에 내가 힌트를 얻기 위해서 식전개하는 과정들이 사실 조금 길게 되어 있다. 자, a가 2분의 3이라고 했으면 여기다가 이제 넣어야 되겠죠. 이 친구 얼마예요? b는 2분의 3이니까 3 곱하기 2분의 3, 그리고 2가 될 거니까 이 친구는 9분의 4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 a분의 1부터 이제 절대값 x로 씌워져 있는 부분이잖아. 그러면 a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꿔야 돼. 뭘로 바꿔야 돼요? 그렇지. 2분의 3이었기 때문에 요 영역은 2분의 3을 넣게 되면 절대값 x는 3분의 2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아. 똑같아요. 여기에 a 값을 넣어서 실제 함수를 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가 너무 조금 풀이가 길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문제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하셔야 되겠죠. A라고 하는 값이 아까 했지만 2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4분의 9가 될 거고요. 27분의 2가 될 거야. 그리고 얘는 x 더하기 2분의 3이 될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27분의 8에 x 더하기 2분의 3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것도 4분의 9가 되겠죠? 제곱으로 넣었으니까. 그러면 4분의 27이니까 마이너스 27분의 4가 될 거고, x 마이너스 a가 2분의 3이었기 때문에 대입하게 되면 얼마예요? 빼기 3이 되겠다. 이렇게 두 가지의 식이 될 거다.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그렇지. 3분의 2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다가 3분의 2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기본적으로 b라고 하는 값이 우리가 이제 그 뭐죠? B가 9분의 4로 나오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높이에 대한 것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치? 그 높이가 얼마였었어? 요게 3a에다가 높이는 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높이 곱하기 1을 했을 곱하기 2분의 1을 했을 때 넓이가 됐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높이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요가그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다리꼴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씩 다 해보겠습니다. 여긴 이제 지우고요. 자,
보시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요? 3분의 2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2야. 요게 위에 있는 영역이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27분의 8에 마이너스 3분의 2에 더하기 2분의 3. 괜찮아? 자, 그런 다음에 더하기 얼마가 돼야 돼요? 아까 높이였었죠? 그 높이에 대한 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만큼이 얼마였었죠? 3a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높이가 있는 상태. 됐죠? 그러면 요 3a라고 하는 것도 일단 바꿔요. 2분의 3으로 넣어야 되니까. 그지? 2분의 9라고 하는 게될 거고요. 곱하기 h에 곱하기 2분의 1을 하게 되면 요게 1이었다. 맞지? 그래서 h라고 하는 건 얼마예요? 9분의 4가 되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b라고 하는 거랑 똑같았고요. 그러면 얘는 9분의 4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높이가 얼마예요? 이게 3분의 2라고 하는 걸 넣었을 때잖아. 그러니까 얘가 3분의 2야. 곱하기 얼마? 2분의 1을 하셔야 돼. 됐습니까? 아, 두 번째. 여기에는 또 얼마 넣어야 돼요? 그렇죠. 3분의 1을 넣어야 돼. 아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넣었잖아. 3분의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27분의 4가 될 거고요. 3분의 2 빼기 3이 될 거고, 더하기 얼마? 얘도 똑같아. 9분의 4야. 곱하기, 얘도 3분의 2가 될 거고, 곱하기 얼마다? 2분의 1이 되더라. 됐습니까? 따라서 이것만 이제 계산을 잘 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6으로 통분을 할게요. 6분의, 얘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더하기 9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얼마예요, 요거? 6분의 5가 될 거야. 자, 6분의 5니까 요건 일단 이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9분의 4에 대한 거를 요거 먼저 통분을 해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거 차례차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7분의 8에 곱하기 얼마? 6분의 5가 될 거고, 더하기 9분의 4가 되고요. 거기에 얼마 곱해진다? 3분의 1이 이렇게 곱해진다. 괜찮아? 자, 일단 요거부터 약분해요. 4가 될 거야. 괜찮지? 그럼 이렇게 먼저 곱하게 되면 27 곱하기 9가 될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얘는 27 곱하기 9분의 5, 4, 20. 이렇게 일단 처리하고요. 그리고 얘는 27분의 4가 되더라. 됐니? 자, 밑에 거부터 먼저 처리를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먼저 곱해주고. 얘는 마이너스 얼마? 3분의 9가 될 거니까 3분의 7.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괜찮니? 그럼 요거랑 요거랑 먼저 곱해요. 그럼 얼마야? 27 곱하기 3에 7, 4, 28이 될 거고요. 더하기 9분의 4가 될 거고. 곱하기 얼마? 3분의 1. 이런 식이 되겠다. 자, 그러면 얘도 이제 곱해. 그럼 얼마가 돼? 27. 곱하기 9분의 28이 될 거고요. 더하기 27분의 4가 될 겁니다. 자, 끼리끼리 한번 해볼까? 27 곱하기 9에 20과 28을 더하게 되면 48이 될 거고요. 27분의 8이 될 겁니다. 이렇게. 괜찮죠? 약분 한번 해볼게요. 요거 3이고요. 16입니다. 이렇게. 됐지? 자, 요것도 3으로 곱해요. 그러면 27 곱하기 3분의 요거 얼마? 16이 될 거고, 요거 얼마? 24가 되겠다. 그러면 27 곱하기 3은 얼마예요? 81이 될 거고요. 요거 두개 더하면 얼마? 40이더라. 그래서 정답 얼마? 81분의 40입니다. 자, 근데 뭐 선생님이 문제를 길게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뭔가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건, 직선의 방정식에서 내가 높이라는 걸 어떤 미지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정도고요. 이 뒤에 있는 계산은 사실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 통분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왔다, 여러분들이 내신에 이게 나왔다, 그럼 이한 문제로 아마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 한 15분, 20분은 걸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내신에서 요 정도의 계산 과정이 길게 나오는 게 나오면 한문화. 그럼 만약에 이게 안 나오면 이것보다 좀 그래도 계산이 짧은 것들로 출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적인 요소는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현해서 한 문자로 다 처리한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면적에 대한 거, 확률 밀도 함수 전체에 대한 넓이 1과 그다음에 문제의 조건에 제시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다 정도의 아이디어만 좀 가져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래서 22번 이렇게 긴 계산 문제 좀 해봤고요. 자, 23번으로 갑니다. 요것도 보시면 이제 물론 확률밀도 함수의 특징이 좀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 특징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됩니다. x 빼기 3과 x 빼기 2라고 하는 걸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더라. 그러니까 얼마부터 얼마까지? 2부터 3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맞죠? 요거의 값은 이 친구의 두 실근이래요. 그러니까 얘도 요 실근 중에 하나. 얘도 이 실근 중에 하나다. 요런 얘기야. 그럼 얘를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어떻게 돼? 6,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하나는 6x 빼기 1이고요. 하나는 2x 빼기 1이기 때문에 하나는 6분의 1, 하나는 얼마? 2분의 1이야. 자, 그럼 어떤 게 여기에 배치가 될 거냐? 이것부터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돼. 대칭성에 대한 문제는요, 정확하게 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가 0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마이너스 3이 요 정도가 될 거고, 3이 요 정도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부분에 그려져 있는 전체 넓이는 항상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근데 얘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요만큼에 대한 거뭐 이렇게 그냥 할게요. 아무렇게나 그린 거야.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린 거예요. 그럼 요 영역의 넓이가 둘중 하나가 되는 거고, 또 얘는 2부터 3까지니까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3까지니까. 뭐 정확하지 않아? 괜찮아요? 그러면 요 영역의 넓이가 이두개 중에 하나여야 돼. 자, 그럼 여기서의 처리 방법은 만약에 이 친구를요, 예를 들어 2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보자.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여기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어디에도 똑같이 있지? 여기도 똑같이 존재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보세요. 얘 2분의 1, 얘 2분의 1이야. 두 개만 더해도 얼마? 1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이걸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무조건? 그렇지. 6분의 1이고요. 요 가운데 있는 게 얼마예요? 얘가 2분의 1이겠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2분의 1이고, 얘가 6분의 1이라는 게 결정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구하여라라는 거죠. 이것도 인수분해해야 돼. x 빼기 2에 그리고 x 빼기 1이라고 하는 걸로 처리가 될 거고요. 결국 얘가 원하는 건 1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요, 여기. 요만큼. 이 도형이랑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를 든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구하여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 2분의 1이었잖아. 그럼 요 반쪽 얼마? 요 반쪽은 4분의 1. 그리고 요 전체 반쪽은 얼마? 2분의 1. 따라서 2분의 1에서 빼요. 뭐를? 4분의 1의 영역과 6분의 1의 영역을 빼면 내가 원하는 부분의 답이 나오겠다. 괜찮지? 그럼 12분의 3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12분의 6으로 합니다. 그럼 얼마? 12분의 1이 되겠죠. 그 정답은 얼마야? 12분의 1입니다. 됐어요? 비교적 앞에 있는 문제도 풀다가 이거 푸니까 굉장히 쉽죠. 대칭형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넓이 금방 나오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죠? 24번. 아, 좋은 줄 알았더니 또 계산이 긴게 나와요. 0과 이제 B에 대한 구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 상수 AB에 대하여 연수 확률 분석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다음과 같고요.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된답니다. 그럼 요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자, 우리. 어떻게 생겼나? 얘는요, 꺾인 그래프가 될것 같은데, 자,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b까지입니다. 자, 여기에 b가 있겠고요. 자, b를 넣어보자. b 넣으면 0이에요. 0.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ab가 남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b는 부호가 뭐냐면 a가 음수야. 음수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양수고 b는 2보다 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아, 요 정도 되겠다. 괜찮지? 자, 0을 넣어요. 0 넣으면 얼마? 얘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ab 빼기 ab니까 아 0이구나 이렇게. 또 2b를 넣어봐. 그럼 b에 ab 빼기 ab니까 0. 오케이. 이렇게 예쁜 형태가 되는구나. 됐죠? 자, 이때 t라고 하는 건 ab 빼기 2라고 했습니다. 그럼 ab 빼기 2라고 하는 건 뭐냐면 ab라고 하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이만큼을 빼고 그리고 그 지점까지 0부터 그 지점까지 에 t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요 t라고 하는 게 0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얘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요런 거. 제가 기본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 꼭 하는 내용인데 이 친구의 의미는요. 이 t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야? 요 간격이 중요한 거야.

간격, 간격. 얼마구나? 2다. 그러니 얘는 t값이 변하더라도 얘들의 간격은 2이기 때문에 이게 2자리예요.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야. 쭉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뭐가? 2자리가 이렇게. 그럼 여기에 해당하면 요 부분의 넓이, 요렇게 하면 요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의 넓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리고 b라고 하는 게 뭐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괜찮지? 그러면 2b 빼기 2라고 하는 것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절대 넘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니?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 1에서 최대가 된대요. 그 말은 얘가 어디까지 가야 돼? 요 간격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야. 되니? 자, 1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요 간격이 아까 말한 대로 2가 될 거고요. 그러면 요게 딱 정중앙에 와야 되겠지? 그럼 t라고 하는 값이 1이 되더라도 당연히 요게 이 중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확신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걸 어디에서 따지냐? 아까 말했지만 2b 빼기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그지? 그럼 만약에 요 b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라고 저기에 표현되어 있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에 있는 값을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해됐지? 그럼 이 얘기야. 2b 빼기 2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의 간격에서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2라고 하는 거를 뺀 길이를 의미하잖아. 그러면 그 길이가 얼마냐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이해됐지? 그럼 요만큼에 대한 게요 전체에 대한 부분에 t값이 다 가능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 이해됐지? 그리고 만약에 b라고 하는 게 2보다 조금 더 커져요. 그럼 어떻게 됐어? 2라고 하는 지점이 요 정도가 되겠죠? 요런 형태로. 그러면 2라고 하는 걸 2b에서 빼요. 괜찮니? 그러면 2b에서 2를 뺐으면 요만큼의 간격으로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더 길게 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결국은 t라고 하는 게 움직일 때 얘가 정중앙을 먹을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쉽게 표현하면. 됐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있는 요 지점이 1이다, 요 지점이 3이다. 그럼 그걸 통해 뭘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 b를 파악할 수 있다. b가 얼마? 2죠. 가운데 있잖아. 대칭형이잖아. 괜찮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b를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얘가 2라고 했고, 얘가 얼마야? 4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지점 4 곱하기 요 높이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AB가 됐을 거야. 왜냐면 아까 여기 B 대입했을 때 여기 0될 거고 요게 높이라고 했잖아. 4 곱하기 마이너스 A, B가 될 건데 B가 아까 구했다시피 얼마? 2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 얼마예요? 2분의 1을 하게 되면 얼마다? 1이 되더라. 따라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2가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a는 1이 될 건데 a는 얼마 나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겠죠. 됐니? 그럼 이제 여기다가 넣을 거야.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래. 그럼 b도 얼마가? 아까 2가 됐잖아. 그럼 저거대로 써볼게요. p에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있고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더라. 그럼 이걸 좀 풀어야 되겠죠? p에 절대값 x 빼기 2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 되겠다.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영역은 x 빼기 2라고 하는 걸 아예 풀어요. 어떻게 돼? 4분의 1에서 더하기 2가 되면 되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잖아. x 빼기 2라고 하는 게 4분의 1부터 마이너스 4분의 1 사이에 있더라. 그치?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에 플러스 2라고 하면 돼요. 그럼 x는? 얘는 4분의 7이 될 거고요. 이 친구는 얼마가 돼? 4분의 9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요 영역에 있는 걸 구하면 되겠구나. 됐죠? 구합니다. 4분의 7이라고 하는 게 어디쯤 될까요? 여기 1보다는 크면서 2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그래서 대략적으로 위치는 뭐 요만큼이 될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쉽게 구해야 되는데, 다행인 건 얘가 대칭이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하려고요. 요 절반의 넓이가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리고 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 4분의 7이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얼마가 된다? 4분의 8이 되겠다. 그러면 비율적으로 따지면 7대 8에 해당하는 영역이야. 맞니? 근데 얘를 넓이비로 바꿔야 돼. 그럼 얼마? 7, 7에 49에 8, 8에 64가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내가 저기 빈 곳에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려면 64분의 얼마의 부분이다?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되니까 15만큼의 비율이 되겠구나. 그지? 어떤 전체에서? 아까 반쪽의 넓이. 2분의 1이라는 데에서.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요게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하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먼저 처리가 되고요. 결국 남는 건 64분의 15가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p분의 q인데 두 개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 79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했던 건 결국은 이 간격이 동일한 상태, 분필 하나가 움직이면서 내가 넓이를 최대한으로 갖고 가야 돼. 그럼 그 최대한으로 갖고 갈수 있는 지점은 당연히 가운데를 먹는 거다. 알겠죠? 대칭으로. 그 아이디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정규분포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확률밀도함수에 대한 거 굉장히 힘들게 계산해보고 했을 텐데 정규분포는 좀 그나마 덜합니다. 자, 개념을 좀 빠르게 짚고 가볼게요. 여러분들 정규분포는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자, 정규분포 이런 거야. 연소 확률 변수에 대하여 어떤 확률 분포들이 다양하게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 앞에 풀었던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풀었던 거고요. 그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포가 있는데 그 분포의 이름이 뭐다? 정규분포다. 근데 그 정규분포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n의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상태의 곡선이 있을 텐데 그 곡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종형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뭐가 되고요? m이 될 거고. 괜찮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표준 편차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편차가 크다. 그러면 멀리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우리 반에 있는 성적, 수학 성적이 학생들의 편차가 크다라는 건 어떤 하위권과 상위권과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산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편차가 큰 거야.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수업하기가 쉽진 않죠. 하위권도 많고 상위권도 많고 중위권도 많고 뭐 이런 형태니까. 그러니까 편차가 크다는 건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할수 있겠죠? 평균이 크다. 그러면 얘가 당연히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이동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평균이 작다라는 건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알겠지? 자, 그럼 이 정규분포가 왜 중요하냐? 이 정규분포에서 결국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냐면요. 표준 정규분포로 넘어가야 돼요. 자, 이 표준 정규분포는 어떤 형태를 의미하나요? n 평균이 0이고요. 표준 편차가 1짜리인 걸 의미합니다. 왜 배워요, 이걸? 왜 배워? 정규분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것들을 내가 매번 면적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주기가 어렵다고. 당연히 얘도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원하는 구간에 대한 확률을 구하려면 요만큼을 구해줘야 돼요. 참고로 얘를 적분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매번 그렇게 구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 얘를 뭐 한다? 표준화를 해버리는 거야. 하나의 곡선으로. 그 곡선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인데 얘는 이런 형태로 평균이 0이고요. 그지? 여기에는 축이 Z축이고 얘는 원래 X축이었는데 Z축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곡선 하나로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정규 분포를. 그러면 이걸 통해 내가 정적분을 먼저 미리 해서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다? 표준 정규 분포표야. 분포표.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걸 통해 뭘 구하는 거죠? 그렇지, 확률을 구하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표준정규분포로 넘어오고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한다. 그럼 여기서 출제되는 포인트들은 뭐냐? 이 정규분포는요, 곡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대칭성을 이용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얘는 기하적으로 해결하는 파트가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기하적인 걸 이용해서 내가 직접 확률을 계산하는 게또두 번째 파트로 나와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제 뒤에 문제 쪽에서 풀겠지만, 거기는 제가 개념으로 따로 시간을 잡지 않았어요. 요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푸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얘가요. 어디에서도 올수 있냐면

이항분포에서도 올수 있습니다. 그 이항분포는 원래 b의 n,p라고 하는 걸로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정규 분포처럼 돼요. 그래서 얘가 np, np, q라고 하는 정규 분포를 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정규 분포라 또 요렇게 흘러가는 거야. 알겠어? 자, 개념은 좀 짧게 얘기하고요. 문제를 직접 풀어봅시다. 연소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x가 24보다 작거나 같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더라. 자,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인지 같은 방향인지 먼저 보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고난도잖아.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한 번에 파악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라는 거는요. 그게 나타내는 건 평균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요 부분의 영역과 요 부분의 영역이 넓이가 같더라. 알겠지? 자, 그러면 24 더하기 2를 뭘로 나눌까요? 2로 나눠요. 그럼 26을 2로 나누니까 얘가 13이거든요. 얘가 평균이 된다는 얘기야. 자,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풀면 되겠지만, 만약에 이걸 꼼꼼하게 푼다, 그러면 얘는 24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2는 여기쯤에 있겠고요. 24는 여기쯤에 있겠지. 그래야 얘가 해당하는 넓이가 같을 거 아니니, 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 여기고요. 그 다음에 24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 어디야? 여기죠. 이렇게. 모양이 대칭이기 때문에 확률이 같다라는 건 무조건 대칭성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두 개를 더해서 절반으로 나눈다. 따라서 얘가 얼마? 13이더라. 자, 그다음 여기에 있는 건 분산. 요거에 대한 건 우리 이산 확률 변수 쪽에서 이미 했습니다. 9 곱하기 vx가 될 거고요. 이 친구 9가 될 겁니다. 따라서 vx는 얼마? 1이 될 거예요. 시그마 자체도 1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n 13,1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m 더하기 시그마만 구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얼마? 14가 되겠다. 됐죠? 자, 26번. 얘도 마찬가지야. 아까 말했죠. 기하적인 걸 많이 물어본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답니다. x 값이 어떤 거든지 간에 그 값이랑 12 빼기 x랑 같아.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렇죠. 얘도 결국은 뭘 나타내? 평균을 나타내는 거야. 그냥 여기에 숫자 하나만 대입해도 바로 나와요. 여기에 2 넣어보자. 그럼 F의 2는? 여기, 얼마예요? F의 10이야. 정규분포 곡선은 왼쪽, 오른쪽이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수 값이 같은 건딱두 개밖에 안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치? 그렇기 때문에 곡선을 그렸을 때 2와 10에 대한 함수값이 여기겠구나. 그러니 얘가 나타낸 건또 뭐야? 평균이야. 그래서 얼마? 6이죠. 얘가 m입니다. 됐어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걸 온전히 쓰게 되면 6,2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구하래요. 그럼 0부터 8까지니까 표준화를 해서 해도 되겠죠? 근데 여기 봐봐. a부터 a 더하기 8까지에 대한 거를 이용해서 구하래. 얘는 확률을 직접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지? a를 찾아라. 라는 얘기야. 그럼 얘도 뭐다? 그렇지. 기하적으로 접근을 해봐라. 잘 봐요. 요거 이제 온전히 그립니다. 평균 얼마고? 6이고요. 요렇게 될 거예요.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건 0부터 8까지니까 대략 0부터 8까지가 될 거야. 여기까지. 요만큼. 그럼 요 면적이 같으려면 모양도 동일해야 됩니다. 뒤집어 놓기만 하면 돼. 아? 아니면 안 뒤집어 놓거나. 그럼 요거랑 모양 똑같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그리고 요 정도? 요렇게? 됐어요? 그럼 간격이 동일해야 되겠지? 6부터 8까지야. 그럼 6부터 얼마? 4가 될 거고요. 요만큼이 6이에요. 그럼 요만큼도 6이어야 돼. 여기 얼마야? 12가 될 거야. 아, 4부터 얼마까지구나? 12까지구나. 따라서 여기가 4가 되고요. 여기도 4 더하기 8이니까 12가 되는 거 맞지? 그래서 A 값 얼마 나와요?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어요? 자,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대칭성을 이용해서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곡선이 갖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걸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문제풀이에서 내가 뭐 그냥 대칭성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라고 예측하기보다는 어떤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조건을 통해서 내가 그 근거를 명확하게 찾을 수는 있어야 돼요.

가끔 가다가 왼쪽에 있는 요 부분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왼쪽에 있는 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이 명시하고 있는 미지수의 범위를 이용해서 조금 헷갈리게 출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야. 대칭성을 이용한 문제는 물론 맞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항상 예측한 대로 값이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 그거는 문제에서 디테일한 조건에 따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걸러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마지막 거 27번을 하나 풀어볼게요. 연속완규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면 얘에 대한 건 그림만 그려도 나오겠다, 답이. 자, 보자. 여기가 평균이 5에요, 5. 자, 0부터 8까지. 여기가 0.87이래요. 그 다음에 0부터 10까지야. 여기 10까지. 요게 0.96이야. 자, 그럼 흰색의 영역은 0.87입니다. 근데 2부터 얼마까지를 구하래요? 5까지를 구하래. 그럼 2부터 5까지는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2가 될 거고요, 요만큼. 근데 얘하고 똑같은 거 어디야? 요만큼이야. 됐지? 그래서 얘의 요 넓이만 구해주면 되겠구나. 괜찮아? 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줘야 되는 건데, 잘 봐요. 여기에 있는 요 간격. 간격 얼마야? 0.96에서 얼마를 뺄까요? 0.87을 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얼마야? 요거 9가 될 거고, 0.09가 될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요 0.09라고 하는 게 여기야, 여기. 됐어? 그럼 봐봐. 여기가 간격이 5가 될 거고요. 여기도 간격이 5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요 전체. 반쪽의 넓이가 나오잖아. 그게 뭐야? 0.96을 뭘로 나눈 거? 2로 나눈 거. 그러니까 얘는 0.48이 되겠지. 그럼 이 0.48에서 요걸 빼면 되지 않을까? 0.09를 빼면 요만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얘는 0.39라고 하는 값이 답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27번까지 해결을 좀 해봤고요. 자, 뒤에 이제 관련된 개념들, 그러니까 관련된 문항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푸셔서 후기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신 만점 수능특강 강사연아 시간입니다. 오늘 4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내신이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건 맞아요. 주기적으로 뭐 학기별로 두 번씩 되고 또 한 번 볼 때마다 시험 과목이 막 몇 과목씩 되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생각보다 진짜 주도 면밀하게 대비를 잘하기도 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강의를 활용하는 것이 너무 사실 효율적이다. 왜냐면 저 혼자 보자면 내가 정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맞는 건지 놓치는 것은 없는지 잘 점검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하면서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고 개념 정리, 그리고 문제 유형까지 파악하는 아주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바로 4단원의 그첫 번째 중단원이고요. 4단원은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개의 중단원이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4단원에선 표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이죠. 그래서 여기도 펴볼 거고, 여기도 펴볼 거고, 여기도 펴볼 건데, 바로 11파트에서는 이론이고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 11파트에서 학교 시험 낼수 있는 아주 가장 기본 문제. 뭐냐면, 사회 계층화 현상에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는 여지 아주 아주 뭐 쉬운 문제로, 예, 나거나 안 나거나 하는 거 아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평등이 뭔가 틀로 만들어지면 이걸 사회 계층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은 희소가치가 차등 분배된 거죠. 누군 많고 누군 적은 거. 이게 불평등인 것이고, 그게 뭔가 구조와 틀로 만들어져서 제일 위에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상민이고 천민이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계층화, 예, 틀로 굳어진 걸 계층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이 사회 계층화 현상을 보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 바로 계급론과 계층론이에요. 수능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4년 된것 같아요.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 특강에 한 3년 정도 된것 같죠? 예. 그러면서 수능 특강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교과서에도 내용이 있고, 수능 특강에도 앞에 내용 정리가 있어. 내용 정리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 수능에는 안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이 뭔가, 그 생각을 좀 굳히게 됩니다. 안 나오려나 보다. 그런데 학교 시험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학교 시험 출제는 한다면 전낼 거거든요. 왜? 수능 특강에도 개념 정리가 있어. 교과서에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내신을 위해서는 얘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 때 올해 수능 특강에, 작년 수능 특강에 계급 계층론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으로 가서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 문제들을 보면서 계급론과 계층론을 정리해 볼 거예요. 두 번째, 사회 불평등을 이해하는데 뭐에 따라서? 그렇죠. 관점에 따라서 이 사회 불평등을 달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능론과 갈등론이죠. 그렇죠? 얘는요? 나죠. 네. 올해 그래서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기출문제들도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이론, 그리고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급론과 계층론, 여기 관점, 이렇게 학습 목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시고, 뭐부터 가냐? 여기 계급론과 계층론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계층화 현상에 대한 가장 기본 내용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사실 이거는 날까 안 날까 싶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체크하고 한다는 식으로. 전통사회에서는 뭐, 귀속주의가 중요하죠. 귀속주의가 뭔데요? 태어날 때부터 갖는 거. 어떤 집안이냐, 어떤 가문이냐, 귀족으로 태어났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무슨 계층 구조가 나타나요? 이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데, 폐쇄적 계층 구조가 나타납니다. 폐쇄적 계층 구조는 수직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거야.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 뭐, 이런 것들이 상승 이동, 하강 이동이 자유롭게 나타나지 않는 걸 폐쇄적 계층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부터는 이제 성취주의, 다시 말하면 개인의 능력, 노력에 따라서 갖게 되는 지위, 이 성취주의 중심의 사회가 나타나게 되고요. 개인의 능력, 업적 등에 따라서 위로 상승 이동하거나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개방적 계층 구조가 나타나게 되죠. 사실은 이 내용들은, 네, 다음 시간에 해요. 네, 다시 합니다. 그래서 계층화 현상이라고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이고, 그래서 문제도 이렇게 나옵니다. 불평등과 계층화 현상에 대한 문제가 우리 수능 특강에 있어서, 수능 특강에 이건 있는데, 계급 계층론은 아예 없는 거야. 예. 네, 이런 기본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불평등 현상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한 내용들이 지금 글로 다써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불평등은 희소가치가, 그렇지. 희소가치가 어떻게? 차등 분배되어 나타나는 거. 누군 있고 누군 없는 거. 이게 불평등. 그러면 계층화 현상은요. 이 불평등 양상이 일정한 요인에 따라 범주화, 카테고리화 되는 것이고, 이 범주화된 사회 사람들 간에 비교적 구조화되고 지속적인 서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면 뭐 인도에서는 성직자 그룹, 그다음에 뭐 군인 그룹, 뭐 인도였나? 예, 아무튼 이렇게 카테고리를 해요. 예, 그다음에 농민. 예, 그렇게 해서 뭔가 직업군별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열을 매기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뭐라고요? 사회 계층화 현상입니다. 구조 틀로 나타나는 거. 사회 계층화 현상은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나타나지만 그 요인과 범죄 양상은 다양하죠. 우리나라는 양반이고 중인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전통 사회에서는 혈통, 가문, 성별, 뭐지? 귀속적 요인이. 근데 이후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 업적, 뭐지? 성취, 지위가 강조된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기업은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맞아?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능력, 노력, 재능, 뭐 이런 요인에 따라서 어떤 희소가치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사회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슬람, 뭐, 뭔가 그런 전통에 따라서 여성에 대한, 뭐, 여성이 혼자, 뭔가, 운전할 수 없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사회 구조, 학교에 다닐 수 없다. 예,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이 그렇게 했죠. 그런 것들. 그렇게 구조적으로 뭔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차등, 차별 대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여성은 배제하고. 그런 모습들이 탈레반 정권하에서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구조적 요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개인적 요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야. 틀렸고. 두 번째, 니은 사회 계층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갖는다. 맞아요? 그렇지. 왜?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 그런데 구체적인 양상은 달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디귿에서는 리을과 달리 일반적으로 여기는 폐쇄적 계층 구조가 나타나게 되죠. 일반적으로. 마지막입니다. 리을에서는 디귿과 달리 일반적으로 맞아. 여기 성취주의, 여기는 귀속주의 중심.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이론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계급론과 계층론이야. 그래서 마르크스에 따라서 이 계급론을 설명해 보자면 계급을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본가 계급은 뭐? 생산수단.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본, 기계, 공장을 소유한 측과 그렇지 않은 측으로 나누게 된 거죠. 따라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생산수단 뭐라고? 생산하는데 필요한 거. 공장, 기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는 경제적 부분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네. 생산수단을 가진 쪽하고 그렇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가진 쪽이 자본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쪽이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자본가가 바로 뭐? 지배층이 되고, 이 노동자가 피지배층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뭐가? 이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가 지배, 피지배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경제적 요인이 다른 모든 사회 불평등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생산수단을 가진 이 자본가가 정치적으로 권력도 가져.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경제 결정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경제적 부분 하나의 측면에 따라서 나눠요. 그래서 경제 이론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징 해볼게요. 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로 딱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법적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불연속적. 그래서 계급론은 이분법적이고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동일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그래 내가 나 노동자임이 분명하죠. 왜? 생산수단이 없거든. 공장 기계 이런 거 없어. 원료 이런 거 없어요. 나는 노동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노동자라고 하는 게 명백하고 자본가 집단 자본가라고 하는 게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소속 의식, 계급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계급 간 생산수단을 둘러싸

갈등 대립관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지배층이 돼서 피지배층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래서 계급론, 갈등론 다 연결이 이렇게 쭉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계급론과 대비해서 계층론이 있는데요. 계급론은 칼 마르크스, 그래서 갈등론으로 연결이 돼. 계층론은 막스 베버, 그래서 기능론으로 연결이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갈등론과 기능론 대비되잖아요. 근데 계급론과 계층론이 대비돼서 그렇게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사실 이 계급론은 현대사회의 뭔가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정말 노동자가 이렇게 피지배층이야? 억압하고 착취당해? 그렇지 않잖아. 현대사회 노동자들을 보면, 즉, 다시 말해서 생산수단이 없는 층을 보면, 막 고위 관료도 있어요. 전문 숭련공도 있어요. 저 화이트 칼라 노동자도 있어요. 이렇게 지배, 피지배 관계 속에서 설명이 다안 돼. 그래서 현대사회 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를, 계급론을 확대 발전시킨 것이 계층론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 측면만 보는 게 아니야. 뭐냐면, 계급도 봐요. 계급도 봅니다. 계급도 보지만, 권력도 보고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 위신도 봅니다. 즉, 다양한 측면에서 본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계급 경제적 측면, 권력 정치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위신. 다양한 요인이 사회 불평등 현상을 결정한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 있는 게 경제 일원론적이라고 한다면, 얘가 바로 다원론적이에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측면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자면, 해서, 사회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 여러 측면에서 상, 중, 하의 서열적인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경제적으로 엄청 부자야. 막 돈이 100억 원대 있어. 그런데, 사회적 위신은 낮을 수도 있어요. 그쵸? 정치 권력은 엄청 차지하고 있어. 막, 예, 총리, 막 이래. 뭐, 또는 막, 예, 뭐, 장관 이래.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낮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보기 때문에, 꼭,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적 위신도 높고 또는 경제적인 것도 높고 그런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높다고 해서 또 다른 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지위 불일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 네, 실제로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상중하의 서열적인 관계가 나타나잖아요. 여기는 어땠어? 여기는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를 피지배층이라고 규정했는데 현대 사회에는 중산층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가 않아. 그래서 상중하의 서열적인 관계 속에서 한다고요. 그래서 특징을 살펴보면 이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 상중하의 이렇게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 이렇게 끊어졌잖아. 이게 뭔가 불연속적이라고 한다면 얘는 연속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연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구성원들의 뭐예요? 서열화죠. 그렇죠? 무엇을 설명하기에 적합해? 그렇지.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합니다. 이 계급론에서는 지위 불일치를 설명 못해. 왜? 그렇지.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가 권력도 가졌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거거든. 네. 그래서 다른 부분이 다 경제적 부분에 따라가요. 종속돼요. 그러니까 지위 불일치를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앞에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이 없어서 수능특강이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서 옛날 것들 찾아오고 또 기출문제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이론. 이제 아예 빠져가지고 이 부분이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이론 계급론 계층론이에요. 학교 시험은 낼수 있다. 그래서 연속적인 오 여기 연속적 나왔네요. 연속적이 뭐예요? 상중하 이게 연속적이지, 그치? 그렇다면 얘한 A가 뭐가 되겠어? 그래요. 계급이 됩니다. 아, 계층이 됩니다. 저 연속적. 계급은 불연속적이죠.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 이렇게. 그러면 보겠습니다. A 계층론은 어떤 이론은 아니지. 여러 측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자.

있잖아요. 다원론이죠. 하도 저도 오랜만에 이거 문제를 푸니까 되게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수능특강 할 때는 계급론, 계층론 문제를 이제 아예 안 풀었으니까 개념 설명만 하고. 예, 그래서 틀렸고. 여기 이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에 종속된다. 맞아? 아니지. 어떻게 바꿔야 돼? 이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처음 하면. 예? 계급론에서는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생산수단이 뭐예요? 이게 경제적 측면이죠. 생산수단이 있고 없고 자본가, 노동자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이 자본가가 뭐? 지배층. 여기가 사회적 위신도 권력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경제적 측면이 다른 측면을 결정하는 거죠. 따라서 다른 측면, 정치적이고 사회적 측면이 경제적 불평등에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종속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둘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정치적 불평등이요,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됩니다. 따라갑니다. 경제가 결정합니다. 이렇게 써야죠. 그렇죠? 경제 결정론적.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B는 A와 달리 사회 불평등의 원인을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에서 찾는다. 여러분, 이것도 별표입니다. 사회 불평등이 개념 정의 제일 앞에 문제에서 했어. 사회 불평등 뭐라고?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 누군 많이 가졌고, 누군 적게 가졌고요. 계급론자가 보든 계층론자가 보든 불평등은 아, 누군 많이 가졌고, 누군 적게 가진 거잖아. 그쵸? 따라서 달리가 아니라, 둘다 모두 사회 불평등은 누군 많이 가졌고 누군 적게 가진 거야. 차등 분배에서 나타나는 거야. 누가 보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계급의 존재를 부정하는가? 정답 몇 번? 4번이죠. 그쵸? 왜? 여기 중간 계급이 없어.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야. 그래서 이분법적이야. 여기는 바로 어떻게 했어요? 상, 중, 하해. 이렇게. 뭔가 상상, 중중, 하하.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이렇게 아홉 개로도 나눌 수 있어. 왜냐면 연속선상에 있고, 그래서 가운데 중간 계급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 계급의 존재를 부정하는가? 네. 여기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는가? 이건 어때? 그렇지. 얘 별표, 얘 별표입니다. 뭐냐면, 얘네 둘이, 얘 둘이 뭐야? 공통점이야. 이 계급론은 어때? 경제 결정론적, 경제적 측면만 보는 거지. 얘는 경제적 측면도 봐, 다른 것도 보면서.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은 경제적 요인을 본다라고 하는 건 둘의 공통점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 정리, 얘 정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잘 정리하면 이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문제 유형이 조금 달라. 바로 여기 봐봐. 나왔지?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을 결정한다고 보는가? 어때 이거? 초네 계급론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가 뭐가 계급론이 되고 경제 결정론적. 얘가 뭐가 돼? 계층론이 되는 거고. 해보겠습니다. A는 B와 달리 사회 불평등을 키워드 이분법적. 이분법적 누구예요? 여기죠.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B는 A와 달리 정치적 권력이 사회 계층화를 초래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라고 봐요. 이게 뭐지? 경제 결정론. 경제 이론론. 그쵸? 따라서 정치적 권력 얘기하자. 이게 자동 따라오는 거예요. 생산수단을 가진 경제적 측면에서 자본가가 권력도 가졌고, 사회적 지위도 가진 거야. 틀렸고.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계층론이 예라고 해야 됩니다. 개인의 지위가 여러 차원에서 서로 다를 수, 이걸 바로 뭐라고 해? 지위 불일치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3번입니다.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회 불평등의 발생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는가? 여러분 이거 앞에 문제에서 나왔죠. 공통점. 공통점 어디? 여기. 다에 들어가야죠. 둘다 이해하는. 틀렸고요. 동일한 위계에 속한 구성원 등 간의 강한 귀소구시. 이게 뭐라고? 나 노동자야. 나 자본가야. 이게 명백합니다. 왜냐면 나 중층이야. 나 하층이야. 이건 좀 이렇게 왜냐면 연속성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하기가 그렇지. 따라서 강한 귀속의식이 나타나는 거 어디? 계급론에서 예하는 여기
나에 들어가면 맞죠. 그렇죠? 정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가볼게요. 같은 문제들이에요. 다. 근데 여러 가지 가지고 온 거예요. 하도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 없으니까. AB 계급론과 계층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B의 입장. A와 구분되는 B의 입장이고요. 여기는 B와 구분되는 A의 입장이에요. 경제적 지위에 따른 집단 귀속의식을 중시한다. 그게 맞았고. 그다음에 사회 불평등에서 불연속적으로 구분된 상태로 온다. 맞았네요. 두개다 맞았대요. 네. 그래서 점수 2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B가 뭐가 돼? 그렇지. 계급론이지. 이거 두개다 계급론에 대한 설명이잖아. 3점 B는 계급론이네요. 3점 만점에 3점 만점에 2점 받았어. 그럼 여기에 잘못된 거쓴 거죠. 그쵸? 그럼 얘 여기다 뭐쓴 거야? 계층론 쓴 거지. 계층론에 대한 특징을 여기다 쓴 거네요. 그쵸? 여기도 보겠습니다. 사회 계층화 현상의 원인을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B가 계급이면 A는 계층이어야 되네. 그럼 당연히 단일 요인 아니잖아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얘 다원론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돼 있네요. 예. 그 다음에 불평등 현상을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설명한다. 이거 왜 틀렸어? 그렇지, 이거 공통점이니까. 여기 구분되는 계층론에만 해당되는 거 쓰라고 했는데, 경제적 요인을 보는 건 계급론도 보고 계층론도 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점 썼으니까 틀렸습니다. 얘분이 1점이네. 그러면 계층론에 대한 거 여기만 계층 썼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가, 나 공통적으로 계층론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던가, 아니면 여기는 저것도 들어갈 수 있네. 얘네 공통점 들어가면. 그렇죠. 구분되는 B의 특징, 계급론을 써야 되는데 공통점 들어가면 뭐 이거 틀린 거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계층론이에요. 사회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돼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경제 결동론적 어떤 거? 저거. 계급론. 그래서 틀렸고요. 현대사회의 계층 분화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건 계급보다는 계층이죠. 따라서 B는 A와 달리 아니 이제 A는이라고 하셔야 되죠.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해볼까요? 이론론적 관점에서 사회 계층 현상을 파악한다. 이론론 하면 계급론 맞는 얘기가 돼. 그럼 3점이 된단 말이야. 가에 들어갈 수 없죠. 틀렸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위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차원적이라고 본다. 맞아요? 그렇지. 다원론적.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딱 들어가면 됩니다. 가나 모두의 사회적 희소 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된다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는 들어갈 수 있지. 공통점 들어가면 되니까. 사회적 희소 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건 구분되는 특징이 아니라 둘다 불평등하게. 예.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현상을 둘다 보고 있어. 이게 공통점이야. 공통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긴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는 들어가면 점수 아예 못 받자.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급론과 관련된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런 것도 나왔거든. 이건 더 이전의 수능 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표는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그 다음에 사회적 위신 측면에서 5명의 이 계층을 비교한 것이에요. 계층은 모두 상종하로 구분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서 뭐냐면 권력, 계급, 그 다음에 위신. 이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을병정에 비해서 갑은 높고 무는 낮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을병정이 뭐겠어? 중이겠네, 중. 상, 중, 하 이렇게 해보면 을병정이 중인데 얘네는 갑에 비해 을병정에 비해 을병정에 비해 갑은 높고 무는 낮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도 봐요. 갑, 병, 정에 비해 누구? 을은 높고 무는 낮다. 이렇게 되네요. 다음 가겠습니다. 갑, 을,
무에 비해

병은 높고 정은 낮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할 수가 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 계층이 높은 사람일수록, 여기가 경제적 측면이야. 여기 경제적, 여기 정치적, 여기가 사회적이야. 경제적 측면에서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적 측면에서 계층이 높아요? 아니잖아. 예. 파요, 을. 권력 낮은데? 제일 높은데도 낮은데? 그쵸. 병. 아니, 저, 갑. 중인데 여기는 상인데? 아니잖아. 네, 그냥 하나만 봐도.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권력 측면과 위신 측면에서, 여기하고 여기예요. 위신 측면에서 지위 불일치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위 불일치에 있는 사람과 지위가 일치하는 사람 보시면 지위가 일치하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 을밖에 없어. 갑, 병, 정, 무, 나머지 다 불일치해. 그렇죠? 따라서 지위 불일치 상태에 있는 사람이 4명,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을로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죠? 다음 가보겠습니다. 권력 측면과 계급 측면에서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이 권력과 계급 측면입니다. 권력과 계급 측면. 아유. 여기 을, 병, 정. 이제 권력과 계급 측면을 한번 볼게요. 일치하는 사람이 권력과 계급 측면에서 일치하는 사람 한번 찾아볼까요? 병정, 무 이렇게 있네. 그렇죠? 병정, 무. 그래서 여기 병, 정, 무. 계급과 위신 측면에서 일치하는 사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구 있어요? 갑밖에 없는데? 그렇지? 다 불일치해요. 갑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3명이고 1명이에요. 그래서 더 많다. 맞네? 그렇지.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리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급 측면에서 계층이 같은 사람들 중에서 계급 측면에서 같은 사람들 여기 있네. 갑, 병, 정 이렇게 3명, 3사람 있네요. 이 사람들 중에서 권력 측면에서 가장 높은 갑, 병, 정 중에서 권력 측면에서 가장 높은 사람 여기 갑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위신 측면에서 가장 높은 사람 위신 측면에서 가장 높은 병이네요. 그렇잖아. 그래서 맞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긋, 리을 해서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들 막 옛날 거 찾아다가 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관점에 대한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네. 관점은 우리 1단원에서부터 계속 했던 거니까. 그래서 기능론하고 나왔습니다. 기능론의 대전제가 뭐예요? 사회가 지유기체와 같다. 같다는 거야. 유기체를 보면, 유기체의 각 기관을 보면, 살아있는 생명체의 각 기관을 보면 어때요? 더 중요한 데가 있고, 덜 중요한 데가 있잖아. 그럼 손톱하고 심장 중에 뭐가 더 중요해? 심장이 훨씬 중요하지. 그치? 머리카락이랑 폐 중에는 뭐가 더 중요해? 폐가 더 중요하지. 그치? 이렇게 유기체를 구성하는 각 기관에 더 중요한 기관이 있고, 덜 중요한 기관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회를 구성하는 직업 중에 직업적 중요도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대전제입니다. 연결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일이 제가 여기서 기능론, 갈등론을 가르치는 이 강사의 일보다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돼? 그래서 왜냐면 그건 진짜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 오랜 훈련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실습도 받아야 돼. 근데 똑같이 보상하면 누구도 그걸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려운 일을, 교육기관도 많이 드는 일을 더잘 했을 때더 많이 보상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적게 가져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됐지? 기능론 끝난 거야. 여기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직업별 사회적 중요도가 다르예요. 그리고 기여도가 달라요. 그래서 더 중요한 일을 더 잘하는 사람에게 차등 보상하면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누구에게 더 많이 보상하고 덜 보상할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가 합의한 기준에 따라 그것은 바로 개인의 능력, 노력, 업적 등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한 정당한 기준에 따라서 차등 보상한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입니다. 괜찮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사회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나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또는 뭐가, 뭐 다른 뭐 직업이 돼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담당해서 더 많은 가치를 보상받아야지, 이렇게 성취 동기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요. 구성원 간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사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거죠. 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사회 불평등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면, 사실 이 지구상에 이 가치 있는 것들은 희소합니다.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항상 적어. 돈, 권력, 명예, 좋은 대학, 좋은 직업 다 적어. 그렇기 때문에 능력, 노력, 업적에 따라 누군 가져가고 누군 가져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만 이렇게 써줄게요. 기능론은 이 사회 불평등을 병리적 현상으로 본다. 맞을까, 틀릴까?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병리적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병리적 현상이 뭔데요? 사회 유기체설. 예. 유기체에 병이 났어요. 그건 사회에 병이 난 거랑 똑같아. 즉, 뭐냐면, 기능론에서 사회 문제가 유기체에 병이 난 거, 병리적 현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다시.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을 병리적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을 병리적 현상, 사회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 문제가 아니야. 불가피한 거야. 그렇죠? 오히려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 효율성을 높여줘요. 사회 문제가 아니란다. 병리적 현상이 아니란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제 여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등론.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은 왜 발생해요? 가치 있는 게 희소해. 지배층이 그걸 차지하고 있어. 그런데 피지배층한테 나눠줄 수 없잖아. 자기의 자식의 자식의 자식의 내가 이 희소 가치를 계속 차지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눌 수 없거든요. 피지배층을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 사회 불평등의 발생 원인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유지, 그리고 계급 재생산을 위해서. 내 자식의 자식의 자식. 예, 우리가 계속. 그러기 위해서 지배 집단이 만든 아주 불합리한 속에서 만든 차등 분배 때문이다. 지배 집단이 만든 거예요.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은 개인의 능력 노력이 아니라 권력, 가정 배경, 이런 등등의 이게 뭐냐면 귀속적 요인으로서 지배 집단이 만든 기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 가서 보시면 여기 기본 입장. 사회적 희소 가치가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기준에 따라 분배됨으로써 지배 집단의 이익은 보장돼. 그런데 피지배 집단의 계층 상승을 억압함으로써 계급이 재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한 계층 구조를 계속 고착화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종국에 가서 어때요? 피지배층이 이제 저항하게 되고. 갈등론이 그렇죠. 그래서 사회 불평등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냐면, 이 갈등론자 눈으로 봐도 사회 불평등은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서나 나타나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배층이 그들의 계급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불합리한 거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변혁해야 돼. 타파해야 돼. 타파해야 됩니다. 네. 불가피하지 않고 타파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그래서 개념 설명 살펴봤고,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속에서 이게 기능론인지 갈등론인지 찾아내야 돼. 가볼까? 사람 간의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거, 차등 분배 때문이네. 당연하다. 끝났습니다, 벌써. 뭐지? 기능론이에요, 기능론. 왜? 여기 봐. 직업마다 사회에 대한 기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이다. 기여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이 분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상호작용론 이제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 뭘까? 그렇지. 기능론이죠. 우리 유기체에 더 중요한 기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이 있는 것처럼 사회 직업도 그렇다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그다음에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분배 기준은 지배 집단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이건 그렇지 갈등론이지. 기능론은 사회 전체가 합의해서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이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해. 성취 동기, 효율적. 끝났죠? 그렇죠. 기능론입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수준에 따라, 능력, 노력, 예, 이 여부에 따라. 그러면 기능론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가정 배경이나 권력이야라고 하면 갈등론이 되는 거죠. 다음입니다. 사회 불평등은 필수 불가결한. 이게 무슨 말이야? 불가피해. 왜냐면 가치 있는 건 희소하잖아. 그러니까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가질 수밖에 없어. 불가피해. 이게 바로 기능론. 사회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이건 누구 입장이야? 그렇죠. 이건 모두죠. 기능론자 눈으로 보건, 갈등론자 눈으로 보건 간에 사회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 얘는 인간의 욕구에 비해 희소해요. 예, 누구 눈으로 봐도. 그래서 희소한 자원이 차등 분배되어 있는 상태를 불평등으로 보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게 지배층에게 유리한 구조에 따라서 분배된 거야 라고 하면 갈등론이고, 사회 전체가 합의한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된 거야 라고 하면 기능론인 거지. 다음입니다. 차등 분배가 인재의 적재적소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본다. 차등 분배 반대입니다. 어디? 그렇지. 갈등론입니다. 기능론은 개인의 능력, 노력 요인,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한 기준에 따라 공정한 차등 분배의 결과라고 믿거든요. 틀렸습니다. 아니, 틀렸습니다가 아니라 갈등론입니다.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사회적 성공 가능성 간에 정해관계가 있다. 여러분, 정해관계가 뭘까요? 정해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뭐냐면 부모의 계층이 올라가면 자녀의 성공 가능성도 올라간다. 그러면 자녀가 희소 가치를 차지하는데 부모의 계층, 즉 가정 배경이 영향력을 좌우한다는 얘기잖아. 맞죠? 갈등론. 사회 불평등의 해결 방안으로 개개인이 사회에 적응해야지. 너 능력 발휘해라. 노력해라. 그렇죠? 구조적 차원, 사회 구조적인 건 이건 사회 전체의 합의에 따라서 잘 만들어진 건데 개인에게 이거 기능론입니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정도와 사회적 갈등 정도 간의 정해관계를, 정해관계가 뭐라고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차등 분배할수록 갈등이 높아져. 차등 분배 반대야. 그렇죠. 갈등론이 되겠습니다. 갈등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체크 쭉 해봤고요. 이제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하고 예전 문제 한번 가지고 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예, A, B는 기능론, 갈등론 중에 하나예요. A, B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하고 구분할 수 없는 질문으로 갑을이 제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갑이 갈을 썼고 구분할 수 없는 질문에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는가? 라고 했어요. 어때? 맞게 잘했네. 왜? 기능론, 갈등론 모두 뭐예요? 거시적 관점.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 맞잖아.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을. 희소 자원의 차등 분배가 개인의 성취 동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가? 구분할 수 있는 질문 맞아요? 맞지. 구분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차등 분배가 긍정적이지. 더 열심히. 그래서 네, 예. 예라고 하면 기능론이고. 아니, 차등 분배 반대야. 하면 갈등론이 되는 거지.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질문으로 잘 썼습니다.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에 대한 A의 응답은 A가 뭔진 몰라도 둘다 구분할 수 없는 질문이니까 둘다 예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A든 B든 예입니다. 맞는 거죠.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갈등론이라고 한다면 리을에 대한 B의 응답은 아니오죠. 그렇죠? 아니오. 우리 여기 써놨습니다. 틀렸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갑이 니은만 옳게 제시했다면, 니은만 옳게 구분할 수
없는 질문만 옳게 제시.

되셨다면 요거네요. 이것만 옳게 되셨다면 여기 틀린 거 들어가야 되는 거죠. 틀린 거 들어가야 돼요. 가에 개개인이 사회 불평등 현상에 부여하는 주관적인 의미에 주목하는 거? 그럼 둘 다. 이거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잖아요. 둘다 아니요라고 해서 구분할 수 없는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틀린 거 들어가야 되는 거. 이것만 맞았으니까 이건 틀린 거 들어가야 되는 거.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쵸? 다음 가보겠습니다. 을이 기억만 옳게 제시했다면, 기억은 뭐냐면 구분할 수 있는, 여기만 옳게 제시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틀린 거로 써야 돼. 나의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분배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보는가? 불공정한 사회 구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지배층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예 하면 갈등론. 아니요 하면 기능론.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여기 틀렸으니까 구분할 수 있는 질문 들어가면 되잖아. 저 구분할 수 없는 거 들어가야 되는데 구분할 수 있는 걸 썼어. 어차피 틀렸으니까 여기 들어가도 돼, 안 돼? 돼. 그런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 막 있는, 없는, 틀렸고 맞았고 막 없다, 있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예.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음 문제가 이게 2호 수능, 26, 27, 2호 수능? 예. 아, 관점이니까 2호 수능에 나올 수가 있죠. 예. 수능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급론, 계층론을 착각했어요. 안 나왔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제시된 진위 판단에 부합하도록 빈칸을 채워 진술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B와 달리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가 개인의 성취 동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A와 달리 B는. 그러면 여러분, 여기 B를 뭐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기능론이라고 본 거지. B를 기능론이에요. 맞아요. 라고 했더니 최종 결과 아니야. 했습니다. 따라서 결론 A가 기능론이고 B가 갈등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는 기능론이에요.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에 어때? 차이가 그렇지? 없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틀린 거지.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B는 갈등론이지. 사회 불평등 현상을 제거해야 되고 타파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다음 가보겠습니다. 가에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B와 달리 A는이에요. A가 뭐예요? 기능론입니다. 기능론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시한다. 아니잖아. 이거 귀속적 요인 아니잖아. 개인의 능력, 노력 요인 보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말 들어가면 거짓 했어. 맞지. 맞지. 그러면 1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옳은 경우. 0점이다. 라고 했네요. 틀렸지. 만약에 여기가 1점이라고 한다면, 가해. 기능론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은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이다. 맞는 얘기지. 기능론은 사회 전체가 합의한 거잖아. 근데 이거 거짓이라고 했어. 맞는 얘긴데. 그러면 1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진술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 보시면 이게 2025 수능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실전 문제하고 구분할 수 있는 없는 뭐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면 뭐 문제 구조가 매우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문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을의 관점이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여기 보면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차등 분배된 결과다. 뭐예요? 기능론이지.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집단의 유리한 분배 구조가 고착화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거 뭐죠? 갈등론입니다. 그러면 갑의 관점부터 가볼게. 기능론이야. 사회 불평등을 타파해야 돼? 아니지. 불가피하다라고 써있어. 틀린 거야. 타파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 누구? 갈등론입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을의 관점은 차등 보상이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한다. 공정한 분배 기준에 따라 차등 보상했을 때 오히려 성취 동기를 높이고 사회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론의 생각입니다. 틀렸지? 다음 갈게요. 을의 관점에서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자녀의 소득. 맞아? 부모의 소득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자녀의 소득은 어때요? 낮아? 이렇게. 둘이 반대 관계야? 갈등론은 어떻게 생각해?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영향이 미치잖아. 가정 배경, 권력 등 귀속적 요인이 영향을 주잖아.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자녀의 소득이 들어갈 수 없는 거지. 그치? 다음 가겠습니다.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이 인재의 적재적소. 그렇지. 그래서 불가피하고 효율성을 오히려 사회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성취 동기를 높이고 긍정적인 측면들을 얘기하죠.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보편적이고 불가피해? 아니야. 보편적인 건 맞아. 둘 다다. 타파해야 된다. 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출, 대모의고사 문제들까지 살펴봤고요. 이건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마지막으로 또한 문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응답의 일치 여부를 나타낸 것으로 갑은 모든 질문에 옳게 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 한 문제 더 실어놨고요. 우리 수능 특강 문제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딱두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계급론과 계층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기능론과 갈등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기능론과 갈등론에 해당되는 내용은 1단원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4단원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출문제도 보셨다시피 그렇고요. 수능 특강에도 사실 문항수가 이 관점에 대한 문항이 전체적으로 다 나왔다고 보면 돼. 그래서 그 문제들 지금 마지막 문제도 있었고 한두 문제 정도 했고요. 일부러 기출문제 가져왔고 선지 계속 반복되니까 선지 테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식으로 요거 밟고 오히려 이 수능에는 잘안 나오는 계급론과 계층론을 조금 더 심도 깊게 했습니다. 왜? 내신 대비에 포인트가 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료 잘 활용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와 관련된 표문제 풀어보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5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5단원에서는 생명의 기원, 그 다음에 분류, 그 다음에 진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생명의 기원과 관련된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출제 시그널 먼저 짚어줘야겠죠? 자, 첫 번째 시그널은요, 원시 생명체의 탄생 과정입니다. 이때 나오는 가설 중에 화학적 진화설의 순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밀러와 유리의 실험이 원시 지구의 환경을 재현한 것인데 각각의 파트들이 어떠한 것을 재현한 것이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유기물 복합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의 유기물 복합체의 차이점까지도 우리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고, 다음에는 원시 생명체의 진화예요. 종속영양생물, 독립영양생물, 그 다음에 원핵진핵생물의 출현 순서가 정말 정말 잘 나오게 되고, 그리고 세포내 공생설의 증거는 서답형으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까지도 쌤이랑 이번 시간에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시 생명체의 탄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그때 화학적 진화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시 지구의 상태가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원시 지구의 대기는요, 환원성 기체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어요. 누가? 이 화학적 진화설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파린과 홀데인입니다. 그래서 오파린과 홀데인 같은 경우에는 환원성 기체로 이루어진 원시 대기에서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되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 환원성 기체에는 수소라는 기체가 있고요. 그리고 H2O 수증기, 그리고 CH4 메테인, NH3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이제 환원성 기체에 해당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러한 환원성 기체로부터 간단한 유기물이 어떻게 합성되느냐? 바로 이 원시 지구에는 풍부한 에너지원들이 있었다. 그러면 풍부한 에너지원은 무엇이냐? 대규모의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테니까 열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태양의 자외선이 오존층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지표면에 도달했겠죠? 복사 에너지가 풍부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번개 같은 것으로 인해서 방전이 일어나니까 전기 에너지 같은 에너지원들이 풍부하게 존재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 무기물들이 간단한 무기물에서부터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간단한 유기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잘 물어보는데, 바로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의 기본 단위이죠. 그리고 아미노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원시 지구에서 만들어지면서 원시 바다에 생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이제 증명해 본 실험이 밀러와 유리의 실험이거든요. 밀러와 유리의 실험. 자, 이것도 우리가 조금 있다가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간단한 유기물로부터 복잡한 유기물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모여서 핵산을 형성하였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모여가지고 단백질을 형성하였다. 그래서 단백질과 핵산이 복잡한 유기물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과정도요, 여러분들. 폭스가 실험을 했는데, 폭스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이 폭스라는 사람은요, 20여 종의 아미노산을 가지고서는 얘네들이 아주 고압 환경에서 170도씨 정도 되는 고열로 얘네들을 계속 끓여가지고, 온도를 줘가지고 얘네들 아미노산 중합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증명된 것은 폭스의 실험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원시 바다에 만들어진 이 핵산과 단백질로부터 유기물 복합체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인데, 이 유기물 복합체는 복잡한 유기물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막이 형성된 겁니다. 자, 이 막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요, 우리 세포에 세포막이 있듯이 외부와 내부를 이렇게 경계지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파린이 주장한 유기물 복합체는 무엇이냐면 코아 세르베이트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오파린이 주장한 것이고, 그리고 폭스가 주장한 유기물 복합체는 마이크로 스피어입니다. 얘는 폭스. 그리고 리포솜이라는 유기물 복합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유기물 복합체로부터 원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된 것인데, 요 유기물 복합체의 차이점들이 선생님이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우선 어떠한 차이점이 많이 나오냐면, 얘네들 모두 복잡한 유기물에 막이 형성된 것인데, 얘네들 어떠한 막의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코아 세르베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액상의 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로 된 막을 가지고 있어요. 오파린은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들어있는 그 복잡한 유기물을 가지고 물에 넣어가지고 물로 된 막을 가진 액체방울 형태의 유기물 복합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원시 생명체의 기원이 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다음에 마이크로스피어는 아까 그 200여 종의 아미노산 중합체를 만들어냈다라고 했었죠. 실험을 통해가지고 그 중합체를 물에다가 식히게 되면 얘네들은 단백질 막을 가진 유기물 복합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 마이크로스피어가 원시 생명체의 기원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리포솜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세포막이 인지질로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인지질을 물에다가 넣었을 때 얘네들이 리포솜이라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그 작은 방울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막은 무엇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 리포솜이라는 거에 나중에 효소라는 것과 그 다음에 유전 물질이 추가되면서 원시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그 기원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 요 유기물 복합체라고 생각되어진 이세 가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선 막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는지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일정 크기가 되면 크기가 분열이 됩니다. 세포 분열하는 것처럼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점점점점 물질들을 추가해가지고 커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유기물 복합체가 원시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얘네들만으로는 생명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유전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효소 기능을 하는 물질이 있어야지만 이 원시 생명체에서 원활한 물질 대사가 일어나니까 그 원시 생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유전 물질, 최초의 유전 물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제 리보자임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리보자임하고 DNA하고 단백질이 그 최초의 유전 물질 네, 후보가 되는 것인데 얘네들의 특성을 한번 보면요. 우선 단백질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 물질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이 단백질은 입체 구조의 다양성이 높고요. 그리고 효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DNA하고 리보자임 같은 경우에는 이 리보자임이 이제 RNA의 일종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DNA는 효소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져 있으니까 입체 구조를 다양하게 형성하지도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 최초의 유전 물질로 볼 수가 없다. 근데 이 RNA 중에서 리보자임이라는 애들은 그 유전 정보를 우선 RNA가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입체 구조의 다양성, 단일 가닥인데 수소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입체 구조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엔자임, 효소의 기능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RNA하고 엔자임을 합쳐가지고 리보자임이라고 부른 것이고 아, 이 RNA가 아마도 최초의 유전 물질일 것이다. 그래서 RNA 우선 가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해둬야 될 건 무엇이에요? 순서요. 그리고 이 순서 중에서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확인한 실험. 이거는 밀러와 유리의 실험이다. 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유기물에서 복잡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실험적으로 증명한 건데, 그것은 폭스의 실험이다. 그리고 유기물 복합체의 요 세 가지의 내용, 그리고 차이점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해서 한 방에 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좋아. 자, 그러면 쌤이 아까 말했던 밀러와 유리의 실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밀러와 유리의 실험은 이제 간단한 유기물이 어떻게 합성이 되는 것이냐, 원시 지구의 환경을 재현해 봤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 실험 장치가 원시 지구의 환경을 재현한 거예요. 원시 지구가 어떨 것이라고 생각했죠? 환원성 기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플라스크에 CH4, 메테인, NH3, 암모니아, H2O, 수증기, 그 다음에 H2라는 환원성 기체를 이렇게 넣어놓고요. 얘네에게 에너지원을 공급을 해줘야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고압전류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방전이 일어나니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준 것이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물을 끓이면서 열 에너지를 공급해 주게 된 거예요. 즉 그럼 이러한 끓는 물은 고온의 환경을 재현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대규모의 화산 활동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했을 테니까 그거를 이제 끓는 물로 이제 재현을 하면서 이때 수증기도 공급해 줄 수 있었겠죠. 수증기도 공급을 해 주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냉각장치를 이 밑에다가 달아놨는데 이 냉각장치를 통과한 것은 응결이 되면서 물이 됩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 그 방전에 의해서 생성된 유기물이 혼합된 이 물은 원시 지구의 비를 재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U자 간의 이 물들이 이제 쭉 유기물과 함께 모이겠죠? 고일 텐데 그 U자 간의 고인 물은 원시 지구의 바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실험 장치는 원시 지구의 환경을 재현해낸 것이다 라는 것이고 요 그래프는 무엇이냐면 그 결과 시간에 따라서 물질의 상대적 농도 변화를 나타냈는데 여기에 들어있었던 암모니아의 농도는 쭉 줄어듭니다. 근데 원래 없었던 아미노산이 쭉 생기고 있어요. 암모니아는 아까 뭐였죠? 환원성 기체, 무기물이었고 그리고 아미노산은 간단한 유기물이라고 했습니다. 쌤이 그냥 간유라고만 쓸게요. 간단한 유기물. 자, 이렇게
그 암모니아가 줄어들면서 아미노산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 사이아날 수소와 알데하이드는 요 아미노산이 되는 과정 중에서 중간에 만들어졌다가 아미노산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래프예요. 아, 그래서 요 실험은 원시 지구에서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입증

해주는 실험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되겠죠?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시 생명체의 탄생 과정을 함께 살펴봤으니까 원시 생명체의 진화를 두 번째 개념 줌에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아까랑 이어지게끔 그려져 있습니다. 원시 대기에서 간단한 유기물, 복잡한 유기물, 유기물 복합체가 형성이 되었고, 자, 예로부터 이제 유전물질과 효소 기능을 하는 RNA가 들어가면서 종속 영양 생물이 이제 최초의 원시 생명체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 종속 영양 생물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얘네들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러한 과정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원시 바다에는 유기물이 많이 쌓였을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유기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독립 영양 생물이 먼저 출현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종속 영양 생물이 출현을 했는데, 자, 이 환원성 기체가 있는 원시 대기에서는 산소는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호흡을 하긴 하는데,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산소 없이 호흡을 한다. 무산소 호흡을 하는 종속 영양 생물이 처음으로, 탄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계속해서 살다 보면 유기물을 가지고서는 얘네들 그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물의 양이 줄어들어. 그리고 호흡의 결과 CO2의 양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치? 아,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출현한 생물은 누구냐면 이 유기물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애들.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애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하고요. 걔네들이 유기물을 합성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광합성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독립 영양 생물이 출현하였다. 그래서 광합성 세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그다음 출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광합성 배우고 왔잖아요. 무엇을 발생시킵니까? 기체 중에 산소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유기물을 합성하니까 유기물의 양도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치? 자,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어떠한 그 생물이 출현할 수 있냐면 산소 호흡을 하는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로 호흡을 하고 유기물을 사용하는 산소 호흡 종속 영양 생물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산소 호흡 세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산소 호흡을 하는 것과 무산소 호흡을 하는 것 중에 누가 더 효율성이 높아요? 우리 배웠지만 산소를 사용했을 때더 많은 ATP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얘가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들이 더 많이 번성했을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얘네들 이제 여기에서 나중에 산소가 증가해서 오존층이 형성되겠지만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얘네들 모두 육상으로 출현하지는 못했겠죠. 아,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원시 바다에서 출현했던 생물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모두 핵막이 없는 원핵 생물입니다. 핵막이 없는 원핵 생물이 먼저 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핵 생물이 출현하게 되는 것인데, 진핵 생물 중에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이 있거든요. 어떤 게 먼저 출현했을까요? 당연히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이 먼저 출현하고, 단세포 진핵 생물. 그리고 이 단세포 진핵 생물이 군체를 형성한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각자의 고유 기능을 갖는 세포들로 분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다세포 진핵 생물이 출현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오존층 형성이라는 것이 산소가 증가하면서 오존층 형성이 되어 있다고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오존층 산소 농도 증가하면 바로 생기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 산소가 증가하는 것은 바다에서 먼저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바다를 다 포화시키고 그다음에 대기 중으로 산소가 올라오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존층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존층이 형성되는 건 엄청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세포 진핵 생물들이 출현한 이후에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 그 오존층이 형성된 다음에 육상 생물이 출현하면서 이제 바다에도 생물이 존재하고 육상에도 생물이 존재하니까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원시 생명체의 전체적인 진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파악하면 되는 거냐면 이 원핵 생물에서 진핵 생물이 나올 때 어떻게 진핵 생물이 핵막이 생기면서 진핵 생물이 출현하게 된 것이냐? 그것과 관련된 두 가지 가설이

거든요. 그두 가지 가설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막진화설 있고요. 그리고 세폰의 공생설이 있습니다. 자, 막진화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조상 원액 생물이 있었는데 얘네들의 세포막이 안으로 접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세포막이 함입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세포막이 함입이 되면서 핵막이 만들어지고요. 소포체가 만들어지고 골지체, 그러니까 막성 세포 속이간이 이 원액 생물의 세포막이 함입되면서 만들어지셨다. 그걸 바로 막진화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진화설로부터 핵막, 그다음에 소포체, 골지체 등이 생성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포내 공생설로 미토콘드리아와 염록체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하고 염록체 같은 경우가 몇 중막으로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 얘네들 이중막으로 되어져 있어요. 외막과 내막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니까, 얘네들 내막하고 이중막에 그 성분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하고 비슷하냐면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산소호흡 세균, 산소호흡을 하는 원액 생물의 그 내막하고 비슷하고 염록체 같은 경우에는 그 광합성을 하는 세균의 그 세포막과 그 내막의 성분이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세포내 공생설로 한번 가설을 세워본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우선 여기 이렇게 그 원액 생물이 있었는데 그 막이 함입되어서 이제 그 핵막이랑 소포체, 골지체 같은 것들이 형성된 다음에 산소호흡을 하는 원액 생물들이 들어와서 공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들어올 때 원래 있었던 원액 생물의 세포막을 가지고서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중막 구조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이 산소호흡을 하는 원액 생물이 공생을 하면서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 세포 속이간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이후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공생 같이 된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원액 생물이 공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세포막을 가지고서는 겉에 두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와서 공생했기 때문에 이중막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중막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만 가지고 있는 애들은 지금 종속 영향을 하는 생물들의 조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의 염록체까지 가지고 있었던 애들은 독립 영향을 하는 생물들의 그 조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포내 공생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증거. 선생님이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했었죠? 증거 하나, 둘, 세개 정도 선생님이 정리해 줄 건데 이 중에 두 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얘네들은요. 자체 DNA 그리고 리보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DNA하고 리보솜이 누구의 것과 비슷하냐면 원액 생물의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체 DNA인데 원액 생물 것과 비슷하다라고 했으니까 요 진핵 생물이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하고 염록체가 안에 있는 DNA를 보면 원형의 DNA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리형 DNA, 원형의 DNA를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의 증거고 리보솜의 종류도 그 원액 세포의 것과 유사하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이중막이라는 거죠. 이 중에서 내막의 성분이 이제 그 산소호흡 세균이나 광합성 세균의 것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크기가 원액 생물과 비슷합니다. 크기가 원액 생물과 비슷하다 이렇게 할수 있을 것이고, 자,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내막이 원액 생물의 세포막과 유사.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증거 세 가지 정도는 서답형에서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원시 생명체 진화 과정을 이제 막진화설과 세포내 공생설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봤었던 내용들을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소 농도의 변화와 생물의 출현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시간에 따라서 이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산소가 없을 때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다. 약 39억 년
정도에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최초의 생명체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얘네들 산소

호흡해요? 무산소 호흡하죠. 그리고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종속 영향을 하는 생물이다라는 거. 이러한 특징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나타나고 나서 유기물들의 양이 감소하면서 그 유기물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최초의 광합성 세균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럼 광합성 세균은 O2를 발생시키니까 O2의 농도, 즉 산소의 농도가 이제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이용하는 최초의 산소호흡 세균이 등장했을 것이고, 이 최초의 산소호흡 세균은 종속 영향이겠죠. 광합성 세균은 종속 영향이 아니라 무엇에 해당한다? 독립 영향에 해당한다. 다음에 이제 얘네들까지는 모두 원핵 생물인데,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막 진화설 그리고 세포내 공생설에 의해서 최초의 진핵 생물이 나왔다. 근데 이 최초의 진핵 생물은 단세포 생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군체를 형성한 다음에 각각의 세포들이 특정 모양과 기능을 갖는 분화가 일어나면서 다세포 진핵 생물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이후에 오존층이 형성이 되겠죠? 오존층이 형성이 되게 되면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서 각각의 생명체들의 특성을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는지 빈출픽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파린이 주장한 화학 진화설의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점이 무기물이 아니에요. 간단한 유기물부터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진화 과정의 일부니까 간단한 유기물 다음에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되는데, A와 B는 복잡한 유기물과 유기물 복합체예요. 자, 얘네들이 사실 글자의 앞뒤만 바뀐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기물 복합체가 막을 가지고 있는 애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간유, 간단한 유기물, 복유, 복잡한 유기물, 유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아, 그래서 유기물이 뒤에 들어가는 게 먼저 나오고, 유기물이 앞에 들어가는 게 나중에 나온다. 유기물 복합체, 간유, 복유, 유복 이렇게 순서를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간단한 유기물에는 무엇이 예시로 있습니까?라고 한다면, 우선은 아미노산 대표적이죠. 그리고 핵산의 기본 단위인 뉴클레오타이드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복잡한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 아미노산들의 중합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로 단백질. 뉴클레오타이드는 모여서 핵산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복잡한 유기물의 대표적인 두 가지 예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 복합체는 이 복잡한 유기물을 막으로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 유기물 복합체의 세 가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오파린이 주장한 코아, 세르베이트, 폭스가 주장한 마이크로 스피어, 그리고 리포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볼게요. 뉴클레오타이드는 AAA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간단한 유기물의 예인데, 복잡한 유기물의 예이다라고 나올 수 있죠?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각각의 물질들이 어디에 단계에 해당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B는 복잡한 유기물이다. B는 유기물 복합체였어요. A가 복잡한 유기물입니다. 틀린 것이고, 다음에 D긋. 폭스는 아미노산으로부터 아미노산 중합체를 합성하는 실험을 통해 과정 기억을 증명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폭스가 20여 종의 아미노산을 고압 그리고 170도씨 정도의 고온 상태에다가 놓았더니 얘네들이 아미노산 중합체를 합성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얘네들 간단한 유기물이 아미노산이었고, 얘네들 아미노산 중합체가 복잡한 유기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간단한 유기물로부터 복잡한 유기물이 합성되었다라는 기억 과정을 증명한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플러스 보기 좀더 볼게요. 아미노산은 AAA다. 뉴클레오타이드랑 아미노산이 가장 잘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맞는 거 바로 고르고, 밀러와 유리의 실험은 과정 기억을 증명했대요. 아니었죠, 여러분들. 여기 기억은 여기서 나왔지만 폭스가 증명한 것이고, 밀러와 유리는 이전 단계.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되었다라는 과정을 실험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지. 그다음에 A는 주로 원시대기를 구성하는 물질이다. 원시대기를 구성하는 물질은 화학적 진화설에서 환원성 기체, 환원성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A 단백질이나 핵산이 그 예인데 얘네들이 원시 대기를 구성해요? 아니죠. 그래서 X 이렇게 골라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빈출픽 2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것은 이제 밀러와 유리의 실험 장치를 가해서 나타냈고요. 나는 가의 U자 간내 물질 기역과 니은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기역과 니은은 각각 아미노산과 암모니아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역의 농도는 쭉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니은의 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게 뭘까? 무기물이겠죠? 무기물이 암모니아다. 기역이 암모니아. 간단한 유기물이 늘어날 것이다. 아미노산. 이거예요. 아, 그래서 요 실험 장치는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되는 과정을 증명한 실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험했냐? 원시 지구의 상태를 재현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물을 막 끓여요. 그러면서 수증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물을 끓이게 되니까 고온의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떠한 것을 재현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원시 지구에서 대규모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열 에너지가 풍부했는데, 그열 에너지를 이렇게 재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수증기가 공급되고, 이 혼합 기체를 여기 플라스크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이 혼합 기체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대표적인 네 가지. 환원성 기체의 네 가지는 수소를 포함한 애들 생각하시면 돼요. 수소 기체, 수증기, H2O, CH4, 메테인, NH3, 암모니아까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얘네들에게 전기 방전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를 공급했다라는 것이고, 열 에너지도 공급이 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냉각 장치를 통과를 했더니 얘네들이 응결이 되면서 물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원시 지구에 비를 제한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U자 간의 물들이 유기물과 함께 쌓이게 되는데, 이것은 원시 지구에 바다를 제한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역에서 혼합 기체에는 기역이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역이 뭐예요? 암모니아. 여기 혼합 기체에 환원성 기체니까 NH3, 암모니아가 포함되네요. 맞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보기 니은. 니은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미노산. 단백질의 기본 단위 맞아요. 그렇지. 다음에 보기 디귿. 전기 방전은 물질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원시 지구는 풍부한 에너지원들이 존재했다. 그 중에서 전기 방전은 이제 공중 방전에서와 같이 번개와 같은 전기 에너지를 재현한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맞는 보기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정말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많은 플러스 보기가 있는데 쌤이 몇 가지만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혼합 기체에 무엇이 있는지 암모니아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것이 메테인이기 때문에 쌤이 한번 가져와 봤어요. 메테인이 있다, 맞다라고 골라주시고. 미음, 니은의 구성 원소에는 탄소가 포함된다. 아미노산, 얘네들 구성 원소가 무엇입니까? 촌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 배우고 왔기 때문에 얘네들 그 탄소가 포함된다. 뭐 질소가 포함된다. 이런 거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실험 결과 U자 간에서 니은이 검출된다라고 됐어요. 이 U자 간에 이 여기에서 응결된 물과 함께 유기물들이 쌓인다라고 했었죠? 그것이 간단한 유기물이었고 그 간단한 유기물인 아미노산이 검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맞다 골라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U자 간의 고인물은 원시 지구의 바다를 재현한 것이다. 네, U자 간의 고인물이 바다를 재현한 거 맞아요. 그래서 이 장치 중에 그 부위가 무엇을 재현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보기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서 빈출픽 3번 문제 가봅시다. 자, 이것은 이제 리포솜, 마이크로스피어, 그 다음에 코아 세르베이트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A, B, C가 그셋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먼저 이런 문제 나오면 이 특징 옆에다가 어떠한 유기물 복합체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의 기능을 하는 게 막입니다. 그럼 유기물 복합체가 모두 막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선택적 투과성은 세 가지가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쓴다면 리포솜, 마이크로스피어, 코아 세르베이트, 리마코 이렇게 쓸게요. 앞글자만. 탄수화물로 구성된 막을 갖는다. 자, 이 중에 리포솜은 인지질로 구성된 막이었으니까 탄소 포함되죠. 얘 지질의 한 성분이었으니까. 그리고 마이크로스피어, 단백질로

이루어진 막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탄수 있겠네요. 그러면 리만은 해당이 되는데 코는 해당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코아세르베이트는 액상의 막, 물로 된 막이다라고 했으니까 탄수화물은 아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폭스가 아미노산에 높은 열을 가하고 물에 넣어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폭스가 주장한 마이크로스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앞글자를 쓰고 보니까 마이크로스피어는 특징, 기역, 리엔, 디귿 세 가지를 모두 갖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ABC에 마이크로스피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 B하고 C에는 X가 하나씩은 존재해요. 모두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는 게가 마이크로스피어잖아. 그래서 요 A가 있음이라는 동그라미 되면서 마이크로스피어 된다라는 게 돼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제 BC를 가려내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 특징을 먼저 골라볼게요. 여기 특징 기역, 리엔, 디귿 중에 하나는 이세 가지 유기물 복합체가 모두 갖는 특징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기역에 X가 하나 포함되어 있고 디귿에 X 하나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 물음표가 동그라미 되면서 니은은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라는 특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B가 해결되죠. B는요, 두 가지의 특징을 갖는데요. 두 가지의 특징을 갖는 거는 여기 마이크로스피어 제외하고 리포솜이었어요. 그래서 B가 리포솜 되고요. 그러면 리포솜이 갖는 특징이 디귿이니까 리포솜이 써있는 탄수화물로 구성된 막을 갖는다가 디귿이 될 것이며 요 나머지 하나의 특징이 기역이 되겠네요. 아, 그러면 기역을 갖는 애가 누구일 것이냐? 바로 마이크로스피어밖에 없으니까 여기 나머지 하나는 코아세르베이트 되고 B는 특징 없음으로 해서 X로 골라줘야 됩니다.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기역 A와 B는 모두 특징 있음 동그라미이다라고 했는데 B는 X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고 디귿은 탄수화물로 구성된 막을 갖는다 이거라는 특징인데 디귿이 맞네요. 오케이. 그래서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 다음에 디귿 ABC 중 현재 존재하는 세포의 세포막과 가장 유사한 막 구조를 갖는 거. 자, 현재 존재하는 세포의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막단백질 가지고 있지만 인지질 이중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막 구조를 갖는 건 리포솜일 거예요. 그래서 B다. 맞는 것이죠. 이렇게 골라주시고 몇 가지 플러스 보기 좀더 볼게요. B의 막에는 인지질이 있다라고 했어요. B가 리포솜이니까 인지질이 있다. 맞다. 그리고 C는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스스로 분열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코아세르베이트, 마이크로스피어도 마찬가지고요. 리포솜도 마찬가지예요. 리포솜도 어느 정도의 부피가 커지게 되면 얘네들도 작은 리포솜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A, B, C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맞는 보기고. A, B, C는 모두 주변 환경으로부터 물질을 흡수하면서 커진다. 이것도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맞게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죠. 네, 넘어가서 리보자인과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가는 물질 ABC에서 특징 기역, 리엔, 디귿의 유무를 나타낸 것인데, 여기 특징이 세 가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ABC가 DNA, 단백질, 리보자임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쌤이랑 최초의 유전 물질이 무엇이냐라는 걸 보면서 요세 가지를 비교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해볼게요. 특징 옆에다가 어떠한 물질인지를 한번 써봅시다.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 뭐밖에 없어? 단백질밖에 없죠. 단, 촉매 기능을 할수 있다. 단백질, 촉매 기능을 할수 있고 리보자임 할수 있는데 DNA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는 건 핵산이니까 DNA와 리보솜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 표와 특징들을 한번 매칭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지금 DNA는 특징 하나만 가져요.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기역, 니은,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기역, 디귿, 특징 두 개씩을 가지니까 DNA는 될수 없죠. 그러니까 B가 DNA다라는 거 되면서 이 DNA는 하나의 특징만 가져야 되니까 B는 특징 없음, X로 골라주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DNA가 갖는 특징이 니은이니까 니은은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니은이 갖는 니은이라는 특징을 갖는 또 하나의 물질은 리보솜이었어요. 그러니까 A가, 리보솜이 아니라 리보자임, 리보자임이었죠. 리보자임, 이렇게 써주시고, 그러면 리보자임이 갖는 특징이 기역 니은이라네요. 그러면 여기에 리리 써있는 거 보니까, 여기 촉매 기능을 할수 있다가 돼 있죠? 하나가 니은이니까, 요 나머지 하나가 기역일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C는 단백질 되는 것이니까, 단백질은 이 디귿이라는

특징, 하나가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라는 것이고, 디귿이라는 특징을 단백질이 갖는다. 맞고, 리보자임은 이 디귿이라는 특징을 갖지 않는다. 없음. 이렇게 돼야겠네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A와 B는 모두 X이다. A와 B 없음이라는 특징이죠. 그래서 X 맞는 것이고, 니은은 촉매 기능을 할수 있다이다라고 했는데, 기억이 촉매 기능이었어요. 그럼 니은은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보기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리보스다. 디옥시리보스는 DNA를 구성하는 당이죠. 그러니까 B를 구성하는 것이 디옥시리보스고, 리보자임은 RNA니까 RNA는 리보스다라고 해줘야 되죠. X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5번 빈출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산소 농도, 대기 구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치? 자, 이 중에서 기역과 니은이 산소와 CO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니까, 아, 대기 중 기체, 산소하고 CO2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구나 라는 걸볼수 있고, 표는 생물 ABC에서 일어난 물질 대사 1, 2, 3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부터 한번 가려봅시다. 물질 대사에서 유기물이 기역이랑 만나서 니은과 H2O가 된대요. 그러면 얘는 산소호흡이겠네. 산소호흡. 자, 얘는 산소호흡이 될 것이고, 산소호흡이니까 기역이 O2, 그 다음에 니은이 CO2 이렇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유기물이 중간산물과 니은으로 된대요. 그러면 이 니은이 CO2였죠? 그러니까 얘네들 완전히 분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산소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CO2하고 H2O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게 광합성이고, 그때 산소가 방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기역 니은을 가려내지 못하더라도 여기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가려낼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이제 지구 탄생 이후에 누가 최초로 출현했느냐라고 한다면, 얘는 무산소호흡을 하는 종속 영양 생물이겠죠. 그치?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출현하게 되냐면,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출현을 하게 되니까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산소호흡을 하는 세균이 출현할 거야. 맞아? 그러면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출현한 다음에 증가하는 이 기역이 O2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니은은 CO2일 것이다. 이렇게 가려낼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을 가봅시다. 1과 2에서 모두 이화 작용이 일어난대요. 이건 물질 대사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1, 2, 산소, 무산소 모두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분해하면 이화 작용. 맞고요. 대기 중 기역의 농도, 즉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오존층이 형성되었다. 얘네들이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존층까지 형성하는 거 맞고요. B에서 3이 일어났다. B는 광합성 세균,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니까 요 3번 물질 대사가 일어납니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다음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플러스 보기를 좀더 보면, A는 원시 바다에서 출현했다. 지금 여기 ABC 모두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이니까 원시 바다에서 출현한 애들이 되는 것이고, 뜬금없이 코아 세르베이트를 물어봤는데, 코아 세르베이트가 여기 그 생명체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죠. 코아 세르베이트는 생명체의 전 단계, 유기물 복합체로 봐야 되는 거니까 틀린 것이고. B는 핵막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얘네들 모두 진핵 생물이 아니라 원핵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핵막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고. 다음에 C는 세포내 공생설에서 엽록체의 기원이 되는 것이다. 엽록체의 기원이 되는 것은 광합성 세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6번 빈출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골라낼 수 있는데, 원핵생물, 다세포, 진핵생물, 단세포, 진핵생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게 기역, 니은, 디귿이랍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출현한 애가 원핵이겠죠? 자, 쌤이 이렇게 원핵 앞글자만 쓸게요. 그리고 단세포 진핵생물과 다세포 진핵생물 중에서는 누가 먼저 출현했을 거야? 니은이 먼저 출현했으니까 단세포 진핵생물이 니은이 될 것이고, 디귿은 다세포 진핵생물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네. 그리고 여기에서 기역이 원핵 생물이었으니까 원핵 생물의 세포막 함입으로 핵, 소포체, 골지체 등이 형성되고, 니은 단세포 진핵생물로 진화하였다. 아, 막진화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세포 진핵생물이 모여 군체를 이룬 후 세포의 형태와 기능이 분화되어 다세포 진핵생물로 진화하였다. 이렇게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기를 가볼게요.
A와 B는 모두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막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얘네들 소포체하고 골지체가 A하고 B잖아요. 아, 그러면 얘네들 세포막이 함입이 되면서 얘네들이 만들어졌으니까 생체막으로 이루어져 있죠. 생체막은 모두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막이 맞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 코아세르베이트는 니은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아세르베이트 유기물 복합체잖아요. 여기 있는 생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디귿은 다세포진핵 생물이다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자,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보기 좀더 볼게요. 지금 구간원에 광합성 세균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구간원을 여기 O2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쯤으로 구간원을 설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구간원에 광합성 세균이 증가한다. 광합성 세균이 존재해서 O2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치? 그래서 맞는 것이다 라고 고르면 되겠고, 기역과 니은은 모두 핵막을 갖는다 라고 했는데, 원핵 생물은 핵막을 갖지 않고, 니은만 진핵 생물이니까 핵막을 갖죠. 그래서 얘는 X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세포 내 공생설과 관련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진핵 생물의 출현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세포 내 공생설의 증거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번, 여기 구간 1에서 원시 원핵 생물에서 세포막이 안으로 접혀 들어가서 핵, 소포체가, 핵막, 소포체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니까 이 1은요, 막 진화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나하고 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가나는 광합성 세균의 세포 내 공생과 산소 호흡 세균의 세포 내 공생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러면 지금 먼저 누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냐면 산소 호흡 세균에. 이게 기니까 쌤이 그냥 산소 호흡 세균이라고만 쓸게요. 산소 호흡 세균의 세포 내 공생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다음에 광합성 세균의 세포 내 공생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렇게 순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포 내 공생설의 증거도 나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원핵 생물과 유사한 원형 DNA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엽록체 이중막 중 기역은 니은보다 원핵 생물의 세포막과 유사하대요. 기역과 니은이 내막과 외막 중에 하나거든요. 원핵 생물의 세포막과 유사한 게 내막이기 때문에 기역이 내막, 니은이 외막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봅시다. 기역, 과정 1은 막 진화설에 따른 세포 소기관 형성 과정이다. 네, 과정 1, 막 진화설 맞죠. 그 다음에 나는 광합성 세균의 세포 내 공생이다. 아니요. 산소 호흡 세균의 세포 내 공생이었고, 기역은 내막이다로 고쳐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플러스 보기를 보게 된다면, 자, 이 그림은 사실 요 그림보다는 이렇게 더잘 나와요. A와 B를 한번 선생님이 설정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들어간 애가 A,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애가 B라고 한다면, 얘네들 미토콘드리아와 그 엽록체의 기원이 되는 생물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A와 B는 모두 유전물질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얘네들도 세균이니까 유전물질은 갖고 있어야 돼. 동그라미고. 그리고 A는 산소호흡을 할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얘네들 산소호흡 세균이에요. 그러니까 산소호흡을 할수 있는 것이고, B는 종속영양생물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광합성 세균이니까 독립영양생물에 속한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리을이 동그라미다라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덟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최초의 생명체 출현 이후 현재까지 생물 출현과 대기 중 산소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생명체 ABCD의 진화 과정을 이렇게 서술한 자료이다라고 돼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광합성 세균, 다세포 진핵 생물, 단세포 진핵 생물, 산소 호흡 세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것부터 골라볼게요. 자, 최초의 생명체는 무산소 호흡을 하는 종속영양생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유기물을 막 사용하고 CO2가 증가해. 그래서 최초의 광합성을 하는 광합성 세균이 증가하게 되었고, 출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산소 호흡을 하는 세균이 출현하게 되었죠. 쌤이 산소 호흡까지만 쓸게요. 그리고 최초에 무엇이 먼저 출현해야 되냐면 단세포 진핵 생물이 먼저 출현하고 그 이후에 다세포 진핵 생물이 출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존층이 형성된 다음에 생물의 육상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 중에 최초의 ABCD 중 A가 가장 나중에
출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가장 나중에 출현한 게 기역리은 디귿리을 중에 리을, 달세포 진핵 생물이니까 아, 이 리을이 A구나라고

훨씬 전이니까 오존의 농도가 낮을 거야. 그럼 분모가 값이 크고 분자가 작으니까 전체 값은 1보다 작아야죠.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네. 라는 것이고, 플러스 보기 조금 더 확인해 보면, 기억은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광합성 세균이에요.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광합성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미음, 니은은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니은이 산소호흡을 하는 세균인데 원핵 생물이잖아. 그러니까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은 갖지 못하죠. 코아 세르베이트는 디귿에 해당한다. 아니야. 코아 세르베이트는 생물이 아니라 유기물 복합체고, 다음에 니에는 유기물을 분해하여 CO2를 발생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요. 산소호흡인데 종속 영양 생물이잖아. 유기물 분해해서 CO2 발생시키겠죠. 그리고 육상 생물 출현 시기에는 니은은 존재하지 않았대요. 아니에요. 이런 보기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얘네가 이제 그 육상 생물이 출현하더라도 얘네들이 뭔가 멸종되고 출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얘네들 다 살아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니은은 존재하지 않았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쌤이랑 생명의 기원에 대한 내용 함께 빈출비까지 쭉 살펴봤고요. 이제 나머지 5단원에 대한 내용도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으로 격차를 만들어주는 생윤 만점러들의 내신 만점 수능특강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우리 효율적으로 하지만 똑똑하게 집중해서 초고퀄 강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주제를 하는지 세팅부터 해보고 갈까요? 먼저 책상 세팅은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를 할 거여서요. 수능특강 교재에서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문화와 윤리 들어가 있는 파티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실에 키리노트 올려놨고요. 오늘 마인드 세팅 한번 하고 갈게요. 오늘도 학교에서 이런저런 일들 있으셨을 수 있고 또 컨디션이 아주 좋지 않는 날들도 있을 수 있는데 꾹 참고 들어와서 오늘 하고자 하는 공부 열심히 시작하는 여러분들 너무 멋져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조금 더 힘내는 거, 조금 더 버텨보는 거, 조금 더 집중해보는 것이 내일의 자신감을 만들어줄 거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내일 조금 더 여유롭고 내일 조금 더 자신감 있으려면 오늘 이러한 투자를 해놓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 우리 좀만 더 힘을 내볼까요? 좋아요. 그럼 이번 시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에 관련된 키리노트 시작해볼게요. 먼저 예술과 윤리 파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술과 도덕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예술이 추구하는 미적 가치와 도덕이 추구하는 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예술과 도덕이라고 하는 것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예술이 도덕의 증진, 사회 질서 유지 같은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혹은 그러해야 하느냐와 같은 입장을 두고 상반된 두 견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도덕주의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도덕의 본보기가 돼야 되고 도덕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는 도덕입니다. 도덕주의적인 입장에서 예술을 바라볼 때 예술은 도덕적 교훈과 본보기가 돼야 되며 도덕적 가치에서 도덕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보다 우위를 차지합니다.

해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 만약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보았었던 뭐 책들, 뭐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그러한 작품들이 나에게 도덕성을 고양시켜 줬다. 그리고 그런 작품들이 나에게 예술적인 가치가 더욱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술 작품은 이런 도덕성을 고양시키는 교훈을 주고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도덕적 선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도덕주의적인 입장과 가까운 거예요. 자, 그럼요. 도덕주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 정리는 깔끔하게 됐는데, 이런 도덕주의적인 관점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사상가, 예술가는 누가 있을까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상가, 플라톤과 톨스토이를 제시하는데요. 둘다 단독 제시문으로 평가 문항에 나왔거든요. 지난 수능에는 톨스토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쌤께서 수능 문제 평소에 강조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두 주제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별표 선곡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플라톤과 톨스토이인데요. 먼저 고대 서양 철학자 플라톤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핵심적인 키워드를 완성한 다음에 이 사상가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탄탄한 개념을 만들어 보완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플라톤의 입장에서 도덕주의에 들어가는 그의 견해를 정리해보면 우리가 선과 덕성을 모방하는 예술을 통해서는 인간의 영혼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술이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인간의 도덕성을 좀 훼손시키거나 혹은 감정만을 자극시킴으로써 앞에 말한 그 도덕성을 약간 오히려 더 발전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예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이 예술 작품에 대해서 선별해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 국가가 예술 작품에 대한 선별, 검열,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플라톤입니다. 자, 이 정도만 돼도 플라톤학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잘 짜봤는데요. 만약 여기에서 조금만 더, 우리 학교 쌤이 플라톤 엄청 강조하셨는데, 라고 하신다면 제가 옆에다가 살짝 메모를 한번 해볼게요. 플라톤에게서 기본적으로 그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한번 짚어보세요. 이원론적이라고 했으니까 둘로 나눠서 보아요. 그 나누는 기준은 쉽게 말하면 진짜의 세계와 그 진짜의 세계를 모방한 세계예요. 그걸 개념어로 표현해 보자면 진짜 세계를 이데아로, 이데아를 모방한 세계를 현상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위에도 이데아계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위에 말한 이데아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영원하고 불변하는 세계로 현상계에 나타나는 것들의 원형이 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플라톤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순수하게 이성적이 되어서 이 이데아계의 진리를 인식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이건 삶과 죽음의 윤리에서도 한번 짚어봤고 직업 윤리에서도 언급이 된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 15시간 동안 부지런히 달려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설명드렸지만 빠뜨리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플라톤에게서 강조되는 핵심이 되는 바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다시 소환해서 생각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험 보시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데아계에 대한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런 이데아계를 현실 위에 감각적으로 경험하면서 원형이 되는 이데아를 모방해 놓은 것을 현상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상계에,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의 한계로 인해서 영원 불변하다라고 할수 없고 가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요.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예술로 적용을 해서 말을 해보면요. 예술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술 작가들은 현상계에서 아름다움의 가치를 미의 이데아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미의 이데아, 미의 본질을 여러

아픔을 통해서 모방해낼 수 있겠네요. 그러니 예술작품 혹은 뭐그 대표적으로 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시와 같은 예술작품들이 아름다움의 이데아라는 원형을 모방해서 현상계에 실현시켜 놓는다, 구현시켜 놓는다, 모방한다 라고 표현을 할수 있어요. 단 중요한 건 이렇게 현상계의 예술 작품을 모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데아 자체는 아닌 거예요. 이건 이미 이데아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데아 자체를 창조하는 건 아니에요. 이데아 자체를 창조하는 거 아니다. 이것을 모방하는 거다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평권 선지에 나왔어서요. 네. 그래서 이미 있는 이데아를 이데아 자체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현상계에 모방해서 드러내는데 이것 자체가 원형이 되는 이데아를 현상계에서 모방하는 순간 그 자체가 아닌 모방체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왜이 말을 반복할까요? 이미 모방을 통해서 원래의 것이 아닌 한 단계의 모방 단계를 지나온 거. 거기에다가 만약 그렇게 모방한 것을 또 누군가가 다시 한번 모방한다. 그러면 2차 모방이 되고 또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3차 모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면 여러분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요. 모든 존재, 모든 사물에는 이데아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자면 침대라는 것의 이데아는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현상계에서 우리는 침대를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침대라고 하는 것이 갖춰야 되는 속성을 이성적으로 인식해 보면 사람이 누울 수 있는 뭐 크기와 그런 공간과 디자인을 갖고 있는 그 기능에 침대라고 하는 것의 속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침대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원래 존재한다면 그것을 플라톤이 말하기를 목수가 침대로 만들어요. 제작을 해요. 그러면 이데아 자체를 현상계의 그 이데아의 속성대로 모방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1단계의 모방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 자체가 모방입니다. 이데아의 모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목수가 제작해 놓은 그 침대를 보고 어떤 화가가 그 침대를 그려요. 그러면 화가가 그 침대를 그려냄으로써 또다시 모방이 일어나요. 그럼 재모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에 있던 것에 대한 모방, 모방, 모방, 모방이 일어나면서 진리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멀어져 갈수 있죠. 아까 말했듯이 현상계에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물질적인 요소로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완전할 수 없고 변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고 그것이 모방의 단계를 반복할수록 조금씩 진리로부터는, 이데아로부터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플라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침대가 있는 방, 그 유명한 거리,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 그럴 수 있겠네. 그 화가가 그 그림을 만들어낸 것도 엄청 멋진 작품으로 우리한테 감동을 주긴 하지만,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침대라는 것을 목수가 만들어냈을 거고, 그 목수가 만들어낸 침대의 이데아가 원래 있었을 거고, 모방, 모방, 모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과정으로 플라톤이 예술을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걸 그의 시선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선에서 봤을 때, 만약 시인이, 예술가가 이 시, 대표적으로 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를 제작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데아를 모방해서 우리에게 선과 덕성의 모방, 옆으로 가볼게요. 선과 덕성의 모방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영혼의 조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이데아를 잘 모방한 작품, 시라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데, 만약 이 시의 예술의 작품이 그 이데아의 모방에서 다시 재모방을 거치면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런 예술 작품은 인간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그러니 예술 작품에 대해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검열하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핵심만 난딱 봐도 이해가 다 된다. 학교쌤께서 수업하신 게싹다 흘러간다. 그럼 이걸로 반복하시면 되겠고, 아, 우리 학교쌤이 플라톤 얘기할 때 뭔가 많은 걸 가져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라고 하신다면 아마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해 보시면서, 그래서 자칫 이데아로 멀어지면서 감정을 자극하는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오히려 이데아를 잘 모방해서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좋은 영향을 주는 시, 작품에 대해서는 권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그런 시인은 추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예요. 시인 추방론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끝에 이두 가지 예술 작품에 대해서 바라보는 긍정적인 작품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작품에 대해서 상반된 그의 평가를 한번 좀 객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플라톤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톨스토이로 가보죠. 대문호인 그의 입장에서 왜 도덕주의에 그의 예술관을 분류에 넣을 수 있는가? 그는 예술을 진짜 예술과 가짜 예술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진짜 예술은 형제를 고취시켜주고 쉽게 이해될 수 있으며 과거 시대와 소통하고 행복에 필요한 감정을 고양시켜주고 또 행복에 불필요한 감정은 추방시켜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당시에도 교육 많이 받고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 우리가 누리는 예술들이 진정으로 수준 있고 가치 있는 것이며, 우리와 같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예술 작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차별적인 시각으로 자신들이 누리는 예술 작품, 그들이 향유하는 예술 작품을 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평가했었던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톨스토이는 비판하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유무, 교육의 여부와 상관이 없어. 진짜 훌륭한 예술은 쉽게 이해되는 건데? 그거 이상하게 어렵게 난해하게 표현하는 건 그건 가짜 예술이야. 그래서 그런 가짜 예술 보면서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이런 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게 고급 예술이라면서, 이런 거 우리 계층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그건 자만심이야. 그건 가짜 예술이야. 그렇게 해서 부자와 빈자의 분열을 초래하는 건 가짜 예술이야. 진짜 예술은 교육의 여부와 상관없이 쉽게 이해되는 거야. 사람들을 오히려 소통시켜주고 형제를 고취시켜주고 그래 사람들 사이에 그런 사랑과 박애 정신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런 것들을 감염시키고 전염시키는 거야. 감염, 전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랑의 마음, 동정심의 마음과 같은 고귀한 감정들을 전파시켜줄 수 있는 것을 톨스토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만심의 산물이거나 혹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것 같은 것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가짜 예술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 입장을 이렇게 접근해 보니까, 아,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 그가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또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전파시킬 수 있고 공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도덕주의에 들어가구나라고 정리를 할수 있네요. 자, 그럼 이 파트에서 첫 번째, 도덕주의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 의미. 크게 어렵지 않았네요. 두 번째, 이 도덕주의에 들어가는 두 명의 학자. 플라톤과 톨스토이였고요. 플라톤의 경우에는 그의 사상적인 깊이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우리 학교 수업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는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의 경우에는 제가 서술해 놓은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그 선에서도 문제가 잘 풀리시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감히 살짝 자신 있게 해봅니다. 네, 그럼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지우면서 설명드릴게요. 이런 도덕주의적인 관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보면 이것이 참여예술론적인 관점으로도 연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평가를 할수 있는 이유는요. 이런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술

누군가도 역시 그 사회와 국가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회인이죠. 그렇다면 그가 하는 예술 활동도 역시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술가들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그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예술 작품을 통해서, 예술 활동을 통해서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평가한다면 참여 예술론적인 관점으로도 연관성을 지을 수 있겠다라고 앞에 말한 도덕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에다가 참여 예술론이라고 하는 것을 큰 맥락상, 흐름상 같이 정리해 두시면 기억하기 편할 거예요. 다음, 심미주의 입장으로 갑니다. 심미주의는 앞에서 이야기한 도덕과 예술의 가치 중 무엇을 우위에 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술에 대해서 도덕적인 평가가 개입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앞에서 참여 예술론적인 관점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런 이유로 접근해 보자면 혹시나 예술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의 수단이 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사회나 정치나 윤리적인 영역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율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키워드 뽑아볼게요. 심미주의는 예술에 있어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상가는 이제 예술가들이 이야기가 되는데 오스카 와일드나 스핑건 같은 예술가들이 제시가 됩니다. 물론 문학으로 나올 때는 이제 사상가로 함께 표현을 해주니까 이 부분은 크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아, 그냥 심미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 심미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예술을 바라볼 때 예술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입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정치적인 윤리적인 영역 평가로부터 독립적인 예술만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가까워서 순수 예술론으로 분류해서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부터 참여 예술론의 흐름으로 한번 짚어봤던 것과 같이 심미주의적인 관점에서 순수 예술론적인 관점의 흐름으로 크게 한번 잡아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효율적이면서도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들을 잘 짚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바람직한 관계라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도덕주의냐, 심미주의냐라는 가닥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순우특강, 이제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순우특강이 이렇게 잘 집필이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앞에 이야기했었던 도덕주의, 심미주의의 이제 분류 자체보다는 예술과 도덕에 대한 이제 바람직한 관계를 주장하는 다양한 입장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제시가 돼요. 그래서 이 자체로 바람직한 관계를 주장하는 다양한 사상들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중에 유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악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당시에는 악이라고 표현이 되죠. 음악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대로 악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성과 인격 완성에 도움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조화, 질서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흥어, 시, 이버, 예, 성어, 악이라는 문구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를 통해 감흥이 일어나고 예를 통해 서며 악을 통해 완성된다. 이 표현을 보면요. 예와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인격 완성과 관계의 조화 질서에도 긍정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입장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공자로부터 이어진 유교의 기본적인 악, 그걸 예술이라고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해 봤을 때 예술과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격 완성에도 도움을 주고 그것이 사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제가 줄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을 정리해서 다듬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 그 악이 조화롭지 못한 악이라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러니 그악 자체도 잘 다듬어진 완성도 있는 훌륭한 음악이 인간한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건데, 그걸 꼭 세밀하게 들어가서 구분하려고, 구분해서 정오를 판단하려고 하려는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음악이 도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바라보고 있는 유교의 예약사상,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공자, 맹자, 순자, 어떤 사상가를 특정 짓느냐를 떠나서 유교라는 입장에서 지금 짚어본 이러한 내용들이 제 신문과 선지 속에 들어가 있을 거고, 만약 순자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순자에게서도 공통된 입장이 흐르면서도 특히나 인간 사회의 조화와 질서 부분에 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게 순자예요. 순자 워낙 예치부터 해서 예를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네. 또 그러다 보니 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것과 혹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기본에 깔고는 있지만 그걸 너무 첨예하게 예민하게 부각시키지는 않는다. 문항 속에서. 요런 지금까지의 패턴을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예약사상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서양 근대의 칸트. 자, 칸트도 앞에서 봤었던 플라톤, 톨스토이와 함께 칸트 자체의 단독 문항으로 지금 최근으로 보자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간단하지만은 않은 문항이어서 수능 수준에 준하여 나는 출제를 하겠어, 얘들아. 기출문제 잘 봐야 해? 라고 하셨다면 이것도 빠뜨리지 마르셔야 돼요. 그럼 칸트에게서 그의 예술에 대한 관점을 포착하려면 어떠한 저서를 기반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칸트에게서 도덕적인 판단에 대한 관점을 쭉 이어왔던 거에 비해서 예술에 대한 판단, 이걸 취미 판단이라고 하거든요. 이 취미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저서 자체가 판단력 비판이라는 저서로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건 참고 삼아서 적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과는 또 다른 그의 저서에 기반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라는 의도인 거고요. 그 판단력 비판에서 칸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름다움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독립적이다. 그러면서도 아름다움은 도덕의 상징이 될수 있다. 자, 이 부분이 제시문에 잘 나오고요. 이걸 통해서 정오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개념을 도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유는, 핵심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자칫 학생들이 이걸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오해하기도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요. 아름다움은 도덕의 상징이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을 윤리라는 과목 속에서 만나서 그런지, 아, 도덕이 우위이구나. 예술은 그거에 종속되는구나. 와 같은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진술로 잘 써요. 이걸 조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오해를 타파시키고, 칸트의 핵심적인 입장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 도덕에 대해서 우리가 선하다고 판단하는 것과 예술 작품, 예술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각각 그 대상과 내용은 독립적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 행동을 보면서, 와, 저렇게까지 타인을 위해서 뭐 선한 행동을 하고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것들은 참 선한 행위이다 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판단의 영역이 있고요. 또 우리가 미술 작품을 보면서, 와, 저 그림 너무너무 멋있다. 왠지 모르게 감동이 밀려오는데?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 영역은요. 엄연히 선에 대한 판단, 미에 대한 판단의 영역으로 도덕, 예술에 독립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 먼저 완성하겠습니다. 도덕 판단과 예술 판단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고유한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다가 더하는 거예요. 제가 이 더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아름다움은 독립되어 있다라고 말한 이 부분을 보면 분명 두 영역이 선에 대한 판단과 도덕에 대한, 미에 대한 판단이 분명 독립적이고 고유한 그 영역으로 인정을 하긴 하지만 이 사이에 아름다움은 도덕의 상징입니다라고 표현한 이것은 둘 간에 유사성이 있다는 점도 칸트는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유사성이 뭐냐라고 하면 만약 우리가 저 행동은 선한 거야. 저 예술 작품은 참 아름다워라고 판단을 할때 타율적인 힘에 의해서 야, 저 사람 행동 선하다고 해. 선하다고 판단해. 라고 등 떠밀려서 저 사람 행동은 선해요. 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저 작품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이때에도 누군가에게 타율적으로 강요받아서 아름답네요. 인정해요.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다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근거해서 선이다, 아름답다, 악이다, 아름답지 못하다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사성 첫 번째, 둘의 판단은 자유의지가 전제된다는 겁니다. 타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저 행동을 선하다라고 판단할 때, 저 작품을 아름답다라고 판단할 때, 그것을 통해서 이해타산적으로, 아, 내가 저 사람을 선하다고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겠지? 아니, 불이익이 될 거야. 저 작품을 아름답다고 혹은 추하다고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까? 불이익이 될까를 계산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초월해서, 즉,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심없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사심 없는 이해관계를 초월한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선 혹은 아름다움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도덕 판단과 예술에 대한 판단이 유사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상징이 된다는 건 바로 이 유사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 판단과 예술 판단은 다른 대상에 대한 그 판단의 내용이 따로 있어요. 독립적으로 있어요. 그건 독립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단, 이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와, 나저 그림 보니까 뭔가 찡한데? 감동이 밀려오는데? 이건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감성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가게 하면서 공통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공통감. 야, 저 그림 어때? 너무 아름답지? 저거 보니까 이러이런 감정이 들지 않아? 너도 그랬어? 아, 그치, 그치. 라고 하면서 서로 그 공통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관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 공통감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순수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도 설명을 해요. 그런 칸트에게서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한번 정리를 해야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제가 칸트에게서 찾아와서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칸트가 바라본,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에 지성이 가미된 자유로운 유희의 활동이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우린 지금 칸트에게서 예술 자체에 대한 딥한 내용으로 들어가려기보다는 윤리라는 과목에서 윤리적인 판단을 했었던 그런 칸트가 예술을 바라볼 때는 어떠한 판단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엿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술 자체로 너무 어렵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예술관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본 거니까 이건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중요한 칸트 정리. 저건 선한 거야. 아, 저건 아름다운 거야. 엄연히 독립적 영역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아름다운 거야, 선한 거야를 판단할 때 유사성이 있긴 해요. 그런 점에서 아름다움은 도덕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본 거. 그래서 아름다운 대상, 예술 작품에 대한 판단들, 아, 이거 참 아름답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유의지를 갖고 사심 없는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판단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도덕적인 선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하는 영역. 그래서 이 칸트에게서는 특히나 그래서 이게 도덕주의다라고 분류를 하기보다는 칸트가 바라봤을 때 예술에 대한 관점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더 엄밀히는 깔끔하고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도덕주의, 심미주의로 분류하지 말고 바람직한 관계를 바라보는 한 학자의 시선으로 정리해 줄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그러면 칸트 유교 이야기까지 했고요. 여기에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이 정도만 해도 많이 했는데? 예술과 윤리에서 학교 쌤들이 어디까지 들어가실까? 사실 저는 딥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 그러면 나처럼 수업하는 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안할수 없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혹시 하셨다면 지금부터 들어보시고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저 옆에다가 메모를 좀 해봐도 될까요? 옆에 가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그리스 사상가죠. 그는 플라톤의 계보를 따르고 있으니 그런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또 그만의 예술에 대한 관점을 찾아본다면 자, 키워드 중심으로 축약된 단어로 적을게요. 단,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제가 설명드리는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자연의 대상에 대한 모방을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의 대상물들을 모방한 어떤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와, 이거 참 아름답네. 어떻게 이걸 이렇게 표현했지? 라고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연의 모방에 있어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형태들까지도 조금 더 적극적인 모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연에 있는 대상 그대로를 모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방할 수도 있다. 이 말은 자연에 있는 대상, 제가 종종 드는 예인데요. 자연에 어떤 나무 한 그루가 있다. 그러면 지금 그 나무, 추운 겨울에 있는 아무런 잎이 없는 앙상한 나뭇가지의 그 나무 한 그루를 있는 그대로 모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모방은 그것을 넘어서서 가능태를 실현하는 모방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몇 개월만 지나서 봄이 오면 저기서 조그만 연두색 이파리가 솟아나오겠지? 하, 나 그때 그 연두색이 너무 예쁜데. 그래서 그것까지 표현된 나무를 그려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모방을 통해서 그러한 자연 대상물의 가능태까지도 실현을 할수 있다. 이러한 모방을 통해서 인간들은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재밌어요. 앞에 이야기했었던 플라톤 생각을 잠시만 되짚어보면, 플라톤은 감정을 자극한 예술이 인간한테 도덕성을 고양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인간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순화될 수 있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긍정적인 점에 좀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고, 또 특히나 시인들은 희극과 비극 이야기가 나와요. 말하자면 보통 사람 이하의 인간들을 모방하면서 즐거움을 줄수 있는 희극이 있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 이상의 선인을 모방하는 비극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러한 희극과 비극을 통해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묘사해 낼수 있다. 이제 특히나 뭐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통이긴 하니까 희극과 비극에 대해서 제시문에 이미 나왔었거든요. 선지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희극과 비극을 통해 다양한 인간들을 모방한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 그 인간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역사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술가, 즉 시인을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역사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역사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짚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을 때에는 시인이라고 하는 건 역사가가 아닌 것이 있을 법한 일, 개연성이 있는 일을 가지고 이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 역사가가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시인이 작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희극적인 어떤 인물, 비극으로 그리고 싶은 어떤 인물,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미메시스하고 설명한다고 할때 시인이 하는 거는 개연성 있는, 있을 법한 이의를 바탕으로 해서 표현해낸다는 거, 예술적으로. 그런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정서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점. 이런 것들도 챙겨서 수업했다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기출 문제 한 번씩 풀어보시면 더 좋고요. 우리 교재 문제도 풀어보시면 좋아요. 그럼 이제 대중문화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아도르노 얘기도 엄청 재밌거든요. 근데 그 아도르노의 핵심을 추려서 어떤 점을 기억할까요? 라고 하신다면 키워드 문화 산업이에요. 아도르노가 지금도 현대이지만 그 나치의 영향을 받았었던 그 시점쯤에 그 현대요. 그 현대 사회의 예술을 바라보면서 그 철학자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감성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또 그런 날카로운 지성을 갖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상상이긴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그를 이해해 보면 왜 그가 이런 걱정을 갖고 있었는지도 조금은 이해가 돼요. 당시에 예술 작품들이 다양한 과학 기술의 발달, 그래서 영화들 그리고 라디오 같은 것들이 막 보급되고 발달되기 시작한 그 현대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나치의 영향을 받기도 했었던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린 것이 독일에서 다른 나라로 망명하고 이러면서 더욱 그의 생각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발전되어 갈수 있었던 배경들이 있어서 살짝 심어드린 건데요. 그런 변화를 겪은, 변화를 목도한 한 철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시의 예술이라고 하는 건요, 자본에 종속된 거예요. 그렇게 자본에 종속돼서 획일화된 소비 양식으로 예술 작품은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거대한 일부 대중문화 기획사가 주도해서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유하는 대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 분명히 내 취향을 발휘해서 내가 자율적으로 내 입맛에 맞는 예술 작품을 내가 구매하는 것이다. 내가 소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도르노의 관점은 좀 달라요. 여기에서 그의 걱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려. 왜 그러느냐? 대중들이 비판적이거나 주체적으로 사유하면서 그런 예술 작품을 향유하는 것,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산업화된 문화, 상업화된 예술의 산물들을 이미 정해진 그 시장 안에서 우리는 소비할 뿐이라는 거예요. 전혀 적극적이지도 비판적이지도 주체적이지도 못한 채 이미 팔릴 만한 상품들이 예상된 채로 상품으로 만들어진 그 규격화된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산출되는 그것처럼 우리는 그 시장 안에서 그것을 소비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 예술 작품이 당시에 상업화된 문제를 주목한 그는 문화산업이라고 지칭하면서 예술 작품이 우리들에게 비판적이거나 주체적인 사유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 이게 아도르노의 관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문화산업. 문화산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그 자체에 그가 당시에 예술이 상업화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다. 요걸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수능 특강에는 아도르노 외에 베냐민이라는 사상가가 들어가 있어요. 발터 베냐민인데요. 이 베냐민이 들어간 것은 기존의 평가 문항에서 베냐민

본인의 문항이 출제된 바가 있어요. 빈출되는 주제 아니에요. 가끔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 이 예술과 윤리의 문항이 조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베냐민의 입장이 이제 이번 수능 특강에 들어간 점이 좀 새로운 점이고 혹시 학교에서도 이 베냐민을 수능 특강에 있기 때문에 다뤘다라고 하면 이것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수능 특강에 말씀드린 내용을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좀더 충분한 내용이 되겠고 하셨다면 핵심만 그래도 한번 선생님 다시 짚어봐야 되겠는데요라고 하신다면 복제 기술이 발달하게 된이 현대 같은 시대거든요. 복제 기술이 발달하게 된 현대 사회에 오면서 그 복제 기술 뭐겠어요? 사진 찍어요. 영화, 라디오 이것이 막 발달되던 때예요. 그러면 이전에 어떤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내려면 그 사람이 앞에 있고 미술가, 그 화가가 앞에서 그 사람을 그대로 보고 그려내야 되죠. 그렇게 만들어진 미술작품 하나, 고유한 하나를 만들어냈던 게그 이전의 시대예요. 그런 예술작품은 고유의 아우라를 갖는다고 봐요. 그런데 기술복제 시대가 되면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내죠. 찍어낸 건 여러 가지로 복사해서 배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복사할 수 있고 영화라는 것도 만들어진 것 자체가 그냥 여러 가지 이미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그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 기술 복제 시대의 그가 활동한 현대 시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고유한 아우라는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저 이걸 조금 더 엄밀히 들어가면 베냐민이 생각한 그 이전 시대의 예술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가치로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때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제해서 향유하고 접근할 수가 있어요. 아우라가 상실되었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중들이 그 예술 작품에 더 쉽게 접근함으로써 그런 예술 작품에 대한 대중성, 그들 또 그것을 통해서 사유할 수 있는 기회들을 넓힐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조금 또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베냐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 수능 특강에 있으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하셨다면 그런 부분을 챙겨서 조금 더 보완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이 파트의 문제 중에서 뭘 풀면 좋을까 하다가 칸트의 문제로 우리 한번 복습 마무리해 볼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첫 번째 문장은 꼭 나오는 중요 문장입니다. 미의 판단과 서의 판단은 각각 고유성과 독자성을 지니고 있지만 형식이 동일함으로 상징의 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 상징이라고 표현한 그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봤는데요.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태도를 반영하고 있어 보편적인 만족의 감정을 연출하고 있고 타율적인 힘에 연결 의해 결정되지 않는 자유의 체험 그리고 보편 타당성을 요청하고 있어. 칸트의 제시문 치고 핵심적인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칸트를 두고 1번, 도덕에 공헌하는 형식 내에서만 예술은 미적 가치를 지녀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는 진술인 것이 도덕의 선에 대한 판단과 예술의 미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각기 독립적이고 고유한 영역을 갖는다라고 했죠. 그러니 예술이 꼭 도덕에 공헌해야만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자체만의 미적 가치의 고유한 영역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적용해 보신다면 1번 선지가 맞지 않다는 걸알수 있죠. 2번 선지, 미적 판단은 주관적 가치가 배제된 객관적 판단이어야만 한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럼 이 역시 맞지 않는 판단이죠. 미적 판단,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인 감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주관적 가치가 배제된이라고 한 객관적 판단이어야만이라고 한 점에서 또 맞지 않는 진술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3번 진술.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도덕적인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 둘이 독립적이고 각각 고유한 영향을 갖고 있지만 형식적인 면에서 상징의 관계, 유사성을 갖고 있다라는 이 점에서 고찰해 보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인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연관성 정도로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3번이 정진술이고요. 4번, 미적 판단은 감각 능력에 근거하므로 이성적인 판단과 유사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주관적인 감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순수 이성의 세계로 나아가기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또 공통감을 갖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 이성적인 판단과 유사성이 아예 없다라고 또 할 수 없고, 위에 말한 대로 상징의 관계에 있다, 유사성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한 것이 여기요.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보편적인 만족의 감정, 자유의지, 보편 타당성을 요청한다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없다고만은 할수 없죠. 유사성이 있다라는 상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5번, 미와 선의 연관성은 도덕적 판단에 대한 예술의 종속성을 의미한다. 자, 칸트가 미와 선이 고유하면서도 이런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싶은 건, 도덕 판단에 대한 예술의 종속성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라 그랬죠. 엄연히 둘의 고유성, 독립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진술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제시문과 선지 하나하나 다 칸트에게서 핵심 내용을 잘 짚어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예술과 윤리, 대중문화 윤리도 클리어했어요. 여러분들의 득점 포인트가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초집중 복습으로 좋은 점수 만들어 오기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주유곽, 주유곽 페이스메이커 용세입니다. 이번 시간은 12강이고요. 이번 시간 주제는 별의 진화입니다. 우리가 별의 진화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요, 바로 HR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의 진화를 표현하거나 이해할 때는 HR도를 머리에 두고 계속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아셨죠? 자, 그러면 별의 진화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의 마스터 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별의 진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HR도를 계속 연결시킬 수가 있느냐인데, 일단 HR도에서 별들을 특징에 따라서 집단을 구분할 수가 있느냐, 초거성, 거성, 주결성, 백색의성을 구분할 수가 있느냐, HR도 상에 어디에 초거성이 표현이 되고 어디에 주결성이 표현이 되고 어디에 백색의성이 표현이 되는지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 중에서 대부분의 별이 모여있는 주기열성, 이 주기열성의 특징, 질량이 큰 주기열성일수록 표면 온도도 높고요, 광도도 크고요, 반지름도 크고요, 진화 속도도 빠르고요, 다만 수명이 짧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 신경을 쓰시고요. 별의 진화는 우리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 즉 질량이 좀 작은 별의 진화와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 이제 이걸 두 개를 구분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실제로 시험에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HR도상에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는지, 진화 경로상에서 표면 온도는 어떻게 변해요? 광도는 어떻게 변해요? 반지름은 어떻게 변해요? 그 시점에 내부 구조는 어때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그런 것이 머릿속에 똑 떠올라야 됩니다. 이제 떠오르면 체크, 안 떠오르면 복습으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별의 에너지원, 별의 내부 구조. 역시나 이 아이들을 단독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진화 과정에서 별의 에너지원은 무엇이 되는지, 중력 수축 에너지가 주 에너지원인지 아니면 핵융합 에너지가 주 에너지원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되고, 특히나 주기열성 같은 경우는 핵융합 반응을 중심부에서 할 때 PP 반응, CNO 반응, 어떠한 반응이 주된 반응이 되는지 중심부의 온도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들을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별의 내부 구조를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는 주기열성의 내부 구조를 표현할 때 대류핵을 갖는 주기열성과 그 다음에 복사층으로 둘러싸인 핵을 가지고 있는 주기열성을 구분하죠. 그죠? 중심부, 별의 질량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기열 단계 이후에

끝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질량이 매우 큰 주결성 같은 경우 있죠. 이제 그런 것들, 표현 방식,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진화와 엮어서. 아셨죠? 거기에 HR도까지 엮으면 더 좋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안 떠오르면 체크하시면 안 돼요. 복습이고, 떠오르면 체크. 아셨죠? 자, 그러면 대표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HRD와 별의 분류 가지고 왔고요. 자, 그림은 별의 집단 AD를 HRD에 나타낸 것이다. AD는 각각 백색외성, 주기열성, 초거성, 적색거성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많은 별이 모여 있는 집단, 주기열성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 위 상단. 얘가 누구냐면 초거성이 되고요. 그 밑에가 적색거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왼쪽 아래가 백색 외성이 되죠. 아셨죠? 이렇게 HRD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 하나 더.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증가해요. 오른쪽 위에 있는 집단일수록 별의 밀도가 작아요. 반지름 밀도. 아셨죠? 왼쪽 아래에 있을수록 반지름이 작아요. 왼쪽 아래에 있을수록 밀도가 커요. 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균 밀도는 A가 D보다 작다. A는 초거성.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평균 밀도가 굉장히 작아요. D는 백색외성. 가장 왼쪽 아래에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평균 밀도가 가장 크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A가 D보다 작다. 맞는 거고. B가 진화하면 C가 될수 있다. B는 누군데? 적색거성이죠. 적색거성이고. C는 누군데? 주기열성이죠. 적색거성이 진화해서 주기열성이 되는가? 아니죠. 주기열성 중에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녀석들은 나중에 적색거성이 될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가야 되겠지. 너 틀렸구나. C는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커진다. 주기열성 질량이 크면 클수록 절대 등급이 작다. 절대 등급이 작다는 얘기는 광도가 크다. 맞죠? 또 질량이 크면 클수록 표면 온도가 크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반지름도 크다. 그래서 HRD의 주기열 라인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등 반지름선을 표시하는 연습도 했으면 좋겠다. 등 반지름선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지. 주기열의 기울기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등 반지름선이 표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등 반지름선이 표시가 되면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크다. 이렇게. 그래서 질량이 큰 주기열성일수록 반지름이 크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체크되면 좋겠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원래 문항에서는요. 답을 체크 안 했네요. C는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커진다. 맞고요. 원래 문항에서는 기역 디귿이 맞는 거고요. 선생님이 여기 이제 추가선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추가선지는 요거. A와 C 모두 별의 내부에서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A와 C인데 중요한 건 C가 주기열성이에요. 주기열성은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일단 C는 아니야. 초거성이라고 하면 헬륨 껍질을 가지고 있으면 헬륨 껍질에서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주기열성은 수소핵융합 반응만 한다고 하는 게 특징. 그러니까 틀렸고. 광도는 B가 태양의 약만배 이상 크다라고 하는 거. B는요. 태양보다 만배 이상 클 것이냐? 자, 여기에 우리가 태양을 딱 찍을 수 있으면 정말 100점입니다. 태양은 분광형이 G2이기 때문에 이쯤 어딘가 있을 거야.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볼때 요거보다 만약에 만배 이상이라고 하면 등급으로 따지면 몇 등급? 10등급이 되는 거야. 100배면 5등급, 그 다음에 만 배면 10등급. 그러면 얘보다 10등급이 작아야 되니까 이쯤 되는 거지. 그러니까 B가 아니라 A 집단이라고 하면 태양보다 만배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너는 틀렸구나. D는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한다. 자, 백색외성은요, 질량이 작은 또는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녀석의 최후죠. 얘가 지금 중심부가 지금 수축을 서서히 서서히 멈춰가는 과정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셨죠? 그러면 추가선지에서는 옳은 게 없네요. 아셨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자, 기역은 대류핵이 존재한다. 기역을 선생님이 어디다가 체크할 거냐면 기역은 바로 A0에다 찍을 거야. 여기다가 찍을 거야. 여기 어떠한 별이 있다고 하고 얘를 기역이라고 하겠어. 얘는 대류핵이 존재한다. 맞다, 맞다, 맞다. A0형 주기열성의 물리량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A0형 주기열성의 물리량. 표면 온도는 10,000도 정도 되는 거고요. 질량은 태양 질량의 두 배보다 더 커요. 보통 우리가 한 3배 정도로 다루는데 어쨌든 두 배보단 더 크다. 태양 질량의 두 배보다 더 크면 대류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양은 진화할 때 AD 중 어떤 별의 집단을 거치면서 진화하는가? 태양은요, 주기열성 이후에 적색 거성이 되고요. 그 이후에 나중에 백색 외성이 된다라고 하면 C, B, D 집단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형 1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형 2번.

흐름을 표현할 때도 라지엠을 쓰지만 질량을 쓸 때도 라지엠을 씁니다. 그래서 이 라지엠이 어떠한 기호인지 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자, 여기서는 절대 등급을 표현합니다. 태양의 절대 등급. 보통 우리가 태양의 대한이라고 했을 때 기준이 태안이면 여기 아래 첨자로 개구리 눈을 이렇게 그려요. 개구리 눈 같은 거. 동그라미 점. 이걸 그려놓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놓고요. 보겠습니다. 자, 표면 온도는 만 켈빈, 만 K이며 절대 등급은 플러스 10등급이다. 표면 온도가 만 K? 너 A0 형들이구나.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플러스 10등급이야? 태양의 절대 등급보다 5등급. 그것보다 더 커. 그렇단 얘기는 100배보다도 더 어두워. 이렇게 뜨거운데 그렇게 어두워? 이렇게 뜨거운데 그렇게 어두워?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별이야. 누구? 백색 외성이 되겠지. 자, 볼게요. 적색 거성은 적색이야. 차가운 별이야. 그런데 거성이야. 큰 별이야. 백색 외성은 백색이야. 뜨거운 별이야. 그런데 외생이야. 외성이야. 외성의 이 외자는 작다는 걸 의미해요. 뜨겁지만 작은 별. 뜨겁지만 작은 별. 아셨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가와 표면 온도가 같대요. 그러니까 너도 분광형이 A0야. 반지름은 태양의 100배이다. 꽤 크네. 보는 거고. 자,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며 분광형은 K0형이야. 수소핵융합 반응이 중심부에서 일어난대요. 그럼 무조건 얘는 주기열성이야. 아셨죠? 자, 분광형이 다와 분광형이 같대요. 그러면 너도 K0형 별이구나. 거기에다가 광도는 태양의 100배이다. 그러면 K0라고 하는 것은 태양보다 차가운 거지. 왜냐면 태양은 분광형이 뭐예요? G2니까. 태양보다 차가운 별인데 광도는 태양보다 커? 그럼 차가운데 광도가 커? 반지름이 커? 차가운데 커. 차가운데 커? 너 적색 거성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넌 초거성이 되는 거야.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선생님, A0형 별이라고 하면 얘가 만 켈빈이고요. 태양이 G2라고 하면 5800이니까 둘의 표면 온도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얘가 어느 정도 뜨거운 녀석인지. 그 다음에 반지름이 태양의 100배라고요? 반지름이 태양의 100배면 광도는 반지름 효과만 따져봤을 때도 만배 이상. 반지름만 따져봐도 광도는 만배 이상. 왜냐면 광도라고 하는 것은 4파이 R 제곱에 시그마 T의 4제곱인데 반지름이 100배 이상이에요. 그럼 광도는 만배 이상. 거기에 표면 온도 더 높으니까 광도가 굉장히 크겠네? 이 정도의 광도를 가지고 있어? 초고성. 이렇게 따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아셨죠? 보겠습니다. 가는 백색 외성이다. 맞고요. 평균 밀도는 나가 다보다 작다. 나는 초고성이고요. 다는 주기열성이야. HR도에서 오른쪽 위에 놓일수록 평균 밀도는 작다고요. 나가 다보다 작다. 맞고요. 광도는 라가 다의 100배보다 크다. 볼게요. 지금 라는 광도가 태양의 100배래. 즉, L라는 태양 광도의 100배래. 자, L 광도를 의미하고요. 여기다 개구리 눈 그려주면 태양에 대한 100배. 그게 라의 광도야. 그런데 지금 다는 K0형이고 태양은 G2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태양의 광도보다도 다의 광도는 작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다 표시를 해주면 라보다 태양보다 다가 광도가 작은 꼴. 그러면 라의 광도는 다의 광도의 100배보다도 더 크겠네. 그렇죠? 그러면 라가 다의 100배보다 크다. 맞죠? 그러면 기역리엔드 이거 모두 다 맞는 거네요.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가가 지나면 적색 거성이 될수 있다. 가가 누군데? 가가 백색 외성인데 백색 외성이 진화를 얘는 지금 생을 마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틀렸고요. 나의 내부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나의 내부. 나가 누군데? 초고성. 초고성의 내부에서 수소껍질연소가 일어나는 영역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다 중에는 가와 같은 물리량을 갖는 별로 진화하는 것이 있다. 다는 누군데? 다는 질량이 작은 주기열성입니다. 질량이 작은 주기열성 중에는 백색외성이 된 녀석이 있어요? 있죠.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미음, 비읍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다 중에서는 가와 물리량을 갖는 별로 진화하는 것이 있다. 맞죠? 맞고요. 자, 미음, 비읍 체크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기역은 별의 중심부 온도가 1000K에 도달할 때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기역은 누구냐면, 자, 기역 갑니다. 기역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에서 여기다가 기역을 넣겠어요. 여기다. 수소핵융합 반응. 자, 수소핵융합 반응은 별의 중심부 온도가 1000K에 도달할 때 일어난다? 아니죠. 1000K가 아니라 얼마? 이런 것들 많이 실수합니다. 1000만 K. 아셨죠? 1000만 K 이상부터 일어난다.
가라중 HR

지구에서 가장 왼쪽 아래에 위치한다. 왼쪽에 놓인다는 얘기는 표면 온도가 높다는 얘기고요. 아래에 놓인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작다 또는 광도가 작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HR도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광도로 얘기해야 되겠죠. 광도가 작다. 그러니까 뜨거우면서 광도가 제일 작은 녀석은 누구? 백색 외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백색 외성은 누구예요? 가라고 해야 되겠지.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유형 2번 풀이 해봤습니다. 됐죠? 이제 대표유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자, 주기열성의 특징과 관련된 거고 볼게요. 그림 가는 주기열성의 질량 광도 관계를 나는 주기열성의 질량 반지름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 아,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 등급이구나. 이렇게 얘기했고요. 보면 볼수 있는 게, 아, 질량이 큰 별일수록 광도가 크다. 그죠? 그런데 보니까 질량이 큰 별일수록 반지름도 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질량이 큰 별은 반지름도 크고 광도도 큰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질량이 큰 별은 표면 온도도 크거든. 그러니까 아, 질량이 큰 별은 반지름 크고 광도 크고 표면도 크고 진화속도 빠르고 다만 수명은 짧다고요. 이제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열성은 광도가 클수록 질량과 반지름이 대체로 크다. 광도가 크다는 얘기는 질량이 큰 녀석이야. 질량이 큰 녀석은 반지름도 크다. 갈 수가 있는 거죠. 맞는 거고요. 반지름이 큰 주기열성일수록 주기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대체로 길다. 반지름이 큰 주기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 질량이 큰 주기열성이에요. 질량이 큰 주기열성은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낸 양은 많지만 그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진화속도가 빨라요. 대신 수명이 짧아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기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2 등급인 주기열성의 반지름은 태양 반지름이 3배보다 크다. 이제 요건 찾아가 봐야 되는 겁니다.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2. 그런데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 그럼 둘의 등급 차는 몇 등급 차? 아, 등급 차는 10등급 차야. 10등급 차다라고 하면 10등급 차. 그쵸? 10등급 차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광도로 따지면 5등급 차에 100배니까 5등급에 5등급. 100배에 100배야. 그럼 몇 배? 만 배로 가야 되겠지. 만 배. 아, 그럼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배 갑니다. 만 배. 만배 갑니다. 그러면 질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정도 되는 거야. 5와 10 사이가 되겠습니다. 5와 10 사이. 대략 뭐한 7.5나 뭐그 즈음 되겠네요. 그걸 여기서 찾는 거지. 그러면 3, 10. 둘의 사이가 간격이 7이니까 반으로 나누면 3.5, 6.5. 그거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이쯤 될 것입니다. 이쯤으로 가면 반지름은 3보다 크다. 3배보다 크다.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아셨죠? 그러면 기역, 디귿이 맞는 선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추가 선지. 주기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시간당 에너지 생성량이 많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 시간당 에너지 생성량을 물어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려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온도예요. 중심 온도. 중심 온도가 높으면 핵융합 반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 에너지를 많이 생성한다. 아셨죠? 중심 온도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큰 별일수록 중심 온도가 높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질량이 큰 별일수록 중심 온도가 커서 시간당 에너지 생성량이 많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 결과값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이 결과값이 광도로 이어져요. 에너지를 많이 생성합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광도가 커. 아셨죠? 그래서 결과값으로 질량이 큰 주기열성은 광도가 크잖아. 그러면 에너지 생성량이 많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주기열성은 반지름이 클수록 중심부 온도가 높다.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는 질량이 크다는 얘기예요.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 온도가 높다고요. 아셨죠? 맞는 거고요. 질량이 태양 질량의 10배인 주기열성은 표면 온도가 태양의 20배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역시나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태양 질량의 10배래요. 그럼 여기서 태양 질량 10배 쭉 갑니다. 그러면 광도가 대략적으로 태양의 몇배 정도 되냐면, 자, 요 녀석은요, 태양의 광도가, 여기다 체크를 해볼까요? 광도가 대략적으로 10의 태양의 10의 5제곱보다는 좀 작네. 10만 배까지는 안될것 같아요. 맞죠? 태양 질량의 10배인 녀석의 광도야. 자, 이 녀석의 표면 온도가 태양의 20배라면. 자, 볼게요. 광도라고 하는 것은 비율로 표현합니다. R제곱 곱하기 T제곱. 맞죠? 만약에 그 별이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20배가 높다고 하면 광도는 20배의 4제곱 이상이 되는 거지. 아, 얘가 20에 들어가는 건 20배 4제곱 이상이 된다고. 왜냐면 표면 온도가 태양의 20배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도 그거보다 더클 거니까. 그런데

20배라고 하면 볼게요. 2의 4제곱은 얼마죠? 16. 10의 4제곱은 얼마죠? 만. 맞죠? 그러면 자,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20배가 높아요? 그러면 16만 배? 16만 배보다 더 광도가 커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태양 질량의 10배인 주기월성은 광도가 10만 배보다 작은데? 그러니까, 아, 너 20배보다 높다는 얘기는 틀렸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요 관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우리 대표용 3번 추가 문제 봤고요. 리을, 미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요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거. 자, 별의 밀도는 기역이 태양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생님이 기역을 어디다 체크할 거냐면 여기다가 체크된 김에 그냥 체크해 볼게요. 이 끝자락에다 체크해 볼게. 얘를 기역이라고 해 보자. 그러니까 질량이 굉장히 큰 주기월성이라고 해 볼게요. 그 녀석과 태양과 비교해 보면 밀도는 누가 더 크다? 태양이 더 크다. 아셨죠? 자, 이 녀석은요.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태양 질량보다 한 10배 정도 되죠? 반지름은요, 태양의 3배보다도 더 커요. 자, 밀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야. 근데 반지름이 3배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부피로 따지면 반지름의 3제곱. 반지름의 3제곱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큰 것보다 반지름이 더큰게 밀도에 있어서는 더큰 역할을 한다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밀도가 작아진 효과가 더 크다고. 아셨죠? 반지름의 세제곱에 부피가 비례해버리니까.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큰 주기월성일수록 밀도가 작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기역이 태양보다 작은 거예요. 질량이 태양의 1배인 주기월성과 5배인 주기월성의 시간당 에너지 방출량, 시간당 에너지 방출량은 광도로 비교하면 됩니다. 5배인 녀석이 크겠지. 진화속도, 5배인 녀석이 크겠지. 수명은 1배인 녀석이 더 길겠지. 요것들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 대표유형 3번 봤어요. 자, 이제 대표유형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요 HR도상에서의 요 진화 경로는 사진을 꼭 찍어서 머릿속에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림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어느 별의 진화 경로를 HR도에 표시한 겁니다. 자, 주기열에서 지금 적색 거성으로 가고 있는 요 과정이 기역 과정이죠. 여기다가 기역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하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밑에다가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과정. 요 지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기억과정의 한 지점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중심에 있는, 쌓여있는 헬륨 핵은 수축하고 있어요. 얘는 수축을 하고 있고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수소껍질이 있어요. 수소껍질.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수소껍질이 있다고. 그죠? 수소껍질 이렇게 있고요. 요 수소껍질에서 만들어지는 수소융합 에너지가 요 외부층을 가열해서 외부층의 크기를 어떻게 해줘요? 키워주지. 외부층의 크기를 키워준다고. 그래서 크기는 커지고 외부층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 소모가 커서 표면의 온도는 내려가고 그게 지금 기역 과정 중에 이 지점. 자, 니은 과정 중에 이 지점을 선생님이 여기다 표시한다고 하면 니은 과정은 이런 느낌이에요. 자, 니은 과정은 지금 최대로 커진 시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중심부에서 일정하게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주변에는 수소껍질 연소 영역이 그대로 있어.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는 수소와 헬륨이 있는 상태가 요 지점. 아셨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 지점을 꼭 체크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여기를 선생님이 임의로 X라고 해볼까요? X 지점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 X 지점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X 지점은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중심부의 핵이 수축하고 있어. 수축하고 있고,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헬륨 껍질이 있어.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수소 껍질이 있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별은 커지는 거죠. 그게 지금 요 지점. X 지점. 아셨죠? 그래서 요세 지점의 요 내부 구조 표현까지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문제 볼게요. 기역 과정에서 별의 표면 온도는 대체로 높아진다. 요 과정에서 표면 온도는 낮아진다. 니은 과정 중 별의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다. 헬륨 핵융합 반응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별의 반지름은 디귿 과정이 시작될 때가 끝날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디귿 과정은 요 과정이 끝나고 나서, 요 과정이 끝나고 나서 맥동 변광성 이후에 별의 외곽부 물질을 잃어버리는 행성상 성운을 거쳐서 백색 외성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요 과정에서 점점 별은 물질을 잃어버리고 사이즈 줄여가면서 나중에 중심부인 핵만 남아서 백색 외성이 되는 거라서 요 과정에서 별의 반지름은 점점 줄어드니까
디귿 과정이 시작될 때가 끝날 때보다 크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요게 조금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등 반지름선을 그려봐도 좋아요. 등 반지름선 이렇게 그려진다고. 등 반지름선 이렇게 그려지면, 아, 요거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야 되겠네요. 주기열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그린다고 하면, 등 반지름선을 이런 식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여기서 이 과정을 거쳐서 가는 과정에서 반지름이 계속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원래 문항의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선생님이 추가로 가지고 온건 요거. 기역 과정의 별은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에 의해 팽창한다. 기역 과정은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 자, 요 과정에서 별은 팽창합니다. 팽창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수소 껍질 연소에서 만들어진 요 에너지가 요 공간 외부층을 가열하면서 요 공간에 있는 입자들이 운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기체 압력 차의 힘이 무엇을 이겨내? 중력을 이겨내니까 팽창을 할 수가 있는 상태. 맞는 거예요. 자, 니은 과정의 별은 내부에서 수소행력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니은 과정의 별, 요 과정. 요 과정에서 수소껍질 연소가 있잖아요. 수소껍질 연소가 있기 때문에 수소행력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심부가 아니라 수소껍질 연소를 생각해야 된다. 디귿 과정의 별은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시기가 있다. 요 과정에서 행성 상성운 단계가 있죠. 행성 상성운 단계에서 물질을 배출한다고, 방출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 그러면 추가에서는 리을, 미음, 비읍 모두 다 맞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들어갑니다. P 지점에 위치할 때 별의 내부에서는 수소행융합 반응과 헬륨행융합 반응이 모두 일어난다. 자, P 지점은 어디냐면요. 요 지점이 사실 P 지점이었어요. X. 즉, 여기가 바로 P 지점이었다고. 자, P 지점에서 수소행융합 반응과 헬륨행융합 반응이 모두 일어난다. 맞는 겁니다. 자, 기역 과정의 별은 내부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생성하는가? 기역 과정의 별, 중심부는요, 중력수축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고요. 수소껍질 연소 영역에서는 수소핵융합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다. 구분할 수 있죠. 별의 외부를 키우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건 수소껍질 연소에서 만들어진, 여기서 만들어진 수소핵융합 에너지. 여기까지 아셨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유형 4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 유형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 자,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자, 그림 그린 별 A와 B의 진화 과정에서 달라지는 광도 계급을 나는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직후,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직후의 내부 구조. 기역과 리을 중 하나는 질량이 태양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볼 것은 광도 계급으로 나와 있는데 주기열성, 그 다음에 3, 거성, 1, 초거성, 그 다음에 7, 또 백색 외성,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백색 외성이 될수 있는 녀석이야? 아, 너의 질량은 태양 질량이랑 똑같아. 이렇게 보는 거고. 초거성이 될수 있는 녀석이야? 너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끝나는데 철까지 만들었어. 넌 지금 누구냐면 초거성이야. 초거성이라고 하면 너의 주기열성일 때의 질량은 태양 질량 8배보다 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문제 보는 겁니다.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은 별 내부에서 PP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자, PP 반응이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녀석. 그러한 단계가 누구죠? 주기열성일 단계. 그렇죠? 그런데 PP 반응이 껍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거성 단계라고 하면. 즉, 여기서 기역과 리을은 주기열성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심부에서 PP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니은과 미음, 거성과 초거성에서는 껍질에서 수소껍질 연소 영역, 거기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별 내부에서 대류가 일어난 영역의 평균 온도는 기역이 리을보다 높다라고 돼 있죠. 지금 기역은 태양 질량이고요. 얘는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커. 얘는 태양 질량의 8배보다 크다는 얘기는 태양 질량이 2배보다 더 크다? 얘는 대류액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역이라고 하면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중심액,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어요? 복사층. 있고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어요? 대류층이 있는 게 기역이라고 하면 리을은 뭐가 있냐면 중심부에 대류핵이 있어. 대류핵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복사층이 있다는 거지. 아셨죠? 그러면 더 중심에 대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질량이 더큰 녀석이야. 그러니까 엄청 뜨거운 영역이라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난 영역의 평균 온도는 기역이 리을보다 낮다. 아셨죠? 리을이 높다. 그 다음에 나와 같은 구조는 리을에서 나타난다. 나와 같은 구조는 초거성이기 때문에 리을이 아니라 미음 가야 되겠지. 틀렸어. 그럼 맞는 건요, 기역만 맞는 거죠. 기역만 맞는 거. 이렇게 보고 추가 선집 가겠습니다. 자, 추가 선집.
자, 기억의 중심부에서는 PP 반응과 CNS 순환 반응이 모두 일어난다.

지역의 중심부 태양 질량을 가지고 있는 주기열성이라고 하면 PP 반응이 줍니다. 주지만 CNO 순환 반응도 부 반응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얘가 주된 반응, 얘는 부가적인 반응. 아셨죠? 모두 일어난다. 맞고요. A는 니은 디귿으로 광도 계급이 바뀔 때 초신성 폭발을 한다. 초신성 폭발을 한다. 이 녀석은 요 녀석이 나중에 초신성 폭발을 할 수가 있겠지. 초거성 이후에 초신성 폭발. 아셨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니은에서 디귿으로 갈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행성상 성운을 생각해야 되겠지. 틀린 거고. 질량이 태양의 10배인. 질량이 태양의 10배인 별은 비와 같은 진화 과정을 거친다. 10배라고 하면 요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 나중에 폭발해서 중성자 별이나 뭐 블랙홀이나 뭐 그렇게 되겠죠. 10배라고 하면 중성자 별이 되겠네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친다. 맞는 거. 추가 선지에서는 리을, 비읍. 요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요거. Z 영역에는 헬륨이 존재한다. 선생님 여기다가 Z 영역을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Z 영역 이렇게. 여기 그림이 표시가 잘안 되네. 요 수소가 있는 요 영역을 Z 영역이라고 할게. 가장 바깥쪽 영역. 요 영역에 헬륨이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여기서 수소밖에 표현이 안 됐지. 여기서 이 수소는 핵융합 반응을 해서 만들어낸 수소가 아니죠. 이 별이 원래부터 주기열성일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수소. 그 수소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수소죠. 그 수소가 있는 그 영역이 Z 영역이란 말이죠. 이 영역에 헬륨이 존재하는가? 헬륨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 별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주성분은 뭐였다? 수소와 헬륨. 주기열성의 주성분은 뭐다? 수소와 헬륨.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는 사실 헬륨도 있어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있었던 헬륨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아셨죠? 맞는 거고요. 나의 별은 이후 어떠한 진화 단계를 거치는가? 초거성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폭발, 초신성 폭발을 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아셨죠? 대표유형 5번까지 봤습니다. 이제 대표유형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별의 에너지 원과 관련된 거고요. 자, 볼게요.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어느 변이 진화하는 동안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어느 별이 지금 진화를 하는데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별은 질량을 태양 질량 이렇게 놓자고. 1 태양 질량. 아셨죠? 이 별의 질량은 1 태양 질량. 아셨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가의 반응은 뭐예요? 지금 수소들이 충돌해서 무거운 중수소, 또 충돌해서 삼가 헬륨, 삼가 헬륨, 나중에 사가 헬륨. 우리가 알고 있는 온전한 헬륨을 만들어내는 수소 핵융합 반응. 자, 요 반응은 PP 반응이지. 자, PP 반응이죠. 맞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기본적으로 그럼 우린 이별 1000만도 이상의 온도 조건이 되면 이러한 반응이 일어난다. 보는 거고요. 여기 있는 요 반응은 헬륨들이 충돌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탄소를 만들어낸다. 즉, 얘는 헬륨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온도는 어느 정도? 1억 켈빈 이상이 되어야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얘를 수소 핵융합 반응의 관점으로, 얘를 헬륨 핵융합 반응의 관점으로 본다면, 얘가 중심부에서 일어난다? 주기열성. 얘가 중심부에서 일어난다? 거성이 되겠죠, 거성. 만약에 태양 질량의 별이라고 하면 이제 적색 거성. 아셨죠? 이제 그런 부분들 체크하고 문제 보는 겁니다.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가는 1000만 K 이상. 얘는 1억 K 이상. 그럼 나가 더 높죠. 그러면 너 틀렸어. 나가 높은 거야. 가가 일어나는 동안 별의 크기가 커지는 시기가 있다. 자, 얘가 일어날 수 있는 건 주기열성일 때 중심부에서, 또는 적색 거성일 때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날 때도 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적색 거성이라고 하면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날 때 별의 외곽부가 커질 수가 있지. 그러면 커지는 시기가 있다. 맞아. 이렇게 고를 수도 있는데, 사실 주기열성 단계라고 하더라도, 주기열성 단계라고 하더라도, 정력학 표명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얘가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크기 변화를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도 일단은 맞는 거. 아셨죠? 가와 나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가 있다. 만약에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럼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 주변에서 수소 껍질 연소.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가 있을 수가 있죠. 또는 진화를 더 많이 해서 중심부에 탄소핵이 수축을 하고 헬륨 껍질, 수소 껍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가 있겠죠. 맞죠? 이렇게 체크하면 누구누구 맞는 거죠? 니은, 디귿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가에서 핵융합 반응에 관여하는 수소. 1가, 질량수가 1인 1가
총 개수는 6개이다. 자, 질량

수가 1인 수소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개. 또 하나, 둘. 아, 이 반응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하면 질량수가 1인 수소가 6개가 들어가. 그랬더니 하나의 헬륨이 튀어나옵니다. 여기다가 이걸 지우고 하나의 헬륨이 튀어나와요. 질량수가 4인, 온전한 하나의 헬륨이 튀어나오고 그 과정에서 질량수가 1인 수소가 2개가 튀어나와. 그래서 알짜 반응으로 따지면 질량수가 1인 수소 4개가 질량수 4인 하나의 헬륨을 만들어내는 반응. 이렇게. 아셨죠? 그러면 요 반응에 관여하는 총 질량수가 1인 수소의 개수는 6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맞는 거. 아셨죠? 관여하는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셨죠? 나는 적색거성 단계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나는 적색거성 단계에서 일어날 수가 있죠. 그죠? 중심부에서 헬륨핵융합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중연소가 일어난 적색거성까지 표현을 한다고 하면 껍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자, 별의 내부에서 가는 나보다 먼저 일어난다. 수소핵융합 반응과 헬륨핵융합 반응 중에 누가 먼저 일어난다? 수소핵융합 반응이 먼저 일어난다. 언제부터? 주기활성에서부터. 그러니까 가는 나보다 먼저 일어난다가 맞는 거. 추가 선지는 리을, 미음, 비읍 모두 다 맞는다. 이렇게 보고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기억은 태양의 내부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생님이 기억을 뭘로 체크할 거냐면 요 녀석을 기억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기억은 요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녀석이 아니라 그냥 탄소. 아셨죠? 그러니까 탄소가 태양의 내부에 존재하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존재한다. 아셨죠? 태양의 내부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난다.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탄소를 기본으로 한 CNO 순환 반응을 일어난 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탄소도 가지고 있다 보는 겁니다. 별이 중심부에서 가가 일어나는 시기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중심부에서 가가 일어난다고 하면, 가가 일어난다고 하면 지금 수소핵융합 반응을 중심부에서 하고 있는 주계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계열성 상태에서의 특징 어떤 것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정력학 평형 상태예요. 두 번째는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에요. 아셨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별의 전체 일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셨죠?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대표용 6번 맞습니다. 대표용 7번 볼게요.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자, 별의 진화와 내부 구조 변화에서. 자, 그림은 어느 별이 가에서 나로 진화하는 과정에서의 내부 구조다. 아, 얘가 지금 이렇게 변한대. 자, 그리고 기역과 니은은 각각 수소핵융합 반응과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영역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헬륨이 만들어지죠. 네 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을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럼 탄소가 만들어지겠죠. 세 개의 헬륨이 하나의 탄소를 만들어내겠죠. 맞죠? 자, 그런데 보자고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000만 K 이상. 1000만 K 이상.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억 K 이상. 아셨죠? 별의 내부에서 하나의 헬륨핵융합 반응층, 하나의 수소핵융합 반응층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별의 내부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별뿐만 아니라 행성도 그래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둘 중에 더 뜨거운 상태에서 일어난 반응은 얘니까 얘가 안에서 일어나야 되겠지. 즉 기역층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요 녀석인 거고 니은층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요 녀석인 거예요. 즉 여기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즉 니은층은 뭐예요? 여기는 수소 껍질 연소 영역.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요 녀석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지금 여기에 주기열 단계에서 충분하게 수소핵융합 반응을 해서 중심부에 수소가 헬륨으로 싹다 바뀌었어. 헬륨이 충분히 쌓여 있었어. 수소핵융합 반응이 종료가 됐어. 그러면 수소핵융합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중심부는 수축하는 거야. 그쵸? 그럼 헬륨이 수축을 해.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1억 켈빈이 되면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고. 그 주변. 얘가 수축하는 과정에서 천만 도가 되는 영역은 수소껍질 연소가 일어나니까 여기는 수소껍질 연소가 일어난 영역이 존재하는 거지. 됐죠? 요 에너지가 요 외부층을 가열해서 요 외부층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별의 크기는 커지고 온도는 내려간다. 라고 표면 온도는 내려간다. 라고 얘기했었죠. 가에서 중심부 온도는 높아지고 표면 온도는 낮아진다. 그쵸? 중심부의 온도는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핵융합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별의 크기가 커지면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표면의 온도는 내려간다고.

받는 거. 나일 때 반지 이름은 주기월성일 때보다 크다. 적색 거성이요. 적색 거성. 그럼 주기월성일 때보다 크는 거 맞죠? 묻는 거고요. 자, 나의 기억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헬륨 함량비가 높아진다. 기억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억에서는 헬륨이 핵융합 반응해서 탄소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헬륨이 탄소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함량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진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아셨죠? 지금 이 문제에서 이 별의 질량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요 과정에서 얘가 적색 거성이냐? 뭐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요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별의 크기는 커진다. 무조건 커진다. 온도는 내려간다. 라고 하는 건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중심부는 이때보다 이때가 더 뜨거워졌다. 이제 이런 건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주기월성일 때보다 더 커졌다. 이런 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별은 정력각 평형 상태이다. 정력각 평형 상태라고요? 얘가 수축하고 껍질 연소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별의 크기를 키운다고. 그러니까 넌 정력각 평형 상태가 아니야. 자, HR도에서 나의 별은 주기월 단계일 때보다 왼쪽 아래에 놓인다. 왼쪽 아래에 놓인다고요? 얘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R이 커진다고. 표면 온도는 내려간다고. 표면 온도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R이 커진다는 얘기는 위로. 오른쪽 위로. 그렇다고 하면, 아, 물론 이 과정에서 광도도 커지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 위로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왼쪽 아래가 아니라 오른쪽 위로 간다. 아셨죠? 나의 기억에서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한다. 나의 기억. 이 기억이요?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요?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한 핵융합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너 틀렸구나. 그럼 추가 선지에서 맞는 게 없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에서 디귿의 온도는 1000K 이상이다. 선생님이 디귿을 어디다 찍을 거냐면 여기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요 수소 껍질, 요 층을 디귿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000K 이상이다. 1000K 이상이기 때문에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맞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가, 나 과정에서 별의 중심부를 이루는 주요 구성물질은 어떻게 변하는가? 원래 여기에 중심부는요, 헬륨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얘가 1억 켈빈 이상의 조건이 되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니까 헬륨은 줄어들고 탄소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는 헬륨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탄소의 함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 유형 7번까지 봤습니다. 이제 대표 유형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8번. 자, 대표 유형 8번은 주기월성의 내부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질량이 큰 주기월성과 질량이 작은 주기월성의 내부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자, 그림은 주기월성 가와 나의 중심에서 표면까지의 거리에 따른 수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수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질량은 각각 태양 질량이 1배와 5배, 1배, 1배와 5배, 또는 1배와 5배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1배, 태양 질량이랑 똑같은 거. 얘는 5배, 태양 질량의 5배. 아, 지금 이렇게 체크할 수가 없고요. 지금 둘 중에 하나가 1, 태양 질량과 똑같은 거, 둘 중에 하나가 5배인 거, 이걸 찾는 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인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볼 것은 수소의 질량비를 볼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부분은 표면이에요. 표면을 보면 수소의 질량비를 따졌을 때 대략적으로 60에서 80 사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70?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한75% 정도? 얘도 75% 정도? 일반적으로 주기월성이 만들어집니다. 그 주기월성의 주성분은 뭐냐면 수소와 헬륨. 그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면? 3대 1. 그래서 3인 게 수소, 1인 게 헬륨. 아셨죠? 그러니까 75%가 수소, 25%가 헬륨인 게 주기월성이 처음 만들어질 때딱 세팅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예요. 그런데 보면 이 중심부에서 수소의 질량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중심부에서 수소의 질량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안으로 갈수록. 그럼 여기서 볼수 있는 건, 아,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똑같이 주기월성의 이 중심 부근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두 그래프의 차이점을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 이제 이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얘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소가 확확확 줄어들어요. 그렇죠? 안으로 들어갈수록 수소가 확확확 줄어든다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자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헬륨이 확확확 늘어요. 별은요, 중심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수소핵융합 반응은 더잘 일어나요. 그럼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헬륨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즉,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소가 확확확 줄어든다는 얘기는 온도가 확확확 높아져서 헬륨이 확확확 만들어진다. 그게 지금 얘라고 한다면, 얘는요, 보면 똑같은 맥락으로,

안으로 들어갈수록 수세 전량비가 줄어드는데,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여기지. 여기가 특이한 거야, 여기. 여기를 보면, 지금 이 중심부에서 수소의 질량비가 깊이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어.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자면, 여기서의 헬륨의 질량비도 깊이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아, 요 영역은 깊이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어, 물질에. 이 영역은 굉장히 균질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균질하다? 그럼 뭔가 섞일 것 같은데, 혼합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요 영역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을까? 아, 요 별은 뭔가 여기서 섞이는 작용, 대류가 일어나는 그러한 별이구나. 중심부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얘는 대류핵을 가진 녀석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어요? 복사층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바로 요 녀석이구나. 그러면 태양 질량이랑 똑같은 녀석, 태양 질량의 5배. 요렇게 대류핵을 가질 수 있는 녀석은 요 녀석이라는 거지. 아셨죠? 이렇게 해놓고 문제 보는 겁니다.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태양 질량이랑 똑같은 거고요. 얘는 5배인 거예요. 얘는 핵이 복사층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대류층. 얘는 대류핵 복사층. 자, 가의 중심핵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PP 반응보다 우세하게 일어난다. 지금 CNO 순환 반응, PP 반응 모두 다 일어나는데, 태양 질량이랑 똑같대. 그럼 얘의 주된 반응은 뭐예요? PP 반응이지. 그러니까 우세가 틀린 거야. 자, 나의 표면 부근에서 에너지 전달 방식은 대류가 복사보다 우세하다. 나의 표면 부근에서 에너지 전달 방식은 복사가 우세하다. 아셨죠? 대류는 중심부요. 그럼 넌 틀렸구나.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선생님이 준비한 추가 성지는 요겁니다. 별의 내부에서 대류 영역의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얘의 대류 영역은 표면 부근의 대류층. 얘의 대류 영역은 중심핵. 그러면 밀도는요? 질량이 아무래도 큰데. 중심핵을 이루고 있어, 대류 영역이. 그럼 얘의 밀도가 엄청나게 크겠지, 이 영역의 밀도가. 그러면 가가 나보다 작다. 나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에너지 생성량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중심 온도라고. 중심 온도. 얘는 PP 반응이 주된 반응. 얘는 CNO 순환 반응이 주된 반응이겠지만, 어쨌든 중심 온도는 얘가 더 높기 때문에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도 얘가 더 크다는 거지. 아셨죠? 주된 반응은 CNO 순환 반응이지만,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도 얘보단 얘가 더 크다고.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를 많이 생성한다. 핵융합 반응을 많이 한다. 아셨죠? 그러면 에너지 생성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나는 진화 과정에서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태양 질량의 5배인데요? 철까지는 못 만들어내겠지. 철까지 만들어내려면 태양 질량의 8배보다도 커야 되니까. 아셨죠?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맞는 게 없네요.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도. 수소핵융합 에너지 생성량은 P 지점이 Q 지점보다 많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점을 찍겠습니다. 여기를 P 지점, 여기를 Q 지점. 요 깊이를 찍는다고 하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뜨거워요. 더 뜨거우면 핵융합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핵융합 반응을 더 잘하니까. 아셨죠? P 지점이 Q 지점보다 많다. 그 다음에 가에서 헬륨의 질량비는 표면에서 중심부로 갈수록 어떻게 변하는가? 표면에서 중심부로 가는 겁니다. 헬륨의 질량비 25%로 일정하다가 헬륨의 질량비는 증가하겠지, 이렇게. 아셨죠? 수소의 질량비와 반대로 헬륨의 질량비는 여기다 그려볼까요? 25% 정도로 가다가 헬륨의 질량비는 증가하겠지,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렇게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8번까지 해서 모든 문항 봤고요. 여러분들의 내신을 만점으로 이끌어줄 내신 만점 OX 퀴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태양은 지금 현재 어떠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이며, 얘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를 할지에 대한 것들 우리가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원시별의 주요 에너지원, 주기열성의 주요 에너지원, 그 다음에 적색거성의 내부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기열성 같은 경우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녀석과 태양의 두 배를 넘는 녀석, 그 중심에서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 볼게요. 자, HR도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 평균 밀도, 집단에 따른 평균 밀도를 비교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거 기억해 보시고요. 질량이 큰별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나중에 철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죠, 중심부에서. 그때 초신성 폭발, 초고성 이후에 초신성 폭발을 할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그 폭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생을 마감하느냐라고 한 것까지도 한번 체크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꼭 수강 후기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별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생명 가능지대 외행성계 탐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 있는 지구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적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영어 독해어스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문제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10강과 교재 11강 살짝 들여다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문제 꼭 풀어 오셔야 됩니다. 그치? 내가 공부한 흔적 잘 살펴보고 오시고 거기에 내신이라고 하는 깊이를 한층 더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일단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교재 10강의 Exercise 3에 해당하는 요약문 완성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미 요약문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에 관한 글인지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디테일, 요약문에 집중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그 세부적인 내용들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현예술이라고 하는 조금은 생소한 소재에 관한 지문이었습니다. 지문의 내용 구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재현예술은 단순한 외형 유사성이 아니라 무엇의 유사성? 이거 정말 중요했는데 감정의 유사성에 있더라. 그쵸? 이거 진짜 중요했죠. 감정의 유사성에 있더라. 좋습니다. 자, 초상화의 유사성은 대상과 닮음이 아니라 느낌의 재현이다. 자, 감정, 느낌 계속 핵심어 반복되는 거 보입니다. 예술가는 관객이 특정 감정을 느끼도록 작품을 구성합니다. 일부는 사실적 묘사로 그 이상은 비사실적 표현으로 구현하고요. 감정 전달을 위해 의도적으로 뭐하기도 해요? 그렇죠. 사실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재현 예술이라고 해서 사실과 100% 똑같이 재현하고자 하는 예술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벗어나기도 하는구나. 자, 이러한 능력은 목적 달성을 위한 기술이고요. 경험을 통해 관객 반응을 학습하며 습득할 수 있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가볼게요. 자, 우리말로 한 줄 요약하자면 이거네. 재현 예술의 본질은 대상의 외형이 아니라 관객에게 동일한 감정, 그렇죠.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데 있더라. 자, 영어 요약문입니다. 우리 원래 그 문제에 있었던 요약문에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핵심어도 다시 한번 잡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재현예술,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Representative ar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재현예술은 뭐하고자 합니까? Bring out,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무엇을?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렇죠. 뭐와 연관된 요거죠. 원래의 대상입니다. 원래의 대상과 연관된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며 이것은 달성이 되는데 관찰과 경험을 사용해서 모함으로써 exceed 중요한 단어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일정 시점에서 any literal representation 어떤 그대로의 재현 표현을 넘어섬으로써 넘어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동일한 감정을 이끌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핵심이 질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픽은 어느 문장 한번 가볼까요? 5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Up to a point, 어느 지점까지는 this is done, 이것이 행해지는데 뭐 함으로써?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지요. 자, 표현합니다. 근데 어떤 물체를 갖다가 literally, 있는 그대로, 그치? 어느 지점까지는 대상을 그대로,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이루어지지만 beyond the point, 그 지점을 넘어서면 그 지점을 넘어서면 요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행해지는데 모함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표현 등장했습니다. Skillful departure라고 하면서 능숙하게 벗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대로의 재현에서 능숙하게 벗어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길래? 재현 예술가의 목표 나오면서 원래의 대상과 동일한 감정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즉, 이 작품을 보는 관객들한테 특정한 감정을 느끼게끔 만들고자 한다. 그것이 재현 예술가의 목표인데 특정 지점을 넘어서는 모함으로써 능숙하게 벗어남으로써. 그치?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재현을 벗어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구나. 요거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서 자, 어법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 요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재현예술의 진정한 정의는 이것이 아니라 이거입니다. 라고 하면서 not a but b 구문 등장하고 있어요. 그쵸? not a but b 구문 등장하는데 이때 대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is라고 하는 비동사 뒤에 이어져서 주격 보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되겠네요. 그치? 아하, 비동사 뒤에서 주격 보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되겠는데 not a but b 구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재현예술의 진정한 정의는 뭡니까? 작품이 실물과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the feeling, 이거죠. 느낌.
감정입니다. 근데 어떤 감정이요? PP 덩어리의 수식을 받으면서. 이 vocal 뜻이 뭐죠? 불러 일으키다 라는 뜻이야. 불러 일으키다 라는 뜻인데, 글쎄, 그 작품이 불러 일으키는 감정이 마찬가지로 수식받고 있습니다. 그 실물, 원본이 불러 일으키는 감정이랑 resembles, 닮아야 된다 이겁니다. 감정의 유사성, 요것이 핵심이었고, 문법 포인트까지 같이 한번 생겨주시면 더더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함축음 밑추름으로 넘어오셔서요. 아까 우리 봤던 표현 중에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skillful departure, 능숙하게 벗어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재현으로부터 능숙하게 벗어난다. 어찌 보면 조금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 덩어리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그 함축 의미가 무엇이나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노란색 표시된 핵심어 위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것의 함축 의미는요. intentionally altering, 의도적으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변형시키는 겁니다. 사실적 묘사를 의도적으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evoke,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아하, 이 관객들, 즉 작품을 보는 사람들한테서 the same feeling, 똑같은 감정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와 똑같은 감정입니까? The original, 원본입니다. 실물입니다. 즉, 원본. 이 실물과 뭔가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실적인 묘사를 의도적으로 변형하는 거라고요. 뭐하기보다는 단순히 그 외형, 겉모습을 갖다가 reproducing, 복제하기보다는 그 똑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거, 요것이 핵심이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 살펴가 주시고요. 자, 바로 넘어가서 어휘 갑니다. 어휘. 일단 어휘 유형의 질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탄탄하면서 내용이 많이 있을 거예요. 목격자 증언의 신뢰도라고 해서 이 질문도 만만치가 않았는데 자, 러프타스라고 하는 사람 등장하면서 목격자 증언이 매우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기억은 영상 재생이 아니라 구성 과정이며 왜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뭐가 발생해요? 아하, 이 단어 기억나십니까? confabulation이라고 해서 작화라는 단어 등장했는데 뭐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예요. 아하, 작화가 발생하거든. 자, 검사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다른 전문가를 제시하는데 그러나 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면서 이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뭐만 제시합니까? 얘가 포인트였죠. 예외, 가능성만 제시를 합니다. 자, 이 작화라고 하는 것은 확립된 과학적 사실로 반박이 어려워요. 따라서 이 개념 개별 사례는 일반 원리를 흔들 수가 없다. 단지 뭐할 뿐이다? 개념 자체를 반박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예외 가능성만 제시할 뿐이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목격자 기억의 왜곡은 과학적으로 확립된 현상이며 일부 예외 사례로 이를 반박할 수는 없다. 이것을 핵심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고

영어로 다시 한번 살피러 갑니다. Eyewitness memory, 목격자 기억이란 뜻이죠. 자, 목격자 기억은 어떠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 unreliable. Unreliable, 신뢰할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작화,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지어내는 과정 때문에 좋아요. 자, 그리고 시도입니다. 뭐 하고자 하는 시도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반박하고자 하는 시도는 뭐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Disproving the phenomenon, 그 현상을 부정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레이버피 구문 나오면서 무엇에 의존합니까? Citing. Rare exceptions, 드문 예시를 제시하는 데에 의존을 합니다. 개념 자체를 반박할 수는 없고 그 예외죠, 예외. 드문 예외를 제시하는 데에 의존을 한다고요. 이 예외를 제시하는 것에 그쳐야 하는 것이구나. 자, 그리고요. 이것은 do not undermine, 훼손하지 않는답니다. 약화시키지 않는답니다. 이미 확립된 과학적 증거를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좋습니다. 자, 빈칸 픽은 일곱 번째 문장에 굉장히 짧고 간결하지만 핵심을 담고 있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이유가 뭐냐면은 It is less difficult라고 해서 덜 어렵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뭔가 두 번 생각하게끔 하는 그러한 표현의 구성인데 덜 어렵다라고 하는 건 비교적 쉽다는 뜻이잖아요. 뭐 하는 게 비교적 쉽습니까? Assert exceptions. 예외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덜 어렵습니다. 무엇에? 과학적인 일반화에. 즉, 앞에 좀 무슨 이야기를 나오냐면 그 개념 자체, 이 작화라고 하는 개념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하, 개념 그 자체를 반박하는 것은 어렵고 예외를 주장하는 것이 덜 어렵다라고 해서 앞선 문장과 결합시킨 채로 less difficult라고 하는 표현의 조합에도 유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업버갈게요. 아홉 번째 문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Nor would you라고 해서 지금 부정어가 앞으로 나오면서 도치 일어난 구조거든요. 오케이, 가볼게요. 자, 물론 이러한 사실은 in no way 결코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정문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지요. 결코 compromise. 어떤 뜻으로 쓰였어요? 훼손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기억에 관한 연구 결과를 결코 훼손하지 않을 것이며, 자, 노어 붙으면서 뭐뭐도 또한 아닐 것이다 라는 부정의 의미 추가됩니다. 그리고 부정어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도치까지 발생한 겁니다. 좋아요. 자, 모두 하지 않을 거예요.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필요로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요. 부정문으로 해석하는 거에 도치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 순서 문제로 다른 출제 픽 예측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앞부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러프터스라고 하는 사람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목격자 증언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전문가 증언으로 내용 이어봤죠. 그녀의 전문가 증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격자 증언은 can be very unreliable, 매우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검사가 이를 반박하고자 하죠. 그렇죠? 로프터스의 testimony, 증언을 갖다가 rebut, 반박하려고 합니다. 반박하려고 하지만 개념 그 자체는 뭐하기가 어려워요. 반박하기가 어려워요. 라는 흐름이거든요. 순서 문제 예측하기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번호 매긴 문장 위주로 글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1지문 2문항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 문제는요, 동물의 수량 계산 능력이라고 해서 침팬지를 예시로 실험의 내용 소개했던 글 기억나시죠? 동물은 덧셈뿐 아니라 뭐도 할 수 있어요. 수를 비교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수 비교 능력은 더 기본적이며 널리 퍼져 있는 것이고요. 이 침팬지를 대상으로 한 초콜릿 선택 실험을 갖다가 제시를 해줍니다. 두 쟁반의 총 개수를 계산해야지만 최적 선택이 가능해요. 뭐 해야 된다고요? 총 개수를 계산해야지만 최적의 선택이 가능하다고요. 실제로 침팬지는 뭐 했습니까? 더 많은 총량을 선택을 했습니다. 즉, 계산을 한 거네. 계산을 한 거네. 단순히 가장 큰 한목금만 보면 오답 선택이 가능했는데 침팬지는 정답을 고른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덧셈과 비교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침팬지는 단순 비교가 아니라 덧셈과 비교를 결합하여 더 많은 양,
더 많은 총량을 선택할 수 있는 수인지 능력을 가진다에 해당하는 글이었습니다.

의약물 갈게요. Animals, 동물입니다. 예를 들어 침팬지요. 자, 뭐할수 있습니까? Go beyond, 넘어설 수 있습니다. Simple comparison, 단순한 비교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함으로써? 뭐 한다 그랬어요? 결합한다 했습니다. 덧셈과 수평가를 결합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Choose the option, 어떤 선택지를 고르는데 어떤 선택지를 고릅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The greater total quantity, 더큰 총량을 가지. 더큰 총량을 가진 선택지를 갖다가 고를 수가 있다고요. 자, 뭐보다 the largest single amount, 가장 큰 단일량이 아니라 총량이 더큰 선택지를 고를 수가 있다고요. 덧셈과 수평가를 결합함으로써.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빈칸 픽은 8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대부분의 경우, without training, 아무런 훈련 없이도 침팬지는 뭐 합니까? 자,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침팬지가 두 쟁반 중에 뭘 선택하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인데, 침팬지, 올바른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자, 뭐 했습니까? Select, 선택합니다. The tray, 쟁반을 선택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는 쟁반을 선택을 한 거예요? The largest total number of chocolate chips, 초콜릿 조각의 총 개수가 가장 큰 쟁반을 선택을 한다더라. 침팬지의 선택에 관한 답변 문장입니다. 8번 문장 잘 챙겨주시고요. 자, 어퍼픽은 3번 한번 가볼까요? 자, show a chimpanzee. 침팬지한테 보여주랍니다. To trace. 두 개의 쟁반을 보여주는데, 자, 얘를 선행사로 하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절이 따라옵니다. 일단 해석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얘가 없는 것처럼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몇 조각의 초콜릿을 놓은 두 개의 쟁반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해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전치사 해석을 그대로 살리려면 앞에서 한번 끊어주셔요. 자, 침팬지한테 두 개의 쟁반을 줍니다. 그리고 전치사의 의미 그대로 살려주시고요. 관계대명사의 자리에는 선행사의 해석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두 개의 쟁반에 여러분은 초콜릿 몇 조각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해석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수식하는 것처럼 편하게 해석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치사 on이 왜 쓰였는가? 왜 쓰였는가? 얘는 항상 동사와의 짝꿍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가끔씩 뭐 명사와 짝꿍을 이룰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동사와의 짝꿍이에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have placed라고 해서 예정에. place가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놓다, 두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두는지 place on, 얘와의 결합이었구나. 그래서 전치사 on이 앞으로 나간 것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서술형 오랜만에 한번 가봅시다. 단순히 가장 큰 묶음을 선택하는 전략이 항상 유효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말로 서술하시오. 자, 아는 이유입니다. 왜? 가장 큰 묶음에 있는 선택지가 전체 양이 더 많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량을 계산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요거 서술하는 거 은근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딱 봤을 때는 끄덕끄덕 이해가 잘 되지만요. 막상 요거 보이지 않고 내가 쓰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보기는 했지만 교재의 빈 구석에 나만의 답변을 다시 한번 써보고 그다음 비교 또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10강의 7번 어휘 문제로 갑니다. 자기조절과 인지자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었어요. 자기조절은 근육처럼 사용하면 점점 피로해져요. 아,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점점 피로해진다고. 자, 반복적인 자기통제는 자원을 고갈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기조절은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 거, 피곤한 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과제에서의 통제가 다른 과제 수행 능력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자원 고갈 상태에서는 유혹에도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전 한번 일어나면서 이러한 결과는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피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무엇이 발생했을 때, 인지 부하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유혹에 대한 인식을 줄일 수가 있고요. 따라서 경우에 따라 자기조절이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더라에 해당하는 내용, 요, 그러나라는 반전을 중심으로 앞뒤 내용을 잘 연결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기조절

표현을 한다고요. 인지 부하가 뭐할수 있어요? reduce, 감소시킬 수 있어요. 좋습니다. 감소시킬 수 있어요. awareness of temptation, 유혹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켜서 오히려 뭐할수 있습니까? 자기 통제를 support, 지원할 수 있어요. 도울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반전을 기준으로 해서 인지부하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기 통제, 자기 조절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내용까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빈칸 갈게요. 자, 7번 문장에 한 단어짜리 빈칸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However로 뒤집히는 그 부분이에요. These outcomes, 이러한 결과. 여기에서 가리키는 결과의 내용은 뭡니까? 아하, 자기 조절 자원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지금 뭐할수 있어요? 유혹적인 행동에 쉽게 빠질 수 있어요. 그치? 근데 그러한 결과가 자 부정어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야. 앞에 not이나 never가 붙은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을 고를 때 정말 한층 더 주의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not inevitable. inevitable 무슨 뜻입니까? 불가피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피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피할 수 있어요. 그치? 어떤 경우에 최근에 연가가 보여주길 자, 때때로 인지 부하는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뒤에 나오는 전치사의 목적어부터 살펴주시냐면 칼로리가 높은 맛있는 음식과 같은 매력적인 자극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매력적인 자극들에 의한 유혹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다고요. 그치? 좋습니다. 무엇이 발생했을 때, 인지 부하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 다음 시간에 영어 시험이야. 영어 시험 직전에 쉬는 시간에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 친구가 매점에서 정말 막 냄새가 펄펄펄 나는 맛있는 피자빵을 사와가지고 막 먹고 있어. 근데 그 상황에서는 이미 내 머리에 인지 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피자빵의 냄새에 유혹적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그쵸? 오히려 자기 조절이 강화될 수도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자, 어퍼픽 갈게요. 2번 문장 한번 가실까요? In fact, 실제로 이 사람과 그의 동료들은 liken, 자, 요 동사. 처음 본 친구들 많을 겁니다. 구조 어떻게 생겼지요? A to B의 구조예요. 근데 참고로 이때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의 성격을 가진 동명사고 온 거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A를 B에 비유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그치? 따라서 자기 조절을 근육을 운동시키는 것에 비유한다. 처음 보는 친구들은 반드시 알아가시고 이때 두가 전치사다라고 하는 것까지 챙겨가 주시면 더더 좋겠죠. 자, 문장삽이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까 봤던 문장인데요. 이러한 결과는 그러나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아까 봤던 문장이니까 앞에 무슨 얘기 나왔어요? 자기 조절 자원이 고갈되면 유혹이 증가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러한 결과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라고 뒤집으면서 뒤에 예외 상황을 연결해주는 전환 문장 되겠습니다. 아까 빈칸에 이어서 문장 삽입까지 챙겨줘야 하는 아주 아주 중요한 7번째 문장입니다. 좋습니다. 자, 10강의 8번 갑니다. 문장 삽입 유형이었고요. 기억에 대한 비유에 관한 지문이었는데 기억은 전통적으로 저장소, 도서관 은유로 설명이 돼요. 자, 이 은유에서는 기억이 특정 위치에 저장된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러한 체계는 도서관에서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만 뒤집으면서 인간 기억에 적용하면 설득력이 약하더라. 이 문장의 핵심이었죠. 그쵸? 자, 기억은 특정 위치가 아니라 뇌 전반에 분산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억은 고정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기억은 뭡니까? 변화하는 동적 활동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자, 뒷부분이 중요한 내용, 그쵸?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자, 기억은 특정 위치에 저장된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뇌 전반에 분산된 동적인 과정입니다. 아,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영어로 볼게요. 자, while, 뭐뭐이지만 뒤집을 겁니다. 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되어 왔습니다. 뭐에? storehouse, 저장소입니다. 그 도서관과 같은 저장소에 비유가 되어 왔어요. 자, 거기에서는 정보가 저장이 되는데 in fixed locations, 고정된 위치에 저장이 됩니다. 그쵸? 자, 근데 그렇지만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뒷부분이에요. It's better understood, 더 잘 이해가 된답니다. 무엇으로?
dynamic process, 역동적인 과정으로 더 잘 이해가 된답니다. 자, 무한, the

뮤릿 분산돼. 그치? 좋습니다. 자, 결국엔 신경만 정반에 걸쳐 분산된 동적인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기보다는 static. 정적인 localized, 국소적인 안테티스 어떤 실체다라기보다는 분산되어 있는 동적인 과정이다. 인간의 기억은 이런 것이라 도서관 비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좋습니다. 자, 빈칸픽으로 5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방금 우리말로도 계속해서 봤던 내용입니다. Even a huge library. 자, 미 의회 도서관과 같은 거대한 도서관조차도 Works effectively on this system. 이 체계상에서는 효과적으로 작동? 하지만, 아하. 근데 우리가 뭐할 때? Consider human memory. 인간의 기억입니다. 그치? 자, 인간의 기억을 고려할 때, 다시 말해서,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이 실제 뇌와 만난 겁니다. 즉, 실제 뇌 기능에 적용하여 살펴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그 도서관 비유라고 하는 건 인간의 기억에 적용했을 때는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쵸? 요 부분입니다. The analogy, 그 비유는 less persuasive. less persuasive,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요것이 핵심이에요. 좋습니다. 자, 4번 문장에서는 문법 한번 보겠습니다. Armed with such knowledge, 그러한 지식을 갖추면, 지금 분사구문입니다. PP 형태의 분사구문으로 문장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지요? 아하, 주절의 주어인 A barrel, 대출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원래 어떻게 생긴 동사예요? Arm, A with B의 구조로 쓰여서 A가 B를 갖추게 하다. 원래는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근데 지금 대출자가 그러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상태이니까 수동의 의미 관계를 가져서 armed with이라고 하는 PP 형태의 분사구문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쵸? 좋습니다. 자, 그러한 지식을 갖추면 대출자는 나중에 원하는 서적을 성공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표현, 종종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참에 꼭 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휘 적절성 한번 갈게요. 7번 문장에 중요한 어휘 많이 나옵니다. 자, 요 부분이에요. Additionally, 게다가 이 도서관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암시를 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들과 지식의 조각들이라고 하는 것이 자, 지금 뭐 보고 있어요? 도서관 비유 보고 있어요. 얘는 뭘 암시합니까? 이러한 것들이 are fixed object, 고정된 객체라고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반에 있는 책들처럼. 자, 반면에 내용 뒤집히면서 A stronger case can be made. 더 강력한 주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에 대해서. 자, 기억을 뭐라고 부르는 것이 더 강력한 주장이다? Dynamic activities. 역동적인 활동이다. 뇌의 동적인 활동이다. 이겁니다. 뭐라기보다는 static entities, 어떤 정적인 실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얘들아, 지금 static, 정적인과 dynamic, 동적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서로 상반된 형태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잘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10강에 9번 넘어오셔서요. 얘 또한 요약문 문제였어요. 환경의 수용 능력에 관한 글이었는데, 환경은 복잡하고 계속 변화하므로 수용력도 변동한다. 환경 변화는 종에 따라 수용력 증가, 감소를 다르게 초래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인간이었습니다. 인간. 인간에 있어서 이 수용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인간은 뭐 하죠? 환경을 의도적으로 변화시켜서 수용력을 확대하죠. 예를 들어서 불을 사용한다든지 주거지를 건설한다든지 이러한 것들로 기후제약을 극복하고 영역을 확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술과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한 요인을 극복해요. 그래서 인간의 수용력은 어떠합니까? 크게 증가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으련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나 천연자원 이용으로 다른 종의 수용력은 감소한다. 즉, 다른 종의 수용력을 희생시켜서 인간의 수용력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요게 핵심이었죠. 그쵸? 좋아요. 자,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용력은 달라지며 인간은 이를 증가시켜왔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종의 수용력은 감소시켰다. 요약문 갑니다. The carrying capacity for individual species being fluid. 어떠하답니까? 유동적이랍니다. 개별 종의 수용 능력은 유동적이에요. 뭐 때문에? Due to the nature of environment, 환경의 특성 때문에. 자, 이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인데,

humans, 인간들은요, 성공적으로 자기들의 수용 능력은 증가시켜왔어요. 오케이, 증가시켜왔습니다. 자, 뭐 함으로써 reshaping the living environment, reshaping 뭐 하는 거죠? 새롭게 형성하는 거예요. 생활 환경을 새롭게 형성함으로써 뭐 했습니까? 주거지를 건설하고 난방과 요리를 위해서 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자, 이것은 발생한 것입니다. At the expense of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무언가의 희생을 통해서 즉 뭐를 희생해서 인간의 수용 능력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The caring capacity for other species. 다른 종의 수용 능력을 희생시키면서 인간 종의 수용 능력을 증가시킨 것이다. 요게 핵심이었어요.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빈칸 픽은 7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들입니다. 뭐 했어요? Have reduced, 감소시켰습니다. 수용 능력을 감소시켰습니다. 무엇에? Countless other organisms. 다른 생명체들, 그 수많은 다른 생명체의 수용 능력은 감소시켰습니다. 근데 이 다른 생명체들은 의존하고 있어요. The same resources, 그 똑같은 자원에.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글쎄 우리 인간들이 지구 천연 자원의 막대한 부분을 갖다가 사용을 한다 이거예요. 인간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 똑같은 천연 자원에 의존하는 다른 생명체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수용 능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그치? 거기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장이었기 때문에 7번 문장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법 갑니다. 이거는 오랜만에 병렬 구조 한번 파악하러 와봤어요. 자, 가볼게요. 우리 조상들이 began to build shelters and use fire for heating and cooking. 자, 뭐 하기 시작했을 때? 자, began은 begin의 과거형이고요. 뒤에 to부 정사, 목적어 취하고 있습니다. to부 정사에 걸리는 첫 번째 동사원형 build 나오고 두 번째 동사원형 use 나오고 있어요. 그치? 뭐 하기 시작했을 때 주거지를 건설하고 난방과 요리를 위해 불 사용을 시작했을 때 자, 이제 주절 갑니다. 주절의 주어가 day이고요. 동사 자리에 is라는 과거 동사 왔는데 하나만 나온 것이 아니라 and로 연결돼서 두 번째 과거 시제의 비동사 were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했습니까? 추운 기후 지역의 제한 요인들을 완화해서 is 완화해서 뭐 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동사의 병렬 오랜만에 챙겨주시고 자, 문장 삽입 또 한번 가봅시다. Our own species, 우리 종은, 우리 인간종은 has proven 증명해왔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의도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뭐 하기 위해?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연적 환경 변화의 얘기가 나와요. 자연적 환경 변화 나온 다음에 인간 등장하면서 의도적으로도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더라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앞에 자연적 환경 변화와 인간의 개입을 연결하는 핵심 문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번 문장의 위치 잘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10강의 10번 갑니다. 어휘 문제예요. 시간 인식이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도덕 기준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고 가정이 됩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는. 자,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합니까? 동일한 잘못도 어디에서? 미래에서. 그렇지. 미래에서 더 강하게 비난되더라. 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더 엄격한 도덕 기준을 적용을 하고요. 미래를 생각할 때 타인의 잘못을 더 강하게 비난을 한답니다. 근데 타인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미래 잘못에 대해 더 강한 처벌을 요구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이기심 때문은 아니고 뭐 때문입니까? 미래를 생각할수록 평판. 그렇죠. 자, 이 평판을 더 의식하기 때문이더라.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좋습니다. 자,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할 때 더 엄격한 도덕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는 평판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Although moral standards assume to, 자, 이 도덕적 기준은 여겨집니다. 모하다고, 시간에 따라 remain constant, 일정하다고 여겨지지만 내용 뒤집히면서 자, 사람들은요, judge, 판단합니다. Future mistakes, 미래의 잘못된 행위를 갖다가 어떻게 more harshly,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과거의 잘못보다 미래의 것을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하더라. 자, 이것은 뭐 때문이다? Concern for their reputation.

expectation, 그들의 평판에 대한 concern, 우려. 걱정이죠. 아하, 평판에 대한 걱정이 그들로 하여금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 기대를 적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평판에 대한 우려가 이러한 결과를 만든 것이구나 해당하는 내용까지 챙겨주시고요. 자, 빈칸 픽으로 1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Groundbreaking study of morality and time. 이 사람의 도덕성과 시간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는 시작했습니다. 뭐 함으로써? Pointing out은 지적하는 거죠. 자, 뭐를 지적합니까? Moral rules, 도덕적인 규범들이 are generally assumed, 일반적으로 뭐라고 가정됩니까? Remain constant, 변하지 않는다. 네, 도덕적 규범. 도덕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일정할 거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똑같을 거야. 라고 가정을 하는데 글쎄, 지적한답니다. 뒤에서 어떤 점이 밝혀지지요? 과거의 잘못보다 미래의 잘못에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더라. 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이 내용 핵심 내용이니까 첫 번째 문장, 빈칸 예측으로 챙겨주시고요. 접법은 6번 한번 가봅시다. In various studies, 다양한 연구에서. 다양한 연구에서 자, thinking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지금 ing가 이끄는 동명사구가 주어 역할하면서 동사 자리에는 made가 왔어요. 근데 made가 또 오형식으로 쓰이면서 목적어 자리에 people 나오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나왔습니까? condemn, 비난하다라는 뜻의 동사 원형 왔습니다.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게 하다. 라는 뜻이죠. 그쵸? 자,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condemn, 비난하게끔 한답니다. 타인에 의한 잘못된 행위를 more intensely, 더 맹렬하게 비난하도록 한답니다. As opposed to thinking about the present. 자, 이 표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뭐와는 대조적으로. 뭐와는 대조적으로. 참고로 이때의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또뭐 나왔습니까? ing가 이끄는 동명사 구가 등장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전체적인 문장 구조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문장 삽입으로 3번 문장 한번 가보는데 예시라고 해서 뒤집히는 연결사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 되겠어요. 그쵸? 자, 그러나 그의 연구는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했는데, 동일한 잘못된 행위를 more, 더 많이 비난했다 이거지요. 그치? 언제? 언제? Said in the future, not in the past. 과거보다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 했을 때, 즉, 미래에 설정되었을 때, 그 똑같은 잘못된 행위를 더 많이 비난하더라. 내용적으로도 핵심이면서, 그러나라고 뒤집히는 구간이거든요. 즉, 앞에는 무슨 내용 나옵니까? 도덕 기준은 시간에 따라 동일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뒤집으면서 연구 결과 나오고요. 이 뒷부분에도 사람들은 미래를 도덕화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내용으로 부연 설명 가거든요. 문장의 위치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10강의 11에서 12번 1지문 2문항으로 넘어오셨습니다. 학습 잠재력에 관한 글이지요. 학습 잠재력 개념은 충분히 연구되지 않고 있다. 요게 핵심이었어요. 얘를 소재로 하면서 근데 얘가 충분히 연구되지 않고 있다. 왜? 왜? 학습을 뭐 중심으로? 결과 중심으로만 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시험은 학습 과정이 아닌 결과만 보여줘요. 동일한 결과라도 학습 효율은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시험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지능 검사도 정의는 다르지만 한계가 존재합니다. 결국 시험은 현재 능력만 보여줄 뿐 잠재력은 평가하지 못하더라. 즉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학습 잠재력 개념은 충분히 연구되지 않고 있다. 자, 시험과 지능 검사는 학습의 결과만 측정할 뿐 학습 잠재력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에 관한 글이지요. 자, 요약문 갑니다. Assessments such as exams, intelligence test, 시험과 지능 검사와 같은 평가들은 머클선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학습의 결과죠. 그렇죠. 학습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래서 제공을 합니다. Limited insight. and learning potential. learning potential, 이거 학습 잠재력이에요. 학습 잠재력에 대한 제한된 통찰력, 제한된 정보를 제공을 한답니다. 자, 뭐이기 때문에 overlook, 간과하다라는 뜻이에요. 학습 과정과 효율에 있어서의 차이를 간과하기 때문에, 즉, 결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학습 잠재력에 있어서는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더라. 전체적인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요약문 되겠습니다. 자, 빈칸픽으로 1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아까

전체 내용 구조 살필 때에도 결국엔 얘가 핵심이다라고 예고를 드렸어요. 볼게요. 제대로 뭐이지만 수천 권의 책이 쓰여 왔습니다. 학습에 관한 책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The Concept of Learning Potential, 뭐에 대한 학습 잠재력. 이 학습 잠재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remains insufficiently elaborated. Elaborate가 자세히, 상세히 서술하다라고 해서 상술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어떠하답니까? 학습 잠재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전히 불충분하게 상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Insufficiently, sufficiently, 충분히라는 부사 앞에 in이 붙어서 불충분하게라는 뜻 됩니다. 한 단어짜리 빈칸으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거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어법 갑니다. 요거는 주어 동사 찾기인데 주어가 굉장히 길어요. 생긴 모양을 보시면은 one of the 복수명사. 뭐뭐한 것들 중 하나라고 해석을 하죠. 어쨌든 주어가 이렇게 길다라 할지라도 주어의 핵은 누굽니까? 원이 주어의 핵입니다. 따라서 동사는 단수동사로 받아줘야 돼요. 주어의 핵을 찾고 동사와 수일치를 시키는 문제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거든요.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가능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여기에 는이 붙었잖아요. 제가 주어의 핵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유들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경향입니다. View learning, 학습을 바라보는데 오로지 뭐를 통해서만 its products, 그 결과물. 결과물을 통해서만 보려는 경향입니다.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효율성의 차이 이런 거는 보여주지 못해. 그래서 학습 잠재력은 충분히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글이었으니까. 그쵸? 좋습니다. 자, 오랜만에 서술형 한번 가봅니다. 시험과 지능검사가 학습 잠재력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는 이유. 아까 계속 앞에 살펴봤던 건데 내가 이걸 우리말로 다시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셔도 좋고 잠깐 정지하고 말로 한번 얘기하고 비교해 보셔도 좋아요. 물론 직접 내 손으로 써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어떠합니까? 일단 시험은요. 시험은 학습 과정과 효율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결과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한 이 지능검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현재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만을 반영할 뿐 새로운 것을 얼마나 잘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잠재력은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문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나왔던 내용인데 이 뒷받침 근거를 갖다가 내가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1강의 1번 넘어오셔서 한 분야의 경계를 정의하는 것에 관한 지문이었죠. 한 분야의 경계 설정 자체가 어렵다. 핵심은요. 어려움이었어요. 어려움. 왜? 좁게 정의를 내리면 중요한 것을 제외할 위험이 있어요. 넓게 정의를 하면은 관련 없는 것을 포함시킬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경계를 정의하는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데 첫 번째 방법은 학자 기준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분야가 너무 분산될 위험이 또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이론 기준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인데 이거는 또 일부만 포함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따라서 어떤 방식이든 한 분야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어렵다. 얘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한 분야의 경계를 정의하려는 시도는 좁거나 넓은 정의 모두 문제를 가지며 어떤 접근 방식도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영어로 살핍시다. Attempts to define the boundaries of a field. 한 분야에 경계를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는 face inherent limitations, 본질적인 한계에 직면하는데 왜냐하면 좁은 정의든 넓은 정의든 뿐만 아니라 community based, 우리 지문에 나왔던 전략 중에 어떤 전략을 받는 단어냐면 학자 중심 접근을 받는 단어예요. 거기에 더해서 theoretical approaches, 이것은 이론 중심 접근을 받는 단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바꿔서 압축 표현할 수 있구나. 요거 챙겨주셔야 되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학자 중심 접근, 이론 중심 접근과 더불어서 좁은 정의든 넓은 정의든 fail to 하지 못합니다. Fully capture the field. 그 분야를 갖다가 완전히 포착하지 못한답니다. 뭐 하지 않고서는 excluding or including irrelevant elements. excluding, 배제하는 거고 including, 포함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관련 요소를 갖다가 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관련이 없는 것을 갖다가 포함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제대로 배제시키거나 포함시키지는 거를 못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자, 다시 말해서, 불필요한 요소를 포함하거나 관련 요소를 배제하지 않고서는, 글쎄 그 분야를 갖다가 완전히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분야의 경계를 정의하는 것은 본질적인 한계를 지닌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빈칸 픽으로 첫 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요. 이 문장 전체를 다 빈칸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자 핵심 문장이니까. Defining the boundaries of a field is 한 분야의 경계를 정의하는 것은 어쩌면 a foolish objective. 어떤 목표? 어리석은 목표. 한계가 있어요. 본질적인 한계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질문의 전체 내용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이 첫 번째 문장에서요. 한 분야의 경계를 정의하는 것은 어리석은 목표이구나. 챙겨주시면 되겠고 특히나 foolish, 어리석은 이 형용사는 더 주의 깊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퍼픽으로 11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But one is likely to leave out scholars and issues. 뭘 가능성이 있냐면 학자와 주제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leave out이라고 해서 이거는 배제하다라는 뜻이었죠. 자, 근데 지금 scholars and issues를 선행사로 받으면서 대시 끄는 관계절이 붙습니다. 이때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고 따라서 뒤에 아라고 하는 비동사 등장했는데 지금 해석을 보시면 해당 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학자와 주제라고 해석이 되죠. 자, 요거 배우는 겁니다. 전치사 오브에 relevance, 관련성과 같은 추상명사가 붙으면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of relevance를 갖다가 형용사 하나로 바꿔버리면은 뭘로 바꿨을 수 있겠습니까? relevant, 관련 있는 이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쵸? 이처럼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구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 글의 순서로 출제 픽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주어진 글에서 아까 봤던 우리 빈칸 예측했던 그 문장이죠. 한 분야의 경계를 정의하는 것은 어리석은 목표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문장에서 좁은 정의는 이러한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반면에 너무 넓은 정의는 이러한 위험이 있다. 즉 본질적인 한계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5번 문장 There are several ways one can proceed라고 하면서 proceed, 계속 진행하다, 나아가다 라는 뜻이잖아요.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좁은 정의, 넓은 정의 말고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라고 해서 전략을 소개를 해주지요. 그래서 one tactic 첫 번째 전략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학자 중심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치? 자, 근데 그러고 나서 the opposite strategy 정반대 전략이라고 하면서 아까 소개했었던 학자 중심 접근 방식 말고요. 이번에는 theoretical 어떤 이론 중심, 이론 중심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러한 접근법에도 다 한계가 있다라고 마무리는 되겠지만 이 순서로 우리 순서 예측하기 참 좋겠습니다. 지금 번호 표시한 문장들 기준으로 내용을 나눠보고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결합하는 연습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13강 함께 하셨고요. 오늘의 OX 퀴즈로 7번째 연습 문제에 해당하는 4개의 질문 있습니다. OX 작성하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좋은 질문들 함께 할 겁니다. 문제 꼭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내신에 대한 이해 더하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호성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의식주와 경제생활입니다. 의식주라는 요소와 경제생활이라는 요소가 왜 갑자기 한꺼번에 나오는지, 그죠? 우리 문화 배우고 있었는데 좀 의문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요소는요, 생각보다 크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또 뭐 좋은 원하는 대학에 가서 뭐 원하는 직장에 취업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 이 경제생활의 과정을 거치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의식주를 향유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의식주에 사용하고 있는, 소비하고 있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생활과 어떤 상상과 소비하는 이 과정 자체가 의식주의 향유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고, 따라서 의식주라는 문화적 요소와 더불어서 경제생활까지 같이 묶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번 주제도요,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들, 쉬운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술형 문항을 써야 한다. 서답형 문항이 있기 때문에 잘 염두에 두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좋겠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부터 쭉 해볼 건데요.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의생활과 윤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사실 교재 구성 자체가 뭐 의식주와 관련해서 뭐 윤리적 의미, 의식주와 관련해서 뭐 윤리적 문제,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다시 구성해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다시 정리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 같이 확인하시면서 빔 그리고 설명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교재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의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윤리적 의미를 갖는가. 첫 번째, 예의에 관한 사회적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을 우리는 요구받게 되죠. 뭐 당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당연한 내용들이 요 주제에는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민소매 나시에다가 막 굉장히 빈티지한 막 목걸이 차고 나오고 막 반지를 한 다섯 개쯤 끼고 나와요. 그러면 아니 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는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에 면접을 보러 가는데 막 슬리퍼에 반바지 입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때와 장소에 맞지 않은 옷차림 때문에 아, 저 사람 예절이 없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이 동양 문화권에서의 의생활이라는 건 이 예의에 관한 어떤 기준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사실 동양에 한정된 이야기뿐만은 아니죠. 당연히 이 TPO라는 것 어디서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생활이라는 것은요, 나의 개인의 자아와 가치관의 형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개성을 나타내는 표현 수단이기도 하죠. 그래서 진짜 저는 카페에 앉아서 사람 구경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보다 보면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다 달라요. 정말. 사실 공산품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다 달라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요즘에 이제 현대사회의 옷이라는 건 이 개성을 나타내는 나의 어떤 자아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 옷과 관련해서 이 소비 패턴이나 어떤 가치관의 형성에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옷이라는 게 쉽게 과소비를 유발하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 저는 또옷 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옷장에 분명히 비슷한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게 돼요. 그죠? 검정색 바지가 있으면 아, 이번에는 검정색 면바지를 사야지. 치노 팬츠를 사야지. 그다음에 검정색 슬랙스를 사야지. 검정색 데님을 사야지. 막 이런 식으로 막 비슷비슷한데 계속 옷을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 쌓인 옷이 어떻게 돼요? 손이 안 가는 옷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쓰레기가 되고 과소비만 남게 되는 뭐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생활을 향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너무 낭비하고 살면 안 되지. 절제하고 좀 아껴 쓰자라는 어떤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가치관의 형성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의생활과 관련된 어떤 윤리적인 의미이겠고요. 자, 이제 의생활과 관련해서 현대사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윤리 문제들이 또한 존재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패스트패션의 문제예요. 이게 가장 시험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패스트패션? 그러니까 사실 현대사회 패션이라는 것은 옷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죠. 왜냐하면 유행을 따라서 입기 때문에. 왜 유행을 따라서 입게 돼요? 결국에는 아까 말했잖아요. 의생활이라는 것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이 의복 문화라는 게 그렇게 급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너무 느렸어요. 왜냐하면 의복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신분을 나타내는 기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갓 쓰고 있어요. 누구예요? 양반이요. 딱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갓안 쓰고 이제 상투만 틀고 있고 막 꾀죄죄한 옷 입고 있어요. 누구예요? 이제 뭐 천민 뭐 이런 신분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 자신의 개성을, 정체성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옷을 입다 보니까 옷의 소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계속 유행 따라 옷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이제 저렴해졌습니다. 그죠? 대량 생산 체제가 형성되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아까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과소비를 유발하게 되고요. 또 그것이 쓰레기로 이제 버려지게 되면서 환경 파괴를 또한 유발할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유발하게 되죠. 두 번째, 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가 또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특히나 옷 같은 경우에는 뭐 염료를 염색하거나 혹은 뭐 탈색을 시키는 뭐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또 화학약품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학약품을 사용할 때 그런 과정 속에서 옷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제 노동자의 어떤 권리라든지 노동자의 건강이 침해당할 수가 있겠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과시소비의 문제죠. 이제 과시소비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건데요. 과소비랑 좀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과소비라는 개념이 있고 여기는 과시소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명백히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과소비는 그냥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과시소비는 보여주기 위해서 소비하는 것을 과시소비라고 합니다. 과시소비. 보여주기 위한 소비.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명품 선호 현상이 뭐 엄청나죠, 사실. 예. 그래서 과도한 유행을 추구하고 각자의 개성을 상실해 나가는. 실제로 통계자료 상으로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명품을 정말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에 하나죠. 전 세계 탑5 안에 무조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이탑5 안에 뭐 미국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소비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 시장 자체가 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네 자리에서 세 자리를 항상 고정적으로 차지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한국, 중국, 일본이에요. 이게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게 참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경쟁 심리에 따른 과시소비가 좀 많이 유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그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죠? 자, 네 번째, 동물의 고통 문제. 이 가죽 소재 등의 원단을 제작하거나 할 때, 막 동물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특히 뭐 가죽 자켓 같은 것들 엄청 유행하고 있는데, 그 가죽 자켓 하나하나가 이제 동물, 뭐, 반마리라고 해야 되나요? 한 마리. 뭐 이렇게 이제 가죽을 벗겨내서 이제 옷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동물의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패딩, 이런 것들. 패딩에 이제 충전재 같은 거 있잖아요. 거위털 막 이런 것들. 근데 그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론 100%는 아닌데, 그 거위를 산 채로 뜨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우리가 충전재가 많으면, 따뜻해 좋아 라고 하는데, 더 많은 양의 고통을 유발하면서 만들어진 옷이라는 거예요. 특히 뭐 여기 퍼막 이런 거, 라쿤털 막 이런 거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한때. 근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동물들의 고통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나요? 솜이라는 대체제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 솜 패딩 입으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좀 희생해야죠. 자, 다섯 번째, 외모지상주의나 뭐 계층 간의 위화감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뭐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뭐 박탈감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또안 그러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패딩의 계급도다 막 해가지고 막 이게 가격대별로 막 계급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막 패딩이라는 게뭐 등골 브레이커다 막 이런 말도 많았는데, 뭐 그런 것들 상당한 위화감을 유발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교재에는요, 뭐 제도적인 차원에서든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있는데, 저는 핵심 포인트만 잡고 넘어갈게요. 이제 대표적인 게 슬로 패션이에요. 요 슬로 패션. 뭐의 반대말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당연히 이 패스트 패션에 이제 반대되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옷의 소비 속도를 좀 늦춰보고자 하는 어떤 패션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하게. 소비 속도를 늦추고 싶어요. 그럼 어떤 옷을 만들면 될까요? 어떤 옷을? 잘 해지지 않고, 튼튼하게, 그리고 디자인도 어떻게? 좀 클래식하게, 뭔가 유행 따라가는 디자인이 아니라 좀더 클래식한 디자인,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옷의 소비도를 줄여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이번 시즌, 이번 여름에 입고 버릴 옷, 막 이런 것들을 사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번에도 입고, 내년에도 입고, 내후년에도 입을 옷을 사면 상당히 옷의 소비도가 늦춰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 가지 패션 브랜드들의 소개 뭐 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보면은 슬로우 패션을 뭐 지향하는 뭐 이런 표현들이 뭐 심심찮게 눈에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디자인이든 뭐 실용성을 늘려요. 뭐 원단의 뭐 튼튼함, 뭐 세탁에도 굉장히 편리한 원단을 사용하고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친환경 공법들, 뭐 공장을 돌리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환경 파괴의 요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는 등뭐 이런 노력들이 따라오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예요? 가격이 비싸지죠. 당연하게도. 이런 어떤 장단점이 다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슬로우 패션이라는 이런 운동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런 건좀 고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패딩 충전재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동물의 고통을 굉장히 많이 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채로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실 거의 털이 몸에 나 있는 털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뜯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털은 어차피 다시 자랄 거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윤리적인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 이런 의식들은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식생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식생활, 음식이죠. 자, 음식과 관련해서 어떤 윤리적인 의미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뭐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 뭐 이거 당연한 거죠. 저도 참 나이가 이제 좀 많이 들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점점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한 음식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때는 그랬어요. 저도 젊을 때는 막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막, 한 새벽 3시에 자고, 새벽 3시까지 논건 아니겠죠, 당연히. 수업 준비할 게좀 많으면, 막 새벽 3시에 막 자가지고, 막 5시에 일어나서 막 출근하고 막 해도 버텼어요. 잘 버텼어요. 하루 막 7시간 수업해도 버텼는데,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 챙겨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식생활이죠.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클린한 푸드. 자, 그리고 건강한 생태계의 보전과 또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 뭐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했어요. 우리 예전에 자연과 윤리, 그죠? 이 생태윤리 배울 때도 우리 생각해 봤었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들은요, 여러분, 자연에서 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연의 자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원을 가져와서 그냥 먹는 게 아니죠. 조리를 해요. 조리를 하는 순간 뭔가 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열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하겠죠?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뭔가 석유나 석탄을 떼게 될 거예요. 굉장히 환경이 파괴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상당히 많은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먹었어요? 그럼 그릇 닦아야겠죠? 설거지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물이 또 많이 대량으로 쓰이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먹는다는 행위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좀 의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사회 구성원들 간의 소속감과 신뢰를 증진한다. 선생님, 먹는 거랑 뭐 소속감이랑 뭔 상관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에선 정말 크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오랜만에 만난 사람, 어떻게 인사해요?

야, 우리 밥한끼 하자. 아, 밥한 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밥을 먹음으로써 친한 관계의 어떤 친분, 소속감, 신뢰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도 표현하죠, 여러분. 아, 우리 식구는 뭐 다섯 명이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식구라는 표현이 식자가 음식할 때그 먹을 식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의 숫자를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식구. 그죠? 그러니까 이 동양윤리, 특히 동양권에서는요, 이 먹는다는 행위라는 거, 같이 식사를 한다는 행위가 굉장히 큰 윤리적인 의미를 가져요. 우리의 소속감과 어떤 친밀감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식생활과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좀 살펴볼게요. 동물에 대한 비윤리적인 대우를 하게 됩니다. 뭐 이것도 제가 동물중심주의에서 사실 더 많이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한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 공장식 축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뭐 설명해 드렸었지만 그 패스트푸드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과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 대표적인 공장식 축산이죠. 그러니까 소를 도축하는 과정들, 뭔가 이 달걀을 채취하면서 이제 닭고기를 얻어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비인간적인 경우가 많고, 또한 제가 동물중심주의에서는 우유 설명해 드렸었죠. 우유. 우리가 우유를 어떻게 먹게 되는가, 이 치즈를 어떻게 먹게 되는가, 결국 소를 강제로 임신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게 된다라는 거. 패스트푸드, 뭐 식품 첨가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들. 특히 패스트푸드 문제가 많죠. 특히나 이제 배달 음식이라거나 뭐 이런 음식들은 칼로리가 기본적으로 높죠. 탄수화물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쌓이게 되고, 지방이 많아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고혈압이 오게 되고, 뭐 고지혈증이 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이제 유발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음식들보다는 좀더 클린한 음식들을 먹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환경오염, 아까도 뭐 말했습니다, 사실. 그죠? 식량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구에 굉장히 많은 자원을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먹게 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 전기도 쓰게 되고요. 뭐 물도 쓰게 되고 계속해서 자원을 낭비하는 것도 있겠는데 뭐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또 폐기물 엄청나게 유발되죠. 이런 것들이 쓰레기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안 먹을 순 없으니까 의식을 가지고 좀더 줄이려고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고자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로컬푸드 같은 거예요. 로컬푸드는 지역의 식재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식재료라는 것 자체도 뭐 해외에서 이제 가져오게 되면은 그걸 운반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잖아요. 비행기로 운반하든, 뭐 배로 운반하든, 어쨌든 뭐 석탄, 석유를 계속해서 에너지를 떼야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공기가 오염되고 막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 지역산 음식을 먹자라는 로컬푸드 운동이 또한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슬로우푸드 운동은 이제 패스트푸드의 이제 반대말로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가공된 식품들, 뭐 MSG가 너무 많이 첨부된 어떤 식품들, 어떤 고칼로리의 식품들보다도 좀더 이제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좀 유기농 식품이라든지 유기농 재료라든지 아니면 뭐 음식을 집에서 직접 뭐 만들어서 먹는 뭐 집밥을 먹는 그런 식이라든지 해서 음식의 소비 속도를 좀더 늦춰보자, 소모 속도를 좀 늦춰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슬로우푸드 운동이라는 것이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리고 성분 표시 의무화, 뭐 이런 건뭐 당연하겠죠. 뭐 이제 소비자의 어떤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일 수가 있겠으니까요. 이런 것도 법적인 제도로 만들어지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일반화된 내용들이었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당연하게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렸고,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입니다. 사실 여기. 항상 여러분들이 관건이 되는 것. 사실 여기 문제 나와도 여러분 서술형으로 나오든 아니면 서답형 문제로 나오든 여러분들이 뭐 선택형 문항으로 나오든 사실 쉽게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상가들의 입장. 요게 문제죠. 요런 것들은 모르면 아예 손을 못 대는 거니까 좀 간단하게만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네 명의 사상가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종류의

사상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유교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그죠?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밥을 먹는 행위, 밥을 먹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많은 예절을 요구받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뭐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면 뭐 젓가락질 하는 거. 저는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막 젓가락질을 똑바로 잘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어른들한테 칭찬받는다. 막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막 열심히 고쳤어요. 그게 하나의 예절인 거죠. 그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아니면은 뭐 소리내서 음식을 소리내지 않고 먹는 것. 그죠? 막 쩝쩝대지 않는 거라거나. 혹은 뭐 요즘에는 또 화제가 됐던 게뭐 면치기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뭐 예절이고 절제고 공경의 실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절이라는 걸 무조건 나쁘게 볼건 아니에요.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절제하는 습관을 들여야 결국에는 다른 곳에 가서도 절제할 수 있는 어떤 성품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절에 따라서 항상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유교의 문화권이다. 자, 그리고 밥을 먹는 과정 자체가 어떤 덕을 닦는 과정들이다. 방금 전에 또 설명해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덕이라는 게 여러분 도덕적 행위라는 게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우리 덕윤리 배웠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습관화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실천해 낼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불교 마찬가지죠, 여러분. 탐욕 제거하고 절제 실천하는 거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탐욕을 다 내려놓고 집착과 탐욕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불교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밥을 막 너무 막 폭식하고 막 욕심을 내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깨달음을 위한 수행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절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에피쿠로스가 좀 생소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교재에 좀 소개되어 있는데요. 에피쿠로스 우리 앞에서 봤었죠? 어떤 사상가로 봤었어요? 우리 쾌락주의 사상가. 그러면서 죽음에 관련된 윤리에서 좀 배웠었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간단하게만. 에피쿠로스는 결국 쾌락주의자예요. 즉, 쾌락은 좋은 것이고 고통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쾌락을 추구해 나가면 좋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인데 이 쾌락을 추구하는 방법에 에피쿠로스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 고통을 제거하는 것도 쾌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파요. 막 감기에 걸려서 막 콜록콜록 막 열이 막 나고 막 아파요. 그럼 이 고통에, 이 병에서 벗어나게 되는 순간 굉장히 행복해지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에피쿠로스는 고통의 제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쾌락의 역설 때문인데요. 쾌락은 좋은 거래요. 그죠? 그러면 쾌락을 계속해서 충족해 나가면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쾌락이 고통으로 변질되는 순간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밥 먹으러 갔을 때, 특히 식생활과 관련해서. 뷔페 가서 밥 먹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 오늘 많이 먹어야겠어. 본전 뽑아야지 하면서 불굴의 의지로 막 가요. 먹다 보면 결국 나올 때 너무 배불러하고 고통받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뷔페 잘안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을 무분별하게 막 추구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고통이 될수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고통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자. 너무 탐욕 부리고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자라는 게 에피쿠로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막 너무 사치스럽게 먹거나 막 너무 많이 먹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단순한 음식에 만족하는 것. 만족했다는 건 뭐예요? 욕구가 작다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에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소개했다는 것.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우리가 앞서서도 막 잠깐잠깐씩 계속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인 중용입니다. 아마 제가 앞에서 한 번도 소개해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재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주로 다루는 단원이 없기 때문에 소개하지 않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중용,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중간, 즉 모자람과 지나침 사이에 중간을 선택하는 게 제일 도덕적인 거야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식사를 할 때도 항상 중용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너무 적게 먹으면 안 되겠죠. 뭐 다이어트 한다고 막 단식해요. 결과적으로는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단식이라는 게.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막 고칼로리 막 먹게 되면 이제 합병증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먹어야 돼요? 딱요 중간만큼, 그죠? 이 중용의 만큼 적절하게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어렵죠, 여러분. 인생 살기가 어려워요. 그죠? 옷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자, 이제 주생활로 한번 가볼게요. 집 문제죠, 집. 그죠?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인간에게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제공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막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고 싶어져요? 집으로 가고 싶어지죠? 선생님, 저집 갈래요? 맨날 집에 간대요. 집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뭐, 공부는 뭐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행도 마찬가지죠. 내가 막한 3박 4일 여행을 갔다 와요. 그러면 마지막 날쯤에 이제 결국 집에 가고 싶어져요. 그러면서 집에 오면 또그 편안함 있죠? 그 집만이 줄수 있는 편안함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집은 우리에게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제공하는 어떤 매개물이다라는 것. 자, 두 번째, 개성과 정체성 및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토대가 될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살고 있는 사람의 내적인 정체성을 반영하게끔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본적 있을 거예요. 친구들 사물함 한번 보세요. 다 사물함 이렇게 보면은 다 달라요. 그죠? 저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사물함을 제가 열어본 건 아닌데, 이게 열려져 있으면 한번 보거든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그 정리해 놓은 방식이 달라요. 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꾸밈이 달라져요. 그런 거예요. 집이라는 건 결국 나의 개성과 정체성이 녹아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취향들, 내가 뭐 선호하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공간 안에 녹아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그런 어떤 개성과 정체성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가족들과 같이 살게 되잖아요. 한 공간에 살게 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많은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토대가 될수 있다라는 것. 자, 어떤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뭐 집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는 뭐 너무나도 분명하죠. 특히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비싸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굉장히 비싸지니까요. 이제 사람들 간의 어떤 주거 기회의 차이가 생겨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비싼 집들이 이제 넘볼 수도 없는 그런 집들이 되어버리고, 뭔가 나의 근로소득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만큼 막 집값이 막 폭등하니까요. 뭐 주거 기회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집을 못 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뭐 전세든 월세든 뭐 계약 기간에 따라서 집에 거주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 언제 이사 가야 되지? 약간 이내 집인데 내집 같지 않아. 뭐 약간 그런 불안정성을 또 느끼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도 사라지게 돼요. 이 마을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마을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외국에는 아직도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에는 주택이 기본인 어떤 도시들도 굉장히 많고 나라들도 굉장히 많고 한번 살면은 거기에 계속 사는 이런 문화가 막 정착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계속 이사를 다니고 막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마을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이웃과의 소속감이나 유대감도 또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자, 뭐 3번은 당연한 거죠. 도시 주거 밀집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 쓰레기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공해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제 자연의 어떤 정화 능력이나 한계치를 초과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특히 서울같이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내에서 이제 쓰레기 처리 자체가 안 되니까 이제 쓰레기를 운송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처리를 하기도 하죠. 막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교통 혼잡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집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이 또한 많이 생겨나고 있다. 여러분들도 많이 체감하고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웃과의 소통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 뭐 지속 가능한 주거 정책 이런 것들을 뭐 법적으로 뭐 제도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라는 건뭐 당연한 이야기이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볼로브라는 요 사상가. 여기가 또 이제 시험에 좀잘 나오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볼로브는 역시 이제 독일의 사상가입니다. 현대 사상가인데요. 이제 실존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상가예요. 여기서 볼로브가 실존주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상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 배우면서 실존주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보부아르라든지 뭐 이런 사상가들. 실존주의의 포인트가 뭐라고 했어요? 요 실존주의의 포인트가 바로 뭐다? 주체성이다.

그러면 외부 세계와 구분되는 공간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역전시켜서 이야기한 거죠. 내이집 공간이라는 건 나의 사적인 공간이야. 다시 말하면 이 바깥의 세상과는 구분되는 공간이야라는 의미. 그래서 외부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그런 공간들, 이제 공동 공간을 외부 세계라고 이제 볼로브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공동 공간과 구분되는 그런 장소가 집이다. 다만 좀 주의할 것은 이 집이라는 곳이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것. 조금 치사하긴 한데 충분히 나올 만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단절되어 있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 거주 공간이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거면 여러분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교도 가고 뭐 친구 만나러도 가고 뭐 나갈 수 있죠. 무엇을 통해서? 이 집이라는 이 구조물의 문이라는 이 매개물을 통해서 우리는 밖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무엇을 하든, 여러분 학교를 가든 뭐 여행을 가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볼로브는 두 번째, 이 집이라는 것이, 거주 공간이라는 것이 삶의 중심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밖으로 어디를 가든 결국에는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 아까도 말했잖아요. 집이라는 게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포인트죠. 자, 그런데 이 평화와 안정감이라는 건 절대 볼로브가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거주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찾아오는 안정감과 평화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사 가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자취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이사 첫날 있잖아요. 첫날. 이삿짐 다 옮겨놓고, 다 치워놓고, 그딱 첫날에 잠을 자려고 딱 누우면요. 그 잠자리가 너무 어색해요. 잠이 안 와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이 거주 공간을 갖고 있고, 집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평화롭진 않은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이 집이라는 건 나의 내적 특성이 반영될 때, 내가 그 공간에 관리하고, 돌보고, 나의 색깔로 물들여갈 때, 비로소 평화와 안정감이라는 게 생겨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볼로브는? 책임져라. 그 공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라. 그래서 거주 공간에 대한 책임, 다시 말하면 주체적인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야. 그럴 때 비로소 거주 공간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게 될 거야. 라는 게 볼로브의 소개였다. 자, 여기까지 좀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 쭉 살펴봤고요. 이제 볼로브의 입장 다시 한번 우리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거주는 공간 속 임의의 위치에 머무르는 일시적인 체류와 반대된다. 그죠? 그냥 단순히 잠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 계속해서 이 사적 공간 속에서 우리는 머물게 되죠. 자, 거주한다는 것은 특정한 자리에 속하여 뿌리를 내리고 그곳을 집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거주한다는 것은 분리된 완전한 영역, 즉 인간이 위협적인 외부 세계로부터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여러분? 나가는 순간, 그죠? 불안하죠? 어디가 제일 안전한 곳이요?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자, 도피할 수 있는 집이라는 개인 공간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인간은 집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참된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 이거죠? 비로소 우리는 그 주체적인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 거주 공간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나를 다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볼로브의 이야기였고요. 자, 유행에 관한 이 지멜의 이야기가 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확률은 좀 낮긴 해요.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만 좀 보시는데, 저는 보여드린 이유는 뒤에 문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간단해요. 그냥 어떤 패스트 패션이나 이런 문화에 대해서 사실 유행이라는 것이 매개물이 되고 있잖아요. 유행하니까 소비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지멜이라는 사상가가 분석해 놓은 겁니다. 자, 유행은 한편으로 그것이 모방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를 충족시킨다. 맞죠? 모방이라는 점에서 의존 욕구,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다시 말해, 유행은 개인을 누구나 다 가는 길로 안내합니다. 다른 한편 유행은 차별화 욕구를 만족시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고 싶은, 다른 계층들과는 달라지고 싶은 욕구를 또한 만족시킵니다. 즉, 구분하고 변화하고 부각하려는 경향을 만족시킵니다. 유행은 사회적 균등화 경향과 개인적 차별화 경향 사이에서 타협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삶의 형식 중에서 특별한 것입니다. 참 모순적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나랑 비슷한 사람들과의 동질성을 위해서 유행을 따라가요. 하지만 그건 곧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집단들과 다른 계층

대중들과의 차별화를 위한 행동이기도 하죠. 이런 어떤 모순되는 지점들을 분석했던 게 지멜의 분석입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경제생활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의식주를 넘어서서 이제 경제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생활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라는 것을 뭐 이미 아까도 계속해서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삶에 필요한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 다방면의 활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대학에 입학을 하고 뭐 직업을 얻고 소득을 얻고 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다 경제생활을 위한 활동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경제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는 경제생활을 통해서 이 의식주를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의식주나 의료 등 필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제생활과 의식주를 연관지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까 맨 처음에도 설명해 드렸죠? 자, 그러면 경제생활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의미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자아실현적 의미.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실 이거 내용적으로는 안 중요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별표 치겠습니다. 그럼 사실 시험엔 안 나와요. 자아실현.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어가는 과정이 바로 경제생활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직업생활과 어떤 경제생활 거의 지금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이제 일을 하는데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돈은 많이 줘요. 뭐 이런 경우. 근데 이걸 계속해서 참고 막 10년, 20년을 할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조금 고민되죠. 그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결국 인간이라는 건 자아실현 욕구라는 게 있단 말이죠. 나를 실현해내고 뭔가 내가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만족된 일을 하고 싶은 일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 선택하실 때 항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경제생활과 이 직업생활이라는 것이 오로지 돈만을 위해서 뭐 의식주의 충족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꼭좀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냥 별표 쳤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이 경제생활을 통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과 분업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가 점점 발전적으로 변모해 나갈 수가 있겠죠. 뭐 이거는 우리 롤스라든지 뭐 이런 사상가들의 이 사회 윤리에서 이 사회정의 파트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죠? 많은 이 차등의 원칙이 실현되면은 결국에는 사회 구성원이 협력할 수 있게 되고 협력할 수 있는 이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결국 이 사회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 설명해 드렸었죠. 자, 경제생활과 관련된 윤리 문제,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생산자와 관련된 윤리 문제입니다. 환경오염 문제, 너무너무 심각하게 또 일어나고 있겠죠. 이제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과 없이, 필터 없이 그냥 막 내보내는, 그죠? 그런 경우들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자의 권리 침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노동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작년에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사례들이. 그래서 너무 과로해가지고 노동 시간이 길어가지고 뭐 이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노동자분의 어떤 경우들도 있었고, 아니면 뭐 공장에서 뭐 기계 때문에, 그죠? 기계의 위험성 때문에 또한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런 분들도 계셨고, 참 이런 것들도 중요한 문제죠. 자, 소비자 안전 문제, 검증되지 않은 부적절한 재료를 공급하는 거, 뭐 특히 품과 관련해서 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유발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산자와 관련해서 좀 고민해 볼수 있겠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소비자와 관련된 윤리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가 시험 문제의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문제 뭐가 있느냐? 과시적 소비입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했었죠. 과시소비의 문제들. 그래서 이 과시적 소비를 분석했던 미국의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베블런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베블런이라는 사람이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과시적 소비 현상을 분석해요. 그래서 이 베블런의 주장을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이해를 하려면 먼저 요 유한계급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맨 처음에 이제 한자로만 느낌을 보면은 유한계급? 유한한. 뭔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유한계급, 유한한 계급, 뭔가 노동자 계급,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한이란 뜻은요, 한가함이 있는 계급이라는 뜻입니다. 한가함이 있어요. 한가함이 뭐예요? 시간과 여유가 있습니다. 뭔가 경제적인 여유든, 뭐 시간적인 여유든,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유한계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영어로는 레저 클래스,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계급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왜 여유가 있느냐? 당연히

0: 돈이 많으니까요. 그죠? 자본이 많으니까. 그래서 노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일단. 노동을 하지 않으니까 시간도 많겠죠. 이런 계급을 사회 최상위 계급을 유한계급이라고 베블러는 지칭합니다. 근데 뭐 물론 유한계급이라는 것이 현대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계급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고대에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왕 아니면 뭐 귀족 뭐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유한계급은 계속해서 이 사회의 최상층에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한계급들의 문제가 뭐냐면 가질 걸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갖고 싶느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이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 나돈 이만큼 있고, 나 이런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이 이제 갖고 싶어지겠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신들의 이 부와 권위와 권력이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게 된다?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블러는 이 고대부터 이어져 온이 유한계급의 전통은요, 이 유한계급들은 결국에는 남들이 할수 없는 자신들만의 어떤 문화 양식들을,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퍼져나간다? 유한계급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사회의 극빈층까지. 최하위계층이 극빈층으로 확산된다라는 게 베블론의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따라해요. 이 유한계급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삶의 양식이라는 것을 그 아래 계층이 따라하고 또그 문화 양식을 또 아래 계층이 따라하고 계속해서 이제 번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여주기 위한 어떤 소비라는 것은 사회 극빈층으로 확산된다라는 것이 베블론의 어떤 분석이었던 거죠. 그러면 왜 극빈층까지 확산되느냐? 아니, 선생님. 이 극빈층까지 가면은 이제 따라할 수조차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블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극빈층이 뭐 유한계급의 삶의 양식들을 따라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하지만 그 바로 위의 계층들을 이제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 라는 이야기예요. 과시적 소비.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왜냐하면 차별적인 비교 욕구를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즉, 나는 남들과 달라라는 것을, 나는 너와는 달라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차별적 비교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양식들을.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보면은 차별적 비교 욕구를 느끼고 있는 대상은 바로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위의 계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마, 뭐, 중산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중산층이 뭐 유한계급의 삶의 양식을 막 질투해서 막 따라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누구를 향한 대상, 이 차별적 비교 욕구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나와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지금 유한계급보단 못한데 너보단 낫지. 약간 이런 마인드, 이런 어떤 욕구의 충족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베블론이 분석한 결과는 뭐였냐면요. 결국 이 사회적 부의 총량이 증진되어도 과시적 소비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가장 아래에 있는 계층들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아래에 있는 계층들이 의식주를 영위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막 명품 사고 막할 정도가 됐어요. 사회 가장 아래 계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시적 소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베블론의 분석이에요. 왜요? 이것 때문에. 결국 모두가 잘 살게 되면 또 그중에서도 비교를 하는 게 인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인간의 욕구와 본성이란 뜻이에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요. 자연스럽게 경제학 논리에 의거하면 소비가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격도 내려오게 되고 이게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이라는 것의 형성이죠. 근데 베블러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시적 소비는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과시적 소비는 늘어나요. 이게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던 명품 선호 현상 같은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계속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계속 소비도 많아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베블러는 베블론 효과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죠? 그래서 원래 경제학적 기본 이론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드리아르. 이 사람은 또 기호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과시적 소비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상품의 사용 가치가 아니라 이미지와 상징을 소비한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분필이라는 것의 사용 가치는 뭐예요? 뭐 쓰는 것의 사용 가치가 있겠죠? 아니면 가방은 뭐예요? 뭐 물건을 담고 다니는 것의 어떤 사용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현대인의 이 상품 소비라는 것은 오로지 사용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품 가방 왜 사겠어요? 명품 가방에 뭐 핸드폰 넣어 다니려고 사진 않겠죠, 여러분? 과시하기 위해서. 즉, 그 명품 가방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상징, 다시 말하면 부유함이라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다라는 그런 상징을 소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호 소비를 하게 되면 뭐 과시 소비도 막 늘어나게 되고 결국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행에 따라 상품의 기호 가치는 변화할 수 있으나 결국 기호 가치라는 이 현상에 대해서 분석했던 사람이 보드리아르라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학교 선생님께서 언급 안 하시면 패스하셔도 돼요. 근데 전에 교재에 있어서 언급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합리적 소비도 마찬가지로 어떤 윤리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합리적 소비가 왜요? 합리적 소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합리적 소비만을 추구하는 현상이 문제라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소비 방식. 다시 말하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이끌어내려는 그러한 소비 방식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뭐 질 좋고 값싸면 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건 보통은 그래요. 노동력을 좀 쥐어짰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노동자의 어떤 권리를 보호해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했으면 당연히 그 가격들이 상품 가격에 녹아 있어야 돼요. 근데 상품 가격이 낮다라는 건 그 과정에서 뭔가 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한 해 케이스를 말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합리적 소비에만 의거해서 소비를 하게 되면 결국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 채 그냥 싸고 질 좋으면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인드로 소비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 소비를 넘어서는 무슨 소비? 윤리적 소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게 우리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람직한 소비입니다. 자, 그래서 건전한 경제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생산자는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들, 아까 말했듯이 뭐 환경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뭐 노동자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뭐 이런 사회적 책임들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소비자도 계속해서 과소비하지 않게, 과시소비하지 않게 어떤 절제를 실천하고 녹색 소비나 착한 소비 같은 어떤 윤리적 소비를 실천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환경을 고려한 어떤 소비,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소비, 뭐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는 소비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역시나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 형성하는 것이 또 좋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협력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협력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자본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무형의 자본으로서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어떤 협력 관계, 어떤 협력적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런 협력이 가능할 때 비로소 경제적인 번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냥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신뢰를 보내줘야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듣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겠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산 소비자의 어떤 협력과 신뢰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더 활발한 경제생활과 번영하는 경제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어떤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경제생활 그리고 의식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윤리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 자체는 굉장히 평이해요. 그죠? 일반화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사상가들의 관점들이 속속속속 껴들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집중해서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엔 호성쌤과 함께.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야구는 인생과 정말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이와는 야구 용어와 좀 접목을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전력 질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는 제일 첫 기본이 치고 뭐 달리고 뭐 받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달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치고 1루까지 전력으로 뛰어야지만 상대방의 또 실책도 유발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전력 질주를 하지 않는 선수는 야구를 대하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힘을 쏟아 부어야 할 시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프로에 가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을까? 단점을 보완해야 될 시기가 맞는 건지 장점을 부각시켜야 되는 시기가 맞는 건지 그런 고민에 굉장히 많이 빠졌던 순간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저는 수비는 그렇게 잘하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달리기 하는 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격과 달리기를 보여줄 수 있는 전력 질주로 감독과 코치한테 한번 어필을 한번 해보자. 그게 내가 프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래서 베이스 러닝 할 때 전력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아, 쟤 빠르구나. 쟤 너무 빠른데? 아, 쟤 그럼 대주자라도 쓸 수 있겠구나. 그런 기회를 부여받으려고 엄청 뛰어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 플레이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런다운 플레이입니다. 가운데 주자가 걸려서 양쪽으로 이 친구를 몰아서 이제 아웃시키는 플레이를 런다운 플레이라고 그러는데 아 제가 왜 런다운 플레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러면 프로에 입단을 하고 나니 프로에는 감독님이 있고 수석 코치님이 있고 뭐 타격 코치님, 수비 코치님, 뭐 주루 코치님 다 엄청 많은 코치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코치님들이 다 와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서로가 많은 코치님들이 저한테 도움을 주려고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신 거는 맞지만 그 좋은 얘기가 하나하나가 나를 너무 많이 흔들고 있다는 생각을 나중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근우가 프로까지 오면서까지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과를 냈던 것들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더라고요. 선생님 말이 맞아. 부모님 말이 맞아. 내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저는 그 런다운 플레이 속에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들 아 나 이거 좋아요. 이것보다 이걸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장점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해야 감독 코치도 알고 부모도 알고 선생님도 알기 때문에 그런 표현만큼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2005년도에 제가 신인으로 들어와서 겨울 내내 전력 집주를 해가지고 시즌 개막전에서 신인 선수가 3루수 1번 타자로 경기에 나갔어요. 엄청난 대단한 사건인 거죠. 첫 타석에 다시 오지 않을 첫 타석에 안타를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야, 코리하고 별거 아니네. 야, 이거 참 이제 내가 또 빛을 보는구나 하는 찰나에 또 바로 견제 아웃을 당했어요. 아, 사람이 이게 자만하면 안 되는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2005년도 시즌을 힘들게 2군에서도 오랫동안 이제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1할 9푼 3리에 저조한 성적으로 2군 생활을 많이 하면서 1년을 한 시즌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스프링 캠프를 갔어요. 근데 실패한 신인이다 보니까 이제는 관심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시던 코치님들이 별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관심 밖이에요. 아, 너는 어차피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키 작고 프로에서 안 돼. 너 마음대로 해. 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 느낌을 딱 받았는데 저도 이제 승부욕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래, 어차피 올해 승부를 못 보면 나는 군대를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아무 말도 듣지 않을 거야. 나 혼자 할 거야. 혼자 또 막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런던 플레이 이 안에서 나는 살아남을 거야.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여기서 해서 거기서 살아남아서 2006년도에 다시 부활을 해서 골든글로브를 받게 됩니다.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시즌이었어요. 또 세 번째로는 희생번트인데요. 여러 스포츠가 많지만 유일하게 본인을 희생해서 아웃카운트를 당하고도 우리 주자를 팀을 위해서 한 베이스를 더 보내는 거를 희생번트라고 하는데 희생번트는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희생번트가 왜 매력 있다고 느끼냐 그러면 팀을 이길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김성근 감독님 시절 때 희생번트를 한번 실패를 해서 그날 경기 끝나고 나서 감독님께서 너 인천 문학구장 가서 번트 2,000개 대고 와. 그래서 봉고차를 타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오는데 또 타이밍도 또 기가 막히게 밖에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실내 와서 번트 2,000개를 대고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돌아가니까 새벽 한 3시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또 1번 타자가 또 출루를 하네요. 근데 바로 또 사인이 번트가 나왔어요. 희생번트가 나왔어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제 번트를 성공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하나가 희생번트 하나가 얼마나 팀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지 감독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조그마한 플레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되는 플레이를 조그마한 것도 그냥 넘기지 말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완벽하게 해야지만 본인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희생번트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실책입니다. 아, 2007년도죠? 이제 김성근 감독님을 처음 뵙고 첫 시즌이었어요. 2006년대 가을에 보고 2006년도에 이로스로 골든글러브를 받은 선수예요. 근데 감독님께서 오셔가지고 갑자기 스프링캠프 막바지에 유격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 골든글러브 받은 선수를 왜 유격수로? 팀 사정상 정경배라는 이제 지금 코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이루를 보게 하시고 저를 이제 유격수로 하셨는데 막바지에 어깨 부상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상을 저는 속이고 혹시나 또 경기에 못 나갈까봐 감추고 또 계속 경기에 나갔어요. 근데 전반기 내내 저는 실책을 스물 몇 개를 할 정도로 공을 잡아서 일루에 던질 수가 없는 정도로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감독님께 찾아갔습니다. 감독님,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근데 실책을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한 것도 있지만 정말 아파서 갔는데 감독님께서 너

왜? 너무 아픕니다. 2루는 가능할 것 같은데 유격수에서 도저히 공을 못 던지겠습니다. 공이 안 갑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 실책에서 실력이 부족해서 그러지 가서 더 연습해. 핑계야. 그만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나와서 아픈 팔을 두고 계속 또 훈련했던 결과, 근데 실책이 던지는 실책이 나오다 보니까 잡는 게 또 두려워지더라고요. 잡으면 던져야 되니까 차라리 여기서 놓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기를 내내 보내면서 아 정말 나는 팀에 마이너스가 되는 선수구나. 하지만 팀은 계속 승리를 해요. 저의 실책을 저희 팀원들이 알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께서도 1번 타자, 지명 타자로 이제 경기에 내보내주시면서 그래도 실책보다는 수비의 부담보다는 공격에 좀 더 저를 많이 활용하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올스타 브레이크 때 제가 진짜 운 좋게 병원을 가서 조사치료를 받았는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후반기 때부터 어깨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전반기에 했던 실책들을 후반기에는 유격수로 계속 나가면서 또 골든글러브 후보까지 올라갔습니다. 팀은 정규 시즌도 우승하고 코리안 시리즈도 우승하는 해를 만들었죠. 김문성 감독님의 첫 번째 우승을 그 해에 달성을 했고요. 그해 또 저는 결혼까지 고리를 했고 김성근 감독님께서 수리까지 봐주셨고 너무 많은 것을 이룬 2007년도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원하는 거 찾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조금 시험 못 쳐도 됩니다. 하지만 실책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나중에 그 실책에 대한 두려움과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 똑같은 실책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더 앞서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책을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실책 어릴 때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젊었을 때 많이 해보고 그거를 우리는 토대로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나중에는 좀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끝내기 안타가 있습니다. 예.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끝내기 안타는 홈팀한테만 주어지는 찬스입니다. 예. 홈팀이 이 안타로 홈런으로 경기를 끝내는 순간을 이제 끝내기 안타라고 하는데, 저는 이 끝내기 안타를 1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KBO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록이기도 하고요. 끝내기 안타를 기회를 16번 갖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16번이라는 안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냐 그러면, 첫 번째로 프로에 들어와서 2007년도인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끝내기 찬스가 찾아왔어요. 대기타석에서 와, 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지? 여기서 못 치면 나는 역적인데? 그럼 내일 막 기사에 막 정군을 끝내기 못 쳤어, 역적 정군을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 왜? 싫어! 하는 마음으로 타석에 딱 들어갔어요. 역시나 대기 타석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니까 결과는 실패였죠. 근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아, 내가 왜 대기 타석에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지? 다음번에는 오면 영웅이 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자. 아니, 뭐 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치면 영웅인데 지금까지 노력하고 했던 게 영웅이 되려고 했던 건데 왜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지? 그래, 영웅이 되자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끝내기 안타 찬스가 왔습니다. 와, 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확실하게. 바로 끝내기 안타를 쳤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끝내기 안타 찬스만 오면 심적으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게 4타수 무안타를 치고 있어도 마지막 타석에 끝내기 찬스가 오면 저는 아드레날린이 확 올라오면서 오케이 또 들어왔구나, 그러면 그걸로 해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안타를 많이 친 선수들은 뒤에 타자가 타율이 낮은 타자, 뭐 경험이 많이 없는 타자 이런 선수한테 기회를 넘기는 것보다는 아

리스크가 있더라도 내가 해결을 하자. 팬들은 내가 치기를 원할 것이야. 이렇게 어떠한 볼도 제가 좀 치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결과가 끝내기 안타 16개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끝내기 안타를 치고 나면 물을 막 붓잖아요. 물 맞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있습니다. 끝내기 홈런을 쳤었는데요. 예, 끝내기 홈런은 딱 치고 공을 바라보는 순간 너무 이쁘게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공이 딱 떨어지고 나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그 야구 베이스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상대 수비수들이 다 들어와요. 근데 혼자 그 그라운드를 뛰는데 너무 기분이 이 맛을 보려고 야구를 했지. 이 맛이구나. 이 그라운드에서 혼자 뛰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홈플레이트를 밟았을 때 물 뿌리면서 축하해주는 동료들. 그 맛에 야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석이든 어느 곳이든 어느 방향으로 갈 때 항상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가져야지만 본인한테 좀 더 좋은 기운과 좋은 바이러스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선생님과 학생도 마찬가지고 답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심리 싸움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끝내기 안타 찬스는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 투와 말로 동점이야. 어느 누구도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투수가 잘 던지는 볼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 치는 볼을 노릴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또 선택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노리지 않습니다. 나의 길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차피 이 기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공이 오더라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경기장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력질주하고 런던 플레이 걸려도 희생분들을 통해서 실책을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끝내기 안타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끝내기 안타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어떤 선수 한 명도 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실수해서 경기를 질 바에는 연습을 해서 경기를 지지 않는 게 누군가가 잡아주던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나도 나만의 슬럼프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을 이제는 찾았다. 누가 날 잡아줬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한 저는 이상희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들어온 강좌는 맞아요. 문단 요약. 일명 요약문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전 시간에 다섯 문제 후다닥 해봤는데 어땠어요? 좀 난이도가 있는 그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제를 그냥 보고 그대로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한번 요약문을 보는 건 정말 의미가 큽니다. 왜? 예상을 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만큼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메리트는 없죠. 그렇지만 그럼으로써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유도해서 본인의 생각대로 읽으시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소재 부분의 근거를 반드시 찾아서 그 부분의 내용과 바로 선택지, 즉 요약문에 있는 부분을 연결하되 이때 중요한 건 맞아요.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건 앞에 부정어, 우리 전 시간에 마지막 문제 eliminat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뒤에 걸 b라는 선택지를 제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없앤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의미까지 같이 포함해서 맞는 선택지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반대의 단어를 고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총 5개의 문제 준비해봤어요. 야, 오늘도 정신없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야? 목적을 가지고 요약문을 보고 한번 반복적으로 한번 문제를 단서를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노력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야. 단어도 마찬가지지. 우리 그냥 보고 한번 보고 그냥 사라질 것 같지만 계속 내 것으로 만들면 어느 순간 진짜 그냥 보면 바로 그 의미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단서 찾는 연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고득점으로 가는 발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절대 작지 않은 반복적인 연습 한번 오늘도 해볼게요. 자, 지금 일단 소재로 봤을 때는 economic growth예요. 그죠? 네. 경제적인 성장입니다. 경제적인 성장이 뭐뭐이기는 하지만 이라고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전 시간에 이 요약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뭐뭐인 반면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와는 다르게 이렇게 그 문장 자체가 대조구조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얘도 한번 끊어주면 여기서 한번 끊겨. 경제적인 성장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경제적인 성장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것이 can be somewhat 다소 모이기는 해요. And this diminishing a country's risk of famine. famine이라는 단어가 뭐야? 기근, 기아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의 단어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주석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기근, 어떤 한 나라의 기근의 위험을 줄이는 데 어때? 다소 도움은 되지 않을까? 그치, 우리가 일단 예상을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했어요. 자, 도움은 된다. 긍정적인 단어 보시면 productive, 생산적인, fruitful, 효과적인, 결실을 맺는 이란 뜻이니까 효과적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dominant, 우세한, restrictive, 제한적인, desirable, 바람직한.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일단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생산적이야, 바람직해요. 이렇게 세 개의 선택지를 일단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A번의 선택지는 몇 번으로 갈까? 1번, 2번, 5번, 셋 중에 하나로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는 하나. 라고 해서 although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줘야 돼. 자, 그러면 뭐야?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뒤에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혹은 뭔가 또 다른 이야기가 알파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또 다른 이야기 추가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Direct approaches to helping the affected people. Affected people? 영향을 받은 사람들? 아, 손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한 사람들. 그치? 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한 어떤 접근이야? 직접적인 접근입니다. 그 사람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play a role, 어떤 역할을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도와주는 이런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잡한 역할을 한다, 포괄적인 이란 단어가 comprehensive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appropriate, 적절한, cost effective, 효과적인, 비용 효율적인 이란 뜻이죠. 예, effective가 바로 효과적인, 효율적인 이란 뜻이고, cost effective니까 비용 효율적인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뭔가 도와주는 게 긍정적이에요라고 한다면 여기. 그리고 cost effective라는 단어도 괜찮고요. critical,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지죠. 복잡하다라는 거 부정적으로 보여지고요. comprehensive라는 단어는 포괄적인이라는 단어로 딱 긍정인지 부정인지 와닿지는 않아요. 약간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죠? 자, 그러면 일단 내용으로 들어가서 경제적인 성장이 한 나라의 기근이나 기아의 위험 이런 것들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거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주는 것이 또 그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일단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A와 B의 선택지를 한번 갈라볼게요. 그 다음에 비슷한 선택지가 두 개가 남았을 때는 지문의 내용에 좀더 적절한, 가까운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There is a tendency.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커마커마 돼 있으면 이렇게 삽입 으로 들어간 절이나 구가 됩니다. 여기서는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절이 들어가 좋네요. 자, 어떤 경향이 있어요? 일단 the dust of emergency has settled down. 자, dust라는 게 원래 먼지라는 뜻이죠. 한바탕에 어떤 소동이나 요란이라는 뜻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 상황에 어떤 소동이나 요란이 has settled down. settle down에는 가라앉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비상 상황이 일어났다가 그 소동이 좀 가라앉으면 그러면 어떤 경향이 생기게 되냐면 to seek the reduction of famine, vulnerability, primarily in enhanced economic growth. 경제적인 성장, 그것도 강화된, 향상된 경제적인 성장이나 아니면 지역 경제의 소생, 네, 혹은 부흥이라는 뜻의 revival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흥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the diver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경제적인 활동의 다양성. 그러니까 경제적인 성장이나 지역 경제의 부흥이나 경제 활동의 다양성. 이런 측면에서의 주로 이런 기근의 취약성을 줄이려고 하는,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상 상황. 예를 들면 전쟁 있으면 안 되는 발생하면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전쟁 후에 경제적인 성장이 일어나려고 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다양한 경제적인 활동이 일어나려고 하겠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어떻게 이런 기근이나 기아의 이 취약성, 취약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좋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한국 전쟁을 겪은 다음에 경제적인 성장을 이끌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우리는 정말 거의 신화 같은 이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경제적인 성장이 우리가 뭘 찾아야 돼? 기근이나 기아의 위험을, 위기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찾았잖아요. 가볼게요. Potential contribution of greater economic success. 더큰 경제적인 성공에 있어서의 잠정적인 기여가 만약에 뭐 한다면 그것이 취약한 이런 계층들을 포함만 한다면, 즉 이렇게 뭔가 피해를 입은 그 계층들을 잘 보듬어 줄수 있게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기여가 cannot be denied, 부인될 수 없습니다. 부인될 수 없다는 건 뭐야? 부정할 수 없다는 거니까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더큰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 이 사람들을 포함했을 때 도움이 되는 거, 기여가 되는 거는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 다소 효과적이다. 다소 생산적이다. 다소 바람직하다. 이런 선택지들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1번, 2번, 5번 셋 중에 하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일단은 흘러갑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요. It is important to 뭐 하는 게 중요해요? Recognize,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That 이하를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도 봐봐. 커마, 커마 이렇게 괄호 치면 눈에 딱 보입니다. 자, no matter how, 아무리 뭐뭐한다 하더라도라는 얘기죠. 아무리 그것들이 빠르게 성장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나라들. 근데 그 나라는 뭔데? 그 나라의 국민의 대다수가 derive their livelihood,

livelihood, 이 생계를 어디에서 도출해 가는지, 불확실한 어떤 출처로부터 도출해 가는 대다수의 국민이 이렇게 도출해 가는 그런 국민, 그런 국가는요. 즉, 뭔가 확실한 수입원이 없는 거야.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 이런 국가는 그러면 불안정하겠죠. 이 사람들의 생계가. 그죠? 이 나라는요, cannot hope, 바랄 수가 없습니다. 희망할 수가 없어요. 뭐할 거라고? 기근이나 기아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다면? 뒤에 것이 없다면. 그러면 뒤에 것이 있어야 희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뭐가 없다면? 특화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의 보호의 방식. mechanisms라고 하면 체계라는 뜻도 있고 그냥 우리말로도 mechanism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방법이나 방식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그 공식적인 개입을 포함하는 특화된 이런 재정 지원의 보호의 방법이 없이는 기근이나 기아를 예방할 수 있을 거야라고 희망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있어야만 아, 기근이나 기아 이제 예방이 되겠구나라고 바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직접적인 공식적인 공공의 개입이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국가의 지원이나 개입이 딱 있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거 뭐야? 중요하다는 거야? 하찮다는 거야?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니까 1번, 2번, 5번 선택지 중에서 아까 이런 공식적인, 직접적인 접근 방법이 어떻다?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복잡한 역할, 부정적인 역할 아니지? 포괄적인 역할 아니죠? 적절한 역할? 뭐 나쁘지는 않은데. cost effective? 여러분들, 비용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비용이 덜 든다. 돈에 비해서, 시간에 비해서 뭔가 효율적이 높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 이거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니까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이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적절하다는 어감보다는 뭐야? 꼭 있어야 돼! 라는 의미에서는 important와 비슷한 critical 이란 단어를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선택지 중에 몇 번이? 2번이 확 떠오릅니다. 자, 그럼 나머지 내용 우리가 읽은 내용과 잘 부합하는지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죠? 그 다음 볼게요. Rapid growth of economy in Botswana. 보스와니아의 경제, 그리고 또뭐 나와 케냐의 농업 부문, 그리고 짐바브웨이의 이 식량 생산의 빠른 성장이 of라는 전치사, of라는 전치사, of라는 전치사가 세 개가 병렬 연결돼서 이런 상황. 구체적인 상황이 나왔어요. 구체적인 상황에 이런 빠른 성장이요. explain, 설명합니다. at best, 기껏해야 오직 아주 적은 부분에 그들의 성공의 적은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뭐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을 설명해 줄까요? preventing recurrent threats of famine. 기근이나 기아가 다시 발생하는 위협을 예방하는데 아주 일부분만을 성공적으로 보여준다. 이 성공을 아주 잘 설명해 줄수 있는 게 정말 기껏해야 아주 적은 부분만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체, 즉 영향을 받고 피해를 받은 그런 대다수의 국민들한테 돌아가기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direct approaches, 직접적인 개입, 직접적인 invention,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정한 성취, 달성은요, 이러한 나라의 진정한 성취, 뭔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성취는 어디에 있어요? In having provided direct. Direct public support, 직접적인 공공의 지원을 제공해 주는데 있습니다. 뭐에 대한? To their populations in times of crisis. 위기 상황에서 그들의 국민들에게, 그 인구라고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되겠죠?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공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진정한 성취, 달성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꽤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없으면 안 돼라는 의미로 풀어서 critical이란 단어로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정답이 몇 번?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첫 번째 문제 잘 해결했습니다. 7번 가겠어요. 자, 7번은 일단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이언스에 관련된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사이언스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에서 또 다른 주제, 과학적인 주제에서 또 다른 하나의 과학적인 주제를 탐색하는 거예요.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 하고 그다음 거세 번째 거 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탐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탐색하는 것이 어떻대요? A 합니다. enables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invites 가져온다라는 뜻이요. 초대한다라는 게 누군가를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저 그래서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가능하게 한다 혹은 가져온다 라는 게 긍정적인 어감이 되겠고, 어렵게 한다 혹은 지연시킨다 라는 게 부정적인 어감이 되겠죠. requires 라는 단어는 뭐예요? 요구한다요. 이것이 뒤에 걸 요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봤더니 remarkable work, 눈에 띄는 현저한 이란 뜻이 바로 remarkable 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눈에 띄는 어떤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져옵니다 라고 하는지, 아니면 그걸 어렵게 합니다 혹은 그걸 좀 늦춰서 지연시킵니다 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필요해요 라고 하는 건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한 번에 어떤 일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걸 exploring, 탐색하는 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과학 부분 전반입니다. 전반 부분에서, 전반적인 과학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과학적인 주제에서 또 다른 주제를 탐색하는 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이때 as는 because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왜냐면은요, 이전에 얻었던 지식이, 그럼 어떤 한 부분을 탐색을 하고, 그리고 그때 얻었던 지식이에요. 자, 그 지식이 is retained.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됩니다. 어떤 형태로요? 좀 더 단순화된 형태로 유지가 돼요. 어디에서? 우리 뇌에서요. 그리고 이렇게 단순화된 형태로 유지가 되면, 그러면 이것이 뭐를? room 이라는 게 방 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지나 공간 이라는 뜻도 되죠. 뭐를 위한? 새로운 학습을 위한 그런 공간을 B하게 됩니다. 자, 남겨두다, 그리고 남겨놓다, 만들어내다, 없애다, 줄이다. 없애다, 줄이다도 일단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수 있고, 요 위에 있는 세 가지는 또 같이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는 일단 뭘 찾아야 돼요? A에 대한 정보인데, 하나의 과학적인 주제에서 또 다른 과학적인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것이 과학 전반에 있어서 눈에 띄는 결과, 눈에 띄는 작업, 현저한 이런 괄목할 만한 이런 작업들을 만들어주는지 혹은 그걸 저해하는지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A1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한번 따져볼게요. 자, 누구조차도요? Even those with 무엇을 가진 사람들조차도요. 평균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요. Can produce notable work. 뭘 할 수 있어요? 눈에 띄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요? 다양한 과학 부분에서요. 다양한 과학 부분 across sciences. 근데 뭐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일반적인 평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 자, 뒤에 계속 이어볼게요. As long as도 같은 표현이에요. 뭐뭐 하는 한이라는 어떤 한정,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조건을 주고 있는데요. 뭐 하는 한? 그들이 do not try. 뭐 하려고 하지 않는 한? To embrace all of them at once.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한. 한꺼번에 그걸 다 하려고 하지 않는 한, 그냥 평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도 과학 부분, 다양한 과학 부분에서 아주 눈에 띄는 그런 괄목할 만한 work, 작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뭐야? 하나 한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는 거. 한꺼번에만 안 하면 괜찮아. 뭘 할 수 있어? Remarkable work, notable work. 비슷한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 대신에, 한 번에 하지 않고 대신에 그들은요, should concentrate attention on,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디에요? 하나의 주제, 그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요.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시기에 한 번에 하나의 주제씩 하나하나하나 한꺼번에 하는 것 말고,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자, all the later work, 나중에 했던 그 작업이 약화시킬 수는 있어요. 이전에 했던 어떤 달성, 다른 분야에서 했던 그런 달성들을 좀 약화시킬 수는 있죠. 나중에 한 게 첫 번째 한 걸 조금 약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 번에 하나 한 다음에 또 다르게 다른 시기에 한 것들, 이런 것들에 집중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방식을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합했을 때 어떤 의미가 돼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의 주제, 과학적인 주제에서 또 다른 주제로 탐색하는 거. 그게 한 번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냥 평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도 notable work, remarkable work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A번에 들어갈 건 여기에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를 대체할 수 있어야 돼요? produce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어야 되겠죠. produce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뭐예요? 그렇지, 여기에 있는 뭐 create라는 단어였어요. 그죠? 근데 create는 뒤에 있는데, 자, 가능하게 한다니까 뭐야? 만들어낸다라는 뜻이니까 가능하게 한다 혹은 invite,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번의 선택지는 일단 몇번 가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얘기가 바로 뭐야? 그렇지. 우리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한 번에 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걸 하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뇌가 적응한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요. Even those with great abilities,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Proceed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똑똑한 천재적인 사람들은 한꺼번에 여러 개막다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도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하나씩 그다음 다른 거 이렇게 탐색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요. 뭐? 따라서요. When we are astonished by someone. 우리가 누군가에서 놀라요? 근데 이 사람은 뭘로 뭐 때문에 놀라요? With publication in different scientific fields. 다양한 서로 다른 과학적인 분야에 출판물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한테 놀란다는 얘기야. 이 사람은 뭐이 분야도 이 분야도 이 분야는 완전히 섭렵했어. 출판물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놀랄 때 realize that 때 디아를 인식하세요. 각각의 주제가 탐색됐을 거라는 거예요. During a specific period of time, 그 특정한 다른 시기가 되겠죠. 특정한 시기 동안에 탐색이 되었을 거란 얘기예요. 즉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됐을 거라는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평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knowledge gained earlier certainly will not have disappeared. 이전에 습득된 그런 지식이 분명히 모아지는 않아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그 저자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진 않아요. 어떤 출판물을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전에 썼던 거그 저자의 마음속에 사라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it will become, have become simplified. 근데 그것은 단순화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요? condensing 함으로써요. 응축됨으로써, 응축함으로써요. 이 공식이나 혹은 굉장히 abbreviated, 압축된, 얘가 이제 축약한, 축약하다는 단어가 abbreviate라는 단어가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축약된 어떤 기호 아니면 공식으로 응축됨으로써 단순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단순화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사라지진 않지만 단순화된대요. 뭐라고요? 단순화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따라서 충분한 공간. 뭐가 나타난다고요? 충분한 공간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space를 여기 room이라는 단어로 우리 요양문에서 바꾼 거죠. 자, 그러면 충분한 공간이 remains, 남아있습니다. For the perception, 인식을 위한, 그리고 학습을 위한, 뭐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근데 그게 바로 어디에서 일어나는데? 대뇌의 칠판. 그 대뇌에 적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야.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이런 새로운 이미지들을 학습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죠. 막 복잡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했었던 건 단순화돼가지고 공간을 줄이게 돼서 나머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새로운 학습을 할 수가 있다. 새로운 인식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1번과 5번 둘 중에 하나에서 어떻게 된다? 새로운 학습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요. 창출합니다. 혹은 남겨둡니다. 이런 의미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줄어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겨둔다라는 의미가 적절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그렇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옆에다가 지금 적고 싶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들을 콕콕 이렇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하나를 학습하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다음, 그 다음 다음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도 평균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눈에 띄는 현저한 어떤 작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문. 이해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으면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은 뭐에 대한 내용이요? 일단 historical fiction이라는 게 핵심 소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그치, 역사 소설입니다. 역사 소설 엄청 재밌잖아요. 우리가 그냥 팩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팩트에 뭐 하는 거야? 살을 붙이는 거잖아. 우리의 어떤 상상, 저자이나 작가의 상상을 더해서 거기에 그 인물들이나 혹은 일상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허구의 이야기를 붙이는 게 바로 역사 소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요약문도 없대요. 지금 구조가 while 이라는 표현을 넣습니다. 먼마는 반면에. 물론, 먼마는 동안에라는 뜻도 있죠. 하지만 요약문에서는 대부분은 이런 while이 먼마는 반면에라는 대조 구조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얘도 한번 끊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 한번 해볼까요? 역사 소설이 reconstruct. 어떻게 해요? 재구성을 하게 된대요. 과거를 뭘 이용해서? 어떠한 증거, A라는 증거를 이용해서

과거를 재구성을 하는 반면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역사소설이 과거를 어떤 증거로 재구성을 한다? 자, 그 증거가 insufficient, 불충분한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concrete, 구체적인, outdated, 시대에 뒤처진, 시대에서 벗어난, limited, 한정적인, 제한적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역사소설이 하고 있는 기능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소설이 어떤 A라는 증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A라는 증거를 이용해서 재구성한대요. 과거를 재구성한대. 그러면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는지, 혹은 구체적인 증거, 불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는 건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insignificant는 중요하지 않은 이란 뜻이네요. 그죠? 여기 요 insufficient가 불충분한이란 뜻이고, 그죠? 똑같은 단어로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른 단어입니다. insignificant,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하찮은 증거로 재구성을 한다는 조금 어색하고요. 구체적이거나 불충분한 증거로 재구성을 한다는 의미는 조금 말이 될것 같고, 그죠? 자, 그런 반면에 그 역사 소설은요, 제공합니다. 뭐를요? inviting description. 여러분들, inviting 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죠? 초대하는이 아니라, 맞아요. 매력적인이라고 해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매력적인 묘사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매력적인 묘사. 역사 소설에서 어떤 인물을, 어떤 상황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묘사를 해준대. 이 매력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긍정적인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이런 긍정적인 묘사를 제공해줘서, 그래서 이것이 which may people's understanding of historical events. 역사적인 사건의 사람들의 이해를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봐. 매력적인 묘사를 해주니까 사람들의 이해가 지연되겠어? 풍부해지겠어? 향상되겠어? 개선되겠어? 방해되겠어? 긍정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왠지 2, 3, 4번 셋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역사소설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과거를 재구성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역사소설이 또 특징이 바로 뭐야? 어떤 묘사를 해준대. 매력적인 묘사를 해준대. 근데 그 묘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B를 하게 된다. 근데 이 B가 바로 뭔데? 사람들의 이해예요. 이해. People's understanding을 B 한다. 근데 그 이해를 올려주는지, 혹은 그 이해를 내려주는지, 이렇게 한번 긍정과 부정을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역사소설의 이야기로 가볼게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역사소설 진짜 좋아해가지고, 방학 때막 밤새서 읽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재밌었는데. 그게 진짜 옛날엔 사실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그게 진짜 소설이더라고요. 물론, 뼈대는 어때? 그치,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게 많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연구는 연구인데 어떤 연구야? 역사 소설에 대한 연구는요, may focus on, 아마도 어디에 집중을 할수 있을까요? Undocumented ordinary people, events or sites. 평범한 사람들, 사건, 그리고 장소에 어떻게? Undocumented 된 사건이나 일반적인 사람이라요. 그러면 여기 undocumented가 뭘까요? document가 여러분들 문서화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래 문서화한다는 게 뭘까요? 문서가 덜된 거예요. 그러니까 under라는 게 어떤 기준치보다 못 미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덜 기록된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사건들, 그리고 장소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소설이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아직 덜 남은. 뭐 이를테면 뭐 고조선 시대. 네, 혹은 뭐 단군 시대 막 이런 설화로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즉 문서의 기록이 덜 되어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나 사건이나 이런 장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 Undocumented를 선생님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어때? 불충분한 증거를 재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의 의미가 아니라 충분하지 않은이라는 단어가, 혹은 제한된이라는 단어, 1번 아니면 5번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선생님, 첫 문장만 읽고 이렇게, 네, 조금 성급할 수 있죠. 그래서 뒤를 좀더더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소설은요, 역사 소설이 되겠죠? 도움을 줍니다. 뭐 하는데? portray라는 단어가 그리다, 묘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일상적인 상황, 그리고 감정, 그리고 분위기를 묘사하고 그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건 바로 어떤 건데요? That recreates the historical context. 역사적인 맥락을 다시 만들어내는. 역사적인 맥락이 과거를 재구성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과거를 재구성하고 다시 만들어내는데,

일상적인 상황, 감정, 그리고 분위기를 그리고 묘사하는 데 소설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어떻게 불충분한 증거, 충분하지 않은 그런 증거를 뭔가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는데 소설이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은 Underdocumented, limited. 요게 같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장까지 봤을 때는. 그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역사적인 소설은요, as, 더하고, 그리고 어떻게? and provides, 제공합니다. 여기에 and로 두 개의 동사구가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역사소설이 뭘 더하는지 볼까요? bare bones. 정말 뼈대예요, 뼈. 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 뼈. 뼈대에다가 뭘 해? flesh라는 거 있는데 살칼입니다, 살. 네, 살을 더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뭐, 기본 뼈대, 기본 틀에다가 이야기를 더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것은 바로 어떤 뼈대인데요? 역사가들이 밝혀낼 수 있는 뼈대예요. 거기에다가 살을 더하는 거지. 그래서 뭔가 묘사를 더해가지고 허구적인 부분들을 더해서, 그래서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provides an account, 설명을 제공합니다. 어떤 설명을 제공하는데, that while not necessarily true, 반드시 사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뭘 제공할 수 있는 설명? provides a clear indication. 더 분명한 표현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뭐에 대한 표현이겠어요? 과거의 사건, 상황, 문화에 대한. 더 분명해지지. 뭐가? A번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그냥 이 역사가들이 밝혀낸 그 뼈대에다가, 기본적인 팩트에다가, 살을 붙인다라는 건그 이야기를 더한다. 그런데 그게 바로 뭔데?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한다. 이런 의미가 돼서 A번은 아까 우리가 찾았던 몇 번과 몇 번으로 좁혀진다고, 몇 번과 몇 번으로, 네, 2번과 5번으로 좁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이 소설이 이야기를 더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설은요, 더해요. 색채와 소리와 드라마, 극을 더 더하죠. 과거에 이런 색채도 더하고, 소리도 더하고, 극도 더하게 됩니다. As much as, 뭐와 마찬가지로요? It prevents, 그 허구가 invents, 만들어내는 것, 지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과거에 대한 부분을 지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실들은 또 지어내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재구성한다라는 거 2번 다시 한번 확실해집니다. 로버트라는 사람은요, argues that, 대기야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지어내는 거,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이 not the weakness of films, 영화. 웬 갑자기 영화? 아, 역사에 관련된 영화야. 역사 관련된 그런 영화의 약점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뭐가 돼? 오히려 강점이 될수 있다는 얘기야. 그 상황을 좀더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고 묘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뭐할수 있게? 묘사를 해서 이해를 더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처음 했던 생각이란 말이야. 그 생각이 맞는지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소설은요, can allow users, 뭐 해줘요? 예, 사용자들, 그걸 보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 사용자들로 하여금 to see parts of the past, 과거의 부분들을 보게끔 해준대. 안 보였던 거, 그것들을 상상의 나래로 이렇게 허구로 살을 붙여서 보게끔 해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과거는 절대 표현되지 않았던 과거입니다. 뭐 때문에요? For lack of archives. Archives라는 게, 예, 기록 저장소라는 뜻이에요. 기록 보관소. 기록 보관소의 부족으로요. 즉, 증거가 많아 부족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뭐? 그치.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여기서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A번의 선택지는 바로 뭐가 되고? insufficient라는 단어가 되겠고, B번은 어떻게? 이해를 도와줘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그렇지. 정답은 enrich, 풍성하게 하다라는 2번이 정답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편하게 우리가 한번 내용이, 나머지 내용이 맞나? 우리가 고른 게 적절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요, 길든이라는 사람은요, that 이하라고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제작자가 뭘 만들어내는? 역사 소설을 만들어내는 그 제작자들이요, have strongly held,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면, held라는 단어가 hold의 과거 형태죠. PP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have held이니까 보유하다, 혹은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무엇을? 아주 엄격한 학술적인 기준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즉 고수하고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학업적이고 학술적인, 정말 매우 정확한 팩트만을 그렇게 고수한다면 많은 역사적인 대상들은요, 이제 would remain 남아있게 될 겁니다. Unexplored for lack of appropriate evidence. 적절한 증거의 부족으로 탐색되지 탐구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팩트 아닌 건다 치워.
이렇게 되면

아, 그 우리가 정말 증거가 부족해가지고 탐색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은 여전히 그냥 탐색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될 거란 얘기야.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계속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자, 역사적인 소설은요, 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요? Should not be seen, but 나를 먹비해고문입니다. 뭘로 여겨질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여겨줘야 돼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떻게 여겨줘야 돼? 여겨줘야 되면 안 돼? 어떤 전문적인 역사의 정반대로 여겨지면 안 되고요. 오히려 어떻게 여겨줘야 돼요? Challenging representation. 도전적인 어떤 표현으로 여겨줘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생각했던 부분에 도전적인 표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안 돼? 라는 도전적인 표현으로 여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어떤 관점에서 보여? Both, A and B. A, B 둘 다. 라는 뜻이죠. 자, 공공의 역사가 될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역사가 될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관객들 혹은 이걸 보고 있는 독자나, 관객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여전히, 둘 다, 이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과거에 대한 도전적인 표현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반대. 사실과 정반대일 거야. 허구야. 허구에 불과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인 어떤 표현으로서 여겨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에 있어서의 가치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 사람들의 이해를 도와준다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풍요롭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enrich라는 단어 골라주시면 정답은 몇 번? 그렇지,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아? 네, 좋아요. 자, 이제 몇 번으로 갈까요? 그치.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9번은, 얘도 약간 우리 예상을 살짝 벗어나는 건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마 어떤 애가 가장 큰 단서가 됐을 것 같냐면, 코알라. 맞아요? 아, 코알라가 몇 번의 큰 단서가 됐을까? 그렇지. A번의 단서가 됐을 겁니다. 그죠? 코알라의 사례를 봤을 때, 코알라의 이 유칼립투스 잎을 먹는 게 사실은 최적화된 적응이라고 볼수 있지만, 유칼립투스라는 잎이 없게 되면 코알라는 먹을 게 없어지죠. 그게 바로 뭐가 되는데? 예, 네, 그게 바로 뭘로? 적응이라는 것이 뭘로 작동할 수 있다? 적응에 대한 어떤 방해, 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얘가 정반대의 이런 장벽 혹은 장애라는 의미로 그 적응에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Improvement나 advantage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단어로 보여집니다. 얘가 부정적인 단어가 되고 regulator라고 하면은 조절자가 되겠죠. guide라고 하면은 안내자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특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볼게요. 생존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특징들. 근데 이 특징은 바로 뭔데? 하나의 유기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생존의 이런 특징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다? A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뭐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체의 그 특징이 그것에 적응해 있어서 A한 역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일단 생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생존에 있어서의 특징은 사실 내가 적응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하는 게 생존 특성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뭘로 보여줄 수 있어? 코알라를 읽기 전까지 A라는 것이 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특성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1번 아니면 3번이 눈에 싹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때? 읽어보면 정반대의 것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이따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한번 다시 한번 본문 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특히 뭐할 때요? 유기체가 그 스스로가 뭐 하고 있다라는 거 알게 될 때, coping with changes, 변화에 대처하고 있다라는 거 알게 될 때요. 근데 그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변화야? The rise in its be. 그것의 무엇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자, 그럼 그 유기체, 생명체의 먹이, 그죠? 먹거리가 되겠죠? 그다음 surroundings, 그 생명체를 둘러싼 환경. 그 생명체 유전자, 생명체의 메커니즘, 생명체의 특징, 특성 이렇게 나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생명체의 변화가 B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B가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생명체가 살아있는 환경의 주변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적응을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도태가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거 아닌가? 그죠? 한번 이렇게 예상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상을 굳이 해야 되느냐? 예상을 하는 게 훨씬 더 이해를 도와요. 그치? 이럴 거야 라고 하면서 읽으면서, 아니네? 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럼 뭐지? 그 다음이 뭐지? 호기심을 가지면서 더이 글이 잘 읽히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The evolutionary process.

진화적인 과정은요. 진화론적인 과정은 works on, 작동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On the genetic variation that is available. 이용 가능한 그런 변화, 유전적인 변이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따르게 됩니다. that 이하를요. 그것은 앞에 있는 것은 that 이하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겠거든요. that 이하를 따릅니다. 라는 뜻이어서 앞에 있는 상황이 뒤에 것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it follows that을 그냥 therefore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따라서요. 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이라는 것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어디로 이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evolution to a perfect, maximally fed individuals. 완벽한 개체. 다시 말하면 최대치에 적합한, 아주 최대치로 적합한, 아주아주 적합한 개체 진화로 이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라는 얘기요. 자, 그럼 보시면 여기 이용 가능한 유전적인 변형, 변이 안에서 이런 그 진화의 과정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 그 유기체들 혹은 생명체들, 그 개체들은 변화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최적화되게 맞춰질 뿐이지 완전히 적합한, 최대치로 적합한 개체라는 건 사실은 있기가 어렵다.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히려요. 유기체, 생명체는요. come to. 여러분들 come to를 그냥 become to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되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생명체는 어떻게 돼요? match, 일치하게 됩니다. 그들의 환경과 일치하게 돼요. 어떻게 함으로써? by being the fittest available. 가능한 한 가장 적합하게. the fittest yet. 아직까지는 가장 적합할. 그죠? 이런 형태, 이렇게 되는 존재로 그들의 환경과 일치하게 됩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야, 가장 적합해야 살아남고 생존하잖아. 그게 바로 뭐니까? 그치? Natural selection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연 선택. 자연이 선택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에 가장 적합한 유기체들, 생명체들만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들은 뭐가 아니에요? Not the best imaginable.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즉, 완벽한 그런 유기체, 개체들은 나올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바뀌면서 거기에 최적화돼서 맞추려고 하는 애들은 나오겠지만 아주 적합한, 이상적인 애들은 사실 나오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Part of lack of fit. 자, 이런 적합성의 결핍, 적합성에 부족한 부분의 일부는요, arises, 발생하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적합성에 부족이 발생하게 되냐? 왜냐하면 the present properties of an organism, 어떤 한 유기체, 생명체의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 have not all originated in, 어디에서 모두 유래하진 않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에서 유래하지는 않아요. 현재 그 유기체가, 생명체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의 모든 측면에서 유사한 환경에서 유래하는 애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새롭게 만들어진 그 환경이 있으면 그 환경에서 유래한 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하게 적합한 그런 존재가 나오지 않아서 적합성이 있어서의 결여의 일부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선택지의 단어 A번에서는 자, 이 적합성이 무엇이 된다는 아직 A번은 나오지 않았지만 유기체가 뭐 때문에 그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계속 스스로가 대처해야 된다라는 걸 아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변 상황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라는 surroundings라는 단어 적절할 것 같고요. 그것의 메커니즘 어려울 것 같고 유전자 어려울 것 같고 먹거리 어려울 것 같고 특성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2번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근거가 좀 부족하니까 좀 더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over the course of evolutionary history, 진화론적인 역사의 그 과정에서요. 그 과정에서 한 생명체의 멀리 떨어져 있는 조상, 아주 머나먼 오래전의 그런 조상들은 may have evolved, 아마도 진화해 왔을 겁니다. 뭘 진화시켜 왔을까? 특성들의 일련의 특성들을 진화시켜 왔을 텐데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한테 조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만한 게 evolutionary baggage를 진화시켜 왔을 거라는 얘기야. 즉 특성의 일련의 특성들을 진화시켜 왔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얘기야? 진화적인, 진화론적인 짐. 짐이라는 건 여러분들 부담이 되는 거죠. 그죠? 유리한 게 아니야.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야. 언젠가는 이게 나한테 뭐가 돼? 내가 막 가고 싶은데 짐이 잔뜩 있어. 힘들잖아. 방해물이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요. That subsequently, 그 이후에는요. Constrain future evolution. 보세요. 미래의 진화를 어떻게? Constrain. 제한할 수 있는 진화론적인 짐. 일련의 그런 짐의 특성을 계속 이 선조들은 어떤 한 생명체의 조상들은 진화시켜 왔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발전을 시켰겠지만 이게 나중에 미래가 돼서는 미래의 진화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걸림돌이 된다. baggage 아니면 constraint 이런 단어가 이제 뭐랑 연결이 되는 거야? 그렇지. obstacle 이란 단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는 2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을 때 surroundings라는 단어 매력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2번이 답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수백만 년 동안에요. The evolution of vertebrate. vertebrate라는 단어가 척추동물이죠. 척추동물의 진화는요. 제한되어 왔습니다. 어디에 제한되어 왔지? What can be achieved by? 누구에서 달성될 수 있는? 유기체, 생명체예요. 척추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달성할 수 있는 것에 제한되어 왔습니다. 척추동물이니까 그 척추동물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제한해서 진화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환경에 맞춰서 그 척추동물이 갖고 있는 그 유전적인 특징에 맞춰서 그렇게 진화되어 왔다. 더욱이 much of what we now see, 우리가 현재 알 수 있는 것, 뭘로? 정확한 그런 일치로 보고 있는 많은 것들은요. 뭐와 뭐 사이에 유기체, 생명체와 그것의 환경 사이에 일치라고 볼 수 있는 딱 맞는구나 잘 조화를 이루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may equally seen as 뭘로 여겨져요? constraints 제약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뭐야? obstacle 이란 단어로 보여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과 얘가 딱 일치하는구나 잘 들어맞네 자연 선택적이네 라고 보여지는 그런 특성들이 나중에는 그게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예시가 하나 나옵니다. 코알라가요. 성공적으로 유칼립투스 잎을 먹고 살아요. 자,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코알라는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유칼립투스 잎이 without, 없다면. 지금은 있지만 환경 변화가 돼서 나중에 유칼립투스 잎이 없어져. 그럼 코알라는 먹이가 없어져. 그러니까 코알라는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환경에 적합해 보이는 유기체와 환경에 가장 일치되어 보이는 그 특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환경이 변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다. 이 생명체에는 미래의 진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방해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서 정답 몇 번으로 그렇지 정답은 2번으로 해주시면 가장 적절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오늘 2번에 답이 많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죠. 아, 선생님이 이 10번을 보면서 아, 역시 문제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craftsmanship이란 단어가 뭐예요? 장인정신입니다. 예, craft가 이제 여러분들 공예라는 뜻이죠. 뭔가를 만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예, 이 장인정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뭐 옛날이나 이런 거 물건을 만들 때 진짜 이런 장인정신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 숙련된 기술. 근데 이게 굉장히 outdated, old-fashioned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아. 라는 내용이 되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장인정신 이 바로 뭔데요? A human desire, 인간의 욕망, 바램이에요. 어떤 바램이야? That has a over time in diverse contexts. 다양한 맥락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온 인간의 욕망인 craftsmanship, 장인정신은요, often encounters, 자주 흔히 마주치게 됩니다. 어떤 요인들을 마주치느냐? That 이하의 요인들을 마주치게 되죠. 그것에 장인정신을 완전하게 발달시킬 수 있는 혹은 완전하게 발달을 B하는 요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일단 A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인간의 특성,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장인정신은 지속되어 왔다 혹은 사라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장인정신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오, 남아있네? 이런 걸 보니까 여전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로 좁혀질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완전하게 이것이 다 발전이 되게끔 하는 요소들이 제한하는 요소들이 있는지 그걸 양성하고 육성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걸 가속하는 것들이 있는지 만드는 것들이 있는지 제한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raftsmanship으로 가볼게요. 장인정신은요 아마도 보여줄 거예요. 제한할 겁니다. 어떤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자, 뭐를요? Decline with the arrival of industrial society.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감소되고 쇠퇴하고 있는 삶의 방식처럼 삶의 방식을 시사하고 보여줄 수도 있어요. 쌤이 생각했던 거야. 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다 기계가 만들어내는데 인간의 장인정신이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But! 하지만 This is misleading. 아주 확실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Misleading. 오해의 여지가 있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야?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쇠퇴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야? diminish라는 단어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전히 남아있다. 지속된다. 라는 persist라는 단어가 더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 장인정신은요. 무엇을 칭하게 되냐면 지속적이고 기본적인 인간의 충동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 충동이라는 게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To job,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욕구예요. 그것도 well, 아주 잘 하고자 하는 욕구죠. For its own sake. 그 자체로 그 어떤 일을 잘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지속되는 욕구를 칭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야? 장인정신이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런 장인정신은요. Cuts a far wider swath. 훨씬 더 많은 구획을 가르게 되는데요. 뭐보다 그냥 숙련된 노동, 육체 노동보다 훨씬 더 많은 구획을 가르게 된대요. 많은 구획을 가르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애매할 것 같으니까 뒤에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도움이 됩니다. serves, 도움이 돼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의사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예술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야? 육체 노동에만 장인정신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장인정신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 이런 직업도 우리가 지금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존재한다. 지속되어 왔다. persisted라는 단어가 적절하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가보겠습니다. 자, parenting. 육성하다, 양성하다 라는 뜻이죠. 자, 양성하는 것이 향상시킵니다. 자, when it is practiced as a skilled craft. 숙련된 어떤, 그런 기술들을, 행할 때 그 육성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더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숙련된 기술들을 계속 연습을 해서 발달을 시키는 거예요. 자, 뭐와 마찬가지로요? 바로 시민정신과 마찬가지로. 시민정신도 계속 우리가 기르고 양성하고 육성해야만 길러지는 것처럼요. 자, 모든 영역에서 이런 장인정신은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객관적인 기준에 초점을 두죠. 그 일 자체, 어떤 해당하는 그 자체의 객관적인 기준에 기준을 둡니다.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이뤄가려고 할 때 장인정신이라는 게 바로 그 기준을, 그 기점을, 초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에서는요. 하지만 이 나옵니다. 근데요. 라고 나와요. 자, A번은 persist라는 단어를 잘 골랐거든요. 근데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떻게 해요? Often stand in the way. 자, 여러분 stand in the way of the craftsman discipline and commitment를 한번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craftman이니까 장인이에요. 장인정신을 갖고 있는 장인. 장인이 숙련하고 전념하다의 commit에 MENT를 붙인 겁니다. commitment, 전념이에요. 장인이 뭔가 숙련을 하고 그래서 기술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거기에 전념하는 거. 새, 길 위에 서 있대요. 내가 길을 가려고 하는데 누가 내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비켜가면 되죠? 그렇지. 비켜가면 되지.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야? 거기에 있는 대상이. 그렇지. 나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해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공예, 이러한 그 장인의 숙련이나 이런 전념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이 그러면 뭔가 가로막고 있는 숙련이나 이런 장인정신, 장인들이 하는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좀 가볼게요. 어디와 어디가 나와요? 학교와 직장이 나옵니다. 학교는요, 아마도 제공을 못할 수 있어요. 뭘 제공을 못해? 일을 잘하는 어떤 도구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수 있고요. 직장은요, 진정으로 가치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he aspiration for quality. 자, quality, 질, 품질이란 뜻이에요. 뭔가 내가 어떤 일이든 어떤 상품이든 제품이든 그 품질에 대한 열망이 있어. 그걸 잘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망. 이게 바로 장인정신이란 말이야. 그 장인정신의 그 열망의 그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진정으로 가치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회사에서, 야, 그게 뭘 중요해? 그거 별로 중요하잖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거기에 속한 사람은 그걸 발달시키기가 어렵겠죠. 자, 그리고요. No, 뭐뭐이긴 하지만 이란 뜻이죠. 자, 이 장인정신이 보상을 주기는 해요. 개인에게 뭘로?
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자부심으로 보상을 주기는 하죠.

0: 그렇긴 하지만 이러한 보상은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진 않습니다. 장인은요, 직면하게 됩니다, 자주. 뭐에? 상충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우수함에 대한 상충적인 기준에 직면하게 된대요. 객관적인 기준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상충한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충돌한다는 얘기야. 뭐가 충돌하는지 볼게요. The desire to do something well for sake. 그 자체로, 그일 자체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한 열망, 그 욕구가 can be weakened, 약화될 수 있어요. 뭔가 잘하고 싶은데 이게 뒤에 것 때문에 약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경쟁적인 압박, 그리고 좌절, 그리고 obsession이라고 하면 얘는 집착이란 뜻입니다. 집착에 의해서 약화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장인 정신을 뭐 하는 요소야? 저해하는 요소, 약화시키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persist라는 단어와, 그리고 어떤 단어가, 그렇지, 기르는 게 아니라 제한한다라는 의미의 limit라는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기 때문에 1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완전하게 발달되기까지 사실 많은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주변에 저해하는 요소들, 제한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1번이 적절하구나, 가장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또 다섯 개의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의 똑똑 복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Sufficient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충분한이라는 뜻입니다. Insufficient가 in이 나세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예요. 그래서 얘는 불충분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 아까 significant라는 단어는 sign에서 나왔다. sign이라는 단어가 뭔데? 아, 얘가 원래 표시, 신호, 뭐 부호라는 뜻도 있고요. 나타내다라는 뜻이죠. 신호를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ignify라고 하면 얘는 뭔가를 나타낸다, 표시를 하면 중요해,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의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여기에 significant라고 하면 ant를 붙여서, iant를 붙여서 y를 빼고, 얘는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이란 뜻이 됩니다. 거기에 여기 있는 in과 마찬가지로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in을 붙여서 insignificant라고 하면 얘는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이란 뜻이 됩니다. 참고로 significant라는 단어는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고, 상당한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같이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 똑똑 복화는 어디에? 그렇지,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단어가 곧 뭐다? 나의 힘이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는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내 것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진심입니다. 너무 멋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요약문 완성 두 문제 하고 장문 독해로 드디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의 영어 어법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22강에 오셨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법 문제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자, 오늘 딱 한 문제 남았어. 그래서 그 어법 문제 한 문제마저 마무리하고 오늘은 드디어 어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저번 시간에 남아있는 20번 문제 하나 풀고 그 다음에 밑줄 어휘 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20번부터 우리 바로 한번 살펴볼 건데,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법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인 만큼 집중해서 어법 잘 마무리하고 어휘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Humans are so aversive to feeling that they are being cheated that they often respond in ways that seemingly make little sense 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아마 이 문장 볼 때 너희들 되게 당황했을 것 같은데 왜? 대시 지금 세 번이나 등장하고 있어. 한 문장 내에서 대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각각의 대시 쓰임이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 이 문장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 인간은요, 너무나도 싫어한대요. 어떤 감정을 너무나도 싫어하냐면 that they are being cheated. 그들이 속았다라고 하는 감정을 너무나도 싫어해서 라고 지금 해석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일단 so라고 하는 거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까? 자, so that 이라고 하면 우리 어떤 구문이라고 했었냐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했거든. 자, 그러면 이때 so가 등장을 한거 보니까 이 짝꿍인 that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that이 3개나 돼가지고 얘 짝꿍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 자, 그럼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 인간은요, 어떤 감정을 너무 싫어한다 그랬어? 뭔가 내가 속임을 받는다는 것 같은, 속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싫어한다고 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첫 번째 등장하는 that부터 한번 살펴볼게. 자, 이 that을 자세히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요. feeling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고, 자, 뒤에를 보니까 they are being cheated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뒤에 문장이 어떠해? 뒤에 문장이 완전해. 그럼 앞에 선행사도 있고 뒤에 문장도 완전할 때 이때 that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동격의 that이라고 부른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 우리가 속는다는 감정. 자, 지금 감정을 동격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너무나도 싫어해서 t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so that 구문에서 that이 나와 있는 거는 두 번째 나와 있는 that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1번 선지는 맞는 선지였겠죠? So that 구문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감정을 너무나도 싫어해서 they often respond in way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종종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자, 어떤 방식이래? That seemingly make little sens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겉봤을 때는요, 뭔가 거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세 번째 that은 뭐야?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은 불완전하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that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at이 세 번이나 등장했는데 각각 다른 쓰임으로 쓰여져 있거든? 자,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랬을 때 behavior economist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행동 경제학자들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 that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 경제학자들을 수식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문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어는 누구야? 주어는 이미 정해졌어. behavior economist이라고 해서 행동 경제학자들은 이라고 해서 주어인데 얘들아, 그럼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을까? 동사는 두두두두두두 have shown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 되겠습니다. 왜? that로 해가지고 앞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behavior economist, 행동 경제학자들을 수식해주고 있잖아. 자, 그러면 앞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게. 행동 경제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어떤 경제학자들이냐면요. who actually study what people d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래. 자,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어, 쌤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at은 뭘까? 한번 맞춰볼래? 이때 등장하는 what은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한 이 친구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 실제로 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 경제학자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2번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제학자들은요, 누구와는 대조적이냐면요, the kind,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는 대조적이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simply assume the human mind works like a calculator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인간의 마음은 마치 계산기와 같이 작동하는 거야
라고 단순히 가정하는 그 사람들과는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행동 경제학자들은요, have shown again and aga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보여줬대요. 무엇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냐면, that people reject unfair off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공정하지 못한 제안은 자꾸자꾸 거절하는 것을 보여줬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비록 it costs them money to do s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it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it costs them money to do so. 그렇게 하는데,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그렇게 하는 거는 뭐야? 공정하지 않은 제안을 자꾸자꾸 거절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돈을 지출하게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거절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거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 뭘까? 이때 등장하는 it은 아, 뒤에 진짜 주어인 to do so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때의 뜻은 it은 가주어 되겠습니다. 자, 가주어가 있고 뒤에 진주어가 뒤따라 나오고 있으니까 오케이, 3번도 괜찮은 선지네. 그치? 자, 그랬을 때 the typical experiment uses a tas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장 전형적인 실험은요, 어떤 과업을 사용했냐면 called the ultimatum ga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후의 통첩 게임이라고 불리우는 그 과업을 사용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it's pretty straightforwa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최후의 통첩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꽤나 명확하대요. One person in a pair is given some money. Say $10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짝을 지었는데요. 그짝 중에 한 사람이 돈을 받았대. 예를 들어서 한 10달러를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she then has an opportunity to offer some amount of it to her partn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뭐할수 있는 기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의 양의 일부를 그녀의 파트너에게 줄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실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실험에서 어떤 과업을 썼나 봐. 근데 그 과업이 뭐야?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하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the partner only has two options. 그녀가 전달하는 돈을 받는 그 파트너는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어. 첫 번째, 그가 can take what's offered. 그녀가 주는 돈을 받거나 혹은 refuse to take it. To take anyth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 즉, 그녀가 주는 돈을 받거나 거절하거나 둘중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4번에 밑줄 쳐져 있는 refused가 맞는지 우리 확인해 보려면 뭘 확인해 봐야 된다? or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 주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refuse랑 누구랑 연결시켜 줄수 있을까? 자, 첫 번째 take라고 하는 동사일 겁니다. 그는 제공받아지는 것을 take 취할 수도 있고 혹은 refuse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가 돼야 되잖아, 얘들아. 근데 오케이, 등위 접속사인 or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take라고 하는 원형이고 나머지는 refused라고 해서 ed가 붙어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대등하게 연결시켜 줘야 되니까 이때 refused에서 D를 빼서 refuse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돈을 받거나 거절하거나 둘중 하나야. There's no room for negotiation. 뭔가 협상할 수 있을 만한 게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what typically happened?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Many people offered an equal split to the partn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10달러를 받았을 때 동등한 양을 그 파트너에게 나누어 줬대. 예를 들어서 10달러였으면 나 5달러 갖고 상대방도 5달러를 준 거죠. 자, 뭐 하면서? Leaving both individuals happy and willing to trust each other in the fu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서로 서로를 happy, 행복하고 Willing to trust each other in the future. 미래에 서로 서로를 기꺼이 믿을 만한 상태로 두면서 동등하게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living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는 얘 뭔지 알아야 돼? 분사 구문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자, 분사 구문이려면 얘들아, 뭐 해보라고 했어?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 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컴마 찍고 leaving인 얘는 원래 어떤 문장이었을 거냐면요. 자, 접속사 살리면 and 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즉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양의 반을 나누어 주는 것은 이라고 한 것을 대명사 is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nd it leaves 라는 원래 문장이었을 거야.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는데 너무 길게 쓰기 싫으니까 첫 번째 접속사 없애준 거고, 그리고 it이라고 하는 대명사는 너무 앞에 나온 내용과 똑같으니까 생략을 시켜준 거죠. 자, 얘도 생략이 되어지고 leaves라고 하는 것을 동사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를 붙여주니까 leaving이라고 하는 분사구문으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5번도 맞는 선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20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어법 파트는 모두 끝냈습니다. 어법 파트 오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 진짜 많은 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 해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바로 어휘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거든요. 어휘 부분은 솔직히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선생님은 딱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줄 건데요. 우리 밑줄 친 어휘 부분에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볼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교재 68페이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od 부분의 어휘에서 출제가 되느냐 하면요. 첫 번째, 반이어 제시형입니다. 즉, 뭔가 반대되는 단어로 바꿔 쓸수 있는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The pesticide industry argu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살충제 산업은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Synthetic pesticides are absolutely necessarily 혹은 unnecessarily to grow f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살충제 산업은 뭐라고 주장했대? 그 혼합 살충제가 매우 absolutely necessarily가 혹은 unnecessarily가.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식품을 자라나게 하는데 합성 살충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 necessarily라고 하는 것이 답이거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요. 반이어 제시형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necessarily가 답이면 그거에 대한 반이어로 unnecessarily를 일부러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그랬을 때너 얘가 잘못된 거 잡아낼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9페이지에 보면요. 반이어 제시형들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include, exclude, facilitate, hinder라고 해서 서로서로 반이어를 굉장히 많이 제시해주고 있으니까 솔직히 이 정도 단어들은 여러분들 다 암기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두 번째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는요. 철자 혼동형입니다. 얘들아, 철자 혼동형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하게 생긴 애두 명을 주는 거예요. 이 문장의 경우는 predicting이라고 하는 것과 preventing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개를 준 다음에 이거 두개 중에 너 맞는 거 고를 수 있겠어?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 문장에서 뜻이 되게 다르잖아요. predicting 하면 뭐예요? 예측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preventing이라고 하면 막다, 억제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아, 문맥에 맞게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지만, 이때 얘들아, 철자 혼동형에서 가장 많이 제시하는 부류는 첫 번째, 접두사를 갖게 만드는 거야. 접두사를 갖게 만들거나, 두 번째, 접미사를 갖게 만들거나, 혹은 어근을 비슷한 애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지. predicting, preventing이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접두사를 갖게 만드니까 애들이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그 69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resist, persist라고 하는 거 보면 얘들아 뭐가 같아? 접, 미사가 같아. 즉, 뒤에 나오는 얘네들끼리 같구나. wonder, wonder 하면 솔직히 얘네는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 그치? 이 o랑 a만 다르잖아요. 이런 애들을 헷갈리지 말고 우리 정확하게 어휘를 암기해서 어휘 문제 맞추자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짚은 것이 철자 혼동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 adopt, adapt,
transform, transfer 이런 애들을 헷갈리지 말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

였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파생어 제시형입니다. 자, 파생어 제시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근은 같아. 어근은 같은데 그것들이 파생되면서 다양한 어휘, 다양한 뜻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이 예시를 한번 보면요. A considerable 혹은 considerate amount of additional work is required to find what is need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considerable 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considerate 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얘들아, 누가 봐도 어근은 같아. 그치? considerable, considerate 이라고 해서 어근은 같은데 considerable 이라고 하면 얘들아, 무슨 뜻이야? 지금 말하셔야 돼요. considerable은 아셔야 돼요. 상당한 이런 뜻이잖아요. 자, 상당한이란 뜻인데 얘들아, considerate 이라고 하면 사려 깊은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상당한, 사려 깊은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다른 의미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휘들을 조심하자라고 하는 게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69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create라고 하는 동사에서 뭐가 파생되어져 나와졌어? 명사로 creation, 창조라고 하는 것들이 파생되어졌고, 그리고 또 형용사로 창의적인 creative가 파생되어졌고요. creativity, 창의력이라고 하는 명사가 파생된 겁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이 정도는요, 얘들아, 창조하다, 창조, 창의적인 창의력. 이 정도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방금 예시에서 본것 같이, consider, consideration, considerate, considerable, 이런 예시 같은 경우에는요, 얘들아,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거든? consider 같은 경우는 고려하다라고 하는 동사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consideration 하면 명사로 고려, 고려사항이라고 말할 거야. 자, 그런데 considerate라고 하는 이 부분 보세요. 사려 깊은이라고 해서 형용사거든요. considerate, 사려 깊은. 그런데 똑같이 형용사 형태인데 considerable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라고? 상당한, 많은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자, 그래서 뭔가 비슷하게 생겼어. 파생어 중에서도 파생어 제시형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전달하고 싶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 정도는 얘들아, 솔직히 다 암기하고 계셔야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기출 문제를 한번 같이 분석하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문제 뭐라고 써 있어?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라고 써져 있습니다. 최신 문제죠. 최신 문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눈 크게 뜨고 살펴봐야 돼. 어떤 게 요즘 트렌드인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밑줄 친 A부터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를 거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자면, While social presence has evolved through many itera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막 사회적인 실재감, 사회적인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되어져 왔대요. 뭐를 통해서? 많은 변동을 통해서 진화되어져 왔대. Since가 나오고 있어. Since its first development within the context of the landline telepho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선 핸드폰의 그런 문맥 내에서 그런 사회적 존재감이 첫 번째 발달된 이래로 뭐를 겪었대? 많은 변동,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겪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한 이터레이션, 반복을 겪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 자, 여기까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조금 더 읽어봐야 될것 같아. 그랬을 때, the perception or feeling of being connected with the other person within the context of the conversation has persisted. 이라고 해서 첫 번째 문장이 여기까지야. 얘들아, 되게 길지, 한 문장이. 자, 그러면 문장이 길 때마다 우리 뭐 하라 그랬냐면 주어, 동사 찾아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문장 해석하기 훨씬 쉽거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얘들아, 동사 어딨어? 문장이 이렇게 긴데 동사는 맨 마지막에 has persisted, 지속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 찾아야겠지. 이거에 상응하는 주어가 어디 있을까? 이거에 상응하는 주어는 the perception or feeling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인식과 어떤 감정이냐면 of being connected with other person within the context of this conversation 이 부분까지가 주어인 거잖아.

and the extent to which their characteristics lead to the feeling of social pres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어떤 정도까지 탐색을 해보았냐면 그 특정한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실제로 feeling of social presence 사회적인 존재감, 사회적인 실재감으로 이어지는지 그 정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내용이 지금 조금 어려우니까 뒤에서 조금 풀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For example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앞에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쫄지 마요. 뒤에 예시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조금 풀어주겠죠? 쉽게 내용을. 예를 들어서 Some researchers have studi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몇몇 연구자들은 무엇을 연구했냐면요. The richness of the media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매체의 풍부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했대요. 아, 그래서 매체의 풍부함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말인 즉슨 The number of cues available to convey social pres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실재감 사회적인 존재감을 전달하기에 가능한 단서의 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많은 단서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어? 아, number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 그러면 사회적인 존재감을 전달하는 데 가능한 단서 대 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럼 이 수가 맞냐는 거지. 그러면 이때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 어휘를 확인해 보려면 우리 앞뒤 맥락을 살펴봐야 되거든. 이때 number, 수가 괜찮은 이유는 앞에 어떤 표현이 있었어, 얘들아? 매체의 풍부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 얘들아, 그러면 그 단서의 수가 높아지면 풍부함도 높아질 거고 만약에 이러한 단서의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 매체의 풍부함도 줄어들 거잖아. 이것은 양에 대한 문제이지. 그래서 richness, 풍부함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뒤따라 나오는 a numbers도 괜찮은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a telephone call, 뭔가 전화를 하는 것은요. which provides for audio cues and immediate feedba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화를 하는 것은 어떤 단서를 제공해주냐면 음성 단서를 제공해줘요. 그쵸? 여러분 전화통화를 할 때 음성 단서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요. 그런 전화는 is potentially richer than the emai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메일보다 더 풍부하게 되는 거래. 자, 그럼 풍부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메일이라고 하는 매체는요. which provides only textual cues and no immediate feedba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메일은 오직 문서 단서만 제공을 해주고 심지어는 즉각적인 피드백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체가 풍부한 거는 어느 쪽이야? 전화가 더 풍부한 거지. 왜? 아, 음성 단서들도 있고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도 있으니까 전화가 더 풍부한 미디어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B번도 맞는 거네. 자, 그랬을 때 비디오 컨퍼런싱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화상회의죠. 자,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은요. would be considered richer than the ph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풍부해지는 거죠. 뭐보다? 전화보다 훨씬 더 풍부해지는 건데 왜 그러냐면요. because of the addition of visual cues 라고 나오고 있어. 뭐가 더해졌어? 시각적인 단서가 더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전화보다 훨씬 더 풍부한 것을 가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에 visual cues가 더해진 게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그치, 얘들아? 화상회의라고 하는 게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비주얼적인 단서가 추가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장 아직 안 끝났네. Making it clos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it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 그것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대. 이때 it은 비디오 컨퍼런싱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은요. 더 가깝게 만들어준대. 어디에 더 가깝게 만들어주냐면요. To replicating the perceived gold standard of face-to-face in-person social pres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인지되어지는 대면 혹은 개인

국민적인 사회적 실재감을 복제하는 데 더 가까워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즉, 뭔가 화상회의를 하면 뭔가 정말 대면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 같은 느낌에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네. 그랬을 때 researchers, 연구원들은요, 연구자들은 have suggested that 무엇을 말해주었냐면 successful managers, 성공적인 매니저들은, 성공적인 관리자들은요, would choose rich media for confusing and ambiguous mess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헷갈리고 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매체를 쓴다? 더 풍부한 매체를 사용하고요. and lean or less rich media for message that were less routine in n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얇고 덜 풍부한 매체를 사용한대요. 어떤 메시지에 있어서는? 그럼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뭔가 덜 풍부한 미디어, 덜 풍부한 매체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메시지여야겠지. 자, 그러면 한번 메시지는 메시지인데 that were less routine in n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본질적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 얘들아, 본질적으로 일상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메시지에 익숙한 거야,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 더 rich media를 제공했었어야지.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덜 rich한, 덜 풍부한 미디어를 제공한다고 말해주고 있으니 이때는 less가 아니라 뭐가 등장해야 돼? more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아, 이게 바로 바니어가 등장한다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마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일상적인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구구절절 내가 굳이 만나서 혹은 대면 화상 그 컨퍼런싱 회의를 하면서까지 전달할 필요가 없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너가 만약에 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 굉장히 complicated, 복잡한 고객의 거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face-to-face meeting, 뭔가 면대면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게 가장 최상의 방법이지. 그치? 이게 지금 이 맥락에서 말하는 rich media, 풍부한 미디어겠죠. 자, 그러니까 아, 면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거 좋아. 왜? 상황이 복잡하잖아.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너가 만약에 너의 팀한테 뭐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회의가 3시에서 3시 반으로 바뀔 거야. 바뀌었어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우리는 뭘 사용하는 게 더 좋다? You might send out a generic email to everyone. 모두에게 그냥 일반적인 이메일을 뿌리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실을 전달할 때는 덜 풍부한 매체를 사용하고 뭔가 복잡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더 풍부한 매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these different channels of communication 이러한 의사소통의 다른 수단들은요 were considered by researchers as a type of contain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that the message comes in 메시지가 전달되는 하나의 용기 즉 그릇과 같은 것이다 라고 지금 여겨졌대요. 그랬을 때 to be a good communicator, 좋은 의사소통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you need to choose the right container. 너는 올바른 용기, 즉 올바른 그릇을 고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16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9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one reason, 한 가지 이유가 있대. 어떤 이유? Conversational life can lack depth and incitement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일상, 대화의 일상 있잖아요. 대화의 일상이 뭔가 깊이가 부족하고 뭔가 흥미로움이 부족한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는데 아 뭔가 깊이감이 부족한데 혹은 아 뭔가 흥미로움이 부족한데 라고 느끼는 한 가지 이유는 뭐 때문이다? We easily fall into using. 우리는 쉽사리 뭐를 하냐면요. Familiar questions to open a dialogu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너무 통상적인, 상투적인 질문들을 던진다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때 등장하는 formularic 이라고 하는 얘가 맞는지 보려면 뒤에 나오는 애들이 정말 상투적인 애들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상투적인 질문인지 살펴볼까?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상투적이다, 그지, 얘들아. 그래서, 아, 이때 등장하는 1번은 아마 첫 번째 질문만 봐도 알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 일상생활의 대화가 왜 이렇게 좀 깊이가 없고 재미가 없지? 라고 느낀다면, 너가 너무 이런 질문들만 해서 그래?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 어때요? 직업이 뭐예요? How was your weekend? 주말에 뭐 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런 상투적인 질문들만 하기 때문이래요. 그랬을 때, although such questions can be important social lubric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이러한 질문들이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하죠. 왜? 대화를 잘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사회적인 윤활유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in themselves, 그 대화 스스로, they generally fail. 그들은 뭐 하는 것을 실패하냐면요. To spark an engaging and enriching emphatic exch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매력적이고 풍부한 감정적인 교류를 만들어내는 것은 실패하죠. 왜? 너무 통상적인 질문만 하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감정적인 교환, 감정적인 교류를 spark, 촉진시켜내는 것을 실패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2번도 잘 쓰이고 있네. 자, 그럼 질문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런 통상적인 질문을 하면 보통 답변은 어떻게? 네, 잘 지내요. 네, 저 괜찮아요. 라고 대답을 하고 우리는 보통 복도를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the way a conversation begin. 그 대화가 시작되는 방식이, 이때 시작되는 방식은 우리가 질문을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 대화가 시작되는 방식이요. Can be a major determinant of where it go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화가 흘러가는 아주 주요한 determinant, 결정 요인이 될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대화가 시작하는 것이 결정 요인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 So it is worth. 그래서 뭐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면요. Experimenting with adventurous open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뭔가 도전적인 시작점, 즉, 도전적인 질문을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저거, 그러면 이때 begins라고 하는 단어랑 어떤 단어가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 대화가 시작된다. 대화를 시작해봐라. 라고 하는 opening이라고 하는 begins가 잘 연결되어지고 있으니까 3번도 괜찮은 선지네요. 자, 그래서 어떤 도전적인 질문을 해야 되냐면, instead of greeting workmate with how are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직장 동료를 만났을 때,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질문 대신에 어떤 질문을 해보래요? In a different direction with something mildly unusu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살짝 다른 방향에 일반적이지 않은 질문을 한번 해보래. 얘들아, 그러면 이 4번 선지가 맞으려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은 질문이겠지. 자,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볼까? What have you been thinking about this morn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질문을 받으면 조금 무서울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뭔가 답변을 해야 될것 같네. 근데 사실 얘가 unusual questions는 맞아요.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던진 건 맞으니까, 오케이. 자, 4번 선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받으면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어떻게 지내세요? 이 질문보다는 좀 색다르기는 하네. 자, 그랬을 때, or, what was the most surprising thing that happened to you over the weeke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주말 동안에 일어난 것 중에 제일 놀라운 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 그런 조금 평범하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you need to come up with the kinds of questions that suit your own personality. 너의 개성과 딱 맞는 그런 종류의 질문들을 떠올려내야만 할 거래요. 그랬을 때, the point is,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to follow conventions. 에? 얘들아, convention이 뭐야? 뭔가 전통, 규율 이런 거잖아요. convention, 이런 관습이라고 하는 뜻인데, 관습을 따르래. 얘들아, 관습을 따르라고 했어? 아니야. 너만의 개성이 담긴 그런 질문들을 떠올려 보라고 했잖아. 이땐 follow가 아니라 뭐로 바꾸면 좋겠어요? break라고 하는 게 좋겠죠. 이러한 통념적인 관습 같은 거를 깨버려라. 그렇게 한다면, so your conversation become energizing. 너의 대화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칠 거고, 기억에 많이 남을 거고, and vehicle for emphatic discover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니까 감정적인 발견에 뭔가 도구로 쓰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바가 뭐예요? 아, 뭔가 통상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 대신에 너만의 개성을 담고 있는 그런 독특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면 뭘할수 있다? 아, 뭔가 대화가 조금 더 에너지 넘치고 재밌고 그리고 공감적인 발견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그쵸?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자, 3번 가볼 건데요. 얘들아, 별표 쳐볼까? 왜? 2026학년도 수능 30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수능 어휘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Situational Ethic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윤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상황윤리학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거 잘 모르니까 아마 설명을 잘 해줄 거야. 상황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ethical theory, 어떤 윤리적인 이론인데, 이 이론이 어떤 것이냐면,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ontext of a situation or an a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상황이나 그 행동에 무엇을 고려하는 거야? context, 문맥을 고려하는 거래. 아, 그래서 상황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고려하는 거냐면, 그 상황이나 행동에 문맥을 고려하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when judging whether it is ethic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상황, 그 행동이 윤리적인지, 윤리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려하는 거야?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을 우리는 상황윤리학이라고 말한대. 자, supporters of this theory, 이러한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 즉, 상황윤리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기꺼이 permit이라고 하면 허용한대. 기꺼이 무엇을 허용하냐면 casting aside이라고 하면 버리다거든요. 무엇을 버리는 것을 허용해 주냐면 absolute moral standa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라고 하는 걸 버리는 거를 허용한대. 자, 얘들아.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이라고 하면 뭐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뭔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 절대적이라는 거는. 자, 그런데 이 말인즉슨 상황 윤리학은 뭐를 고려한다 그랬어? 문맥을 고려한다 그랬어, 얘들아. 그러면 문맥을 고려한다는 것과 절대적인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는 반대말이지. 그 말인즉슨 여기서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상황 윤리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얘네들을 버리는 것을 허용하는 거는 맞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한번 지금 일시정지하고 스스로 한번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 상황윤리학은 문맥을 이해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니까 아, 얘네 둘이 대조되는 개념이 맞네. 라고 정리를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In the absence of universal standard or law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보편적인 규칙이나 혹은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What matters is the outcome and consequences.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와 결과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래. 자, 그랬을 때, So the end justifies the mean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justifies the means, 수단을 정당화시켜 줄수 있는 겁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얘들아, 이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볼게. 예를 들어서, 이때 등장하는 the end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했거든?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너무 아픈데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하나 훔쳤어. 자, 그러면 그거의 목적은 있잖아. 우리 엄마를 낫게 하기 위한 거잖아. 자, 그런데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강도가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훔쳤어. 그러면 지금 앞서서 말한 absolute moral standard, 뭔가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둘다뭐한 사람이야? 물건을 훔친 사람이야. 그런데 얘들아, 상황 윤리학에서 봤을 때는 엄마가 아픈데 돈이 없어서 내가 엄마를 낫게 하기 위해서 돈을 훔친, 아니, 약을 훔친 그런 목적을 가진 애들은 뭐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야? 수단을 어느 정도 정당화시켜 줄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예시가 조금 이해가 됐어? 자, 그랬을 때 이러한 and 수단, 이런 수단을 정당화시켜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어휘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possibly 아마도 the following contrasting reali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뒤따라 나오는 대조적인 현실들이 여기서 뒤따라 나오는 현실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예시 두 가지를 줄 건가 봐. 지금 쌤이 예시 두 가지를 준 것처럼 자, 이런 대조적인 현실들이 can help illustra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상상하는 거를 더 도와줄 거래요. The application of situational ethics. 이런 상황 윤리학을 적용하는 것을 뭔가 더 잘 보여주게 될 거래. 그러면 대조적인 상황 두 개가 나올 거야. 첫 번째, in a pickup game of basketbal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즉흥으로 농구 경기를 하게 된 거예요. 누구랑? Played among friends. 내 친구들이랑 즉흥으로 농구 경기를 하게 됐어. 상황 첫 번째예요. 그랬을 때 everyone is expected to call his or her own fou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냐면 그나 그녀가 스스로 아, 나 파울했어. 미안, 미안.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대한대. 그치, 얘들아. 너네 동네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농구를 하는데 아 뭔가 내가 파울을 하고 나서도 뭔가 아, 이거 숨겨야지. 이렇게 잘 안 하죠. 아, 미안, 미안. 내 실수야. 라고 이제 말을 하거나 혹은 acknowledge, 인정하는 거죠. knocking the ball out of boun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코트 밖으로 내보낸 마지막 사람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터치했어.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모두가 기대를 하죠. 자, 그랬을 때 caring about one's friend, 내 친구들을 뭔가 생각하는 거, 즉 배려해 주는 거. 그리고 and maybe getting to keep playing with the group, 그리고 이 그룹 내에서 계속 경기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랬을 때 내 친구들을 배려하고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서 농구 경기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것을 이끄는 거예요? leads to these action, 이런 행동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이런 행동은 본인의 파워를 인정하고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이 무엇이다? 아, 지금 앞서서 말하고 있는 caring about one's friends, 본인의 친구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의 그룹으로서 농구 경기를 유지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농구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배려들을 하고 있는 거,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but, 하지만 once an organized game is played with offici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공식적인 경기, 심판이 있는 공식적인 경기에서는 아, 죄송해요, 제가 파울했어요 라고 손드는 선수 혹시 보셨어요? 아마 못 보셨을걸요? 자, 그 말인즉슨 상황 윤리학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윤리적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뭔가 이런 공식적인 경기에서는요,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요, 뭐 하지 않을 거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파울, 그리고 똑같은 바이올레이션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인정하지 않아? As the end goal of winning is more important than expressing concern for competit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이기고자 하는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뭐보다 내가 상대 선수를 배려한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 팀이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됐으니까. 그치? 자, 그랬을 때 situational ethics 이러한 상황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has been extend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확장되어졌대. 누구에 의해서? By many ethics and coaches to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윤리학이요 선수들과 코치진들에 의해서 어디까지 확장되어졌냐면 trying to get away with as many actions on the field or count as 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 농구 경기장 그리고 농구 코트 내에서 그 내가 한 가능한 한 많은 행동들이 뭔가 숨겨지기를 바라는 정도까지 확장되어지게 된 거죠. 왜? 내가 파울을 하고도 아, 아무도 못 봤으면 하는 거야. 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To abandon competitive advant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경쟁의 이점을 버리기 위해서라고 했어. 얘들아, 경쟁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파울을 한 거를 아무도 못 보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때는 abandon, 버리다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이런 경쟁의 이점을 gain, 얻기 위해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휘 문제 지금 세 번째 문제까지 잘 풀고 있고요. 저희 마지막 4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 겁니다.
이 문제도 별표 한번 쳐볼까요?

할까요? 2026학년도 수능입니다. 자, 바로 작년 수능이니까 한번 눈 크게 뜨고 살펴보세요. 첫 번째, There is an obvious problem with the history of dress in all of its displa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의복의 역사에 있어서 in all of its display. 그 의복을 전시하는 데 있어서 의복 전체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대. 자, 그런데 and that is, 즉, 그 말인 즉슨 although textiles survive from early periods and cultures of a recorded histo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기록된 역사에서 textiles 이라고 하면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역사 속에서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기 period, 초기 시기 그리고 그 문화로부터 잘 살아남은 반면에 자, 즉 여기서 의복을 만들려면 얘들아 뭐가 필요해? Textiles, 작물이 필요해. 그런데 뭔가 기록된 역사 속에서 이런 작물들은 잘 살아남았어. 잘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진짜 actual garm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 의복 같은 경우는 do not provide, 무엇을 제공하지 않았냐면 uninterrupted flow of evidence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긴 시간에 걸쳐서 뭐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는 거야? 아, 뭔가 evidence flow라고 말하고 있으니 증거의 흐름을 매끄럽게 제공해 주지는 못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그래서 뭔가 의복을 display, 보여주는 데 있어서 전시하는 데 있어서 역사가 뭔가 매끄럽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내용이네. 자, 그치? 그랬을 때 두 번째 Therefore, 그러므로 의복의 역사가 뭔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아. 의복의 역사를 전달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기록이 안 되었겠죠. 그러므로 to give the study of dress equal significance to other areas such as architecture, painting, print, drawings, and sculptu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래서 그 의복이라고 하는 그 연구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의복이라고 하는 그 연구에 동등한 중요성을 주기 위해서 자, other areas such as 예를 들어서 뭔가 architecture, 건축이라든지 painting이라든지 혹은 인쇄라든지 drawing이라든지 그리고 sculp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조각과 같은 다른 분야와의 equal significance, 동등한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자, 얘들아, 지금 앞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의복의 역사가 잘 기록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이러한 분야의 애들과 동등한 중요점을 두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It was inevit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필연적이었을 거래요. 자, 뭐가 필연적이었을 거래? That these other areas, 이러한 다른 영역들이 지금,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다른 영역들이 would provide much of the source mater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많은 원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자,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의복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뭔가 매끄럽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다른 영역, 예를 들어서 agriculture, 건축이라든지 painting이라든지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애들한테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도움을 받는 게 원자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히 필연적이지. 왜? 의복을 그냥 그 그대로 기록하는 게 지금 어렵다고 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The history of surviving dress really only starts in the 17th century 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렇게 살아남은 의복의 역사는 17세기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And like all artifacts, 그리고 다른 모든 인공물들 같이 그러한 의복의 역사는요 highly visual subject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시각적인 주제였다 라고 하는 거지. 그치, 얘들아. 의복의 역사를 보려면 시각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잖아. 그래서 시각적인 주제였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그랬을 때 하지만 Unlike most of the categories of collections and study that make up those area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분야를 이루고 있는 연구들 그리고 수집물들의 category라고 하면 얘들아 뭐예요? 카테고리는? 부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영역들을 이루고 있는 연구들, 그리고 collection, 수집품들의 부류는요, 들과는 달리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달은 여기서 부류들, 뭐에 대해서 나왔었어? 앞에서 나오고 있는 뭔가? architecture, painting, prints, drawings, sculpture. 이런 애들과는 달리 의복은 뭔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나 봐요. It is fluid rather than sta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것은 뭐하되 유동적이래. 뭐 하기보다는 정적이기보다는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야? dressing, 의복을 말하는 거지. 자, 의복은 다른 애들의 특성과는 다르게 훨씬 더 유동적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복은요, should be seen in movement on human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움직임 내에서 뭔가 보여져야만 한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movement가 괜찮아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위에 무슨 키워드가 있어? fluid라고 하는 유동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유동적인 게 바로 인간의 몸의 움직임 내에서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랬을 때 not frozen on the display figure라고 나오고 있으니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움직임, 즉 사람이 입고 그 사람의 움직임을 기록해야 되는 것이지 뭔가 얼어있는 동상에 입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겠죠? This is one of the many difficulties. 이것은 많은 어려움들 중에 하나였다. 언제 어려웠냐면요. When curating collections of costu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의복에, 그 코스튬의 소장품들을 큐레이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어. 왜? 사람한테 입히고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and also, why some modern writers find costume collections physically and intellectually lifel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그 이유래요. 왜? 현대 작가들이 find costume collections, 이러한 의복 수집품들을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lifeless, 아우, 정말 생명력이 없다, 라고 말한 이유래요. 왜? 다 마네킹한테 입혀져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lifeless, 생명력이 없이 보이는 게 맞지. 왜? 의복은 fluid, 유동적이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lifeless라고 하는 어휘는 잘 쓰이고 있네. 그랬을 때 fortunately, 그런데 다행히도 in the period after 1660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660년 그 이후의 시기에서는 근데 그 1660년이 어떤 시기냐면 when more items of dress survived to enrich our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the su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주제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의복이 살아남았던 시대래. 즉, 기록이 이제 많이 잘될수 있던 시기였겠죠. 그게 바로 1660년이었는데, 그 1660년 이후의 시기에, There are also many painted, printed, photograph, and film sources of evid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의복을 기록할 수 있을 만한 paint, 그림도 그려졌고요. 뭔가 프린트가 되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photograph, 사진이 찍어지기도 했고, filmed, 뭔가 영상으로 만들어 기록이 되어지기도 했답니다. Sources of evidence of people in clothing caught in movemen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내에서 입고 있는 그 옷에 대한 증거들이 이제는 기록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랬을 때 often 종종 a variety of different types of illustrative examples 이러한 묘사적인 예시들의 다양한 종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묘사하는 예시의 다양한 종류가 뭐야? 앞에서 뭐라 그랬어? 그림이 그려지기도 했고, 프린트가 되어지기도 했고, 사진이 찍어지기도 했고, 영상이 남겨지기도 했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다양한 예시들은요, will provide, 무엇을 제공해 줬을 거냐면, evidence, 증거를 제시해 줬을 거래요. 자, 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줬을 거냐면, How a garment was worn within the period in which it was made. 그 의복이 만들어진 시기 내에서 의복이 어떻게 입어졌는지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 줄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1660년이라고 하는 시기 그 이후부터는

0: 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입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젠 좀볼수 있게 된 거죠. 왜? 증거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니까. 자, 오케이. 그래서 증거가 제공되었다라고 하는 D번 표현도 맞는 건데, 자, 그럼 우리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어. 2번에서 답을 찾아야겠죠? Without the information, 뭐 없이요. 정보 없이인데, 어떤 정보냐면, contained in art in all of its forms, from drawings to sculp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 그림을 그리는 것서부터 조각품까지 모든 형태의 예술에 담겨져 있는 정보 없이는 이라고 했어.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우리가 의복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뭐를 갖다 썼다고 했어? paintings, 그림을 갖다 쓰기도 했고, 그리고 sculpture, 뭔가 조각품을 갖다 썼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림서부터 조각품들까지 모든 형태의 예술이 담고 있는 그 정보가 없었더라면, 얘들아, 이런 게 없었다면 우리가 의복의 역사에 대해서 알수 없었겠지. 그 내용이 지금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it is unlikely라고 하면 뭐뭐 할 가능성이 없다란 뜻이야. 자, 뭐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야? That displays of historic dress would be awkward imit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자, display of historic dress. 어떤 역사에 있어서의 의복의 display, 의복에 보여주는 것이 아마도 굉장히 어색한 모방품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 얘들아, 지금 여기서 다른 예술품들의 지금 도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의복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unlikely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바꿔줘야 돼? likely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줘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보들, 다른 예술로부터 가져온 정보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의복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뭐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 뭔가 awkward imitation이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likely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4번 문제까지 잘 푸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5번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Call her how it is. Hendrix. I promise, I swear.
1: 네, 안녕하세요, 톡갱이 여러분. 우리 오늘 13강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미리 예고했었던 것처럼 우리 순서배열 문제를 오늘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문장삽입을 들어가도록 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 순서배열과 문장삽입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수능 대비를 할 때, 그때 연관되지 열심히 공부해놓고 또 내신 공부할 때는 완전 나랑 연관되지는 관련이 없는 것, 이렇게 연관이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니라는 거. 왜냐면 특히나 문장 이제 순서배열하기 문제로 나왔었던 게 문장 삽입 문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내시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지시어나 대명사가 뭘 가리키는지 그거를 꼼꼼히 따져보며 읽는 습관을 들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연관되지 복습 한 번만 해볼까요? 연은 뭐였어요? 연, 연결어. 그 다음에 관은 뭐였죠? 관사. 그 다음에 대, 대는? 대명사, 지, 지시어였습니다. 이런 녀석들은 제가 수능특강 본 강의에서 소개했었던 녀석들이니까 아, 나 이거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수능특강의 순서배열 맨 처음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서 제가 설명했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여러분

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내신에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다. 학교 선생님들이 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내신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예상 지문.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서 파악하기 문제 두 문제에다가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의 첫 게이트웨이 문제까지 오늘 세 지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 들어가기 전에 또 잠깐 pause 하시고요. 요거 제 pause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pause 많던데 여러분 이 pause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꼭 한번 보고 오셔야 돼요. 지문을 한번 보고 듣는 거랑 그냥 선생님 해보세요. 제가 들어볼게요. 이거랑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 나가는지 단어도 미리 보고 오시고 지문도 한번 읽어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로지컬 플로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거 집단이 개인의 자기평가와 행동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이거에 관련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준거 집단, reference group이라고 여러분 얘기를 하는데요. 자, 내 집단은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준거 집단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 집단, 외 집단 할 때 그 내 집단은 준거 집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나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준거 집단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준거 집단은 동일한 자기 인식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자기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준거 집단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게 긍정적인 자기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집단 안에, 즉 여기서 말하는 준거 집단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막 되게 대단해, 아니면 모범적이야. 그러면은 나도 같이 그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도 나에 대한 자기평가에 영향을 받는다. 준거집단은 이 방금 전에 말했었던 게 규범효과인데요. 규범효과 외에 비교효과와 연합효과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비교효과와 연합효과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학업 성취가 뛰어난 학급에서 보이는 비교 효과.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 너무 잘해. 그런데 난 뭐지? 이렇게 비교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걸로 이제 위축되는 효과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연합 효과. 나는 이런 반 안에 속해 있어. 이러한 연합 효과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An in-group. In-group이라는 건 내 집단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In-group이라는 거, 내 집단은 can become a reference group. 뭐가 될 수 있습니다? 준거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준거 집단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설명이 나옵니다. A reference group 한 다음에 콤마 찍고 a group 이렇게 나오면서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 동격의 콤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거 집단을 지금 설명해주기 위해서 한 번 더 a group 이렇게 써준 다음에 뒤에서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That is used. 이 그룹이라는 거는, 이 준거 집단의 이 그룹이라는 거는 that is used, 사용이 되는 거예요. 뭐로서 사용이 되냐면 as the frame of reference, 그러면은 준거의 틀로서 사용이 되는 그러한 그룹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에 대한 준거의 틀인데 for evaluating, 평가하는 거예요. One's own behavior, 어떠한 사람 자기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준거의 틀로 사용되는 그런 그룹, 이게 바로 뭐다? 준거 그룹이다, 준거 집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 집단이 준거 집단이 될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members of a volunteer organization, for example, for example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 for example, 예시가 나오면 예시 앞 문장이 중요한 거죠. 방금 전에 문장 중요했던 문장이고요. 예를 들어, 그러면 컴마 컴마 앞에 안에 들어간 이 연결어는 그 문장 맨 앞으로 옮겨놓고 읽겠습니다. 예를 들면 members of a volunteer organization, 그러면 volunteer, 자원봉사 조직, 집단이 되겠죠. 그 집단의 구성원은요, may evaluate themselves, 자기 자신을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뭐에 의해서? By the standards of the group. 그럼 그룹의 그 스탠다드 하면은 기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And 그리고 feel proud about, 자신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Feel proud about,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Their contribution, 그들의 기여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디에 대한 그들의 기여냐면요. To a community service project,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에 의해 자기 자신의 기여에 대해서 feel proud,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this positive self-evaluation, 여러분 앞에 지금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positive,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한 거죠.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평가는요. 앞에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나왔어요? Feel proud about their contribution.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문장 다음에 이 this 명사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시어의 일종이죠. 이것은 reflects, 반영합니다. The normative effect. 자, 첫 번째 효과가 나오네요. 규범 효과를 반영합니다. Of a reference group. 준거 집단의 규범 효과를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면요. Whose members, whose는 해석하지 마시고요.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올 거예요. 멤버들이 share the same view of themselves. 자기 자신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공유하는 그런 준거 집단의 규범 효과를 반영을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if other members of your reference group, 준거 집단 안에서 여러분 다른 구성원들이랑 동일한 자기 인식을 공유한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다른 구성원들이에요. 너의 준거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 예를 들면 your parents, 여러분의 부모님과 같은 이제 준거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이 have high self-esteem,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럼 아까 무슨 말이 나왔냐면요. 바로 앞 문장에서 same view of themselves, 이거를 공유한다라고 했죠. 자기 자신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공유한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요 준거 집단 안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you too, 너도 역시 are likely to share that norm. 그 규범을, 그 규범이라는 거는 즉 high self-esteem을 가지는 그 규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규범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d have high self-esteem.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해줬죠. 그 규범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 결과 높은 자존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규범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 효과라는 거는 준거 집단 안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The normative effect, 이 규범 효과라는 것은 basically involves, 기본적으로 involves, 수반합니다. Imitating the reference group, 그 준거 집단을 모방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However, 그러나, reference group이라는 것은 준거 집단은 can also 또한 have comparison effect, 방금 전에 규범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비교 효과도 가지고 있고요. And 연합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On self-appraisals. 여러분, self-appraisals 뭐라고 해석해요? 자기 평가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자기 평가라는 거, 이거 self-appraisal 말고 이 지문에 뭐도 나왔었죠? self-evaluation도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평가를 나타내는 알려드리면 안 되죠. 자기 평가를 나타내는 두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이 지문에 지금까지 읽었었던 부분 안에서 나왔으니까요. 영어로 적어주시고 한국어 뜻까지 같이 알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자 if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규범 효과 얘기는 끝났고요. 비교 효과, 연합 효과 얘기가 나오겠죠. If 만약에 most of your classmates, 너의 대부분의 classmates, 이제 학급 친구들이 shine, 빛이 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수한 결과를 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탁월하다. 어디에 있어서요? In academic achievement에 있어서. 학업 성취에 있어서 완전 대단해.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you are likely to compare yourself with them. 너는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과 비교를 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아까 비교 효과 얘기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compare yourself with them 나오죠. 비교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s a result, 비교를 해서 그래서 그 결과. 그럼 앞에 있는 비교한 결과가 나오겠죠? You may have, 너는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A negative self-evaluation.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 긍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다 뛰어나 그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as a result 문장의 위치 여러분 잘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되겠죠? 자기랑 지금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you may have a negative self-evaluation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느끼면서? 콤마 찍고 ing 느끼면서 내가 느끼는 거죠. 뭐라고 느끼냐면 that your academic performance, 너의 학업적 성취가 그게 is not up to par. par 하면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표준, 기준 이런 스탠다드의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준에 not up to, 미치지 못한다 라고 느끼면서 난

계속 작아지는 느낌 받는 거, 여러분 뭔지 너무 잘 아시죠? 우리 모두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비교 효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합효과 나오겠죠? Being associated with the brilliant group, however. Though가 여러분 지금 나왔네요. 제가 however라고 읽었는데, though도 이렇게 컴마 컴마 자리에 이렇게 쓰이면요. 얘도 however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얘도 여러분 문장 맨 앞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러나. 방금 전에 엄청나게 이제 아카데믹 성취에 있어서 이제 학습 친구들이 잘하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뛰어난 그룹이라는 거는 학업 성취에 있어서 그런 뛰어난 성과를 가진 그 그룹을 얘기하는 거잖아. The brilliant group에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being이 지금 주어가 됐고요. 그룹까지 이렇게 묶어두세요. 그 그룹에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은요. makes you, 여기가 동사가 되겠네요. 동명사 주어가 되겠고, makes, 만듭니다. 너를 느끼도록 만듭니다. feel proud of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서 proud. 아, 그러니까 자부심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basking in reflective glory. reflected glory. 반사된 영광을 내가, 여기 나와있죠? 누리면서. 이렇게. 그래서, 아,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비교돼서 힘들기는 하지만 또 반대로 어, 근데 내가 여기 속해 있잖아. 나도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사된 영광을 내가 누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효과가 다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퍼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후즈가 나왔습니다. 앞에 나오는 바로 앞에 a reference group, 준거 집단을 수식하는 관계사가 되겠고요. 후즈 뒤에는 완전 불완전 뭐가 나온다? 완전한 절이 나온다. 그래서 뒤에 완전한 절을 수반한다라는 거 여러분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이 문장 위치도 중요했고요. 이 문장에 분사구문이 나옵니다. 주어는 you가 되겠죠. 주절의 주어인 you, 너가 뭐라고 느끼면서? 대절이라고 느끼면서. feeling은 주절의 결과로 나타나는 심리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분사구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g 붙어야 된다라는 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주어와 사역동사입니다. 여러분, being associated with, 우리 아까 연합효과 얘기하면서 나왔었던 부분이죠. 연합이 되는 것은, 근데 뭐와 연합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 훌륭한 집단, 그 뛰어난 집단과 연합적이게 되는 것은, 이게 주어였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아, 요 단수동사가 나왔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요 단수동사가 나온 것도 나온 거지만 사역동사다 보니까 목적어 나온 다음에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이 나온 것까지 같이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though는 제가 아까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그러나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휘 포인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evaluate라는 단어가 평가하다, 감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ssess 아니면 appraise 아니면 estimate 이런 단어들 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얼마든지 학교선생님께서 바꿔서 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norm 이게 규범이죠. normative 하면은 규범적인 또는 표준의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아까 normative effect 할때 나왔었던 단어예요. 그러면 standard 아니면 prescriptive, conventional 특히나 standard 단어랑 바뀌어서 쓰일 수 있으니까 standard 단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imitate, 준거 집단의 그 구성원을 imitate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왔죠. 모방하다, 흉내내다. 이런 뜻이에요. mimic, copy, emulate. 이런 단어들 다 모방하다의 의미를 가졌고요. 이 모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반대말, 반이어는요. originate, create. 이거는 누군가를 따라하는 게, 누군가의 것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느낌이기 때문에 반이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반이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성취, 업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요거 중요한 단어가 되겠네요. achievement. 얘를 대신에 accomplishment 아니면 업적을 얘기하는 feat. attainment, 달성한 것, 이런 류의 단어로 바꿔서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par 하면은 표준, 기준이라는 뜻인데, 제가 계속 말하죠. 학교 선생님들이 뭘 좋아하신다?
별표 단어로 나왔었던 단어인데 여러분 이거 제대로 이해했어요? 그냥 별표 단어 별표로만 보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이걸 보기 위해서 별표 단어였던 단어를 오히려 더 쉬운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법한 다른 단어로 바꿔 쓰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standard, average, norm 이런 단어로 바꿔서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해를 하시는데 사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술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본문에 따르면 뛰어난 집단에 속해 있을 때 뛰어난 집단? 그러면서 나타날 수 있는 상반된 두 가지 심리적 효과 우리말로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말로 쓸 수 있어야지 영어로도 바꿀 수 있겠죠? 일단 여러분 뛰어난 그룹에 속해 있으면은 막 비교하면서 내가 주눅들 수 있다 이런 말 나왔었죠? 그 다음에 대신에 내가 반사된 영광도 누릴 수 있다 막 이런 말 나왔었는데 뭐였어요? 비교 효과, 비교를 통한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합을 통한 자부심, 반사된 영광을 누릴 수도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상반된 두 가지 심리적 효과라는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두시라고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순배열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말, 여기와 일치하도록 밑에 있는 보기의 단어들을 올바르게 배열하시면 된다. 제가 이거 나오면 이 문장 중요하다라는 근거로 보시라고 했었죠. Being associated with the brilliant group, 그 훌륭한 집단과 같이 being associated, 뭐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은, though, 그러나, 연합하는 것은 makes you feel proud of yourself. 이거 몇 번씩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though부터 시작해서, 동명사 주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단수 동사 받은 거, 거기에다가 사역동사까지 이 문장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3번 요약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거 집단은 influences, 영향을 줍니다.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an individual, 개인의 self-appraisal, 이거 뭐였어요? 자기 평가한테 영향을 줍니다. Not only, 그 다음에 but also가 나오네요. 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its norms, 그들의 규범의 무엇을 통해서? imitation, 모방을 통해서. But also through, 그런데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뭘 통해서? DDD with other members' achievements. 그러니까 다른 구성원들의 성취, 업적에 대한 이거를 통해서 우리 다른 구성원들과 뭐 한다라고 했죠? 그쵸, 비교를 한다라고 했죠? 그걸 명사형으로 써서 이렇게 comparison이라고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요약문은 한 바닥으로 서술한 거니까 여러분 요거 딱 요약문으로 포스트잇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자 그렇다면 잠깐 pause 누른 다음에 우리 뭘 한다? exercise 5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은 한 단원씩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좀 많죠. 게이트웨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7문항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제가 선별해서 나가긴 하지만 문제 자체가 좀 많다라는 거, 연습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자, 요 문제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logical flow입니다. 음악적 인지에서 높이의 근접성을 통한 소리의 그룹화, 그룹핑에 관련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음악에서 근접성이란 요소들이 높이, 시간, 공간에서 가까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높이가 붙어 있는 것도 이제 근접성의 의미에 들어가고 시간, 예를 들면 뭐 붙여서 한 번에 뚜록 이렇게 붙여서 이제 피아노 건반 같은 걸 눌렀을 때 이것도 그룹핑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간도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뭐 피아노 건반으로 따졌을 때는 붙어 있는 애들끼리 그룹핑 가까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피아노를 연주할 때 오른손은 오른손 왼손을 이렇게 나눴을 때 오른손은 높은 음의 멜로디를 그다음에 낮은 손 왼손은 반주 낮은 음 그러니까 반주를 연주한다. 이것도 여러분 공간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한 거고 높이에 따라도 분리를 한 거죠. 그룹핑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음들이 높이를 기준으로 묶이기 때문에 멜로디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주랑 멜로디랑 동시에 쳐도 높은 음 기준으로 높이를 기준으로 묶이기 때문에 높은 음이 멜로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룹핑을 통해서 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근접성 원리에 의해서 바흐의 바이올린 독주곡에서 두 개의 선율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In music, 음악에서 proximity 하면은 근접성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근접성은 나타낼지도 모릅니다. 요소들이 뭐 하는 거냐면 refer to의 to가 여러분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being이 동명사입니다. 동명사의 앞에 나오는 elements 이거는
의미상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요소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 것을 가리키냐면 being close together, 서로서로와 붙어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pitch 하면은 많이 나와요. 높이. 그 다음에 time, 시간, 공간, 면에서 가까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소들이 가까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여러분, 노트도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을 얘기해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 there are similar in pitch.

where부터 they come from.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한대 묶여서 인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함께 여러분 이제 시간적으로 함께 연주가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고 한 번에 꽝 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if they come from the same instrument. 예를 들면 바이올린이라는 같은 악기에서 나온 것은 한꺼번에 인식을 하는 거고 피아노와 바이올린 이렇게 따로따로 연주가 들어가는데 바이올린에서 나온 음은 같이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더큰 음악 집단이라는 건 오케스트라 생각하면은 여기에서 현악기라는 이런 섹션이면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한 번에 묶어서 인식을 한다라는 내용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to get a sense of the idea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냐면 근접성이라는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imagine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도 예시 시그널입니다. 예시가 나오면 예시 앞문장이 중요하다. 방금 전에 이거 중요한 문장 읽었던 거예요. Imagine a person playing a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러면서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the right hand 일반적으로 the right hand 오른손이 plays notes 음을 연주를 하는데 that are higher in pitch. 음 높이 면에서 더 높은 음을 연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Than the left hand, 왼손보다. 오른손이 이쪽에 있고 왼손이 이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꼬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으로 높은 거를 이 오른손이 이제 연주를 한다라는 거죠. Also, 좀더 종종 it is the right hand that 이 that 강조용법이 나오네요. That 그러면 중간에 있는 요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해석은 뒤에서부터 해석하시면 돼요. Plays the melody. 그러면은 멜로디를 연주하는 거는 바로 누구다? The right hand, 오른손입니다. Whereas 반면에 the left hand plays the bass line. 낮은 음역대를 bass line이라고 할게요. 낮은 음역대나 or accompaniment. 지난번에도 이 단어 여러분 나왔었는데요. Accompaniment 하면은 반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주나 아니면 낮은 음역대를 왼손이 연주하는 반면에, 아, 멜로디를 연주하는 건 바로 오른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all of the notes are played. 모든 음들이 같이 연주가 돼요. 한대 연주가 되는데, in close spatial proximity. 뭐로 한대 연주가 되냐면, in close spatial proximity. spatial 하면은 space에서 나온 단어예요. 공간에서. 그러면 공간적인 근접성. 가까운 공간적인 근접성에서 연주가 되고요. 또 어떻게 연주가 되냐면 at approximately the same time. 거의 같은 시간에 동시에 연주가 됨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에 지금 걸려있던 거 여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we hear the notes. 우리는 from the right hand 우리는 음을 듣는데요. 어떤 음이냐면 오른손에서 나오는 음을 뭐라고 듣냐면 emerging as melody. 멜로디로서 나타난다라고 듣는다라는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grouped together. 그들은 그 오른손에서 나오는 그 음들은요. grouped together. 한대 뭉쳐지거든요. With respect to pitch 하면은 음 높이. 우리 아까 pitch 하면 음 높이였죠? 음 높이를 with respect to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대 묶이기 때문에 오른손에서부터 나오는 그 음이 emerging 나타나는 것처럼 멜로디로 나타나는 것처럼 느낍니다. 여기서 here 나온 다음에 the notes from the right hand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여기 뒤에는 목적격 보어 자리로 요게 지각 동사다 보니까 그 뒤에 emerging ing가 쓰였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in some of 일부인데요. 바흐의 유명한 독주곡이에요. For Violin, 바이올린 독주곡 일부에서 The Violinist, 바이올린 켜는 사람은요. Essentially, 본질적으로 만들어냅니다. Two streams of music. 두 개의 음악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by, 뭐 함으로써요? Simultaneously, 동시에 연주를 하는 거예요. Both high and lower notes. 높은 음과 낮은 음둘 다를 동시에. 예를 들면 바이올린 선이 있으면 그거를 활로 이제 한꺼번에 그선두 개를 긁음으로써 뭐 긁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튼 거기에 이제 터치를 가함으로써 이제 두 가지 음을 한 번에 낼 수가 있겠죠. 아마도 그 얘기 같아요. Perceptually, 인지적으로 we
group the high notes together. 그 중에서 높은 음들을 한 대 묶고요. And group the lower notes together. 낮은 음들을 한 대 묶습니다. So, we hear it. 우리는 듣습니다. 이 그것이라는 거는 two streams of music이 되겠죠. 뭐로 듣냐면요.

다섯 음악으로 듣거나 아니면 as two lines of music, 두 개의 음악 선율로 듣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한 번에 소리를 내도 따로따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룹핑이 된다, 이 의미로 보시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어법 포인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중간중간 다 얘기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보면은 refer to의 to가 무슨 to다? 전치사 to다. 전치사 to 뒤에는 동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낀 명사 이거 뭐예요? 맞아요. 요 element 요 자체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쓰일 때 목적격으로 쓰일 수도 있고 소유격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소유격으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소유격 쓰인 elements 요거는 의미상 주어다라는 거 봐두시고요. It is A that B 강조 구문입니다. 뒤에서부터 해석하시는 걸더 추천한다라고 했어요. B 하는 것은 바로 A다. 왜 그러냐면 A가 길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게더 편하다. 자, A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B 하는 것은 바로 A다라고 해석하고요. 주어인 the right hand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it that 구조를 사용했다. 얘를 주어라고 한 이유는 강조 구문이라는 건이 녀석들을 다 빼고 나서도 완전한 문장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보면 the right hand plays the melody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휘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proximity 하면은 맨 처음에 나왔던 단어죠. 근접성, 가까움, 그리고 이 지문을 관통하는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nearness, closeness 등의 쉬운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으니까 잘 챙겨두시고, distance나 remoteness는 완전 먼 거를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 반대말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emerging 나타나는 부상하는 멜로디로서 나타나는 이럴 때 나왔었던 단어예요. 보면은 appearing, arising, surfacing 이런 단어 봐두시고요. 바니어는 사라지는 거죠. vanishing 아니면 disappearing 이런 류의 단어로 나오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 simultaneously 동시에 연주가 될때 이렇게 나왔었던 단어입니다. At the same time 아니면 concurrently 동시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recurrent라는 단어 나왔었을 때 제가 occur에서 recur이 쓰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되풀이돼서 반복되는 다시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함께 일어난다라는 의미에서 concurrently가 나온 겁니다. together 요런 애들 중요한 단어니까 여러분 아까 얘랑 유의어들 잘 봐두시고요. 대신에 반대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separately 아니면 sequentially 하면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니까 동시가 아니겠죠? 요거 잘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성음악의 여러 음이 어우러진 이 단어는 여러분 별표 단어로 나왔었는데요. 이건 항상 잘 봐두시라고 했죠? multi-voiced 아니면 harmonic 이런 단어. 근데 반의어는 monophonic, 모노가 들어가면은 일, 하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단성음악의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반대말이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술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서 음악에서 소리가 하나로 그룹화되는 세 가지 기준을 본문에서 찾아 영어로 쓰세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또 느낄 수가 있는데, 당장 이 단답형 문제를 맞고 틀리냐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내용 이해를 이러한 방식으로 또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반대로 한번 문제 풀면서 내용 정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제 음악에서 소리가 하나로 그룹화되죠? 일단 첫 번째, 음의 높이, pitch. 그 다음에 두 번째, time. 세 번째는 뭐였어요? space 또는 same instrument나 same section 이렇게도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몇 단어를 써라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꿔서 쓸수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어순배열 문제입니다. 대개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은 바로 오른손이다. 여러분, 바로 무엇이다? 이거 나오면 it that 강조용법이었죠. It is A that B. 그 문장은 워낙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 바로 볼게요. It is the right hand that plays the melody. Plays the melody 하는 것은 바로 오른손이다. 이 문장 중요했으니까 여러분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요약문 완성 보도록 할게요. In musical perception, 음악 인지에 있어서 notes, 음들은요, are not just but. 여러분, not just 나오자마자 나돌리가 생각이 나셔야 되고요. 뒤에 but만 나와도
올소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not just heard individually. 그냥 개별적으로 들릴 뿐만 아니라 그러면 but are 어떠냐면요. 이거 합니다. 자, grouped. 뭉쳐진다. 그룹으로서 소리가 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뭐를 기반으로 해서? Based on their proximity. 그들의 근접성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는 특히나 강조하는 부분이 여기 뒤에 나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뒤에다가 지금 빈칸을 뚫어놨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Group together 되어집니다. 뭐에 따라서? 그들의 proximity. 근접성에 따라서. 뭐에 대한 근접성? Pitch, time, 그 다음에 뭐 space 등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약문 완성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의 두 번째 지문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우리 오늘의 긍정 확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voice matters. 내 목소리, 내 뭐 목소리라고 적었지만 내 의견이겠죠? 내 의견은 중요하고요. 그리고 my opinion은 are valuable. 내 의견은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최근에 형광토끼한테 했던 꼰대 소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형광토끼 중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습관처럼 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죄송한데요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토끼를 되게 아끼거든요. 그 토끼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가 진짜 죄송한 일 아닌데 죄송하다라는 말을 말끝마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거 너무 당연하게 그 상대방이 얘가 죄송하다고 하니까 얘 진짜 자기가 죄송한 일 했나 보네 라고 사람의 심리상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진짜 죄송한 일에만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그렇게 모든 일에다가 다 죄송한데요 이것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죄송해요. 이게 입에 붙어있는 친구들 여러분 많을 거예요. 특히 마음 여린 친구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너무 입에 붙어있으면은 정말 내가 죄송하다고 사과할 일에서 사과할 일이 있다면 그때의 나의 목소리에 대한 그런 가치도 떨어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대접을 잘 받지 못할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누구한테 들었던 말이에요. 너가 진짜 미안한 일에만 미안하다고 해라. 그거 아니면 여러분 잠깐 생각해보고 미안하다라는 말 다음에 대신에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럴 때 굉장히 많이 대체 가능한 게 예를 들면 양해 감사합니다. 아니면 감사합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류의 차라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의 류의 말로 여러분 대체해보시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잠깐 pause 누르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 gateway, 우리 삽입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 수능 문제, 한번 제대로 문제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logical flow입니다. 인간의 인지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지배적인 서사. 서사라는 거 쉽게 말하면 stor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사의 힘. 그러니까 스토리는 강하다. 여기에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내러티브가 즉 여러분 스토리 유희어라고 보시면 돼요. 서사를 형성합니다. 이야기를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예시가 나옵니다. 특정 대학 졸업생들과 좋지 않은 경험을 했을 때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내러티브. 여기서 말하는 내러티브가 결국에는 이야기, 서사라고 했어요. 아, 부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때때로 내적 내러티브는요. 내적인 이야기는 우리의 정체성에 깊게 뿌리를 내리기도 한대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런 내적,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내적 내러티브가 내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럼 당연히 밑에는 정체성에 영향 미치는 내용이 나오겠죠. 예시로 총기 규제나 기후 변화에 대해서 형성한 내러티브는 그런 이야기는 개인의 정치적인 이념과 관련이 있다. 정치적인 이념이 결국에는 정체성에 대한 예시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에다가 세모 좀 쳐주세요. while 그 다음에 콤마가 어디 있는지 볼까요? 여기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자 부사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Stories, 이야기들이 clearly, 명백하게 우세하대요. 뭐보다 우세하냐면 통계보다. 근데 어느 면에서요? From both memorability and persuasiveness perspective. 그러니까 둘 다의 관점에서 통계보다 이 스토리가 훨씬 더 우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면인데요? 기억할 만함. 그러니까 통계보다 이야기가 더 기억 잘 나죠. 그 다음에 설득력, 그 관점 둘 다에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사례를 들면 설득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통계보다 이야기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우세한 반면에 it is rarely 뭐가 아니냐면 a battle 싸움이 아닙니다. between 누구와 누구 사이의 싸움이 아니냐면요. 사실

사실과 일화 사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말 왜 하는 거냐면요. 여기서 사실이라는 건 앞에 나와 썼던 statistics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통계. 그리고 여기서 anecdote라는 거는 밑에 나와야죠. 일화예요. 이것도 여러분 스토리를 바꿔 말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스토리가 statistics, 이 통계보다 훨씬 더 우세해. 근데 실제로 싸우는 건 얘네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도 아니냐면 or even facts and other facts. 사실과 또 다른 사실끼리의 싸움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 사이의 싸움인데요? 진정한 충돌은 is actually 실제로 누구와 누구다? between stories. 누구 사이의 싸움이다? 스토리들 간의 싸움이다. 즉 사실과 스토리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사실과 사실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충돌은 스토리끼리 맞붙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the predominant incumbent 하면은 밑에 나와 있어요. 점유자입니다. 우세한 점유자와 미리 자리를 잡고 있는 내가 좀 약간 세력을 떨치고 있는 그런 점유자와 그리고 새로운 도전자 이게 바로 스토리와 스토리 간의 싸움이다. 이것도 다 스토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랑 그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 이 둘 간의 싸움이 진정한 싸움이다. 그러면서 as storytelling creatures 어떠한 생명체로서 이야기를 말하는 생명체로서 we 끊어줄게요. 우리는 routinely 일상적으로 form narratives 이야기를 형성합니다. 이야기도 빨간색이죠. 뭐하기 위해서 to help us understand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세계를 이해하는 걸 돕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narrative를 즉 이야기를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when we experience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different events 다른 사건들을 경험해 or 아니면 when we encounter 이 되겠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사실을 마주하게 돼. 그러면 끊고 our mind 우리의 마음은요. seek to make sense of them. 이 앞에 나오는 different events와 그 다음에 various facts를 대해서 make sense of 하면은 이해하다의 뜻이에요.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뭐 함으로써? by forming stories around them.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형성함으로써 사건이나 아니면은 사실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뭘 형성함으로써? 이야기를 만들므로써. 예를 들어, if you have had some bad experience, 만약에 너가 가지고 있었다면 뭐를? 안 좋은 경험을 with graduate, 졸업생과 그럼 from a particular university, 특정한 대학교의 졸업생들과 좀 안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 이 대학교 애들, 아, 나랑 만나면 항상 뭔가 끝이 안 좋았는데 이런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you may create a negative narrative. 아, 그러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In your mind, 너의 마음 속에. 근데 뭐에 대해서? About people,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Who went to that school. 그 학교를 다닌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형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Suddenly, 갑자기 you judge everyone from the university. 너는 그 everyone from the university죠. 그 대학교에서 온 모든 사람들을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By, 뭐에 의해서? What you have experienced. 너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근데 뭐에 대해서 경험한 건데요? On just a few unfortunate occasions. 유감스러운 일인데 그냥 단지 몇 개의 유감스러운 일. 내가 막 정말 많이 겪지 않았어도 몇 개의 유감스러운 일 이게 중첩되다 보니까 아, 저 학교에 학생들은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걸 서사를 형성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거기에 있는 모든 대학교의 사람들을 다 판단을 하게 돼버린다 이거죠. 이것도 어쨌건 이야기가 가지는 힘,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에 가지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sometimes these internal narratives 여러분 these 명사가 나오려면은 앞에 그 명사가 선행해야 되겠죠. 이러한 내적인 서사 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형성한 내적인 서사라는 거는 저 학교 학생들 나랑 안 맞아 라는 내적인 서사가 되겠죠. 이게 not only 그 다음에 but also가 나옵니다. 뭐뿐만 아니라 우리의 shape our beliefs and opinion 앞에서 나왔었던 게 belief와 opinion이 되겠죠. 저 학교 학생들 나랑 안 맞아 라는 그러한 믿음과 opinion 의견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고 싶은 말 But also, 또한 모두 이제 영향을 주냐면요. Become deeply rooted in our identity. 우리의 정체성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여러분, 저 학교 학생들 나랑 안 맞아라는, 즉, 노란색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신념과 오피니언,

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무슨 말 한다? Become deeply rooted in our identity. 우리의 정체성에 뿌리 깊게 영향을 주기도 한대요. 그에 대한 예시로 The narratives, 이야기인데 You have formed, 너가 만든, 너가 형성한 이야기예요. 뭐 관련해서? Around gun control, 총기 규제나 아니면 climate change, 기후변화 관련해서 너가 형성한 그 이야기는 여러분 결국에 어디로 가야 돼요?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 정체성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런 말로 가야 되겠죠? Are more, most likely related. 뭐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냐면 with your political ideology. 너의 정치적인 이념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뭔데? Who you are as an individual. 개인으로서 너가 누구인지. 그게 바로 정체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그 뒤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political ideology도 정체성에 대한 예로 나온 단어다라는 거 같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잘 봐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upper poin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torytelling creatures에서 storytelling은 creature를 수식하고 있는 현재의 분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help는 준사역 동사죠.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호에 원형 나와도 되고 to 부정사가 나와도 되기 때문에 to understand도 가능하다라는 거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as입니다. by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지금 선행사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you have experienced 그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as이 쓰일 자리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관접속사 뭐 A, B가 들어가는 녀석들을 보통 상관접속사라고 얘기하죠. Not only A, but also B 구조가 나왔는데요. 보면은 Not only A, A 부분에 shape라는 동사로 왔다면 but also 뒤에도 동사 자리가 와야 된다라는 거 병렬이 이어졌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ot only A, but also B가 나왔을 때 내용상 앞으로의 핵심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 B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저 얘기를 했다면 A 얘기, 이제부터는 B 얘기를 핵심적으로 할 것이니까 이 부분부터를 제가 빨간색으로 쳤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휘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Dominate, 지배하다의 뜻이었습니다. 스토리가 지배하다, 스토리가 이제 우세하다 이럴 때 나왔었던 단어죠. Control, prevail, surpass, 아니면 outweigh, 류의 단어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predominant 하면은 dominant랑 여러분 비슷한 단어니까 나오는 김에 같이 외워두시고요. 지배적, 우세한 prevalent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predominant는 됐는데 dominant 안 돼? 이럴만 안 돼요. 둘 다 지배적인의 뜻이다. 요거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incumbent 하면은 현직의 점유자, 재입자, 재임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떤 힘을 얘기할 때도 쓰는 단어예요. current holder, occupant 요런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요 단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deology, 이데올로기, 관념 형태라고 나올 수 있는 이 단어는요. belief system, 아니면 creed, 신념, 아니면 philosophy 류의 단어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단어 한 번씩 봐두시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요 단어가 되겠습니다. predominant는 dominant랑 같은 의미다. 요거 봐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서술형 문제 보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들일 때 통계보다 이야기를 더 선호하는 두 가지 이유가 뭐였죠, 여러분? 일단 첫 번째, memorability, 기억할 만함, 그 다음에 설득력, 뭐였어요? persuasiveness, 요 단어 두 가지가 앞에 나왔었던 문장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해 두시고요. 요약문 완성 문제입니다. human beings, 인간은요, 해석을 합니다. 뭐를 이제 해석을 하냐면, through stories, 이야기를 통해서 뭐를 해석한다? 사실을 해석합니다. 또는 events나 world도 가능합니다. 세계를 해석한다. 사건을 해석한다. 다 가능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거 세 가지 다 가능하고요. which eventually 마침내 become a powerful part of their 뭐가 된다? identity. 결국에는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서 정리해 두시는 걸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토킹 퀴즈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reference group, in group 이러면서 시작을 했었죠. reference group의 의미를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통 accompany 하면은 동행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accompaniment
accompany가 다른 뜻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의 명사 뜻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accompaniment의 의미를 알려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오늘 이제 뭐 들어갔어요? 삽입 문제 들어갔습니다. 삽입 문제 들어갔는데 내가 아직까지 연관대지랑 지시어 이런 거잘 모른다. 그러면 너무 아까우니까 삽입 문제나 순서 문제는 지문 자체에 그러한 명시적인 단서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신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단서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관대지 복습을 잘 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오늘도 할수 있다. 안녕!

안녕하세요. 핵심만 빠르게, 결과는 다르게. 내신만 점 수능 특강 세계지리 이다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온대기호 할 차례고요. 온대기호는 제가 그 43강짜리 수능 특강에서는요, 4강에 걸쳐서 개념,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다뤄드렸던 내용들이었어요. 오늘은요, 딱 50분에 걸쳐서 온대기호,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 그리고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도 좀 압축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핵심 내용들만 꽉꽉 담아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특히 시험 볼 때, 아, 이건가? 저건가? 고민하다가 막판에 답 바꿨을 때, 그때 꼭 바꾸기 전 답이 정답이었던 경험들 있으시죠? 그게 근데 과학적으로 처음에 골랐던 답이 정답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봤는데 그 이유가요. 시험 초반에 우리의 뇌가 훨씬 더 조금 잘 돌아가는, 그래서 집중력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고른 선택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바꿀 때는요, 진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 자체가요, 정말 확신을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번 파트는요, 감으로 푸는 거 아니고요, 편견으로 푸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공부한 원리대로 전략적으로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대륙 서안의 온대기후와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의 특징을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서안의 해양성기후와 지중해성기후의 특징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이 각각의 기후지역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것, 그리고 그래프를 전략적으로 분석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28쪽 준비되셨나요? 또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온대기후의 일단 정의는요, 말 그대로 온대림을 볼 수 있는 곳인데, 그러면 온대림에는 어떤 나무들을 볼 수 있느냐. 자, 여기 찾아. 봄,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에 걸쳐서 우리는 정말 다양한 나무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잎이 이렇게 초록초록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파리가 큰 나무들을 화렵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잎이 또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침엽수들도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수 있어요. 웬만한 학교에 그 교목, 그 학교를 상징하는 나무, 소나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학교도 소나무가 상징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온대림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최한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씨 사이라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밑줄 치고 잘 따라오시고요. 그리고 연 강수량이 연 증발량보다 많다. 우리가 공부했던 건조기후 지역 말고는요.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한대기후는 다연 강수량이 연 증발량보다 많은 기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 변화가 뚜렷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변화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곳의 이제 특징은 방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낙엽 화렵수 그리고 침엽수와 같은 호남림이 많고 상록 화렵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 근데 이파리가 큰 나무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온대기후의 대략적인 특징들 알아봤는데 오늘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맞아요. 대륙 서안의 온대기후와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를 구분하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교재에 저랑 같이 필기하시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자,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중위도에 부는 항상풍, 바로 편서풍이라고 합니다. 대기대순환 까먹었죠? 오늘 다시 한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일단 중위도에 편서풍이 불었지, 이것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편서풍의 입장이 되어 보자고요. 바다를 지나서 대륙 서안 지역에 불어오는 편서풍은요, 나를 막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자기 해성지를 그대로 가지고 불어갈 수가 있죠. 자, 반면에 바다도 지나고 산맥도 지나고 사막도 지나고 대륙 동안 지역에 불어오는 편서풍은요, 아, 너무 힘드네요. 그쵸? 네, 이 지표면의 기복을 지나서 대륙 동안에 불어오는 편서풍은 그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편서풍이 불어오는데 그 영향이 미치는 정도가 달랐다는 거. 그리고 대륙 서안 지역에 불어오는 편서풍은요, 바다의 성질을 가지고 그렇게 고스란히 불어오게 됩니다. 자, 바다는 마음이 온화한 친구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자극을 똑같이 받아도요, 천천히 온도가 오르고 천천히 식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대륙은 어떤가요? 대륙은 다혈질인 친구 같다고요. 똑같이 자극을 받아도 금방 열받고 금방 떨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륙 동안에 불어오는 편서풍은 이 대륙의 성질을 가지고 불어오는 데다가 그 편서풍이 약해진 틈을 타서 대륙 동안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름입니다. 여러분도 여름에 왜 학교 가기 싫어요? 너무 덥고 습해요. 그쵸? 그건 여러분들의 인성 문제가 아니고 이 여름 계절풍의 문제였는데요. 자, 여름이에요. 대륙과 해양 중에 누가 더 먼저 뜨거워지나요? 그렇죠. 다혈질인 대륙이 먼저 뜨거워지게 됩니다.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대륙이 저기압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서늘한 바다가 고기압이 돼요. 자, 그래서 바람 방향이 이렇게 바다에서 대륙 쪽으로 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한반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의 위도가 한반도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따뜻한 뜨거운 고온의 바람일 거고요.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습해요, 건조해요? 그렇죠. 네. 습한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우리나라의 기후를 살펴보면 고온 다습한 기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그러면 이제 겨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겨울에는 대륙과 해양 중에 누가 더 먼저 차가워지나요? 여름철에 금방 뜨거워졌던 대륙이 금방 또 냉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서늘한 대륙이 고기압이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늘한 기온이 낮은 대륙이 고기압이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양이 저기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바람 방향이 이렇게 대륙에서 해양을 향해서 불어오게 됩니다. 한반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바람이 위도가 더 높은 곳에서 불어오네요. 차가운 바람일 거고요. 대륙 내부에서 불어오니까 한랭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철에 학교 가기 싫었던 거예요. 왜요? 춥고 건조하니까요. 그 특징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계절풍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온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꺾은선 그래프는 기온을 나타내고 있고요. 왼쪽에 눈금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는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 눈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륙 서안의 대표로 나온 파리와 그리고 대륙 동안의 대표로 나온 상하이를 비교해 볼 건데요. 자, 먼저 여름철 기온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와, 비슷한 위도에 위치해 있는 것 같은데, 파리는요, 여름철 기온이 한 20도 안팎 정도 굉장히 서늘한 모습이고, 상하이는 거의 30도 가까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에서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을 빼주는 것을 기온의 연교차라고 하는데요. 기온의 연교차를 생각해 보면 파리의 기온의 연교차 이만큼이고요. 그리고 상하이의 기온의 연교차 이만큼이고요. 상하이의 기온의 연교차가 더 크다라는 걸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륙 서안 지역은 비열이 큰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여기서 비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정의 자체가 출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 마음이 온화한 친구와 다혈 찌른 친구로 자극에 버티는 힘이라고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래서 대륙 서안 지역은 기온의 연교차가 작고요. 대륙 동안 지역의 경우는 비열이 작은 대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이렇게 요 부분들 진짜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서술형으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꼭잘 정리를 하시고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다면 사실 이제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요. 그럼 이제 각각의 온대 기후의 구분 방법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보고 그리고 지도에서 찾는 것까지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서해양성 기후 지역인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일단 온대 기후의 우리가 첫 번째 조건으로 이야기했던 게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씨 사이라는 거였어요. 자, 영하 3도에서 18도씨 이렇게 슝 연결해주면 알파벳 C자 모양이 되죠. 이것과 연관지어서 아, 이것은 온대 기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온대 기후라고 단정 짓지 말고요. 온대 기후가 아닐까? 그 정도까지만. 왜냐하면 여기가 진짜 온대 기후이려면 우리가 강수 패턴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확정을 짓지는 마시고 온대 기후가 아닐까까지. 자, 그다음 강수량 조건을 볼 건데요. 온대 기후에서는 수분하다, 건조하다의 기준이요. 월 평균 강수량 30mm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모든 달의 강수량이 30mm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총 강수량이 대체로 500mm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수분한 기후가 아닐까? 자,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가장 따뜻한 달, 최난월의 평균 기온인데요. 자,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최난월 평균 기온이 22도씨를 넘나요? 넘지 못하고 있나요?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서안 해양성 기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기온이 높은 시기가 1월쯤이고요. 기온이 낮은 시기는 7월쯤 되네요. 우리랑 계절이 반대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는 남반구에 위치한 지역이네. 이것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지도에서 위치를 찾아볼 건데 서안 해양성 기후 지역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곳 여기예요. 영국의 런던. 그리고 런던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곳은 바로 노르웨이 서부 지역인데요. 네, 여기는 왜 이렇게 높은 위도 지역까지 서안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냐면 바로 여기에 일단 첫 번째로 편서풍의 영향. 이것도 정말 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곳의 바닷물 자체가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바닷물, 난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 따뜻한 바닷물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편서풍이 불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 수분한 바람이 불어오다가 이 산맥을 만나서 지형성 강수를 굉장히 많이 내리게 된다는 것. 이것 또한 노르웨이 서부 지역의 강수 특징, 그리고 기후 특징으로 요거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외에도 서안해양성 기후 지역으로 많이 나오는 곳들을 찾아볼 건데, 유라시아 대륙의 서안에 이렇게 서안해양성 기후가 나타났다면, 아메리카 대륙의 서안에도 서안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도 서안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들이 있고요. 자, 우리가 그래프 나올 때마다 같이 적도의 선긋기부터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루틴대로 슝 적도의 선을 긋고 봐요. 자, 그러면 적도에서 이만큼 올라와서 대륙 서안 지역의 서안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면 적도에서 이만큼 내려간 지점들도 서안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지점들 남반구의 서안해양성 기후 지역으로 잘 나오는 곳은요. 뉴질랜드 진짜 중요해요. 뉴질랜드는 그냥 기후에서 나왔다 하면 서안해양성 기후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 지역에도 서한해양성 기후 일부 분포하고 있고요. 칠레의 남서부 지역에도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런던 그 주변 안 까먹을 거예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노르웨이 서부 지역에 서한해양성 기후 나타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칠레 남서부 지역에도 서한해양성 기후 나타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중해성 기후 또 우리 그래프 분석해보고 지도에서 위치 찾는 것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중해성 기후도 역시 최한월 평균 기온부터 접근을 해봅니다. 근데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씨 사이에 해당하고 있죠? 그러면 온대 기후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강수 특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0에서 50 사이에 한 5분의 3 정도 되는 지점에선 쭉 긋고 30mm를 넘는지 따져봤는데 30mm가 안 되는 달이 있네요. 이때가 바로 이 지역의 건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되겠죠. 근데 이 건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기온이 또 높아요. 어느 계절이라는 뜻이에요? 여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 여기는 여름이 건조한 여름 건조? 여름이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 또 여름에 해당하는 시기가 우리 동네랑 똑같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북반구에 위치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라는 힌트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네가 여름철에 도대체 왜 건조하냐고요? 이거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때 건조한 이유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아고 건조하다. 아고 건조하다. 이렇게 밈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역시 지도에서 위치를 찾아볼 건데요. 지도가 나오면 우리가 또 겸손하게 해야 되는 루틴이 있었죠. 적도 슝 따라서 선 한번 무심하게 툭 그려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지중해성 기후 지역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찾아볼 건데 말 그대로 지중해. 주변의 지역들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곳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지역들은 다 체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탈리아의 지중해성 기후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아요. 저는 그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프리카 북부의 바닷가 연안 지역들, 이런 곳들도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만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적도의 선을 그린 것도 다 효용이 있었습니다. 자, 적도에서 이만큼 올라와서 위도 30도 부근에 대륙 서안 지역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났다면? 그러면 아메리카에서도 이렇게 이만큼 올라와서 대륙 서안 지역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비슷한 위도의 아메리카 서부 지역에도 지중해성 기후 나타난다는 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영화 산업이 발달한 곳,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일대 부근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반구로도 가볼까요? 적도에서 이만큼 올라와서 대륙 서안 지역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났다면, 남반구에서도 똑같겠죠? 적도에서 이만큼 똑같이 내려오면 대륙 서안 지역에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겠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그렇다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이만큼 내려와서 대륙 서부 지역에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긴 어때요? 마찬가지로 남아메리카에서도 이만큼 내려와서 위도 30도 부근에 대륙 서안 지역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이걸 거예요. 그러면 지도에서 위도 30도를 찾는 꿀팁이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와 지중해가 만나는 곳,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부근 슝 연결해주면 여기가 바로 북반구의 30도 부근이 되겠고요. 그 다음,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남부 지역에 뾰족 들어간 데 찾았나요? 그리고 여기 아메리카 동부 지역에 뾰족 들어간 부분 찾았나요? 이 지점들을 연결해주면 이게 바로 남반구의 30도 부근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는요, 온대 겨울 건조 기후와 온난 수분 기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온대 겨울 건조 기후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 기온 그래프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씨 사이인가요? 그렇네요. 그럼 온대 기후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뭘 봐야 돼요? 강수 패턴. 그래서 월 평균 강수량이 30mm를 넘는지 살펴봤더니, 30mm가 안 되는 건조한 달이 있어요. 근데 이때가 이 동네의 겨울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이구나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은 어디가 많이 나오나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 지역이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으로 많이 출제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난 수분 기후 지역도 우리가 기후 그래프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똑같아요. 루틴대로.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씨 사이인가요?
그렇다면

여기는 온대 기후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뭘 봐야 된다고요? 강수 패턴. 온대 기후에서는 수분하다 건조하다의 기준 뭐라고요? 월 강수량 30mm. 근데 모든 달의 강수량이 30mm를 넘네요. 그러면 수분한 기후 지역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이 바로 최난월 평균 기온. 최난월 평균 기온이 22도를 넘는다면, 덥겠죠. 아, 덥다. 온난 수분 기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온난 수분 기후 지역은 대체로 대륙 동안 지역에 나타나고 있고요. 온난 수분 기후 지역 역시 여기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 지역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만, 또 가끔 가다가 미국 동부 지역에 여기 온난 수분 기후 지역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 각각의 기후 지역별로 어떤 기후 특징이 나타나고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해안해양성 기후 지역부터.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노르웨이 서부 지역에 강수량이 많은 이유와 뉴질랜드 서부 지역에 강수량이 많은 이유가 똑같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로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높은 산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바다에서부터 항상 편서풍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니까 습기를 아주 많이 가지고 불어가겠죠? 여러분들 등산 좋아해요? 싫어하죠? 왜? 다리 아프고 힘들고 땀나니까요. 왜?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지금 등산 싫어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막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쯤이야. 막 신나는 마음으로. 아, 뭐, 이 정도 내가 그냥 뭐산 올라갈 수 있지. 내가 뭐 날다람쥐지. 이러면서 막 신나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왜 온다고 했지? 후회 막심하죠?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다가 눈물 나고 막 땀나고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요. 드디어 집에 간다. 막 뽀송뽀송 신나는 마음으로 집에 가잖아요. 이러한 우리의 심경 변화가 바람의 변화하고도 똑같아요. 바람도요. 처음에 뭐든지 다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도가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낮아져요. 그러면서 바람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동안 자기가 가져가던 수분 더 이상 가져갈 수 없습니다. 수증기로 응결하게 되고요. 우리 눈에는 구름이 끼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구름이 끼는 거막 보이시잖아요. 구름 낀 지역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비가 내리겠죠. 그리고 나서 내려갈 때 바람은 앞에서 비를 다 내렸기 때문에 건조한 바람이 되어서 이제 해발고도가 낮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지면서 그렇게 건조한 바람이 되어서 불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분한 바람이 불어오는 노르웨이 서부해안, 뉴질랜드 남섬의 서부해안, 칠레 남서부해안, 아까 우리가 서해안해양성 기후 나타난다고 했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실제로 지형으로 인해서 내리는 비, 지형성 강수가 매우 많은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에 왜 비가 많이 내리는지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지형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이곳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네, 여름이 상대적으로 서늘하기 때문에 1년 내내 목초지가 잘 조성이 되고요. 그래서 목축업이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고기만 먹고 살수 있어요? 아무리 고기가 맛있어도 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는 내가 먹을 식량작물, 한쪽에는 얘네들이 먹을 곡물들, 그리고 한쪽에는 동물들을 키우고 또 일시적으로 휴경을 하는 지역들도 있고요. 농경과 목축업을 함께하는 농업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혼합농업이라고 합니다. 서해안해양성 기후가 혼합농업이고요. 혼합농업이 서해안해양성 기후고요. 이 둘은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키워드로 많이 출제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낙농업이나 화훼농업이 발달하기도 했는데, 낙농업이 바로 이거예요. 유제품이나 유제품을 가공하는 것들, 그리고 화훼농업은요,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튤립과 같이 이렇게 꽃을 키우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화훼농업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여름철에 비가 거의 대부분 내리고, 가을, 겨울, 봄에는 비가 굉장히 적게 내리다 보니까 수운, 하천을 이용한 교통이 발달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대륙 서해안해양성 기후 지역의 경우에는 연중 고르게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배를 이용한 교통, 하천을 이용한 교통, 수운이 발달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가 영국 런던의 굉장히 시그니처와도 같은 건축물인데요. 타워브릿지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이렇게 큰 배가 지나갈 때, 이렇게 다리가 슉 열렸다가, 또슉 내려갔다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 정도로 엄청 큰 배들이 여기를 지나다녀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연중 하천의 유량 변동이 작았다. 그러면 유량 변동이

작은지 큰지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하상계수라고 하는 건데요. 하상계수는 하천의 물이 가장 적을 때에 비해서 가장 많을 때는 몇 배나 늘어나나요? 이것을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작으면 하천의 유량 변동이 작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날씨가 맑은 날 공원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연중 편서풍이 탁월하게 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겠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풍력 발전. 그래서 실제로 풍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해안 해양성 기후 지역의 삶의 모습까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제가 아까 오늘 대기대수는 한번더할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대기대수는 한번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기의 여행, 기승전결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연중 태양빛이 뜨거운 적도 부근, 여기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열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근데 공기의 입장에서 지표면에서 점점 올라간다? 고도가 높아지네요?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지죠? 기온이 낮아지면 공기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떡하지? 그동안 가져가던 수분들 더 이상 가져갈 수 없겠다. 그래서 구름을 만들게 됩니다. 적도 부근은 그러면 비가 많이 내리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런 비는 공기의 대류에 의해서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대류성 강수라고 하고요. 자, 아까 서해안 해양성 기후 지역의 서부 지역, 강수량이 많다고 했던 것과 이유가 다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승한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일부는 더 위도가 높은 곳으로 또 일부는 위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위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이 흐름만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도 30도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적도에서부터 위도 30도까지 올라왔어요. 위도가 높아졌어요. 기온은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차가워졌네요. 공기 입장에서 차가워지면 차가워진 공기는 어떻게? 아래로 내려간다? 위로 올라간다? 헷갈리면 여러분들 교실에 에어컨 어디 있어요? 천장에 있어요. 왜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에어컨이 천장에 있어야 열 효율이 좋겠죠? 자, 그러면 차가워진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 공기는 또 일부는 이렇게 저희도 지역으로, 일부는 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위도 60도 부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극에서부터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적도에서부터 올라온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전선을 형성하게 돼요. 전선이 형성이 되면 수증기가 대량으로 응결이 되고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오는 곳과 적게 오는 곳, 위도대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공기가 많이 모이는 곳은 뭐라고 부를까요? 공기가 이렇게 모이는 곳. 공기가 모이는 곳은 공기가 나를 누르는 힘, 기압이 높아지겠죠? 고기압. 공기가 빠져나가는 곳은요? 공기가 나를 누르는 힘이 약해지겠죠? 저기압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적도 부근은 어때요? 공기가 모여서 빠져나가요. 그렇다면 여기는 저기압이 되겠네요. 그쵸? 자, 반면에 여기 조금 더잘 보이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압이 되고요. 자, 그다음 위도 30도 부근은 어때요? 공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기압이 높아지는 곳이겠네요. 그다음 위도 60도 부근은 어때요? 공기가 모여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공기가 빠져나갔으니까 기압은 낮아지겠죠? 극 주변은 아주 강력한 고기압이 형성이 될 거고요. 바람은 항상 많은 곳에서 적은 곳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고위도 지역에 부는 항상풍, 그리고 저위도 지역에 부는 항상풍, 아니죠. 중위도 지역의 항상풍이죠.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중위도 지역에 부는 항상풍, 위도 30도에서 60도 방향으로, 그리고 30도에서 적도 방향으로 부는 항상풍, 요렇게. 여러분들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바람 방향 직접 내 손으로 그려 보셔야 돼요.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학교 시험에서는 특히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 그리셨나요? 네, 너무 지금 또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죠. 그래서 빨리 정리해 볼게요. 북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무역풍, 북동풍. 네, 극에서부터 불어오는 동풍, 극동풍. 극에서부터 불어오는 동풍. 극동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위도 지역에 부는 항상풍은 편서풍, 그리고 적도 부근에 부는

앙상풍은 무역풍. 그리고 북반구의 무역풍과 남반구의 무역풍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불어오는 지역의 이름을 이렇게 써주기도 합니다. 북동 무역풍과 그리고 남반구는 남동 무역풍. 여기까지 정리하셨나요? 그리고 중위도 지역에 또 마찬가지로 남반구의 중위도 지역에도 편서풍, 그리고 남반구의 고위도 지역에도 이렇게 극동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만나는 곳을 적도수렴대라고 하는데, 이 적도수렴대가 항상 적도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북반구 쪽으로 올라갔다가 또 남반구 쪽으로 내려갔다가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위도 20도, 30도 부근에서 공기가 하강하는 지역, 여기가 바로 아열대 고압대가 형성되는 곳인데, 이 아열대 고압대도 항상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도수렴대가 북상하면 아열대 고압대도 북상하고, 적도수렴대가 남하하면 아열대 고압대도 남하하게 되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중해성 기후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건조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이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들이었고, 이것이 이해가 안 됐어도요,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밈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고 건조하다. 아열대 고압대가 형성되는 원리가 출제되기보다는 이게 많이 나와요. 지중해성 기후의 여름은 왜 건조한가?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 겨울철 전선대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강수량이 매우 많은 편이다. 자, 그러면 주민생활 특성에도 이것이 영향을 미쳤겠죠? 자, 주민들은 여기에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자면, 먼저 여름엔 너무너무 더워요. 흡사 사막 기후 같아요. 그래서 외부의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벽은 두껍게, 창문은 작게. 어? 여기까지 보면 사막 기후 지역의 전통 가옥이랑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죠? 그리고 햇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하얀색으로 벽면을 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골목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요. 건물을 타닥타닥 배치해서. 그 이유는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늘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여름철이 흡사 사막과 비슷하게 고온 건조하다면 어떤 신재생 에너지 개발하는 데 유리할까요? 맞아요. 태양광, 태양열 발전에 유리하겠죠.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또안 좋은 점도 있어요. 고온 건조한 여름철에 실제로 산불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계절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지 이것도 디테일하게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농무업. 농무업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여름철에 고온 건조하잖아요. 이 고온 건조한 기후에 버틸 수 있는 작물들을 키워야 되겠죠. 뿌리가 굉장히 깊다든지 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잎과 줄기가 두꺼워서 건조한 환경에 잘 버틸 수 있다든지, 그런 대표적인 작물들이 올리브, 오렌지, 포도와 같은 작물들인데, 이런 과일 농사, 그동안 우리가 과일 농사라고 불렀던 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해볼까요? 수목농업. 수목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수목농업이 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겨울철에는요, 사람이 과일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올리브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올리브만 있다고 해서 피자가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밀가루가 있어야 피자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곡물농업을 해야 되는데, 여름철은 너무 고온 건조해요. 그래서 이때는 물이 부족하니까 농사 짓기 어렵겠죠. 하지만 언제 강수량이 많아진다고요? 편서풍과 전선대의 영향을 받는 겨울철. 그래서 겨울철에 주로 농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오답버기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는 온난습윤한 겨울 기후를 활용하여 벼농사를 주로 한다. 아니죠? 아무리 이때 온난습윤한 겨울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여름처럼 고온 다습한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벼농사가 아니라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버티는 밀, 과 같은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요거 함정 포인트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 이목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는 좀 많이 출제가 됐고 요즘에는 많이 좀 사라진 패턴이라서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개념 정리는 알려드릴게요. 여름철 덥겠죠. 흡사 사막과 비슷하게 덥겠죠.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시원한 산지 지역으로 동물들을 데리고 올라가고요. 겨울은 춥겠죠. 그때는 평지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바로 알프스 소녀 하이디거든요. 알프스 소녀 하이디 항상 동물들 데리고 이동하잖아요. 네.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계절적으로, 수직적으로 이동하는 목축업을 이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과 북서부 유럽의 기후 특징 설명하는 거. 지중해성 기후의 기후 특징, 그리고 서해안성 기후의 기후 특징. 요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대륙 동안 기후의 특징 살펴볼 건데요. 슉슉슉슉. 자,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 지역은요.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한 내용 바로 계절풍. 계절에 따라서 바람 방향이 바뀌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는 거. 자, 그럼 겨울 계절풍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륙은 다혈질인 친구. 비열이 작아서 금방 열받고 금방 식습니다. 해양은 마음이 온화한 친구. 천천히 열받고 하지만 이 친구가 한번 열받으면 그냥 우린 절교예요. 오래가요. 그래서 대륙은 조금만 자극이 주어져도 금방금방 온도가 오르고 금방금방 냉각되는 성질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겨울에 대륙과 해양 중에 누가 더 차가워요? 대륙이 더 차가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가 아니죠. 상대적으로 차가운 대륙이 고기압이 되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가 저기압. 그래서 바람 방향이 어떻게 분다고요?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분다고요. 자, 지금 이 내용들이 다 엄청 많이 출제가 되는 포인트예요. 자, 요거 잘 체크해 놓으시고 그다음 여름철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름철의 특징. 대륙이 빨리 가열돼서 상대적으로 서늘한 해양의 고기압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여기도 역시 대륙과 해양의 우리가 특징을 정리해 보자면 다혈질인 친구 금방 열받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누가 먼저 가열돼요? 대륙이 먼저 가열돼요. 가열된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륙이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 상대적으로 서늘한 바다가 고기압이 되고요. 이번엔 바람 방향 어떻게? 해양에서 대륙 쪽으로, 해양에서 대륙 쪽으로 이렇게 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름철에 습유남 해양에서 대륙 쪽으로 바람이 불고 강수량이 많은 기후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 이렇게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빠르게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실전 문제에 적용하면서 문제 푸는 연습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에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오늘 보여드릴 문제는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다 풀어보면 너무 좋지만 특히 최근 평가원 패턴에 가까운 것. 그리고 학교 시험을 낸다고 하더라도요. 아, 이런 패턴은 내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저도 학교 교사의 입장이지만 그래프 활용해서 문제 내려고 하면은요. 일단 아주 대표적인 사례 지역을 발굴해서 그래프 예쁘게 또 만들어야 되죠. 가공하고 응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과 공이 듭니다.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요. 상당히 심플해요. 자주 출제됐던 지역들만 딱딱 점 찍어 놓으면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래프가 안 나오고 이렇게 위치만 줬을 때 특히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요게 요즘 평가원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 되겠고요. 특히 평가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세계 지도를 쪽지도로 줘요. 그리고 국경을 없애버려요. 국경을 없애버리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가 확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공부했던 거, 제가 오늘 시작할 때부터 뭐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대륙 서안과 대륙 동안의 기후를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도요, 대륙 동안, 그리고 대륙 서안, 요것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는 거예요. 아, 가 지역의 경우는 지금 대륙 동안에 위치한 곳이고요,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한 곳이고요, 나 지역의 경우는 아메리카 대륙의 북아메리카 대륙을 서안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것만 보고서 우리가 어느 지역의 기온의 연교차가 큰지 알수 있을까요? 자, 기온의 연교차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에서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을 빼준 것이 바로 기온의 연교차였어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여기는 유라시아 동안 지역은 겨울철에 춥고 건조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곳이죠. 반면에 대륙 서안 지역은요. 편서풍이 불어오는데 그 편서풍이 마음이 온화한 친구 바다를 지나서 불어오네요. 그래서 온화한 바다의 성질을 고스란히 가지고 불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겨울이 더 온화한 기후가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이 다혈질인 친구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륙 동안 지역이 실제로 기온의 연교차가 클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그려드리는 그림 있잖아요. 마음이 온화한 친구와 다혈질인 친구. 제가 장난치는 것 같지만 저 진짜 진지하고요. 제가 지금 그려드린 이게 바로 기온의 연교차를 상징하는 그림이거든요.

대륙은 다혈질, 그리고 바다는 마음이 온화한 친구. 요 그림만 여러분들이 딱 그려놓으셔도 우리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안 그리셨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진짜로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이곳이 어떤 기후 지역인가요? 궁금한 친구들 위해서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가 지역은요. 짜잔. 대륙 동안의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으로 출제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치트키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여기 중국 동해안 지역에 점찍혀 있으면 여기가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인지 온난 수분 기후 지역인지 이거 구분하는 거 너무 헷갈려요 라고 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제주도에 딱 선을 그어보세요. 제주도보다 위도가 높은 곳에 중국 동해안에 점이 찍혀 있다면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이고요. 그리고 제주도보다 위도가 낮은 중국 동해안 지역에 점이 찍혀 있다면 온난 수분 기후 지역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꿀팁이죠? 시험 때잘 써먹으시고요. 그 다음, 아메리카 서안에 있었던 나 지역의 경우는 가장 전형적으로 많이 출제된다고 했던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지 분석 같이 해볼게요. 1번, 가는 나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 근데 우리 방금 썼잖아요. 가는 뭐라고요?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이라고요. 그리고 이 겨울 건조 기후 지역이다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것은 1년 중에 강수량이 30mm가 안 되는 달이 있고 그때가 바로 이 지역의 겨울이다라는 의미였잖아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겨울이 편서풍과 전선대의 영향으로 습윤한 시기잖아요. 그럼 겨울 강수량 누가 더 많아요? 나가도 많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 2번. 가는 나보다 계절풍의 영향이 크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계절풍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절풍 잘 이해하고 있나요? 계절에 따라서 바람 방향이 바뀌는 바람. 여름에는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서 고온, 다 습한 바람이 불어왔고, 여름에 내가 왜 학교 가기 싫었지?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계절풍의 특징이에요. 덥고 습해서. 자, 반면에 겨울철에는요,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고요. 아, 겨울에 내가 왜 학교 가기 싫었지? 생각해보면 춥고 건조해서였죠. 이게 바로 겨울 계절풍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3번 볼게요. 가는 나보다 최한월, 가장 추운 날의 평균 기온이 높다. 이걸 고르면 안 되죠, 여러분들. 방금 여기 그렸잖아요. 네. 비열이 큰 바다는 똑같은 자극이 주어져도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고 천천히 낮아지기 때문에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특징이 나타나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그다음 4번. 나는 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제가 방금 그려드렸던 이 그림이 바로 기온의 연교차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륙 서안에 위치한 곳이 대륙 동안에 위치한 곳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5번, 나는 가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1년 중에 내리는 비 중에 여름 강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여름 강수 집중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네는요, 여름이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건조한 지역이라면서요. 그러면 여름 강수 집중률이 매우 매우 낮겠죠. 반면에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한 온대 기후 지역은요. 1년 중에 여름철에 강수량이 거의 대부분 내립니다. 여름 강수 집중률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한 곳이 유라시아 대륙, 아니 아메리카 대륙의 서안에 위치한 곳보다 더 높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능 실전 문제 4번이 되겠고요. 이것도 최근에 평가원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패턴인데요. 상대적으로 기후 그래프가 심플해요. 근데 오답률이 높아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풀었던 첫 번째 문제를 잘 푸셨다면 잘 해내실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어떤 지역들이 나와 있었는지부터 체크해 볼게요. 여기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으로 너무 많이 나온다고 했던 미국 서부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 동부 지역의 두 군데에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안인지 동안인지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이것이 또 최근에 평가원에서 많이 쓰고 있는 패턴입니다. 비슷한 위도의 중위도 지역에서 대륙 서안인지 동안인지만 알아도 풀릴 수 있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뭐예요? 월별 기온 분포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알수 있죠?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에서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을 빼면 뭐라고요? 기온의 연교차라고요. 자, 기온의 연교차를 한번 구해 볼 건데, 나의 기온의 연교차, 그리고

다의 기운의 연교차. 그리고 다의 기운의 연교차. 네, 다 다시. 다의 기운의 연교차. 우리가 이렇게 구해봤을 때, 자, 다를 다시 그릴게요. 네, 다 지역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다의 기운의 연교차. 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누가 제일 기운의 연교차가 작아요? 나의 기운의 연교차가 제일 작았습니다. 그럼 셋 중에서 기운의 연교차 누가 제일 작을까요? 그렇죠. 대륙 서안에 위치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작은 나 지역은 바로 대륙 서안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와 다를 구분해 줄 건데, 가와 다 중에서 기온의 연교차 누가 더 커요? 다가 훨씬 더 크네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조건들을 알고 있어요? 이두 지역의 공통점은 중위도의 대륙 동안에 위치한다는 것이고요. 차이점은 뭐예요? 위도였습니다. 네, 위도가 이만큼이나 차이가 난다면 겨울철에 이 동네가 더 춥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겨울철에 더 춥고 기온의 연교차가 더큰 곳, 다가 바로 대륙 동안의 기후 지역 중에서 좀더 위도가 높은 곳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가는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 지역 중에서 좀더 위도가 낮은 곳이었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지역 모두 북반구의 온난수분 기후 지역으로 출제된 곳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선지 분석 같이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자, 가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다. 태평양의 위치 지금 눈에 담아두세요. 알겠죠? 다음에 나올 때는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빼고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시험에서도요. 그래서 가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다. 아니요. 가는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2번. 나는 겨울 강수량이 여름 강수량보다 많다. 이게 바로 지중해성 기후의 핵심이 되는 특징이었잖아요. 겨울철에 편서풍, 전선대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많다. 여름은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건조하다. 그 다음 3번. 가는 나보다 적도와의 최단 거리가 멀다. 누가 더 위도가 낮아요? 가가 더 낮아요. 적도와의 최단 거리도 가가 더 가깝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4번. 나는 나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그런데, 나 지역은 여름이 건조한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또 여러분들 혼미하게 만드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초 자우선. 낮과 밤이 시작되는 곳, 경도의 기준이 되는 곳인데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딱 경도 0도가 되는 곳, 세계의 낮과 밤이 시작되는 본초 자우선이에요. 그리고 경도를 정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정하냐면 슝. 자, 이렇게 세계 지도를 그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영국을 기준으로 0도에서부터 동쪽으로 180도까지, 그리고 영국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180도까지 이렇게. 그래서 영국에서부터 경도 차이가 커지게 되어 영국에서 이 멀어지는 것에 따라서 경도 차이가 커지게 되어 자, 그러면 대륙의 배치를 한번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아, 여기 경도 0도, 여기가 영국이 있는 유라시아 대륙이 있는 곳이 되겠죠, 여기가? 네. 그 다음에 유럽에서 서쪽에 있는 큰 바다, 대서양이라고 하고요. 이 대서양 너머에 아메리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태평양이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위치를 봤을 때 동부 지역이 영국과 더 가깝겠죠. 영국과의 경도 차이가 더 작겠죠. 그러면 그걸 알수 있는 힌트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요. 여기 경도를 나타내는 값이 있었잖아요. 그쵸? 동부 지역의 경우에는 대체로 영국으로부터 경도 70도만큼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서부 지역의 경우에는 영국으로부터 경도 120도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초 자우성과 최단 거리는 다 지역이 가 지역보다 가깝다. 다 지역이 가 지역보다 가깝다. 요렇게 해결을 하셨어야 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온대기후 지역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어렵습니다. 세계 지리에서 가장 어렵다고도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버티고 나면요, 정말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학교에서 세계 지리 수업을 늘 해왔었지만 모든 친구들이 다 너무 어려워요. 제가 할수 있을까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친구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는요. 여기만 버티면 뒷부분에서 다시 온대 기후가 또 지역별로 한번 반복이 되는데 그때는 훨씬 더 잘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모든 학생들이 연말이 되면은요,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처음에 온대기호 공부할 때 정말 어렵고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선생님 말처럼 버티고 다시 해보니까 쉽더라고요. 할수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걸 그냥 어려운 채로 남겨두면 그게 나의 약점이 되고 결국 나는 성장하지 못하게 돼요. 하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두번 보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해하고 시험을 잘 보시게 되면 앞으로 다른 일들도 더더더더더 잘 해내고 싶은 그런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꼭 그렇게 될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강에 가서 먼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학의 세계로 초대할 한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어서 드디어 세 번째까지 왔고요. 자, 이번 시간 내용은 한반도의 지질입니다. 자, 그런데 자 한반도의 지질은 선생님이 두 개의 강의로 좀 나눴습니다. 자, 나눈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이제 첫 번째 좀 어려운 게 살짝 등장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여기 지질도 부분이거든요. 한반도 지질에서 첫 번째가 이제 지질도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의 지질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뭔가요? 라고 하면 지질도가 등장하는데 여기 막 구조도 파악해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막 수식적인 부분은 아니긴 한데 구조를 파악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 그리고 설명 이걸 하려고요. 시간을 조금 길게 잡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반도의 지질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고 숙지해야 될 게 많아.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고 누가 중요한지 포인트도 좀 잡고 이렇게 가려고 이제 두 개로 좀 나눠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우리 세 번째 강의죠. 세 번째 강의에 한반도의 지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두 개로 나눠놨어. 자, 그래서 핵심 개념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반도의 지질이라는 파트를 보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요. 첫 번째가 지질 조사와 지질도고요. 두 번째가 한반도의 지질 형성 변성 작용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가 한반도의 지질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거는 다음 시간. 자, 한반도는 이 지역에 가면 석회암이 많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가면 화강암이 많이 있대. 근데 그 화강암이 중생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할 거라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뭐예요? 라고 하면 지질도를 보고, 여기 A층이 B층보다 먼저 만들어진 거래.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질조사 지질도 하게 되면 자 등장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지질조사의 목적과 순서가 있고요. 조사 방법이 있고요. 해석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번은 그거예요. 지질조사의 목적이 뭐냐? 어떤 순서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목적은 당연히 밑에 있는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겠죠. 아니면 유용한 자료를 막 찾아야지. 막 지질조사 안에 내부 구조를 막 파악했는데 석유가 나온 거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목적. 그럼 순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완성하는 게 아니라 지질학자가 가는 거예요. 물론 사전조사가 먼저 있을 거예요. 먼저 조사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웬만하면 다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조사를 먼저 하고, 나는 이 지역에 가봤는데 이걸 좀 조사하고 싶어.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일단은 노선을 막 잡는 거야. 나 이 경로로 가면서 일단은 조사할 거야. 그걸 이제 한 다음에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지질도를 막 만든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목적, 순서,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우리가 볼 거는 첫 번째, 방법적인 것, 그리고 해석하는 부분. 요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자, 방법적인 거에서 이제 여기 별표 하나 해놨죠, 뭐지요? 클리노미터를 읽읍시다. 요 친구예요. 클리노미터 이 친구예요. 요렇게 생겼는데, 나침반처럼 생겼죠, 그죠? 막 이게 N도 있고, E도 있고, W도 있고, S도 있고, 요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걸 통해서 나는 뭘 읽을 거야? 주향과 경사를 읽을 거야. 자, 주향과 경사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질 조사를 하거든요. 지형 조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산이 있네. 저기 골짜기가 있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 갔더니 사암층이 수직으로 똑바로 서 있대. 이거 왜 이런 거야? 막 지질 지각 변동을 받았네. 이런 거 조사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지층이 등장한다든지 부정한 면이 됐든 뭐가 됐든 등장했을 때 뭐 지각 변동 처음에는 이제 뭐 수평으로 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러한 면 내가 보고자 하는 면이 하나 등장할 겁니다. 지층 면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게 기울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졌겠죠. 자, 이때 주향과 경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수평의 면이 있고 기울어진 면이 있으니까 여기 수평면과 지층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주향선이라고 해요. 하나만 있나요? 아니요. 다른 거 있을 수도 있죠. 다른 수평면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자, 요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고도의 선도 등장할 수 있어요? 주향선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주향선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층이 어떤 형태로 기울어진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사, 얼마나 경사져 있어, 기울어져 있어. 요런 부분을 지금 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주향과 경사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세 번째, 뭐가 나와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클리노미터 한번 잘 보세요. 클리노미터는 이 주향과 경사를 읽기 위해서 만들어낸 친구인데 안에 바늘이 있죠. 두 개가 있어. 둘 다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읽을 거예요. 여기 눈금들 보이시죠? 이거 읽을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읽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먼저 한번 해볼게요. 주향경사를 읽을 겁니다. 일단 요거 조금만, 조그맣게 만들게. 이렇게 만들고요. 자, 일단은 주향부터 할 거예요. 주향. 어떻게 하냐면, 주향은 이거 긴 바늘이 아까 있었죠? 요거 볼 거예요. 긴 바늘 볼 건데, 자,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생긴, 하트 모양처럼 생겼네? 요거 보지 않고요. 긴 바늘 볼 거야. 그러면, 선생님 먼저 잡을게요. 자, 저쪽이 북쪽 방향이에요. 진북. 자, 요거 바늘 이쪽으로 섰어요. 자, 편각 0으로 가정하겠습니다. 편각은 0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침반의 나침이 향하는 방향이 북쪽이랑 동일하다고요. 요런 상황이에요. 자,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 클리노미터를, 우리, 어떻게 갖다 냈냐? 자, 여기 그림, 아까 지워버렸네. 아, 이런 그림을 지워버렸어, 선생님이.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수평의 면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죠? 자, 이때 주향선이 생겼는데, 나는 이 클리노미터를, 이 옆면, 긴 면 있죠? 요거. 여기를, 여기다 갖다 댈 거야. 그래서 클리노미터를, 요렇게 갖고 올 거예요. 이렇게. 클리노미터는 약간 크기가 있어야겠지. 자, 요렇게 갖고 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탁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면이 뭐에 맞게끔, 주향선에 맞게끔. 요렇게 이제 갖고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친구가 어떻게, 나 이제 그게 맞게끔 돌려야 되잖아요. 클리노미터를 이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향선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맞게끔 얘를 조금 돌려주세요. 자, 돌리는 거 잘 보세요. 돌릴 때 나침반 바늘은 그대로 진북을 향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요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요 나침반 바늘은 요쪽을 향해 있어요. 누구만 돌린다고? 얘를 슬쩍 돌리는 거야. 바늘은 그대로 있죠. 요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읽어야겠죠? 진북을 기준으로 주향선은 동쪽으로 돌아가 있으니 이만큼 각도를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한 30도 정도 돌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북쪽을 기준으로 진북.

북이요. 자북 아니에요? 30도 동쪽으로 가꾼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리노미터 다시 한번 여기다 조금 크게 이렇게 한번 살짝 그려놓으면 자, 요쪽 방향으로 요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N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 S라고 적혀 있고, 자, 직각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E라고 적어 놨고, 여기는 W.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주향선은 어느 선이냐면요. 여기 나침반 바늘이 요렇게 있잖아요. 그죠? 바늘 방향 쪽이 주향과 나라는 선이 돼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북쪽이 아니라 사실은 NS 해 놓은 요 친구 그리고 요 친구 있을 때, 아, 죄송해요. 요게 북쪽 주향선인데, 요렇게 해놓고요. 이게 북쪽이에요. 자, N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제 주향, 이런 게 아니라 북쪽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주향은 누구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NS라고 적어 놓은 거 있죠? 왠지 NS라 이게 북쪽이야? 라는 뜻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주향선인 거지.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실 때, 아, 요길 기준으로 이만큼 각 도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각도를 잴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어차피 바늘을 여기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늘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숫자를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각만큼. 그래서 여기가 0도고 여기가 10도고 20도고 30도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읽는 거야. 30도 이렇게 읽어주라고요. 이게 클리노트 읽는 방법이에요. 읽어주시고요. N, 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주향은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N, E 각도까지 잘 읽어주시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주향을 읽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향이고요. 그 다음에 경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경사를 할 때는 어떻게 이제 클리노미터를 대냐면 이번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경사면이 등장하겠죠. 이게 수평면과 경사면이 등장해요. 자, 이때 어느 바늘을 보냐면 자. 여기에서 아까 안 봤던 요 하트 모양 바늘 있죠? 이거 그냥 중력 밑으로 내려가는 바늘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냥 이 옆면이 경사면과 나란하게 이렇게 딱 두는 거야. 이게 경사 읽는 방법.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요 친구 그대로 아래로 향해 있어요. 요건 그대로 놔두고요. 어떻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는 놔두고 얘만 돌린다고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요 친구를 읽으려고 봤더니, 자, 경사면이 요렇게 있어요. 옆면. 자, 클리노미터가 있습니다. 요렇게 있고요. 자, 이때 N도 있고 S도 있고 E도 있고 W도 있지만 이 문자들은 읽지 마세요. 경사하실 때는. 경사할 때는 뭐만 나와 있습니까? 각도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찾으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각도가 경사 각도예요. 10도, 20도, 30도, 40도 점점 커질 거고 0도면 수평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래쪽으로 뭔가 향해 있죠, 바늘이. 요거 아래쪽으로 향해 있죠. 요거예요. 그러면 어느 각을 읽으시면 여기와 동일한 각이 됩니까라고 한다면 이 각이에요. 여기를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각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렇게 증가한 주향이란 반대예요. 그래서 눈금잘 보시면 주향은 NS가 0이고 EW가 90으로 돼 있다면 주향은 EW가 0이고요. 그 다음에 NS가 9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눈금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읽으세요. 몇 도? 예, 40도.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이 친구 40도라고 선생님 맞춰 놓은 거니까 40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대신에 구분 짓기 위해서 방향을 좀 정해 놨어요. 자, 우리 주향을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이쪽 방향이 주향선이었어요. 북쪽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되죠? 자,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SE 방향, 남동 방향이 되겠고요. 만약에 경사가 저쪽으로 내려갑니다. 북서쪽으로 내려갑니다라고 하면 40도 하고 NW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상황을 보고 내가 잘 기록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주변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북쪽을 위치를 먼저 잡은 다음에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거. 그래서 이 클리노미터를 읽을 때는 경사는 뭐만 읽어라? 예, 각도만 읽어라. 클리노미터에선 방향은 그 다음에선 나중에 결정하라. 요거 E, S, W, N 요거 읽으시면 안 돼요. 경사는. 요게 이제 뭐냐면 클리노미터 읽는 방법. 그래서 읽으세요가 첫 번째 읽기 주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석이에요.

자, 지질도 해석입니다. 자, 지질도 해석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형과 경사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 드려 볼게요. 보시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300, 200, 100 이렇게 됩니다. 고도가 등장합니다. 이거 지질도는 일단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은 어찌 보면 지도예요. 지형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질도는 여기에다가 암석이 표시가 되게 돼요. 여기는 A 암석이 있어. 저긴 B 암석이 있어. 이런 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해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됐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질도를 파악하실 때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게 300, 200, 100이 나와 있죠? 나 처음에는 이제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차근차근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되면 빨리 그려질 거예요. 300, 200, 100 이렇게 할게요. 지금 그림이 지금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옆에서 본 단면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지금 현재 이거 솟아있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 요렇게, 자, 이거 300m 고도. 요렇게 하고 200m 고도.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100m 고도. 요렇게 되어 있는 지형이 있는데, 이 지형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박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자, 요렇게 박스를 만들었어. 요렇게 박스를 만들어. 요렇게 씌워 놓은 거야. 이렇게 박스 이렇게 이제 박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있죠? 그게 요거예요. 이렇게. 근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싶어요? 옆에 면을 좀 보고 싶거든요. 혹은 여기 이렇게 중간 정도를 잘라 버리는 거야. 단면을 보고 싶은 거야. 이게 단면을. 그 모습 나 그리려고요. 그래서 어느 단면을 그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그리고 싶은 단면은 여기 있는 단면이야. 그래서, 이제 지형을 그리시면 돼요. 너 300m 있네, 너 200m 있네, 너 100m 있네. 이거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형을 이렇게 이제 먼저 그리라는 거죠. 단면. 여기 중간 단면을 그리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가는 겁니다. 자, 뭐를 하셔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다음에, 주향선을 한번 살짝 그려보시면 이 구조가 조금 이해될 수가 있어요. 자, 요선 내려오면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나 이쪽 단면 그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향경사 했으니까. 자, 300m와 지층의 경계가 만나는 두 개의 점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점과 여기 점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럼 이 주향선은 당연히 300m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점점 찍어서 여기 300m에 있어야 되고요. 주향선이에요. 그럼 200m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이 찍히면서 요 단면은 여기 오면 200m에 있어야 돼요. 여기 단면은 어디 가야 된다고요? 100m에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오호,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선생님 그림 그린 거또 지워버렸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또 그리면 되지 뭐. 자, 300m, 200m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100m. 자,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현재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지층의 경계가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잖아요. 이 지형 위에. 그러니까 요런 데 등장하는 걸로 봐서 아마 여기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자, 요런 형태로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층이 여기를 경계로 해서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그거 아닌 거.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점 300m 저기 안쪽 점 300m를 선을 쭉 이으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300m 고도에 있는 주향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여기에 이 주향선 위에 어딘가는 300m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이 점을 300m까지 내린 거예요. 자, 여기 200m 점 나오죠? 200m 점. 요렇게 주향선이 있겠지. 그럼 여기, 나 단면이라고 할수 있는 요 점, 이거 어디 있는 거야? 200m에 있어야죠. 요 점, 너 어디 있어? 200m에 있어야 돼. 요거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단면을 그리고 나면 주향선들을 이으면 이게 뭐예요? 지층의 경계면이 되는 거야. 자, 지층의 경계면, 뭐 단층면, 부정한 면, 뭐든 이걸 기준으로 찾는 거야. 그러니까 주향과 경사를 기준으로 우리는 뭘 하라고요? 찾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주향선 그리시고 지질도에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그 구조를 파악하세요. 요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향과 경사가 중요한 게 바로 요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거냐면 이런 게 등장하면 주향선, 주향선, 주향선 그리는 거야. 그리고 300m 주향선, 200m 주향선, 100m 주향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나중에 연습이 되고 나면, 아, 이쪽 지역, 예를 들어서 나는 X, Y야. 이렇게. 자, 그러면 나 이렇게 하는 거지. 어, 여기 X야. 이제 간단하게 그리는 거야. X가 지대가 낮구나. 100m. 여기는 지대가 높네. 300m. 오, 너 이렇게 돼 있구나. 그 다음 두 번째. 오, 여기에 Y쪽에, 여기 300m 이상 되는 지역에 A층과 B층, 뭐 서로 다른 지층이겠죠? 경계가 등장했네. 너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됐고요. 300m 주향선, 200m 주향선 점점 내려가는구나. 내려가는구나. 여기 파란색 있네. 이렇게 그리시면 단면이 완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보시고요. 한두 번 정도는 해주시고요.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걸로 하세요. 쉬운 걸로. 이렇게 그냥 요런 구조 있잖아. 이런 구조 가지고 하시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복잡한 것도 될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쉬운 거 하면 이제 감이 좀 잡혀요. 그때 이제 어려운 거할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지질도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구조들이 등장합니다. 수직층, 수평층, 경사층, 습곡, 부정압, 단층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볼게요. 첫 번째, 수평층은요, 특징이 딱 요거예요. 등고선에 나란하다. 자, 서로 다른 지층이 있습니다. 등고선에 나란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등고선에 나란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쨌든 또 다른 등고선과 나란한 거고요. 한 250m 정도가 경계잖아요. 한 250m 정도 경계로 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그리시면 끝나요. 요 점, 나 단면 그리는 거니까 이쪽으로 내려서 이점 잡으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수평층. 수직층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수직으로 있어요. 요 친구는 직선이에요. 직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나오잖아. 지층 경계가 그냥 직선. 등고선 다 무시하고 직선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돼도 돼요. 직선이, 경계가.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요거 그냥 그대로 내리시고요. 직선으로 쭉 내리시면 돼요. 이게 수직층이에요. 그러니까 수평층, 수직층 기억 잘 해주세요. 수직층은 직선, 수평층은 등고선에 나란입니다. 그럼 경사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둘다 아니에요. 라는 겁니다. 나란한 것도 아니고요. 직선도 아니에요. 곡선이면서 등고선과 교차하게 돼요. 방금 우리가 예를 들었던 요 친구가 뭐예요?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선 내리진 않겠습니다. 대신에 다른 방향 한번 내려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 반대편 구조 한번 내려드릴게요. 요렇게 생긴 친구예요. 점점 200m죠? 내리세요. 200m 여기 있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점 100m 내리세요. 요렇게. 그럼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형태의 구조일 때 A, B라고 한다면 여기가 A, 여기가 B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경사층은 파악하실 때 주향선 잘 잡아서 200m, 100m 뭐 이런 거에 우리 파악해서 선잘 그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세 개가 기본이에요. 이게 딱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습곡 부정압 단층을 보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습곡은 이런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구조인데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주향선 그리시는 거야. 300m 주향선 그리세요. 내리는 거야. 이렇게. 200m 주향선 그으세요. 내리는 거야. 그럼 뭐가 나와요?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구조가 하나 나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또 내리세요. 그어서 300m 내려주시고요. 200m 해서 200m까지 내려주시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뭐가 나와요? 이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층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습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질도를 보면 약간 대칭성이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2층을 A층이라고 하고 여기를 B층이라고 하면 A층, B층, 다시 A층. 대칭성이 좀 보이게 되면 그런 게 대부분 다 뭐예요? 습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정합 한번 볼게요. 덮는 구조라는 말을 썼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거 혹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거 수평층이에요. 자, 근데 또 다른 층을 잘라버리면서 덮고 있어요. 이런 게 부정합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게 되면 덮는 애를 먼저 그리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를 똑같이 수평층, 수직층, 경사층 하듯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향선 그어주세요. 300m 주향선 그어서 300m까지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200m 주향선에서 200m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100m까지 해서 100m 다시 내려주세요. 그러면 점점점 이으면 요게 지층이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 파악하는 거죠. 이거 다음에 얘 다음에 얘가 덮고 있겠구나. 이게 부정합으로 깎으면서 덮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기본은 뭐라고요? 수평층, 수직층, 경사층을 파악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단층이고요. 단층은 조금 어려워요. 자, 단층은 서로 다른 층, 이제 단층은 어긋난 거거든요. 그래서 단층면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생긴 단층면이 있어. 그러면 수평인가 수직인가 경사인가를 먼저 파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점 해서 내리세요. 그죠? 그 다음에 200m 또 있네요. 그죠? 내리세요. 그러면 이제 단층이 나오게 되죠? 선이 쫙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이걸 파악하시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를 상반, 이렇게 잘렸을 때 위에 있는 걸 상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층면 아래에 있는 걸 하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단층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끊어졌고요. 또 다른 지층이 등장합니다. 요렇게. 자, 보세요. 단층은 끊어져요. 반복이 돼요. A층, B층 나오고 단층 끊어지고요. A층, B층 이렇게 되는 반복. 대칭이랑 좀 다르죠.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시면 돼요. 요 친구 그리는 거야. 너 내려주세요. 어디? 400m네. 400m. 딴딴. 너 얼마? 300m.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선 그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찬가지. 요 친구도 하는 거야. 하반에 있는 친구도 분석합니다. 점 찍어서 내려주세요. 점 찍어서 어떻게 내려주세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전반적으로 단층은 거의 대부분 이제 뭐를 물어보냐면 이런 그림을 준 다음에 정단층이야, 역단층이야를 줘라. 상반이 내려오면 이게 정단층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여길 기준으로 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이거 A층이고 이게 B층이라고 할게요. B층 다음에 쌓여 있는 순서가 시간 순으로 보면 A층이에요. A층이 뭐예요? 나중이에요. 자, 그러면 B층 위에 A층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B층도 생각해보면 여기가 먼저, 그 다음에 나중 2, 3, 4, 5, 6이 순서로 쌓여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도 B층이 이렇게 있잖아. 6, 5, 4, 3 이렇게 갑니다. 어느 글 봐도 나중에 이 단층면 기준으로 어딜 봐도 상반에 있는 친구가 최근 거가 되죠. 이게 바로 정단층이에요. 그래서 내려왔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도 편해요. 단층 같은 경우는 상반, 하반만 잘 판단해 주시면, 자, 이 그림에서 오른쪽이 상반이라는 게 판단이 됐죠. 그리고 아무 점이나 찍으세요. 단층면에서. 상반이 최근 거가 돼 있죠. 그러면 정단층이에요. 만약에 상반이 옛날 거다? 그러면 역단층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층면 어디를 잡아도 상반이 최근 거가 나오죠? 정단층. 단층면 요 그림에서도 어딜 잡아도 상반에 있는 친구가 최근 거가 나와요. 정단층이 되는 거죠. 요게 단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 설명 끝내고요. 뒤에 있는 문제. 간단한 문제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 볼 내용은 2점 테스트. 오늘 2점 테스트 위주로 좀풀 거예요. 왜냐면 3점 테스트도 물론 있어요. 자, 그런 친구들 보고 그걸 이제 2점 테스트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3점 테스트 가시면 돼요. 점차 난이도가 조금 오릅니다. 근데 1번 딱 보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떡해요?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이걸 분석하라가 아니라 지질도 작성 어떤 순서로 할 거야? 라는 겁니다. 자, 평면 지질도와 노선 지질도를 순서 없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표현이 된게 평면 지질도 일부만

나와 있는 게 노선 지질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질학자가 나는 이 경로를 통해서 갔어. 이 경로를 통해서 갔어. 여길 통해서 갔어. 버스 노선처럼 노선이 정해져 있어. 나는 여기만 여기만 관찰한 거야. 그래서 막 기록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노선 지질도야. 이걸 완성을 해야 이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왠지 순서 물어볼 것 같아요. 옳은 설명 골라보세요. 나가있으니까 찾아볼게요. 평면 지질도는 가입니다. 그럼요. 지질조사의 순서는 나 다음에 가가 돼야 돼요. 가보다 나가 나중이다. 먼저라고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광산을 탐사할 거야. 지질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지역에 가면 석회암이 있어. 석회 물질 우리 써잖아요. 시멘트 원료로 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있어. 그럼 여기 석회암이 등장했는데 저기도 등장하나? 라고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이걸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다 작성이 돼요. 실제로 몇 부분만 확인하면 돼요. 다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하고 나면 어? 내가 가지 않은 저 위치에도 있겠네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저기서 파면 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맞는 보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뒤끝 맞죠. 답은 몇 번? 3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두 번째. 이 점에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뭔가요라고 했더니 너 클리노미터래. 이거 클리노미터. 클리노미터 읽으세요. 긴 바늘 주향 읽을 거야. 짧은 거 이렇게 한쪽만 있죠? 경사 읽을 거야. 주향 읽을 때는 너 읽을 때 NS가 0이 되어 있는 친구를 읽으십니다. 쭉 읽으면 0, 10, 20, 30. 뭐 만약에 주향을 측정한 거다라고 하면 이대로 읽으면 35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경사를 측정한 거다라고 하면 안쪽에 있는 거 있죠? EW 쪽이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90이 되어 있는 안쪽 눈금을 읽으시면 돼요. 뭐 0, 10, 20, 30, 40, 50, 45 정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 이거 방향 반대로 바뀝니다. 오른쪽 이, 동, 이거 아니에요. 읽기 편하게 하려고 왼쪽을 이라고 준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보셨는데 나침반이 향하는 방향은 북쪽이고요. 밑에 있는 원판 쪽이죠. 이게 밑에 눈금 있는 쪽이 요 NS가 주향 방향이에요. 그래서 읽을 때는 사실은 좀 반대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읽으라라는 의미에서 여기를 E라고 준 거예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클리노미터의 일부 다가 되고요. A는 바깥쪽 눈금, B는 안쪽 눈금. 그러니까 바깥쪽 눈금은 주향 읽을 때 쓰는 거고요. B는 안쪽 눈금은 경사 읽을 때 쓰는 거예요. 기역과 니은은 E와 W, W와 E 중에 하나이다. 우리 결정했습니다. 기역이 E였어요. 옳은 설명 골라봅시다.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주향을 읽을 때 사용하는 눈금은 A, 바늘은 요긴 친구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두 번째 C 있습니다. 요거 경사 읽을 때 쓰는 거죠. 경사 측정할 때 쓰는 바늘이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주향 읽을 때 요거 안 돼요. 주향은 이거 긴 거야. 기역은 W입니다. 자, 서쪽 아니라 그랬죠. 이게 동, 여기가 서. 이제 거꾸로 읽으라라는 뜻에서 해놓은 겁니다. W다. 예,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기억 하나만 답이고요.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문제 준비했습니다. 자, 3번 문제. 요것도 이제 뭔가요? 라고 하게 되면 뭔가 저기 각도기처럼 나와 있어요. 그죠? 각도기처럼 나와 있는데 뭔 상황인지 볼게요. 어느 지역에서 측정한 주향과 경사를 이번에 뭘로 나타냈다고요? 그렇죠. 기호로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현재 기호로 나타냈고요. 주향은 진북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옳은 설명 찾아보세요라고 합니다. 자, 여기 기호가 있는데 이 기호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표시하게 돼요. 자, 이긴거 있죠? 긴거 주향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선을 이렇게 그린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게 뭐라고요? 주향 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클리노미터 아니에요. 북쪽을 기준으로 주향선, 이제 기호가 있으니까 쭉 돌아가서 한 40도 정도 돌아갔잖아. 그러니까 아, 주향선을 가지고 나는 N 40도 누구 이 동쪽이구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기호에서 짧은 선 보이시죠? 자, 여기 그리고 27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아, 여기 40도

또 아니구나. 이게 37이라고 딱 적어 놨네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렇게 보고, 40도쯤 되네? 라고 했는데, 실제로 40이 아니었네? 여기 적어 놓은 거잘 보셔야 돼요. 37이라고 했으니까, 37,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사는 여기 27이라고 적어 놨죠? 이쪽 방향으로 27도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경사는 27도하고, 이쪽이 어디예요? 남동 방향이죠? SE, 이렇게 돼요. 자, 이게 기울을 읽는 거예요. 기울을 읽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게 기호예요. 자, 숫자들은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것 찾아주시고요. 관측 지역의 편각은 0이다. 무슨 말이냐면 편각이 0이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그 나침반 바늘 있죠? 그게 진북이랑 동일한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A와 B가 이루는 각은 직각입니다. A와 B. 주향과 경사가 있는데 그 방향은 직각이다. 맞습니다. 왜냐라고 하면요. 이런 거예요. 지층이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향이라고 하는 건 어느 방향이니? 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 수평면을, 또 다른 수평면을 하나 그어놓을게요, 그냥.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주향이에요. 얘가 주향. 그럼 경사 방향은 어디야? 요거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사 방향대로, 빗면대로 그냥 이 선을 한번 그려놓으면, 이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직각이죠. 이런 거예요. 위로 투영시켜도 이쪽으로 직각 나올 거예요. 이렇게. 직각. 그래서 직각이다라는 말을 썼고, 맞아요. 자, 지층면과 수평면의 교선이 가리키는 방향. 이게 주향선이에요. 지층면과 수평면의 교선 가리키는 방향. 자, 이 교선은 누구? 주향선. 주향선이 가리키는 방향을 주향이라고 합니다. 동쪽으로 27도입니다. S27도 이스트 아니라 N37E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27은 우리 경사 읽을 때 써야지. 자, 니은 틀렸습니다. 지층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은, 여기 지층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은 경사 27이죠? 27도. 30보다 작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기역과 튀기시 답이에요.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질 또 해석적인 부분 들어갑니다. 자, 2점 테스트 문항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해석 아주 수월한 거 줄게. 라는 겁니다. 자, 왼쪽. 어떤 지층이 있어요? 자, 여기 500, 750 사이. 750, 1000 사이. 오! 등고선과 나란하죠? 수평층이에요. 등고선이 어떻게 생겼든 직선으로 나옵니다. 수직층이에요. 자, 수평층과 수직층을 준 겁니다. 자, 옳은 설명. 찾아보자 라고 합니다. 찾아볼게요. 첫 번째, 기역. 이런 수평층 있죠? 요거는 기호를 예를 써요. 그래서 가에 사용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질조사 하다가 여기 갔어. 그럼 여기 수평층이 등장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라고요? 아, 여기 요런 게 있어. 만약에 어떤 지질학자가 요쪽을 왔어요. 그래도 수평층일 거 아니에요. 위쪽을 본다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수평층 등장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직층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수직층은 요렇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수직층 있네? 관찰하게 되면, 요건 보면 주향은 있어요. 수직층은 주향이 있어요. 수평층이 없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수직층이 있어요. 지층이 요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게 수직으로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수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교선이 당연히 존재하죠. 이게 주향선이잖아요. 존재해요. 그 주향선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경사는 이렇게 되면 수직이니까 오른쪽으로 내려가요, 왼쪽으로 내려가요, 이런 게 없죠. 그래서 기호는 그냥 이렇게. 주향은 길게, 경사는 짧게. 이렇게 이제 해주고 끝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가의 기호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의 기호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두 번째, 나에서 지층의 경사 방향 없어요. 수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사 방향은 없다. 대신에 주향은 있어요. 동서 방향의 주향은 있는 거야. 자, 수평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접한 두 지층 사이의 지층면이 이루는 각. 인접한 두 지층 사이의 지층면이 이루는 각. 수평면을 기준으로 경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여긴 0도고 여긴 90도야. 얘 크겠다. 그죠? 가보다 나가 작아요. 90이 아니지. 틀렸습니다.
얘가 0이고 얘가 90이니까 얘가 작은 거지. 기억 하나만 합니다. 답은 1번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제 드디어. 자, 4번에서는 지질도 해석할 때 뭐가 등장했었냐면요. 그게 등장했지. 수평층하고 수직층이 등장했잖아. 드디어 경사층이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걸 해석하는 거야. A, B, C, B가 있죠. 자, 여기서 보실 거는 이거예요. 첫 번째. B, C, B예요. 뭐가 보여요? 반복이 보여요? 대칭이 보여요? 대칭이 보이죠. 오, 대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왠지 습곡이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B와 C, C와 B 사이의 경계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주향선을 이렇게 그을 거란 말이에요. B와 C의 경계에 있는데 80m예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때 보통은 이쪽에 단면을 그려주시면 편합니다. 여기 X, 여기 Y. 이 단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가 누구라고요? X, Y. 40, 50, 60, 70. 자,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지대가 높아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A층 보이시죠? 요 위치 95m, 6m, 7m 정도쯤에 A층이 수평층으로 있습니다. 요렇게. A층이 수평층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Y쪽 위치로 가다가 보니까 여기 경계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등장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이시죠? 자, 판단해 주세요. 80m 주향선, 점점 70m 주향선. 자, 80, 70, 오른쪽으로 내려가죠. 자, B와 C의 경계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C와 B의 경계도 봐줄게요. 자, 그런데 어찌 보면 얘는 좀 많이 휜 듯한 느낌인데 얘는 적게 휘어 있죠. 그만큼 경사가 급해서 그래요. 직선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가까울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 친구 수직층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누구예요? 60m 주향선. 60m. 자, 그 다음에 다른 고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다른 고도는 지금 만나는 데가 없잖아.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그냥 다른 거 그려주시면 돼요. 60, 50, 요선 만나기 한 57m 정도? 이렇게 한번 하시면 돼요. 그러면 60m보다 고도가 낮은 한 57m, 58m 정도의 주향선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이죠. 아, 내려가는구나. 너는 이쪽으로.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B, C, B, 여기 B, 여기 C, 여기 B 이렇게 가시면 돼요. B와 C와 B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이런 형태인 것 같아. 이게 처음에 이제 지층이 쌓였겠죠. 그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횡압력을 받아서 습곡이 형성되는 거예요.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게 돼요. 울퉁불퉁해져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B가 있었고 여기 뭐 C가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겠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후에 이제 이게 융기를 한 거야. 그리고 물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팍 깎여 나가는 거야. 그러면 풍화 침식이 생겨. 막 깎여 나가요. 이게 깎여 나가요. 깎여 나가요. 이렇게 깎여 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깎여 나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니라고 했을 때이 위에 새로운 지층이 퇴적이 돼버린 거야. 이렇게 오면서 이 위에 새로운 지층 A층이 퇴적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A층 퇴적이 된 거야. 위에. 그리고는 다시 한번더 융기를 하고요. 막 깎여 나가요. 깎여 나가. 그래서 현재는 이런 모습이 된게 아닌가. 깎여 나가서 이런 형태의 지형이 된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A 위에 부정합 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 이렇게 있고요. B 있고. 나머지는 여기 뭐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거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있다 없다 판단이 조금 힘든 거야.
자, 이렇게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형사 구조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A가 B보다 혹은 C보다 나중이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기억니은 모두 정답 다 5번 하시면 돼요. 자, 2점 테스트에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마지막 문항이고요. 자, 여기는 뭐가 표시가 되어 있냐면 지층에서 주향과 경사가 기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울퉁불퉁한 지형이 있는 게 아니라 고도가 일정한 어느 지역에서 이 지질도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죠. 지금 현재 보면은 이런 거지. 고도가 일정한 거니까 이런 느낌. 이렇게 선을 그릴게요.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고도가 일정한 거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이런 무늬가 보여.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순서가 있는데 여길 기준으로 대칭, 대칭, 대칭 맞습니까? 자, 이렇게 등장하는 거야.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대칭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 그리고 대칭인데 요것도 자, 왼쪽에 있는 B층은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B층은 왼쪽으로. 여길 기준으로, 여길 기준으로. 여길 축으로. 이제 이게 배사나 향사 축이 될 겁니다. 여기는 20도, 여기도 20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구나.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벽돌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벽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벽돌 표시된 애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층 요렇게 되어 있죠? 자,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왼쪽은 왼쪽으로 경사 방향을 합니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점점점점점 땡땡땡땡 무늬가 보이고 있어요. 대칭이 보이죠? 자, 이 친구 오른쪽으로, 이 친구는 어디?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 구조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해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고도가 일정한 어느 지역에서 지질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걸 기호로 우리가 표현한 거고요. 옳은 설명 한번 찾아보라라고 했으니까 여기 기호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 친구가 누구니라고 했을 때요 친구가 D예요. 요 친구가 누구예요라고 하면 요 친구는 A예요. 요 친구 누구예요? 요 친구 B예요. 벽돌 표시 누구예요? C예요. C, B, A, D? 예, 그러면 여기 C, B, A, D. 그럼 생성 순으로 이렇게 되겠다. D, A, C, B 순으로 이렇게 생성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 있죠? 여기를 뭐라고 하죠? 이런 거를 향사라 그래요. 지금 현재 향사 구조도 보이고 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옳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배사 구조 나타납니까? 아니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향사 구조 나오고 있고요. 이런 습곡이니까 원래는 수평으로 퇴적이 됐겠죠. 힘을 이렇게 받은 거야. 이걸 뭐라 그래? 횡압력이라고 그래요. 횡압력. 그러니까 니은 뭐예요? 횡압력 받았어요.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형성된 지층은 여기에서 누구? 제일 바깥에 있는 요런 친구죠. 그죠? 그러니까 요 친구. 요거, 요거. 요거예요. D예요, D. 자, 그러니까 너 D구나. A?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생성 순서까지 파기된 거야. D, A, B, C. 이렇게. 그래서 니은 하나만 답이 되겠습니다. 니은 하나만 답이고, 6번에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좀 기본적인 내용 했고요. 지질도.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제를 1번부터 6번까지 우리 2점 테스트 한번 풀어봤어. 3점 테스트 남았죠? 풀고 싶으나. 자,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실력을 올리셔야 돼요. 자, 지질도는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연습만 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반도의 지질. 그럼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한반도의 지질. 어디에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 숙지하는 거, 이런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파악팸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은정 쌤입니다. 우리 벌써 기체 마무리했고요. 액체, 고체 파트로 넘어왔는데요. 사실 화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기체라고 하는 파트가 좀 넘기 어려운 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넘었잖아. 이제 화투의 한 30%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 선생님 정말로 기체 파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여러분 기체 파트 특히 PVN NRT 활용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반응시기까지 적용하는 연습해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새로운 파트 시작할 거고요. 조금 수월해질 거예요. 자, 오늘의 손작업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선생님이 이제 최근에 막 드라마를 많이 보진 않았는데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일하다가 문제 풀다가 조금 약간 엄살 피우고 핑계 이렇게 되면서 이거를 딱 켰어. 이 드라마를 켰는데 또 이런 아주 명언이 나오더라고요. 미래의 나도 후회하지 말라고 지금의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는 대사가 딱 귀에 들어오자마자 아 이거다 우리 오늘의 손자국은 이거다 하면서 바로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그리고 뭐 다른 사람도 아니야.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자랑스럽게 여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액체와 고체라고 하는 파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기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기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쌤이 뭐라고 했었냐면요. 우리는 기체는 PV는 NRT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기체 법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상기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요. 이상기체. 자, 그리고 이 이상기체들은 기체분자 운동론을 따라서 운동을 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첫 번째 시간에 했습니다. 혹시 그 기체분자 운동론 기억나세요? 물론 우리가 막 달달달달 외우지는 않더라도 약간 뭔가 중요한 포인트들은 좀 기억이 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어떤 인력과 반발력도 작용하지 않는다. 분자들은 그냥 독립적으로 나는 내 갈 길 간다 라고 이렇게 운동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한 기체들에게 이제 결국에는 PVN NRT라고 하는 식이 적용이 되는 거였는데요. 자, 이제 고체와 액체로 넘어오게 되면요. 좀 양상은 달라져요. 우리 고체들은 어떻게 움직이죠? 제자리 진동 운동하는 거야. 동동동동동동 막 제자리 진동 운동 막. 자, 이렇게만 하고 있다가 입자와 입자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가 우리가 여기에다 열 에너지를 가합니다. 가열을 해줘요. 자, 그럼 에너지를 받아서 나의 이 운동이 어떻게 되겠어? 막 활발해지겠죠? 활발해지면서 이웃하고 있는 입자와의 힘을 조금 이겨낼 수 있게 되면 약간 자유로운 영혼이 돼요. 아주 약간. 아, 나 이제 조금만 더 활동 범위가 넓어졌어. 우리 사이의 힘이 일부는 조금 끊어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거든. 그래서 완벽하게 자유롭진 않지만 이전보다는 더 움직임이 더 수월해졌고 유동성도 생겼어요. 자, 그러다가 이런 애들에게 가열을 해서 열 에너지를 더 줘서 자, 더 많은 에너지 줄게. 그럼 얘네들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더 활발해지겠죠. 자, 더 멀리 퍼져 나갈 거야. 그러다 이웃하고 있는 분자와의 인력을 다 딱 끊어내고 나는 독립적이야. 자유로운 영혼이 돼버렸어 하면 그게 뭐가 돼? 기체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고체와 액체에서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힘이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이렇게 분자 사이에 있던 모든 인력을 다 끊어내야 되겠더라. 바로 그때 액체가 모두 다 기체로 바뀔 때 온도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하더라. 이게 꽤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면요. 사실 우리가 이 입자와 입자 사이에 어떤 인력이 작용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로 우리가 이 분자 두 개 잡아다가 이렇게 잡아당겨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막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자 너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애들은 측정을 하면 끓는 점이 높아요. 이 둘 사이 힘이 강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열 에너지를 가해 줬어야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끓는 점이 낮아요. 입자 사이에 힘이 작았기 때문에 내가 열 에너지 조금만 줬더니 모두 다 끊어져서 기체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런 입자와 입자 사이에 힘이 얼마나 셌는지, 힘이 약한지를 나타내 주게 되는 그런 값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방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자 사이의 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힘들이 존재할까요? 자, 세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화투에서 공부하는 힘세 가지예요. 첫 번째, 쌍극자, 쌍극자 힘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분산력이라는 힘도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힘까지 공부할 거예요. 자, 쌍극자, 쌍극자예요. 쌍극자를 갖는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자, 중요한 포인트, 극성 분자에다 밑줄. 네. 분자 자체가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를 표현하고 있어서 서로 다른 전하 사이에 나타나는 정전기적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들에 의해서 분자 사이의 힘이 나타나더라.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분자의 극성이 클수록 이 힘이 세게 나타날 거고요. 이 힘들 덕분에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요,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도 분자 간의 힘이 더 크게 나타나더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극성 분자 간의 힘, 이게 무극성 분자 간의 힘이라고 나와 있는데, 쌤, 그러면 무극성 분자는요, 이런 분자 자체에 쌍극자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이 작용할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요. 네, 존재할 수 있습니다. 쌤이 앞서서 이런 분자 사이의 힘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했냐면, 끓는 점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극성 분자인데, 무극성 분자보다도 끓는 점이 더 낮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런 애들, 극성 분자 간의 힘이 무극성 분자 간의 힘보다 더 작은 애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네. 자, 어떤 애들 생각해 볼 거냐면요. HCl. 네, 얘네들 극성 분자고요.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네, I2 같은 분자를 잠깐만 생각을 해본다면요. 얘네들은 아이오딘, 고체로 존재하기도 하고요. 혹시 이게 조금 낯섭니다 하면 여러분 나프탈렌이라고 아세요? 이런 물질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좀약이라고 하면 알지 모르겠는데 공중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흰색 알갱이 같은 애들 좀톡 쏘는 매키한 냄새가 나는 요즘은 많이 안 보이기는 하는데 네, 뭐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얘는 고체로 존재해요. 그렇다면 아니 얘네들은 무극성 분자인 애들인데 고체로 존재하네? 얘가 끓는 점이 더 낮다라는 얘기네?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무극성 분자인데 끓는 점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건 이러한 쌍극자 쌍극자 사이 힘을 말고도 무극성 분자 사이에서도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 하나랑 그러면서 앞에서 쌤이 여기 분자량이 비슷하다라고 했던 이 조건이 매우 중요한 조건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분자량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 어떤 애들이 좀큰 영향을 미치느냐? 앞서서 쌤이 세 가지 힘이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 얘네들 분산력이라고 하는 힘이 꽤큰 영향을 미쳐서요. 쌍극자, 쌍극자 힘, 오케이, 있긴 하지만, 이거에 의해서 끓는 점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 분산력이 비슷할 때, 분자량이 비슷할 때, 쌍극자, 쌍극자 힘에 의해서 극성 분자 간의 힘이 무극성 분자 간의 힘보다 더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눈치를 챈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요. 분자량과 분산력이 영향이 있다는 소리네.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산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편극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전자 구름들이 일시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서 부분적인 전하를 띠는 현상을 편극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전자 구름들이 있을 거야.
자, 그 구름들이 외부 자기장이 됐든 이웃하고 있는 뭐또 다른 분자의 영향이 됐든 막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쑥 치우쳐져요. 그러면서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나타내게 될 거고, 자, 이런 애들을 순간 쌍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들아, 한 번만 생각해봐. 이 전자구름은 무극성 분자에만 있나요? 아니죠. 극성 분자에도 있죠. 모든 분자에 존재해요. 그럼 모든 분자에서는 편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바로 이것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분산력은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모두에게서 작용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시 그림이 무극성으로 나와가지고, 쌤, 그 힘은 무극성에만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요. 극성, 무극성 모두에게 작용하는 힘이더라. 분산력. 분산력은 그럼 뭐냐? 이런 순간 쌍극자랑 이웃하고 있던 분자가 있으면, 이웃하고 있던 분자도 얘네들에게 영향을 받는 거야. 여기 부분적인 플러스네? 와, 전자들 저쪽으로 몰려가보자. 와, 몰려가요. 와, 몰려가요. 와, 몰려갔어요. 그럼 부분적인 마이너스와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 생겼겠죠? 유발 쌍극자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서로 다른 전하를 띠는 애들이 만들어졌고, 그럼 이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런 힘들을 우리는 분산력, 이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건데요. 앞서서 쌤이 이 분산력이라고 하는 애들은 분자량이랑 관련이 있어요라고 잠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어떤 작용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크면요. 전자가 많죠. 전자구름이 크겠죠. 편극 현상이 잘 일어나겠죠. 잘 일어나니까 이 전하 구분이 좀더 크게 나타날 거고, 그럼 이둘 사이의 힘이 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분산력이 큰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얘기죠. 분산력은 모든 분자 간에 작용하고, 분자량이 큰 분자일수록 분산력이 크다. 메테인, 노멀 뷰테인, 분자량 볼게요. 분자량이 컸더니 끓는 점이 더 높더라. 이게 바로 분산력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근데 이 분산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노멀 펜테인과 네오 펜테인 볼까요? 분자량이 어때요? 서로 같아요. 분자량이 같은데 끓는 점이 더 높고 더 낮은 거 보이죠? 쌤, 이거는 그럼 뭐예요? 일단 둘다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면 분산력만 작용을 해요. 자, 분자량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또 다른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 그또 다른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분자의 구조입니다. 분자의 표면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멀 펜테인은 분자와 분자가 서로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면적이 넓어요. 우리가 종이를 서로 붙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는 종이를 이렇게 펼쳐서 여기에다 풀,

붙였고요. 얘네들은 네오펜테인은 분자들이 이렇게 좀더 구형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구형, 구형, 풀, 풀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일 때와 이렇게 붙일 때 언제 더 강하게 접착이 되지? 이렇게 붙일 때 왜? 힘을 주고받는 표면적이 더 넓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분자들도 힘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분자의 표면적이 더 클수록 분산력이 더 크다. 그래서 끓는 점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힘, 수소결합이에요. 이 수소결합은 매우 특이한 힘이고요. 특정 분자, 특정한 조건에서만 작용하는 힘입니다. 어떤 조건이냐? 수소가 플로린 산소 질소와 공유 결합하고 있을 때또 다른 분자에 플로린 산소 질소와 나타낼 수 있는 분자 간의 힘이에요.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 쌤, 그렇다면요. 여기가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니까 얘는 쌍극자, 쌍극자 힘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와 구별이 되는 새로운 또 다른 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로 구별해 놨잖아. 그러면 이 HF 같은 애들을 생각을 해보면 수소가 플로린과 공유 결합하고 있죠. 이렇게 공유 결합하고 있는 수소가 또 다른 분자의 플로린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자 간의 힘. 이 수소가 또 다른 분자의 플로린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분자 간의 힘을 우리는 수소 결합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럼 HF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은 어떤 애들이 있냐? 극성 분자니까 쌍극자 쌍극자 사이에 힘이 있겠죠. 그리고 조금 전까지 쌤이 계속 강조했던 거, 모든 분자 사이에 작용합니다. 분산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또 다른 힘까지 작용을 해서 세 종류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강좌는 뭐 내신을 위해서 듣는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것도 매우 재밌어요. 특히 이 수소 결합에 대해서. 이게 약간 그 오비탈이랑 관련되면서 너무 막 딥하게만 들어가지 않다면 좀 재밌게 우리가 아, 이런 특징이 있는 새로운 이런 특징이 있구나. 막 이렇게 설명해 낼수 있는 거여서 혹시 좀 관심이 있다면 이 수소 결합 좀더 찾아보셔도 재밌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는요, 그냥 화투 범위 내에서는요, 이렇게 분자 간의 힘의 종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까지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수소 결합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럼 또 어떤 분자들이 수소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질소와 수소가 공유 결합하고 있는 분자, 대표적인 거, 암모니아 분자가 있죠. 암모니아, 암모니아, 암모니아. 수소가 질소와 공유 결합하고 있고요. 이런 수소가 또 다른 분자에 있던 질소와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자 간의 힘, 이거를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암모니아도 쌍극자, 쌍극자 힘, 분산력, 그리고 수소 결합 모두 다 존재하겠죠. 자, 또 하나 대표적인 거는요. H2O 분자예요. 수소, 산소, 수소. 그럼 수소가 산소와 공유 결합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분자의 산소와 분자 사이의 힘, 바로 수소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애들만 계속하고 있어요. 자, 또 대표적인 애들이 누가 있냐면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탄소, 수소, 수소, 수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탄소, 산소, 산소, 수소. 이 수소가 바로 산소와 공유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자의 산소와 이 수소 역시 산소와 공유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자의 산소와 이렇게 수소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좀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요, 기체 상태로 검출할 때는 이렇게 두 개의 분자가 수소 결합 때문에 마치 하나의 쌍처럼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는 이합체 형태로도 확인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자들이 더 있냐면요, 쌤이 모든 분자를 다알 수는 없지만 좀 특징적인 분자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얘네들 있죠. 에탄올이에요. H, H, H.
수소가 산소와 공유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가 또 다른 분자의 산소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더라. 여기까지 되셨나요? 근데 얘들아, 얘네들이랑 매우 분자식이 분자식은 같죠. 네, 분자식이 같은 분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탄소 2개 사용하고요, 수소 6개 사용하고요, 산소 하나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분자가 있어요.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산소 이쪽에 CH3, 자 반대쪽에 또 CH3 있어요. 자, 얘네들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네들은 수소 결합을 할 수 없습니다. 수소들은 많아요. 수소는 무려 6개나 있지만 얘네들이 모두 누구와 결합하고 있다? 탄소와 결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분자에 산소가 오더라도 이 둘 사이에서는 수소 결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떤 분자 간의 힘이 작용할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쵸, 극성 분자니까 쌍극자 쌍극자 사이의 힘이 존재할 거고요. 모든 분자에게 작용하고 있는 분산력, 얘네들은 쌍극자 쌍극자, 분산력, 그리고 어떤 결합도 수소 결합까지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특징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애들은 DNA 또는 그 단백질을 구성을 할 때 결국 우리 생명체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자 간의 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이 수소 결합이 중요한 특징,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보다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매우 중요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H2O, H2S, H2SE, H2T까지 해서 16조 수소화합물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얘네들을 제외해보고요. 여기 주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고 있겠죠? 그러면 분자량이 커질 거고요. 분산력이 점점 커질 거예요. 오케이. 아마 그러한 영향들 때문에 여기 봤더니 점점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게 보여요. 근데 H2O라고 하는 애들을 봤더니 조금 이상하죠? 분명히 분자량이 제일 작은데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게 바로 누구 때문이다? 수소 결합 때문이다. 자, 그러면 14조 수소화물들을 볼게요. CH4, SiH4, GH4, SnH4. 얘네들은 모두 무극성 분자죠. 그럼 무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무엇밖에 없다? 분산력밖에 없다. 자, 분산력밖에 없으니까 분자량이 커질수록 분산력이 크게 작용하고요.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것으로 우린 설명할 수 있겠다. 이건 잘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H2O나 HF나 NH3 같은 애들은 이러한 경향성에서 벗어나게 됐고 그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바로 수소 결합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누구도 비교해 볼 거냐면요. SiH4랑 pH3. 얘네 둘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이 둘은 분자량은 거의 비슷해요. 자, 분자량이 비슷하다라는 건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분산력도 거의 비슷할 거야. 자, 분산력은 비슷한데 pH3가 얘보다도 끓는 점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이다? 얘는 극성 분자니까 추가로 어떤 힘이 작용해? 쌍극자 쌍극자 힘이 추가로 존재할 거고 그 덕분에 끓는 점은 더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궁금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쌤, 그럼 얘네들은 모두 다 이 세 가지의 분자는요? 모두 다 극성 분자죠. 그럼 쌍극자 쌍극자 힘 존재하겠죠. 그리고 모든 분자에 작용하는 분산력 다 작용하겠죠. 그리고 셋 다 수소 결합 존재한다라고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H2O가 끓는 점이 가장 높아요? 사실 이거는 우리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근데 그냥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좀 더 많이 형성될 수 있고 잘 형성될 수 있고 그 효과가 좀 큰 애가 H2O더라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 결합의 특징입니다 라고 할 때 좀 H2O를 생각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서 떠올리기가 좀 쉽고요. 이제 좀 반대로 얘기한다면,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한다면 H2O, 우리가 이제 뒤에서 물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럼 물의 특징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수소결합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얼추 맞아요. 그래서 좀 대표적인 물질로 H2O 생각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분자 간의 힘 그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몇 가지 예시들이 있어요. 이 예시들 일단 무극성 분자들끼리 비교해 볼까요? F2와 Cl2 비교해 보고요. 자, 무극성 분자에서는 무슨 힘만 작용한다? 분산력만 작용한다. 분산력은 분자량이 클수록 커질 거고, 그러면 끓는 점도 더 높게 나타나겠죠. 자, 분자량이 비슷한 극성, 무극성 분자예요. 분자량이 비슷한 얘네 둘 비교를 했어요. 자, 분자량이 비슷하니까 둘다 분산력은 비슷할 거야. 근데 얘네들은 극성 분자니까 쌍극자, 쌍극자 사이에 힘이 있겠네? 분자 사이에 힘이 크겠네? 오, 실제로 끓는 점도 높구나. 자, 이번엔 수소결합의 역할을 좀 볼까요? 사실 H2랑 뭐 HCl 이런 애들을 좀 비교해 보면 H2O가 HCl보다 분자량이 작아요. 그러면 분산력이 작다란 소리예요. 둘다 극성 분자니까 둘다 쌍극자 쌍극자 사이에 힘은 있어요. 그런데 H2O는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끓는 점이 우와 엄청 높아진다. 분자 사이의 힘이 엄청 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과학이잖아요. 수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은 해요. 분자 사이 작용하는 이러한 힘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끓는 점들이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정확히 어떤 애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가지고 있니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니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고등학교 화투 범위 내에서는요. 그래서 고등학교 화투 범위 내에서는 끓는 점을 보고 와 차이가 나네 얘가 더 높네 그렇다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을까 이렇게 좀 거꾸로 생각해 나가는 경우들이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나름의 매력이잖아. 재밌잖아요. 그 중에서도 H2O는 정말로 좀 독특하고 좀 특별한 애니까 잘 생각해 주자라고 하는 것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분자 간의 힘좀 살펴봤고요. 쌤이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우리 물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라고 얘기했고, 이 물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대부분이 무엇 때문이다? 수소결합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둘다 결합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죠. 공유결합과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서 여기에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공유결합은 원자와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공유결합이 끊어지면요. 더 이상 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수증기가 아닌 거고요. 더 이상 얼음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H2O라고 하는 물질이 아닌 거예요. 공유결합이 끊어진다라는 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소결합은요, 얘네들 끊어지면 그냥 분자와 분자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물이었는데 분자와 분자 사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난 자유로운 영혼 수증기가 되어버린 거고요. 난 조금 더 단단해졌어. 결합과 결합 사이 세기가 세지고 규칙적으로 배열되면서 고체가 됐어. 얼음이 됐어. 이게 상태가 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건 바로 이 수소 결합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거. 상태가 바뀔 때는 이 공유 결합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얘네들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더라. 자, 이런 물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그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얼음과 물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 일반적으로 여러분, 양초 이런 거 좋아하세요? 쌤은 양초 좋아하거든요. 향초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옛날엔 아빠한테 좀 혼나기도 했는데 집에서 이렇게 방에서 불을 켜놓고 양초를 켜놓고 그냥 불멍 때리고 있는 거야. 와, 이쁘다. 이렇게 막 활활 타 들어가니까 이쁘기도 하고 막 아른아른하기도 하고 막 향도 좋고 이렇게 막 찰방찰방찰방하는데 막 이렇게 빛이 이렇게 쭉 이렇게 비치면 왠지 좀 감성적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잘 녹았던 양초들을 식히면요, 부피가 줄어들어요. 액체 상태일 때보다 고체로 될때 부피가 줄어들어요. 왜 그러느냐? 액체들은 조금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약간 자유로운 영혼.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멀게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얘네들이 고체가 되면 운동 에너지를 잃어버리면서

입자와 입자들이 더 다닥다닥다닥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액체가 고체로 갈때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체가 액체로 갈 때는 당연히 부피가 엄청나게 줄어들 거고요. 자, 액체가 고체로 갈 때도 또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밀도로 얘기를 한다면 기체의 밀도가 매우 매우 작을 거고, 자, 고체가 액체보다도 밀도가 더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물은 좀 특이해요. 아, 특별해요. 우리 특별하다고 하자. 여러분, 얼음물 생각하면 모두가 알걸요? 얼음이 가라앉나요? 뜨나요? 떠 있죠? 네, 밀도가 작아요.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작아요. 이 말은 같은 질량일 때 얼음이 물보다 부피가 더 큽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체는 넘사벽. 자, 기체는 넘사벽. 자, 그럼 기체는 다 이렇게 제외하고 이 둘의 특징을 좀 살펴본다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물이 얼음이 될 때는요,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거든요. 수소결합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는데, 그러면서 입체 육각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없어요. 그냥 빈 공간이에요. 공간을 두고, 와, 이렇게 육각 구조, 육각 구조, 육각 구조,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빈 공간들 때문에 부피가 커지게 되더라. 이게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얼음이 녹을 때는 어떻게 되니? 입자와 입자 사이, 이 입자와 입자 사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이 일부 끊어지게 되죠.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면서, 여기 빈 공간이 있네? 나 여기로 들어가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빈 공간이 있네? 나 여기로 들어가야지. 자, 그러니까 이제 빈 공간이 채워지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감소하게 되더라. 이게 물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물에서의 밀도와 부피 변화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질량, 1g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 1g의 H2O 얼음을 준비하고요. 자, 가열을 하면서 부피 변화를 봤더니 0도씨가 될 동안 O 부피가 증가하더라. 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분자 사이의 인력을 좀 이겨내고 나는 점점 멀리 멀리 멀리 퍼져 나갈 거야. 열팽창하고 있는 거죠. 자, 0도씨 얼음이 물로 될때 부피가 급감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결합의 일부가 끊어지면서 빈 공간을 채워 나가게 됩니다. 자, 0도씨에서 4도씨로 갈 때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직 요빈 공간들이 채워지고 있어요. 결합의 일부가 계속 끊기면서 저빈 공간을 채워 나가는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빈 공간을 채워 나가니까 부피가 감소하겠죠? 두 번째, 온도가 높아지니까 분자들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나 온도 활발해져. 그럼 나 조금 더 멀리 나가볼까? 막 이런 효과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누가 더 영향이 크냐? 그렇게 빈 공간을 채워 나가는 효과가 아직 더 크게 나타나더라. 그러다가 4도씨 이후가 되면 이제 난좀더 자유로워질래? 자, 점점 부피가 커질래? 열팽창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피 변화를 설명을 할수 있고요. 이게 밀도로 바뀌어서도 나옵니다. 질량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밀도를 결국 부피에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로 가면 돼서 0도씨까지는 밀도가 작아지고요. 0에서 4도씨까지 밀도가 커졌다가 다시 밀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재밌는 거, 얘들아. 얼음이 물보다도 밀도가 작고요. 그래서 물 위에 동동 떠 있어요. 그리고 물에서도 특히 4도씨의 물이 밀도가 제일 크더라.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 자, 물의 특징. 녹는 점과 끓는 점 볼까요?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에 비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자, 이세 가지 분자를 비교해 봤습니다. 분자량이 얼추 비슷해요. 그렇다는 건 분산력이 모두 다 비슷할 것이다. 분산력. 네, 암모니아 극성 분자고요. 물도 극성 분자니까 여기에는 둘다 쌍극자 힘이 작용할 거고, 자, 이 분자 두 개는 모두 수소결합도 할수 있는 애더라. 자, 근데 끓는 점, 이 물이 더 높다라는 것은 아마 수소결합의 힘이 여기서 조금 더 크게 나타나서 우리가 물을 설명을 할때 바로 이 수소결합으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더라.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물의 특징. 기화열, 증발시키기 위해서 다른 물질보다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애들보다도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해요. 수소결합 때문에 이 분자 사이 힘을 끊어내기가 더 힘들었거든요. 자, 비열 갑니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 물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도 비열이 커요. 자, 비열이 크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자, 내가 물을 1g 준비했어요. 에탄올도 1g 준비했어요. 1도씨 높이기 위해서 물은 4.18만큼 열에너지를 가해줘야 돼요. 에탄올은요, 2.44만 가해주면 돼요. 그럼 내가 동일한 열원으로 가열할 때 언제 더 오래 가열해줘야 돼? 여기가 더 온도가 천천히 오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열이 크다. 가열할 때 온도가 천천히 높아집니다. 자, 그럼 반대로 냉각시킬게요. 자, 똑같이 냉각을 시킬 건데, 에탄올은 2.44만큼의 에너지만 쑥 뽑으면 온도가 1도씨 떨어져. 근데 얘는 마이너스 4.18. 그러니까 4.18만큼의 에너지를 빼줘야 비로소 온도가 1도씨 낮아진다고요. 더 많은 에너지가 뺏기네요. 더 많이 냉각시켜야 되네요. 그러면 온도도 천천히 낮아지겠다. 그래서 비열이다라고 하는 애들은요, 비열이 높으면 온도가 천천히 높아지고요. 천천히 낮아지더라. 온도 변화가 천천히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나오는 게 물의 가열 곡선이라고 해서 자주 나오게 돼요. 가열 곡선 그려볼게요. 일정한 열원으로 가열하고 있을 때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일정한 열원이라고 했으니까 가해주는 그 에너지가 가해지는 시간이 내가 가해주는 에너지라고 봐주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온도 변화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상태가 변하는 구간이죠. 고체에서부터 액체로, 기체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온도, 여기가 녹는점.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온도, 여기를 뭐라고 하자? 여기를 끓는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화열. 이것. 액체가 기체로 가기 위해서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 자, 그러면 비열은 무엇이냐? 여기예요, 여기. 기울기. 그래서 우리 기울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기울기.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우리 근데 아까 비열의 단위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 1g을 1도씨 높이기 위해서 가해줘야 되는 에너지. 우리가 물질의 질량을 일정하게 사용을 하고 있으면 어차피 질량은 일정할 거니까 지금 무시. 이 둘의 관계성을 보자. 역수의 관계네. 그래서 비열이다라고 하는 애들은 기울기에 반비례하고 있더라. 우리 아까 전에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어떻다고요? 천천히 나타난다고요. 자, 그럼 비열이 커요. 내가 이만큼 에너지를 줘봤자 온도가 요만큼 변해. 근데 비열이 작아요. 이만큼의 에너지를 주면요, 온도가 우와 슉슉 변해.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와 비열은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의 특징 이번엔 표면 장력 살펴볼게요. 자, 표면 장력 액체가 표면 장력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라고 설명하는 게 쌤은 제일 받아들이기가 쉬워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와 액체 내부에 있는 분자, 이웃하고 있는 분자와의 서로 주고받는 힘을 생각해보면, 액체 내부는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다른 분자들과 힘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대칭이 되겠죠. 자, 근데 액체 표면에 있는 애들은, 이 바깥쪽에서는 얘를 잡아당기는, 얘한테 힘을 줄수 있는 분자가 없잖아. 그래서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모여, 모여, 모여 하다 보니, 이렇게 구의 모형으로 나가게 되더라. 그래서 표면 장력이 크다. 점점점 더 표면적이 작아지더라. 점점 동그랗게 구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뭐, 얘를 단위 면적만큼 늘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에너지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양쪽으로 잡고 잡아당겨 해서 조금 늘려볼 거야. 일정한 면적만큼 늘릴 건데, 그럼 얘네들이 안쪽으로 많이 잡아당겨지던 애들일수록, 표면적이 좁아지려고 했던 애들일수록, 당겨, 늘려, 늘려 하기가 어렵겠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네. 그 얘기인데.

결국 그냥 제가 표면적을 최소화해서 동그랗게 그 모양을 이루려고 하는 경향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모세관 현상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또 느껴보셨을 거예요. 세수하고 수건으로 쑥 하면 물기가 슉 빨려 들어가죠? 그게 바로 모세관 현상이에요. 액체 속에 모세관, 머리카락처럼 얇은 관을 넣었을 때 모세관 내 액체면이 슉 올라가거나 또는 낮아지는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알려면요, 물의 부착력과 응집력이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부착력은 서로 다른 애들끼리 붙는 힘이에요. 우리가 물을 유리시험관에 갖다 넣으면 물의 표면, 이 액면이, 수면이 이게 오목하게 되는 거 확인한 적 있죠. 자, 그 이유가 뭐냐? 물 분자와 유리 분자 사이에, 이 유리 사이에 부착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응집력은 무엇이냐? 자기들끼리 뭉치는 겁니다. 수은을 유리시험관에다 넣으면 수은이, 아, 우리는 우리끼리 뭉칠래 라고 해서 뭉치면서 오히려 여기가 볼록하게 나타나게 돼요. 이러한 부착력과 응집력 때문에 모세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쌤이 지금 설명하는 건좀 과장해서 잘라서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좀 과장해서 단계를 쪼갠 거고요. 사실은 이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확 일어나면서 모세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에다가 모세관을 넣어요. 자, 그러면 유리와 물 사이에 부착력이 작용하면서 양쪽으로 끌어당겨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물 사이에 다시 응집력이 작용하고요. 야, 우리 이거 늘어났어. 물끼리 다시 뭉쳐. 할 거고. 자, 물끼리 다시 뭉칠게요. 자, 물끼리 뭉쳤더니, 어머나, 옆에 유리관이랑 다시 가까워졌네. 그럼 물과 유리관 다시 부착력. 슉슉. 자, 그러면, 다시 우리끼리 또 뭉쳐. 다시 유리랑 가까워졌어. 붙어.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이 물기둥도 중력의 영향을 받을 거니까 이 부착력이 더 이상 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를 막아낼 수 없을 때 지금 평형을 이룰 때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멈춰 있을 거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좀 세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위쪽으로 끌려 올라갈 거고 우리 아까 전에 순 기억나세요? 순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뭉쳤다는 거. 이렇게. 됐다라는 건 수은과 유리 모세관 사이의 부착력은 거의 작용하지 않고 수은끼리 뭉치려고 하는 힘이 크다 보니까 야 우리끼리 뭉쳐 하면서 이렇게 아래로 쑥 내려가게 되더라. 이런 애들도 바로 분자 간의 힘으로써 설명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액체 파트에서 공부해야 되는 거는요. 액체의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요 내용까지 남았습니다. 이거는 화원을 공부하면서 4단원, 그 동적평형 할때 얼핏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용어를 좀 정리할게요. 증발, 액체 표면에서 분자가 기화돼서 날아가는 것. 이거랑 끓음을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 물이 끓어요. 일기압에서,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일기압에서 물이 끓어요. 몇 도죠? 100도라고 하잖아. 왜 우리 막 그런 명언도 있잖아.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99도씨에서 물이 끓지 않는다. 1도씨 더 높여서 100도씨가 되어야 물이 끓을 수 있다. 막 이런 명언 있지 않니? 네. 자, 바로 그렇게 끓는다라고 할땐 100도씨에서 끓어요. 근데 쌤이 여기 교실에다가 물컵에다 물을 담아서 갖다 놓고 까먹고 있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와서 볼게요. 그러면 물이 양이 줄어들어 있겠죠? 막 공간이 건조했으면 아예 물이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물이 증발된다고 해요. 자, 그럼 그 차이는 무엇이냐? 증발은 이렇게 끓는 점까지 도달하지 않더라도 액체 표면에서 액체 분자들이 기체가 되어서 날아가 버리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끓음은 무엇이냐? 액체 내부에서부터 기화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끓음을 보려면 끓는 점이 되어야 볼수 있는 거고요. 증발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빨래 말리는 거 생각해 보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막 빨래를 하고 그거 말리는데 막 100도씨에서 말리는 거 아니잖아. 그쵸? 네, 바로 그런 게 증발입니다. 응축은 이렇게 증발된 기체 분자들이

0: 일부가 다시 액체로 돌아오는 현상을 응축이라고 해요. 우리가 진공 용기에 여기 물을 넣고 뚜껑을 닫을게요. 그러면 액체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나고요. 여기 기체 분자가 없기 때문에 응축은 사실 거의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액체의 양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기체 분자가 생겨났으니까 이 중에 일부는 다시 액체로 돌아오는 응축이 나타날 수도 있더라. 하지만 기체 분자가 충분하지 않다면 여전히 증발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그러다가 여전히 빠져나가는 애들의 개수가 들어오는 애들 개수보다 많죠? 그럼 액체 양은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기체 분자 수가 더 늘어났을 거고, 그럼 기체 분자 수가 충분히 늘어나면 이 중에서 액체로 들어오는 애들의 개수 늘어날 거야. 응축 속도가 빨라질 거고요. 그러다가 증발 속도랑 같아지게 되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더 이상 변화가 없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예요.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증발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합니다. 응축 속도는 처음에는 응축이 되지 않다가 점점 기체 분자 수가 늘어나면서 응축 속도가 증가하겠더라. 그러다 이 둘의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을 우린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할 거고, 이때까지 보면 증발과 응축 속도 차이 때문에 이만큼에 해당하는 기체 분자들이 생겼겠네요. 그럼 이 기체 분자들이 압력을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걸 뭐라고 하자? 증기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증기압력은 이런 거예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서로 같아졌을 때, 그때 기체의 압력이더라. 그래서 요 그림, 쌤이랑 기체 할 때, 쌤이 엄청 강조했던 그림입니다. U자관, J자관. 자, 처음엔 진공 상태였으니까 양쪽에서 수은 기둥의 높이가 서로 같았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H2O 분자들이 기체가 되면서 증기가 만들어지면서 압력을 나타내게 되고요. 자, 그럼 이 둘의 압력 차이가, 아니, 높이 차이가 바로 증기 압력을 나타내주게 되더라. 이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온도가 높아지면 커집니다. 생각해봐요. 온도가 높아지면 열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거죠. 증발이 잘 돼요. 기체 분자 수가 늘어나요. 거기에다가 온도가 높아졌으면 분자의 운동도 어떻게 돼? 활발해져. 그럼 우리 PV인 nRT 생각을 해보면 몰수도 늘어나고 온도도 높아지니까 압력은 커지겠더라.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기억해줘야 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끓는 점이요. 끓는 점. 자, 외부의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아질 때 온도를 끓는 점.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외부의 압력이 1 ATM, 760mm HG이면 이때 온도를 기준 끓는 점,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러면 외부의 압력이 달라지면 끓는 점이 달라지나요? 매우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외부의 압력이 낮아지잖아. 끓는 점이 낮아지고요. 외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요, 끓는 점이 높아져요. 이거 이용하죠. 압력밥솥. 우리 압력밥솥 그냥 냄비랑 차이가 뭐예요? 그쵸. 뚜껑에 이렇게 고무 패킹 이런 게 있죠. 걔네들이 하는 역할이 내가 물을 끓여. 그럼 원래 증기가 풍풍 나가야 되는데 그 증기가 나가지 못하게 막아. 자, 그래서 압력을 높일 거야. 압력을 높이니까 그치.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서 더 고온, 고압 상태에서 빠르게 조리를 하자. 이런 목적인 거고요. 자, 이번에는 압력을 낮춰 볼게요. 사실 이거는 쌤은 거의 해본 적은 없는데, 저기 높은 산으로 올라가. 저기 높은 산에 올라가면 대기압이 낮아지잖아. 그럼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끓는 점도 어떻게 돼? 낮아지겠더라.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 간의 힘과 증기 압력과의 관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온도에서 세 가지 물질을 비교했을 때 물이 증기압력이 가장 작아요. 다이에틸에테르가 증기압력이 가장 커요. 가장 작은 이유,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이유, 분자 간의 힘이 작으니까 증기압력이 큽니다. 가장 작은 이유, 분자 간의 힘이 크니까 증기압력이 작아요. 자, 이런 분자 간의 힘을 무엇으로 판단하자? 끓는 점으로 판단하자. 자, 자, 끓는 점 가장 높아요, 가장 작아요. 모두 다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의 증기압력입니다. 증기압력일 때 온도입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분자간의 힘 그리고 액체라고 하는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정말로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고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모두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출술수가 한국지리의 이진욱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세 번째 주제인 한반도 형성과 산지지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반도의 지체구조와 지각변동까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어려운 건 다 끝났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게 나오긴 하지만 요 내용은 시험에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아두셔도 충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오늘도 이어지고 또 뒤에 배울 다양한 지형들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은 특히나 꼼꼼하게 복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어려운 내용입니다. 처음 접했을 때만, 나중에 가면은 분명히 쉬워진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해서 절대 부담 갖지 않아도 괜찮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뒤에 가면은 정말 문제가 쉽게 출제된다는 거 여러분들 절실하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교재 21페이지의 양괄호 2번 기후변화와 지형 발달부터 출발해서 23페이지의 산지지형과 인간 생활까지 쭉 한번 다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 세 번째 주제와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3번 산지지형의 특색과 주민생활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요. 그 위에 있는 자료 분석 내용이 조금 까다롭긴 한데 사실 최근에 모의평가나 수능에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결과만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좀 최대한 간결하게 좀 수업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페이지 양괄호 2번 기후변화와 지형 발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후변화와 지형 발달, 기후가 변화하면서 지형 발달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후변화는 신생대 제4기에 일어났던 기후변화입니다. 신생대 제4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신생대 3기와 4기가 있고 신생대 제3기에는 경동성 요공운동이 일어났었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기후변화는 신생대 제4기에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럼 신생대 4기에 일어났던 기후변화는 대체 무엇이냐? 지구의 기온이 늘 일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신생대 제4기에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다는 거죠. 기온이. 그래서 이게 현재라고 한다면 현재보다 기온이 낮았던 시기들이 있어요. 이때를 빙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빙기와 빙기 사이에 따뜻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빙기와 빙기 사이의 시기라고 해서 간빙기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현재인데 현재는 그럼 빙기인가요? 간빙기인가요? 당연히 기온이 높은 시기니까 빙기는 아니겠지. 하지만 현재가 간빙기가 되려면 다시 뒤에 빙기가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빙기와 빙기 사이에 사이 간자 써서 간빙기가 될 테니까. 하지만 빙기가 또 찾아올지 안 찾아올지는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현재는 빙기 이후의 시기라고 해서 후빙기라고 부르고요. 빙기 이후의 시기, 이게 현재입니다. 그리고 후빙기 직전에 있었던 가장 마지막 빙기, 얘를 우리는 최후빙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문제는 주로 후빙기와 최후빙기를 비교하는 형태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빙기는 어떤 시기냐? 자, 현재보다 기온이 낮았던 시기예요. 지구 전체가 꽝꽝 얼어붙어 있었던 시기는 아닙니다. 현재도 기온이 낮은 곳에 고산지대나 극지방에는 빙하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빙기 때는

기온이 낮아져요. 그래서 빙하의 분포 면적이 더 확대되는 시기예요. 기온이 낮으니까. 원래 바닷물이 증발해요. 그리고 구름 만들고 육지에 비나 눈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개가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오면서 물의 순환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기온이 낮으니까 증발했던 수증기가 육지에 가서 빙하로 얼어붙어 버린 거죠. 그래서 고산 지역이나 극지대의 빙하, 극지방의 빙하 면적이 보다 더 확장되었던 시기. 바꿔 얘기하면 지구 전체의 빙하 면적

면적이 확대되었다는 얘기는 물의 양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구의 바닷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해수면은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빙기댄 해수면이 하강합니다. 반면 후빙기가 됩니다. 빙기에서 후빙기로 오면서 기온이 높아지겠네. 기온 높아지면 빙하가 녹아버리겠죠. 그리고 빙하 녹음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옵니다. 바닷물의 양이 많아질 테니까 해수면은 상승하게 됩니다. 위로 올라오는 거죠. 해수면 상승. 그래서 빙기와 후빙기 때 해수면이 변화하게 됩니다. 빙기 때는 하강했다가 후빙기 때는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뒤에 22페이지에 보시면 보조단의 최종 빙기와 후빙기 해수면 변동이 나와 있잖아요. 빙하의 최성기, 빙하가 가장 확대되었던 시기에는 현재보다 해수면이 100m 이상 낮았던 거예요. 해수면이 현재보다 100m 이상 낮았었죠. 한 2만 년 전에. 자, 그리고 여기도 밑줄만 쳐둘게요. 다시 안볼 거라서. 오늘날 황해는 육지로 드러나 있었고요. 동해는 수심이 깊어서 울릉도와 독도는 이 시기에도 섬이었다.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빙기와 후빙기의 해수면이 하강하고 상승하고 해수면이 변동하면서 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느냐 하나씩 볼게요. 자, 빙기 때 모습입니다. 자,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가 해안선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바다고 여기서부터는 육지예요. 자, 그러면 육지의 면적은 일단 보이는 것 정도만 표시해 본다면 이만큼 육지의 면적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리고 얘를 산이라고 한다면 요 산의 높이는 요 정도쯤 됐겠죠. 요 정도쯤. 빙기 때. 그런데 후빙기가 됩니다. 후빙기가 되면 해수면이 어떻게 되지? 상승해요. 바닷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해수면은 점차 육지 쪽으로 후퇴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후빙기에는 여기가 해안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빙기 때는 육지 면적이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후빙기가 되면 육지 면적이 요만큼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왜? 원래 육지였던 곳이 바닷속에 잠기면서 바다로 변해버렸거든. 다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발고도는 바다에서부터 출발한 높은 정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다에서부터 출발했을 때 높은 정도.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이 산의 높이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후빙기가 되면서 육지 면적은 축소됩니다. 그리고 해발고도는 하강, 낮아지게 되고요. 섬의 수. 자, 얘는 원래 육지였던 곳이에요. 근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요 사이사이에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섬으로 변해버렸죠. 그래서 섬의 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요 그림입니다. 자, 현재는 바다이나 최종빙기 때는 육지였던 곳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검은색은 현재 육지고. 그래서 빙기 때는 여기까지 다 육지였던 거죠. 요렇게. 해수면이 낮아졌으니까.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현재는 바닷속에 잠겨있는 부분이 육지로 드러나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심이 얕은 남해와 황해는 다 육지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걸어서 중국까지도 갈수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일본도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황해와 남해 현재 많은 섬들은 다 육지의 일부가 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해안선이 저 멀리까지 밀려나게 되고요. 현재는 이렇게 흐르는 하천이 빙기 때는 이렇게 흘렀던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후빙기가 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여기에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이렇게 현재 육지로 변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길었던 하천이 현재는 이렇게 짧아지게 된 겁니다. 아하, 하천의 길이는 짧아졌구나. 왜? 빙기 때는 이만큼 길었거든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울릉도와 독도는 빙기 때도 섬이었습니다. 왜? 수심이 얕은 데만 육지로 드러나게 되는데 동해는 전반적으로 수심이 깊어요. 우리나라는 동고서조의 경동지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갖추고 있고 해수면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황해는 동해보다, 다시요. 동해는 황해보다 수심이 깊어요. 그래서 수심이 얕았던 곳은 육지로 변했지만 수심이 깊었던 곳은 빙기 때도 바다였기 때문에 빙기 때 육지와, 다시요.

울릉도와 독도는 여전히 섬이었던 겁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보면. 자, 간빙기, 그리고 후빙기는 따뜻했던 시기예요. 빙기에 비해서 침식 기준면의 역할을 하는 해수면이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식 기준면이 나오는데, 얘는 하천이 깎아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면인데요. 기본적으로 해수면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하천은 해수면까지만 깎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자, 빙기와 간빙기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일단 정리해 볼게요. 빙기 때는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었을 때니까 식생이 빈약합니다. 한량 건조하니까. 그리고 후빙기 때는 온난수면 따뜻해지고 비가 많이 내리니까 식생이 발달해요. 그리고 해수면 하강하고 상승합니다. 그에 따라 밑에 한번 적어 볼게요. 육지의 면적. 육지의 면적은 빙기 때는 넓어지죠.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현재는 바닷속에 잠겨 있는 곳들이 육지로 드러나게 되니까 후빙기 때는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다음 하천의 길이. 하천 길이. 빙기 때는 해수면 하강하면서 하천의 길이 길어지게 되고요. 후빙기 때는 짧아지게 됩니다. 다음, 해발고도. 어떤 산의 해발고도? 빙기 때는 해수면이 하강하니까 해발고도 높아지고 후빙기 때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까지 좀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밑에 보시면 풍화작용이 나오는데, 풍화작용은 암석이 다른 기구, 바꿔 얘기하면 바람이나 하천, 그리고 바닷물 이런 것들의 도움이 없이 부서지는 작용을 얘기해요.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암석이 쪼개지는 작용, 물리적 풍화작용이라고 하고요. 암석이 녹아버리는 작용은 화학적 풍화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암석이 쪼개지는 거예요. 우리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추운 날씨에 어떤 지역에서 주인공이 꽝꽝 얼어버립니다. 이거를 망치 같은 걸로 빵 때리면은 깨져버리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꽝꽝 얼었을 때는 잘 깨진다. 더울 때는 잘 녹아버린다.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아요. 어렵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풍화작용은 암석이 잘 깨지는 거. 추울 때잘 나타납니다. 한량 건조할 때. 반면 화학적 풍화작용은 녹아버리는 건데 상대적으로 더울 때, 고온다습할 때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풍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지. 암석이 부서지는 것이 기후의 영향을 받는데 빙기 때는 한량 건조한 시기니까 물리적 풍화작용이 우세합니다. 반면 간빙기, 후빙기는 온난 습윤한 시기니까 화학적 풍화작용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요거 바탕으로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왼쪽 그림 우리가 아까 같이 봤던 그림이고요. 얘기했듯이 울릉도와 독도는 빙기 때도 섬으로 남아 있었었습니다. 자, 오른쪽이 조금 까다로운 내용인데, 자, 처음에 얘기했던 게 바로 요 내용이거든요. 좀 까다롭긴 한데 최근에 모의평가나 수능에선 잘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만 알면 되는데요. 일단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지 쭉 설명은 해드릴 건데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드릴 겁니다.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현재 빙기 때가 아니라 현재 하천의 상류와 하류에서 빙기 때와 후빙기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하천에 요거 말고, 요건 지금 바닷속에 잠겨 있잖아요. 이건 우리 관심사가 아니야. 현재 하천의 하류와 현재 하천의 상류에서 빙기 때와 후빙기 때, 기후가 변화하면서 어떠한 지형 형성 작용이 변화하였느냐, 이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 하천의 하류에서 간빙기 때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 그러다가 빙기가 됩니다. 빙기가 되면 해수면이 하강하겠죠? 그리고 하천의 길이는 길어지게 됩니다.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하천은 해수면까지 깎아 나갈 수 있다 그랬는데 해수면이 낮아졌어. 그래서 다시 하천은 침식을 하면서 해수면 높이까지 깎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빙기 때는 현재 하천의 하류에서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하천이 더 깎아내버려. 그래서 빙기 때는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침식작용. 반면 후빙기가 됩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천의 길이는 짧아지게 됩니다. 자, 좀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하천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하천의 속력도 좀 느려지게 되거든요. 하천의 속력이 느려지게 되면 가지고 오던 퇴적물들을 잘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할 건데

후빙기에 하천의 상류에서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거기서 깎여 나온 퇴적물들이 하류 쪽에 와서 쌓이게 돼요. 그러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정리해보면 빙기 때는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천의 하류에서. 그러다가 후빙기가 되면 하천의 하류에서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 깊은 골짜기를 퇴적물이 채워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범람원이랑 삼각주라고 하는 지형이 만들어진다. 자, 얘기했었지. 여기까지 오니까 되게 어렵죠? 빙기 때는 현재 하천의 하류에서 잘 깎아냈다. 침식작용이. 후빙기 때는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결론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후빙기 때 현재 하천의 하류에서 범람원과 삼각주라고 하는 퇴적 지형이 만들어졌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둡시다. 자, 이제 상류로 갈게요. 상류. 자, 빙기 때는 현재보다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무들이 많이 없었겠죠. 식생이 빈약하다라고 아까 살펴봤었습니다. 자, 근데 하천의 상류 지역은 상대적으로 산지여서 경사가 좀 급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양쪽 산지 사면에는 커다란 돌멩이도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높은 산에 가면 커다란 암석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빙기 때는 한랭 건조해. 그래서 물리적 풍화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돌들이 잘 쪼개져요. 물리적 풍화작용은 암석이 쪼개지는 작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똥, 쪼쪼쪼, 쪼쪼쪼. 엄청나게 짜잘한 퇴적물들이 생겨나게 되고 얘네들이 굴러떨어지면서 하천 바닥에 쌓이게 됩니다. 비라도 많이 내렸다면은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 퇴적물들을 씻어냈을 텐데 비도 안 내려. 그래서 여기 그대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현재 하천의 상류에서 빙기 때는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반면 후빙기가 됩니다. 기온 높아지고 강수량 많아지고 반면 온난 다습해지니까 물리적 풍화작용은 미약해져요. 반면 기온 높고 비 많이 내리니까 식생은 무성해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역시나 양쪽 사면에 커다란 바위들이 있는데 잘안 쪼개지겠네? 일단 쪼개지는 애들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식생이 많아지면서 얘네들이 굴러떨어지다가도 이런 데 걸려버려요. 결국 하천 바닥으로 유입되는 퇴적물들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강수량이 많아졌어. 와. 하천은 속력이 빨라지고 물의 양이 많아지면 힘이 세지면서 얘를 깎아내거든요. 그래서 깊숙하게 파게 됩니다.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침식된 애들이 하류에 가서 쌓이게 되는 거죠. 역시 결론만 알아두면 돼요. 현재 하천의 상류에서는 빙기 때 퇴적작용이, 후빙기 때는 침식작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그걸 정리한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에요. 자, 밑에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빙기에는 현재보다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었어. 그래서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물리적 풍화작용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잘 쪼개졌어요. 조그만 암석들이. 근데 나무는 별로 없네. 강수량도 없었어. 그러면서 하곡에 퇴적작용이 우세하였다. 이 풍화산물, 쪼개진 애들이 잘 굴러떨어진 거예요. 공급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어. 근데 비는 별로 안 내려서 유량이 없으니까, 하천에 물량이 부족하니까 잘 쌓인 거예요. 반면 하천의 하류에서는 해수면 하강으로 침식력이 강해져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졌다. 빙기 때. 반면 후빙기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온난 습윤한 상태로 변했습니다. 이때 빙기 때 하천 상류부에 쌓였던 퇴적물이 제거되면서 왜? 강수량이 많아지니까 침식지형이 발달했지. 반면 하류에서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침식기 준면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퇴적작용이 활발해지면서 범람원, 삼각주 같은 퇴적지형이 만들어졌다. 요 지형들은 다음에 하천지형에서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그림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최종 빙기 때 상류에서는 퇴적작용이, 퇴적작용, 하류에서는 침식작용이 활발했다. 반면 후빙기 때는 상류에서는 침식, 하류에서는 퇴적작용이 활발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려운 내용입니다. 맞아요. 어렵습니다. 까다로워. 그래서 결론만 기억해 두면 되는 거야. 결론만. 최근에 모의평가나 수능에선 잘 다루고 있지 않다. 내신 공부하는 친구들은 혹시나 학교에서 조금 까다롭게 공부했다.

그러면은 공부 좀 꼼꼼히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후변화와 지형발달 살펴봤고요. 이제 아래로 갑시다. 진짜로 어려운 내용들은 다 끝났어요. 자, 가장 먼저 산지지형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산지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침식을 받아서 해발고도가 낮은 산지들이 많아요. 이런 산지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저산성 산지라고 얘기합니다. 저산성 산지. 특히나 침식을 많이 받았던 서쪽 지역이 동쪽 지역보다 해발고도가 낮은 저산성 산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발고도가 2000m가 넘는 산들도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 2740m 정도. 그래서 백두산을 비롯해서 높은 산맥들, 해발고도 2000m 이상의 산지는 주로 북동쪽에 많이 분포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북동쪽에. 그리고 중부지방은 동쪽에 높은 산지가 나타납니다. 반면 서쪽은 높이가 낮지. 신생대 제3기에 일어났던 경동성 요공동 때문에 이런 동고서저의 경동 지형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000m 이상의 산지는 주로 한반도의 북동부에 있다. 그리고 동고서저의 경동 지형 발달합니다. 신생대 제3기에 경동성 요공운동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고서저의 비대칭적인 지형을 이루게 되고요. 그 결과 이런 식의 지형이 발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함경산맥과 태백산맥의 동쪽은 급경사예요. 반면 서쪽은 완경사입니다. 이로 인해서 황해로 흐르는 하천은 동해로 흐르는 하천보다 유로 길이가 길고 하상, 강바닥의 경사가 완만해요. 요거는 나중에 하천 지형할 때 다시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산지 지형 중에 지질 구조선에 따른 산맥의 방향인데, 자, 쉽게 얘기하면 산이 줄줄이 이어져 있는 것을 산맥 또는 산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맥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었지,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입니다. 당연히 산들이 주르륵 연결되어 있는 산맥들도 많이 발달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산맥을 형성 원인에 따라, 그리고 방향에 따라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오늘 적용시켜 볼 거예요. 자, 봅시다. 형성 원인에 따라 산맥을 먼저 분류해 볼 겁니다. 자, 중생대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자, 지난 시간에 한반도의 지각변동, 송림대에서 불경을 외워 화가 났다. 그 중에 송림대 불까지가 중생대 지각변동이었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와! 와! 와! 하면서, 쩌저적! 뭐가 발달했어요? 지질 구조선이 발달합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북부지방에는 송북냐! 송림변동에 의해 북부지방의 랴오둥 방향 구조선이, 남부지방에는 대보조산운동에 의해 중국 방향 구조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메모해드렸었죠? 산맥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지질 구조선만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이 내용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자, 오랫동안 지각변동을 받았어. 산맥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중생대 지각변동에 의해서 쩍쩍쩍쩍쩍쩍 이렇게 지질 구조선만 만들어진 거예요. 지질 구조선만. 이런 겁니다.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진 상태로 산맥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중생대까지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산맥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단지 지질 구조선만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또 나오네. 신생대 제3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동쪽에서 밀어붙이는 힘에 의해서 동쪽이 높게 솟아올라요. 와! 왕! 이것을 경동성 요공운동이라고 합니다. 동쪽이 높게 솟아올랐지. 그래서 이렇게 지질 구조선이 발달되어 있던 상태에서, 자,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지질 구조선이 발달했던 상태에서 동쪽이 솟아오른 거예요. 왕! 그래서 얘가 산맥이 된 거지. 얘가 평평했던 애가 솟아오른 거죠. 웅! 솟아올라서 얘가 산맥이 된 겁니다. 요거, 동그란 게 산맥이 된 거죠. 요거, 동그란 거. 그래서 이게 산맥이 된 거죠. 높게 솟아올라서. 보이죠? 이렇게 경동성 요공운동이 신생대 제3기에 일어나면서 동쪽이 꽉 솟아올라서 산맥이 만들어져요. 이런 경동성 요공운동이라는 지각변동에 의해 만들어진 산맥을 우리는 1차 산맥이라고 얘기합니다.
해발고도가 높고 줄줄이 잘 연결되어 있는 연속성이 높은 산맥들이에요. 어떤 산맥들이 있느냐? 얘기했듯이 주로 동쪽에 있는 산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산맥들 중에 동쪽에 있는 낭림, 마천령, 함경, 태백, 그리고 소백 산맥까지예요. 낭림, 함경, 마천령, 태백, 소백 산맥까지. 얘네들이 1차 산맥입니다. 1차 산맥 5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 낭림, 마천령, 함경, 태백, 소백 5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나라는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요 상태인 겁니다. 똑같은 거야. 지질구조선이 만들어졌던 상태에서 동쪽이 높게 솟아올라서 산맥 만들어진 거죠. 요게 1차 산맥인 겁니다. 그리고 지질구조선이 여전히 발달되어 있는 상태예요. 보이죠? 그런데 요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요. 자,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지. 자, 지질구조선이 발달한 부분은 접었다 폈다 하면서 잘 찢어져요. 침식과 풍화에 약해.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면 하천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 하천이 요기를 따라 흘러내리게 됩니다. 왜냐면 지질 구조선이 발달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침식에 약하기 때문에 많이 깎여나가거든요. 얘를 다시 옆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옆으로. 이렇게 된 거지. 땅이 있고 지질 구조선이 발달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상대적으로 침식에 약해. 접었다 폈다 하면은 잘 찢어집니다. 다 찢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찢겨져 나가면서 거기에 물이 들어가게 되고 이 물들이 여기를 계속해서 깎아내면서 깊숙이 파이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주변보다 높이가 낮아지면서 비가 내리게 되면 여기로 하천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포인트는 얘네입니다. 얘네는 침식을 받지 않아서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자. 지질 구조선이 발달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야. 여기가 잘 깎여 나가는 겁니다. 깎여 나가.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오른손 쪽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 낮아지죠. 그리고 지지직 구조선과 구조선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그 사이에 침식을 덜 받은 부분이 높은 상태로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질 구조선이 깎여 나가고 그 사이는 덜 깎여 나가면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질 구조선이 깎여 나가고 그 사이는 침식을 받지 않아서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산맥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이랑 비, 바람 이런 친구들이 땅을 깎아냈는데 얘네들은 많이 깎아내고 얘네들은 별로 안 깎아냈어. 차별적으로. 누구는 많이, 누구는 조금 차별적으로 깎아냈어. 그 결과 만들어진 산맥들을 2차 산맥이라고 얘기합니다. 2차 산맥. 그래서 동쪽에 있는 다섯 개 산맥을 제외하고는 다 2차 산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산맥들을 보면은 동쪽에 있는 요 산맥들 말고 요런 산맥들이 이제 2차 산맥들이 되는 거죠. 2차 산맥, 소백 산맥 빼고. 다음 두 번째, 방향에 따라서도 산맥을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얘는 되게 쉬워요. 자, 방향에 따라 분류할 때는 세 가지, 랴오둥 방향, 중국 방향, 한국 방향 산맥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요 초록색 구조선은 무슨 방향 구조선이었지? 송북냐, 송림면동 북부지방의 랴오둥 방향 구조선 만들었어. 그러면 랴오둥 방향 구조선 방향으로 침식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진 산맥들은 무슨 방향 산맥이야? 얘는 랴오둥 방향 산맥이 되겠죠. 반면 중국 방향 구조선을 따라 침식이 일어나면서 남겨져서 만들어진 산맥들은 당연히 중국 방향 산맥이 되겠죠. 그러면 한국 방향은 무엇이냐? 한반도가 전반적으로 남과 북 또는 약간 북서 남동 쪽으로 뻗어 있잖아요. 이런 산맥들, 한반도와 비슷한 방향으로 뻗어 있는 산맥들을 한국 방향 산맥이라고 합니다. 요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국 방향 산맥은 낭림, 마천령, 태백 끝입니다. 다음 랴오둥 방향 산맥은 주로 북부 지방 산맥들. 1차 산맥 중에는 함경 산맥이 랴오둥 방향 산맥입니다. 다음 중국 방향 산맥은 주로 중남부 지방에 있는 산맥들. 소백 산맥은 1차 산맥이면서 중국 방향입니다. 요거 정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중생대 속림변동으로 랴오둥 방향. 속림변동으로 랴오둥 방향. 대보조산운동으로 중국 방향의 지질구조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질구조선이 깎인 거예요. 지질구조선을 따라 오랫동안 침식이 진행되면서 일정한 방향의 산맥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산맥의 방향을 결정짓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생대 만들어진 지질구조선들은 산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산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산맥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성 원인에 따라 1차 산맥과 2차 산맥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1차 산맥은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융기한 산지입니다. 경동성 요곡운동, 지각 변동에 의해 만들어진 거야. 반면 2차 산맥은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풍화와 침식이 일어나서 걔네들이 깎여나가고 안 깎여나간 애가 산맥으로 남아있는 게 2차 산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산맥은 해발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강해요. 그 얘기는 산맥이 높고 줄줄줄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2차 산맥은 풍화와 침식을 받아 만들어진 산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이가 좀 낮고요. 중간중간 끊긴 데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끊긴 데도 좀 있어. 이런 식으로. 높이가 좀 낮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 잘 기억해 두시고 1차 산맥 5개만 기억해 두고 나머지는 다 2차 산맥입니다. 함경태백, 소백, 낭림, 마천령만 1차 산맥. 나머지는 다 2차 산맥입니다. 근데 1차 산맥 중에 소백 산맥은 중국 방향이야. 그리고 함경 산맥은 랴오둥 방향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해 둡시다. 좋아요.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까다로웠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산맥을 형성 원인에 따라 그리고 방향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다. 어떻게 나누느냐? 과정 통해서 쭉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23페이지로 갑시다. 다음 주제는 흑산과 돌산입니다. 흑산과 돌산. 자, 한국 지리에서 산이 나오면 흑산 아니면 돌산 아니면 화산이에요. 한국 지리에 사는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이건 조금 이따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화산은 알겠지? 화산은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산인데, 흑산과 돌산은 대체 무슨 차이냐? 자, 간단하게 형성 원리를 좀 소개해 드리면, 자, 흑산은 기반암 위주로 변성암인 경우에 만들어집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변성암 얘기하면서 흑산의 기반암이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흑산의 기반암. 자, 변성암은 굉장히 풍화에 강한 암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비 내리고 바람 불고 막 동결 중에 반복되면서 암석이 쪼개지게 되는데 얘는 되게 작은 입자들로 쪼개져요. 작은 입자들. 작은 애들.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면 얘네들이 씻겨 내려가지 않고 달라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밀가루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밀가루. 밀가루 굉장히 입자가 작잖아요. 입자가 작으니까 물 묻히면은 더 끈적끈적해지면서 자기들끼리 달라붙죠. 다음에 갯벌 놀러 갔을 때, 갯벌, 점토, 만져본 적 있어요? 엄청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걔네 굉장히 작은 애들이야. 물 포함하면 엄청 끈적끈적해져서 안 떨어져요.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입자가 작기 때문에 비가 내렸을 때착 달라붙으면서 쉽게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또다시 풍화 발생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착 달라붙어서 더 두꺼운 토양층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풍화산물, 여러 가지 퇴적물들이 씻겨 내려가지 않고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두꺼운 토양층이 발달하게 되고, 당연히 토양층이 두꺼우니까 나무도 잘 자라겠지. 울창한 숲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암이 흙으로 두꺼운 토양층이 발달되어 나무가 우거져 있는 이런 산들을 우리는 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토양층이 두꺼운 산들. 자, 이러한 흑산은 자연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이 됩니다. 비가 엄청 많이 내려요. 그리고 봄과 가을, 그리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강수가 적은 편이야. 여름철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리면 어떤 자연재해가 나타날 수가 있죠? 홍수 발생합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무성하고 토양층이 굉장히 두꺼우면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나무들이 물을 빨아먹어. 그리고 빨아들였던 물들을 가지고 있다가 가뭄 때 서서히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역할을 녹색 댐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흑산의 대표적인 역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들은 거의 다 돌산 아니면 화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들 거의 다 돌산 화산이고 흑산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흑산은 세 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세 개만. 우리 지리를 영어로 지오그래피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리를 정말 좋아하는 그 지리 덕후들이 있습니다. 지오그래피 덕후들. 지오그래피 덕후들을 줄여서 우리는 지오덕이라고 불러요. 지오덕. 지오그래피 덕후. 지오덕. 우리나라의 3대 흑산입니다. 지는 지리산, 오는 오대산, 덕은 덕유산이에요. 지오덕이 흑산이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변성암이 기반암인 경우에는 토양층이 두껍게 발달하는 흑산이 만들어진다. 반면 기반암이 화강암인 경우가 있습니다. 화강암. 역시 지난 시간에 화강암은 돌산의 기반암이라고 그랬었죠. 얘는 상대적으로 큰 입자로 부서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까 밀가루는 굉장히 작잖아요. 잘 달라붙습니다. 반면 쌀알을 한번 생각해봐. 쌀알. 쌀알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그런 거 많이 안 해봤겠지만 쌀을 막 씻어요. 쌀 씻습니다. 쌀 씻고 물을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쌀알이 막 툭툭툭 떨어져. 막 굴러갑니다. 여기저기 굴러갑니다. 주워와도 또 굴러가고 와막 짜증이 나요. 잘 굴러갑니다. 그 다음에 갯벌은 끈적끈적해서 잘 달라붙지만 동해 같은 데 가서 해수욕장 가보면은 좀큰 모래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큰 모래는 달라붙어도 털면은 점토, 갯벌보다는 잘 떨어집니다. 얘는 큰 입자로 부서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면 이 상대적으로 커다란 입자들이 씻겨 내려갑니다. 토양층이 발달하기 어려워요. 또다시 풍화산물이 생겨납니다. 또다시 비가 내리면 또 씻겨 내려가. 떼굴떼굴 굴러가는 쌀알처럼. 그래서 이 퇴적물들이 씻겨 내려가지 않고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야 두꺼운 토양층이 발달할 건데 계속해서 씻겨 내려가다 보니까 토양층이 굉장히 미약하게 발달하고 당연히 식생 밀도도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정상부에 이렇게 기바람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산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산을 돌산이라고 얘기하고 돌산의 기바람이 대부분 화강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학교는 작년에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다 왔는데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데 수학여행 갔었거든요. 경주 아니면 설악산 이런 데. 설악산. 아, 설악산. 크, 추억의 장소네요. 옛날 우리 반장이었던 임꺽정이란 친구고요. 나는 굉장히 멋부렸던 날이었습니다. 수학여행 갔으니까. 남학교 나왔거든요. 남고였지만 그래도 뭔가 밀리기 싫어서 좀 많이 꾸미고 갔었습니다. 뒤에 지금 선글라스 여기 뒤에 딱 걸치고 있는 거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알라딘 구두 신고 있고. 당시에 또 쫄티가 유행이어서 소매가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엄청나게 쫄티. 그래서 만세하면 여기까지 막다 드러나 이런 티를 입고 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돌이 굉장히 많죠? 얘네들이 대부분 화강암입니다. 그래서 이 악자 들어가는 산들은 거의 다 돌산이에요. 관악산, 치악산, 월악산 요런 산들. 정상부에 기바람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돌산들. 좋아요.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자, 흑산 사면과 정상부까지 기바람이 풍화된 토양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식생도 우거지게 되고요. 돌산은 사면과 정상부에 기바람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일단 첫 번째로 기반암의 차이 때문에 주로 변성암입니다. 얘는 주로 화강암. 그리고 꼭 기억해 둘 거. 자, 변성암은 언제 만들어진 암석? 시원생대. 다음, 화강암은 언제 만들어진 암석? 중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요 기반암의 형성 시기를 정말 정말 많이 물어봐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토양층의 두께 당연히 두껍겠고, 당연히 불규칙하고 암석 노출이 많겠죠. 얘는 숲이 우거지게 됩니다. 그래서 녹색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녹색댐. 다음, 식생 밀도는 특히나 정상부의 경우 흑산에 비해 낮은 편이다. 흑산의 대표적인 사례, 지리산, 오대산, 덕유산까지. 그래서 지오그래피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 어우, 넌 정말 지오덕이구나. 지오덕, 지오덕만 기억해 두자. 그리고 금강산, 북한산이 있고요. 그리고 악자 들어가는 산들은 거의 다 돌산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들의 위치와 특성들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 백두산입니다. 한반도 최고봉이야. 한반도 최고봉. 2740m 정도입니다.
2740m. 얘는 무슨 산이죠? 얘는 화산입니다. 화산. 화산. 백두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나중에 기후에서 공부할 중강진이라는 곳이고, 그 오른쪽이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다음, 이제 금강산 있어요. 금강산. 금강산. 백두산. 금강산. 금강산은 금강산 12,000개 봉우리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얘는 돌산입니다. 돌산. 그리고 관광지구로 개방되었다가 지금은 중단되었습니다.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음, 오대산. 다시요. 설악산. 밝은색으로 써볼게요. 설악산은 돌산이죠. 악자 들어가는 돌산. 돌산. 다음, 오대산. 오대산은 지호덕이 하나입니다. 흑산이에요. 흑산. 다음, 덕유산, 지리산. 역시 흑산입니다. 흑산. 그리고 지리산은, 지리산은 여기 적어볼게요. 1915m. 남한에서 두 번째. 제일 높은 데는 한라산이죠. 지리산 1915m, 남한 두 번째. 그리고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지리산입니다. 흑산. 다음,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한라산은 화산이겠죠. 화산. 그리고 남한 최고봉입니다. 1950m 정도 남한 최고봉. 정상부에는 백록담이라고 하는 화구호가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쯤에 서울 있거든요. 서울쯤에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서울. 서울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얘는 북한산이에요. 북한산. 북한산은 대표적인 돌산입니다. 한켠에 요 산의 위치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가서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고위평탄면입니다. 고위평탄면. 자, 우리 고위평탄면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이었네요. 고위평탄면. 융기지형 중에 고단감이 있었다 그랬지? 고단감, 고위평탄면, 단구, 감익공리하천. 거기에 고가 바로 고위평탄면입니다. 자, 얘는 고위평탄면이야.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높은데 위치하는 평탄한 면입니다. 실제로 해발 고도가 꽤나 높은데 평탄한 경사가 나타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높은 산은 주로 기복이 크고 뾰족한 봉우리가 많이 발달하는데, 아니, 해발 고도가 높은데 이렇게 평탄한 땅이 있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저지대, 해발 고도가 낮은 곳들이 평평하고요. 해발 고도가 높은 산으로 가면은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기복이 급한 지형이 발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평평한 땅은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자연적으로 발달할 수 없어요. 그럼 얘는 자연적으로 발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평탄한 땅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봅시다. 우리나라는 중생대 지각 변동을 받아 기복이 커졌다가 이후로 오랫동안 침식을 받으면서 평탄화됩니다. 그리고 신생대 제3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또 나왔네. 동쪽에서 으악! 밀어붙이는 힘에 의해서 동쪽이 높게 솟아오르게 되는 거죠. 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는데, 융기되기 전에 이미 평탄하던 친구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솟아올라서 융기 이후에도 평탄한 기복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변이 침식을 받더라도 여전히 평탄한 기복을 유지하고 있는 요 친구가 바로 고위평탄면입니다. 그럼 이 평탄면은 융기하기 전에 만들어진 거야? 아니면 융기한 다음에 만들어진 거야? 융기하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평탄면이 솟아오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지. 자연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이렇게 평탄한 땅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평탄한 땅은 해발고도가 낮은 저지대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발고도가 이렇게 높은 곳에 평탄한 땅이 있느냐? 아, 원래 평탄했던 애가 융기한 거구나. 우리나라의 동쪽 지역이 융기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융기 지형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곳은 대관령. 평창에 있는 대관령. 그리고 진안군. 요 일대가 대표적인 고위평탄면의 분포 지역입니다. 융기 이전에 평탄했던 애가 솟아오른 겁니다. 솟아오른 다음에 평탄해진 게 아니라.
자, 얘는 인간 생활에 다양하게 이용이 되는데요.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먼저 배추라는 작물은요,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는

11월에서 12월이 수확기예요. 그래서 이때 긴장하죠. 배추가 수확되는 거니까. 근데 고위평타면에서는 고랭지에서 배추 재배가 가능합니다. 고랭지. 왜? 해발 고도가 높아서 선선하거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배추를 수확하는 시기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배추를 수확할 수가 있어요. 이때 김장해서 김치볶음밥 먹고 라면 먹을 때 김치 먹고 김치찌개 먹고 김치찜 먹고 김치 또뭐 먹지?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 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7월, 8월, 9월쯤에 김치가 떨어졌을 때 배추를 출하해서 판매할 수가 있는 거죠.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서늘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배추 재배가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여름이 너무 더워서 배추 재배가 어려워요. 하지만 얘는 5월에서 7월에 타종, 씨 뿌린 다음에 이때 수확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넓은 지역에 걸쳐서 배추나 무 같은 거 재배하는 고랭지 농업 발달합니다. 다음, 겨울철에 눈도 많이 내려요. 눈이 많이 내립니다. 당연히 눈도 많이 쌓이겠지. 그리고 기온 높아지는 봄이 찾아오면 눈이 녹아버리는데 눈이 완전히 다 녹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온이 낮아서 서늘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양이 촉촉하게 젖은 상태로 남아있어요. 해발고도 높아서 선선한 데다가 토양이 촉촉해. 그러면은 풀이 자잘합니다. 풀 자잘하네. 뭐 하면 좋을까요? 가축을 사육하는 목축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위평탄 면적은 목축업도 널리 이루어지게 되죠. 게다가 여기, 이거 보이세요? 뭐지 이거? 풍력발전기입니다. 풍력발전으로도 많이 이용되게 되는데, 자, 풍력발전은 바람이 강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곳에다 풍력발전기를 만들었다. 바람이 산을 넘으면서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풍력발전기를 강하게 못 돌립니다. 하지만 이런 고위평탄면 같은데 풍력발전소를 건설했다. 주변에 장애물이 거의 없어. 실제 고위평탄면은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서 풍력발전기를 팽그르르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풍력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풍력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음, 아까 눈이 좀덜 녹는다 그랬었죠? 그러면 스키 타기에도 좋을 텐데, 자, 스키를 1번, 2번 중에 어디에서 타야 될까요? 1번 같은 데서 타면 큰일 납니다. 와! 너무 급해. 스키는 이런 데서 타는 겁니다. 그리고 리조트 같은 것도 고위평타면이 건설하기 유리하겠지. 그래서 리조트도 많이 건설되고 스키장으로도 이용되는 곳이 고위평타면입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볼게요. 태백산맥, 소백산맥 등의 일부 지역이 해발고도가 높고 경사가 완만한 사면이 발달하게 됩니다. 오랜 풍하와 침식으로 평탄해진 지형이 솟아오른 겁니다. 경동성 요구운동에 의해 융기한 이후에도 융기 지형입니다. 그래서 지형도상으로는 자, 해발고도가 1000m가 넘는 곳이야. 근데 여기 보면은 등고선의 간격이 되게 좁아요. 지형도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등고선의 간격이 좁으면 경사가 급하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완전히 평평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발고도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등고선의 간격이 이 정도로 넓다는 것은 완만한 경사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풍력발전단지나 목장으로도 이용이 되고요. 자, 밑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다음 이러한 산지는 다양하게 인간 생활에 이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농업이나 임업, 광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관광이나 레저 산업 등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생태지향적 관점에서 이용하자는 관점들이 이용하자고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연 휴식년제입니다. 너무 자연이 많이 파괴되어서 잠깐 쉬어가자는 의미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이건 생태통로라고 하는 건데요. 자, 원래 여기 도로가 없었던 곳이에요. 원래 이렇게 산이 있었고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던 곳이었는데 여기를 도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사라지겠지? 이런 동물들의 생태 통로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길을 마련해주는 거죠. 생태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주제 한반도 형성과 산지 지형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선제압 OX 꼭 풀어보세요. 기선제압 OX 나와라!

꼼꼼하게 수능 특강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스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45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민주주의라고 우리 정치 영역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회사상을 공부했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경제 영역에서 또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사회사상을 만나봐야 되겠죠? 자본주의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볼 텐데요. 그 자본주의의 또 한계를 지적했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어서 사회주의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그 자본주의 한계를 비판했었던 사회주의에 대한 내용들, 앞부분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파트의 출제 요소 봤잖니. 얘들아, 보면서 느꼈겠지만 이 자본주의 관련된 문항은 한 번도 빠짐없이 항상 평가원에서 출제할 때마다 반드시 한 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시간 잘 듣고 이한 문항 반드시 맞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자본주의를 깊이 있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자본주의가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되겠다. 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자본주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떠올려야 하는 제도가 있죠. 내가 정정당당하게 번 돈은 누구 거? 내 거. 그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제도? 그래, 다잘 알고 있어. 잘했어.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개인의 무엇과, 그렇죠, 이윤 추구와 어디에서의, 시장에서의 무엇을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얘들아, 사적인 소유,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그 사유재산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의 이윤 추구를 긍정합니다. 그리고 어때? 이런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자본주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자유, 시장, 경제, 체제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앞에 자유라고 하는 두 글자는 생략될 때도 종종 있어.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본주의를 이야기할 때 대비되는 경제 체제도 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선생님, 앞서서 방금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사회사상이 있습니다. 곧 이어서 오늘서 후반부에 공부하게 될 사상이죠? 어떤 사상이야? 그래, 사회주의가 되겠네요. 그러면 사회주의는 이런 자본주의식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비판하면서 다른 경제 체제를 제시했겠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사회주의 하에서는요, 어떤 생산도 계획에 의해서 조절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사회주의식의 경제 체제를 계획 경제 체제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아, 시장 경제 체제 하면 자본주의식의 경제 체제고, 계획 경제 체제 하면, 아, 기본적으로는 생산도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라고 보는 사회주의식의 경제 체제겠구나라고 하는 것들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먼저 자본주의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프로테스탄티즘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는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티즘 공부했지? 그래, 종교개혁 시기에 종교개혁 사상가들의 입장을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부르잖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칼뱅 공부했었습니다. 칼뱅은 직업을 신의 소명이다라고 해석하면서 직업에서 성공해서 어때? 부를 얻는 것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 사차거나 낭비해선 안 되잖아. 이것을 근면하고 검소하고 성실하게 잘 운영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합리적인 이윤 추구를 긍정했고요. 결국 부의 축적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부의 축적이 기반이 돼서 자본주의가 싹텄다라고 베버라고 하는 학자는 분석하기도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법한 내용들, 상식 수준에서 한번 정리해 볼 법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수업의 진짜, 그치? 핵심으로 좀 진입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사상적으로 전개됐는지 그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거야. 자, 오늘 크게 요세 종류의 자본주의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그렇지, 고전적 자본주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고전적 자본주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말 그대로 자본주의계의 클래식이야. 그러니까 가장 클래시컬한, 가장 고전적인 그런 자본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여러분들, 고전적 자본주의 하면 제일 먼저 이상

상가 다 떠오르지 않니? 맞아, 누구지? 그래, 애덤 스미스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하고요.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경제학자이자 또 철학 사상가였죠. 애덤 스미스는요, 어떻게 하면 국가의 부가 증진되는가에 관한 이론을 책으로 엮으면서 자본주의를 학문적으로 성립시킨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국부론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 속에 자본주의의 기반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는 그를 고전적 자본주의 사상가라고 부르고 있어요. 얘들아, 이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애덤 스미스는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어느 날한 마을 사람들이 어때? 고소한 빵과 향긋한 와인과 아주 감칠맛 나는 담백한 그런 고기를 먹으면서 행복한 저녁 식사를 했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각 가정마다 오늘 저녁 빵 너무 맛있다. 우리 고기 너무 맛있다. 와인 너무 향긋해.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행복을 느끼고 이 마을 사람들의 이익이 막 증진됐대. 그런데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애덤 스미스는 질문하죠. 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을의 양주업자, 제빵업자, 그리고 푸죽간 주인의 이타심 때문이었을까? 이한몸 희생하여 우리 마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라고 하는 그들의 이타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우리 마을의 제빵업자와 양조업자의 이기심 때문이었을까? 아, 내가 빵 맛있게 구워서 우리 빵집 대박 나서 우리 빵 많이 팔면 내가 부자가 되겠지? 그러니까 나빵 맛있게 구워야지. 이런 이기심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할수 있었던 것일까?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한번 대답해봐. 애덤 스미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뭐니? 어때? 우리 마을의 제빵업자들의 이타심 때문이니? 아니면 이기심 때문이니? 그래, 이기심 때문이잖아. 한마디로, 내가 빵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 빵집 대박 나면 내가 부자가 되겠지? 나의 이익이 증가하겠지? 라고 하는, 이기심 때문에 각자가 열심히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의거에서 맛있게 빵을 굽고 맛있게, 그렇지? 와인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런 각자의 사익 추구의 노력이 놀랍게도 무엇 증진에 기여했다는 거야? 그렇지, 공익 실현에 기여했다는 거야. 따라서 삐뽀 삐뽀. 오늘도 처음부터 눈 동그랗게 뜨고 들으셔야 돼요. 어렵지 않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애덤 스미스는 결국은 개인의 무엇이, 그렇지, 이기심이 공익 실현의 근간이 된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 추구를 긍정했을 거야, 부정했을까? 그렇지, 긍정하죠.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개인의 이익 추구를 긍정합니다. 시험에는 주로 어떻게 오답선지로 구성될 것 같니? 그렇지, 애덤 스미스는 각 개인의 이타심이 공익 실현의 근간이라고 보았다. 각 개인의 이타심 혹은 각 개인의 자비심을 근거로 자본주의 사상을 펼쳐나갔다. 이런 거다 어때? 댕댕, 잘못된 진술이지. 그 자비심, 이타심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 추구를 늘리려고 하는 이기심, 사익 추구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들아, 잘 봐봐. 애덤 스미스가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사익 추구를 인정하고 이익 추구를 긍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익 추구가 다 인정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당연히 이익 추구가 긍정되고 인정되려면 그것이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 그래,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했을 때 비로소 개인의 이익 추구가 긍정될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누군가가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막 위법한 행위를 해. 막 법을 어기면서 불법적인 일을 하고 막 반칙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건 애덤 스미스도 당연히 어때? 인정될 수 없다라고 봤을 거야. 아, 당연한 얘기지만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이익 추구만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정리해보자. 그러면 각자가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더 많이 증진하기 위해서 사익을 열심히 추구했잖아.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무엇의 실현에 기여했다는 거야? 그래, 공익 실현에 기여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애덤 스미스는 시장에서는 사익과 공익이 어떻게 된다고 본 거야? 그렇지, 일치한다, 조화된다 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익과 공익을 일치시키는, 조화시키는 놀라운 마법을 부린 것이 있었어. 시장에서 이렇게 사익과 공익이 무엇될 수 있어? 그렇지, 일치될 수 있고 조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놀라운 마법을 부리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무엇이었어? 그렇지,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었죠? 자,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디까지나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고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 알아야 되겠죠? 아, 사익과 공익을 일치시키고 조화시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마법과 같은 일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건 뭐지? 그렇지.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을 의미하죠. 이제는 얘들아 나와야 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중학생 때 배웠던 그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말할 수 있어야 돼.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 시간에 기본적으로 경제 이론들 공부하잖아. 시장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생산자와 이제 구매자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시장의 균형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치, 얘들아? 그런데 시장의 균형 가격은 언제나 고정이니 올랐다 내렸다. 오르락 내리락 변동이 있니? 변동 있잖아, 얘들아. 주유소 가봐. 기름값 맨날 바뀌어요. 자, 오르락 내리락 하지? 이렇게 가격이 변동하면서 어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주잖아. 아,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주면서 최적의 자원 배분을 해주는구나. 아,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생산과, 그렇지? 또 수요를 무엇해주는 거야? 아, 조절해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 애덤 스미스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알수 있어요. 따라서 애덤 스미스는 이야기합니다. 시장을 그냥 어떻게 해라.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최적으로 조절해주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에 의해서 최적의 자원 배분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다는 거야. 정리해보자. 따라서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옳지 보장해야 한다라고 보겠죠? 왜? 시장에서는 사익과 공익이 언제나 일치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시장에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은 어때? 그렇지 가능한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보다 정제된 표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기본적으로 각 개인의 경제적인 자율성을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 사익과 공익의 일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신뢰했기 때문이야? 보이지 않는 손이 뭔지 이제 우리 쓸수 있다. 뭐야? 그렇죠. 시장에 무엇 조절 기능? 옳지. 가격 조절 기능입니다. 아,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면서 최적의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라고 애덤 스미스는 신뢰를 보였어요. 결국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주면서 사익과 공익의 일치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러한 시장 질서의 조화를 그는 강조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시장 개입 및 시장에 대한 간섭은 어떻게 해야 돼? 가능한 배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한마디로 어때? 시장을 최대한 자유롭게 무엇해라? 내버려 두어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애덤 스미스의 이런 사상을 시장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라라고 보았다고 해서 뭐라고 불러? 아이고 잘했다. 자유방임주의라고 부르죠. 한마디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해. 따라서 이걸 뭐라고도 불러? 그렇죠. 비개입주의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비개입주의적인 경제사상 및 정책의 기반을 애덤 스미스가 닦았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가? 그렇지. 개인이. 누구의 이익? 좋아요. 자신의. 이익, 즉 사익을 어떻게 자유롭게 추구하도록 내버려 두는 데 있다라고 그는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시키기 위해서 분업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 자, 교환과 분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이며, 이것은 나쁜 게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최소 시간에, 어때? 최대 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 이것을 통해서 자본의 축적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면서 애덤 스미스는 분업을 긍정했다는 것 반드시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보면 오핀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 분업을 이제 예시를 들어서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핀을 한 명의 노동자가 다 만들었을 때, 모든 과정을 다 만들었을 때랑, 그걸 나눠서 분업했을 때랑 그 생산량이 그냥 몇천 배씩 막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수 있어. 아, 분업은 최소 시간에 최대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아, 그러한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 당연히 분업을 무엇했어? 긍정했습니다. 그런데 삐뽀, 삐뽀. 얘들아, 잘 봐봐. 분업이요, 쌤. 분업.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어디서 들어봤지? 그래, 그동안 사회사상 파트에서 여기저기서 드문드문 나왔던 마르크스가 분업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

자, 그렇다면 애덤 스미스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을까? 국가는 시장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어때? 당연히 애덤 스미스는 인정할 수 없었겠지. 따라서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은 국방과 치안, 공공통옥사업, 교정 등과 같은 어떤 좋아요, 최소한의 영역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 얘들아,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자. 국방과 치안에 힘써야 된다는 거지. 밤중에 도둑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경찰 노릇을 잘 해야 되고요. 또 외적이 침입하지 않도록 국방을 하는 거. 요 정도 역할. 국가가 해야 하는 역할이야. 밤중에 경찰 노릇을 하네.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국가를 뭐라고 불러? 옳지. 야경 국가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또 대규모의 뭐 공공통옥사업 이런 건 개인이 하기 어렵잖아. 그 정도는 국가가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얘들아, 여기 또 하나 신기한 말이 있다. 교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요거 알아둬야 되겠다. 요거. 자. 교정은 뭐야? 그치,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 얘들아, 그럼 국가가 무엇에 대해서는 교정해야 될까? 그렇지,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선생님 있잖아, 애덤 스미스가요, 자유방임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그냥 내버려둬야 되니까 국가는 시장에서 어떤 역할도 하면 안 되고 딱 뒷짐지고 시장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만 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어. 그럼 안 되지. 안 된다는 거야. 자. 국가가 시장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 어떤 거? 교정의 역할은 해야 해. 자, 뭘 교정해야 될까? 천천히 생각해 보자. 누군가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막 방해해. 반칙을 막 써. 그런 거 국가가 못하게 교정해야 되겠지. 또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에 그 작동을 막 방해해. 그럼 어때? 국가가 교정해야 되겠지? 아, 누군가가 시장의 자유로운 그 시장 질서를 막 회방해, 교란시켜. 그러면 그런 건 국가가 교정해야 되지. 그러니까 국가가 시장에서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진짜 가만히만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아, 해야 될 일이 있긴 있어. 교정은 해야 하는구나. 하지만 어디까지나 요 정도의 역할, 이런 최소한 꼭 해야 하는 역할로 국가의 역할은 무엇되어야 해?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큰 정부일까, 작은 정부일까. 아, 그리고 작은 정부에 가깝겠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애덤 스미스식의 고전적 자본주의는 한계가 있었다. 얘들아, 어떤 한계가 있었을 것 같아? 이거 어렵지 않겠다. 생각해보자. 자, 이런 고전적 자본주의 하에서 어때? 생산자들은, 내가 생산만 많이 하면 더 많이 돈을 벌수 있겠다라고 과잉 생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막 경쟁을 하게 내버려뒀기 때문에, 빈부격차도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심화되는 이러한 한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과잉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얘들아, 생각해보자. 생산이 막 많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팔리지가 않아. 그럼 뭐로 전락해버려? 그렇지. 그 생산된 물품들이 다 재고로 전락해버리죠. 그 재고가 공장마다, 상점마다 그득그득 쌓여. 그럼 어때? 공장의 기계는 돌아갈 수가 없어. 멈추게 되지. 그럼 어때? 사장님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게 된다.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실업자가 되게 돼. 그럼 가뜩이나 못 샀던 걸더못 사게 되네. 그럼 재고가 어때? 점점 더 쌓이네. 그러면서 공장은 점점 더 문을 닫게 되고, 실업자는 더 많아지게 되네. 아,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커다란 공포와 황망한 경제적 위기가 덮치게 되는데, 우리 그걸 뭐라고 불러? 여러분 다 알잖아. 옳지. 대공황이라고 부르죠. 자, 경제대공황이라고도 부르고, 경제라는 말을 아예 빼고 대공황이라고까지 불러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식의 이러한 자유방임주의, 고전적 자본주의는 일정한 기간 동안엔 잘 작동을 했지만, 시간이 어느덧 흘러가면서 문제점들이 쌓여가고 여러 국제정세가 변화하면서 이런 대공황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거죠. 한마디로 시장이 최적의 자원을 배분해 줄 거야 라고 믿었지만 결국 시장이 최적의 자원 배분에 성공하더라, 실패하더라. 그래, 실패하더라. 우리 그걸 뭐라고 불러? 시장이 최적의 자원 배분에 실패했네. 오, 잘했어. 시장 실패라고 부르겠다. 시장 실패에 직면하면서 20세기 초에 이러한 고전적 자본주의의 시대는 점점 막을 내리게 돼요. 사실 이제 대공황이 처음 발생했을 때, 아, 그 당시에도 경제학자들은 계속 애덤 스미스 선배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봐. 시장을 믿고 내버려 두면 결국은 사익과 공익이 일치되면서 대공황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라고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어때? 이 대공황은 극복되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 2.0 버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야? 그래, 수정 자본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수정자본주의 대표적인 사상가 누구지? 케케케. 맞아, 케인스예요, 케인스. 친구들이 이제 애덤 스미스의 이름은 척 입에서 나오는데, 수정자본주의는 누구지?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괜찮아, 지금 공부하면 되지. 케케케. 자본주의에도 수정이 필요해. 케인스가 되겠네요. 자, 방금 살펴본 것처럼 케인스는 시장 실패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제 수정 자본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상징되던 자유시장 경제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야. 불완전했다는 걸 지적했다는 거야. 불완전하니까 뭐가 필요해? 수정이 필요하지. 하지만 삐뽀 삐뽀. 잘 봐봐. 케인스가 분명히 자유시장 경제가 불완전해. 그러니까 수정이 필요해라고 말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시장 경제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겠지. 왜냐하면 그도 여전히 자본주의 사상가야. 그러니까 아, 케인스도 당연히 자본주의 사상가로서 사유재산제도 인정하고요, 개인의 이익 추구 긍정하고요, 자유시장 경제 당연히 긍정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케인스는 가만히 봤어. 아, 왜 이런 대공황 같은 이런 불황이 생겼을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가만히 보니까 얘들아, 잘 봐봐. 생산이 부족한 건 아니었어. 왜냐면 기억나니 얘들아?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공장마다, 상점마다 재고는 물건은 그득그득 쌓여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생산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뭐가 문제였다는 거야? 그렇지. 그걸 그 쌓여 있는 그 물건들을 사람들이 살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게 문제야. 한마디로 불황의 원인은 결국은 뭐가 부족한 거야? 그렇지. 생산이 아니라 수요가 부족했는데 어떤 수요? 그렇지, 실제로 효과가 있는 수요, 유효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이야. 유효 수요는 뭘까? 효과가 있는 수요. 쉽게 말하면 구매력이 있는 수요야.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그걸 꺼내서 살수 있는 수요. 구매력이 있는 수요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네 글자로? 그렇죠, 유효 수요라고 불러. 정리해보자. 유효 수요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수요, 즉 구매력이 있는 수요를 상징하는데, 그 당시에 경제 대공황에 원인은 무엇이었다는 거야? 그 유효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어. 따라서 기업이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국민들이 소비를 못 하게 되면서 이런 공황이 발생했다라고 진단 내렸다는 거지. 그러면 케인스는 결국 어디에 초점을 맞췄을까? 그렇지, 유효수요를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겠지? 그러려면 결국 누가 먼저 돈을 쓰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정부가 나서서 돈을 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이제는 정부가 나설 차례야. 정부가 팔좀 걷어붙여서 손에 수정 테이프 들고, 아, 자본주의의 불완전함을 무엇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수정하는 게 필요했다. 정부가 먼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본 거죠. 이렇게 정부가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그 부족했던 무엇을, 옳지, 유효 수요를 무엇해야 한다? 잘했어, 창출해야 한다라는 걸 주장합니다. 이제부터 정부는 시장에 무엇해야 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개입주의적인 그런 경제 정책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정리해보자. 케인스는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런 불황과 실업 같은 문제, 이런 걸 해결하려면 이제 누가 나서야 된다. 그렇지, 정부가 나서야 한다. 다양한 정책 및 규제를 통해서 어때? 적극적으로 시장에 무엇해야 해? 개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러려면 다시 한번 무한반복. 결국 누가 먼저 돈을 써야 돼? 국가가, 정부가 먼저 돈을 풀어야 된다고 보는 거야. 얘들아, 정부가 쓰는 돈, 이걸 뭐라고 불러? 재정이라고 부르잖아. 아, 재정 지출을 무엇 하세요? 확대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거. 뭐 어떤 거 있었어? 이 당시에? 어떤 정책들이 있었지? 그래, 대규모의 그런 토목 사업 같은 거 하잖아. 댐을 건설한다든지,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국가가 돈을 쫙 푸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그런 댐 건설 현장에 혹은 도로 건설 현장에 사람들이 막 고용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업률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완전 고용 나오면, 아, 실업률을 좀 감소시키는 그러한 정책들을 완전 고용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표현하는구나. 완전 고용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실업률 감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국가가 이렇게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대규모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거죠. 이렇게 대규모로 댐을 건설한다든지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공공사업을 펼치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취직이 된 거네. 그러면 일을 하고 나서 뭘 받지? 그렇지, 급여를 받겠죠? 그러면 그 급여를 가지고 어디로 달려가? 시장으로 달려가서 그동안 먹고 싶었던 빵도 사고, 그렇지, 필요한 운동화도 사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겠지. 물건을 사면 상점과 공장에 그득그득 쌓여있던 재고가 어떻게

내가 점점 팔리겠다. 그렇게 재고가 소진되면 멈췄던 기계는 다시 돌아가게 되겠지. 그러면 공장의 사장님들은 다시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겠다. 그럼 실업자였던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수 있어? 그렇지. 다시 취업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렇지. 다시 월급을 받게 되고요. 그럼 다시 물건을 사게 되고 경제의 선순환이 회복될 수 있잖아. 결론 내려볼까? 결국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무엇을 잘했어. 유효수요를 창출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게다가 정부는요, 통화량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잖아.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물가 조정 등에도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개입해야 한다라고 케인스는 주장했어요. 한마디로 얘들아 생각해봐. 예전에는 투자라고 하는 건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는 그 투자를 사회적으로 이끌어가는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투자의 사회화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수정자본주의를 지칭한 대표적인 표현이니까 친구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됐을까?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할 일이 많아졌겠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복지제도, 복지국가에 대한 이상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복지정책 더 많이 실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들도 케인즈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시장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어때? 그렇지. 큰 정부의 모습을 갖추어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수정자본주의의 이론도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자, 어떤 한계가 있을까, 얘들아? 정부가 이렇게 점점 벌크업을 한 거야. 막 거대해지고 막 이렇게 덩치가 커졌어.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화됩니다. 이렇게 덩치가 커진 정부가 수정테이프 들고 시장의 상황에 자꾸 막 이렇게 개입을 하는데 한 발자국씩 늦는 거지. 시장의 그 미세한 그 변화의 흐름을 정부가, 그렇지, 항상 그 템포를 놓치면서 개입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효율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정부는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래 부정부패하면서 비효율성은 점점 더 극에 달하게 돼요. 게다가 우리 국가가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실시했다고 했잖아. 시민들은 너무 복지에 또 의존하게 돼. 본인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서 생산력을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뭐 적당히 하고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복지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경제적인 비효율성이 엉덩이처럼 커지게 되죠. 얘들아, 정부가 최적의 자원을 배분해 줄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엥? 정부도 결국 최적의 자원 배분에 무엇하더라? 옳지. 실패하더라는 거야.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는 무엇으로 막을 내리게 돼? 그렇죠. 정부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되죠. 특별히 이런 정부 실패는 1970년대 여러 국제 정세가 변화하면서 이제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이 전 세계 경제를 타격하는데, 큰 타격을 입히는데, 그때 그러한 경제적인 위기를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보다 더 크게 불거지게 돼요. 자, 이런 정부 실패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제는 자본주의 3.0 버전이 나와야 할 시대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부름이 있었고요. 그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얘들아, 이름만 딱 봐도 다시 뭐가 나왔어? 자유가 나왔네. 겉봐, 시장에는 다시 자유를 주라니까. 야, 국가야, 너 너무 개입하는 거 좋지 않아? 시장에게 다시 자유를 줘. 새롭게 자유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는 목소리가 각광을 받았다는 거죠. 신자유주의, 우리 세 번째 자본주의 전개의 모습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한 대표적인 사상가가 있어. 하하하하, 역시 시장엔 자유를 줘야 된다니까. 하하하하, 하이에크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상가가 있어요. 얘들아, 우리 애덤 스미스, 그리고 옳지 케인스, 그리고 이제는 누구까지 왔어? 그렇지, 하이에크까지 왔습니다. 하이에크는요, 사회주의식의 그런 계획 경제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비판합니다. 사회주의식의 계획 경제는 아무리 멋있는 말을 갖다 붙인다 해도 결국 우리를 노예로 이끌 뿐이다. 이건 노예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노예의 길일 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해요. 그러면서 국가가 막 시장에 막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이거 너무 치명적인 자만이고 치명적인 오만이다. 국가의 공무원들이 막 이런 시장에 막 개입해서 어떤 경제 정책을 통해서 시장의 효율성을 늘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이건 치명적인 자만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쓰는 노예의 길, 치명적 자만 이런 용어들은 하이에크의 대표적인 책
저서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 이러한 워딩들이 하이크 문항으로 제시문이나 선지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친구들 처음부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이크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방금 살펴본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좋아, 정부가 최적의 자원 배분에 실패하는 그 정부 실패에 대한 보완책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과도하게 그동안 개입을 했다는 거야. 어디서? 그렇죠. 자본주의 2.0 버전인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자, 그런데 이러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정부의 거대화에 따른 무엇? 그렇지, 비효율성. 그리고 정부의 부패를 초래하면서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저해한다라고 신자유주의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70년대의 그 석유 파동을 정부가 제대로 대처해 나가지 못하면서 자본주의 2.0 버전인 수정 자본주의는 점차 힘을 잃게 되고요. 지금 공부하는 신자유주의가 1980년대를 전후로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 쭉 왔던 패턴을 생각해 보면 애덤 스미스는 처음에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다가 시장 실패라고 하는 문제점을 통해서 어때? 다시 케인스의 입장이 더 각광을 받게 됐지? 케인스는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봤어. 그런데 이러한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도 다시 정부 실패라고 하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자 목소리의 힘을 점점 잃게 되고요. 이제 다시 3.0 버전인 신자유주의까지 왔다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즉 하이에크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어때? 찬성할까? 비판할까? 반대할까? 그렇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흐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어때? 수정 자본주의 하에서 막 벌크업 해가지고 정부가 굉장히 이렇게 거대화됐다고 했었지. 그런데 그런 정부 기능 어떻게 해라? 다이어트 해라. 축소해라. 라고 요구했다는 거 짐작해 볼수 있어요. 아,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누구의, 그렇죠. 개인의 자유와 그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어떻게 해라 극대화할 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어요. 얘들아, 잘 봐봐. 특별히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를 강조하면서 시장의 자율성, 시장에게 다시 자유를 주어라라고 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그는 시장에서의 무엇을 긍정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렇지, 경쟁을 아주 강하게 긍정해요. 얘들아, 경쟁. 경쟁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봐. 한마디로 능력이 있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체제를 인정하자는 거잖아. 그렇게 경쟁을 할때 사람들은 어때?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사익 추구를 더 많이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시장 경제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잖아요. 아, 정리해보자.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는 무엇을? 그렇지, 경쟁을 굉장히 강하게 긍정한다라고 하는 것들 완전하게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이에크는요, 그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의 요소를 잘 활용해서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 이것들을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얘들아, 이렇게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일단, 그 전까지 2.0 버전의 수정 자본주의 하에서 국가가 운영하던 그 많은 복지 혜택들, 어떻게 할 것을 요구해? 축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근데 생각해봐. 신자유주의가 이제 복지 자체를 싹다 없애버려. 복지 자체를 부정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봐봐. 복지의 전면적인 폐지를 얘기한 건 아니야. 단, 그동안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너무 투머치였다. 너무 과도했다. 그래서 국가 재정에 타격도 주고 경제적 효율성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꺾어서 너무 복지에 의존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났다.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요,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복지에 너무 의존하는 현상이 만연해서 복지병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등장했거든요. 시민들이 다 복지병에 걸렸다. 뭐이 정도까지 논의가 됐었거든요. 따라서 이 신자유주의 사상가들은 하이에크는 복지 어떻게 해라. 축소해라. 축소해라. 얘들아, 복지를 이렇게 축소하면, 더 이상 예전처럼 국가가 많은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겠지. 왜냐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거뒀었는데 복지를 줄였기 때문에 세금을 예전처럼 많이 거둘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세금 감면해 줘라. 그리고 예전에는 국가가, 정부가
시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기업들에게 이거 하면 된다 이거 하면 절대 안 된다 각종 규제

주제가 많았는데 그런 규제도 다 어떻게 해? 그렇지, 완화해 주어라. 한마디로 시장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국가가 운영하던 공기업 어떻게 해라. 다시 시장에게 돌려주어라. 민영화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죠. 얘들아, 공기업. 예전에는 국가가 많은 이런 공적인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굉장히 많았거든. 따라서 다 시장 경제에 맡겨라. 민간에게 다 되돌려주고 그 시장 속에서 경쟁해서 살아남게 해라. 아, 효율성을 추구하게 해라. 공기업을 민영화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주장해요. 친구들이 지금 계속 막 어려운 말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치? 등 점점 의식이 흐릿해지고 막 이런 사람들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너무 잘하고 있어. 다 왔어. 조금만 더 힘을 내. 어려운 거 이제 안 나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보자. 노동시장을 유연화시켜야 한대. 자, 이게 유연화시켰다는 건 뭘까? 뭔가 말랑말랑, 뭔가 이렇게 막 변화에 더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수 있겠죠?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킨다는 건 이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 경영인이, 요즘에 우리 기업에서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아, 노동자를 더 많이 빨리 뽑아야 되겠다. 자, 기업가가 노동자를 빨리 채용하고 싶을 때는 많이 채용할 수 있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몇년 지나다 보면, 경제 상황이 바뀌잖아. 이제는 이렇게 많은 노동자를 우리가 다 고용하고 있는 게, 필요가 없어. 그거 너무 부담돼. 그럼 노동자를 쉽게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쉽게 편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아,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 경영인이 노동자를 쉽게 채용했다가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걸 뭐라고 불러?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부른다는 거야. 아, 쉽게 노동자를 채용하고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해 주어라. 노동시장을 유연화시켜라라고 본다는 거죠. 왜? 그럴 때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해지고 기업의 생산력이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런 거 인정해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어요. 결국 신자유주의는 계속해서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경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시장 개방하고 국제적으로도 자유무역 확대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 어렵지 않네.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시장에게 국가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 하지 말고 시장의 어떤 질서? 그렇죠. 자생적인 질서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하이크는 질서를 인위적인 질서와 자생적인 질서로 구분하거든. 인위적인 질서는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데 이건 결국 정당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경쟁,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얘들아, 따라서 하이크는요. 사회주의식의 계획경제에 대해서도 매섭게 비판했다고 했어? 기억하지 얘들아. 하이에크는 사회주의식의 계획경제를 뭐라고 비판했어? 노예의 길이다라고까지 비판했다는 거 떠올려 보시면서 아 그가 자유경쟁체제를 옹호했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겠죠? 하이에크는 사회주의식의 계획경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엇에 불과하다? 그렇죠. 노예의 길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에서의 경쟁을 강조하는데 하이에크는 이렇게 생각했어. 경쟁이라고 하는 건 의식적인 사회 통제 없이도 인간의 행위를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면서 우월한 방법이다. 뭔가 인위적으로 우리 행동을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인간 스스로 인간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유일하고도 어떤 방법? 우월한 방법이다. 요 정도의 워딩까지도 여러분 기억해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은 인간 행위를 조정하는 우월한 방법이다. 요렇게. 선제가 구성된다고 하면 여러분 맞다라고 딱 체크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것으로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정리해보자. 하이에크는 권력에 강제적이고도 자의적인 간섭 없이도 경쟁을 통해서 인간 행위가 조정될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어렵지 않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역할이 뭘까? 얘들아, 국가의 역할 계속 중요해. 일단 시장에 대해서 통제하려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안 되지. 하지만 삐뽀 잘 봐. 잘 봐. 선생님 하이에크는요. 신자유주의자니까 국가가 역시 시장에서 손 떼고 절대 시장에서 어떤 역할도 국가가 하면 안 된다고 본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해온 그 느낀적 느낌으로 아니 선생님 근데요. 하이에크도 즉 신자유주의도 국가가 시장에서 할 일이 있다고는 보죠. 요 정도 감 잡아야 돼. 자 그럼 어떤 일은 국가가 꼭 해야 되는 걸까? 잘 보자.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이야? 국가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시장 질서, 시장 체계, 시장 질서를 운영하는 그런 법,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 누가 할 일이야? 국가가 할 일이지. 다시 해봐.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기반, 조건을 마련하는 건 누가 할 일이야? 국가가 할 일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 자체가 전면적으로 다 부정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게 있겠다. 그치? 우리 그런 클래식 했던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발생했던 시장 실패와 같은 부작용, 그리고 극심한 빈부격차와 같은 부작용이 다시 초래될 수 있죠. 그리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됐다는 건 뭐야? 그래, 비정규직이 많아졌다는 거잖아. 그치? 그만큼 서민들의 삶은 보다 더 팍팍해졌다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겠죠? 이렇게 자본주의 3.0 버전에 대한 한계도 오늘날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자본주의 4.0 버전을 고민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어때? 그래, 자본주의 4.0 버전을 이끌어가 또 멋진 사상가들이 나올 거라고 선생님은 기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애덤 스미스, 케인스, 하이에크의 공통점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겠네. 셋다 자본주의 사상가야. 따라서 셋다 사적 소유와 시장 경제 인정합니다. 당연히 자본주의 사상가니까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통한 자기 이익 극대화 인정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 공통점으로 잘 정리해 두세요. 자, 우리 원전 자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건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나 이타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즉, 어때?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맛있게 식사할 수 있었다. 자비심, 박애심,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에 호소해야 한다.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사익 추구는 어때? 시장에서의 공익과 일치되고 조화된다라는 신뢰를 스미스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어서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자료입니다. 먼저 케인스부터 볼게요. 국가는 부분적으로는 과세를 통하여 즉 세금 부과를 통해서 또 이자율을 정함으로써 또 여러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소비 성향에 지도적인 영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즉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소비 성향과 투자 유인의 상호 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정부의 기능 확대는 현존 경제 형태들의 발본적인 파괴를 회피하는 유일한 실행 가능한 수단이자 또 개인의 창의가 성공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이다. 현재 그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정부 기능의 확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이걸 통한 유효 수요의 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케인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자유주의 사상가 하이에크 볼게요. 경쟁을 선호하는 핵심적인 주장의 하나는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며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각자에게 부여한다는 점이다. 계획과 경쟁은 경쟁을 위한 계획이라는 형태로만 결합될 수 있으며 경쟁에 반대하는 계획이라는 형태로는 결코 결합될 수 없다. 계획도 어디까지나 경쟁을 위해서만 인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자본주의 사상가 애덤 스미스, 케인스 그리고 하이에크까지 봤어요.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같이 공부해 볼 거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었던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는 사회주의일 거야.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회주의 목소리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중요해. 마르크스도 중요하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민주사회주의도 중요하니까 우리 이어서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여러분 잘 정리해 두세요. 우리 먼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입니다. 자, 우리 이미 지난 여러 강을 통해서 마르크스가 이곳 저곳에서 중간중간 등장했기 때문에 다 배운 내용이야. 그러니까 한번 큰 판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죠.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르주아라고 하는 자본가 계급과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노동자 계급 사이에 계급 투쟁이 있어. 이 중에서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가 있고요. 이 자본가가 지배계급이죠. 반면에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피지배계급 노동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누가 단결하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가 단결하는 거야, 노동자. 마르크스는 이제 공산당 선언에서 어떻게 주장하냐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잃을 것이라고는 우리를 옭아매던 쇠사슬 뿐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서 폭력적인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자본주의가 붕괴되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거든요. 자, 이런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 투쟁을 통해서 결국은 어때?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할 것이다 라고 마르크스는 예측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0: 이게 뭐죠? 노동자의 폭력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붕괴하는 거야. 이렇게 붕괴하게 되면 과도기,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거치게 되죠? 그 과도기 동안에는 프롤레타리아가 무엇해야 한다? 독재해야 한다라고 보았어. 왜? 자본가가 그동안 소유하고 있던 생산수단을 몰수해야 돼. 결국은 공산사회로 가려면 사적인 소유가 다 사라지고 생산수단이 공유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던 생산수단을 몰수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런데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생산수단을 순순히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과도기에는 프롤레타리아가 일시적으로 독재해야 한다라고 마르크스는 보았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과도기고요. 이 과도기가 지나게 되면 계급이 없는 공산사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주장하죠.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공산사회 세 가지가 없는 사회였어. 기억나니? 첫 번째, 사적인 소유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따라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라고 하는 옳지, 계급도 사라지죠. 따라서 계급 착취의 수단이었던 좋아요, 국가까지도 사라진다. 이런 공산사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사회 기억나니?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그런 사회였어요. 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 노동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노동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진짜 자아 실현, 인간성을 실현하는 그런 노동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본가에 의해 강제되고,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은 노동자에게 귀속되지 않아요. 자신의 손이 부르트도록 명품 가죽 가방을 만드는 그런 제3세계 어떤 노동자는 평생 자신이 만든 그 명품 가죽 가방을 한 번도 가지지 못하잖아. 이런 노동소외, 인간소외가 일어난다는 거야. 노동자는 노동 과정에서 주체가 될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기 어려워. 그게 노동의 본질적인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야. 노동은 자기 자신의 인간성과 본질을 실현하는 참다운 활동인데, 자본주의 하에서의 왜곡된 노동, 특별히 분업을 통한 이러한 노동은 노동소외를 야기할 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분업으로 인한 노동소외까지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는 빈부격차 같은 문제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야? 사적 소유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생산수단을 무엇해야 한다? 공유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 이걸 통해서 경제적인 평등을 실현하고요. 계급 없는 공산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보죠. 이러한 마르크스의 입장은요. 어때? 레닌이 주도하는 그 러시아 혁명을 이끌어내죠.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회주의 운동의 가장 큰 사상적 배경이 된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얘들아, 레닌 주도의 그런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이 탄생하죠. 얘들아, 그 소련은 그런데 70년 만에 어떻게 돼? 붕괴하면서 이런 사회주의 실험은 막을 내렸다.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이러한 대안적인 목소리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죠? 보다 더 나은 자본주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사회, 우리 원전자료 볼게요.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의 계급투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계급투쟁을 통해서 어때? 공산사회가 도래하면 모든 계급이 소멸하고요. 국가까지도 소멸하면서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전체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된 연합체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마르크스는 이야기했네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오늘 너무 중요한 거 많았죠?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완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여러분의 고백 남겨주세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1: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 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 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안녕하세요.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1회 실전모의고사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이널 실전모의고사입니다. 파이널인데 왜 이렇게 일찍 오픈

했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일찍 공부한 친구들도 있고 우리 재수나 N수생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념이 갖추어진 친구들이 먼저 미리 풀어볼 수 있도록 강의는 일찍 오픈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목 자체가 파이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픈된 시점에 꼭 들어야 되는 강의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개념 공부 더 열심히 하시고 조금 수능 직전에 들어도 상관없는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강의는요. 생각보다 꽤나 좋은 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이 교재거든요. 이 교재 같은 경우에 수특이나 수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다듬어진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만들어진 그런 문제들이라면은 파이널 실전모의고사는 그렇게 아주 잘 만들어진 아주 잘 다듬어진 문항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잘 다듬어지지 않았기에 약간 거칠고 조금 도전적인 이런 문항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는 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문제들이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교재에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꼭 풀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저는 이 문제들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지, 또이 자료들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말고 어떤 것들까지 알아두면 좋을지, 이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는 1회 실전모의고사의 1번 문제입니다.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제는 대동여지도 관련된 문항인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대동여지도 관련된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나, 이번이 마지막 한국지리 시험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국지리인 만큼 또 대동여지도가 또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읽어볼게요. 다음은 어떤 지역에 대동여지도와 신증동궁 여지승람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자, 그런데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모 지역은 충청지방의 유래가 된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충청지방은 충주, 그리고 청주의 앞글자를 따서 충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충주 아니면 청주인데요. 뒤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요 지역이 충주인지 청주인지는 몰라도 충분히 문제는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가는 대동여지도고요. 이건 지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알아 볼게요. 자, 나는 동쪽으로 청풍군 경계까지 28리이고 남쪽으로 괴산군 경계까지 48리이고 그리고 경기도 여주 경계까지 78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청풍은요. 제천에 예전에 있었던 곳이고 현재는 사라진 곳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요 지역 사람들은 요 일대를 청풍이라고 불러서 충주호를 다른 말로 청풍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천에 가면은 케이블카가 있는데요. 청풍 명월 케이블카라고 부릅니다. 이 엄청나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호수를 전망해 볼수 있는 케이블카입니다. 다음, 괴산 충북입니다. 제천도 충북. 다음, 여주는 경기도입니다. 그 얘기는 충북의 괴산, 그리고 제천, 그리고 경기도의 여주 사이에 있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는 충주가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충주라는 건 몰라도 문제는 충분히 풀이할 수 있어요. 자, 바로 보기 볼게요. 가에 나타난 하천 본류는 남해로 흐른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하천이 어떤 하천인지 알아야 이 하천이 어디로 유입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하천의 정확한 명칭은 몰라도 일단 이 하천이 어느 지역을 흐르는지만 알아도 충분히 판단해 볼 수가 있는 선지예요.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얘기했듯이 제천, 괴산, 경기도 사이에 요 일대에 어떤 지점이라는 것을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충주이든 청주이든 이 하천이 요 충청도 일대를 흘러가는 하천이란 얘기예요. 이렇게든 뭐 이렇게든. 자, 그러면은 이 하천이 남해로 흘러 들어가려면 여기 있는 소백산맥을 넘어서 남해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백산맥을 넘어서 하천이 흘러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요 일대를 흘러가는 하천은 당연히 황해로 유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천 본류는 남해로 흐르지 않고 황해로 흘러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은 보기입니다. 다음, 가의 기역 지점으로부터 20리 이내의 거리에 봉수가 두개 있다고 합니다. 자, 조금만 확대해 볼까요? 자, 20리. 일단 도로에 방점이 찍혀 있고요. 방점 사이의 간격은 10리입니다. 그럼 볼게요. 자, 기역에서 10리, 20리 이내에 요기 봉수 하나 있네요. 다음, 10리, 20리 이내 여기도 봉수가 하나 있네요. 어쨌든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기역 지점으로부터 20리 이내 거리에 봉수가 두개 있다고 얘기했으니 어쨌든 요거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다음, 나는 국가 통치를 목적으로 제작된 관찰지리지이다. 자, 일단 관찰지리지는 주로

백과사전식으로 서술됩니다. 백과사전식. 백과사전식은 항목별로 서술해 놓은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건치현역 어쩌고저쩌고, 토산 어쩌고저쩌고, 학교 어쩌고저쩌고, 여권 어쩌고저쩌고, 백과사전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리지는 조선 전기에 백과사전식으로 저술된 관찬지리지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사실 밑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여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증동궁 여지승람의 일부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증동궁 여지승람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관찬지리지입니다. 당연히 나는 관찬지리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데요. 다음, 가는 조선 전기 나는 조선 후기에 제작되었다. 아니죠. 대동여지도가 조선 후기. 그리고 신증동궁 여지승람이 조선 전기에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여름강수 집중률과 겨울강수 집중률 및 연강수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부터 라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일단 지도부터 봐야 되겠죠? 좀 확대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 강원도 쪽에 있는 여긴 어딜까요? 여기. 여기는 강릉이 되겠죠. 그래서 강릉. 다음, 내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는 예, 대구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안동입니다. 안동. 다음, 여기.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거제입니다. 그리고 연강수량이 제법 많은 곳이죠. 다음, 여기 서울 위쪽에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정확한 명칭은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아주 넓게 봤을 때, 요 일대를 한강 유역이라고도 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강 유역은 전반적으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 일단 여기는 의정부라는 곳이에요. 의정부. 자, 그러면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에는 연강수량, 그리고 격앙집, 여강집이 나와 있습니다. 원의 크기를 통해서 우리는 연강수량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역 중에서 연강수량 가장 많은 곳은 나입니다. 그리고 지도상 네 지역 중에 연강수량 가장 많은 곳. 한반도의 최다우지는 제주도 및 남해안 일대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일대가 연강수량 가장 많겠죠? 그래서 거제가 연강수량 가장 많아요. 연강수량 1등인 나가 거제가 되고요. 여기도 적어볼게요. 거제가 납니다. 다음. 연강수량이 가장 적은 곳은 어디인가요? 가장 적은 곳은 일단 남한에서 연강수량 가장 적은 데는 백령도고요. 그리고 요 일대 영남 내륙 지역도 연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안동이 네 지역 중에 연강수량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에서 연강수량 제일 적은 게 다잖아요. 그래서 연강수량 가장 적은 다가 안동. 그리고 안동에도 적어볼게요. 안동이 다가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두 지역은 강릉 그리고 의정부인데요. 강릉은 북동 기류에 의해서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 반면 의정부를 비롯한 한강 유역은 이 남서풍에 의해서 여름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은 가는 강릉. 반면 여름강수 집중률이 높은 라는 의정부가 되겠죠. 그러면 지도 적어볼게요. 의정부가 라, 강릉이 가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기 보겠습니다. 가는 라보다, 강릉은 의정부보다, 강릉은 의정부보다 기온의 온도차가 작겠죠. 강릉은 동해안, 의정부는 내륙이니까 따라서 이거 맞습니다. 다음, 나는 가보다. 거제는 강릉보다 겨울에 연안 해역의 수온이 높다. 자, 거제는 강릉보다 더 저위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겨울에 연안 해역의 수온이 높다. 수온이 더, 그러니까 바다가 더 따뜻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네요. 다음, 다는 한강 유역 아닙니다. 라는 낙동강 유역 아닙니다. 두 개가 뒤바뀌었죠. 그래서 다가 낙동강 유역, 라가 한강 유역입니다. 디귿은 틀렸네요. 다음, 리을입니다. 가와 라의 위도 차이는 볼까요? 가와 라의 위도 차이는 거의 없어요. 나와 다의 위도 차이보다 작네요.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기역 니은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자, 좋습니다. 기호 문제지만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고요.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자원 관련된 문제인데요. 얘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그래프는 6시 도에 지역 내 A부터 D 에너지 원별 공급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부터 D는 각각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하나. 자, 그러면 그래프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여기에 우리는 A, B, C, D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와 나도 찾아야 됩니다. 일단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원자력이 될것 같은데요. 자, 경북, 전남, 울산에서만 공급량 비율이 나타나고 있는 전남, 경북, 울산에서만 공급되고 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만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고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 소비되는 바로 D는 원자력이 되겠죠. D는 원자력. 다음. A 볼게요. A는 경남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 그리고 A 그래프가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여기 보면은 울산은 A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에 가도 A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나에서 꽤나 많이 소비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경남과 특정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소비되면서 울산에서 거의 소비되고 있지 않은. 자, 특히나 경남은 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용량의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석탄 소비가 많고요. 석탄은 경남, 충남, 경북, 전남 이런 지역에서는 꽤나 소비가 되지만 특히나 울산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 그리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울산에선 거의 소비가 되고 있지 않아요. 반면 얘기했듯이 경남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고 제철소 있는 전남과 경북에서도 꽤나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석탄이고요. 그러면 나는 석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는 곳이네요. 어딜까요? 충남이 되겠죠. 그래서 나가 충남. 그러면 남아있는 가는 경기가 되고요. 경기는 요 친구. C의 소비량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경기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어서 천연가스의 소비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경기에서 소비 비중이 높은 C가 천연가스. 그리고 남아있는 B가 석유가 되고요. 석유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석유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나와 ABCD를 다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제 보겠습니다. 나는 충남은 경남보다 석탄 공급량이 적대요. 아닙니다. 충남은 우리나라에서 석탄 공급량이 가장 많은 지역. 그래서 옳지 않은 선지가 되고요. 다음, 가는 경기는 다시 할게요. 경기는 충남보다 1차 에너지 공급량이 많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1차 에너지 공급량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은 내용. 다음, 석유는 천연가스보다 가정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아니죠. 가정용 소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는 천연가스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옳지 않은 선지가 되고요. 다음, 원자력은 석탄보다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아니죠. 석탄이 훨씬 더 먼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번 옳지 않은 내용. 다음, 우리나라에서 A부터 D의 공급량은 B, A, C, D다. 맞나요? 유탄, 천, 원. 신수, 유탄천원 신수. 맞죠?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었죠? 4번 볼게요. 자, 다음 글의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렬비 열도는 동경 125도 34분, 북위 36도 34분에 위치한 섬으로 육지에 가장 가까운 한국까지 약 55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경렬비열도는 북경렬비열도, 동경렬비열도, 서경렬비열도 총 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러기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기러기가 열을 지어 날아갈 때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섬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우리 기역부터 볼게요. 1번. 자, 1번 보겠습니다. 기역은 온성군 유원진과의 최단 거리보다 서귀포시 마라도와의 최단 거리가 더 멀대요. 자, 일단 요 경렬비열도는 황해 위치하고 있는

처음입니다. 황해. 그런데 위도를 살펴보면 여기 북위 36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죠. 북위 36도 부근.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중앙을 지나가는 위선이 대략 북위 38도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좀 그려보면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요 가운데 북위 38도선이 지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유원진. 유원진은 요즘 위치하고 있고요. 마라도는 요즘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동서간의 거리는 차치하고서라도 요 경렬 비열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북위 36도 부근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나라를 지나는 중앙 위선보다도 상대적으로 저위도에 위치하는 섬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남북 간의 거리가 유원진보다는 마라도와 더 가까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동서 간의 거리도 유원진보다는 마라도가 요 경렬 비열도랑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1번 선지 읽어보면요. 유원진과의 최단 거리보다 서귀포 마라도와의 최단 거리가 더 가깝겠죠. 여기가 더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다음 2번, 디귿, 서경렬비도입니다. 자, 디귿의 영해 기점으로부터 서쪽 200해리까지의 바다는 모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다. 자, 일단 우리는 이게 옳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요 서경렬비도가 이쯤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황해 쪽에서 중국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모두 200해리까지 뻗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두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한중 잠정조치 수역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하, 우리나라에서부터 황해에서 우리나라 영해 기점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뻗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밑에 이런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서경렬비도는 중국의 산둥반도와 약 268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1해리는 대략 2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0해리까지 뻗는다면 대략 400km 정도를 뻗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국의 산둥반도와의 거리가 약 268km니까 당연히 중국도 200해리 뻗고 우리도 200해리 뻗어야 되는데 경렬 비열도와 산둥반도 간의 거리가 268km니까 400km씩 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의 서경렬비도의 영해 기점으로부터 서쪽 200해리까지의 바다는 모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될수 없는 거죠. 틀렸습니다. 다음 계속 볼게요. 자, 이중 서경렬비도에만 우리나라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23개 영해 기점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홍도, 가거도, 속산도라고도 얘기합니다. 함께 황해의 위치하는 섬 중에서 영토적 가치가 높은 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23개 영해 기점을 연결한 기선. 자, 기점을 연결한 기선이 뭐가 되죠? 직선 기선이 됩니다. 직선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맞아 볼게요. 자, 니은. 니은의 서단은 북경렬비도의 서단은 디귿 서경렬비도의 서단보다 서쪽에 위치한대요. 서쪽에. 자, 일단 글에 나와 있듯이 서경렬비도에만 영해 기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요 경렬비열도는 황해 위치하고 있는 섬들입니다. 당연히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에 영해 기점을 설정해 놓았을 것이고 영해 기점이 서경렬비도에만 있다는 얘기는 서경렬비도가 북경렬비도보다 서쪽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북경렬비도의 서단은 서경렬비도의 서단보다 서쪽에 위치한다. 이게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죠. 서경렬비도의 서단이 더 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기점이 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아요. 다음, 디귿. 서경렬비도는 충청 남도, 그리고 가거도는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 자료에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A부터 C. 일단 직탕 폭포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수동굴, 그리고 공룡 발자국 화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지도에서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철원입니다. 철원에 직탕 폭포가 있는데 여기에 현무암이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무암에는 주상절리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주상절리 따라서 침식이 이루어지면서 직각, 수직을 띠는 폭포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철원이고요. 철원. A의 기반암은 현무암이 됩니다. 그리고 현무암은 언제 만들어진 암석이죠? 현무암은 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다음. 고수동굴입니다. 일단 여긴 어딘가요? 여기는 단양이고요. 고수동굴이 단양에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단양입니다. 단양. 단양. 그리고 고수동굴은 석회동굴이죠. 따라서 B는 석회암이 될 것이고요. 석회암은 언제 만들어진 암석? 석회암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다음, 여기는 공룡발자국 화석이 있네요. 그리고 지도상에서 여기는 고성입니다. 고성. 고성에 있는 공룡발자국 화석, 중생대 퇴적암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중생대 퇴적암이라고 적어 볼 거고요. 중생대 퇴적암. 그리고 앞에도 적었듯이 이 중생대 퇴적암은 당연히 중생대에 만들어졌겠죠.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A. 현무암이 위치한 하천 주변의 농경지는 물빠짐이 좋아 주로 밭으로 이용된다. 아닙니다. 철원 일대 용암대지는 논으로 널리 이용되고요. 그래서 오대살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다음, B 주변의 주된 암석. B 주변의 주된 암석은 뭔가요? 석회암이 되죠. 석회암은 시멘트 공업의 주요 원료이다.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해는 맞고요. 다음, A의 주된 암석. A의 주된 암석은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다음, B의 주된 암석은 아까 얘기했듯이 석회암이 되겠죠. 석회암. 그러면 A의 주된 암석은 B의 주된 암석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자, 현무암은 신생대, 석회암은 고생대에 만들어졌으니까 형성 시기는 석회암이 더 이른 거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다음, B의 주된 암석은 아까 얘기했듯이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층은 해성층. 맞죠? 조선우충군. 다음 C. C는 중생대 퇴적암이에요. 중생대 퇴적암이 분포하는 지층은 주로 육성층에 해당한다. 육성층이니까 여기에서 공룡이 따다다다다다 뛰어다니다가 거기에 공룡 발자국이 찍힌 거죠. 그래서 리을 맞습니다. 니은과 리을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 보죠. 다음 글에 가부터 라및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부터라는 각각 영남권, 제주권, 충청권, 호남권 중 하나이고요. A부터 C는 과실, 맹류, 쌀 중에 하나래요. 우리는 가부터 라까지, 그리고 A부터 C까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가나다라. 그리고 ABC를 적어볼게요. ABC가 잘안 보이겠네요. ABC를 여기 밑에 적어보겠습니다. ABC.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죠. 우리나라의 작물별 생산량 중 A부터 C 중에서 2004년의 생산량을 보면 A가 가장 많대요. 그러면 과실, 맹류, 쌀 중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농작물은 쌀입니다. 반면 C가 가장 적대요. C. 가장 적은 것은 맹류죠. 그러니까 가장 생산량이 많은 A는 쌀, 생산량이 가장 적은 C는 맹류가 되고요. 남아있는 B는 과실이 되겠죠. 일단 A, B, C는 찾았어요. 자, 밑에 볼게요. 그렇다면 A의 쌀의 권역별 생산량은 다나, 가, 라 순이래요. 바꿔 얘기하면 다가 가장 많고 라가 가장 적다고 합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4개 권역 중에서
쌀 생산량 가장 많은 곳이

상당히 많지? 요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B에 과실의 권역별 생산량은 가라, 나, 다순이래요. 자, 과실 생산량 가장 많은 권역은 영남권입니다. 그러니까 요 가가 영남권이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나가 충청권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쌀의 권역별 생산량은 호남권 1번, 충청권이 2등, 영남권이 3등, 제주권이 4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선지 볼게요. 자, 라의 제주권의 지역 내 생산량은 과실, 맹류, 쌀 순이래요. 제주권 같은 경우에는 과실 생산량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쌀 생산량이 가장 적죠. 심지어 맹류보다도 생산량이 적습니다. 따라서 제주권은 과실, 맹류, 쌀 순이 맞습니다. 기억은 맞는데요. 다음, 가는 영남권은 충청권보다 전업 농가 수가 많대요. 자, 일단 영남권에 속하는 경북이 농가 수 가장 많고요. 그리고 영남권 자체가 농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다 영남권은 전업농의 비율도 높기 때문에 농가 수도 많고 전업농의 비율도 높으니까 전업 농가 수는 영남권이 충청권보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다음, 충청권은 호남권보다 논면적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자, 주의하셔야 돼요. 일단 시도 중에서 그리고 도 중에서 논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입니다. 충남. 그런데 우리 충청권에는 충남뿐만이 아니라 충북이 포함되어 있어요. 충북. 충북은 산지 비율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논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권역들 중에서 모든 권역들 중에서 논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호남권입니다. 그래서 충청권, 호남권보다 논면적 비율이 낮아요.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리을. 다는 라보다. 호남권은 제주권보다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대요. 자, 제주권은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죠. 제주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감귤, 우리 하우스 감귤 많이 먹어봤을 거예요. 하우스 감귤, 말 그대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감귤입니다. 시설 재배하죠. 또 제주권에서 최근에 열대작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열대작물, 특히나 열대 과일 같은 거. 애플, 망고, 패션 후르츠, 용과 이런 것도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주도가 옛날보다는 기온이 높아져서 이런 열대작물 재배에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열대기후 지역보다는 이런 작물 재배하기에는 기온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같은 거 이용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제주권은 감귤과 열대작물 재배에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남권보다 제주권이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기역과 니은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다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는 권역별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합하면 총부양비가 되죠. 결국 이 그래프에서 요 값이 총부양비가 됩니다. 총부양비. 그리고 총부양비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과 반비례합니다. 총부양비가 가장 작은 다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가장 높고, 총부양비가 가장 큰 강원권이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가장 낮은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 두기.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여러 권역들이 나와 있고요. A와 B가 블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A와 B는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권역에서 A는 B보다 그 값이 작게 나타나요.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값이 작은 A가 유소년층, 그리고 B가 다시요. A가 유소년부양비, B가 노년부양비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A가 유소년부양비, B가 노년부양비가 됩니다. 노년부양비.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유소년부양비 더하기 노년부양비가 총부양비예요.

총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단은 총부양비가 가장 작은 곳이고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권역들 중에서 가나다 총부양비가 가장 잦고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어디일까요? 수도권이 되겠죠. 그래서 다가 수도권이 됩니다. 수도권. 자, 남아 있는 것은 가와 나고요. 여기 없는 권역, 호남권과 충청권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강원권 다음으로 총부양비가 큰 권역입니다.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은 권역, 그리고 노년부양비가 큰 권역, 전남과 전북이 포함되어 있는 호남권이 됩니다. 역시나 총부양비가 가장 낮고 노년부양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이지만 전남, 전북, 광주가 합쳐져서 호남권이 되기 때문에 강원권 다음으로 총부양비가 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가는 호남권. 남아있는 나가 충청권이 됩니다. 그럼 볼게요. A는 유소년 부양비, B는 노년 부양비니까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다음, 2번. 다에는, 수도권에는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시도가 위치한대요. 자,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시도는 어디였죠?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시도는 방금도 얘기했었네. 전남입니다. 그리고 전남은 호남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도 옳지 않은 선지가 되겠죠. 다음, 3번. 충청권은 호남권보다 청장년층 인구가 많대요. 자, 호남권과 충청권을 비교해 보면 충청권이 총부양비가 작으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충청권은 호남권보다 인구도 많아요. 그럼 충청권은 호남권보다 인구도 많은데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도 높으니까 청장년층 인구도 충청권이 많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충청권은 호남권보다 청장년층 인구가 많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다음 4번. 충청권은 수도권보다 총인구가 적겠죠? 그래서 4번은 틀리네요. 다음 나와 다. 충청권과 수도권에는 모두 기업 도시가 위치한대요. 자, 일단 기업 도시 태충아 영원하자 였었죠? 태충아 영원하자 태안 충주 영암 해남 그리고 원주였습니다. 그러면은 충청권에는 기업 도시가 있지만 수도권은 없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유형별 외국인 주민 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주민 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지도부터 보면 지도에는 강원입니다. 잘안 보이네요. 강원. 그리고 서울이죠. 그리고 경남입니다. 자, 일단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외국인 주민 수는 인구와 비례하는 편이에요.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대체로 외국인 주민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죠. 당연히 서울과 경기가 외국인 주민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나 다 중에 일단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은 곳이 가예요. 그럼 가가 어딜까요? 가가 서울이 되겠죠. 그래서 가가 서울입니다. 자, 보이나요? 좋습니다. 서울. 자, 그렇다면 서울의 외국인 주민의 구성을 살펴보죠.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A보다는 B가 숫자가 더 많습니다. 서울은 대학교도 많고 대학원도 많아요. 그러면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중에 상대적으로 유학생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가 외국인 근로자 근이라고 적어 볼게요. 다음에 B가 유학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강원과 경남도 비교해 볼게요. 자, 경남이 강원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외국인 주민 수도 경남이 더 많겠죠. 또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라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주민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 중에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고 전체 외국인 주민 수가 많고 전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나가 경남이 되고요. 남아있는 다가 강원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선제 볼게요. 외국인 근로자는 유학생보다 평균 연령이 낮다. 자, 외국인 근로자는 아무래도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물론 청장년층도 있겠지만, 그리고 대학교를 주로 졸업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리고 30, 40대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유학생들은 대부분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0대와 30대의 비중이 높을 겁니다. 따라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유학생의 평균 연령이 낮겠죠. 그래서 1번 옳지 않습니다. 다음. 다는 강원은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유학생이 근로자보다 많대요. 자, 이거 확대해서 살펴볼까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유학생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다음. 가는 다보다, 서울은 강원보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대요. 이것도 확대해 볼게요. 자, 서울은 전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요만큼 비율이 굉장히 낮네요. 반면 강원은 전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요만큼 대략적으로 한 4분의 1 정도는 되니까 25%는 되겠죠. 따라서 전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강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4번. 나는 가보다 경남은, 아이고야. 경남은 서울보다 외국인 주민의 성비가 높대요. 자, 이것은 외국인 주민의 구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경남은 전체 외국인 주민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죠. 남성의 비율이 높다. 그러면 성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정리해 보면 경남은 서울보다 전체 외국인 주민 중에 남성의 비율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경남은 서울보다 외국인 주민의 성비가 높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5번. 경남은 강원보다 결혼 이민자 수가 적대요. 자, 확대해 볼게요. 경남은 결혼 이민자 수가 요만큼, 강원은 요만큼이니까요. 결혼 이민자 수는 경남이 강원보다 많네요. 그러면 5번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읽어보죠. 표는 세지표에 충청권 상위 및 하위에 다섯 개 시군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가부터 다는 경지 면적 제조업 출하액 총인구 중에 하나이고요. A부터 D는 당진, 대전, 아산, 청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적어볼게요. 일단 우리 총인구 있잖아요. 충청권의 총인구 순서가 어떻게 되죠? 가장 많은 곳은 대전이고요. 두 번째가 청주입니다. 참고로 세 번째가 천안이 되죠. 자, 그러면 왼쪽에 표를 살펴보면 일단 천안이 3등인 게 다밖에 없어요. 그리고 1, 2등이 대전과 청주인데 가와 나는 둘다 서산이 2등이기 때문에 인구가 될수 없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는 인구가 되겠죠. 인구. 너무 안 보이네요. 밝은 색으로 해볼까? 인구. 큰 차이가 없네요. 자, C와 D. 자, 우리 오른쪽에다 적어볼게요. 아,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C가 그러면은 대전이 되고, 그리고 D가 청주가 되겠죠. 청주. 자, 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청주. 여기가 대전. 아, 대전 아니죠. 청주. 다음 여기도 청주.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인구가 많은 데가 대전, 청주, 천안이고요. 단양, 청양, 보은, 괴산, 증평은 인구가

적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가와 나는 경지 면적 아니면 제조업 출하액인데 봅시다. 가가 제조업 출하액이라면 서산 괜찮을 수 있어요. 논산 예산이 제조업 출하액이 굉장히 많나요? 그렇진 않겠죠. 반면 나를 보죠. 서산 석유화학공업 발달했고 청주전자조립과 전기장비 발달했습니다. 천안도 전자조립 제조업 발달한 곳이에요. 따라서 가와 나 중에 제조업 출하액이 될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가 제조업이 될 것이고. 제조업. 이걸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제조업. 녹색 보이겠다. 제조업. 남아있는 가가 경지 면적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제조업 출하액이 제일 많은 B가 어디일까요? 제조업 출하액은 전자조립공업과 자동차공업 발달한 아산이 가장 많죠. 그래서 B가 아산입니다. B가 아산이면 남아있는 것은 당진밖에 없죠. 그래서 A가 당진이 됩니다. 그래서 당진 같은 경우에는 경지 면적이 가장 넓으면서 제조업 출하액도 다섯 번째가 되거든요. 자, 이거를 좀 의아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당진 요만하게 생겼다고 합시다. 자, 당진은 제철공업이 발달해서 전체에다 제철소가 위치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일부 지역에 여기에 제철소가 위치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농경지인 거죠. 그래서 제조업도 발달했지만 경지 면적도 넓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도 경기도에서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은데요. 경지 면적도 가장 넓습니다. 모든 지역에다 공장이 들어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A, B, C, D. A가 당진, B가 아산, C가 대전, 그리고 D가 청주가 됩니다. 자, 그럼 선지 볼게요. 자, 가는 경지 면적, 나는 제조업 출하액, 다는 인구니까 틀렸네요. 다음 C. 대전은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인가요? 아닙니다. 충북도청 소재지는 청주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다음 B는 아산은 당진보다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이 맞나요? 아닙니다.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은 제철소가 위치하고 있는 당진이 많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4번. 대전과 청주는 행정구역 경계가 일부 접하나요? 네. 세종 밑에 대전이 있고 청주는 세종과 대전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다음 5번. 대전은 청주보다 2023년 제조업 출하액이 많대요. 자, 제조업 출하액에서 청주는 3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전은 안 보입니다. 당연히 3등인 청주가 대전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겠죠.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돼요. 다음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 보죠.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주간 인구 지수와 상주 인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지도 볼게요. 여기 고양이고요. 여기는 안산이죠. 이렇게 두 개로 묶어서 표시해 놓으면은 안산입니다. 다음 여기는 방금 얘기했던 화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나다 볼게요. 가나다. 가나다 중에 상주 인구는 다가 제일 적습니다. 자, 고양과 화성은 인구가 100만을 넘어가는 곳들입니다. 당연히 상주 인구 가장 적은 곳은 안산입니다. 그래서 안산이 다가 됩니다. 안산이 다음, 고양과 화성 중에서 고양은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화성은 서울과의 거리가 먼 데다가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라 상대적으로 고양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게 나타나요. 따라서 남아있는 가와 나 중에서 주간 인구 지수가 더 높은 나가 화성이 되고요. 남아있는 가가 고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지 보죠. 화성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없습니다. 화성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 동탄 신도시가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고양은 화성보다 성비가 높대요. 아닙니다. 화성이 중화공업 발달했으니까 화성이 고양보다 성비가 높죠. 2번도 틀렸고요. 다음, 고양은 안산보다 지역 내 외국인 인구 비율이 높다.
아닙니다. 안산에는 다문화 마을 특구도 있을 정도로 외국인 주민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주민 비율은 안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다음 4번. 화성은 고향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안산은 화성보다 주간 인구가 많다. 자, 화성은 안산과 비교했을 때 상주 인구도 많고 주간 인구 지수도 높아요. 따라서 주간 인구는 화성이 더 많습니다. 옳지 않고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 지도는 한반도의 암석 분포 및 지질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마는 각각 관이암, 변성암, 중생대퇴적암, 조선누충군, 평안누충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적어 볼게요. 자, 일단 가는요. 오, 여기 우리나라에 굉장히 널리 분포하고요. 평북 개마지계, 경기지계, 영남지계 일대 분포하네요. 가는 변성암이 됩니다. 변이라고만 적어 볼게요. 다음, 나는, 오, 우리나라에 굉장히 널리 분포하고요. 선형으로 분포한다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선형으로 분포하는 것은 지질 구조선을 따라 관입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나는 관입암인 화강암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 볼게요. 얘는 관이암이고요. 왜냐면 관이암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관이암이 되고요. 얘는 화강암이 되죠. 화강암. 다음 단은 여기 경상 분지일대에 널리 분포하니까 중생대 퇴적암이 됩니다. 여기다 적어 볼게요. 중생대 퇴적암. 중생대 퇴적암. 다음 남아 있는 라와 마 중에 라는, 오, 여기 평남분지와 옥천 숙곡대 일대에 널리 분포하는데요. 라와 마 중에서 라의 분포 면적이 마보다 넓어요. 조선우충군은 조선에 널리, 평안우충군은 평안도에 널리. 따라서 더 넓은 곳에 분포하는 라가 조선우충군이 되고, 마가 평안우충군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역, 다에서, 중생대퇴적암에서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다? 네. 중생대에 공룡이 엄청 많이 살았었고, 그들이 찍어놓은 발자국이 아직까지 남아있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다음. 가가 주된 기만암인, 변성암이 주된 기만암인 산지는 북한산. 자, 북한산은 돌산이죠. 다음. 지리산은 흑산입니다. 그런데 변성암이 기만암인 산지는 흑산이 되고요. 그리고 화강암이 기만암인 산지는 돌산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뒤바뀌었습니다. 옳지 않아요? 다음, 라 분포 지역은 조선누충군이고요. 다 분포 지역은 중생대 퇴적암이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용식작용에 의한 자연 동굴, 용식작용에 의해 발달하는 동굴은 석회동굴이고요. 석회동굴은 당연히 석회암이 널리 분포하는 조선누충군 분포 지역에 발달하겠죠.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다음, 라. 조선우충군에는 석회석이 매장되어 있고요. 평안우충군에는 무연탄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뒤바뀌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기역 디귿이 맞아요.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2번. 자, 지도에 가부터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이 잘안 보이니까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 나, 다, 라, 맙니다.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가볼게요. 가는 하천입니다. 그냥 하천. 하천. 다음, 나는요. 나는 여기입니다. 여기. 잘 보면 얘가 산지 사이를 공유하는 감입공류하천이고, 감입공류하천의 공류 안쪽이니까 나는 하안단구가 됩니다. 하안단구. 다음, 다는 여기. 해안선에 점이 찍혀 있네요. 퇴적물이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는 사빈이 됩니다. 다음, 라는 해안에 있는 수직 절벽. 얘는 암석 해안이 되겠고요. 다음, 암석 해안 절벽과 급경사의 산지 사이에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등고선의 간격이 넓은 지형이 발달합니다. 많은 해안 단구가 되겠죠. 그래서 라는 해안 당구.
하얀 당구. 자, 그럼 선지 볼게요. 가하천은 가미공유하천으로 주변에 하안당구가 분포한다. 예, 가하천은 가미공유하천이고 주변에 하안당구가 분포하네요. 그러니까 1번은 맞습니다. 다음, 다는 사비는 주로 하천 운반 물질이 파랑과 연한유에 의해 퇴적되어 만들어졌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다음, 라는 암석해안은 주로 조류의 침식작용을 받아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암석해안은 침식작용을 받아 만들어지는 것은 맞지만 조류가 아니라 파랑에 의한 침식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집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다음, 해안당구와, 다시요. 하안당구와 해안당구에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둥근 자갈을 볼 수가 있다. 자, 어떤 지역에 땅을 파봤는데 둥근 자갈이 발견된다는 것은 언젠가 물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란 얘기고요. 하안당구와 해안당구는 모두 물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라 둥근 자갈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맞죠. 다음, 가미공류하천, 하안당구, 해안당구는 모두 경동성 요곡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맞죠. 그래서 경동성 요곡운동에 의해 융기하여 형성된 지역. 엄마, 고단감이 들어서 융기하기 힘드네요. 고이평타면 단구. 해안당구, 하안당구, 그리고 가미공류하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다음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 1회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죠. 표는 세지표에 강원특별자치도 상위 및 하위 5개 시군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5개는 밑에 볼게요. 성비. 아, 그 3개는 성비. 그리고 밭 비율이라고 적어볼게요. 밭면적 비율. 그리고 노년층 비율. 아이고, 아이고. 노년층 비율. 밭면적 비율과 노년층 비율. 요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다가. 자, 그럼 일단 우리 가부터 볼게요. 가를 봤더니 인제, 화천, 양구, 고성, 이네 군데네요. 남학생들 나중에 가기 굉장히 싫어할 곳들. 예,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최전반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휴전선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휴전선 인근에는 군부대가 많으니까 당연히 성비가 높게 나타나겠죠. 반면 춘천, 원주, 속초, 강릉 이런 지역들은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들이고요.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아서 성비가 낮습니다. 따라서 가는 성비가 됩니다. 성비. 다음 남아있는 나와 다 중에서 우리 다 볼까요? 다. 다는 태백, 평창, 정선, 영월, 삼척. 특히 산지의 비율이 높은 태백, 평창, 정선, 영월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특히나 뚜렷한 특징은 철원이 가장 낮습니다. 철원은 넓은 용암대지에서 벼농사가 널리 이루어지는 지역이어서 강원에서 논의 비율이 가장 높죠. 따라서 철원이 가장 낮은 지표가 나타난다. 그 얘기는 바로 다가 경제면적 중 밭면적 비율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나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되겠죠. 확인해보면 상대적으로 영월, 횡성, 양양, 평창, 정선 등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요. 원주, 춘천, 속초 이런 도시의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인제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가 많아서 청장년층 비율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노년층 비율 낮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가성비, 나 노년층 인구 비율 다 반면적 비율인 2번이 됩니다. 다음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는 두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종사자 수 매출액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와 나는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이런 서비스업 관련된 문항은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도매 및 소매업은 소비자 서비스, 그리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생산자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생산자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 모두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와나 모두 A와 B에서 집중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특징, 요 생산자 서비스는 특히나 어떤 지역에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요? 생산자 서비스는 서울 집중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서울 집중도가 높아요. 자, 그러면 가와 나 중에서 특히나 특정 지역에 집중도가

밖에 나타나는 것은 나의 비입니다. 그 얘기는 나가 생산자 서비스, 비가 서울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외쳐볼게요. 두 서비스업 중에 나가 생산자 서비스, 가가 소비자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특히나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B가 서울, 그리고 A가 경기,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는 서울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이게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자, 그럼 선지 볼게요. A는 경기, B는 서울이니까 틀렸네요. 다음, 가는 나보다 소비자는 생산자보다 종사자당 매출액이 많다. 아닙니다. 종사자당 매출액은 생산자 서비스가 더 많죠. 그리고 그래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음 3번. 소비자는 생산자보다 지식 정보 집약적 성격이 뚜렷하다. 아닙니다. 지식 정보 집약적 성격이 뚜렷한 것은 생산자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2번, 3번 다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음 4번. 서울은 경기보다 생산자 서비스업의 종사자당 매출액이 많대요. 자, 이건 그래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B가 서울이고 A가 경기입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비율보다 매출액 비율이 높지만 경기는 종사자 비율이 매출액 비율보다 높아요. 그 얘기는 종사자당 매출액은 종사자 비율보다 매출액 비율이 높은 서울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4번. 다음, 도매 및 소매업. 소비자 서비스는 생산자 서비스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물론, 소비자 서비스도 상대적으로 수도권 집중도가 높습니다만, 그래도 생과 소를, 생산자와 소비자를 비교해 봤을 때 생산자 서비스가 수도권 집중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5번 옳지 않으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5번 볼게요. 다음 글에 기억부터 이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적을 것들이 굉장히 많죠? 자, 공간이 조금 적은데요. 여기다 차근차근 적어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지역 구분에서 기억은 조선시대 행정구역 기준으로 볼때 평안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래요. 평안도는 관서 지방이라고도 부르죠. 관서.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 자, 니은은 함경도. 이것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래요. 함경도는 관북 지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강원도는 관동 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이 가운데 디귿은 디귿 관동 지방은 오늘날의 리을에 위치한 대관령을 중심으로 영서 지방과 영동 지방으로 인식하였다고 합니다. 대관령은 어디 위치하고 있죠? 대관령은 태백 산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을이 태백 산맥이 되겠죠. 태백이라고만 적어볼게요. 다음. 해서 지역은 황해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고요. 경기 지역은 한양을 포함한 경기도를 의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서 지역은 조선시대 행정구역 기준으로 볼때 충청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고, 미음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전라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호남 지역이 되겠죠. 미음은 호남.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제주도까지 호남 지방이 포함이 되었다. 다음, 비읍은 오늘날의 시옷에 위치한 이응의 남쪽이란 뜻을 가지며 경상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래요. 어쨌든 비읍은 경상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되니까 비읍은 영남 지방이 되고요. 영남 지방. 다음 시옷과 이응 볼게요. 자, 그러면 이응 호남 영남 지방은 조령의 남쪽이란 뜻이죠. 그리고 조령은 소백산맥에 위치하고요. 따라서 시옷은 소백산맥, 그리고 이응은 조령이 됩니다. 조령 됐죠? 봅시다. 기억, 이응은 소백산맥에 위치하는 추풍령이다? 아닙니다. 조령입니다. 조령의 남쪽이어서 영남지방이라고 부르죠. 기억은 옳지 않으네요. 다음, 기역과 니은, 관서와 관북의 경계가 되는 고개는 마천령이다. 아니죠. 요 관서와 관북의 경계가 되는 고개는 천령관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다음 디귿 관동지방이고 리을은 태백산맥이다. 맞네요. 다음 호남과 영남의 경계부에는 소백산맥의 일부가 위치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백산맥과 성

섬진강을 기준으로 호남지방과 영남지방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디귿과 리을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근해 해수면 상승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1989년부터 2023년의 해수면 상승 근황이라고 합니다. 자, 전형적인 자료 분석 문항이에요. 그래서 선지를 읽고 나서 자료 보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시기에 모든 측정 지점에서 동해안에 위치한 지점이 서해안에 위치한 지점보다 해수면 상승 폭이 크대요. 해수면 상승 폭이 크다.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릉과 군산을 비교해 보면 강릉은 동해안, 군산은 서해안인데 서해안에 위치하는 군산이 동해안에 위치하는 강릉보다 해수면 상승폭이 큽니다. 그래서 모든 측정 지점에서 동해안에 위치한 지점이 서해안에 위치한 지점보다 해수면 상승폭이 큰 것은 아니에요. 서해안에 위치한 군산이 동해안에 위치한 강릉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으네요. 다음, 기역 시기에 해수면 상승 최대 지점과 최소인 지점의 차이는 연 2mm 미만이래요. 자, 그럼 역시 확대해 볼게요. 해수면 상승이 최대인 지점은 어딘가요? 최대인 지점은 울릉도입니다. 반면 최소인 지점은 여수입니다. 2.46. 자, 그럼 확인해 보죠. 자, 최대인 지점은 5.11. 최소인 지점은 2.46이 되니까요. 두 지역 간의 해수면 상승폭의 차이는 2mm 이상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되고, 다음.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니은 현상이 꼽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어떤 현상 때문인가요?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지구 온난화가 되고요. 자,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중부지방의 벚꽃개화 시기는 빨라지겠죠.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꽃이 피어나니까. 기온이 더 높아지면 꽃은 더 빨리 핍니다. 따라서 3번도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지구 온난화에 의한 연평균 기온 변화폭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어휴,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4번도 옳지 않은 내용. 다음, 디귿. 연근의 해수면이 과거 10년간 2.8cm 상승한 것에 비해 최근 10년간은 3.9cm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디귿을 통해 근래 우리나라 연근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차 빨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8cm 상승했다가 최근 10년은 3.9cm 상승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전형적인 자료 분석 문항. 자,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7번. 다음. 표는 네 제조업의 시도별 출하액 상위 5개 시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부터 라는 각각 제철, 의복, 자동차, 전자조립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볼까요? 가는 경북, 전남, 충남이 출하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네요. 경북의 포항, 전남의 광양, 충남의 당진, 포광, 당에서 높게 나타나니까 가는 제철입니다. 가는 제철. 다음, 나는 울산, 경기, 충남, 광주도 포함되어 있네요. 울경충, 울산, 경기, 충남, 그리고 광주에 기아 자동차 있죠? 그래서 나는 자동차가 됩니다. 자동차. 다음, 다 볼게요. 다. 다는 자, 서울이 1등입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서울이 1등인 거, 그리고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바로 의복이 되죠. 의복. 의복은 잘안 나오는데요. 어쨌든 나오면 서울이 압도적 1등이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라 볼게요. 라는 경충, 경기, 충남, 경북, 충북. 그래서 전자조립이 되겠죠. 전자조립.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제철은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조립형 제조업이다. 아니죠.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조립형 제조업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다음, 의복은 자동차보다 택배업을 통해 제품이 배달되는 건수가 많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택배로 받나요? 아유, 그랬으면 좋았겠네. 그렇지 않죠. 의복이 자동차보다 택배업을 통해 제품이 배달되는 건수가 많죠. 옷은 인터넷 쇼핑 많이 해서 택배로 많이 주문을 받으니까. 따라서, 잘못 얘기했죠. 자동차는 의복보다 택배업을 통해 제품이 배달되는 건수가 적으니까, 이거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어쨌든, 의복이 더 많습니다. 다음, 의복은 자동차보다 최종 제품의 평균 무게가 당연히 가볍습니다. 그래도 옳지 않고요. 다음, 의복은 전자조립보다 2000년대 수출액이 많다? 아니죠. 2000년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제조업은 전자조립입니다. 옳지 않아요. 다음, 전자조립은 제철보다 전국에 종사자 수가 많대요. 자,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요, 대체적으로 조립형 공업이 종사자가 많은 편입니다. 기계화 수준이 높게 진행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조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자조립, 자동차 이런 제조업들이 종사자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죠. 전자조립은 제철보다 전국에 종사자 수가 많습니다. 17번 정답은 5번. 다음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8번. 지도에 A부터 H 중두 지역을 선택하고 공통된 특징을 설명해 볼까요? 자, 이것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지도. A는 어디인가요? A는 전남의 북서쪽 구석입니다. 전남 북서쪽 구석은 영광입니다. 영광. 다음, 영광 밑에 함평. 함평 밑에 무안이죠. 영광굴비함 무볼레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B는 무안입니다. 무안. 다음 우리나라의 땅끝마을이 있는 곳 한반도의 가장 끄트머리는 해남이고요. 해남 바로 위에 영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도시가 영암, 해남에 걸쳐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C는 영암입니다. 영암. 다음 D. D는 전남의 남동쪽 구석. 그래서 보성에 있는 순광여고단입니다. 보성의 순광여고단입니다. D는 광양이 됩니다. 다음 2. 자, 여기 남해죠? 남해. 남해의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남해에서 사진을 찍었다. 남해 사진. 남해 사천 진주. 그래서 2가 진주. 다음 F는 창원이다. 창원. 그래서 F는 창원입니다. 다음 G와 H는 영남권의 세 광역시 중두 개죠. 울부. 그래서 G는 울산, H는 부산이 됩니다. 포경 울부 내려오는 거니까. 자, 보죠. 영광과 부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나요? 네, 영광과 부산에 원자력 발전소 있습니다. 갑은 맞죠? 갑 맞다고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다음 을, 비, 무안과 F, 창원은 도청 소재지입니다. 맞죠? 무안은 전남 도청 소재지, 창원은 경남 도청 소재지, 둘다 도청 소재지입니다. 을 맞고요. 다음 C와 E, 영암과 진주에는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진주엔 혁신도시가 있지만 영암에는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옳지 않고요. 다음 정, D와 광양과 G, 울산에는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가 있습니다. 울산엔 석유화학 단지가 있지만 광양엔 석유화학 단지가 없고 여기 여수에 있죠. 그래서 정도 옳지 않습니다. 둘다 옳은 것은 1번이니까요.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번. 자, 그래프는 가부터 다 권역을 인구 규모, 다시요. 가부터 다 권역별 인구 규모 상위 10개 시군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부터 다는 각각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중에 하나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볼게요. 영남, 호남,
충청.

그러면 영남권의 인구 1위 도시는 어디였죠? 영남권 인구 1위는 부산입니다. 2위는? 2위는 대구였죠. 3위는 어디였죠? 울산입니다. 그래서 3개의 광역시가 1, 2, 3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의 인구는 몇 명? 330명, 330만, 330명이면 큰일 납니다. 330만, 만자는 뺄게요. 대구는 230만, 그래서 3으로 기억하면 좋다고 얘기했었고요. 울산은 110만입니다. 다음, 호남의 인구 1위는 광주죠. 광주. 다음, 2위까지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2위는 전주입니다. 왜냐면 호남의 3위는 3, 4, 5, 6등이 되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광주는 150만 정도, 전주가 한 65만 정도. 다음, 충청은 3등까지 기억해 두시면 너무나도 좋죠. 1등은 대전, 2등이 청주, 3등이 천안이었죠. 천안. 자, 대략적으로 대전은 150만 정도, 청주는 85만 정도, 천안이 60만 5만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자, 호남은 50에서 100만 사이 도시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충청은 50에서 100만 사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로 호남과 충청을 구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볼게요. 그래프에서 일단 가는요. 1위 도시 인구가 제일 많고요. 330만, 그리고 2위 도시가 230만쯤 되니까 가가 영남권이 되겠죠. 자, 밑에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 영남권. 영남권. 그리고 A가 영남권의 2위 도시니까 대구가 됩니다. 대구. 다음. 나와 다 중에서 나는 50만에서 100만 사이 도시가 두 개에 다는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50만에서 100만 사이가 두 개인 충청이 나가 되겠죠. 충청이 나. 남아있는 다가 호남권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 적어보죠. 자, B 빼먹었네요. 자, 가에 영남권에서 1등이 부산, 2등이 대구, 3등이 울산이니까요. 얘가 울산이 됩니다. 비가 울산. 다음, 충청권의 2위 도시는 청주, 3위 도시는 천안이 되겠죠. 여기다 적어볼게요. C는 청주, D는 천안입니다. 다음, E는 호남권의 2위 도시입니다. 전주가 되겠죠. 전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영남권은 호남권보다 도시화율이 낮다. 아니죠. 도시화율은 일단 제주권 빼고 수도권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영남권입니다. 따라서 이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다음 D는 천안은 수도권과 행정구역 경계 일부를 접하고 있다. 자, 충남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위에는 수도권 경기도가 있죠. 따라서 천안은 수도권과 행정구역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다음, 대구는 울산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어휴, 그럴 리가요. 울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울산이 대구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더 많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청주와 전주는 모두 도청 소재지이다. 청주는 충북도청, 전주는 전북도청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네요. 니은과 리을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4번.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우리 20번 보겠습니다. 자, 가부터 라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부터 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자, 그럼 지도부터 봐야 되겠네요. 일단, 여기 어딜까요? 여기. 예, 여기. 예. 한반도의 북서쪽 끄트머리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신의주죠. 신의주. 다음, 여기 어딜까요? 여기. 일단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원산이란 곳이고요.

이렇게 꺾어져 있잖아요. 아래쪽에 꺾어져 있는 곳이 원산, 그리고 위에 꺾어져 있는 곳은 냉면으로 유명한 함흥입니다. 함흥, 함흥. 다음, 요기. 자, 여기 잘 보면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곳은 대부분 강의 하구 지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대동강이 흘러올 것이고요. 대동강 하구에 자리 잡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남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남포. 남포. 다음 여긴 어딜까요? 여기 남한이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네. 여기는 개성이란 곳입니다. 개성. 자, 그러면 보죠. 평양의 외항에 해당합니까? 자, 외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평양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사람이든 물자든. 남포는 평양의 외항입니다. 따라서 가가 남포가 됩니다. 남포. 다음. 나부터 나중에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작습니까? 여기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아, 일단 오른쪽부터 볼게요. 자, 압록강 하구 부근에 위치합니까? 예. 압록강 하구 부근에 위치하는 곳은 신해주가 되겠죠. 신우주. 자, 남아있는 것은 함흥과 개성인데요. 이게 조금 까다롭거든요. 자, 함흥은 동해안 쪽에 위치하고 개성은 서해안 또는 내륙에 위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도는 또 함흥이 개성보다 높아. 그런데 동해안에 위치하는 함흥이 내륙에 위치하는 개성보다는 연교차가 작습니다.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는 함흥이 가장 작아요. 그리고 라가 개성이 됩니다. 자, 그럼 선지 볼게요. 가에는 남포에는 큰 조차를 극복하기 위한 특수 항만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뭐였죠? 서해 관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다음, 나는 함흥은 함경도라는 지명의 어원이 된 지역 중에 하나이다. 함흥과 경성의 앞글자를 따서 함경도가 되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다는 신해주는 남북협력으로 공업지구가 조성되었으나 운영이 중단되었다. 이것은 개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다음, 가는 남포는 함흥보다 위도가 낮네요. 다음, 나부터 나중에 서울과의 최단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역은 개성, 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네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실전모의고사 1회 풀어보았습니다.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던 것도 있었지만 아주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직접 다시 풀어보면서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구나. 이 자료는 이렇게 저렇게 풀어가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2회 실전모의고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는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22강에 오셨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법 문제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자, 오늘 딱 한 문제 남았어. 그래서 그 어법 문제 한 문제마저 마무리하고 오늘은 드디어 어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저번 시간에 남아있는 20번 문제 하나 풀고 그 다음에 밑줄 어휘 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20번부터 우리 바로 한번 살펴볼 건데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법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인 만큼 집중해서 어법 잘 마무리하고 어휘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Humans are so aversive to feeling that they are being cheated that they often respond in ways that seemingly make little sense 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아마 이 문장 볼 때 너희들 되게 당황했을 것 같은데 왜? 대시 지금 세 번이나 등장하고 있어. 한 문장 내에서 대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각각의 대시 쓰임이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 이

문장을 통해서 가장 잘알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 인간은요, 너무나도 싫어한대요. 어떤 감정을 너무나도 싫어하냐면, that they are being cheated. 그들이 속았다라고 하는 감정을 너무나도 싫어해서 라고 지금 해석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일단 so 라고 하는 거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까? 자, so that 이라고 하면 우리 어떤 구문이라고 했었냐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했거든? 자, 그러면 이때 so가 등장을 한거 보니까 이 짝꿍인 that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that이 세 개나 돼가지고 얘 짝꿍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 자, 그럼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 인간은요, 어떤 감정을 너무 싫어한다 그랬어? 뭔가 내가 속임을 받는다는 것 같은, 속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싫어한다고 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첫 번째 등장하는 that부터 한번 살펴볼게. 자, 이 that을 자세히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요. feeling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고, 자, 뒤에를 보니까 they are being cheated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뒤에 문장이 어떠해? 뒤에 문장이 완전해. 그럼 앞에 선행사도 있고, 뒤에 문장도 완전할 때, 이때 that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동격의 that이라고 부른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 우리가 속는다는 감정. 자, 지금 감정을 동격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너무나도 싫어해서 t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so that 구문에서 that이 나와 있는 거는 두 번째 나와 있는 that이구나라고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1번 선지는 맞는 선지였겠죠? So that 구문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감정을 너무나도 싫어해서 they often respond in wa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종종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자, 어떤 방식이래? That seemingly make little sens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겉봤을 때는요, 뭔가 거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세 번째 that은 뭐야?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은 불완전하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that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at이 세 번이나 등장했는데 각각 다른 쓰임으로 쓰여져 있거든? 자,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랬을 때 behavior economists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행동 경제학자들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 dash를 기준으로 해서 행동 경제학자들을 수식해 주고 있잖아. 그러면 문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어는 누구야? 주어는 이미 정해졌어. behavior economists이라고 해서 행동 경제학자들은 이라고 해서 주어인데 얘들아, 그럼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을까? 동사는 두두두두두두 have shown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 되겠습니다. 왜? that로 해가지고 앞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behavior economists, 행동 경제학자들을 수식해주고 있잖아. 자, 그러면 앞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게. 행동 경제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어떤 경제학자들이냐면요. Who actually study what people do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래. 자,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어, 쌤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at은 뭘까? 한번 맞춰볼래? 이때 등장하는 what은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한 이 친구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 실제로 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 경제학자입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2번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제학자들은요, 누구와는 대조적이냐면요, the kind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는 대조적이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simply assume the human mind works like a calculator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인간의 마음은 마치 계산기와 같이 작동하는 거야 라고 단순히 가정하는 그 사람들과는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행동 경제학자들은요, have shown again and aga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보여줬대요. 무엇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냐면, That people reject unfair off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공정하지 못한 제안은 자꾸자꾸 거절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비록 it costs them money to do s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it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It cost them money to do so. 그렇게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장 전형적인 실험은요, 어떤 과업을 사용했냐면, Call the Altitude 게임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후의 통첩 게임이라고 불리우는 그 과업을 사용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It's pretty straightforwa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최후의 통첩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꽤나 명확하대요. One person in a pair is given some money. Say $10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짝을 지었는데요. 그짝 중에 한 사람이 돈을 받았대. 예를 들어서 한 10달러를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she then has an opportunity to offer some amount of it to her partn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뭐할수 있는 기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의 양의 일부를 그녀의 파트너에게 줄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실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실험에서 어떤 과업을 썼나 봐. 근데 그 과업이 뭐야?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하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the partner only has two options. 그녀가 전달하는 돈을 받는 그 파트너는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어. 첫 번째, 그가 can take what's offered. 그녀가 주는 돈을 받거나 혹은 refuse to take it. To take any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 즉, 그녀가 주는 돈을 받거나 거절하거나 둘중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4번에 밑줄 쳐져 있는 refused가 맞는지 우리 확인해 보려면 뭘 확인해 봐야 된다? or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지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refuse랑 누구랑 연결시켜 줄수 있을까? 자, 첫 번째, take라고 하는 동사일 겁니다. 그는 제공받아지는 것을 take, 취할 수도 있고, 혹은 refuse,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가 돼야 되잖아, 얘들아. 근데, 오케이, 등위 접속사인 or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take라고 하는 원형이고, 나머지는 refused라고 해서 ed가 붙어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대등하게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이때 refused에서 D를 빼서 refuse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돈을 받거나 거절하거나. 둘중 하나야. There's no room for negotiation. 뭔가 협상할 수 있을 만한 게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what typically happened?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Many people offered equal split to the partn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10달러를 받았을 때 동등한 양을 그 파트너에게 나누어 줬대. 예를 들어서 10달러였으면 나 5달러 갖고 상대방도 5달러를 준 거죠. 자, 뭐 하면서? Leaving both individuals happy and willing to trust each other in the fu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서로 서로를 happy, 행복하고 Willing to trust each other in the future. 미래에 서로 서로를 기꺼이 믿을 만한 상태로 두면서 동등하게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leaving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얘 뭔지 알아야 돼? 분사구문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자, 분사구문이려면 얘들아, 뭐 해보라고 그랬어?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 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컴마 찍고 leaving인 얘는 원래 어떤 문장이었을 거냐면요. 자, 접속사 살리면 and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즉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양의 반을 나누어 주는 것은 이라고 한 것을 대명사 is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nd it leaves라는 원래 문장이었을 거야.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는데 너무 길게 쓰기 싫으니까 첫 번째 접속사 없애준 거고 그리고 it이라고 하는 대명사는 너무 앞에 나온 내용과 똑같으니까 생략을 시켜준 거죠. 자, 얘도 생략이 되어지고 leaves라고 하는 것을 동사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를 붙여주니까 leaving이라고 하는 분사구문으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5번도 맞는 선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20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어법 파트는 모두 끝냈습니다. 어법 파트 오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 진짜 많은 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 해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바로 어휘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거든요. 어휘 부분은 솔직히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선생님은 딱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줄 건데요. 우리 밑줄 친 어휘 부분에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볼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교재 68페이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어드 부분의 어휘에서 출제가 되느냐 하면요. 첫 번째, 반이어 제시형입니다. 즉, 뭔가 반대되는 단어로 바꿔 쓸수 있는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Pesticide industry argu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살충제 산업은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Synthetic pesticides are absolutely necessarily 혹은 unnecessarily to grow f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살충제 산업은 뭐라고 주장했대? 그 혼합 살충제가 매우 absolutely necessarily가 혹은 unnecessarily가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식품을 자라나게 하는데 합성 살충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 necessarily라고 하는 것이 답이거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요, 반이어 제시형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necessarily가 답이면 그거에 대한 반이어로 unnecessarily를 일부러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그랬을 때너 얘가 잘못된 거 잡아낼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9페이지에 보면요, 반이어 제시형들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include, exclude, facilitate, hinder 라고 해서 서로서로 반이어를 굉장히 많이 제시해주고 있으니까 솔직히 이 정도 단어들은 여러분들 다 암기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두 번째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는요, 철자 혼동형입니다. 얘들아, 철자 혼동형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하게 생긴 애두 명을 주는 거예요. 이 문장의 경우는 predicting이라고 하는 것과 preventing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개를 준 다음에 이거 두개 중에 너 맞는 거 고를 수 있겠어?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 문장에서 뜻이 되게 다르잖아요. predicting 하면 뭐예요? 예측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preventing이라고 하면 막다. 억제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아 문맥에 맞게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지만 이때 얘들아 철자 혼동형에서 가장 많이 제시하는 부류는 첫 번째 접두사를 갖게 만드는 거야. 접두사를 갖게 만들거나 두 번째 접미사를 갖게 만들거나 혹은 어근을 비슷한 애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지. predicting Preventing 이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접두사를 갖게 만드니까 애들이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그 69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Resist, Persist 라고 하는 거 보면 얘들아 뭐가 같아? 접, 미사가 같아. 즉, 뒤에 나오는 얘네들끼리 같구나. Wonder, Wender 하면 솔직히 얘네는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 그치? 이 O랑 A만 다르잖아요. 이런 애들을 헷갈리지 말고 우리 정확하게 어휘를 암기해서 어휘 문제 맞추자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짚은 것이 철자 혼동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 adopt, adapt, transform, transfer 이런 애들을 헷갈리지 말자라고 하는 게두 번째 포인트였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파생어 제시형입니다. 자, 파생어 제시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근은 같아. 어근은 같은데 그것들이 파생되면서 다양한 어휘, 다양한 뜻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이 예시를 한번 보면요. A considerable 혹은 considerate amount of additional work is required to find what is need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considerable 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considerate 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얘들아, 누가 봐도 어근은 같아. 그치? considerable, considerate 이라고 해서 어근은 같은데 considerable 이라고 하면 얘들아 무슨 뜻이야? 지금 말하셔야 돼요? considerable은 아셔야 돼요? 상당한 이런 뜻이잖아요. 자, 상당한이란 뜻인데 얘들아 considerate 이라고 하면 사려 깊은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상당한, 사려 깊은 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다른 의미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휘들을 조심하자라고 하는 게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69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create라고 하는 동사에서 뭐가 파생되어져 나와졌어? 명사로 creation, 창조라고 하는 것들이 파생되어졌고 그리고 또 형용사로 창의적인 creative가 파생

되어졌고요. Creativity, 창의력이라고 하는 명사가 파생된 겁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이 정도는요, 얘들아, 창조하다, 창의적인 창의력. 이 정도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방금 예시에서 본것 같이, consider, consideration, considerate, considerable, 이런 예시 같은 경우에는요, 얘들아,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거든? consider 같은 경우는 고려하다라고 하는 동사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consideration 하면 명사로 고려 사항이라고 말할 거야. 자, 그런데 considerate라고 하는 이 부분 보세요. 사려 깊은이라고 해서 형용사거든요. considerate, 사려 깊은. 그런데 똑같이 형용사 형태인데 considerable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라고? 상당한, 많은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자, 그래서 뭔가 비슷하게 생겼어. 파생어 중에서도 파생어 제시형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전달하고 싶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 정도는 얘들아 솔직히 다 암기하고 계셔야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기출 문제를 한번 같이 분석하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문제 뭐라고 써 있어?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라고 써져 있습니다. 최신 문제죠. 최신 문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눈 크게 뜨고 살펴봐야 돼. 어떤 게 요즘 트렌드인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밑줄 친 A부터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를 거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자면, While social presence has evolved through many itera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막 사회적인 실재감, 사회적인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되어져 왔대요. 뭐를 통해서? 많은 변동을 통해서 진화되어져 왔대. Since가 나오고 있어. Since its first development within the context of the landline telepho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선 핸드폰의 그런 문맥 내에서 그런 사회적 존재감이 첫 번째 발달된 이래로 뭐를 겪었대? 많은 변동,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겪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한 이터레이션, 반복을 겪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 자, 여기까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조금 더 읽어봐야 될것 같아. 그랬을 때, the perception or feeling of being connected with the other person within the context of the conversation has persisted. 이라고 해서 첫 번째 문장이 여기까지야. 얘들아, 되게 길지, 한 문장이. 자, 그러면 문장이 길 때마다 우리 뭐 하라 그랬냐면 주어, 동사 찾아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문장 해석하기 훨씬 쉽거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얘들아, 동사 어딨어? 문장이 이렇게 긴데, 동사는 맨 마지막에 has persisted, 지속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 찾아야겠지. 이거에 상응하는 주어가 어딨을까? 이거에 상응하는 주어는 The perception or feeling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인식과 어떤 감정이냐면 of being connected with other person within the context of this conversation 이 부분까지가 주어인 거잖아. 그래서 대화의 문맥 내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그런 인식.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어져 왔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오케이. 자, 뭔가 대화를 하는데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랬을 때, some research, 몇몇 연구는요, has explored, 무엇을 연구했냐면, 무엇을 탐색해 보았냐면요, specific technolog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정 기술을 연구해 봤대. 자, 그런데 특정 기술과 심지어 모두 and the extent to which their characteristics lead to the feeling of social pres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어떤 정도까지 탐색을 해 보았냐면 그 특정한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실제로 feeling of social presence 사회적인 존재감, 사회적인 실재감으로 이어지는지 그 정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내용이 지금 조금 어려우니까 뒤에서 조금 풀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For example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앞에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쫄지 마요. 뒤에 예시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조금

풀어주겠죠. 쉽게 내용을. 예를 들어서 some researchers have studi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몇몇 연구자들은 무엇을 연구했냐면요. The richness of the medi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매체의 풍부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했대요. 아, 그래서 매체의 풍부함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말인즉슨 The number of cues available to convey social pres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실체감, 사회적인 존재감을 전달하기에 가능한 단서의 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많은 단서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어? 아, number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 그러면 사회적인 존재감을 전달하는 데 가능한 단서 대 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럼 이 수가 맞냐는 거지. 그러면 이때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 어휘를 확인해 보려면 우리 앞뒤 맥락을 살펴봐야 되거든. 이때 number, 수가 괜찮은 이유는 앞에 어떤 표현이 있었어, 얘들아? 매체의 풍부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 얘들아, 그러면 그 단서의 수가 높아지면 풍부함도 높아질 거고, 만약에 이러한 단서의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 매체의 풍부함도 줄어들 거잖아. 이것은 양에 대한 문제이지. 그래서 richness, 풍부함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뒤따라 나오는 a numbers도 괜찮은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a telephone call, 뭔가 전화를 하는 것은요, which provides for audio cues and immediate feedba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화를 하는 것은 어떤 단서를 제공해주냐면, 음성 단서를 제공해줘요. 그쵸? 여러분, 전화 통화를 할 때, 음성 단서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요, 그런 전화는 is potentially richer than the emai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메일보다 더 풍부하게 되는 거래. 자, 그럼 풍부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메일이라고 하는 매체는요, which provides only textual cues and no immediate feedba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메일은 오직 문서 단서만 제공을 해주고 심지어는 즉각적인 피드백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체가 풍부한 거는 어느 쪽이야? 전화가 더 풍부한 거지. 왜? 아, 음성 단서들도 있고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도 있으니까 전화가 더 풍부한 미디어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B번도 맞는 거네. 자, 그랬을 때 비디오 컨퍼런싱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화상회의죠. 자,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은요, would be considered richer than the pho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풍부해지는 거죠. 뭐보다? 전화보다 훨씬 더 풍부해지는 건데 왜 그러냐면요. Because of the addition of visual cues라고 나오고 있어. 뭐가 더해졌어? 시각적인 단서가 더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전화보다 훨씬 더 풍부한 것을 가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에 visual cues가 더해진 게 맞아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그치, 얘들아? 화상회의라고 하는 게 얼굴을 보면서 할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비주얼적인 단서가 추가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장 아직 안 끝났네. Making it clos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it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 그것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대. 이때 it은 비디오 컨퍼런싱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은요, 더 가깝게 만들어준대. 어디에 더 가깝게 만들어주냐면요. To replicating the perceived gold standard of face-to-face in-person social pres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인지되어지는 대면 혹은 개인적인 사회적 실제감을 복제하는 데더 가까워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즉, 뭔가 화상회의를 하면 뭔가 정말 대면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 같은 느낌에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네. 그랬을 때, researchers, 연구원들은요, 연구자들은 have suggested that 무엇을 말해주었냐면, successful managers, 성공적인 매니저들은, 성공적인 관리자들은요, would choose rich media for confusing and ambiguous mess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헷갈리고 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매체를 쓴다? 더 풍부한 매체를 사용하고요. And lean or less rich media for message that were less routine in n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얇고 덜 풍부한 매체를 사용한대요. 어떤 메시지에 있어서는? 그럼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뭔가 덜 풍부한 미디어, 덜 풍부한 매체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메시지여야겠지. 자, 그러면 한번 메시지는 메시지인데 that were less routine in n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본질적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 얘들아, 본질적으로 일상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메시지에 익숙한 거야,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 더 rich media를 제공했었어야지.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덜 rich한, 덜 풍부한 미디어를 제공한다고 말해주고 있으니 이때는 less가 아니라 뭐가 등장해야 돼? more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아, 이게 바로 반이어가 등장한다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마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일상적인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구구절절 내가 굳이 만나서 혹은 대면 화상 그 컨퍼런싱 회의를 하면서까지 전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너가 만약에 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 굉장히 complicated 복잡한 고객의 거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face to face meeting. 뭔가 면대면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게 가장 최상의 방법이지. 그치? 이게 지금 이 맥락에서 말하는 rich media, 풍부한 미디어겠죠. 자, 그러니까 아, 면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거 좋아. 왜? 상황이 복잡하잖아.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너가 만약에 너의 팀한테 뭐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회의가 3시에서 3시 반으로 바뀔 거야. 바뀌었어.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우리는 뭘 사용하는 게 더 좋다? You might send out a generic email to everyone. 모두에게 그냥 일반적인 이메일을 뿌리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실을 전달할 때는 덜 풍부한 매체를 사용하고 뭔가 복잡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더 풍부한 매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these different channels of communication 이런 의사소통의 다른 수단들은요 were considered by researchers as a type of contain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that the message comes in 메시지가 전달되는 하나의 용기 즉 그릇과 같은 것이다 라고 지금 여겨졌대요. 그랬을 때 to be a good communicator, 좋은 의사소통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You need to choose the right container. 너는 올바른 용기, 즉 올바른 그릇을 고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16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9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one reason, 한 가지 이유가 있대. 어떤 이유? Conversational life can lack depth and incitement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일상 대화의 일상이잖아요. 대화의 일상이 뭔가 깊이가 부족하고 뭔가 흥미로움이 부족한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는데 아 뭔가 깊이감이 부족한데 혹은 아 뭔가 흥미로움이 부족한데 라고 느끼는 한 가지 이유는 뭐 때문이다? We easily fall into using. 우리는 쉽사리 뭐를 사용하냐면요. Familiaric questions to open a dialogu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너무 통상적인, 상투적인 질문들을 던진다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때 등장하는 familiaric 이라고 하는 얘가 맞는지 보려면 뒤에 나오는 애들이 정말 상투적인 애들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상투적인 질문인지 살펴볼까?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상투적이라, 그치, 얘들아? 그래서 아, 이때 등장하는 1번은 아마 첫 번째 질문만 봐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 일상생활의 대화가 왜 이렇게 좀 깊이가 없고 재미가 없지? 라고 느낀다면 너가 너무 이런 질문들만 해서 그래?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 어때요? 직업이 뭐예요? How was your weekend? 주말에 뭐 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런 상투적인 질문들만 하기 때문이래요. 그랬을 때 although such questions can be important social lubric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이러한 질문들이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하죠. 왜? 대화를 잘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사회적인 윤활유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in themselves 그 대화 스스로

They generally fail. 그들은 뭐 하는 것을 실패하냐면요. To spark an engaging and enriching emphatic exch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매력적이고 풍부한 감정적인 교류를 만들어내는 것은 실패하죠. 왜? 너무 통상적인 질문만 하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감정적인 교환, 감정적인 교류를 spark, 촉진시켜내는 것을 실패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2번도 잘 쓰이고 있네. 자, 그럼 질문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런 통상적인 질문을 하면 보통 답변은 어떻게 해? 네, 잘 지내요. 네, 저 괜찮아요. 라고 대답을 하고 우리는 보통 복도를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the way a conversation begin. 그 대화가 시작되는 방식이, 이때 시작되는 방식은 우리가 질문을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 대화가 시작되는 방식이요. can be a major determinant of where it go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화가 흘러가는 아주 주요한 determinant, 결정 요인이 될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대화가 시작하는 것이 결정 요인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 so it is worth. 그래서 뭐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면요. experimenting with adventurous open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뭔가 도전적인 시작점, 즉, 도전적인 질문을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저거, 그러면 이때 begins라고 하는 단어랑 어떤 단어가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 대화가 시작된다. 대화를 시작해봐라. 라고 하는 opening이라고 하는 begins가 잘 연결되어지고 있으니까 3번도 괜찮은 선지네요. 자, 그래서 어떤 도전적인 질문을 해야 되냐면, instead of greeting workmate with how are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직장 동료를 만났을 때,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질문 대신에 어떤 질문을 해보래요? In a different direction with something mildly unusu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살짝 다른 방향에 일반적이지 않은 질문을 한번 해보래. 얘들아, 그러면 이 4번 선지가 맞으려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은 질문이겠지. 자,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볼까? What have you been thinking about this morn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질문을 받으면 조금 무서울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뭔가 답변을 해야 될것 같네. 근데 사실 얘가 unusual questions는 맞아요.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던진 건 맞으니까, 오케이. 자, 4번 선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받으면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어떻게 지내세요? 이 질문보다는 좀 색다르기는 하네. 자, 그랬을 때, or, what was the most surprising thing that happened to you over the weeke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주말 동안에 일어난 것 중에 제일 놀라운 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 그런 조금 평범하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you need to come up with the kinds of questions that suit your own personality. 너의 개성과 딱 맞는 그런 종류의 질문들을 떠올려내야만 할 거래요. 그랬을 때, the point is,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to follow conventions. 에? 얘들아, convention이 뭐야? 뭔가 전통, 규율 이런 거잖아요. convention, 이런 관습이라고 하는 뜻인데, 관습을 따르래. 얘들아, 관습을 따르라고 했어? 아니야. 너만의 개성이 담긴 그런 질문들을 떠올려 보라고 했잖아. 이땐 follow가 아니라 뭐로 바꾸면 좋겠어요? break라고 하는 게 좋겠죠. 이러한 통념적인 관습 같은 거를 깨버려라. 그렇게 한다면, so your conversation become energizing. 너의 대화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칠 거고, 기억에 많이 남을 거고, and vehicle for emphatic discov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적인 발견에 뭔가 도구로 쓰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바가 뭐예요? 아, 뭔가 통상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 대신에 너만의 개성을 담고 있는 그런 독특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면 뭘할수 있다? 아, 뭔가 대화가 조금 더 에너지 넘치고 재밌고 그리고 공감적인 발견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그쵸?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자, 3번 가볼 건데요. 얘들아, 별표 쳐볼까? 왜? 2026학년도 수능 30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수능 어휘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Situational Ethic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 윤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상황 윤리학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거 잘 모르니까 아마 설명을 잘 해줄 거야. 상황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ethical theory, 어떤 윤리적인 이론인데, 이 이론이 어떤 것이냐면,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ontext of a situation or an a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상황이나 그 행동에 무엇을 고려하는 거야? context, 문맥을 고려하는 거래. 아, 그래서 상황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고려하는 거냐면 그 상황이나 행동의 문맥을 고려하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when judging whether it is ethic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상황, 그 행동이 윤리적인지 윤리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려하는 거야?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을 우리는 상황 윤리학이라고 말한대. 자, supporters of this theory, 이러한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 즉 상황 윤리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기꺼이 permit이라고 하면 허용한대. 기꺼이 무엇을 허용하냐면 casting aside라고 하면 버리다거든요. 무엇을 버리는 것을 허용해 주냐면 absolute moral standa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라고 하는 걸 버리는 거를 허용한대. 자, 얘들아.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이라고 하면 뭐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뭔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 절대적이라는 거는. 자, 그런데 이 말인즉슨 상황 윤리학은 뭐를 고려한다 그랬어? 문맥을 고려한다 그랬어, 얘들아. 그러면 문맥을 고려한다는 것과 절대적인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는 반대말이지. 그 말인즉슨 여기서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상황 윤리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얘네들을 버리는 것을 허용하는 거는 맞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한번 지금 일시정지하고 스스로 한번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 상황 윤리학은 문맥을 이해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니까 아, 얘네 둘이 대조되는 개념이 맞네. 라고 정리를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In the absence of universal standard or la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보편적인 규칙이나 혹은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What matters is the outcome and consequences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와 결과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래 자 그랬을 때 So the end justifies the mean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justifies the means, 수단을 정당화시켜 줄수 있는 겁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얘들아, 이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볼게. 예를 들어서, 이때 등장하는 the end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했거든?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너무 아픈데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하나 훔쳤어. 자, 그러면 그거의 목적은 있잖아. 우리 엄마를 낫게 하기 위한 거잖아. 자, 그런데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강도가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훔쳤어. 그러면 지금 앞서서 말한 absolute moral standard, 뭔가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둘다뭐한 사람이야? 물건을 훔친 사람이야. 그런데 얘들아, 상황 윤리학에서 봤을 때는 엄마가 아픈데 돈이 없어서 내가 엄마를 낫게 하기 위해서 돈을 훔친, 아니, 약을 훔친 그런 목적을 가진 애들은 뭐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야? 수단을 어느 정도 정당화시켜 줄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예시가 조금 이해가 됐어? 자, 그랬을 때 이러한 and 수단. 이런 수단을 정당화시켜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어휘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possibly 아마도 the following contrasting reali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뒤따라 나오는 대조적인 현실들이, 여기서 뒤따라 나오는 현실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예시 두 가지를 줄 건가 봐. 지금 쌤이 예시 두 가지를 준 것처럼. 자, 이런 대조적인 현실들이 can help illustra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상상하는 거를 더 도와줄 거래요. The application of situational ethics. 이런 상황 윤리학을 적용하는 것을 뭔가 더잘 보여주게 될 거래. 그러면 대조적인 상황 두 개가 나올 거야. 첫 번째. In a pickup game of basketbal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즉흥으로 농구 경기를 하게 된 거예요. 누구랑? Played among friends. 내 친구들이랑 즉흥으로

농구 경기를 하게 됐어. 상황 첫 번째예요. 그랬을 때 everyone is expected to call his or her own fo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냐면 그나 그녀가 스스로 아, 나 파울했어. 미안, 미안.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대한대. 그치, 얘들아. 너네 동네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농구를 하는데 아, 뭔가 내가 파울을 하고 나서도 뭔가 아, 이거 숨겨야지. 이렇게 잘안 하죠. 아, 미안, 미안. 내 실수야. 라고 이제 말을 하거나 혹은 acknowledge, 인정하는 거죠. knocking the ball out of boun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코트 밖으로 내보낸 마지막 사람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터치했어.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모두가 기대를 하죠. 자, 그랬을 때 caring about one's friend, 내 친구들을 뭔가 생각하는 거, 즉 배려해 주는 거. 그리고 and maybe getting to keep playing with the group. 그리고 이 구름 내에서 계속 경기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랬을 때내 친구들을 배려하고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서 농구 경기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것을 이끄는 거예요? leads to these action. 이런 행동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이런 행동은 본인의 파울을 인정하고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이 무엇이다? 아, 지금 앞서서 말하고 있는 caring about one's friends, 본인의 친구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의 그룹으로서 농구 경기를 유지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농구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배려들을 하고 있는 거,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but, 하지만, once an organized game is played with offici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공식적인 경기, 심판이 있는 공식적인 경기에서는, 아, 죄송해요. 제가 파울했어요. 라고 손드는 선수 혹시 보셨어요? 아마 못 보셨을걸요? 자, 그 말인즉슨, 상황 윤리학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윤리적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뭔가 이런 공식적인 경기에서는요, 대부분의 운동 선수들은요, 뭐 하지 않을 거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파울, 그리고 똑같은 바이올레이션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인정하지 않아? As the end goal of winning is more important than expressing concern for competit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이기고자 하는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뭐보다? 내가 상대 선수를 배려한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 팀이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됐으니까. 그치? 자, 그랬을 때, situational ethics, 이러한 상황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has been extend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확장되어졌대. 누구에 의해서? By many ethics and coaches to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윤리학이요, 선수들과 코치진들에 의해서 어디까지 확장되어졌냐면, trying to get away with as many actions on the field or count as 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 농구 경기장, 그리고 농구 코트 내에서 그 내가 한 가능한 한 많은 행동들이 뭔가 숨겨지기를 바라는 정도까지 확장되어지게 된 거죠. 왜? 내가 파울을 하고도, 아, 아무도 못 봤으면 하는 거야. 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To abandon competitive advant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경쟁의 이점을 버리기 위해서라고 했어. 얘들아, 경쟁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파울을 한 거를 아무도 못 보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때는 abandon, 버리다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이런 경쟁의 이점을 gain, 얻기 위해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휘 문제 지금 세 번째 문제까지 잘 풀고 있고요. 저희 마지막 4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 겁니다. 이 문제도 별표 한번 쳐볼까요? 2026학년도 수능입니다. 자, 바로 작년 수능이니까 한번 눈 크게 뜨고 살펴보세요. 첫 번째, There is an obvious problem with the history of dress in all of its displa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의복의 역사에 있어서 in all of its display. 그 의복을 전시하는 데 있어서 의복 전체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대. 자, 그런데, and that is, 즉, 그 말인즉슨, although textiles survive from early periods and cultures of a recorded hist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기록된 역사에서 textiles이라고 하면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역사 속에서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기 period,

초기 시기, 그리고 그 문화로부터 잘 살아남은 반면에, 자, 즉, 여기서 의복을 만들려면 얘들아 뭐가 필요해? textiles, 작물이 필요해. 그런데 뭔가 기록된 역사 속에서 이런 작물들은 잘 살아남았어. 잘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진짜 actual garm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 의복 같은 경우는 do not provide 무엇을 제공하지 않았냐면 uninterrupted flow of evidence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긴 시간에 걸쳐서 뭐를 제공해주지 못했다는 거야? 아, 뭔가 evidence flow라고 말하고 있으니 증거의 흐름을 매끄럽게 제공해주지는 못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그래서 뭔가 의복을 display, 보여주는 데 있어서, 전시하는 데 있어서 역사가 뭔가 매끄럽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내용이네. 자, 그치? 그랬을 때두 번째, therefore, 그러므로 의복의 역사가 뭔가 잘안 풀리고 있는 것 같아. 의복의 역사를 전달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기록이 안 되었겠죠? 그러므로 to give the study of dress equal significance to other areas such as architecture, painting, print, drawings, and sculptu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래서 그 의복이라고 하는 그 연구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의복이라고 하는 그 연구에 동등한 중요성을 주기 위해서 자, other areas such as 예를 들어서 뭔가 architecture, 건축이라든지 페인팅이라든지 혹은 인쇄라든지 드로잉이라든지 그리고 스컬프처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조각과 같은 다른 분야와의 equal significance, 동등한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자, 얘들아, 지금 앞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의복의 역사가 잘 기록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이러한 분야의 애들과 동등한 중요점을 두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It was inevit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필연적이었을 거래요. 자, 뭐가 필연적이었을 거래? That these other areas, 이러한 다른 영역들이 지금,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다른 영역들이 would provide much of the source mater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많은 원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자,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의복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뭔가 매끄럽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다른 영역, 예를 들어서 agriculture, 건축이라든지, painting이라든지,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애들한테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도움을 받는 게원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히 필연적이지. 왜? 의복을 그냥 그 그대로 기록하는 게 지금 어렵다고 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The history of surviving dress really only starts in the 17th century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렇게 살아남은 의복의 역사는 17세기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And like all artifacts, 그리고 다른 모든 인공물들 같이 그러한 의복의 역사는요, highly visual subjec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시각적인 주제였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얘들아. 의복의 역사를 보려면 시각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잖아. 그래서 시각적인 주제였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하지만, Unlike most of the categories of collections and study that make up those are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분야를 이루고 있는 연구들, 그리고 수집물들의 category라고 하면, 얘들아, 뭐예요? 카테고리는? 부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영역들을 이루고 있는 연구들, 그리고 collection, 수집품들의 부류는요, 들과는 달리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다른 여기서 부류들, 뭐에 대해서 나왔었어? 앞에서 나오고 있는 뭔가? architecture, painting, prints, drawings, sculpture. 이런 애들과는 달리 의복은 뭔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나 봐요. It is fluid rather than sta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것은 뭐하되 유동적이래. 뭐 하기보다는 정적이기보다는 그것은 유동적입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야? dressing, 의복을 말하는 거지. 자, 의복은 다른 애들의 특성과는 다르게 훨씬

유동적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복은요 should be seen in movement on human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움직임 내에서 뭔가 보여져야만 한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movement가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위에 무슨 키워드가 있어? fluid라고 하는 유동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유동적인 게 바로 인간의 몸의 움직임 내에서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랬을 때 not frozen on the display figure 라고 나오고 있으니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움직임, 즉 사람이 입고 그 사람의 움직임을 기록해야 되는 것이지 뭔가 얼어있는 동상에 입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겠죠. This is one of the many difficulties. 이것은 많은 어려움들 중에 하나였다. 언제 어려웠냐면요. When curating collections of costu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의복에 그 costume의 소장품들을 큐레이트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어. 왜? 사람한테 입히고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and also why some modern writers find costume collections physically and intellectually lifel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그 이유래요. 왜? 현대 작가들이 find costume collections 이러한 의복 수집품들을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lifeless 아우 정말 생명력이 없다 라고 말한 이유래요. 왜? 다 마네킹한테 입혀져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lifeless 생명력이 없이 보이는 게 맞지. 왜? 의복은 fluid 유동적이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lifeless라고 하는 어휘는 잘 쓰이고 있네. 그랬을 때 fortunately, 그런데 다행히도 in the period after 1660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660년 그 이후의 시기에서는 근데 그 1660년이 어떤 시기냐면 when more items of dress survived to enrich our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the subject 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주제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의복이 살아남았던 시대래. 즉, 기록이 이제 많이 잘 될 수 있던 시기였겠죠. 그게 바로 1660년이었는데 그 1660년 이후의 시기에 There are also many painted, printed, photograph and film sources of evid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의복을 기록할 수 있을 만한 paint, 그림도 그려졌고요. 뭔가 프린트가 되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photograph, 사진이 찍어지기도 했고 filmed, 뭔가 영상으로 만들어 기록이 되어지기도 했답니다. Sources of evidence of people in clothing caught in movement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내에서 입고 있는 그 옷에 대한 증거들이 이제는 기록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랬을 때 often, 종종, a variety of different types of illustrative examples, 이러한 묘사적인 예시들의 다양한 종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묘사하는 예시의 다양한 종류가 뭐야? 앞에서 뭐라 그랬어? 그림이 그려지기도 했고, 프린트가 되어지기도 했고, 사진이 찍어지기도 했고, 영상이 남겨지기도 했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다양한 예시들은요, will provide, 무엇을 제공해 줬을 거냐면 evidence, 증거를 제시해 줬을 거래요. 자, 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줬을 거냐면 How a garment was worn within the period in which it was made. 그 의복이 만들어진 시기 내에서 의복이 어떻게 입어졌는지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 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1660년이라고 하는 시기 그 이후부터는 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입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젠 좀 볼 수 있게 된 거죠. 왜? 증거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니까. 자, 오케이. 그래서 증거가 제공되었다라고 하는 D번 표현도 맞는 건데 자, 그럼 우리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어. 2번에서 답을 찾아야겠죠? Without the information, 뭐 없이요. 정보 없이인데 어떤 정보냐면 contained in art in all of its forms from drawings to sculp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 그림을 그리는 것서부터 조각품까지 모든 형태의 예술에 담겨져 있는 정보 없이는 이라고 했어.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우리가
의복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뭐를 갖다 썼다고 했어? Paintings, 그림을 갖다 쓰기도 했고, 그리고 sculpture, 뭔가 조각품을 갖다 썼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림서부터 조각품들까지 모든 형태의 예술이 담고 있는 그 정보가 없었더라면, 얘들아, 이런 게 없었다면 우리가 의복의 역사에 대해서 알수 없었겠지. 그 내용이 지금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it is unlikely라고 하면 뭐뭐 할 가능성이 없다란 뜻이야. 자, 뭐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야? That this place of historic dress would be awkward imit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자, display of historic dress, 어떤 역사에 있어서의 의복의 display, 의복에 보여주는 것이 아마도 굉장히 어색한 모방품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 얘들아, 지금 여기서 다른 예술품들의 지금 도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의복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unlikely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바꿔줘야 돼? likely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줘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보들, 다른 예술로부터 가져온 정보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의복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뭐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 뭔가 awkward imitation이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likely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4번 문제까지 잘 푸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5번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선생님, 엄청 넓어요. 끝이 안 보여요.
1: 당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찰로 꼽히는 절이었어요. 미륵불이 세 번 설법을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제한다라는 뜻을 표현한 겁니다.

0: 미륵사지의 석탑! 과연 미륵사지의 하이라이트군요! 오늘은 미륵사지 석탑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선생님, 석탑이 두 개가 있네요.
1: 우리나라 석탑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탑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미륵사지 얘기할 때 삼탑 삼금당 여기에 탑이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세 개의 탑 중에 지금은 두 개만 볼 수 있는데요. 동쪽 탑은 무너진 탑이었는데 1992년에 고증을 거쳐 복원한 것입니다. 가운데는 나무로 만든 구층 목탑이 있었는데 통일신라 때 불타 사라져서 그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미륵사지 서척 석탑인데요. 규모가 대단하죠?
0: 이야, 엄청 큰 건물 같아요.
2: 20년 동안 보수 정비를 하고 2019년에 새롭게 공개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이에요.
0: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탑이라고요?
1: 맞아요. 높이가 14.2m, 폭이 12.5m에 이르는 굉장히 큰 탑인데
2: 조선시대 때 쓰여진 동국여지

0: 승남에도 동방에서 가장 큰 석탑이라고 기록이 있어요.
1: 절에서 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시 우리 천봉이 알고 있을까요?
2: 절을 더 멋져 보이게 해요.
1: 맞아요. 절이 멋져 보이기도 하는데 원래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2: 오, 그런 곳이었구나.
0: 탑은 원래 인도에서 생겨난 것인데요. 이후 중국으로 건너와 목탑 양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졌고 백제에는 주로 나무로 된 목탑을 많이 세웠어요.
2: 아, 탑이 그렇게 전해졌구나. 그런데 전 이렇게 석탑만 본 것 같은데요. 목탑은 본 적이 없어요.
1: 맞아요. 목탑은 썩거나 전쟁이 나서 불에 타서 없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백제 사람들은 이 목탑 모양 그대로 돌을 깎아서 석탑으로 만들었고,
0: 그런 최초의 석탑 형식이 여기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그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 계단이 있으니까 조심, 머리를 숙이시고.
2: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와, 탑 안에 방이 있다니.
0: 이런 형태는 목탑의 특징인데 놀랍게도 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단단한 돌을 나무처럼 깎고 다듬었던 놀라운 기술. 이렇게 최초의 석탑은 목탑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 만들었는데요. 그 후로는 점점 단순한 형태로 변화했답니다.

0: 그런데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봤는데 아무래도 탑이 완성된 게 아닌 것 같아요.
1: 미륵사지 석탑은 원래 9층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정비 복원된 데에는 나름 사연이 있습니다.
2: 1400여 년 동안 서 있던 석탑은 조금씩 무너져 6층까지만 남아 있었는데요. 1915년 일제강점기 때 탑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콘크리트를 발랐어요. 그러자 원래 모습을 더욱 알 수 없게 돼버렸죠. 80여 년이 흐른 뒤 석탑을 해체하고 수리하기로 했어요. 엉겨붙은 시멘트를 떼고 석탑의 모습을 되찾아주기로 한 건데요. 무려 2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0: 아, 20년이나요?
2: 네, 목표는 남아있던 자재를 활용해 최대한 본래 모습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9층의 모습을 추측해서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남아있던 6층의 모습으로 재정비하게 된 거죠. 그런데 탑을 해체하던 중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유물이 발견된 거죠. 우리도 직접 한번 보러 갈까요?
0: 네, 빨리 가봐요.
1: 유물로 볼 때나 역사 내력으로 볼 때 정말 중요한 유물인데 그것의 모습을 여기에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0: 이야, 석탑 안에 이런 게 있었다니. 보물 항아리 같아요.
2: 이 유물은 사리를 보관하는 사리 장엄구예요. 겉에 아주 정교하게 문양을 새긴 함이 있고요. 그 안에 또 작은 함이 있었어요. 부처님의 사리를 소중히 보관하기 위한 삼중의 보호장치였죠.
0: 우와, 예술 작품 같아요.
2: 함께 출토된 다른 유물들도 놀라웠는데요. 그 중에서도 역사적인 유물 하나가 있었죠.
1: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사리봉안기.
2: 미륵사 창건에 관해 밝혀준 기록이었어요.

0: 수학만 생각하면 활기가 돋고 수학 문제를 풀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오늘의 주인공. 일일 수학 교사를 꿈꾸는 희창군에게 수학은 꿈을 이루기 위한 밑바탕이자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가장 가까운 친구다.
1: 보통 사람들이 막 수포자라는 말도 있듯이 수학을 많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수학을 문제풀이의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있어서 수학은 사실 재미의 요소의 개념이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운동 많이 좋아하는 그런 것처럼 뭔가 수학을 즐겼던 것 같아요.
0: 알려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는 공자의 말처럼 수학의 재미를 찾고 즐겼다는 기찬군. 자신만의 방법으로 좋아하는 수학의 꿈을 담아 공부한 결과 고등학교 3년 내내 최상위권 달성은 물론 2017년도 수능에서 자연계열 수학 만점을 받았는데, 과연 희창군의 공부법엔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 겨울방학이지만 학과 동기들과 함께 진행하는 연구가 있어 자주 학교에 나온다는 희창군. 칠판에 수학 문제를 적어놓고 문제 오류는 없는지, 개념 활동은 적합한지 등 열띤 의논을 펼치는데, 뭘 연구하고 있는 걸까?
1: 학생들이 수학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접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보고, 서로 만들어온 문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서로 피드백해주고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0: 직접 수학 문제를 만들어보고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 이해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는 희창군.
1: 이렇게 fx 같은 이런 함수 수식이 정해지면 이게 좌표 평면에서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기하학적인 내용을 추론하는 게 주가 되잖아, 사실.
0: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춘 연구를 진행하면 할수록 수학 공부에 있어 중요한 핵심은 인과관계를 파악한 논리적인 사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 수학에는 결국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 조건들을 어떠한 특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조합을 해내면 결국에 답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답을 구해낸다거나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수학을, 수학 개념이나 그런 측면들을, 개념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다 보면 암기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 그게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0: 수능 수학 만점자 희창군의 공부 비결 또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풀이 과정의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한 것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한 것인지 알아보자. 공부의 왕도 멘토링 소식을 듣고 수학 성적을 올리고 싶은 멘티 지원자들이 모였다. 그리고 오늘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멘토.
2: 안녕하세요.
1: 일단 오늘 내가 온 이유는 너네 중에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내가 내 공부 방법 같은 거 알려주고 좀 너희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해.
0: 적합한 멘티 선정을 위해 수학 성적을 비롯한 전반적인 공부 고민을 적게 한 후 두 개의 수학 문제를 출제,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적도록 했는데, 멘티 지원자들의 개념 활동 실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다. 드디어 멘티를 선정할 시간. 모두가 절실함을 갖고 참여했다는 것을 잘 알기에 멘티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희창군의 선택을 받게 될 학생은 누구일까?
1: 혹시 오주식 친구가, 오주식 친구랑 이거를 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0: 개념이 응용된 심화 문제가 어렵다는 오주식군.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

0: 만점을 받고 싶다.
1: 저를 판단할 때 저는 개념도 아직 부족하고 문제풀이에 대한 스킬도 많이 모자란 편인 것 같아서 이번 멘토링을 통해 그런 점 모두 보완하고 한번 새롭게 공부를 시작해보고자 그런 마음으로 이번 멘토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0: 그날 오후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공부 의지 불태우며 1차 멘토링에 돌입한 두 사람.
2: 일단 너를 뽑은 이유는 그 멘토링 신청 이후에 개념을 어떤 식으로 좀 다져야 되는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써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두 문제를 풀렸잖아. 근데 푼 거를 보니까 이게 어떤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이 문제가 나오는 건지 이거를 좀 알게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식 같은 게 여기저기 써져 있고 좀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
1: 네네.
2: 그리고 어떤 조건을 다른 조건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거 같은 게 좀 미숙한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너한테 공부 방법을 좀 알려주려고 그래서 선택을 했어.
0: 전곡을 찌르는 멘토의 말에 의지가 불끈.
2: 수학 되게 어렵지?
1: 아, 그렇죠. 수학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긴 한데 너무 어려운 편인 것 같습니다.
2: 알았어. 그럼 평소에 수학 공부를 할 때 보통 개념 같은 건 어떻게 공부를 해?
1: 일단 학교 수업 위주로 잘 듣는 편이고요. 수업이랑 그리고 인강도 듣는 편인데,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듣고 그냥 모르는 문제 있으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구한테 물어보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편입니다.
2: 나 같은 경우는 그냥 개념 복습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문제부터 바로 풀거든. 해설지를 보면서 그 해설지에서 어떻게 쓰여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하고, 내가 이 부분을 못했구나 그런 걸 확인을 하게 되면 해설지의 그 서술 방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채워넣어야 되고 내가 어떤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진행을 해야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많이 했었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해설을 읽어보면 점 A를 지나고 두 직선 AB, BC의 수직인 직선 L은 평면 ABC의 수직이고 C가 구위의 점임으로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엇임으로 BCA의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 즉 AC랑 BC가 서로 직교한다 라는 표현이 있지. 이걸 통해서 임으로 앞에 있는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 이 결과값 AC랑 BC랑 직교한다는 결과값이 이 임으로에 의한 결과 조건이 되는 거지.
0: 즉 논리 전개 흐름을 읽고 인과관계를 파악한 것이다.
2: 그래서 해설지의 논리 전개 과정을 보면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1: 해설 읽으면서 계속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해야겠네요.
2: 그래서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서 이렇게 계속 해설지를 공부를 하니까 임으로, 그럼으로, 따라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게 딱 보이더라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해설지가 어떤 식으로, 정확한 해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조건들을 논리적으로 배합을 해가지고 어떤 원인으로부터 결국 우리가 답이라는 결론을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
1: 네.
2: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라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반복이 돼서 어떤 결과값이 최종적으로 나오는지 이거를 해설을 통해서 나는 공부를 했었어.
1: 아,
2: 해설지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사실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과목들이랑은 다르게 어떤 개념들로부터 어떤 게 도출되고 어떤 걸로부터 어떤 게 도출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거든.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판단을 해줄 수 있고 그래프의 개형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 사실 우리가 개념을 공부할 때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개념이 어디로부터 나왔고 어떤 개념을 통해서 어떤 개념이 도출되고 이것들이 서로 어떤 원인과 어떤 결과를 통해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개념을 공부할 때도 사실 많이 봤었거든. 그래서 개념에서 그렇게 수학이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 것처럼 해설지에서도 똑같이 어떤 조건을 통해서 어떤 조건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가 딱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설지를 공부할 때 인과관계를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수학을 공부할 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
3: 국어나 영어처럼 언어 같은 부분들은 이제 서술 방식이 어떤 문장 형태로, 그러니까 구어체적인 서술 방식이나 문어체적인 서술 방식 큰 차이가 없는데, 수학의 서술 방식은 분명히 다른 과목과 명확한 차이가 있죠. 수학이라는 과목이 논리적이고 모든 표현이 수나 식이나 어떤 그래프 같은 형태로 압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고 그 대신 단계 단계마다 그 과정이 많이 생략돼 있고 그러면서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은 그것들을 읽었을 때 바로 확 와닿지가 않고 그러니까 해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해설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게 이제 독특한 특징인데 이런 좀 압축적이고 생략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을 읽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수학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1: 만약에 해설 보다 보면 이 해설은 자세한데 보통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좀 생략해서 좀 끊어 이렇게 나왔던 해설도 제 기억에 몇 개 있었는데 생략된 부분까지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거 돌릴 때 네.
2: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해설을 보면서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게 이 해설지는 이런 부분을 추가하면 정확한 논리 전개를 가진 해설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1: 그리고 또 이 인과관계를 공부하고 나서 문제를 볼 때 만약 이 인과관계를 공부했던 그다음 표시를 문제 옆에다 표시를 하는 게 좋을 거 아니면 따로 노트를 제작해서 이런 식의 소수관계가 사용됐구나 이런 거를 표시하는 게 나을까요?
2: 사실은 그 문제의 서술 방식을 공부하는 게 다른 문제를 풀 때에도 기초적인 내용이 되는 부분들이잖아.
1: 네네.
2: 그래가지고 나 같은 경우에는 노트 정리 같은 거를 해가지고 어떤 조건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서술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건이 어떤 선행 조건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면 다른 문제 응용해서 풀 때도 그런 부분에서 내가 서술 방식을 공부했던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사실 서술 방식이란 것 자체가 우리가 수학 개념을 정리하는 것처럼 하나의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수학 문제 풀이를 위한 개념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지.
1: 아, 네. 그리고 형 또 궁금한 게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2: 일단 나 같은 경우에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그냥 읽지 않고 조건 같은 걸 파악하지 않고 막상 풀려고 하면 내가 어떤 걸 푸는 거지? 막 이렇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서 이 조건들을 파악해서 이 조건들을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
0: 희창군의 문제풀이법 5단계. 먼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읽어본 후 문제풀이에 필요한 조건에 밑줄을 긋는다. 그런 다음 말로 풀어놓은 조건은 수식이나 그래프로 변환한다. 이렇게 정리된 조건과 풀이에 필요한 개념을 모아 인과관계로 나열, 명확한 논리가 전개되도록 풀이를 쓴다. 마지막으로 해설지와 자신의 논리 전개 과정을 비교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기창군은 풀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꾸준한 훈련을 통해 풀이 실수를 줄이고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2: 지금까지 내가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거를 서술을 해봄으로써 해설지에 있는 걸 통해서 서술 관계를 확인하는 이런 거 알려줬잖아.
1: 네.
2: 이거 가지고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 다음에 왔을 때 어땠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1: 네, 알겠습니다.
0: 그날 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독서실에 홀로 남아 공부를 하고 있는 주식군. 평소 같았으면 눈으로 문제를 확인하자마자 풀이에 들어갔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정확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조건과 개념 간의 인과관계를 따져가며 풀이를 적었다. 주식군은 오랜만에 수학 공부에 재미를 느꼈다. 혼자서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점이 많았다는 멘티. 멘토에게 물어볼 것이 많다. 멘토 또한 자신의 공부법이 멘티에게 도움이 되는지 무척 궁금한데.
1: 두 문제는 네, 풀었거든요. 앞에 확률 문제는 제가 이 문제인데 제가 풀 수 있는 식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멈춰놓고 해설지를 펴봤어요. 보니까 확실히 논리 전개 방식으로 이게 이어져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막상 또 문제를 풀려니까 이 전개 방식이 딱 떠오르기보다는 뭔가 아까 해설지에서 봤던 구체적인 숫자가 먼저 떠올라가면서 문제를 외운 것 같이 풀게 되더라고요.
2: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네. 다시 풀어보는 과정에서 어쩔 네네. 수 없이 발생하는 거긴 하거든 사실.
1: 네.
2: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우리가 이 논리 전개 방법을 공부함으로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응용 문제라든가 네. 그런 다른 문제들을 푸는 방법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겠지. 그래서 아마 네가 해설을 통해서 공부를 확실하게 한다면

0: 나중에 이런 난이도의 문제라든가 여기서 사용된 논리 전개 방법 같은 거를 사용하는 다른 문제들을 풀 때나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거야.
1: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제가 바로 풀어서 맞춘 문제거든요. 문제를 맞추고 해설지를 보니까 해설지도 같은 방식으로 풀었길래 이걸 남에게 설명한다면 잘 해줄 수 있을까?
0: 내가 지금 네가 숙제를 한 거를 보니까
1: 네.
0: 그 조건들의 밑줄 치고 그리고 조건들을 수식으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그 바꾼 수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것까지 되게 잘했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가 놓친 부분이 저번 시간에 네가 쓴 해설이랑 해설지의 해설이랑 논리 전개 과정을 비교를 해보면서 네가 이 뭐이면 뭐뭐임으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써가는 과정이 이 공부 방법의 핵심인 거거든. 그 부분들이 좀 미숙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풀이를 보면 일단 맨 처음에 이 함수의 그래프와 x축, y축 및 직선 x는 이 12분의 파이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s라 하면 그 s라는 거를 정의를 했지. 해설에서 그래서 s라는 과정을 정의를 하는 부분이 여기 해설에서 추가가 되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해설에서 또, 직선 y는 a가 s를 2등분함으로, 이게 원인 조건이 되는 거지.
1: 네, 원인
0: 그래서 이
1: 조건.
0: 원인 조건을 해설에서 분명하게 밝혀주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
1: 아, 그러네요.
0: 직선 y는 a가 s를 2등분함으로. 이렇게 해설을 공부함으로써 너의 해설을 보완을 하고 이렇게 완벽한 논리 전개 과정을 익힐 수 있다면 이거는 왜 이렇게 되고 이 수식이 왜이 수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네가 확실히 알수 있으니까 나중에 네가 물어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가르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런 논리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정확히 설명해 줄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야.
1: 아, 그러네요. 네. 이런 문제를 훈련 방법을 계속 하다 보면, 고난이도 문제, 30번 같은 문제들도 제가 정복할 수 있을까요?
0: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간 정도 난이도를 해설의 논리 전개 과정을 공부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내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고,
1: 아, 그런, 저희가 직접 문제를 만드는 건가요, 그러면?
0: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고 내가 만든 문제를 스스로 이 내가 익힌 논리 전개 과정을 바탕으로 해설을 써봤어, 내가. 그래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고난이도 문제도 풀수 있도록 능력을 키울 수 있었거든. 나는 문제를 만들 때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거든? 숫자 바꾸기, 그 문제에 있는 조건 바꾸기, 그 문제에 무슨 도형이나 그래프 같은 거 있잖아? 도형이랑 그래프 바꿔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상의 문제에 있는 조건들을 섞어보기. 이렇게 총네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었어. 그 중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단순하게 숫자만 바꾸는 거야.
1: 아, 네. 숫자.
0: 일단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문제에서 이 좌표들의 숫자를 바꾸고, 그리고 비율도 숫자를 바꿔가지고 답이 딱딱 나올 수 있도록 계산을 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었어.
2: 처음에는 숫자 바꾸기로 쉬운 문제를 만들면서 자신감을 키운다.
0: 두 번째는 조건을 바꿨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네가 저번에 밑줄 치는 것들이 조건이었잖아.
1: 네.
0: 그런 문제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었거든.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문제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다라는 조건은 그대로 가져왔어.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 방정식 코사인 2x 더하기 사인 x는 0이다 라고 이 방정식이란 조건을 바꿨거든.
2: 조건을 바꿔 문제를 만들어 봄으로써 개념을 점검할 수 있다.
0: 세 번째 방법은 보통 도형이나 그래프 같은 게 문제에서 많이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도형이랑 그래프를 바꿀 수도 있었어. 기존의 문제에서 쌍곡선이랑 원, 두 가지의 도형을 이용해가지고 이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엔 똑같이 쌍곡선이랑 원이라는 개념을 똑같이 사용하면서 그래프를 바꿔줘가지고 똑같이 쌍곡선의 정의를 사용하더라도 문제 양식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렇게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었어.
2: 그래프와 도형을 이용한 문제 만들기는 수학적 사고력을 키운다.
0: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두개 이상의 문제에 있는 조건들을 융합하는 거야.
1: 아, 두 문제 이상의 조건들을요?
0: 사실 문제를 볼때 어떤 문제에 어떤 조건

0: 사람들이 되게 마음에 들고,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이랑 섞어보면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가 되겠다라고 할 때가 가끔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가져오면 도움이 될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고, 평면이 정사각형 OABC의 넓이를 2등분한다고 했어. 근데 기존 문제에서 어떤 직선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때그 중점을 지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평면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그 평면이 정사각형의 중점을 지나야 된다라는 기존 문제에서의 그 조건을 사용을 했어. 그리고 또 사각형의 한 대각선에 XY평면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는 6이다 라는 이것도 또 정사형의 길이를 이용한 다른 문제의 조건에서 가져왔지.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문제의 조건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었어.
1: 몇 가지의 개념을 섞어 문제를 만들 수 있다면 고난도 문제까지 정복할 수 있다.
0: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실 고난이도 문제를 대비를 할수 있는 게 네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 봄으로써 고난이도 문제가 어떻게 탄생했구나 이런 것도 어렴풋이 알수 있고, 네가 문제를 만들 때너 스스로 이 문제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추론을 하잖아. 이 과정을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도 적용을 한다면 추론 과정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문제를 만든 다음에 네가 익혔던 해설 전개 방법 있잖아. 그 방법에 맞춰서 네가 해설을 직접 써봐. 네가 직접 네 문제 해설을 쓰면서 오류를 발견할 수도 있고, 논리 전개 방법,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익혔던 논리 전개 방법을 계속 익히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지.
2: 수학을 그냥 공부를 해요. 뭐 문제를 풀어요. 그게 가장 일단은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것 같고, 누구를 가르치고 아니면 친구 물어봤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문제를 만드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수학에 대한 정말 전반적인 눈이 있고, 심지어는 문제를 만드는 출제자의 그 시각까지 갖추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반 학생들이 시도를 한다면 그게 보통 응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약간 말이 바뀌는, 아니면 조금 그 개념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만드는, 자, 그 정도 작업까지는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3: 형, 근데 있잖아요. 이 문제를 제가 직접 만들어보고, 보기도 제가 새롭게 만들어서 문제 만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제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어떻게 한번 확인을 할수 있을까요?
0: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내가 만들고서 사실 내가 만든 문제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막 맞아 보이잖아. 뭔가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오류가 있음에도 나는 내가 만든 거니까 잘못 찾는단 말이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한테 이 문제 풀려보고서 혹시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해설을 썼는데 이 해설 과정에서 논리적인 비약이나 좀 모순적인 측면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친구들한테 한번 풀게 부탁을 해가지고 친구들로부터 좀 조언을 많이 얻었어. 그래서 친구들이 오류 같은 걸 찾아주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과정에서도 내가 또 공부를 할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또 계속 네가 공부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문제 만드는 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을 주자면, 네가 조건을 생성을 해보고 직접 문제를 만들고 해설을 쓰잖아. 근데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으면서도 훨씬 간단할 수 있는 그런 풀이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런 점들이 되게 좋은 팀이 될수 있는데, 그런 거를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일단 되게 간단한 문제잖아. 일단 한번 풀어볼래?
1: 쉬운 문제인 만큼 거침없이 풀어나가는 멘티. 공식을 적고 좌표를 대입해 문제를 풀었는데.
0: 보통 이렇게 각각의 좌표를 계산을 해가지고 풀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모든 성분의 합, 우리가 뭘 구하고자 하는지를 되게 먼저 봤거든, 항상. 그러니까 X좌표든지 Y좌표든지 어차피 성분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벡터 A의 성분의 합은 4야, 그치? 그럼 벡터 B의 성분의 합은 뭐지?
3: 마이너스 1.
0: 벡터 A랑 벡터 B의 모든 성분의 합이 각각 이거니까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5가 되지.
3: 완전 새로운 방식인데.
0: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쉬운 문제인데도 네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이 그냥 성분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훨씬 더 간단하게 바라볼 수 있겠지? 그리고 또 이거. 수능 21번 문제인데, 21번 문제는 객관식 중에서 제일 어려운 배치가 돼 있잖아. 제일 어려운 문제잖아.
1: 두 가지의 개념을 활용해 답을 구해야 하는 고난도 문제로 풀이 과정만도 종이 한 장을 채운다.

0: 그에 비해 너무나도 간단해 보이는 기창군의 풀이 과정. 과연 어떻게 푼 걸까?
1: 이 문제에서 조건이 있잖아. 내가 그 밑줄 치는 것처럼 하면 닫힌 구간에서 증가하는 연속 함수. 그리고 이 조건, 적분 값이 이렇게 2랑 2루트 2라는 각각의 조건이 있어. 네. 사실 이 밑줄 친 세 개의 조건만 만족을 시켜주면 어떤 fx든지 이 조건 만족을 시키면 답이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거든.
0: 기창군은 세 가지의 조건 해석을 통해 연속함수 fx의 넓이가 2이고 넓이의 절대값이 2루트 2라는 것을 알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음의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후 그래프 개형을 그려 문제풀이를 시작했다.
1: 그래가지고 나 같은 경우에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닫힌 구간에서 증가하면서 이 조건을 성립시키도록 각각을 두 개의 일치함수로 봤어.
0: 어떤 조건과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임의의 점 2분의 1,0을 정하고 일치함수를 의미하는 두 개의 직선을 그린 다음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다.
1: 이 넓이가 이게 루트 2 플러스 1, 이게 루트 2 마이너스 1.
0: 삼각형의 넓이를 알게 되면 밑변의 길이를 활용하여 높이를 구할 수 있게 됐고 두 직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기울기와 임의의 점 2분의 1,0을 이용해 fx를 구한 후 주어진 조건에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어떤 조건과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게 풀이에 새로운 발상을 더한다면 독창적이고 시간이 훨씬 단축되는 풀이법을 찾을 수 있다.
1: fx도 알고 라지 fx도 하니까 네가 그냥 이걸 대입을 해서 풀어줄 수 있는 거야.
2: 아, 그러네요. 21번 문제를 2점짜리처럼 보시는데요. 형, 근데 이거 완전히 편법 아닌가요, 이거?
1: 아, 사실 이게 막 나 같은 경우는 보통 막 야매풀이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주어진 조건들로부터 내가 좀 더, 조금이나마 더 쉬운 방법들을 찾아내면서 공부를 하니까 훨씬 재밌더라고, 수학이.
2: 아, 좀 솔직히 지금 살짝 소름 끼쳤습니다. 저도 꼭 형이 알려주신 공부 마스터해서 친구들에게 한번 자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수능을 쳐보니까 멘탈 관리하는 거 있잖아. 네네. 마음가짐 이런 거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 사실.
0: 수능 날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멘토는 멘티에게 힘이 되어주려 한다.
2: 일단 처음에 형한테 수업을 들을 때 과연 이런 논리 전개 과정을 공부하는 게 정말 실질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학을 공부에 접근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공부를 기반을 하는데 이 논리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꼭 필요하구나를 느끼면서 남은 수험생 기간 동안 열심히 수학 공부 재밌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희창군에게도 수학 공부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1: 멘티가 진짜 잘 따라와주고 저한테 뭔가 도움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수학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도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3: 어려워. 어려워.
1: 아.
4: 뭐 하는 거예요?
2: 내년에 2019년에 당당하게 성 앞에 설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0: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안녕하세요. 김나리입니다. 우리 지금 조건부확률에 대해서 살피고 있었는데요. 우선 오늘의 넌센스 확률부터 보고 갈까요? 아, 그대더라. 틀린 문제에서 배울 것이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시 풀어보자라는 거죠. 그치? 아, 근데 이것이 그냥 풀어본다고 다 남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답노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 당연히 오답노트는 추천을 합니다. 하면 좋은데, 아니 글쎄, 오답노트를 하겠다고 다이어리 꾸미기처럼 너무나 이쁘게 붙이고 너무나 이쁘게 긴 그 풀이를 적어가는 것도 좋죠. 그렇게 이쁘게 꾸미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좋아요. 하지만 그러면 너무 시간이 이제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답노트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이렇게 풀을 수 있었을까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좀 남고 다음번에 더 잘 풀기 위해서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풀이에 긴 풀이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텐데, 풀이의 흐름이 어땠는지, 이 풀이가 어떤 이야기로 진행을 됐는지를 한번 제대로 곱씹어보면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옮겨적기만 한다고 절대 다시 그냥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를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사실 레벨업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나하나씩 중간중간에 딱딱 틀려주는 것이 하나씩 올라갈 또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기회들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의 앞에서의 내용은 조건부 확률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서 PA라는 이제 확률을 구했을 때그 A라는 사건에서의 그 B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일어날 확률, 이제 조건부 확률 P, B 바 A를 곱해주면 곱셈 정리가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리셔서 정리를 한다면, 아,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그 풀이의 흐름을 잘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어갈 독립싱은 이제 뒷단원의 이제 이산 확률 분포와 이어질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전제 조건이 주어지냐면 한 번에 시행해서 사건에

A가 일어날 확률이 P로 계속 이제 동일하다고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질 때 주사위 눈의 수가 1이 나올 확률은 계속 6분의 1이죠. 수학적 확률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P일 때이 시행을 N회 반복하는 독립시행에서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독립사건이라고 했던 것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을 말하잖아. 주사위를 던지고, 그 다음 던지는데 앞에 거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동전을 이제 던져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독립시행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사건 A가 R회에 일어날 확률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일단 같이 한번 볼게요. 예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네번 던지는 이러한 독립시행에서 6의 약수의 눈이 두번 나올 확률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네번 던진대. 딱 포를, 표를 그려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아래에 써볼 거고요. 그때의 확률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번 던지는 시행에서 두번 사건이 일어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일어나고 세네 번째 안 일어날 수도 있겠고, 또는 이런 식으로 이 위치에는 안 일어나고, 또첫 번째, 네 번째 일어나고 이때 안 일어나고,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일어나고, 그러면 첫 번째, 네 번째 안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일단 경우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각 이때에 대한 그 확률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지금 사건이라 하면 주사위 눈이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말하고 있죠. 6의 약수는 1, 2, 3, 6으로 6개 중에서 4개예요. 즉, 6분의 4, 3분의 2라는 확률이 이 사건에 대한 확률이죠. 그러면 오른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두번 일어났으니까, 3분의 2에 대한 확률이 두 번, 즉 제곱이 되는 거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우리가 여사건에 대한 확률 생각하시면 1에서 3분의 2 빼줘서 3분의 1이죠. 그러면 3분의 1에 대한 제곱을 마찬가지로 곱해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에 대한 경우도 한번 살펴보자. 이때도 결과적으로는 두 번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아유, 칸이 너무나 작지만 3분의 2의 제곱일 거고, 일어나지 않은 경우도 두 번이라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또한 제곱으로 이렇게 곱해질 거예요. 다다다다다 다 같겠지. 왜냐하면 결국은 이렇게 두번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같은 확률로서의 경우들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이 경우에 대한 수를 세워준다고 하면 이건 몇 가지야? 조합의 수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번 중에 두 번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42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경우를 싹 정리하니까 다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확률은 정리하자면 42에다가 3분의 2를 두번 곱해주시고 3분의 1을 또한 두번 곱해주는 이러한 확률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확률 꼴이 나타났다라는 걸볼수 있고, 여기서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게 앞에 쓰여지는 거는 전체 시행 횟수야. 그치? 네번 던졌다 이거지. 그리고 물어보는 게 지금 두번 일어났구나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두번 일어난 것은 일어난 확률, 즉 지금 사건에 대한 3분의 2에 대해서 또한 두번 일어났어요라고 하고 이 2라는 숫자가 여기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제곱의 2는 뭘까요? 일어나지 않은 만큼의 수죠. 그러면 전체가 4번인데 두번 일어났으니까 안 일어난 그 횟수는 4에서 2를 빼어서 지금 뒤에 또한 2제곱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독립시행에 대한 그 확률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또한 경우의 수를 조금 더 넓혀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될것 같네. 그러면 예제 4번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문제를 읽어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주사위의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일은 지금 주사위를 던지는 거죠. 그리고 발생하고 있는 사건은 3의 배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니? 그럴 때 이제 흰공 두 개를 받고
또그 사건이 안 일어나면, 다른 여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공을 받는데요. 그리고 총 이때 5번을 전체적으로 독립시행을 하는데, 그때의 이러한 조건이 있어서 지금처럼 A, B에 대한 관계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묻고 있어요.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일단 앞에서 정리한 공식이 제가 일반화해서 데려온다면, P에 R, 1-P에 N-R, 이런 식으로 제가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을 적어줄 수가 있었는데, 일단 이곳에 대한 그 들어갈 수는 총 시행한 독립시행의 횟수예요. 5가 들어간다라는 거지. 오케이. OC. 거기다 얘는 발생한 그 사건이야. 그래서 R. 그리고 이 발생되어지는 이 확률이 또한 필요한데, 이 확률에 대한 P는 그 3의 배수가 나오는 그 확률을 말하는 거죠. 3의 배수는 3과 6이고, 그러면 우리가 총 6개의 주사위는 중에 2개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3분의 1이라는 P가 지금 이용될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괜찮니? 그럼 여기에 지금 3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의 3의 배수가 나올 사건이 몇번 발생해야 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뒤는 또한 우리가, 아, 그러면 이 발생되지 않을 3의 배수가 아니게 될 확률은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가 5-r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게딱 하나죠. 이 3의 배수에 대한 눈이 몇번 나와야 하는가. 즉, 이 r에 대한 수만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발생의 횟수를 구하기 위해서 조건이 흰 공이랑 검은 공으로 나와 있어. 이제 얘네를 이 R에 대해서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봐볼게요. 지금처럼 제가 사건, 즉 주사위 눈이 3의 배수가 나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사건 횟수, 사건 발생 횟수가 제가 R이라고 둘게요. 괜찮니?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을 그 횟수는 총 지금 5번이었으니까 5에서 r을 뺀 5-r번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괜찮죠? 그럼 이때 만약에 3의 배수이면 흰 공은, 이때 정리해 줄수 있는 게흰 공은 몇 개가 났냐면, 3의 배수이면 2개씩 받고, 그러면 그 일어난 사건의 횟수에다가 2를 곱해 주고, 3의 배수가 아닐 때에는 일단 흰 공은 하나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는 1에다가 5-r을 곱해줘서 이런 만큼의 흰 공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갖게 된다라는 거지. 정리하게 되면 5 플러스 r개가 생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검은 공도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검은 공은 몇 개를 갖을까? 3의 배수가 되면 이제 검은 공은 받지 않아요. 그러면 r번에다가 0을 곱하는 거니까 앞쪽은 생각해주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3의 배수가 아니면, 즉 5-r번에 대해서는 검은 공한 개를 받는데, 즉 결국은 5-r개의 검은 공이 남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최종적인 흰 공과 검은 공에 대해서 R에 대한 식으로 끌었는데, 이때 남는 공의 개수를 이쪽을 A라고 하고 이쪽을 B라 하겠다 그거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등식이 들어가 있고 우리는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다. 데려갈게요. 지금 B보다 5-r이 여기 들어가고요. A가 가운데에 들어가면서 맨 오른쪽에는 3배, 15-3r이라고 적어주시고, 우리 연립부등식이야. 이쪽 한번, 오른쪽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엮어주시면 되는 거죠. 왼쪽부터 우리가 해결해 본다고 하면, 5, 5 지워지면서 2r 넘어가서, 결국은 r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첫 번째 부등식 해결이 됩니다. 이쪽 계산한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오른쪽에 대한 부등식도 만족해야 되는데, 3r 넘기시면요, 이쪽에서는 4r 넘겨주셔서 10보다 작아야 된다. 우리 4로 나눠주면 r이 결국은 2분의 5보다 작아야 돼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 r에 대한 수는 0과 2분의 5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친구는 발생한 그 사건의 횟수야. 결국은 자연수여야 되는 거고, 0을 포함한 자연수여야 되는 거고, 이때는 1과 2가 가능하겠지. 괜찮아.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이 발생되는 그 사건이 1이거나 2이거나 라고 돼야 된다라는 거고, 저희가 필요한 게 지금 R이었죠. 이 R에 대한 값이었는데, 아, 내가 구했어. 그러면 아까
계산할 확률은 이 친구였잖아요. 그러면 데려가서 바로 이제 구해주면 끝이라는 거지. 결국은 이 R을 구하는 게 우리의 마지막 그 단계겠네요. 그럼 넣어서 이제 마저 계산하겠습니다. R이 1일 때는요, 51에다가요, 3분의 1은 한 번이고요, 3분의 2는 우리가 다섯 번 중에서 한번 발생한 거 빼고 생각하는 거니까 네 번에 대한 그 확률을 곱해준다. 그리고 이때는 R이 1이거나 R이 2이거나, 즉, 더하기로 이어주시면서 지금 나머지 R자리에다가 2 집어넣어 주시면 뒤에가 3분의 1의 제곱이고 뒤에는 또한 3분의 2의 세제곱이겠죠. 이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래에 있는 게 3에 대한 1제곱에 3에 대한 4제곱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한 이쪽에서도 3에 대한 제곱에 3에 대한 세제곱이라 우리가 시원하게 제가 분모를 그려가지고 이 밑에다가 3에 대해서 5제곱이다 이렇게 내려줘도 괜찮을까요? 아, 괜찮아. 그럼 왼쪽에서는 이쪽 5고요. 여기 2의 4제곱이라 5에다가 곱하기 16이고요. 더하기로 이어주시고. 그리고 OC는 몇이야? 너무 자주 나와. 5, 4, 20을 2로 나누니까 10이고요.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8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래는요. 9, 9, 81에다가 3한번더 곱하면 되는 거니까 2, 4, 3 이렇게 분모 생기고 이쪽에서는 80이고 80이네요. 160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쪽은 3에 대해서 거듭제곱인데 위에가 3으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최종 답이 나오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이 형태를 일단 떠올려 주시고 내가 필요한 거를 일단 찾으러 가는 거죠. 주어진 게 최종, 아니, 총그 시행 횟수와 그 사건에 대한 3의 배수가 나온다라는 그 사건에 대한 확률이 이미 다 주어졌으니 얘를 구해냈으니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R이고 대신 이 R을 쉽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다른 이야기와 엮어서 준다라는 건데 다음 문제도 비슷하게 흘러가거든. 어디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번엔 동전이에요. 동전을 계속 던지는 것도 독립시행일 거라는 거지. 그지? 그럴 때, 앞면이 나오면이라고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 앞면이 나오면 2점. 그리고 뒷면이 나오면 1점을 얻는 그러한 시행을 한대요. 이럴 때 지금 7번을 반복한대. 총 시행 횟수가 주어졌고, 이게 조금 보여요, 아까보단. 7번을 반복할 때, 아, 이번에는 점수로 그 R 자리에 대한 수를 찾아가나 봐. 점수가 짝수일 때 얻은 점수가 10점 이하일 확률은 하면서 묻고 있어요. 어? 이거 어디서 본 형태인데? 이러할 때 저러할 확률? 이거 조건부 확률이네.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할 지점은 조건부 확률인 것 같고요. 아까처럼 일단 독립시행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지금에 대해서는 동전을 말을 하고 있어. 동전이 앞면이 나올 사건에 대해서 이때의 지금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리고 동전이 뒷면이 나올 확률도 이때도 이제 1-P겠는데 어차피 2분의 1이겠죠. 아, 2분의 1로 이제 같은 건 나중에 계산이 굉장히 또한 편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이 발생한 거는 2분의 1인데 그럼 우리가 총 7번 해서 몇번 발생하는가를 또 찾아야 될것 같고, 2분의 1에 그 사건이 R번 발생할 거고, 또한 지금 뒷면이 나머지 7-R번 발생해서 이러한 확률을 어쨌든 구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전 앞면을 몇번 나오게끔 해야 될까라는 걸 찾기 위해서 이번에는 점수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지. 점수를 R에 대해서 지금 정리해 줘야겠죠. 그럼 내가 일단 최종적으로 받을 점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면이 나오면 2점을 받는데요. 앞면이 나오면 지금 앞면이 나올 횟수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정을 해 줘야겠네. 제가 그러면 앞면이 나올 여기다가 앞면이 나오게 되는 그 횟수를 R이라고 하고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리고 뒷면 이 나오게 될 횟수에 대해서는 총 지금 7번이니까
7-R 이렇게 더 볼게요. 그럴 때 이제 점수를 생각해 보자면

점수는 2점을 얻겠죠. 이제 앞면이 나오면 그러면 이 R에다가 그리고 뒷면이 나오면 1점을 얻는데요. 뒷면이 나온 횟수는 7-R이고 여기에 지금 7-R을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7 플러스 R점이 생긴다라는 건데 이때 얻은 점수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제가 A라고 둘게요. 그리고 점수가 10점 이하죠. 10점 이하가 되는 사건을 또한 B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조건 확률이 등장한다고. 어떻게? 짝수일 때 10점 이하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러한 지금 확률을 찾으러 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제 이 사건, 짝수가 나올 그 횟수를 또한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점수인 7 플러스 R이 일단 짝수가 되어야 돼. 그러면 이때의 R은 우리가 지금 앞면 횟수 총 0부터 7번 시행했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 생각해 줘야 되는 거라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1, 3, 5, 7 이러한 홀수가 들어가서 가능해지겠죠. 괜찮나요? 좋아. 그럼 우리는 이 사건 A가 일어나기 위해서 R을 찾았으니까 E에 대한 확률을 바로 구할 수 있다고요. 왜냐? 이러한 지금 독립시행에 대한 그 형태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계산할까요? 결과적으로 저기가 이 P가 일어날, 즉 짝수가 되어질 그 확률은 각각 R이 1일 때에는 7C1에다가 2분의 1에 1에다가 2분의 1에 6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로 이어질 것 같네요. 길게 써볼게. 그러면 7C3에다가 2분의 1에 3, 또 2분의 1에 7제곱 더하기 7C5. 이번엔 R이 5일 때도 넣어줘야겠죠? 그러면 2분의 1에 5제곱에 2분의 1에 2제곱, 마지막에 7번 일어날 때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 7번 나머지는 없고. 그러면 이때를 우리가 계산해주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2분의 1이면 제가 편하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 뒤쪽이 이 위의 지수가 어떻게 되든 다 곱하면 어쨌든 여기가 다 2분의 1의 7제곱일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묶어줄 수가 있고 2의 7제곱분의 1로 묶어주게 되면 남는 게 앞에 곱해진 조합의 수만 남습니다. 데려와서 더해볼게요. 7C1, 7C3, 75, 77. 아, 이 친구를 더해주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어딘가 나치 익어야지. 제발 나치 익어야지. 우리 이항계수의 성질에서 이 친구 뒤에 있는 수들을 지금 홀수만 다 더하고 있죠. 그럴 때에는 우리가 계산이 어떻게 된다? 7에 있는 것보다 이 지수가 하나 더 빠져서 결국은 2의 6제곱이 되어진다. 계산하게 되면 2분의 1이라는 지금 확률이 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필요한 게 지금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방금 PA는 구했고요. 그러면 PA 교집합 B에 대한 이 분자에 들어갈 이 확률을 마저 구하면 되겠습니다. 맞지? 조건부 확률까지 다 정리가 되어야 또 이어지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교집합을 위해 생각을 해보자. 지금 앞에서는 짝수가 되기 위해서 1, 3, 5, 7이라는 R을 구했어요. 그럴 때 E의 점수가 이번에는 B까지 만족하기 위해서는 10점 이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쵸? 그러면 R이 1 들어갈 때는 8, 3 들어갈 때는 10, 이 뒤에 5랑 7이 들어갈 때는 탈락이 돼. 그래서 이쪽은 생각하지 않고 이 1과 3에 대해서 들어갈 때만 우리가 교집합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다라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1과 3을 넣은 그 값을 구하게 되면 앞에서도 적었지만 1C1에다가 그러면 2분의 7의 7제곱 이렇게 한번 합쳐서 이번엔 적어줄게요. 그럼 뒤에는 7C3에 대해서 2분의 1의 7제곱 얘를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밑에가 2의 7제곱으로 분모 같이 써줄 수 있으면서 앞에 7C1은 7이고요. 뒤에 7C3은 몇입니까? 35네요. 35 계산해 주시면 뒤에가 2의 7제곱에 42가 되겠다. 이게 지금 교집합에 대한

특히 A교 B에 대한 그 확률이 된다라는 거지. 괜찮니? 그럼 저희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마지막 최종 답 내어주면 되는 거니까 아래 분모에는 A에 대한 확률, 즉 위에 구했던 이제 2분의 1 데려와야겠죠? 2분의 1 적어줄게요. 그리고 위에는 방금 구한 이 값, 2의 7제곱분의 42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여기 좀 나눠줘 볼까? 위아래 탁 나눠주시면 6제곱에 여기 21 되어지고요. 그리고 한번더 나누게 되면 여기 5제곱 되고 2 날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2의 5제곱에 21, 즉 32분의 21 이런 식으로 최종 답을 구하시면 되겠네. 아, 이때 여기가 p분의 q래요. 우리 p분의 q이고 지금 p 더하기 q를 구하는 거니까 위아래 수 더해주시면 53으로 우리 최종 답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지금 보면 아까 마찬가지로 지금 독립 시행에 대한 그 확률을 구하고 있는데 마지막 도착 지점이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내가 사건 A와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날 그 R을 각각 구해주는 것이 지금의 결국은 핵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아, 이 발생할 사건의 횟수를 지금 찾아가고 있다라는 게 동일하다라는 거잘 이쪽을 잘 찾아주시길 바라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레벨 1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로 들어가 볼 텐데 지금 그 조건부 확률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A교 B에 대한 그 확률을 구해보자라고 하고 있지. 그럼 일단 PA와 PB가 바로 주어져 있다. 왼쪽에서 보시면 3분의 1이라는 값이 있고 우리 PB는 2로 나눠주시면 6분의 1이라는 값이 이제 이미 나와 있죠. 이럴 때 오른쪽에서는 조건부 확률이 등장했는데 이 친구 우리 어떻게 나타내줄 수 있지? B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확률 생각해 주게 되면 지금 왼쪽에서의 A와 B에 대한 확률이 된다라는 거 다시 떠올려 주시고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겠지. 이쪽도 바꿔서 써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A가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이번에는 동시에 A교 B가 일어날 확률을 생각했더니 다음과 같은 조건부 확률이 된다. 이러한 값이 지금 더하기 4분의 1이 되어서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3분의 1, 6분의 1 구한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이 위치에다가 3분의 1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역수치에서 3이 곱해지는구나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분모에 6분의 1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6이 곱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3배를 이쪽에 데려와서 나누게 되면 빼주게 되면 남는 것은 3배의 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확률이 4분의 1에 대한 값을 가진다라는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구하려고자 하는 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지금 3으로 나눠서 12분의 1이 되겠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지금 앞에서 했던 조건부 확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잘 떠올려 주시고요. 그러면 이어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교집합 등장했다고, 아, PA랑 PB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그거는 독립이다라는 그 관계가 있어야 될 때만 사용해야 될수 있는 그 정의가 되겠어요. 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으로 가볼게요. 동아리에 3학년이 3명, 2학년이 4명, 1학년이 N명이 있어가지고, 지금 총 N 플러스 7? 이렇게 쓸까요? 이러한 친구들이 있대요. 이럴 때두 명을 택할 건데 같은 학년의 학생이 뽑힐 때이두 명이 모두 2학년일 확률을 말하고 있어. 이거 조건부 확률이죠? 괜찮습니까? 두 명의 학생이 같은 학년의 학생이 되는 사건을 제가 A라고 하고 그리고 두 명이 모두 2학년이 될그 사건을 B라고 할게요. 그래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B, 바, A에 대한 그 확률을 구하러 가면 되겠다. 그럼 우리는 필요한 건 무엇이다? 결국은 PA에, PA교 B에 대한 확률을 각각 구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하나씩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A, 두 명의 학생이 같은 학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두 명이 3명, 3학년 중에 두 명, 2학년 중에 두 명, 1학년 N명 중에 2명일 수 있죠. 왜냐면 N은 지금 2보다

역시 이라는 부모의 값에 지금 2학년은 4명이기 때문에 4C2가 되면 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가 분모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구하고자 하는 PA분의 P, A교비를 정리하게 되면 여기 동일이 되는 분모가 날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이 값이 여기 분모에 데려와서 써주면 되겠지. 즉, 3C2 더하기 4C2 더하기 NC2분의요. 그리고 이쪽에 대한 조합의 수가 분자로 데려와서 4C2가 되겠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값이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얘를 이제 계산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대략 계산해 보자. 일단 분자는 4C니까 6이고요. 이쪽은 다 계산하면 각각 3이고 4C 아까처럼 6이고 여기는요. 우리 2분의 n, n-1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계속 4분의 1이 되어지고 있는 거고. 그럼 얘를 좀 정리해야 될것 같네요. 일단 3 플러스 9는 9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9 더하기 2분의 n, n-1이 지금 24가 되어진다. 그럼 9 데려와서 빼주시면 이쪽이 15고요. 그리고 2까지 곱해주시면 우변이 이제 30이 되는 거지. 정리가 거의 돼가는데 그럼 n제곱 마이너스 n 데려와서 마이너스 30이 0이 되어지는 지금의 2 이상인 자연수를 찾아야 되는 거고 인수분해 할게요. 마이너스 6에 n 플러스 5는 0이 되어서 우리 음수가 아닌 양수해야 되는 거니까 자연수 n은 6이 된다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예, 조건부 확률이죠. 그래서 총 n 플러스 7명에서 2명을 뽑을 건데 그 전체 3학년, 2학년, 1학년 중에 2명씩 뽑히는 전체에 대한 확률에다가 그때 하필이면 이제 2학년 중에 2명이 뽑히는 그 확률을 다루는 거니까 식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고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대들 동아리 잘 정했어요? 저희 학교도 이제 동아리 정하는 시즌인데 그래서 그쪽으로 시끌벅적합니다. 레벨 1에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읽어보자. 6장의 카드가 있대. 1, 1, 1, 2, 2, 3. 이러한 6장의 카드가 있어서 A가 이 주머니에서 2장을 동시에 꺼낸 후에 B가 남은 4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는데요. 괜찮니? 그럴 때그 A가 꺼내에 대한 그 카드의 두수의 곱과 B가 가진 그 카드의 두수의 곱이 같다고 해요. 일단 두 개가 빠져서 네 개가 남을 텐데 그러면 거기서 또두 개를 뽑아서 그 곱을 비교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떤 수의 그 곱이 경우가 가능할까라는 걸 살펴보면 예를 들어 이제 A가 1, 1 뽑았다고 쳐. 그래서 1 곱하기 1은 1이야. 근데 B가 뽑은 그 카드의 곱도 1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는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A가 1, 2를 뽑아서 그 곱이 2가 되고 또한 B도 1, 2를 남은 카드 중에서 1, 2를 뽑아서 그 곱이 2가 될 때만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딴거 뽑으면 6인데 6을 두 개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이러한 경우가 되겠다. 그래서 A가 두 장의 카드를 지금 A가 6장 중에서 1과 2라는 카드를 하나씩 꺼내든 그러한 것을 제가 사건 A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사건에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리고 B가 남은 4장이죠. 4장 중에서 마찬가지로 1번이랑 2번에 대한 카드를 뽑는 것에 사건 B라고 할게요. 사건 B라고 뽑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PA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6장 중에서 2장을 뽑을 거야. 이럴 때1 하나, 2 하나를 뽑는 거니까 1은 셋 중에 하나, 2는 둘 중에 하나가 뽑혀야 되는 거라 3C1이고 2C1이 이렇게 분자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계산하게 되면

여기 분모는 15가 되고요. 위에는 3이 6, 즉 여기가 이제 5분의 2가 되겠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는데, 이때 B도 남은 4장 중에 1, 2가 뽑혀야 돼. 그런데 A가 진행된 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조건 확률을 로 써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때 그러면 이 친구는 남은 4장 중에 2장을 뽑게 돼요. 그치? A가 이미 1 하나랑 2 하나를 가져갔어. 그러면 B는 남은 두 개의 1 중에서 하나를 뽑고, 즉 E, C, 1 이렇게 뽑아주고, 나머지 2는 하나 남았으니까 이 친구 그냥 가져오면 되겠죠. 여기 사실 생각해주지 않는 계산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 계산하면 6분의 2, 즉 3분의 1이다라고 조건 확률로 계산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럴 때 지금 이 친구도 이 친구도 다 이렇게 동시에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율도 일어나고 이율도 일어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모두가 일어나는 확률인 PA 그리고 P, B바 A 이 친구들을 이제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라 5분의 2에 3분의 1 곱해주시면 15분의 2다 이런 식으로 최종 확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건 확률을 구해가기 위해서 사라진 1, 2에 대한 그 상태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를 정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독립이라는 글자가 등장했다는 거죠. 독립이면 우리가 지금 앞에 나온 PA와 B가 PA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둘은 서로 영향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B가 일어났던 안 일어났던 그 확률이 그냥 PA가 된다라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지금의 맨 왼쪽 조건에서는 결국은 PA와 PB의 그 확률에 대한 값이 같다가 되는 거지. 이때 또한 독립이면 우리 오른쪽에서의 그 교집합에 대한 동시에 일어날 확률에 대한 그것을 뿌려보면 PA와 PB를 곱한 그 확률과 같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을 거고, 위에서 같다고 해줬으니까 우리는 이를 PA에 대한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이 값이 지금 9분의 1이래요. 따라서 얘 루트 취해주시면 3분의 1이 돼서 각각 그 값이 지금 3분의 1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구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A 합 B에 대한 그 확률인데요. 이 친구는 어떻게 구합니까? 각각에 대한 확률을 더해주죠. 그리고 빼줍니다. 동시에 일어날 그 확률을 빼준다 그거지. 그러면 구한 3분의 1 집어넣게 되면 여기 3분의 1에다가 3분의 1 더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A교B에 대한 이 교집합에 대한 확률은 3분의 1 제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9분의 1이 될 것이다. 따라서 9분의 3 더하기 3에다 마이너스 1 취하니까 9분의 5 이런 식으로 최종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두 사건이 독립 관계일 때, 독립일 때 우리가 어떠한 식을, 등식을 쓸수 있느냐에 대한 건데, 지금처럼 이 위에 대한 독립에 대한 정의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거고, 필요 충분 조건 또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왼쪽에 대한 이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바꿔 쓰게 되면 PB분의 PA교B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이 분모에 있는 B가 일어날 확률이 0이보다 크다, 0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에다 올라와서 곱해줄 수가 있거든. 그러면 아래에 대한 등식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쪽도 써도 좋고 이쪽도 써도 좋다. 둘다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정리해 주시고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이번에는 방금의 이 독립 조건에 대해서 조금 다른 형태를 한번 풀어 봅시다. 왼쪽의 조건부터 다시 볼게요. 앞에서 A와 B는, 아, 독립이기 때문에 B가 일어났다 상관이 없어. 그냥 PA로 뽑을 수 있다고 했고. 그럼 이 값은 지금 4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지. 괜찮니? 그리고 주어진 또 다른

B에 대한 확률이 5분의 2라고 합니다. 그럴 때 묻고 있는 게 지금 A 합, B 여집합 이러한 확률을 묻고 있는데 우리 이 친구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일단 합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쭉 더하기 빼기로 풀어줄 수가 있을 거야. 바꿔주면 PA가 일어난 그 확률에다가 B의 여집합, 여사건이 일어난 그 확률을 더해주죠. 그리고 빼기, P, A교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위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 5분의 2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의 여사건의 확률이 5분의 3이라는 것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관계일까요? 묻고 싶습니다. 독립관계일까요?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래. 이러한 조건이 주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쪽에 여집합이 붙던, 즉 지금은 이 B 쪽에 위에 C가 적히면서 이제 B에 대한 여사건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둘도 서로 독립이 됩니다. 독립이 된다라는 것을 앞에서 정리했고, 우리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A 여사건이랑 B도 서로 독립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둘다 여사건일 때에도 둘이 독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둘에 대한 관계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 둘에 대한 확률 더해주신 다음에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곱한 이 확률로 진행해도 된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따라서 4분의 1에다가 여사건에 대한 확률은 5분의 3 더해주시고, 빼기 그 둘을 곱하면 20분의 3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이어가주면 되겠다. 그럼 25도 우리가 통분하게 되면 5에다가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그리고 마이너스 3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분의 17에다가 3 빼주니까 14. 따라서 10분의 7이라는 최종 답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괜찮습니까?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보통은 이쪽 방향으로 이제 나오긴 하지만 뭐 이렇게 A 여사건이랑 B 여사건이랑 이 둘이 독립이래. 서로 독립이래. 근데 각각에 대한 여사건이 또 A랑 B잖아요. 이 둘이 서로 독립이면 또 A, B도 서로 독립이고 이런 식으로 다 서로 독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사건이 나올 때에는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식에 대한 문제를 봐보고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에 숫자 1357이라는 공 4개가 들어있대요. 지금 1, 3, 5, 7, 4개의 수가 있는데, 이때 한 개의 동전을 이용해서 다음에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독립시행의 냄새가 나. 그러면 박스 조건을 보면, 임의의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꺼낸 공에 적힌 두 수의 차만큼 반복해서 동전을 던진대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두 개의 동전을 꺼냈더니 예를 들어 3과 5가 뽑혔다고 해봐. 그러면 5 빼기 3은 2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는 아, 두번그 동전에 두번 던지러 가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총 횟수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 시행한 후에 안변이 나온 동전 개수가 두 개일 확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 동전을 던지는 시행의 횟수가 몇이 가능할까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 그래. 그러면 방금 한 것처럼 두번 던지는 경우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 왜냐면 그 차가 2면 된다라는 거니까. 방금 했던 3, 5도 그렇고 1, 3도 그렇고 5, 7에 대한 관계도 그 차가 2라 이때는 두번 던지는 우리가 시행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고 또이둘 이렇게 빼면 4죠? 3, 7도 빼주면 4죠? 이때는 동전을 4번 던질 거야 라고 일단 그 시행의 횟수를 생각해 줄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6번. 6번 던지는 그 경우도 생각해 줄수 있다. 왜냐면 이렇게 처음 뽑은 공이 1과 7이었을 때는 7 빼기 1이니까요. 우리는 그때는 6번의 동전을 던지겠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좋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광률을 계산해 볼게요. 일단 이두 번을 던지기 위해서는 1, 3번에 대한 공이 뽑히던, 3, 5번에 공이 뽑히던, 5, 7번에 공이 뽑히던 해야 돼. 이 확률부터 생각해 줘야겠지. 총 4개 중에서 2개의 공을 뽑을 건데요. 지금의 셋 중에 하나가 뽑혀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두 번을 던질 거고요. 총두번 중에 지금 앞면이 두 번이 나와야 돼요. 그럼 전체가 다 앞면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둘 중에 다 앞면이어야 되고요. 앞면이 나올 확률은 두 번이 곱해져야 되고, 뒷면이 나올 확률은 0번이 곱해져야 됩니다. 괜찮아. 얘는 사실 곱하기 1이니까 우리가 생각 안 해줘도 되는데, 계산하게 되면 아래가 이제 6분의 3이 되어서 2분의 1이네요.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1 날아가고 결국은 4분의 1, 즉 8분의 1이라는 확률이 첫 번째 경우에서 구해지게 된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4번을 던지기 위해서는 1, 5가 같이 뽑히던 3, 7이라는 두 개의 공을 먼저 뽑아야 돼. 아까 4개 중에 두 개를 뽑는다 했는데 이둘 중에 하나에 대한 그 경우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지. 이때는 총 4번을 던질 건데요. 두 번이 일어나야 돼요. 앞면이 나올 게두번 일어나야 되고요. 뒷면이 나올 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이 일어나야 돼요. 괜찮습니까? 계산해 줄게. 위에가 이제, 아니, 아래가 지금 6이잖아요. 6분의 2니까 3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여기도 지금 6이고요. 뒤에는 2에 4제곱분의 1이 들어가면서 계산해 주게 되면, 4제곱, 즉 8분의 1이라는 확률의 값으로 우리가 또한 나오게 된다. 마지막 경우도 한번 해볼게. 이번에도 6번을 던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공을 뽑는 게 1번과 7번에 대한 공을 뽑았을 때여야 해요. 즉, 아까 하고 있는 4개 중에서 2개 뽑는 경우 중에서 하나의 확률이 일단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이때는 총 6번에 시행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두 번의 앞면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니 2분의 1이 제곱, 그리고 뒷면에 대한 그 경우도 6에서 2뺀 4번, 뒷면은 4번 나온다라고 우리가 곱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6분의 1이죠. 그리고 6C2는요, 15네요. 15고, 이 아래는 2의 6제곱이니까 64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눠줘 볼까요? 여기가 5가 되고요. 여기는 또한 2가 되어서 아래가 128분의 5 이런 식으로 마지막 세 번째 경우에 대한 확률이 구해진다. 지금 최종적으로는 이 전체의 세 개의 확률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구하게 되면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지금 128 128, 으아, 120, 8분의 5 더해주겠습니다. 아래를 128로 맞춰주면 될것 같아요. 얘가 지금 2의 7제곱이니까, 우리가 얘가 2의 4제곱이라 2의 4제곱, 즉 16, 16, 여기는 5,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될것 같고, 128분의 37, 이런 식으로 우리는 결과를 구할 수가 있다. 괜찮습니까? 좋아. 지금도 마지막은 독립시행. 에 대한 그 확률을 구하는 거였는데, 그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적어 나가기 전에 일단은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그 전체 경우에 대한 확률을 먼저 곱해주고 있어요. 이 경우를 이제 빼면 안 되겠지, 이 과정을. 두번 던지기 위해서는 그세 개의 경우가 나오는 그 확률을 일단 곱해 주셔야 되는 거고, 독립시행에 대한 그 확률을 구할 때에는 어떻게? 전체의 횟수 중에 그 사건이 발생할 이때는 이 발생하는 사건이 뭐죠? 앞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앞면이 나오는 그 확률이 두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 과정의 흐름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 조건부 확률과 지금 오늘 정리했던 독립시행에 대한 문제들을 몇 문제 풀어봤는데,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립시행에 대한 그 형태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안녕!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구어법과 어구재료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선생님하고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자, 많은 어구어법들을 소개를 했고요. 또 어구재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어구어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구어법에 가지고 있는 특징, 그 다음에 어법에 대한 특징이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시간 동안 개념 정리를 했고요. 자, 지난 시간에 개념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실전 문항 10문항과 최근 기출 문항도 몇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나타난 어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려시대의 어량은 조선 초기 송종 이후에 어전이라 불렸다. 자, 어전의 구조는 시대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추어 발달하였다. 자, 조선 말기 균역 청사목에 기록된 어전의 구조는 방사형 또는 활처럼 구분 형태로 세운 지주의 대 또는 갈대 또는 쌀이나무 등으로 만든 발을 치고, 즉 밀물 때 물고기가 함께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또는 밀물 때 그 지주대에 따라서 물고기가 함께 그 길을 따라서 들어오게 설치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 중앙 또는 양쪽에는 임통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어전은 주로 간만의 차가, 조석 간만의 차가 큰 간석지에 설치되었으며, 어획 대상은 조수를 따라 연안을 내왕하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밀물 때 같이 들어오고 썰물 때 같이 빠져나가는 그런 내왕하는 모든 수산 동물이었다. 자, 제시문은 우리나라 전통 업, 어전, 어량에 대한 문항입니다. 어전, 어량은 정치망의 한 종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 때 썼던 그 어전의 모양입니다. 어전. 그래서 실제 물이 들어오면 여기 다 물이 차겠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들어왔던 물고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즉 썰물 때 들어가서 이 안에 갇혀 있는 물고기를 잡는 그런 정치망의 일종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함정어법이죠. 함정어법. 자, 다음 글에 나타난 어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함정어법으로 분류된다. 자, 함정어법, 유도 함정어법이죠. 유도 함정어법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유지배 집어 방법을 사용한다. 유지비 아니고 아까 지주가 차단, 유도, 인통 안으로 물고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차단 유도의 방법을 사용한 거죠. 자, 유령업의 위험이 높은 어구이다. 우리 유령업의 위험이 높은 어구는 걸그물입니다. 걸그물, 자망 함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망 또는 유령어부의 위험이 있는 것은 통발입니다. 통발. 통발이 유령어부의 위험이 있다. 자, 어획 강도가 강해서 무리하게 잡는 모든 걸다 잡아버리는 거, 어획 강도가 세서, 자연 생산량보다 그 해역에 있는 어족 자원들을 더 많이 잡는 것을 우리가 남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획 강도가 강하여 남에게 위험이 있다. 남에게 위험이 있는 것은 끌그물입니다. 끌그물. 특히 저인망들. 저인망들. 그물코의 크기를 아주 작게 해서 계속 끌고 다니게 되면 그 일대 끌어지는 그 해역에 있는 작은 치어들까지 다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위험이 있는 것은 끌그물. 저인망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심해 서식 어근을 주 어획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낚시죠. 낚기업입니다. 낚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어전, 어량을 제시문으로 주고, 정치망의 일종인 어전, 어량을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구, 어법을 답지에서 찾는 문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2번 문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어구, 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어부들이 큰 고기를 잡을 때에는 배두 척으로 강물을 끼고, 자, 배두 척으로 강물을 끼고, 저기 강입니다, 강. 한 사람이 낚싯줄을 잡는다. 자, 낚싯바늘은 모두 낚싯줄 하나에 건다. 낚싯바늘은 모두 낚싯줄 하나에 건다. 낚싯줄의 양쪽 끝을 배에 묶은 뒤에, 묶대, 강물에 던져놓은 만큼을 헤아려 풀어놓고, 나머지는 모두 감아둔다. 자, 낚싯줄 중간에 걸린 낚싯바늘 중에는 크기가 저울대 고리만한 것도 있다. 큰그 낚싯바늘이 있다라는 거죠. 낚싯바늘을 서로 연달아 벌려놓되 낚싯바늘 사이의 거리는 1에서 2척으로 한다. 자, 1척이 30.3cm를 1척이라고 합니다. 1척이 30.3cm를 1척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낚싯바늘 사이의 거리가 1, 2척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30에서 60cm 그 정도 띄워서 낚시를 설치한다라는 거죠. 자, 낚기업이죠. 낚기. 낚시를 하나만 잡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낚시를 매달았으니까 연승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죠. 연승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미끼를 이용하여 집어한다. 낚기업이니까 미끼를 이용하여 집어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주 어획 대상은 꽃게류이다. 주 어획 도상이 꽃게류인 것은 통발이죠. 통발. 자, 어구는 머리줄과 아랫줄과 낚시로 구성되어 있다. 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게 주낙업의 전통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낙업은 머리줄, 아랫줄, 낚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외끌이 기선 저인망 어부로 발전하였다. 외끌이 기선 저인망 어부로, 외끌이 기선 저인망 어업과, 지금 제시문에 나와 있는 연승 어업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외끌이 기선 저인망 어업은 후리끄물 어법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어구어법과 어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죠.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어종과 어업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연근의 승선 실습 6일째 날이다. 오늘은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실습을 하였다. 어획 대상물은
양의 주광성을 가진, 양의 주광성이라는 것은 빛이 있으면 그쪽으로 모아 모이는 게 양의 주광성이고요. 음의 주광성은 멀어지는 겁니다. 양의 주광성을 가진 시반유이므로 시반유는 팔이 10개인 거죠. 근데 양의 주광성이 있고 시반유라고 하면 오징어죠, 오징어. 자, 양의 주광성을 활용하여 야간에 어군이 모여들도록 집어등을 환하게 밝히고, 그러면 유지배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양현측으로 어구를 투승하였다. 자, 그와 동시에 낙하산 모양의 어부속구를 물속에 펼쳤더니, 자, 오징어 체납기업입니다. 체납기업. 오징어 체납기업에서 낙하산 모양의 어부속구를 우리가 물돛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돛. 물속에 펼쳐놓는 돛을 얘기하는 거죠. 수많은 낚싯줄의 움직임이 안정되었다. 그래서 물돛을 물속에 펼쳐놓는 이유는, 오징어 체납기업에서 물돛을 물속에 펼쳐놓는 이유는, 물돛의 저항에, 물의 흐름이 물돛의 저항을 받겠죠. 물 수중에 펼쳐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오징어 체납기 어선이 물의 흐름에 따라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게 물돛이 없으면 물의 흐름에 따라서 빨리 돈다거나 빨리 움직이게 되면 체납기에 있는 낚싯줄이 서로 꼬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낚싯줄의 꼬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돛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낚싯줄의 움직임이 안정되었다. 자동 조익기를 작동시켜 어획물이 연속하여 어획되는 걸 보며 신이 나서 어창에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그래서 제시문은 오징어 체납기업인데 물돛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징어 체납기업의 물돛을 보면은요. 자, 위쪽이 오징어 체납기 어선이죠. 지금 수면 아래쪽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쭉 오징어 낚싯줄이 이렇게 쭉 있겠죠. 위쪽에는 자동 조획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집어등을 위쪽에 켜놨기 때문에 오징어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모여들게 되고 체납기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게 미끼인지 알고 물게 되면 자동 체납기가 위로 채서 올립니다. 그러면 갑판 위로 떨어지게 되고요. 자, 요 뒤쪽에 보면 배에서 이렇게 쭉 펼쳐서 물돛을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그래서 이 물돛은 수중에서 저항이 큰 물체를 매달아, 이게 낙하산 모양의 물돛이죠. 조류에 의해 배가 많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장비다. 즉, 조류에 의해서 배가 돌거나 밀리지 않아야 이 낚싯줄과 낚싯줄이 꼬이지 않겠죠. 그래서 천천히, 완전히 밀리는 게 아니고 천천히 밀리게 해서 이 줄의 꼬임을 방지하기 위한 게 물돛의 역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알수 있는 어종은 뭡니까? 오징어죠, 오징어. 오징어고요. 이 오징어를 잡는 것은 체납기입니다. 체납기. 그래서 대상 생물은 오징어고, 어구는 체납기다. 어구법.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어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수업 때본 유령어업에 대한 영상이 충격적이었어. 유령어업. 그 어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선에서 탈락된다거나 또는 뭐 어구 자체가, 그물 자체가 끊어져서 탈락하는 걸 우리가 유령어구, 유령어업이라고 얘기하죠. 자, 폐그물에 걸려 죽은 생물들이 너무 불쌍했어. 자, 이 어업의 그물코 크기 규정을 이용하면 유령어업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니까, 그래, 아가미 둘레와 그물코 크기가 일치한 생물만 어획될 테니 예방할 수 있을 거야. 아가미 둘레와 그물코의 크기가 일치하는 어업은 걸그물이죠. 걸그물. 그러니까 자망이라고도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걸그물의 그물코의 크기는 잡고자 하는 대상 생물의 아가미 둘레와 일치시킨다라는 게 걸그물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이 어업은 어구의 사용량을 자원량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어서 유령어업 해소에 도움이 될 거야. 자, 그런 장점을 살리고 어구를 일정 시간 경과 후
부패하는 생분해성 재질로 개발하면

유령업도 예방할 수 있을 거야. 실제 생분해성 어구라는 것은 생분해성 그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물이 자연적으로 탈락돼서 바닥 밑으로 가라앉았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분해될 수 있게끔 하는 그물을 우리가 생분해성 어구라고 그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단가 때문에 바로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업은 걸그물업, 자망업인데요. 자, 걸그물업 3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통발업은 유인함정업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인함정업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자, 트롤업은 끌그물이죠. 끌그물 어구업법. 자, 어구업법을 계속 붙여 쓰는 것은 어구가 그 어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구업법을 이렇게 붙여 씁니다. 자, 봉수망은 들그물 어구업법이죠. 들그물 어구업법이고요. 외끌이 기선저임망은 후리그물 어구업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후리그물 어구업법이 해당된다. 그래서 걸그물 어법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조사 보고서 가 나에 들어갈 업과 업법으로 적절한 것은 자, 조사 보고서 우리나라 멸치업입니다. 멸치업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멸치를 잡는 방법이 우리가 배운 대표적인 어구업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멸치업 뒤쪽에 나오겠지만 멸치를 잡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멸치의 특성은 경건어류이고 청어목 멸치과의 바닷물 고기이다. 수심이 0에서 200m의 대륙붕 해역의 표중층에 무리지어 서식한다. 자, 표중층에 무리지어 서식하기 때문에 우리 걸그물 사용하는데 우리 걸그물은 설치 형태에 따라서 구분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물을 고정해 놓는 고정 걸그물. 그다음에 고정하지 않은 흘린 걸그물. 흘린 걸그물을 유자망이라고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두리 걸그물. 선자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자망. 그래서 멸치는 유자망으로 잡습니다. 흘림 걸그물로. 자, 봄, 가을 두 차례 수심 20, 30m에서 밤중에 산란한다. 1년 반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자원 보급력이 좋다. 그래서 이거를 잡는, 멸치를 잡는 어법은 끌그물 어법을 사용하는 기성 권역망 어업으로. 자, 멸치의 기성 권역망은 선단을 운용하죠. 불배, 그 다음에 본선, 그 다음에 운반선, 가공선, 그래서 여러 척의 배가 하나의 선단을 이루어서 조업하는 게 기성 권역망 어업이라고 얘기했고요. 우리나라 멸치업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권역망 어업입니다. 자, 채그물은 멸치 채배가 되겠죠. 예전에, 전통적인, 제주도 인근 근해에서 전통적으로 멸치를 잡는 방법이 채그물 어업을 사용한 가 멸치 채배가 되겠고요. 자, 걸그물 어업은 유자망 어업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멸치 우리나라에서 잡는 게 기성 권역망과 유자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죽방령 어업은, 강제함정 어법이죠. 강제함정 어법으로, 우리나라 남해 지족해협에서 빠른 물살에 의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멸치업의 종류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채배가 있고요. 채배, 들그물어법이죠. 채그물어법. 그래서 집어 등에 의해서 멸치가 모이면 채로 들어올려서 잡는 거. 아까 선단을 이루어서 멸치를 잡는 어업이 권역망 어업입니다. 권역망 어업. 그래서 멸치 권역망 어업은 멸치 형망이 아니고 멸치 권역망 어업입니다. 그래서 선단을 이루어서 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반선도 있고 가공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는 성격이

급해서 잡으면 바로 올리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로 오랫동안 있으면 부패하죠. 그래서 멸치 권역망으로 잡은 멸치는 바로 가공선에 옮겨져서 바로 삶은 후에 운반선을 통해서 육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자, 유자망업은 흘림걸그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흘림걸그물. 자, 죽방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자, 요렇게 나뭇가지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꽂아놨죠. 꽂아놨습니다. 이게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들어오는 입구는 굉장히 넓죠. 그럼 멸치가 강한 물살을 위해서 이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임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들어온 멸치는 자, 출구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물이 쭉 빠진 뒤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멸치를 건져내는 게 죽방염 어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멸치 어업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5번에 그러면 가에 들어갈 것은 우리 아까 가에 들어가는 것은 채금으로 업이었죠. 그러면 채배가 되겠네요. 채배. 채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죽방영업은 함정업법이죠. 그중에서 강제함정입니다. 강제함정업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문서에 나타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구 부속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세모세모학과 실험 실습 재료로 다음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어구의 부속구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녹이 쓸지 않고 경고해야 되고요. 와이어 로프, 아까 강철로 이루어진 로프를 와이어 로프죠. 와이어 로프를 O자형으로 마지막에 마감하기에 적절해야 된다. 와이어 로프는 우리가 일반 섬유 로프는 마지막 끝을 O자형으로 굽히기가 쉽지만 와이어 로프는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어떤 부속구가 없으면 이 O자형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절해야 되고요. 아이스플라이스를 지름 8cm에 일치하는 규격일 것. 아이스플라이스라는 것은 마지막에 I형의 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아이스플라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적합한 어구 부속구는 와이어 코스라고 있습니다. 와이어 코스. 와이어 코스가 어떻게 생겼느냐? 자, 와이어 코스가 아까 마지막에 O자형을 만들어 주려면 와이어 로프를 요렇게 통과시켜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통과시켜서 O자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와이어 코스고요. 자, 어구 부속구는 이렇게 쉐클이 있고요. 쉐클이 있어 여기서 뭘걸수 있게끔 해 주는 거고요. 체인은 말 그대로 철로 된 체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돌에는 줄의 꼬임을 방지하는 데 사용되는 거고요. 와이어 클립은 이렇게 찝을 수 있게끔 쓰는 걸 와이어 클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카고 훅은 여기에 뭘걸수 있게끔, 어구를 걸수 있게끔 해주는 게 카고 훅입니다. 그래서 어구 부속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수능 특강에 와이어 코스가 문항으로 나오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네요. 자, 7번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어구 어법에 대한 수업 장면에서 학생들이 발표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선 저임망 어업. 이것도 저임망이고 이것도 저임망인데 저임망이라는 것은 저층에 있는 대상 생물을 잡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그물을 끌어서 어획하는 것을 저임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저임망업 A와 B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A는 두 척이 끄는 거죠. 그래서 쌍끌입니다. 쌍끌이 저임망이고요. 자, B는 외끌이 저임망이죠. B는 외끌이 저임망입니다. 자, 근데 두개다 끄는 건데, 자, A는 쌍끌이 저임망은 끌그물 어법에 해당되는 거죠. 끌그물 어구 어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아까 외끌이 저임망은 자 끄는데 끌긴 끄는데 후릿줄을 투하하고 그물을 투하하고 다시 또 후릿줄을 투하해서
이렇게

결론은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이 범위 안에 있는 대상물들만 후려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끌이 저임망은 후리꾸물어법에 해당한다. 후리꾸물어구어법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답지 한번 외끌이 기선 저임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투하하는지. 자, 외끌이 기선 저임망은 자, 최초에 부표를 놓고 이렇게 배가 출발하면서 체인을 먼저 놓고 그다음에 그물을 놓고 다시 또 후리줄을 놓고 이렇게 투망합니다. 이 순서대로 투망을 하면 요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점점점 좁혀지면서 이게 해저를 후리게 되겠죠. 해저를 후리줄이 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뒤쪽에 그물로 들어가게 해서 잡는 게 외끌이 기선 저임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A는 아까 쌍끌이고요. B는 외끌입니다. 쌍끌이 기선 저임망은 두 척의 배가 그물 입구를 전개한다, 벌려둔다. 맞는 거죠.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B는 외끌이 기선 저임망은 마름모꼴로 투망한 후 선박을 멈추고 양망한다. 선박을 멈춘 상태에서 부표하고 만나게 되면 그 후리줄들을 쭉 끌어당겨서 양망을 한다. 맞는 얘기고요. 자, A와 B는 모두 끌그물 어법으로 분류된다. 자, A는 끌그물 어법인데 B는 아까 후리그물 어법으로 분류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니까 3번이 정답이네요. 자, 쌍끌이 기선 저임망은 외끌이 기선 저임망보다 그물로 어획할 수 있는 해면이 넓다. 쌍끌이는 계속해서 끌고 다니니까 훨씬 더 넓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B는 외끌이 기선 저임망은 쌍끌이 기선 저임망보다 어로 작업에 적은 인원이 소요된다. 자, B는 외끌이 기선 저임망이니까 쌍끌이 기선 저임망보다 적은 인원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틀린 내용은 3번이 되겠죠. 하나는 끌그물어법이고 하나는 후리꾸물어법이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7번은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상황에서 A씨가 검색한 어구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항해사 A씨는 다음 항차에 사용할 어구를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파악했다. 태블릿 PC로 어구 재료를 검색하니 아래와 같은 제품 목록을 열람하여 어떤 재료를 구매할지 고민하였다. 자, 부표네요. 부표. 공통적인 게다 부표입니다. 부표. 자, 부표의 역할은 뭡니까? 어구의 위치를, 내가 설치한 어구의 위치를 나중에 쉽게 찾기 위해서 설치한 어구 부속구죠. 근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주간 부표라는 것은 불이나 등을 켤수 없는 주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 어구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수 있는 게 주간 부표가 되겠죠. 그래서 뜸에다 깃발만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자, B는 야간 부표죠. 야간 부표는 야간에 불을 켜서 어구의 위치를 알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C는 전파 반사 부표입니다. 이게 반사판이 이렇게 있죠. 철제형에 반사율이 좋은 반사 물질을 부착해서 주로 뭐 철판이 되겠죠. 철판을 부착하면 자, 선박에서 발사한 레이더의 전파가 이 반사판에 잘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 선박에 있는 레이더에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되면 내가 설치한 어구가 그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무선 부표는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전파를 보냅니다. 전파를 보내면 그 전파를 받아서 선박에서 내가 설치한 어구의 위치를 알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자, 1번 집어의 역할을 한다.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주간에 주로 사용한다. 자, 주간에 수요 사용하는 것은 A밖에 없네요. 틀린 내용이고요. 어구의 위치를 알수 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다. 3번이 맞는 내용이죠. 자, 4번. 어구의 침각력을 주는 역할을 한다. 어구의 침각력을 주는 것은 발돌의 역할이죠. 발돌. 자, 육안으로 볼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한다. 자, 무선 부표라든지 전파 반사 부표,
야간 부표는 육안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 어구의 위치를 알수 있게끔 해주는 3번,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학습 활동지에서 가에 들어갈 어구 재료의 여건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어구어법에 따른 그물실의 성질이네요. 그물실의 성질. 어구어법 특성에 따라 적절한 그물실의 성질을 선택해서 어구의 어구를 구성할 수 있다. 자, 그물실이라는 것은 그물 어구에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중은 물에 잘 가라앉아야 한다. 비중적인 측면에 장력은 그물실은 커다란 힘에 끊어지지 않고 견뎌야 한다. 자, 유연성은 쉽게 구부러지고 형상이 변하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시인성은 어획물이 눈으로 쉽게 보고 자극을 받아야 한다. 근데 이 시인성은 어구어법에 따라서 어떤 그물은 시인성이 좋아야 되는 그물도 있겠지만, 어구어법도 있겠지만, 어떤 다른 어구어법에 사용되는 그물은 또 시인성이 좋지 않는 경우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유자망어, 흘림 걸그물, 유자망어업에서는, 자, 물고기가 꽂혀서 잡히는 거죠. 걸그물에 꽂혀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유연성이 커야 되는데, 일단 꽂히려면 좀 벌어져야 됩니다. 그물 자체, 그물실에 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연성이 크고, 비중은 작아야 된다. 왜 비중이 작아야 되느냐? 흘림 걸그물은, 층간력보다 조류에 따라서 계속 흘러다녀야 되기 때문에 비중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비중이 큰 그물을 물에 띄우려면은 그만큼 많은 뜸을 달아야 되겠죠. 뜸을 달아야 되고 그래서 뜸보다는 자체적으로 비중이 작아야지만이 물속에 오래 떠 있을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비중은 작아야 한다. 맞는 얘기고요. 자, 근데 9번 문항이 조금 선생님 봤을 때 조금의 문제가 있는 게 그물실의 주제가 그물실의 성질을 물어봤는데 갑자기 낙기어업이 나옵니다. 다랑어 준화과업은 그물어업이 아니죠. 낙시어업입니다. 낙시어업. 준학이니까 연승어업이죠. 연승. 그럼 낚싯줄은 어떤 줄을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돼야 되는데 주제하고 지금 다랑어 준화과업에 대한 여기하고는 내용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랑어 준화과업에 사용되는 그물실이 아니고 줄이죠. 줄. 낚싯줄. 탄력성이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어떤 거는 작아야 되느냐? 그럼 다랑어 준화과업에 사용되는 다랑어를 잡을 때 사용되는 낚싯줄. 낚싯줄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탄력성은 좋아야 되겠죠? 탄력성은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가는 거, 어떤 게 작아야 하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자, 낚싯줄이니까 비중은 커야지 잘 가라앉겠죠. 비중은 커야 됩니다. 커야 되고요. 자, 시인성은 잘 보이느냐죠. 어획물이 눈으로 쉽게 보고 자극받아야 된다. 낚싯줄이 다랑어가 유영하고 있는데 낚싯줄이 다랑어 눈에 잘 보이게 되면 안 오겠죠. 잘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시인성은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낚싯줄에 있는 미끼만 보이기 때문에 줄은 안 보이고 미끼만 보이기 때문에 다랑어가 와서 미끼를 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랑어 준학, 다랑어 연승에 사용되는 낚싯줄은 투명합니다. 잘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인성은 작아야 되고요. 자, 유연성은 작아야 되겠죠. 유연성은 작아야지만이 꼬임을 방지할 수 있겠고요. 자, 항장력은 커야 됩니다. 잘 끊어지지 않아야, 장력은 커다란 힘에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자, 다랑어 준학에 쓰이는 낚싯줄은 참다랑어 같은 경우는 몇백 킬로가 되는 게 있겠죠. 그러면 그게 물고,
낚싯줄이 끊어지지 않아야지만이 양성까지 완료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함정약은 커야 된다. 그래서 작아야 되는 것은 시인성과 유연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니은과 디귿이죠. 니은과 디귿. 아무튼 다랑어 준학에 사용되는 낚싯줄이

한에서만 푼다라고 하면 니은과 디귿이 정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0번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어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 학생은 가족과 함께 남해안의 어촌 마을을 여행하였다.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어항이 너무 아름다웠다. 통영 정도가 되겠죠. 어항에 수많은 어선이 있었는데 그중 그림과 같은 네 척의 배, 이게 하나, 둘, 셋, 네, 네 척의 배인가 봅니다. 네 척의 어선이 나란히 정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A 학생은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기억나. 가족들에게 어선 네 척의 선단을 이루어 거대한 크기의 자루 모양의 그물을 사용하여 멸치를 어획하는 것을 설명했다. 선단을 이루고, 그 다음에 자루 그물, 그 다음에 멸치 대상으로 하는 거 뭡니까? 기선, 권역망이죠. 멸치, 기선, 권역망입니다. 자, 멸치, 기선, 권역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롤러로 양망한다. 롤러로 양망한다. 마지막에 그물이 크기 때문에 양망할 때 롤러로 사용합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멸치는 멸치의 그물을 보면은요. 멸치의 그물을 보면 날개 그물과 봉 그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 그물은 또 그물코어의 크기에 따라서 오비끼와 수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날개 그물과 자루 그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런 식으로. 그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물코의 크기가, 이게 자루 그물이고요. 이게 날개 그물입니다. 날개 그물이고 앞쪽은 줄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죠. 그리고 앞에 이렇게 배가 끌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그물코가 엄청 큰 그물로 돼 있습니다. 그물코가 큰 이유는 직접적으로 멸치가 이 그물에 걸리기 위해서 잡는 게 아니고 멸치가 오면 뒤쪽 자루 그물 안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보내는 역할. 그러면 이 날개 그물의 역할은 차단 유도 또는 구집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멸치가 오다가 이 날개 그물을 보게 되면 어떤 장애물인지를 알고 피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한다거나 또는 이 날개 그물이 있기 때문에 요 뒤로 멸치를 뒤쪽으로 보내는 차단 유도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날개 그물로 차단 유도한다. 차단 유도의 역할을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두리꺼물 어법으로 분류된다. 두리꺼물 어법이 아니고 끌그물 어법으로 분류되죠. 끌그물. 끌그물 어법으로 분류된다. 자, 어탐선에 어로장이 어로 작업을 지휘한다. 자, 어탐선에 멸치의 때가 있는 곳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어탐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어탐선에 어로장이 타 있습니다. 어로장. 자, 이건 선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로장이 언제 그물을 끌어야 되고, 몇 노트의 속도로 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지휘 감독합니다. 그래서, 멸치 기선 권역망은 선장보다 어로장의 지휘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단 전체를 다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 어로장은 어탐선에서 탑승해서 작업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단은, 자, 그물을 끄는 망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물을 끄는 선박을 망선 두 척, 어탐선 한 척, 가공선 있다고 얘기했었죠. 운반석 한두 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단 조업을 한다. 자, 그래서 잘못된 것은 우리 어구어법을 잘못 설명해 놨죠. 두리꾸물 어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끌그물 어법입니다.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우리 실전 문항 10문항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최근에 어구 어법과 관련된 기출 문항 몇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작년 본 수능 문항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입만 크게 벌려 고기를 잡아먹는 우리 생선 아귀 알죠? 굉장히 못생겼지만 입이 굉장히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귀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어구가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앙코의 일본어인 안강, 안강의 한자, 앙코는 일본어가 한자죠. 그래서 안강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안강망의 좋은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입구를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벌리고 있고요. 강한 조류에 의해서 조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물살에 의해서 이 그물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잡는 게 안강망이죠.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어구 어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강망은 강제 함정 어구 어법인데, 자, 그러면 안강망을 우리말로 고쳐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자, 자루를 고정해놨죠. 큰 닷에 고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고정 자루꾸물이라고 부르자, 자루가 있는 거죠. 자루꾸물이 있으니까. 고정 자루꾸물이라고 불러서, 부르자. 안강이라는 것은 일본어에서 왔기 때문에 안강망보다는 고정 자루꾸물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바닷말에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어원들, 그러니까 일본어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어 불러보자라는 그런, 방송 내용을 제시문으로 구성했네요. 그래서 안강망은 고정자루꾼물로 바꿔 사용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번 유인함정어법으로 분류된다. 유인함정어법이 아니고 강제함정어법이죠. 유인함정어법은 통발이 유인함정어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어구는 모리줄과 아리줄로 구성되어 있다. 모리줄과 아리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연승이죠. 연승, 준학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형 능력이 약한, 헤엄을 치는 능력이 약한 어류를 어획 대상으로 한다. 자, 강한 조류에 의해서 자기의 유형 능력보다 더큰 조류의 힘의 크기가 더 크다고 하면 이리 빨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동해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구어법이다. 서해안에서 사용하는 어구어법이다. 왜? 서해안이 조류의 크기 세기가 빠르죠. 그물코의 크기를 대상어종의 아가미둘레와 일치시킨다. 이거는 걸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안강망에 대한 설명은 3번 유형 능력이 약한 어류를 어획 대상으로 한다. 자, 작년 본수능 기출문항이었습니다. 자, 작년 6월 모의고사 문항이네요. 다음 글에 나타난 전통 어구어법과 유사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어살, 어량, 아까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대나무나 갈대 등으로 엮은 발을 둘러치거나 돌을 쌓아서 밀물대 연안으로 밀려든 물고기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전통 어구어법을 말한다. 자, 이 어구어법은 16에서 17세기 이후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이는 수심이 얕고 많이 잘 발달되어 설치가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 후기 상업 발달로 인해 해산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서해안에서는 주벅 또는 주목망, 남해안에서는 장살 등 변형된 어살의 형태로 나타나 조선시대까지 연안업을 대표하였고,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다. 자, 예전 우리나라 서해안이나 남해안의 나뭇가지 등을 또는 갈대 등을 꽂아서 밀물에 따라서 들어온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잡는 어구어법이죠. 전통 어구어법. 자, 1번 자루꾼물을 끌어서 대구를 잡는다. 자, 그러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어구어법은 함정어법이죠. 함정어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유도함정어법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함정어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는 뭐 밀물에 따라서 들어갔으면 뭐 강제함정어법도 일부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자루꾼물로 끌어서 대구를 잡는다. 끌그물어법입니다. 2번 원뿔형 그물을 덮어서 씌워서 은어를 잡는다. 덮그물어법이죠. 긴 네모꼬리 그물을 둘러쳐서 다랑어를 잡는다. 둘러치는 것 두리꾼물어법입니다. 자, 머릿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매달아 오징어를 잡는다. 오징어 체납기 어업이죠.

조류에 의해 조기가 떠밀려 그물에 들어가게 해서 잡는다. 강한 조류에 의해서 조기가 밀려 그물에 들어가게 하는 거. 안강망이죠. 안강망. 안강망. 강제 함정어법입니다. 그래서 5번이 함정어법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제시문도 함정어법이고, 함정어법과 유사한 사례니까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어구, 어법. 자, 동해안에 금어기가 해저되고도 점처럼 잡히지 않았던 오징어 여행량이 최근 늘면서 항구조변 활기를 찾고 있다. 오징어 잡이배는 밤에 집어등을 켜 낮에 깊은 바다에 머물던 오징어를 수면 가까이 모이게 하여 선주낙으로 채워낚는다. 체납기다. 관계자는 동해안 일대 오징어 여행량 증가로 어가의 소득이 증대되고 지역사회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오징어 체납기죠, 제시문은. 오징어 체납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는 겁니다. 살아있는 미끼를 사용한다. 자, 오징어 체납기는 미끼를 사용하지 않죠. 틀린 내용이고요. 집어의 방법은 집어등을 켰으니까 유집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생물의 식이 본능을 자극하여 조업한다. 오징어가 식이 본능이라는 것은 먹이를 찾는 습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집어등을 켜놓고 자, 그 낚시 자체가, 그 낚시 자체를, 오징어 낚시 자체를 먹이로 인식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식이 본능을 자극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함정을 설치한 후 강한 조류를 이용하여 조업한다. 이거는 강제 함정 어법, 안강망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오징어 체납기 어업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좋은 모식도만 딱 봐도 뭡니까? 기성권역망이죠. 멸치 기성권역망 어업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멸치 기성권역망 어업의 조업 순서가 나와 있고요. 아마 세트 문항이기 때문에 어구 어법도 물어보고 가공도 물어봤던 문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획물 처리는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멸치 기성권역망 어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선단 조업을 한다. 맞는 얘기죠. 두리꾸물 어법으로 분류된다. 끌그물 어법으로 분류되죠. 그물은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가 날개그물이고 여기가 자루그물입니다.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얘기죠. 어획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집어 방법으로 유집을 사용한다. 유집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끌그물이니까. 기역과 디귿이 멸치 기선 권역망에 대한 설명.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이네요. 선장에 대한 응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멸치로 유명한 땡땡함입니다. 그물에 걸려있는 멸치를 털어내는 장면. 자, 멸치를 털어내는 것은 꽂히게 했던 멸치를 털어내는 거니까 멸치 유자망이죠. 그래서 멸치 유자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어구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멸치 유자망은 함정어법으로 분류된다. 걸그물어법으로 분류되죠. 물돛을 사용해서 어순이 조류에 떠밀려가지 않게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어획대상 어류의 아가미 둘레와 일치하는 그물코의 그물을 사용한다. 걸그물, 자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멸치 유자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마지막 한 문제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업이 발전되어 정착된 현재의 업은, 자, 전통업.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그물을 해안가로 끌어들이는 후리꾸물어법입니다. 그래서 가투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가투리가 발전된 어업이 자 양쪽에서 그물을 해변 쪽으로 끌어나누는 거죠. 아 배우리입니다. 배가 그물을 반씩 나누니까 배우리네요. 배우리가 나중에 발전돼서 그물을 선박 두척이 그물을 끄는 어업이니까 기선 권역망 어업이 나중에 배우리어가 발전돼서 기선 권역망 어업으로 발전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1시간 동안 실전 문항 10문항과 기출 문항 풀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영근의 어업에 또는 원양 어업에는 어떤 어업들이 있는지 선생님하고 1시간 동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리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수능 기출의 미래에 얼마 동안의 기간을 잡고 지금 시작을 하셨나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저희 수금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생각에는 안정적인 3등급이다. 가끔 2등급도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잡고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 완강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3등급부터 차근차근 밟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두 달로 그 기간을 잡고 시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수기미 책이 교재가 어려운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두 달도 이제 조금은 벅찰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보다 너무 길게 늘어지게 되면 중간에 또 혹시나 포기할까봐 저는 그래도 두 달 안에는 이 수기미 교재를 한번 저와 함께 강의를 다 완강하시고 다시 보는 것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지금의 이 목표를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스케줄러 사용하셔야 돼요.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크게는 봐야 된다라는 건데, 저도 제가 이제 굉장한 피거든요. 우리 PJ 말하는 것 중에 진짜 무계획으로 사는 애인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에는 스케줄러 사용하면서 간단한 일정은 적은 것 같긴 합니다. 뭐 대단한 공부의 일정을 적으라는 건 아니야. 진짜 막 그 우리 스케줄러 중에서도 제뉴얼리, 페브러리 나오는 그 월 달력 있죠. 거기에다가 그냥 디테일하지 않게라도 적어도 좋으니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1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2월 말쯤에 딱 크게 체크하시면서 이때 이제 수기미 완성이라고 목표 딱 적어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중간중간에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은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표로 하는 그 완성의 날짜를 같이 잡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고3 친구들한테는 이 스케줄러에 대한 사용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막 내가 분명히 이렇게 달 나오는 거 사라고 하는데도 종이 일주일 돼 있는 종이 인쇄 갖고 막 달랑달랑 들고 다니더라고요. 일주일치의 그 기록만 적어가지고 진짜 가만 안 둡니다. 그러면 이제 앞이랑 뒤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할 것도 보여야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 내용도 보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여러분들 오늘 아니면 지금이 늦었다면 내일 안에 꼭 스케줄러 하나 사용할 거 사셔가지고 지금 수기무부터 잘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한 달, 빠르면 한 달, 그리고 길면 두 달 안에는 저희가 마지막 강의까지 잘 같이 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제가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잘 알고 있지. 뭐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하고 0과 1 사이의 밑을 가질 때에는 감소하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 함수의 형태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빼고 그 다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어떤 내용인가면, 일단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때 y는 로그 a, 로그랬나? a의 x제곱이라는 지금은 a가 1보다 큰 상황이죠. 이러한 밑을 걷는 증가의 지수함수를 그렸는데, 제가 이 친구랑 그 비교하고 싶은 친구를 하나 더 그릴게. 조금 더 x축에 조금 더 y축에 각각 달라붙는 이러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서 이 친구를 y는 b의 x제곱이다라고 한번 적어볼게. 그러면 이 밑인 a와 b에 대한 크기를 비교한다면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클것 같아? b가 a보다 크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크기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2의 x제곱이 이렇게 생겼다면 4의 x제곱은 더 이렇게 조금 더 달라붙고 달라붙는 그래프의 형태를 갖는다라는 것을 이제 1을 넣었을 때 각각 2가 나오고 4를 가지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감수하는 때를 한번 더 같이 봐야겠지. 만약에 이번에는 제가 감수하는 그래프로 이 그래프가 지금 y는 a의 x제곱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범위는 0과 1 사이에 이렇게 a가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이보다 만약에 제가 b를 또 이렇게 그렸어. y는 b의 x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그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의 이 b의 크기는 a에 비해서 작을까요? 클까요? 어떨 것 같아? 이쪽도 달라붙어 있으니까 B가 컸는데, 그럼 이쪽도 달라붙어 있으니까 B가 A보다 클까? 아닙니다. 이때는 A보다 작아져서 종합적으로는 이러한 지금 부등식 관계를 가질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기가 편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Y는 AX에 대한 그래프를 2분의 1 X 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고, 지금의 이 주악색선에 해당하는 어떠한 그 그래프를 4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1을 넣었을 때 얘는 4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이라 더 아래에 내려가 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예시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습니다. 해서 각각의 이 분홍색과 하얀색의 위치에 있을 때 어느 밑에 대한 크기가 클까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다른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 지금 밑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봤다면, 이번에는 대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 얘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좌표를 이렇게 주고 어떠한 y는 a x제곱 이라는 증가함수를 이렇게 그린다면, 이때의 a는 당연히 이제 1보다 큰 이러한 크기를 가질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a를 역수로 뒤집는다면 a분의 1x가 되면서 이 y축과 대칭되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쵸? 얘는 y는 이제 a분의 1x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도 그런 게 이제 a분의 1x제곱이라는 이 식은 결국은 a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러면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보니 결국은 ax제곱이라는 이 친구를 y축 대칭 한 거라고 식으로도 알수 있고, 다음과 같이 그래프상에서도 y축에 대칭된 딱 이러한 형태를 갖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죠? 우리가 지수함수에 대한 문제 풀때 정말 자연스럽게 많이 보던 그런 방향일 겁니다. 좋아. 그러면 지금은 간단한 대칭에 대해서 살펴봤고, 마지막 이번에는 이동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자. 이번에는 또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 줄들이 꿀렁거리죠?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y는 a제곱이라는 이러한 그래프의 형태를 그려볼게요. 그런데 이 친구를 제가 이

시켜볼게. y는 a의 x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n이라는 본래 주어진 이 친구를 어떻게 이동하는 거죠? x축 방향으로는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을 때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이 친구를 다 지금 양수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동하는 그래프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을 이제 대표로 생각합니까? 저는 0,1을 지나기 때문에 이 점이랑 그리고 지금의 지수함수가 갖는 이 점근선 있죠? 즉, y는요, 이 친구에 대한 이동을 먼저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y축 방향으로는 n만큼 이동한다고 했지. 그래서 n만큼 위로 올린 y는 n을 먼저 잡아주시고, 이 위쯤에 그려볼게요. 이쯤에 y는 n이라는 점근선을 일단 이동해 주시고, 그 다음에 0,1을 가졌으니까 얘를 이제 각각 n만큼, n만큼. 발음 비슷해. 하여튼 이쯤에, 뭐 이쯤이라고 할까요? 이쯤에 이제 m, n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n 플러스 1이 되겠죠. 이 점을 지나는 이러한 지수함수로 이제 이동이 되겠구나라고 그려주시면 되는 거겠지. 괜찮아? 우리가 특히나 이러한 이동, 을 다루게 될 때는 도형의 이동을 다루게 될 때는 점근선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또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근선을 먼저 이동하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수월한 경우가 많을 거고 또한 어떠한 지점을 잡기 위해서 방금의 0,1을 이동하는 것을 또한 추천하겠습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지금 다 같이 본 내용들이 문제에 풀때 정말 많이 활용됩니다. 특히 지금 이첫 번째 우리가 밑에 대한 크기에 대해서 기울기라고 표현하기엔 그렇고 어느 정도 뉘어 있는가라는 것을 비교하실 줄 알면 또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이어서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58번부터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 볼게요. 6분의 1x 제곱인 거죠. 지금 y는 6의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고, 따라서 밑이 지금의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 친구는 감소함수의 형태를 갖는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소함수에 대한 그래프 개형을 그려볼 텐데, 제가 축을 두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왜냐면 지금 A라는 점이 뭐 양수, 음수 주질 않아가지고, 개형만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두 점을 잡겠습니다. 이 점이 A. 여기가 이제 A, 6의 마이너스 A제곱인 거고, 한 점을 또 잡아가지고, 여기가 이러한 좌표를 갖는데요. 이럴 때 선분 AB를 생각해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다라고 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좌표를 딱 쳐다보면 알수 있는 게, 아유, X의 좌표가 딱 크기가 1 차이가 나네요. 그 말은 이렇게 내려줬을 때 여기 길이가 이제 1이라는 건데, 그쵸? 여기가 수직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을 때. 그런데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아, 여기가 정사각형이니 여기는 루트 2가 되는 거고 이 길이도 1이다라는 거를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y좌표 각각 데려와서 더 위에 있는 이 값에서 2가 빼준 그 값이 1이 된다라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데려올게요. 6의 마이너스 a제곱에서 마이너스 다음 아래의 값을 뺐을 때 1이 된다라는 걸 사용하는 거니까 이 친구 우리 6의 마이너스 a제곱에다가 여기는요 아래에다가 6분의 라고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6분의 6의 마이너스 a 6의 마이너스 a제곱이 지금 1이 된다라는 거라 6분의 5의 6의 마이너스 a제곱이 지금 1이 됩니다. 묻고 있는 것은 지금 이만큼에 대한 크기이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5분의 6 곱해주시면 6의 마이너스 a제곱은 5분의 6이다 라는 식으로 완성해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저는 지금 같이 문제를 풀때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문제 풀때 아예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러분도 일단 그래프의 형태부터 그리시면서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어떠한 구간이 있어가지고 다음과 같은 함수의 최댓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라라고 나타나 있는데, 절댓값이 등장해 있어. 절댓값이 나오면 그대들이 조금 이제 괜히 어려워하더라고. 그럴 게 딱히 없죠. 지금 fx에 대한 그래프 바로 그려주셔도 됐지만, 제가 함수를 이제 더 구분해서 써보자면, x가 이제 0 이상일 때는 절댓값이 그냥 x로 빠지겠죠. 즉,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을 테고, 만약에 x가 이제 0보다 작다라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식이 써지면서 축딱 그리게 되면, 우리가 0,1을 지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편에는 증가하는 2의 x제곱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이 반대편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y축 대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그래프로 마저 그려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이런 식으로 가운데 x축 대칭이 돼 있다라는 건데, 범위가 지금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에서 또 오른쪽에 3까지,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이 3까지에 대한 이러한 아래로 볼록 요 구간에서의 최소값과 최댓값을 찾으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딱 그래프에서 알 수가 있죠. 최소값은 0에서의 이 꼭지점의 y값이 될 것이고, 최댓값은 3에서의 그 함수값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제가 0에서의 값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0은 뭐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1, 2의 0제곱이니까 1, 이런 식으로 최소값 바로 구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최댓값은 3을 넣었을 때의 2의 세제곱, 즉 8,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두 값을 더하라고 하였으니 1 더하기 8은 9, 이런 식으로 최종 답 구해주시면 되겠죠. 얘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개형만 잘 그려주신다면 바로 그림에서 따라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절댓값이 이제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함수가 완전 달라지니까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쵸? 6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A가 있어서 이러한 이제 함수가 등장을 하였는데, 우리가 여기서 항상 주어진 조건을 잘 체크하자. 1보다 큰 a라고 하였으니 이 친구는 증가하는 지수함수이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고, 그쵸? 그 중에서 이제 1, 4분면에 있는 a를 지나고, 뭐 y축에 평행한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겠다라고 있는데, 기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축, y축 0이 있을 때 증가하면서 마이너스 2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뭡니까? 마이너스 2라는 값은 지금 점근선 y는 마이너스 2라는 거잖아요. 그쵸? 도형에 이동을 시켰다라는 거지? 이쯤에 y는 마이너스 2를 그려주시면, 2보다 하나 높은 즉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우리가 증가함수, 호이,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 친구가 ax제곱 마이너스 2의 함수가 될 것이고, 이 중에 한 점을 지나면서 y축이 평행한 직선이, 이쯤 지나면서 y축이 평행한 이러한 직선이 x축과, 여기가 a가 되겠죠?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b라고 할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점근선과 만나는 이 점을 c라고 하겠대요. 이럴 때 지금 각각 AB에 대한 그 선분 길이랑 BC에 대한 그 선분 길이가 같다고 하고 있고, 삼각형 OAC에 대한 넓이가 8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이럴 때 A의 OB 선분에 대한 그 길이를 곱한 값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어. 오케이. 주어진 건 넓이랑 이 값이 같다라는 건데,

그림을 지금처럼 그래프를 그리면서 시작을 해줘야겠지. 우리가 바로 알수 있는 게이 길이죠. 왜? 점근선이 마이너스 2라고 하였으니까 이 길이가 이제 2라는 걸알수 있고, 같다고 하였으니 또한 2가 여기에 대한 y값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또 따라올 수 있고, 즉 제가 이 b에 대한 x좌표를 만약에 t라고 한다면, 이 위치를 t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y값이 x자리에다 t 넣었을 때 이렇게 될 텐데, 이에 대한 값이 지금 2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at제곱은 일단 4가 된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사용할 게 있죠.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8이 된다고 했으니까 쟤를 사용해 볼게요. 제가 삼각형의 이 가로 길이라고 할게, 를 지금 제가 t라고 뒀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삼각형의 넓이, 이 가로 길이가 지금 t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 세로 길이는 2 더하기 2니까 4가 되겠네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8이 된다라고 하고 있지. 그러면 t는 지금 4가 돼야 된다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서 일로 슉 데리고 오게 되면 a의 4제곱이 지금 4가 되는 거라 우리는 a가 4의 4분의 1제곱, 그치? 즉 2의 2분의 1제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자, 우리 뭐 구해야 되죠? 여기에 지금 이 길이가 a 값이 되는 거고, a에다가 ob 길이를 곱해주래요. 근데 제가 ob 길이를 이 t라고 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2의 2분의 1에다가 t인 4까지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t가 지금은 2의 2제곱이니까, 그러면 2의 2분의 2랑 2분의 1을 지수법칙에 의해서 더해주면 2분의 5제곱이다라고 최종 답 완성해주시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좋아. 지금 보시면 우리 무려 수능에서의 4점짜리 문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래프만 잘 잡아간다면 정보를 사용하는 게 많이 어렵지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직접 도전을 해봤었으면 좋겠고, 과거형이야. 왜냐면 진작에 우리 풀어보고 오기로 했잖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볼게요. 기가 막히다. 저기 딱 똑같은 조건에 밑줄이 쳐지게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 지수가 1보다 크니까 요 친구가 이제 증가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번에는 직선 x는 t랑 x는 2t라는 이렇게 세로로 향하는 두 선이 있어가지고 뭐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고 또막 나와요. 그립시다. 일단 이번에도 0,1을 지나는 두 직선을 일단 그려야겠죠? 아니, 두 직선이란다. 하나의 곡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때 t와 et가 있어가지고 ab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아, 그럼 얘를 좀 눕혀서 다시 잠깐만. 이렇게 y는 ax제곱이 있을 때 t와 et랑 만나는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b에서 x축에 내린 그 수선의 발을 이 점을 지금 c라 하겠다라는 거지. 그치? 이럴 때 ab랑 ac랑 같대요. 이렇게 2의 3분의 길이랑 이렇게 2의 3분의 길이랑 지금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8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랑 이 주어지는 그 위치는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한 뭔가 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가 마찬가지로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형태니까, 그치? 제가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이 BC에 대한 수선의 발을 딱 그어가지고 이제 나눠주게 되면, 여기 이만큼에 대한 길이랑 이만큼에 대한 길이랑 또 이제 같다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의 지수 함수에 t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이랑 이 t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이 이제 비율을 갖는다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x가 t일 때 at제곱에 두 배를 해준다면, 두 배를 해준다면 우리가 a에다가 2t를 넣은 그 값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y 값이

두 배가 된다라는 거니까. 그쵸? 그럼 오른쪽은 지금 지수가 ET인 거니까 결국은 ET에다가 아니, H제곱에다가 H제곱을 곱해줬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 하나의 H제곱이 2가 된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정보가 더 필요하다라는 걸알수 있어서 아까 알려준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제 8이 된다라는 것도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우리 2분의 1에다가 제가 가로의 길이를 이러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t에다가 2t 뺀 거니까 t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삼각형의 세로 길이는 지금 아까 2t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라 a의 2t제곱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8이 된다라는 두 번째 정보 사용할게요. 그러면 2분의 1에 t를 곱할 것이고, 여기 a의 2t제곱은 여기 2에 대한 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겠죠. 이 값은 2 하나씩 지워주시면 2t가 되어지는데 8이 된다라는 거라 t의 값은 4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찾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숏 데려와 줄게요. 그러면 a의 4제곱이 지금 2가 되는 거고 a는 2에 대해서 4분의 1제곱이다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지금 최종적으로 묻고 있는 거는 이두 값을 지금 곱해달래. 이 친구들을 곱해달래요. 그럼 2의 4분의 1제곱에다가 4를 2의 2제곱으로 데려와서 지수법칙 사용할게요. 그러면 2의 4분의 1과 2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4분의 9제곱이다라고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지금도 제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아, 길이 비율도 사용했고 삼각형의 넓이도 크게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저희 넘어가 볼게요. 6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x는 t가 곡선 이 친구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일단 앞면을 그려볼게. 제가 아니, 너무 색깔이 비슷하네요. 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만나는 점을 지금 A라고 할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보다는 하나 플러스 1이 된 X는 T 플러스 1을 이제 오른쪽에 그었더니, 누구랑 만나냐면 이 친구랑 만나는 점을 말하고 있거든요? 저 위에 이제 어딘가에 막 만날 거 아니야. 그런데 사각형 ABCD가 지금 직사각형이 돼야 된대요. 어때? 아예 불가하죠? 그 말은 제가 애초에 이 A 지점을 잡기 위해서 X를 T를 그은 게이 오른편이 아니라 이 만나는 교점 기준으로 왼쪽에 잡혀야 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A를 한 이쯤 잡히게끔 X는 T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고, 직사각형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D 이렇게 T 플러스 1에서 만나는 두 점이 이렇게 잡혀야 된다라는 거죠. 위의 점을 A, B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점이 그러면 C고 이 점이 D가 되어서 직사각형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넓이를 구해보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이 A점의 Y값과 D점의 Y값이 같다라는 것을 사용해주면 될것 같아요. 바로 방향이 보이죠? 그러면 저는 T를 지금의 이 감소하는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고, 3의 2-t제곱 플러스 8은 그 다음에 t 플러스 1에 대한 x좌표를 여기 증가하는 함수에다가 넣어줘야겠죠? 그러면 3의 x자리에다가 t 플러스 1 넣게 되면 t 플러스 1제곱에 여기까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데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풀어주면 될것 같은데, 3의 제곱이고 3의 t제곱 플러스 8이 지금 오른쪽은 1, 마이너스 1 지워지니까 3의 t제곱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렇게 삼의 치즈굽 자체를 가져가셔도 좋은데, 전에 삼의 치즈굽을 라지 X라고 치환을 하면서 한번 데려와 볼게요. 그럼 치환을 하면서 양변에다가 또 X를 다시 곱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은 9가 되고, 일단 치환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X에다가 9, 여기는 8이고, 여기는 X가 되어지는데, 양변에다가 라지 X 곱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9는요, 이러한 이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인수분해로 이어가게 되면, X-9, X+2는 0이 되어가지고, X는 지금 9 아니면 마이너스 1의 값이 나오는데, 제가 X라고 잡은 게 3의 t제곱의 꼴이었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음수의 값은 가질 수 없으니까 9가 되어야 된다. 즉, 이 값이 9가 되는 거라 t는 지금 여기 지수니까 2로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t에 대한 값이 2라고 구해졌으니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높이에 대한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지. 2를 감소하는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3의 0제곱에 플러스 8이니까 9라는 크기가 지금 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 넓이를 구해주시면 우리가 가로 길이 1이죠. 1에다가 세로 길이 9 곱해진 9가 최종의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직사각형에 된다라는 조건을 위해서 이 좌표가 각각의 이쯤에 잡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잡는 게 지금 문제의 시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아까 이제 안 되는 경우부터 시작을 해본 건데, 아, 저러한 우리가 감각도 키우러 가는 게 또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3번으로 가볼게요. 이번 문제는 수다리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보자라는 거죠.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AB는 두 자연수입니다. 그쵸? 0보다 큰 이제 정수라는 거고, 그럴 때 함수가 지금, 복잡하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8을 기준으로 왼편에는 이러한 증가함수, 그리고 오른편은 또한 이러한 감소함수의 형태가 나오고 있다. 이럴 때, 이제 이 조건이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느 한 K 지점을 기준으로 왼편만 생각하겠대. 그렇게 생각할 때, Y 값의 정수를 갖는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그 K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래프를 그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제가 Y축, X축, 이렇게 있다고 하고, 지금 x는 마이너스 8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눠야 되고요. 완성돼 있는 이제 오른쪽에 해당하는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감소함수라고 했는데 왜야? 지 친구는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이라는 이제 3x 제곱을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쵸? 이러한 개형의 감소함수를 3만큼, 8만큼 지금 이동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위로 8만큼 올렸다라는 거니까 점근선이 y는 8에 이렇게 잡힌다라는 거고, 위에 y는 8이라는 점근선을 가지면서 마이너스 8의 점에서는 값이 없고 쭉 감소하는 그래프를 가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치? 그리고 왼편에 있는 친구를 이제 바라볼 건데, 저 친구가 문제야. AB가 없으니까, 아, 이 마이너스 8까지는 증가로 이렇게 오는 친구긴 한데, 어느 쪽에 이제 그려줘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이제 밑에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이 K 값의 범위예요. 즉, X가 3일 때와 4일 때의 함수 값을 조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F에 제가 3과 4를 한번 넣어볼게요. 3을 넣게 되면 이 오른쪽 부분에 해당하는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 마이너스 3의 0제곱에 플러스 8이 되어지니 7이라는 그 값을 갖고요. 그리고 4까지

한번 넣어줘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3에 4 넣으시니까 1제곱에 플러스 8이 돼야 지는 거라 5의 함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쯤 7, 여기가 이쯤이 3, 이고 7이 되는 3,7의 점을 지나야 되는 거고, 4를 넣었을 때는 5니까 그냥 넓게 잡을게요. 여기가 4,5라고 생각한다면 K 범위가 이 사이에 어디쯤 있다라는 거지. 괜찮지? 그럼 K 값이, 아, 여기 이 7과 5 사이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지점으로 이 왼쪽에 그래프를 다 생각했을 때 Y 값의 정수가 두개 나와야 된다라고. 그러면 일단 하나는 알겠어. 7. 7이라는 이 y 값은 무조건 일단 하나에 들어가야겠죠. 그쵸? 그리고, 이 k에 대한 함수 값을 보면, 7은 갔는데 6이 가져지나 안 가져지나가 그때에 따라 다를 것 같아. 그 말은, 일단 이 원소가 두 개라고 했는데, 6과 7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6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6, 7이라는 두 개의 원소가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6이 안 가져요? 하면, 이 왼편에서 결국은 6이라는 y 값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해서 그두 개의 정수 원소는 일단 6과 7이라는 것이고, 또한 여기서 바로 이어가서 찾아줄 수 있는 게, 이 왼쪽에 있는 그 함수의 점근선은 우리가 y는 b예요. 그쵸? y는 b라는 우리 자연수니까 위에 그려지는 이 점근선의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점근선에는 지금 증가한 함수가 닿지 않아요. 그런데 점근선보다는 위로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갖는 하나의 정수가 지금 6이 돼야 된다라며. 그쵸? 그러면 점근선에 해당하는 그 b의 값이 5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y, 5를 지나가게 이렇게 그려주면, 이 y는 5를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이 왼편에서 6을 포함하게끔, 이 어딘가에 또한 이 마이너스 8의 지점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6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6, 7이 나올 수도 있고, 당연히 여기서 6은 무조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6의 함수 값이 빠진다면 6과 7이 두 개가 이렇게 가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포인트를 사용해서 나머지 A, B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 8을 만약에 이제 이 증가한 함수에다 넣는다라고 하면, 즉, 저 위에다가 2에 마이너스 8에 플러스 a 플러스 b 2에 대한 함수값을 여기에 대한 함수값을 생각해 줬을 때 일단은 정수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y값 6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7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7을 포함해 버리잖아? 그렇게 되면 뭐, 7을 포함한다던가 8이라든가 수를 늘려버리잖아? 그럼 여기서 6, 7이라는 두 정수를 가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K 값에 대한 범위가 이 앞에서 더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지. 3에서 4 사이뿐만 아니라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봐봐. 내가 만약에 범위를 지금 이렇다고 했어. 그러면, 7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8, A 플러스 B는 7이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여기가 지금 7이 된다라고 생각해 버린 거야. 그치? 그렇게 되면 이 앞에서 이미 6과 7을 y 값으로 가져버린다라니까? 그러면 함수 값의 범위가, 아니, k 값의 범위가 여기 이외에도 이 범위까지 들어가게끔 박스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래매. 그렇다니까 이 앞에는 결국은 6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따라서 범위가 7이 빠진 이러한 부등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를 이제 정리해 줄게요. 5는 이에 대한 자연수인 점근선이니까 6보다는 하나 작은 이제 y는 5가 점근선이 되면서 b가 5여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를 제가 5로 바꿔주시면 양쪽에 다 5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1에서 2의 마이너스 8 플러스 a 제곱이 2다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 친구는 이제 지수함수죠. 증가하는 친구기 때문에 지수가 증가를 하면 함수 값도 증가가 돼서 다시 말하면 여기가 이제 2의 0제곱, 여기가 2의 1제곱이라 지수끼리 부등호를 적어서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이렇게 0과 1 사이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이때
A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A는 8만이 되겠습니다. 좋아. 그래서 우리는 A가 8이고 지금의 B가 5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13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의 이 63번이 제가 이제 썰이 문제로 선택을 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개의 정수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를 찾기가 꽤나 어렵고 이 문제에 대한 말 자체를 해석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쪽에서 6을 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왼편에서 y값이 6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 때문에 점근선이 바로 이제 y는 5라는 b가 5라는 자연수의 값이 바로 찾아지고, 그리고 이때 이 마이너스 8에서의 그 함수값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잡혀야 된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올 수 있도록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또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 친구도 지금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되는데, 어때? 이번엔 아래가 완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완성되어 있는 저 왼편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증가함수가 오른쪽에 그려지면서 3까지네. 3이 이렇게 있을 때, 8쯤에 값이 빠지면서 증가하도록 이렇게 그래프가 왼편에 그려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른쪽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막 4분의 1도 나오고 헷갈린다 싶지만, 사실은 말이야, 이 친구 4분의 1을 밑으로 하는 그냥 감소하는 증가함수에다가, 아니, 감소하는 지수함수에다가 그냥 평행이동 시켜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감소하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 오른편에 이렇게 내려가도록. 근데 우리가 이때 X에다가 3을 너무 넣어보면 좋겠지. 왜냐면 지수가 딱 같아지거든. 제가 F 3을 그려보게 되면, 구해보게 되면 3 넣어지면 4분의 1에 3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제곱 플러스 8이 되면서 여기가 탁탁 지워지고 8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아이 잘 됐다. 이 점을 똑같이 가지면서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함수야. 그치? 그런데 점근선이 사실 이만큼에 대한 값인데, 점근선이 양수면 여기서 이렇게 이어질 거고 음수면 더훅 내려와서 더 감소하고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그 기형을 알수 있는 게 이때 그 완성되어지는 fx의 함수에서 제가 일단 이렇게 그을게요.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23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y좌표가 정수가 되도록 8, y는 8, 7 이런 식으로 그려줬을 때 만나는 이 교점의 개수가 총 지금 23개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괜찮아? 그럴 때이 양수인 쪽을 다 그려주잖아요. 즉7뭐6 땡땡땡 마지막에 이제 y는 1까지 다 그렸을 때의 이 별의 개수를 제가 세워주게 되면 8에서 하나 아래 1부터 7까지에 대해서는 그 교점이 지금 두 개씩 나오죠. 그럼 두 개씩에 대한 세트가 1부터 7까지니까 7세트. 즉 15개의 지금 교점이 나와요. 그런데 23개니까 사실은 더 생겨야 돼서 저처럼 지금 아래로 훅더 내려가도록 그려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계속 그려볼게. y는요, 이런 식으로 y는 마이너스 1 쭉쭉쭉 이어졌을 때몇 개가 더 추가해야 지금 23개가 되니? 15에다가 8개를 더해줘야 지금 23개의 그 교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해서 더 8개가 생기려면 우리가 결국은 y는 마이너스 7까지 내려가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여기 0에서 하나 더 가지니까 아래에서 7개를 가져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에 대한 점근선을 우리가 또 생각해 줄수 있는데, 저 밑줄 친 저만큼 크기를 생각해 줄수 있는데, 점근선이 이 마이너스보다는 작고 이런 식으로 또한 부등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데려올게요. 저 오른편에 있는 함수에서의

0: 4분의 1의 3 플러스 a제곱 그리고 플러스 8에 해당하는 이 값이 여기에 대한 이 점근선에 대한 식인데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7보다는 작아야 되고 맞습니까? 그래야 이제 오른쪽의 값이 마이너스 7이 가져서 이렇게 별 하나가 더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8보다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8보다는 8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8이 돼도 되겠죠. 그치? 여기가 만약 마이너스 8이라도 어쨌든 이 함수는 마이너스 8까지는 가질 수 없는 거니까 딱 마이너스 7까지만 우리가 y값으로 가질 수 있겠지. 따라서 부등식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고 이만큼을 해결하러 갈게요. 양쪽에다가 8을 빼주시면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제곱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15. 이제 마이너스 쫙다 곱해주면 부두고 방향 바뀌어야죠. 4분의 1에 3 플러스 a제곱에 돌려서 15.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좀더 보기 쉽게 이렇게 바꿔볼까요? 4에 마이너스 올려서 지수 이렇게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바라볼게. 그럼 이를 만족하는 a가 지금 정수여야 되니까, 사실 바로 알수 있는 게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의 지수의 값이 지금 2가 되어야 되는구나. 16이 되도록. 이렇게 바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 아니면 또한 더 확실하게 하자면 여기가 이제 4의 제곱이니까 그쵸? 그럼 저 지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가 지금 4의 1제곱인 것보단 더 크니까 여기가 이제 1보다는 이제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치? 그렇게 되면 만족하는 이 정수 찾아주시면 A는 마이너스 5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A에 구하려는 값은 이제 마이너스 5라고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X축에 평행한 이러한 선을 그으면서 교점의 개수를 세워주는 문제가 또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이디어, 흐름, 에 대한 것도 잘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지금처럼 보통 이제 구간을 나누어서 함수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한쪽 방향이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 찾아주시고, 조건에 맞도록 나머지의 구간을 완성시켜 가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4점이지만 조금 수월 한쪽에 속하는 이제 4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가 이제 조건에 대해서 하나로 그려지는데 조금 난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다른 한쪽을 그려지는데 후보가 여러 개 나오게 되고 이제 그쪽에서 더안 되는 거를 탈락시키면서 추론해 가는 과정으로 조금 더 난이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잘 잡아두면 사실상 그 변별하려고 하는 뒷문제들도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풀수 있도록 될 겁니다. 다시 한번더 봐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슬슬 이제 난도가 올라가고 있죠. 이제 3점이랑 4점이랑 섞여서 나올 텐데, 4점도 이제 어떤 문항은 풀만하고, 어떤 문항은 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수 있는 4점까지 제대로 잡아 가신다면 성적 높이는데 꽤 도움이 될 겁니다. 좋아요. 우리 오늘 끝나고 스케줄러 사기로 했죠. 하나 꼭 준비해 두시고 저희 완강 두달 안에 끝내기로 목표 잘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사회 유행이란 사회적 균등화 경향과 개인의 차별화 경향 사이에서 타협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삶의 형식들 중 하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행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행이라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상류층이 만들어서 상류층은 상류층들과 동질화 경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또 하류 계층은 끊임없이 상류 계층과 동화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이 유행을 통해서 나는 너네랑 달라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상류층의 유행은 하류층의 유행과 구분되며 상류층의 유행이 하류층에 의해 동화되는 순간 상류층의 유행이 소멸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줍니다. 자, 상류층의 유행이 있었는데 하류층이 그걸 보고 따라하기 시작해요. 뭐 좋은 가방, 명품 브랜드 이런 것들이 하류층들이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상류층은 어떻게 하냐?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 유행을. 왜냐면 나는 너네랑 달라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으니까. 자, 우리 굳이 뭐 이런 소비와 관련된 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쓰는 굉장히 많은 유행어들이 있죠. 그 유행어들을 어느 순간부터 어른들이 쓰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원래 우리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하던 것들이었는데 어른들이 이런 걸 쓰기 시작하네? 아, 이제 이거 안 써. 라는 마음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 또 유행하는 두총구 생각을 해보면 이 두총구가 애기들 사이에서 더 금방 유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들도 초등학생들이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근데 이 두총구가 유행하고 유행하고 유행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총구의 유행을 따라가고 있죠. 그랬을 때이 두총구가 또 머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금방 또 젊은 친구들은 아, 이거 우리끼리 원래 즐기던 문화였는데 어른들이 또 너무 많이 먹고 시중에 많이 나와 있네? 이제 안 해. 라는 또 생각이 들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유행이라는 뜻입니다. 남과 구분되려는 욕구가 결여되는 경우, 반대로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결여되는 경우, 유행의 영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유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지멜이라는 사상가고요. 우리 지멜 이 입장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1번. 현대사회에서 유행의 생성과 소멸은 계층 간 차이의 산물이다. 그렇죠. 우리 유행이 생성되고 또 소멸되고 그 이유들을 지금 지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왜 유행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상류층의 사람들이 하류층과 우리를 구분짓기 위해서 유행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또 소멸되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로 아 원래 우리들끼리 쓰고 있던 건데 왜 따라하기 시작하지? 많은 사람들이 쓰네? 이제 안 해. 이런 과정에서 소멸이 된다라고 했었죠. 즉 다시 말하면 계층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유행이 만들어지고 또 소멸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문에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유행은 계층 내 동질성은 감추고 계층 간 차별성을 드러낸다. 자, 먼저 유행이라는 것이 계층 간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은 맞았었죠. 그쵸?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계층 내 동질성도 드러내주고 있었습니다. 상류층은 상류층과 그 동질성을 드러내려고 했었고, 또 하류층과는 구분되는 계층 간 차별성도 드러내고자 했었죠. 그래서 감추고라는 워드가 틀려서 2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3번 봅시다. 상류층은 차별화 경향성을 은폐하기 위해서 유행을 선도한다. 자, 차별화 경향성을 은폐하려는 시도 아니었죠. 난 너네랑 달라. 우리는 너네랑 차원이 달라. 이걸 오히려 드러내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은폐한다라는 단어가 틀렸습니다. 4번. 하류층은 상류층에 동화되기 위해서 새로운 유행을 창출한다. 자,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가는 존재들은 누구라고요? 상류층. 그쵸? 그래서 하류층이 유행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층이 유행을 창출하고 하류층은 그 유행에 동화되기 위해서 따라가는 그런 관계가 있었죠. 5번 봅시다. 하류층은 타계층을 모방하지 않는 영속적인 유행을 추구한다. 우선, 하류층은 상류계층을 모방하려 했고요. 그래서 모방하지 않는부터 틀렸지만, 심지어 뒤에 영속적인 유행, 우리 유행이라는 것이 소멸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도 보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단어들, 유행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옷 스타일도 작년 여름에 유행했던 게또 올해 여름에는 촌스러워 보이고 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영속적인 특징을 지니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볼게요. 그림의 강연자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명화된 현대사회에서 유한계급의 생활 방식은 명성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키워드 나왔습니다. 유한계급. 자, 유한이란 뭘까? 무한의 반대어로서, 우리 무한 숫자에서 무한, 유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때 나오는 이 유한이란 한가할 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상가는 베블론이라는 사상가인데, 이 베블론이 유한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유행을 만들어가는 그런 유한계급, 한가한 계급들이 있더라. 영어로도 leisured classes 해서 정말 한가한 그런 계층을 설명을 하는 단어거든요. 자, 이 유한계급은 명성의 기준을 제공한대요. 즉, 일을 안 해요. 생산적인 노동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비생산적인 여가나 아니면 소비나 그런 예술, 놀이 활동들을 하는 그런 계층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귀족들로 설명이 될수 있었고요. 이 요즘 현대 시대에서는 자본가들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 기준은 최고 상류층 이하의 모든 계층이 따르고 싶은 기준이 된다. 자, 우리 TV에서 정말 부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을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무조건 듭니다. 그래서 뭐내 지금 자산이 얼마 있든 상관없이 모든 계층들이 따라하고 싶은 그 기준점이 된다라는 이야기. 유한계급이 명성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수단은 과시적 여가와 과시적 소비입니다. 자, 이런 명성을 획득하는 방식, 그리고 명성을 유지하는 그 방식은 뭐냐면 과시적으로 소비를 하고 과시적으로 여가를 한대요. 요트에서 누워서 8박 9일 이런 여행을 떠나거나 일반 사람들은 할수 없는. 그리고 소비도 더 비싼 명품, 정말 좋은 브랜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화면 속에 보여주면서 과시를 한다라는 의미죠. 자, 과시적 여가와 과시적 소비의 공통적인 특징은 낭비로 볼수 있대요. 그쵸? 낭비가 공통적인 속성이죠. 한편, 과시적 여가와 과시적 소비는 경제 발전의 각기 다른 단계에서 편의성을 기준으로 각각 선호되었습니다. 뭐, 누군가는 과시적 여가를 선호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과시적 소비를 선호하기도 하고, 각각의 편의성을 기준으로 이것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자, 이 베블론이라는 사상가인데요. 베블론 사상가의 우리 정말 유명한 경제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사회학자이기도 하거든요. 베블론 효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제를 배우는 친구들은 한 번쯤 들어봤겠지만, 이 베블론 효과는 기본적으로 이 시장의 원리라는 것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래 사려고 했던 그 가격보다 더 높아진다면, 아, 안 사고 말지 하는 소비자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베블론 효과는 가격이 오르는데 소비도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더랍니다. 어디서? 이런 과시적인 소비에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덜 사야 되는데, 가격이 오르네?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이것의 가치가 오른다는 거네? 그럼 내가 이 가방을 맸을 때 나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가. 오케이, 이거 살래. 하는 수요도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죠. 신기한 현상을 이 베블런 효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한계급이 사는 것 아니면 여가 활동들이 이 방식들이 다 명성의 기준점이 돼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따라하고 소비하고 여가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자,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유한계급은 사회적 명성과 무관하게 여가 생활을 즐겼나요? 아니죠. 유한계급이 하고자 하는 건 뭐다? 이 사회적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게 유한계급이 하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관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의 여가 생활조차도 다 사회적 명성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2번. 과시적 소비는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하는 낭비일 뿐이다. 과시적 소비의 기본적인 속성은 낭비가 맞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하냐?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능들을 할수 있었냐면 여기서 명성을 획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번도 역시 틀린 전지. 3번. 유한계급의 경쟁적인 비교 성향은 과시적 소비로 나타난다. 이 유한계급, 한가한 계급이라고

생산적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그런 계급들, 돈이 많아서 그런 계급들이 경쟁적으로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나는 너네랑 달라 하는 그런 비교적 성향은 어디서 나타나냐? 내가 너네보다 더 좋은 걸 입을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살수 있는 이 과시적 소비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산업사회가 발전하면 과시적 소비에 대한 욕망은 사라진다. 아니죠. 산업사회가 발전한다라는 것은 더 확장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더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과시적 소비에 대한 욕망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겠죠. 5번. 현대사회의 극빈층은 과시적 소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다.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문에서 끌어올 수 있는데요. 모든 계층이 따르고 싶은 기준이 된다라고 했어요. 모든 계층, 포인트죠. 그냥 단순히 뭐 돈이 있는 중산층의 계층이 아니라 극빈층까지도, 심지어는 극빈층까지도 이런 과시적 소비를 따라하고 싶은 열망이 드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넘어가서 48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상대담의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추구하는 합리적 선택에 따라 소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상가가 이야기합니다. 그 입장으로 현대사회의 소비를 설명하는 것은 소박하고 무력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사회의 소비 패턴이 합리적으로만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컨대 세탁기는 도구로서 쓰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위세를 표현하는 역할도 합니다. 세탁기라는 거 얼마나 편리해요, 그쵸? 직접 빨래 안 해도 되고 알아서 기계가 이렇게 돌려주는데 원래 세탁기의 목적은 빨래를 대신해주는 기계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그 이상의 가치를 갖더라는 거죠. 어떤 가치? 브랜드의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야, 우리 집은 이런 세탁기 쓴다? 우리 집은 여기 여기 거 세탁기 써? 엄청 좋아. 이런 브랜드의 가치까지도 같이 우리가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 후자의 영역이 현대사회의 소비 영역입니다. 라는 설명. 자, 3번째 봅시다. 현대인은 사회적 지위 및 명성에 있어서 차이를 드러내고 사물 및 재화 그 자체가 아니라 기호를 소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는 사물, 재화, 그것의 기능 때문에 그것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그 기호 때문에 그걸 소비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대부르주아는 과시 소비를 거부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검소함, 겸손함으로 또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대요. 부르주아들, 심지어 대부르주아,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사고 싶은 거 그냥 원하는 대로 다살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원하는 걸다 사는 게 오히려 일반 시민들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은 일반 시민들도 원하는 대로 막 과시적 소비를 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은 오히려 검소함, 겸손함, 요런 것들로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대요. 최근에 되게 큰 기업의 이런 자손들이 소박한 브랜드를 입고 나와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우리들은 돈도 없는 우리는 오히려 비싼 브랜드를 입는데 저기 봐라. 저 대자본가들이 오히려 검소한 그런 브랜드들을 입더라 하는 게또한 가지의 화제가 됐어요. 이런 것조차 뭐다. 이 사상가 입장에서는 차이를 드러내는 수단이다. 그 수단으로서 겸손함, 검소함, 이걸 통해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사상가인데요. 적어봅시다. 보드리아드. 잘못 적었네요. 다시 적어볼게요. 보드리아드. 보드리아르. 자, 이 보드리아르 사상가에 따르면 이런 우리가 소비하는 현대사회의 소비 패턴은 그냥 단순히 그것의 기능 때문에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기호를 같이 소비를 하는 거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여러 가지 커피 브랜드들이 있죠. 근데 그 커피 브랜드들을 머릿속에 딱 떠올렸을 때 어떤 것은 되게 저렴한 브랜드. 실제로 저렴하기도 하지만 그냥 이미지 자체가 저렴한 브랜드. 혹은 어떤 것은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련된 브랜드. 이런 이미지들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또 운동복 브랜드도 보면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호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도 있고, 또 그냥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자,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뭔가를 소비한다라는 것은 그 운동복의 기능만을 보고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도...

도전정신, 아니면 저렴한 브랜드, 이런 이미지까지도 같이 소비를 한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적절한 것 골라봅시다. 1번. 현대사회의 소비자는 경제적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소비한다. 아니죠. 여기 합리적 선택에 따라 소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소박하고 무력한 생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걸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2번. 현대인은 타인과의 차이를 드러내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비한다. 그렇죠.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것은 기호를 소비한다고 했는데, 그 기호를 소비하는 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브랜드를 소비함으로써 나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뭐, 나의 어떤 점. 타인과 구분되는 나를 드러내줄 수 있는 제품들을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인과 차이를 드러내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소비를 한다라는 게 현대인의 소비 패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상위 계층만이 사회적 위세를 표현하고자 한다. 경제적 상위 계층도 당연히 사회적 위세를 표현하려고 소비를 하겠죠. 그렇지만 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정말 그 아래 아래 아래 아래의 계층들까지도 내가 뭔가를 소비함으로써 나를 드러내주는 그 기호를 같이 소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상위 계층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 4번. 현대인은 사물의 기능을 중시하는 소비를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한다. 기능만 중시했으면요.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라는 거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 브랜드 가치까지도 같이 소비하기 때문에 뭐 비슷한 자원으로 만들어졌든 비슷한 재료, 비슷한 노동력이 들어가도 어떤 브랜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고 또 어떤 브랜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도 저렴한 그런 차이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만을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5번. 현대인은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선호에 따라 소비한다? 아니죠.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기호를 소비한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넘어가서 49번 볼게요. 그림자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유행은 모방이라는 점에서 개인을 누구나 다 가는 길로 안내합니다. 자, 그와 동시에 유행은 차별화 욕구를 만족시킵니다. 유행은 언제나 상류계층에서만 발생합니다. 상류계층은 유행을 창출함으로써 그 구성원들 사이의 균질성을 유지하고 하류계층의 구성원들과 차별성을 부각합니다. 자, 이 이야기 우리 방금 이번 강의 첫 번째 문제에서 봤던 이야기죠? 여기 한번 별표 쳐볼까요? 우리가 이 사상가를 알수 있는 이런 키워드들. 상류계층은 유행을 창출하고 구성원들 사이의 균질성. 우리는 다 우리 같은 존재들이야. 우리 같은 계층이야.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하고. 또 하류계층은 차별성을 부각하려고, 이 하류계층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려고 상류계층의 이런 유행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다른 한편, 하류계층은 언제나 상층 지향적이기 때문에 유행을 따르려는 경향이 또 있대요. 이들 계층이 유행을 자신의 것으로 동화하자마자 상류계층은 그 유행을 버리고 다시 대중과 자신을 구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행을 추구합니다. 상류계층이 유행을 만드는 이유 크게 두 가지. 우리 계층 사이의 동질성, 그리고 하류계층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려고. 그런데 이두 번째, 하류계층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그 유행을 버리고 새로운 유행을 추구한다라는 이야기죠. 누구죠? 지멜입니다. 자, 이 지멜의 입장에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기억. 상류계층에 동화하려는 욕구는 유행을 확산하는데 일조한다. 하류계층이 유행을 따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요거였죠. 나도 상류계층과 같아질 수 있어. 선생님이 학생들의 유행어를 따라하는 이유? 나도 너네랑 같아질 수 있어. 너네와 같이 이 유행어를 쓰고 너네와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어. 이런 이유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욕구가 유행을 확산하는데 일조하죠. 원래는 그 계층만 썼었는데 다른 계층까지도 점차 확장이 되더라. 그래서 기억 선지, 맞는 선지고요. 니은, 모든 계층이 추구하는 유행의 양식은 항구적인 속성을 지닌다. 항구적인 속성을 지녔으면 정말 10년 전에 유행했던 것들, 20년 전에 유행했던 것들, 여전히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쭉 지속적으로 유행이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행이라는 거는 돌고 돌기도 하고 없어졌다가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항구적 속성 틀린 선지입니다. 디귿, 유행은 계층 내 동질성과 계층 간 차별성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자, 누구와의 동질성? 상류 계층과의 동질성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또 상류 계층이 하류 계층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기도 하는 그런 수단이었죠. 디귿, 정답. 릴, 하류 계층의 모방은 새로운 유행을 창출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새로운 유행이 만들어지는 그 이유, 요 마지막 문장에 있었습니다. 상류 계층은 원래 기존에 자기들끼리 썼던 그 유행을 계속 안 하고, 왜 새로운 걸왜 만들겠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우리끼리만 썼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하더라. 차별성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류 계층이 따라하기 시작하면 상류 계층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더라라는 이 리을까지도 정답인 선지가 되겠습니다. 50번 볼게요.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업사회의 유한계급은 키워드 또 있죠? 유한계급. 사회적 명성의 측면에서 사회구조의 정점에 위치하고 그들의 생활 양식은 사회 평가의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은 사회 구조의 가장 낮은 계층까지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대요. 각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바로 위 계층에서 유행하는 생활 양식에 가까워지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자, 산업사회에 유한계급이 있고, 그 유한계급, 뭐, 바로 아래 계층도 있을 거고, 또그 아래 계층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이 유한계급이 뭔가 유행을 딱 만들고 과시적 소비를 할 때, 아래 계층들은 내가 이걸 따라하면 조금 더 위로 갈수 있지 않을까? 또그 아래 계층, 그 위에 계층은? 내가 그 위에 계층 걸 따라하면 또그 위에 계층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망들 때문에 점점 하위의 계층까지도 상위의 계층을 따라한다라는 거죠. 어떤 계급도, 즉, 아무리 빈곤한 계급이라도 관례적인 과시적 소비를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대요.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과시적 소비를 할 수밖에 없으며, 과시적 소비를 또 하기 위해서는 부가 있어야 된다. 자, 요런 게 이제 또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문제점이죠. 과시적 소비를 하는 계층이 있고, 그 계층을 따라하기 위해서 아래 계층까지도 그런 소비 수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따라하는 그런 현대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유한계급 한번더 개념을 살펴보면요. 이 한, 어떤 한이라고요? 한가함, 한자. 그래서 정말 한가함이 존재하는 그런 계급. 자, 지금 선생님과 같은 계급. 한가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빠요. 일하느라 바빠요. 그런데 한가한 계급들이 있다는 거죠. 왜 한가할까요? 돈이 많으니까 한가한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생산적인 노동을 하지 않고 여가나 소비 때문에 그냥 한가하게 일생을 보내는 그런 계급들이 유한계급이고요. 우리는 이 상위계층인 유한계급의 어떤 소비 패턴을 따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방을 하는 거죠. 1번 보겠습니다. 과시적 소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계층은 없다. 없죠. 왜냐하면 아무리 빈곤한 계급이라도 과시적 소비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유한계급은 또 과시적 소비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아니죠. 유한계급이 바로 과시적 소비를 하고 과시적 여가를 하는 그런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어떤 계층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맞는 선지죠. 근데 우리 지금 틀린 선지 고르는 거여서 아니고요. 2번. 빈곤한 계층의 소비 행위는 사회적 명성과는 관련이 없다. 자, 이 과시적 소비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뭐다? 사회적 명성 획득. 그러니까 빈곤한 계층도 과시적 소비를 한다라고 했죠. 그 말은 뭐예요? 빈곤한 계층도 사회적 명성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관련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산업사회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부를 필요로 한다. 산업사회에서 명성을 얻으려면 반드시 부가 있어야 된다라는 요 마지막 문장 있었습니다. 4번. 유한계급에게 과시적 소비는 명성을 획득하는 수단이다. 그렇죠. 물론 유한계급 이미 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시적 소비의 목적은 명성을 획득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단으로서 과시적 소비를 한다. 맞는 이야기여서 역시 틀린 선지고요. 5번. 사회에서 유행하는 생활 양식은 유한계급에 의해 주도된다. 이런 생활 양식 우리가 따라하고 있는 유행, 다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사회의 최상위 계층들부터, 심지어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검소함이 있다고 하면,

하면 그 검소함이 또 하나의 유행이 됩니다. 이들과 끊임없이 우리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인다는 거예요. 어쨌든 주도자는 누구냐? 유한 계급에 의해서 주도가 된다. 마찬가지로 맞는 선지이기 때문에 역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걸로 정답이 됩니다. 51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한 계급이 명성을 얻기 위해 행하는 여가와 과시소비의 공통적인 특징은 낭비이다. 여가 경우에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이고, 과시소비 같은 경우에는 재화의 낭비래요. 그쵸? 여가 뭐 맨날 계속 탱자탱자 놀면요. 시간 낭비죠. 노력 낭비죠. 과시소비. 비싼 거막 사요. 많이 사요, 심지어. 그랬을 때는 재화의 낭비라는 거죠. 선생님, 최근에 여행을 갔는데 엄청 좀 고급 브랜드처럼 보이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잠옷 같은 그런 천으로 된 정말 별거 아닌 시장에서 사면 한 5천 원 정도에 살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옷이 있길래 가격표를 한번 봤어요. 그 가격표에 2천만 원이 적혀 있더라고요. 정말 비싸죠? 이런 게다 과시소비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자체가 너무 유용해서 내가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입었을 때그 브랜드의 가치, 나한테 딱 있었을 때나이 정도의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과시소비죠. 이게 곧 재화의 낭비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여가와 과시소비는 모두 부의 소유를 자랑하기 위한 거죠. 둘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편의성의 문제일 뿐이다. 여가와 과시소비는 모든 사회 계층에게 위력을 발휘한다. 라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베블론의 입장이고요. 자, 이 베블론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 골라봅시다. 1번. 과시소비는 사회의 최상계층인 유한계급에서만 나타난다. 유한계급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모든 사회의 계층에게도 위력을 발휘한다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이라고 해서 틀린 선지. 2번. 재력을 경쟁적으로 비교하는 성향은 과시소비로 나타난다. 그래, 맞아. 내가 더잘 살아. 내가 너보다 더돈 많이 벌어. 라는 거 뭘로 증명해야 돼요? 뭐 서로 월급 명세서 뽑아서 보여줄 수 없잖아요. 뭘로 증명해야 되냐면 과시소비로서 증명을 한다는 거죠. 내가 더 비싼 거 입었어. 내가 더 좋은 거 걸쳤어. 이런 거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3번. 유한계급은 타인과 상관없이 자족하기 위해 여가를 즐긴다. 여가를 즐기는 이유도 역시 과시를 위한 거였습니다. 타인과 상관이 없다, 자족한다. 이런 얘기는 과시와 거리가 먼 이야기죠. 4번. 유한계급은 부나 권력의 획득만으로 사회적 명성을 유지한다. 부나 권력의 획득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단순히 부자야. 나 단순히 권력 많아. 이런 것만으로는 명성을 획득하기 어렵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 과시소비가 있어야 된대요. 내가 더 많이 좋은 거 했어. 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이 사회적 명성이 유지되는 것이지, 단순히 나 부자고 권력이 높아. 라는 것만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5번.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과 수요는 언제나 반비례한다. 아니죠. 요거는 말 자체가 우리가 베블론의 이론을 모르더라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 뭐 되게 비싼 명품 브랜드의 가격, 그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수요가 많죠. 그쵸? 가격이 높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사는 것이 아니고,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이 바로 명품이라고 했습니다. 요런 베블론 효과를 설명하고 있죠. 언제나 반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이 베블론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52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고도로 조직화된 산업사회에는 재력이 없으면 평판도 없을 수, 얻을 수 없다. 재력을 과시하여 평판을 얻기 위한 수단은 여가와 재화의 과시적 소비. 또 나왔네요. 과시적 소비. 사람들의 평판을 효과적으로 얻으려면 불필요한 사치품에 돈을 써야 된대요. 오로지 필수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런 과시적 소비는 하층 계급에서도 나타난다. 조직화된 이 산업사회에서는 누가 이런 여가와 재화들의 과시적인 소비를 한다고 했었죠? 유한 계급이 이런 것들을 주도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유한 계급들의 주도 하에 하층 계급까지도 영향을 끊임없이 미치고 이런 과시적 소비가 하층 계급한테도 나타난다라는 이론, 베블런이고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골라봅시다. 1번. 과시적 소비는 하층 계급에서 상층 계급으로 확산되는가? 상층 계급이 하층 계급을 따라하고 싶어서 과시적 소비를 할까요? 아니죠. 반대죠. 상층 계급이 먼저 과시적 소비를 주도하고 이걸 따라하고 싶은 하층 계급이 그걸 모방해서 계속 한다라는 이야기를 베블런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산되는 그 루트가 상층 계급에서 하층 계급으로 이렇게 돼야지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사회 전체의 부가 늘어날수록 과시적 소비는 감소하는가? 아닙니다. 더 산업사회가 고도로 더더더더 조직화된다라고 한다면 사회 전체의 부가 더 늘어나겠죠? 그랬을 경우 과시적 소비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3번. 모든 계층에서 평판을 높이려는 과시적 소비가 나타나는가? 그렇죠. 이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핵심적인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과시적 소비라는 것은 비단 유한 계급에게만 드러나는 특징이 아니고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심지어는 하층 계급까지도 드러나는 특징이더라.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기 보존 본능은 과시적 소비의 주된 경제적 동기가 되는가? 우리가 과시적 소비를 하는 그 동기,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나 자신을 보존하려는 본능인가요? 만약 그랬다면 그냥 따뜻한 거 입으면 그만이에요. 나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따뜻하고 배안 고프고 요 정도의 것만 하면 되는데 기본적 욕구만 채우는.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필수품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들, 사치품들을 소비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과시적 소비의 주된 경제적 동기라고 한다면 자기 보존 본능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뭐다? 내가 상위 계층과 더 가까워지려는 그런 욕구. 과시적인 욕구, 명예욕 같은 것들이 기본적인 경제적 동기가 되겠네요. 5번. 필수품 소비는 유한계급이 재력을 과시하는 유용한 방법인가? 아니에요. 여기서 봤을 때 우리 불필요한 사치품에 돈을 써야지 평판을 얻을 수 있지. 단순히 필수품만 소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품을 소비한다라고 해서 재력을 과시할 수 없죠. 유용한 방법이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53번 볼게요.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시장을 주도하는 주축이 기업에서 소비자로 변화하고 있다. 상표를 보고 제품을 선택했던 과거와 달리 건강한 원료, 환경 친화적인 생산 과정, 소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까지 고려한 윤리적 소비가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대요. 지금까지 했던 우리 과시적 소비와는 또 다른 칼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가 뭐다? 원래 기존에는 우리가 상표를 보고 제품을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뭐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이 중요했더라면, 요즘은 그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소비 양식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어떤 거? 원료를 건강하게 썼냐 마냐, 이게 환경 친화적인 생산을 했냐 마냐, 사회적 가치 실현이 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해서 윤리적 소비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소비의 미닝 아웃이라고 할수 있대요. 미닝 아웃이란 이전에는 잘 드러내지 않았던 정치적, 사회적 신념들을 소비 행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뜻한대요. 이제 소비자는 새로운 소비의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되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생산 및 유통 과정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자, 이런 윤리적 소비를 지금 소비자들이 하고 있으니, 단순히 소비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업들도 기존에 정말 값싼 방식의 생산, 값싼 방식의 유통이 아니고, 좀 환경을 고려하는 생산과 유통 방식을 선택해야지 윤리적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도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소비와 관련해서 옳은 것 골라봅시다. 기업은 이윤 추구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에 힘써야 된다. 기업의 기존 목적은 뭐죠? 본질적인. 기업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이윤 추구죠. 그쵸? 자, 그런데 이윤 추구만 했을 때 소비자의 마음을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뭐도 필요하대요? 사회적 책임까지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회적 책임이라 함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고려한 생산과 유통 방식. 그래서 기업 정답이 되겠고요. 니은,
기업은 생산활동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뭐 사회적 책임 안에는 단순히 생태계 고려만 들어가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환경 고려 아니면 공정 무역 여러 가지 것들이 사회적 가치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거든요. 환경을 고려했는지 여부. 그래서 막 포장지가 플라스틱이고 진짜 과대 포장을 하고 그런 기업들보다는 이제는 소비자들이 종이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장재가 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소비의 기준점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로 생태계에 미칠 영향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디귿. 소비자는 경제적 효용성만을 소비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있었죠. 경제적인 효용성, 경제적으로 얼만큼 나한테 이득을 줄 건데, 이런 합리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기 때문에 역시 틀린 선지. 릴. 소비자는 경제적 부를 과시하기 위한 소비를 지양해야 된다. 그렇죠. 단순히 나 엄청 부자야. 나 부자여서 이런 비싼 거 샀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과시소비 지향하고 건강 원료 썼는지 환경 친화적인 생산 과정 했는지 그런 가치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지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리을까지도 정답인 선지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식주 윤리와 그리고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이야기들 봤고요. 방금 봤던 이야기들 안에서 다양한 사상가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상가들은 단순히 독해성으로는 풀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일들이었고요. 넘어와서 이제 다문화 사회의 윤리인데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몇 명의 사상가를 같이 함께 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독해성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엘리야 대 쿵이라는 사상가를 좀 알고 있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54번.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다문화 사회는 문화 간 갈등을 해결하여 사회 통합을 지향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무시하고 기존 문화에 강제로 동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갑의 입장은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거 인정.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민자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 사회가 추구했던 그런 주류 문화가 아니라 소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소수 문화의 문화적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서 강제로 동화시키는 거안 돼. 라는 갑의 입장을 동의한대요. 국수가 주된 역할을 하고 고명이 부수적인 역할을 해서 맛을 내듯이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 을도 마찬가지로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냐면 국수 대접 이론을 택하고 있거든요. 자, 이 국수 대접 이론은 지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국수를 먹으면요, 여러분, 우리 그냥 면만 나오진 않잖아요. 면 위에 여러 가지 고명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냉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냉면 위에는 뭐 계란도 있고, 오이도 있고, 배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죠. 그치만, 냉면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건 뭐예요? 면. 그쵸. 냉면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된 역할은 국수가 하고, 부수적인 역할은 고명이 하는 것처럼, 주류 문화가 가운데에 딱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민자의 문화들은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고명처럼 이렇게 비주류로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지금 의리하고 있습니다. 갑. 공존을 위한 정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맛을 내는 채소와 과일들이 골고루 섞여 맛있는 샐러드가 되듯이 다양한 문화가 대등하게 공존해야 됩니다. 포인트. 대등하게 공존해야 된다. 이 사회에는 주류 문화도 있지만 비주류 문화, 이민자의 문화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름할 때부터 주류 문화다, 비주류 문화다, 이런 우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든 그냥 그 차이를 인정하고 다 대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추구하자라는 입장을 갑이 내세우고 있고요. 요거는 지문에 나와 있다시피 샐러드 볼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샐러드 볼 생각하면 샐러드 먹으면 우리 여러 가지 종류 들어가 있잖아요. 뭐 양배추, 뭐가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계란, 뭐 이런 것들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먹었을 때다 각자의 맛을 유지하면서 또 하나의 샐러드를 구성하기도 하잖아요. 메인 핵심 재료가 없는 샐러드처럼 여러 문화들이 대등하게 공존해야 한다라는 갑의 입장입니다. 을 아닙니다.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는 엄연히 다름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비주류 문화를 인정하는 방식에 공존을 지향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앞에서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토론의 핵심 쟁점이 되기 위해서는 갑이 동의하고 을이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갑이 동의하지 않고 을이 동의했을 때 우리의 핵심 쟁점이라고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타 문화의 가치를 부정해도 되는가? 갑, 안 돼요. 을, 안 됩니다. 우리 요거 지문 읽어보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거든요. 갑, 사회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문화에 강제로 동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을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모두에게 틀린 선지. 2번,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통합된 문화를 향유해야 되는가? 사회의 모든 문화를 마치 하나의 뜨거운 용광로에 녹이는 것처럼 통합해서 그런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로 갑도 틀린 선지, 을도 틀린 선지. 3번. 각 문화가 고유한 가치를 유지하는 공존을 지향해야 되는가? 각 문화에서 고유한 가치를 유지하는 공존을 지향해야 되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갑도 그치. 고유한 가치 지녀야 돼. 을도 그래 맞아. 국수처럼 국수 대접처럼 국수가 있고 고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각자의 가치를 지니면서 공존하는 것은 인정. 그래서 핵심 쟁점은 될수 없고요. 4번.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필요한가? 정책 필요하다는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정책, 둘 모두에게 동의할 수 있는 선지. 5번,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정체성을 존중해야 되는가? 을의 입장에서는 주류 문화를 인정하는 국수 대접 이론이었고요. 갑의 입장은 주류 문화, 비주류 문화 구분하지 마. 다 대등한 문화들이야. 라는 샐러드볼 이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은 틀리고 을은 맞는 이 5번 선지가 핵심 쟁점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55번,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기역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가. 용광로에 여러 금속을 넣어 하나의 금속을 만들어내듯이 주류 문화에 이민자의 문화를 융합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입장은 우리가 동화주의라고 하고요. 동화된다. 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같을 동자예요. 화합시키는 게 동화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주류 문화 안에 이민자 문화들을 동화시키는 거예요. 하나처럼. 하나의 문화처럼. 그러니까 이민자의 특성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가의 입장, 용광로 이론으로 대표되는 동화주의라고 할수 있고요. 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재료들이 각자 고유한 맛을 유지하면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샐러드처럼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이 샐러드의 특징,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데 어떻게 조화를 이룬다? 대등하게. 요게 포인트였죠? 요거는 샐러드볼 이론. 자, 그랬을 때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 골라봅시다. X, 이질적인 문화를 관용하는 정도, 관용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봤을 때 나가 더 높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Y,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추구하는 정도, 함께 존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나아가 더 강했었죠. Z, 여러 문화의 고유한 정체성을 존중하는 정도, Z까지도 나아가 훨씬 더 높게 가져가는 입장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에 비해 나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갖는 거는 XYZ가 다 높게 나타나므로 요 2번에 해당하는 이 니은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56번 볼게요. 가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비주류 문화를 주류 문화에 편입시키고 융합하여 국가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는 통일된 정체성을 확보해야 된다. 자, 하나의 거대한 문화, 똑같은 문화를 한 사회 전체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 우리 방금 전 문제에서도 봤듯이 동화주의의 입장이었습니다. 나, 이민자의 고유한 문화, 와 자율성을 존중하고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 통합의 방법이다. 문화적 다양성을 대등하게 수용하고 다양한 문화의 평화적인 공존을 모색하자. 포인트 대등이라고 했습니다. 대등하게 공존하는 방식 샐러드볼 이론. 자,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가. 문화의 통합성과 집단 간 결속력의 관계는 상호 배타적이다.

가해 입장에서 문화의 통합이 일어나면 집단의 결속력은 더 어떻게 되질까요? 더 돈독해지겠죠. 동아주의 입장에서는 문화가 하나로 통일되어야지만 우리 사회에 여러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체들이 있는데 그 문화들이 하나의 문화로 통합됐을 때 훨씬 더 집단 내에서의 결속력이 커진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 배타적이다라는 이야기가 틀렸고요. 2번. 사회제도와 질서 유지는 문화들의 평화적 공존으로부터 온다. 평화적 공존을 강조하는 것은 가해 입장이 아니고 나의 입장이었죠. 근데 가해 입장이다 했으니까 역시 틀린 선지. 3번. 나. 자문화 중심주의를 고집하는 태도는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된다.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자문화 중심주의, 자, 나. 자신 할때 자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화, 우리의 문화를 우위에 두고 타 문화를 배척하는 태도를 우리가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문화 중심주의를 고집하는 태도가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므로 그러니까 여러 문화들의 대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자라는 게나 샐러드볼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 3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주류 문화로 통일된 문화 정체성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샐러드볼 이론 입장에서는 하나로 통일된 문화 정체성을 강조하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원동력이 된다. 틀린 선지. 5번. 둘의 공통점. 사회 통합을 위해 문화 간 차별 없는 정책과 관용이 필요하다. 문화 간 차별 없는 정책, 차별 없는 관용을 강조하는 것은 둘중 누구? 나의 입장에 해당했었죠. 그런데 가의 입장은 문화에 어떤 차등을 두지 말자 이런 입장이 아니고 정말 차등을 두는 입장이었어요. 주류 문화를 우위에 두고 이걸 바탕으로 통합시키자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5번 가에 해당하지 않아서 둘의 공통선지가 될수 없겠네요. 57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상편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난번 의뢰해주신 귀국의 다문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국에서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이주민 문화와 기존 문화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래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를 주류 문화 속에 융합해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는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자, 하고 싶은 말 여기에 나와 있죠.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평등하게 공존한다. 무슨 이론? 샐러드볼 이론. 이어서 읽어볼게요. 비유하자면 샐러드처럼 양상추, 당근, 오이 등이 각각 그 고유한 맛을 유지하면서 다채로운 맛을 낼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각 문화의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샐러드볼 이론이었고요. 이 샐러드볼 이론의 핵심은 뭐다? 평등한 공존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평등한 공존. 그랬을 때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이주민 문화를 주류 문화에 편입시켜서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해야 된다. 아니죠. 주류 문화를 애초에 구분 짓고 있지 않았고요. 이주민 문화든 주류 문화든 다 대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 가상편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선지. 2번. 보편 윤리를 실현하기 위해 각 문화의 특수성을 배제해야 된다. 보편 윤리 실현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 각 문화의 특수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입장은 아니고 그 특수성을 모두 고유한 가치로서 인정해주는 입장이었죠. 3번. 문화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화주의 정책 아니었습니다. 4번. 주류 문화의 우위를 전제로 비주류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우리 국수대접 이론이었고요. 그런데 샐러드볼 이론은 이 국수대접 이론과 다른 점이 뭐였었냐면 어떤 문화의 우열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위 이런 거 틀린 선지고요. 5번.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문화적 역동성을 증진해야 된다. 여러 가지 문화가 우리 사회에 존재했을 때 가지고 오는 장점도 있어요. 뭐냐면 샐러드도 여러 재료가 들어가면 더 다채로운 맛이 나는 것처럼 이 사회도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을 때더 다채로운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가 있다. 문화적인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네요. 지금 선지에서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서 볼때 문화에 대해 취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 골라봅시다. 이상적인 사회가 당장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은 합리적이지 않다. 사회적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우선. 인간 이성의 한계는 관용을 요청한다. 하지만 우리가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무제한의 관용을 베푼다면 관용적인 사람은 파멸할 것이고 관용도 소멸할 것이다. 이게 바로 관용의 역설인데요. 관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자체로서 인정해주는 게 관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용을 해, 그래서 나 모든 거다 인정해 하다가 관용적이지 않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들까지도 관용을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비관용에 대해서도 관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용의 역설인데요. 이 관용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자는 포퍼입니다. 자, 이 포퍼의 입장으로 이두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또잘알수 있고, 이첫 번째 동그라미 봤을 때도 우리가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개념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퍼의 입장이어서 알아낼 수 있을 거고요. 문화에 대해 취할 입장으로서 이 기역부터 리을까지 골라봅시다. 기역, 모든 문화는 고유성을 지니기에 용인되어야 된다. 자, 방금 이야기했죠. 무제한의 관용은 안 된다라는 거. 비관용에 대한 관용까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니은, 자기 문화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포퍼의 기본 입장인데요. 나의 문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더 나아져야 되거든요. 발전을 지향해야 되는데 그 발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비판이에요. 나의 문화를 스스로 해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비판했을 때 아니야, 이건 우리의 문화야라고 닫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태도를 가짐으로써 성찰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디귿, 불관용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관용의 모순, 관용의 역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디귿선지 정답이고요. 리을, 어떤 문화가 바람직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죠. 존재하기 때문에 무제한의 관용까지는 허락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어요. 59번 보겠습니다. 갑을병 사상가 중에 한 사람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이주민은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주해온 국가의 구성원이 돼서 주류 사회 일원으로 편입되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문화 정체성을 그냥 비주류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포기해야 된대요. 요거 입장, 동화주의의 입장이고요. 을. 다른 재료들이 섞여 각자 고유한 맛을 지키면서 하나의 샐러드가 되듯이 다양한 문화가 대등하게 조화되어야 된다. 대등한 공존, 요게 키워드라고 했었죠? 심지어 여기에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도 샐러드라는 키워드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샐러드 볼 이론. 병. 국수가 주된 내용물이지만 고명이 첨가됨으로써 국수 맛이 풍성해지듯이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공존해야 된다. 물론 국수라고 했을 때 국수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 위에 고명들도 있어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주류 문화, 국수로 비유되는 주류 문화가 반드시 존재하고 중심을 잡아준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이 마치 고명처럼 이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 또 돼야 한다. 라는 설명, 국수 대접 이론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 사람이라도 긍정의 대답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갑을 병 적어보고요. 곤란해 봅시다. 기역. 다양한 문화들은 사회 내에서 평등하게 공존해야 되는가? 샐러드 볼 이론. 공존, 평등하게 하는 거 인정하죠. 갑. 평등한 공존 아니었습니다. 병도 평등한 공존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병에게 틀린 선지. 갑에게만 정답이니까 우리 한 사람만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하네요. 니은, 이주민들의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해야 되는가? 동화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주민 여러 종류의 다양한 문화들이 이 사회에 존재하지만 동화주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문화들이 존재했을 때 오히려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빚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의 주류 문화로 통합을 하고 이주민들은 본인들의 정체성 포기하고 주류 사회

근데 이론이 돼야 되는 것이 오히려 사회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갑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의 정체성 인정하는 입장 아니었습니다. 을 볼게요. 샐러드볼 이론은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심지어 어떻게 인정해야 된다고 했죠? 대등하게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 을에게 정답인 선지고요. 병까지 봐야겠죠? 병의 입장 생각해 봅시다. 국수대접 이론은 이 샐러드볼 이론과 공통적인 부분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차이점인 부분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공통점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인정. 그런데 어디서 차이점이 발생하냐? 어느 수준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차이점이 발생하는 거였어요. 샐러드볼 이론은 대등하게, 국수대접 이론은 주류와 비주류를 구분해서 이런 차이가 있었거든요. 니은 선지에 대해서는 을과 병 모두 동의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린 지금 한 사람만 긍정의 대답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니은 선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디귿. 사회통합은 문화 단일성을 전제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 문화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입장은 갑을병 중에 누구뿐이었죠? 갑뿐이었습니다. 을의 입장은 아니다. 문화적 단일성까지 필요 없어. 단일성 필요 없고, 다양성을 심지어 대등하게 공존하고 있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회 발전이 일어나. 라고 보는 게 샐러드볼 이론이었기 때문에 틀린 선지. 병도 마찬가지죠. 주류랑 비주류만 나눌 뿐,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긍정의 대답을 할 거, 정답이네요. 디귿, 정답. 리을. 한 사회에는 구심점이 되는 주류 문화가 존재해야 되는가? 동화주의 입장 생각해 봅시다. 주류 문화 존재해야 되죠. 심지어는 여기에 통합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화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겠고요. 샐러드볼 이론에서는 샐러드볼 이론을 대한민국에 적용을 했을 때 대한민국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만을 주류에 두고 우리나라의 여러 이주민들의 문화를 비주류로 두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문화 인정. 근데 여러 문화들 중에서 그냥 하나로서 인정. 그리고 다른 뭐 베트남 문화, 필리핀 문화 다 모두 대등하게 한국 사회의 문화와 마찬가지로 대등하게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구심점이 되는 주류 문화가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되겠죠. 병 볼게요. 주류 문화, 비주류 문화 인정한다라는 점이 바로 샐러드볼과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여러분, 그냥 되게 사실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핵심 내용들을 좀 뽑아갈 수 있다면, 샐러드볼 이론과 국수대접 이론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 니은 선지와 리을 선지에서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 사람만 긍정의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을도 역시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윤리적 소비부터 시작해서 이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이론들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이 다문화 이론 쉽다고 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 문제 풀지 마시고, 기본적인 이론들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또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합시다. 안녕!

핵심 키워드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역별 뭐 성비, 그리고 국제 결혼율, 외국인 근로자 분포, 지역별 외국인 구성, 이렇게 다문화 공간으로서의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낼게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런 자료로 출제가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구는요, 다양한 인구 지표에 대한 아주 간단하지만 그 공식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비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의 남성 곱하기 100이고요. 그리고 각종 부양비들이 있습니다. 부양을 하는 층이 청장년층이잖아요. 그래서 청장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노년 부양비, 청장년분의 유소년 곱하기 100, 유소년 부양비, 청장년분의 유소년 더하기 노년 곱하기 100, 총 부양비, 그리고 청장년층과 반비례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선생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개념 강의를 듣고 오시는 게 맞고요. 그게 지금 잘 정리가 됐으면 선생님과 또 기출의 미래 잘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부양비 계산하는 선지가 나와요. 선지. 그리고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노령화 지수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선지에 녹여져 있다는 거 알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지금 출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최근에 지금 수능을 보시면 세 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두 문제, 그리고 다문화 쪽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 6월, 9월에서도 꾸준하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과 함께 풀 11문제는요,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제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더 집중해서 꼼꼼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지금 1번 문제, 여러분들 난이도 보시면 상이라고 돼 있죠? 예, 상이 맞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시월 학평에서 만났는데요. 시험 학병에서 만났을 때좀 당황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사망률, 인구의 자연 증가율, 출생률 이것을 가나다 이 그래프의 변화 양상을 보면서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뭐지?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뭐 이랬던 친구도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지도에 보시면 이 지역이 그래도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별도의 광역자치단체 중에 하나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제가 된 거고요. 그쵸? 세종은 정말 출제가 많이 됩니다. 특히 인구 파트에서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안. 여기가 천안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진천입니다. 진천. 자, 일단 진천인지 몰라도 세종, 천안하고 이제 충북 지역의 어떤 지역, 뭐 이렇게 했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요. 문제는 가나다부터 해결을 잘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 이거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요, 출생에서 사망을 뺀 거죠. 이게 가장 기본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값이 나왔다는 거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다는 거고요.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는 거는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아져서 인구의 이제 자연 감소가 일어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세개 중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단위가 퍼센트잖아요. 원래 출생률, 사망률만 따로 지표로 나오면 보통 천분율, 퍼밀을 많이 주기도 하는데, 지금 이거 세 개를 같이 줬기 때문에, 네, 백분율로 준것 같습니다. 뭐, 그거 상관없고요. 백분율이라는 건 뭐냐면, 인구 천명, 아니, 백분율은 인구 백명당이죠. 인구 백명당 출생아 수 출생률이고요. 인구 백명당 사망자 수 사망률. 요렇게 여기서는 백분율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방금 이야기했지만, 사망이든 출생이든 어쨌든 네, 마이너스 값은 나올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인구 100명당 출생아 수, 인구 100명당 사망자 수잖아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마이너스 값은 여기서만 나올 수가 있죠. 근데 보시면 가나다 중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에서만 가능하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 자연 증감이죠. 자연 증가율. 여기서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수월해졌죠. 이 다가 해결되면요.

싶습니다. 자, 나부터 볼게요. 나는요, 꾸준하게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생각해보세요. 뭐가 꾸준하게 많이 감소하고 있었죠? 출생률이죠. 그래서 나가 출생률의 지금 변화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가를 보시면 점점, 네, 감소를 해왔다가 아주 미세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증가했어요. 우리나라 노년층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네,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가가 사망률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지만 가가 사망률이고 나가 출생률인 거를 파악해야 우리가 ABC 지역이 어딘지를 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 지역을 먼저 보시면 A 지역은 이게 A거든요.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높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냐면 우리나라 평균보다도 이제 높은 지역, 그리고 이세 지역 중에서도 확연히 높다는 거네. 이세 지역 중에서도 노년층의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아니라 촌락의 경관, 촌락의 특성이 더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 지역을 선생님이 어딘지 몰라도 얘들아, 충북의 어떤 지역 잘 모르겠으면 군이라고 생각하면 돼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진천의 데이터다. 반면에 여기는 출생률이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유소년층 비중 제일 높은 지역이죠. 이거 가지고 계속 나오죠. 이게 바로 2012년 새롭게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청장년층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유소년층, 즉 출생률도 높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제일 중요한 지표가 되는 도시예요. 그리고 중간적인 성격, 네, 천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가나다도 다 찾았고요. A, B, C도 다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가는 사망률, 나는 출생률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A와 C의 자, A가 지금 진천이고요. 그다음 C가 세종인데 행정구역 경계 맞닿아 있나요? 맞닿아 있지 않죠? 자, 찾으면 쉽습니다. B는 C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자연 증가율은 출생에서 사망을 뺀 거라고 했어요. 자, 출생에서 사망 빼보세요. 여기 살짝 마이너스거든요. 출생에서 사망 빼서 플러스입니다. 여기는 아주 큰 마이너스고요. 자, 그래서 B하고 C만 비교하면 되는데요. 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네, C가 더 높겠죠. C는 B보다 지역 내 광업, 제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 우리 세종하고 천안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제조업이 발달돼 있죠? 네, 천안이 뭐 전자라든지 이런 제조업들이 더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보셔야겠네요. 총인구인데요. 총인구 약간 어렵죠, 여러분들한테. 일단 천안 같은 경우에는 60만 명이 넘어요. 일단 수도권하고 가장 인접되어 있고 수도권의 기능들이 많이 이전하면서 인구도 같이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66만 명 정도 나오고요. 세종은 지금 계속 성장은 하고 있지만 약 40만 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진천도요. 사실은 네, 진천도 인구가 증가는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진천이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8만 명에서 최근 10년 동안 6.8만 명에서 그 앞뒤 숫자가 바뀌어서 8.6만 명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인구 규모는 제일 적은 게 맞죠. 그러면 순서가 B, C, A. 66만 명, 40만 명, 약 9만 명 정도 그런 순으로 나열되는 게 맞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상당히 어려웠고요. 정답률도 네, 낮았던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2번 갈게요. 예, 좀 수월해 보이죠? 자, 수월해 보이고,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각 지역이 어디인지를 선지에서, 보기에서 먼저 보세요. 어떤 세 지역인지. 대전, 세종, 충남 중에 하나구나. 먼저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어떤 지표이냐면, 인구 이동이에요. 인구의 순이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인구의 순이동은요, 유입인구에서 유출인구를 뺀 값이에요. 이거 출생에서 사망 뺀 거에 이제, 응용판이죠. 앞에 우리 1번 문제가 자연적 증감과 관련된 지표를 물어봤다면, 이거는 사회적 증감, 인구 이동하고 관련된 거고요. 플러스 값은 유입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 순유입.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 결과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순유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지금 되게 뭔가 많이 나가요. 그쵸? B 지역으로도 나가고요. 수도권으로 나가고요. C 지역으로 엄청 많이 몰리네요. 대전, 세종, 충남 중에 어딜까? B는요. 일단 이 A에서 오고요. 순위. 오고 간거다 토탈해서 어쨌든 플러스고요. 수도권 오고 간거다 토탈해서 어쨌든 5만 명 이상이 순유입했습니다. 그런데 B에서조차도 C로는 또 나가요. 그쵸? B와 C의 관계를 보세요. B와 C의 관계를 봤을 때도 B에서 C로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죠. B에서 C로 순유출. 여기는 모든 지역에서 다 와요. 모든 지역. 수도권에서도 오고, A에서도 오고, B에서도 오고. 어딜까요? 그쵸?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 도시입니다. 자,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 지역에서 지금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종부터 해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 대구하고 비슷한 성격이에요. 부산하고 대구하고 비슷한 지금 상황인데요. 제조업의 일자리, 뭐 새로운 일자리가 별로 이제 창출되지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대도시의 명성을 이제 자랑했으나 이제는 제조업이 약화되면서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 때문에 뭐 이러한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대도시 그 자체로서 그 특징만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매력을 느끼기가 어렵겠죠. 특히 청장년층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도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데요. 이렇게 많은 규모가 나갈 수 있다? 원래 이제 인구가 많은 지역이면서 다른 지역에서 희망을 보기 위해서 많은 청장년층이 나가는 패턴입니다. 바로 여기가 대전이고요. 반면에 이 대전하고 만약에 충남을 헷갈렸다면 이 수도권과의 관계성을 보시면 됩니다. A는요, 수도권으로 나가요. 그런데 B는요, 수도권에서 들어와요. 이게 뭐였죠? 수도권의 기능이 과밀화 집중된 거를 충청남도 지역으로 많이 이전하는 그 내용이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제조업 시설이라든지 기능들이 공공기관도 충남 지역으로 이전을 했죠. 자, 그래서 ABC 정리해 보시면요. 하나하나 따져 보시면 대전, 충남, 세종 정답 2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3번 갈게요. 자, 3번은 2022학년도 10월 합평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 지역의 인구 밀도 변화예요. 인구 수가 아니라 인구 밀도요. 물론 영향 미칩니다. 땅의 크기는 그대로겠지만, 뭐 이제 대구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제 땅의 크기는 그대로겠지만 인구 규모에 따라서 인구 밀도가 변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관련성은 있지만 어쨌든 네 문제를 잘 읽으시고요. 여기를 잘 읽어야 돼요. 지역별 2000년 인구 밀도를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도의 상대값이다. 요걸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인구 밀도를 100으로 했을 때그전 20년 전의 데이터, 그후 20년 후의 데이터. 그쵸? 이 100을 기준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상대적인 건데요. 일단 나와 있는 지역을 먼저 확인하라고 했죠. 늘. 그래서 경기, 경북, 충남. 그죠? 있고요. 근데 가를 보시면 그냥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 지역 간의 비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비교인데요. 그 전과 비교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증가만 하고 있어요. 그쵸? 이게 뭘까요? 우리 아무리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 뭐 이걸 계속 하고 있어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구는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만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게 바로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경기입니다. 경기 지금 거의 1,400만 명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다의 패턴을 보시면, 다는요, 오히려 2000년과 비교했을 때그 전에 인구가 많죠.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구가 감소해요. 그쵸. 2000년에 비해서도 2020년이 인구가 더 적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예요. 나는요, 이전 패턴보다 이전, 그러니까 2000년을 기준으로 그 전에 인구가 증가하는 율이 점점 낮아졌으나 지금은 오히려 더 증가하는 패턴으로 돌아섰죠. 다시 인구가 증가하는 패턴으로 돌아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도권의 기능이
이전한 충남, 그리고 우리 경북 그러면 지금 또 농가수 제일 많은 지역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농업에서 중요시했었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경북입니다. 그래서 요거도 경기, 충남, 경북 정리해서 정답 2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이고요. 2026학년도 수능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군의 인구 자료를 나타낸 것이고요. 가에서 라 지역군이에요. 지역군. 그래서 아마 두 개씩 묶여져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나다라의 위치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뭐를 봐야 되냐? 성비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구, 그 규모 그 자체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수능 문제니까 좀더 진중하게 풀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성비 같은 경우에는 이 100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성비는 여성분의 남성입니다. 자, 위아래 바뀌면 안 돼요. 그쵸? 자, 그래서 항상 선생님은 약간 지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땅의 신은 약간 여성, 그쵸? 어머니, 지모사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로마 그리스 신화 봐도, 그리스 로마 신화 봐도 땅의 신은 여성이에요. 하늘의 신은요? 제우스. 그죠? 남성이죠? 자, 그래서 여성분의 남성 곱하기 100. 그러면 100보다 높은 값을 가진다? 딱 100일 때가 여성하고 남성 수가 동일한 거잖아요. 근데 100보다 높다? 어떤 인구가 더 많은 거죠?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거죠. 이거를 이제 남초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100보다 낮아요. 그러면 여성의 인구가 남성보다 많은 거고요. 여초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중요하거든요. 한국 지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특징을 우리가 파악할 때 중요한데 이 여초가 나타난다는 거는 촌락의 특징이 강한 곳이에요. 왜? 우리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 수명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 수명이 긴 노년층의 비중이 기대 수명이 긴 여성이 많이 남아 있는 노년층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 촌락이기 때문에 촌락은요, 보통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체 인구 구조에서도 여초가 나타납니다. 촌락은 여초예요. 촌락은 여초. 근데 촌락에서도 이 청장년층만 따로 떼 보면 자, 한창 결혼할 나이 있잖아요. 그쵸? 그 나이는 또 남초예요.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초는 계속 문제 풀때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군부대 지역, 휴전선. 군사 분계선 근처. 거기 남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중화학공업단지 지역. 그 지역이 또 남초예요. 울산, 뭐 거제, 여수 이런 지역. 세 번째 촌락의 청장년층은 남초. 요거 세개 남초 잘 정리를 해주세요. 문제 풀면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지역인지 지역 특성을 좀 배경으로 깔고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더 좋을 거기 때문에 어떤 지역인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아주 공업에서 중요한 지역이죠. 석유화학의 서산, 제철의 당진, 서산 당진 지역군이네요. 그다음에 이거 너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세종 그리고 오른쪽 청주. 청주가 충청북도 도청이 소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가 김해. 왼쪽이 김해고요. 그리고 이쪽이 네, 양산입니다. 부산 광역시의 주거 기능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신도시들이 많이 입지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 우리 중요한 강릉, 강원도의 그 강자가 강릉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가 네, 동해. 우리 동해 좀 작아서 잘안 보일 수도 있지만 잘 챙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지역군의 구체적인 지명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성비에서 먼저 한번 보시면 성비가 아주아주 아주 높은 지역이 하나 보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죠. 선생님이 남초현상은 군사 분계선 지역이라든지 혹은 중화학공업단지 지역이라든지 농어촌 지역에서 청장년층만 봤을 때는 남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네, 중화학공업단지로 찾아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죠? 군사 분계선 지역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촌락만 따로 보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구 규모가 제일 큰 지역. 혹은 제일 작은 지역. 여러분, 제일 작은 지역 찾을까요? 달을 보시면 이 그룹군에서 인구 규모가 제일 작은 지역 어딜까요? 그쵸, 여기겠죠. 강릉동에. 강릉동에. 자, 이렇게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하고 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충청권, 여기는 이제 영남권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디가 지금 인구

규모가 더 클까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김해하고 양산은요, 원래 좀 촌락 지역이에요. 촌락 지역이어서 최근에 이제 부산 광역시의 인구가 분산된 지역이고요. 세종하고 청주는요, 특히 청주 같은 경우는 선생님 방금 뭐랬죠? 충청북도에 도청이 소재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인구 규모가 꽤나 큽니다. 그리고 세종만 하더라도 한 40만 정도가 돼요. 그래서 청주의 인구 규모가 한 85만, 그리고 세종이 40만. 그렇게 해서 이제 125만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게 세종과 청주의 데이터고요. 인구 300만 명 정도 되는, 320만 명 정도 되는 부산광역시에서, 이제 아무리 인구가 유출을 해도 어쨌든 지금 현재 둘을 합쳐서 90만 정도 나오는 게 김해와 양산입니다. 이렇게 하고 문제 풀게요. 자, 1번. 가해는 기업도시가 위치한다. 여러분, 기업도시는요, 딱네 군데 기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어디죠? 태안, 그 다음에 충주예요, 충주. 그 다음에 영암, 그 다음에 원주예요. 그래서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죠. 나와라는 충청권에 속한다. 네, 이거는 충청권이지만 나는 영남권입니다. 다는 나보다 노년부양비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자, 다하고 나, 노년부양비, 어떻게 하죠? 그 지역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여기가, 그쵸, 나에 비해서는 노년층의 비중이 높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3번이죠, 그래서. 자,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4번, 다는, 라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제조업 어디? 그쵸, 여기 석유화학이라든지 제철이라든지 아주아주 아주 생산성이 높은 그런 제조업이 여기 발달돼 있습니다. 거꾸로 됐고요. 라는 가보다 남성 인구가 많다. 자, 라하고 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하고 가에 지금 성비를 보시면 요거 한103 정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 115 정도 나오고 있죠. 근데 그냥 이 자체로 보시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답 혹시 5번 한 친구들 있어요? 지금 이거는요, 말 그대로 비율이에요. 비율. 여성 100명당 남성이 115명이라는 그 비율이고요. 여성 100명당 남성이 103명이라는 비율입니다. 근데 어디가 덩치가 더 크죠? 덩치가? 여기가 더 커요. 세종하고 청주가 덩치가 더 큽니다. 왜? 이거 읽으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그쵸? 이거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실제 양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인구 규모가 훨씬 큰각 권역에서 남성 인구도 당연히 많겠죠. 네, 여성 인구도 많을 거고요. 둘다 많겠죠. 전체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 5번 선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2026학년도 수능. 우리 수능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4번 또, 네, 수능 문제. 5번 또 같은 연도, 같은 그 시험지의 수능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가에서 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 하나이다. 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24년 발표한 자료. 정말 최근 자료죠? 한 지역의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우리 최근에 정말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입니다. 지방 소멸. 그쵸? 인구와 관련해서 중요한 그런 새로운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인구 절벽이라든지 지방 소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몇년 전부터 계속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이거를 지금 데이터로 준 겁니다. 근데 이거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자, 뭐라고 했죠? 앞에 것을 뒤에 값으로 나눴대요. 그러면 앞에 값이 어디로 오면 돼요? 분자로 오면 되죠. 뒤에 값이 분모에 오면 되죠.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좀 이따가 선지에서 물어보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항상 이제 지도에서 어떤 지역을 물었느냐인데, 일단 여기 우리 농업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거든요. 여기 김천입니다, 여러분. 김천. 조금 생소할 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더 생소할 수도 있는데, 고령입니다. 고령. 그래도 우리 세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그쵸, 가야 고분군,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많이 방문하기도 하죠.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대구광역시의 상당히 중요한 위성도시, 경산이죠.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해봤는데요. 여기 또 챙겨가야지. 여기 거제. 놓치면 안 되죠. 거제. 이렇게 네 지역이 각각 가나, 다라일 거예요. 네, 이 중에서 어디가 지금 가나다라냐. 그쵸? 일단 X축을 보시니까 노년층의 비율. 우리 65세 이상의 인구가 노년층이죠? 그게 월등히 높은 데가 있어요. 월등히 높아요. 이 지명에서 힌트가 있어요. 지명에 고령이 많이 사셔요. 네, 선생님 생각인데요. 아마 그냥 그 출제진들이 그래 좀 배려한 게 아닐까. 자, 선생님 생각입니다. 자, 고령.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젊은 여성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죠. 가가. 가가 지금 Y축에서 제일 높은 값이죠? 어딜까요? 그쵸? 대구 광역시의 위성도시로 신도시가 많이 있는 곳.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된 일자리가 있는 곳. 경산이 그리고 또 교육도시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대학생들도 많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가 경산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다가 있는데요. 나다를 보시면, 나가 노년층의 비중도 제일 낮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여성 인구도 낮은 편이에요. 노년층도 낮고 여성 인구도 낮다. 어떤 지역? 그쵸.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가뜩이나 김천하고 거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제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김천일 것이다. 왜냐면 우리 김천하고 고령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낯선 지역? 낯설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잘 모르는 촌락 지역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게다가 여러분들 선생님이 늘 자주 그어줬던 요 산맥들, 태백산맥하고 소백산맥, 이렇게 산지 지역이 높으면, 산지 비율이 높으면, 어쨌든, 그쵸? 촌락의 경관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래저래 나하고 다도 우리가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네, 쉽지는 않습니다. 자, 1번. 경산은 김천보다 총인구가 많다. 네, 경산이 많겠죠? 정답 1번입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1번에서 답이 나오니까 친구들이 어머 1번이 답일까 덜덜덜 뭐 이러면서 고민에 빠졌겠죠. 자, 나는 라보다 총부양비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총부양비 같은 경우에는 청장년층의 비중을 떠올려 보면 돼요. 여기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준건 아니죠. 근데 우리 거제하고 고령을 비교를 했을 때 청장년층의 비중 어디가 높을까요? 그쵸? 공업이 발달한 거제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장년층이 많을수록, 그 양이 많을수록, 비중이 높을수록, 비중이 높을수록 총부양비는 낮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나가 나보다 낮을 겁니다. 다는 나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김천하고 지금, 네, 조선업이 발달한 거제를 비교했죠. 당연히 거제가 높습니다. 다와라는 군이다. 자, 다와라는 김천은 시예요. 여기 혁신도시도 있고요. 그리고 고령은 군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를 삭제시켜주면 돼요. 라만 군입니다. 가에서 라는 모두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보통 이제 모두가 나왔을 때는요. 일단 예외를 찾아주면 되는데, 식을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아닐 것 같은 곳 하나만 찍어볼게요. 경산입니다. 자, 지금 이것을 65세 인구로 나누라고 했죠. 그래서 경산에 20에서 39세 여성 인구 비율을 적어보시면 분자에 적으셔야 돼요. 분자에 12 정도 적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모가 네, 한20 정도 나오죠. 이게 0.5 미만이 되려면 이게 10보다 작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10보다 크니까 네, 예외가 벌써 나왔습니다. 계산을 직접 해보시면요. 가와 나는 아직까지 소멸 위험 지역 아닙니다. 다와라는 나오는데요. 어쨌든 예외가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에서 나왔습니다. 자, 6번입니다. 2026학년도 9월 모평. 그러니까 방금 풀었던 뭐 4번, 5번에 앞서서 당해 연도, 똑같은 연도에 나왔던 9월 평가원 문제였습니다. 자, 6월에 이런 걸막 줬는데요. 친구들이 요것도 조금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도 수능 문제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풀수 있는데요. 일단 먼지부터 파악을 하겠습니다. 일단 뭐냐면 가에서 라 지역이 있잖아요.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만 보면 해결이 안 돼요. 뭘 해결해야 되냐? A에서 C가 뭔지 지표부터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A는 어렵지 않아요. 총인구에서